수 있어요. 화성은 됐어요. 화성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구미, 당진, 여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조업 종사자 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많이 갈수록 제조업 종사자도 많이 필요하겠죠. 화성이 그래서 전자조립과 관련해서, 뭐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는 일찍이 화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조업 종사자 수가 있었는데, 그대로 머물고 있다? 원래는 사람 손이 많이

경우에는 남동이매 공업지역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할때 국가산업단지로 엄청나게 대규모로 일찍이 조성을 했죠. 근데 사람 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석유화학은 그쵸?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고. 자, 그래서 일찍이 시작을 해서 다보다 라의 데이터가 지금 많은 것을 통해서 여기 여수가 아닐까? 근데 거의 머물고 있네. 이게 여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당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야 이제 공업이 좀더 본격적으로 발달했거든요. 특히 2011년쯤에 당진에 이제 제철소가 본격적으로 설비를 늘리고 가동을 하면서 관련된 종사자 수들이 증가했을 것이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 당진이고요. 여수는 원래는 다보다 많았지만 거의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이 데이터, 라가 여수입니다. 자, 1번 볼게요. 2021년 제조업 종사자 수는 구미가 화성보다 많다. 여러분들, 이거는 결국은 가나다를 다 찾아야지 찾을 수 있는 선지죠. 적습니다. 가는 다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수에서 1차 금속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제철, 방금 설명드렸죠. 당연히 다에서 높겠죠. 비율, 또 게다가 비율이니까 더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찾으면 됩니다. 가는 전자조립입니다. 나는 가보다 전국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지금 화성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자조립 플러스 자동차 둘다 발달되어 있고요. 구미는 전자조립 플러스 섬유 일부? 네, 요거거든요. 그래서 가가 더 높을 겁니다. 4번. 나는 라보다 전자부품 블라블라 그저 사업체 수가 많다. 구미는 여수보다 전자조립이 발달했다. 정답 4번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잘 찾으면요. 거기서 특화된 산업을 적용시키면 답은 네,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확인 절차예요. 5번. 가에서 라중 2001년에 비해 2021년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1번 2025학년도 6월 모평 문제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해왔던 유형이지만 문제 한번 꼼꼼히 다시 잘 읽어볼게요.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이고요. 출하액을 줬습니다. 출하액. 근데 이거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나요? 전 자석이 좋아요. 그쵸? 전 자석인데 철이 좋아요. 전 자석인데 철이 좋아요. 이 순서가 지금 양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것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세부적인 업종이 두 개밖에 없어. 쉬워요. 자동차하고 전자조립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전 자석인데 철이 좋아요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 그리고 나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종을 찾았으니까 지역은 더 금방 나올 수 있는데요. 경기도겠죠. 우리 전자조립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을 안 알려줬어요. 여기서 좀 어려운 거예요? 경기도에서 분산된 산업이, 전자 관련 산업이 어디로 갔다고 했죠? 네, 충남으로 갔다고 했죠. 네, 그래서 A하고 C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충남 하면, 여기서 충남은요, 네, 아산, 여기도 아산, 천안, 뭐 이런 건데, 아산을 떠올릴 수 있고요. 우리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울산이 있죠. 그쵸? 울산. 근데 여기 또 확인을 해보니까 석유학에서 울산 존재감 드러낼 수 있죠? 그리고 울산이 자석조, 그리고 철이잖아요. 자석조. 철. 철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울산인 것 같아요. 여기 또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나머지가 지금 경기도 충남이 나온 상태에서 이 B는 울산밖에 안 돼요. 자동차니까. 자동차니까. 자, 그래서 여기 울산 한번 적어보고요. 여기 충남이 있고요. 여기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빠져있는 게 있어. 우리 석유학에서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계속 언급을 했는데 빠져있어요. 우리 석유화학 단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한 전남 여수요. 그래서 여기 전남, 빠져있네. 그럼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다 찾았으니까 적용만 시켜볼게요. 1차 금속 제조업에서 경북 포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남 하면 뭐였죠? 광양.

그다음에 네, 여기 전남 광양. 그다음에 C 충남 당진. B 울산도 발달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권역이지만 포인트가 되는 지역들이 좀 달라요. 자, 전남 여수, 충남 서산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에서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체수 기준으로 가는 전자, 나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월등히 높죠. 그래서 종사자 수도 많고 사업체 수도 많은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전자조립입니다. 경기도 집중도가 매우 높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가는 나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크다. 나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가 훨씬 더 무겁겠죠? A는 B보다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A는 경기도고요. B는 울산입니다. 울산은 거의 다 중화학이에요. 그리고 아주 값비싼 것을 만들고, 그리고 출하액도 많은데, 인구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래서 1인당 GRDP가 1이다라는 거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거 계속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1인당 GRDP가 1위가 된 배경에 이 중화학 공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 1인당 출하액이 많지 않겠죠. 적겠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시기는 C가 B보다 이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제조업 그 공업단지 설치할 때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C가 B보다는 늦습니다. 자, C와 D는 호남 지방에 속한다. 자, C는 충청인데요. 네, 호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D만 호남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도 좋은 문제인데요. 전체적인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주요 공업 지역들, 권역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2번. 2024년 3월 학평인데요. 3월이라 그런지 그래도 좀 심플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었던 걸 한번 적용시키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61번, 62번 잘 복습해 보시면요.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 문제들 풀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에서 다는요. 섬유. 선생님이 색깔을 좀, 굵기를 좀 바꿔볼게요. 자, 섬유, 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 이세 가지거든요. 자, 근데 쉬워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해왔기 때문인데, 그리고 꼭 기억을 해야 될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세 업종 모두, 경기가 다 1등이네요. 자, 1등인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얘가 경기의 비중이 엄청 높죠? 그 약간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대구가 있네. 너무 고마워요. 그쵸? 대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 찾아야 될게 있었어요. 무슨 공어? 섬유. 여기다가 적을게요. 섬유. 그럼 나머지가 자동차하고 전자인데요. 우리 울산을 전자에서 강조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러면 뭐죠? 경기? 울산? 충남이죠. 충남 아산. 경기는 적어보세요. 화성, 평택, 광명 적어두세요. 울산은 울산이고. 자, 그러면 섬유, 경기. 그 다음에 섬유, 그러면 네, 경북이겠죠. 여기서 알려줬으니까 경북. 자, 그 다음에 전자조리 적용을 시켜볼까? 다 찾았잖아요. 전자는 경기가 월등해요. 월등한데 충남에 아산과 천안, 아산 천안 적어두세요. 발달돼 있다 했죠. 그리고 경북의 구미 발달돼 있다 했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도시들도 좀 떠올리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찾았어요. 1번. 나는 최종 제품 생산의 많은 부품. 자,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는 나보다 우리나라 공업화를 주도한 시기가 이르다? 이른 거 뭐죠? 네, 60년대를 진짜 주도한 60년대 공업을 주도한 거는 섬유가 더 이르고요. 그 다음에 중화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는 가보다 최대체로 다는 전자죠? 자동차보다 대체로 최종 제품이 네, 가볍겠죠. 이거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죠? A는 충남 찾았고요. B는 경북. 정답 4번이네요. 아주 명확하게 4번이고요. B는 나출하액이 다출하액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B가 경북 지역입니다. 자, 경북 지역에서

나가 차지하고 있는 출하액이 다가 차지하고 있는 출하액보다 많다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섬유는요, 경공업이에요. 그쵸? 그래도 전자는 첨단 산업의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단가라든지, 그리고 출하액 전체를 봤을 때도 전자조립이 지금도 여전히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섬유는 조금 이제 저물어가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전자조립이 섬유보다는 많겠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3번. 2023학년도 3월 학평이고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너무나도 최근 복잡한 통계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심플하게 잘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얼른 한번 해볼게요. 자, 새 제조업을 줬어요. 지금 자동차 알려줬고요. 코크스, 연탄, 뭐 석유, 뭐 정유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제철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지역의 특징들이 나타날 텐데, 지금 자동차에서 1위하고, 석유화학에서 1위하고, 하는 곳이 가래요. 그리고 1차 금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대단한 곳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여기도 나가 있고, 여기도 나가 있어. 다 있어요. 사실 가나다가 지금 다 있는데, 이 석유화학에서 이세 지역, 울산, 충남, 전남에서 가장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울산이겠죠. 울산이 우리나라 전국 1인당 GRDP 1위 하는 이유가 다이 석유화학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울산이면 이게 석유화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남이든 충남이든 둘다 네, 석유화학 발달한 지역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울산을 접고 자동차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는 세 지역, 선생님이 강조를 했죠? 울산, 경기, 충남이었잖아요. 충남. 전남이 아니라 충남이잖아요. 네, 전남은 여기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을 또 금방 찾아낼 수 있고, 여기는 전남, 여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서산이겠죠. 자, 그래서 울산, 경기, 충남, 아산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경기는 뭐라고요? 화성, 평택, 광명. 여기서 충남은 아산 방금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1차 금속에서 경북은 포항이고요. 그다음에 충남에서는 당진이고요. 적어두세요.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광양이고요. 그리고 울산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다 찾았습니다. 울산, 충남, 전남. 정답 1번이네요. 네, 1번 맞죠? 자, 64번 갈게요. 2023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수능 문제입니다. 자, 긴장하시고. 자,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업종이요. 세 개가 있는데,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있고요. 네, 자동차, 전자, 그 다음에 석유화. 뭐늘 봐왔던 거지만, 일단 왼쪽 자리를 보시면 X축에 종사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양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Y축에는 부가가치, 출하액, 뭐 매출액,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비싼 걸 팔수록 뭐 부가가치도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네, 출하액의 시도별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너무 열심히 했던지 이제는 쉬워 보이는데, 심지어 이 경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남의 아산이 보여요. 막 보이죠, 여러분? 자, 경기는 이제 뭐가 보여요? 화성, 평택, 파주, 이천 보이죠? 보이는 거 맞죠? 충남의 아산, 천안 보이고요. 경북의 구미 보여요. 전자입니다. 자, 나를 보세요. 경기입니다. 화성, 평택, 광명이 보여요. 울산, 광역시입니다. 충남의, 네, 마찬가지로 충남의 아산이죠. 네, 자동차입니다. 자, 다는 울산. 그 다음에 전남의 뭘까요? 네, 지금 여기서 나온 거확 남았거든요. 네, 여수겠죠. 여수가 보여요. 충남의 서산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석유화. 선생님, 뭐가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보여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를 다 찾았고요. 이거는요, 선지에서 물어보면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종사자 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뭐, 줄여서 석유화학이 자동차보다 많다. 이거 물어본 건데요. 네. 앞에서 설명도 들었지만, 상식적으로도, 네, 자동차가 손길이 좀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립형 공업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이 문제는 나하고 다의 종사자 수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많네. 훨씬 많죠? 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종사자 수는 자동차가 많고요. 종사자당 부가가치. 여러분, 종사자 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해 주는데요. A당 B, A 대비 B, A에 대한 B. 이거 모두 다 식이 어떻게 됐죠? A분의 B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종사자당 부가가치니까요. 이게 X축, Y축 했을 때 값을 X축 값분의 Y축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전자보다 크다. 그러면 자동차가 나고 전자가 가잖아요?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 아, 여기 있죠? 자, 이것분의 이거. 라고 했을 때 어때요? 320분의 60. 그 다음에 한 350분의 140. 이거 상식으로 풀면 안 되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는 전자 부품, 그러니까 전자 조립 분야가 더 크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풀면 안 되고요. 자료 반드시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이거는 틀렸어요. 전자가 더 많습니다. 3번, 가는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적한지 지향 제조업이다. 이거는 첨단 산업. 네. 적한지는 이제 원료를 많이 수입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거든요. 석유학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철도 대표적이죠. 네, 그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는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직접 지향형 제조업이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죠? 한 가지 재료로 석유라는, 나프타라는 한 가지 재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거. 네. 석유화학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네요. 5번. 가는 나보다 최종 완제품의 무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자동차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65번이고요. 좀 간단해 보이죠? 일단, 가에서 다 권역을 찾는 건데요. 권역별 제조업 출하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꽤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일단 충청권을 줬습니다. 자동차, 1차 금속, 섬유 또 알려줬죠. 남아있는 게 수도권이냐, 영남권이냐, 호남권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그쵸, 엄청난 매출액을, 출하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금속, 섬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마찬가지로 1위고요. 그 다음에 1차 금속, 섬유. 근데 다가 좀 특이해요. 다는 여기 1차 금속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권역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인데 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잖아요? 그 다음에 영남권 잘 생각해보세요. 경북도 있고요. 경북.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남도 있죠. 경남, 경북,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4개의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우리가 호남권 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이렇게 크게 3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권역인데요. 가를 보면, 와, 자동차가 이렇게 매출액에서 가장 상위에 있고, 1차 금속도 발달돼 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하면 울산, 그쵸? 그리고 창원도 발달돼 있거든요. 그리고 1차 금속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1차 금속 하면. 경상북도 포항이죠. 그쵸? 자, 그리고 섬유 하면 또 어디예요? 대구, 부산, 대구, 경북. 그쵸? 거기 또다 영남권이잖아요. 그래서 영남권이 정말 다양한 제조업이 정말 높은 비중으로 네, 분포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수도권 그러면 여기 말고요.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요. 전자조립에서 출하액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월등하게. 그러니까 영남권하고 수도권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분야에서 수도권이 영남권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네. 그 발달된 업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동이면 중화학공업 위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남권이에요. 가가 영남권, 나가 수도권. 그럼 이제 다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호남권인데 호남권 같은 경우는 섬유는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호남권에서 자동차, 그다음에 1차 금속 언급할 수 있는 데가 뭐 광주 자동차, 그다음에 광양 제철소 있죠? 네. 뭐 이건데 사실 가나를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호남권의 제조업 공업이 좀덜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0: 영락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거꾸로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정답 3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고요. 2023학년도 6월 모평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했던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 문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제조업입니다. 와, 여기 뭐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네요. 이제까지 막 지도에서 찾아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지역도 찾고 제조업 종류도 찾고 했는데, 지역을 이렇게 순위별로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가나다에 해당하는 그 제조업의 종류가 1차 금속, 제철, 그다음에 섬유 제품, 네. 그다음에 자동차. 이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를 보니까, 와, 이제는 진짜, 오,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게 보이죠. 대구가 일단 보이고요. 어쨌든 1위는 인구가 많은 또 경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대구가 보인다는 거에서 이 섬유에 섬유. 네, 경북도 중요했죠. 이게 경기를 강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때 경기를 활용해서 섬유를 풀기 너무 어렵고요. 대구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섬유라는 거 확신하는 거죠.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나를 보면 경북, 전남, 충남, 울산으로 떨어지고요. 달을 보면 경기, 울산, 충남, 경남인데요. 우리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제철하고요. 그쵸? 1차 금속, 그다음에 자동차거든요. 자, 이게 자, 1위에 지금 경북이 있잖아요. 이게 제철이겠, 1차 금속이겠죠. 그러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도시들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 뭐 숨겨져 있어요? 포항 숨어져 있습니다. 전남에 광양 숨어져 있어요. 충남에 당진 숨겨져 있습니다. 울산, 그다음 경기, 네, 뭐 이런 지역이 나열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도시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 울산, 충남, 이세 개가 우리나라 전체 지역들 중에서 제조 모든 것을 토탈했을 때도 매출액 1위 지역이, 1, 2, 3위 지역이었잖아요. 여기 1, 2, 3위가 섞여 있죠. 경기, 충남, 울산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출하액의 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고요. 이 자동차 그러면 경기에서 이제는 알겠죠? 화성, 평택, 광명. 여러분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막 정리가 되죠. 자, 울산. 네. 아주 아주 유명한 다국적 기업 H 자동차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충남의 아산. 경남의 창원. 여기도 이제 K 기업. 그다음에 광주도 K 기업 있죠. 여기 광역시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자동차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전자조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경기가 월등하게 높고, 그 다음에 충남, 요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경기, 충남. 그래서 화성, 평택, 파주, 이천. 가끔 나오죠. 오늘 또 문제 풀면서 우리 최근에 문제 풀어봤잖아요. 파주가 출제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충남은 아산, 천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도 워낙에 자주 나오니까요. 여기서 문제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몇 개를 정리를 해보면, 조선은요, 조선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조선은 울산광역시 무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경남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남은 뭐가 숨겨져 있다? 네, 거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섬유. 여기서 했었고, 의복. 의복하면 서울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요 공업을 이렇게 한번 지역별로도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잘 여러 문제에서 적용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업의 종류가 계속적으로 변하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그때그때 출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백지도에 꼭 정리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제별로 백지도를 하나씩 좀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농업에서 자주 나오는 지역이 있었고, 공업에서 또 자주 나오는 지역이 있죠. 그런 식으로. 자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제별로 백지도를 정리를 할 때,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문제 정리를 해보면, 자, 가는 대구를 통해서 우리가 섬유라는 거 금방 찾았죠? 그 다음에 나는 1차 금소 해당하는 세부 도시들도 찾아보시고요. 자, 다는 자동차였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문제가 상당히 수월해짐을 느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어려운 문제들로 연습을 해서 훈련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최근 문제고요. 뒤에 배치된 문제들이 좀 오래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트렌드가 문제 출제 경향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느꼈죠? 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막 짚어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를 놓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 놓쳤죠? 그거 발견한 친구 수강 후기에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이 해볼게요. 석유학을 놓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석유학은 여러분들 울산 매출액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전남 어디? 여수 자주 출제되죠. 그다음에 충남에 서산까지 꼭 챙겨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판에 적혀 있는 공업의 종류들 그리고 지역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문제는 다 풀었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30강째잖아요. 30강 정도 오면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뭐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주제별로 오답노트를 만들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제별로 관련한 백지도도 정리해서 붙여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주제별로 정리해놓지 않으면 보기 어려워요. 오답노트 너무 보기 싫고요. 어디든 찾는 게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답노트도 꼭 소주제별로, 소 단원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지도도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어, 뭐 자원, 공어, 서비스업, 이런 출제 지역들이 그 주제에 따라 조금 빈출되는 지역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주제별로 백지도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공업 그리고 이어서 서비스업까지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3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 사회변동이론, 진화론, 순환론 파트 이제 네 문항 다뤘었는데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또 다양한 문항들 함께 정리하는 시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기출엔 플러스에서 있는 출제에 반영되어진 핵심 개념들 먼저 확인하고 이제 5번 문항부터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엔플러스 볼게요. 우리 184쪽입니다. 자, 기출엔플러스의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한 사회가 영속성을 가지며 발전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니죠. 진화론은 사회가 발전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죠. 따라서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 예, 틀린 표현이다. 15번에 순환론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거 순환론이 아니라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비서구사회보다 서구사회가 더 진보하고 발전된 사회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한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16번에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끝부분에 따로 떼어서 또 보충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진화론이 아니라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순환론의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이 과정, 이 사이클의 전제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이 생성인지, 성장인지, 또 쇠퇴, 소멸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현재적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기,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역동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진화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개념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5번부터 이어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1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변동이론 AB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AB는 각각 순환론, 진화론 중 하나이다. 자, AB는 모두 사회 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A와 달리 B는 사회변동이 곧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 자, 그러면은 B는 진화론이 되는 거고요. A는 순환론이 되는 것입니다. 1번에 A는 단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아니죠. 순환론은요, 순환의 과정이 장기적인 과정을 전제로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에 용이합니다. 2번에 A는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은 바로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A가 아니라 B가 되겠고요. 3번의 B는 진화론은 사회가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자, 이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A가 되겠습니다. 4번의 A와 달리 B는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없다고 본다. 여러분, 진화론은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보죠. 그 방향이 뭐였어요? 바로 진보와 발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4번 오답이 되겠고요. 5번의 B와 달리 A, 즉 진화론과 달리 순환론은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라고 보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의 25학년도 수능 18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사회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볼게요. 인간이 찾아낸 과학적 지식은 자연이 가하는 제약으로 만들어진 원시적인 미신과 선입견, 오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축적되고
정해진 하나의 방향, 정해진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진전하며 확장한다. 문명의 전개도 근대 과학의 이러한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하나의 방향을 향해 진전하고 확장한다. 사회 변동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보와 발전의 맥락에서 보는 것, 바로 진화론에 해당하는 제시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더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또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기억선지 옳은 내용. 니은에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거듭 나오고 있는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순환의 과정을 장기적으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나 현재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사회가 일정한 변동의 방향성을 가진다. 진보와 발전. 옳은 내용이죠. 리을의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역사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운명론적 관점에서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런 흥망성쇠를 거듭한 사례를 설명하기 용이한 것은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화론에 부합하는 것은요, 기억과 디귿 연결시킨 2번 성지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7번 갈게요.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읽어볼게요. 자, 명조의 시작은 고요한 겨울날 같았다. 왕조의 전반기는 질서와 안정 그 자체였다. 왕조의 전반기는 질서와 안정 그 자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조의 겨울은 얼마 후 시끌벅적한 봄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박한 농경사회의 안정성은 투기적 상업에 자리를 뺏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농경사회의 토대는 무너져 내렸다. 뭔가 문제가 더욱더 불거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안정적인 상태였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은의 유입과 상품 경제의 발달로 부자 대 빈자, 상인 대 농민, 이윤 대 도덕이 대립하면서 이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상황이 더욱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왕조는 질서를 회복하며 안정을 향해 나아갔다. 처음에 질서와 안정 그 자체였는데요. 상황이 부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점점점 부정적인 상황이 심해지는가 싶었는데, 하지만 다시 새로운 왕조가 질서를 회복하며 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흥망성쇠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제시문이죠. 따라서 순환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선지는요. 사회의 퇴보나 멸망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니죠. 순환론은 퇴보나 멸망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니은의 단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죠. 왜냐하면 순환론의 흥망성쇠,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이 바로 장기적인 과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디귿에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자, 이거 서구 사회를 비서구 사회보다 더 진보한 사회라고 전제하는 진화론에서 가질 수 있는 특징이면서 또 진화론이 받을 수 있는 비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디귿 오답이고요. 리을의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인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7번에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8번에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 사회 변동 이론, 진화론, 순환론, 변동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두 이론을 단적으로 단순하게 심플하게 비교하는 문항이 아니라 이 문항은 조금 더 복잡하고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야지 접근할 수 있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의 시민권의 역사는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라는 점에서 A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민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라는 점에서 진화론과 순환론 중에서 A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A는 어떤 관점이냐? 여러분, 순환론 내용 가운데 수능에 정말 많이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순환론은

사회변동의 주체로서 인간이 가지는 역동성, 자율성, 능동성, 이것보다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순환의 사이클이 사회 변동에 보다 더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자율성과 능동성, 역동성이 과소평가된다라고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라는 점에서 A로 설명하기 어렵대. 시민권의 역사가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일궈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노력, 자율성, 역동성, 능동성, 이것을 과소평가하는 순환론의 입장에서는 시민권의 역사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는 뭐냐? A는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항상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시문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A가 순환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잡기가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 내용 잘 챙겨두시고요. 자, A는 순환론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과거 부르주아들은 왕과 귀족 중심의 봉건적이고 비합리적인 체제에 저항하며 자유적 시민권을 확보하였고, 노동자들은 이를 근거로 참정권 확대 운동을 전개하여 정치적인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토대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토대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전제. 바로 그 앞에 나왔던 자유적 시민권이 확보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적 시민권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해서 사회적 시민권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시민권의 발전 과정은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시민권의 역사는 인류 사회 모든 구성원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다양한 지위와 권리의 분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가라는 B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A가 순환론이었으니까는요, B는 뭐예요? 진화론인 것을 알수 있고, 내용을 읽어봤었을 때 시민권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고 이 발전이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 시민권의 역사라고 하는 게 구성원의 보호, 인류 사회 모든 구성원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다양한 지위의 권리의 분화 과정, 분화. 단순한 것이 복잡해지고 단순한 것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형태로 발전하는 형태. 이것을 또 강조하는 게 진화론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또 B가 진화론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제시문 분석이 되죠? 제시문이 조금 내용적으로 만만치는 않았어요. 자, 1번에 기억을, 니은이죠? 자, 니은은 참정권 확대 운동인데, 참정권 확대 운동은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하려는 운동이냐. 이거,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요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회운동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참정권 확대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하려고 하는 사회운동이 참정권 확대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에 B는, 그럼 B는 진화론인데, 사회 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주기적으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 흥망성쇠의 사이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순환론 A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2번 오답이다. 3번에 갑은 사회적 시민권이 자유적 시민권의 획득 단계를 거쳐야만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왜요? 아까 제시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토대였습니다. 이것이요. 이것이 뭔데?

먼저 자유적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얘가 먼저 전제가 돼야지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로서 자유적 시민권의 획득 단계를 그 전제로 거쳐야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갑은 A의 관점에서, 을은 B의 관점에서 니은을 해석하고 있다. 자, 니은 참정권 확대 운동인데, 참정권 확대 운동 모두 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둘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기역, 요 시민권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또 진화론적 관점에서 참정권 확대 운동을 해석한다. 둘다 시민권의 역사와 참정권 확대 운동 모두 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에는요, 모든 사회의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쇠퇴하거나 소멸, 이러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요 의미는 결국에 진화론이 아니라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 내용 가에는요, 진화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요 내용이 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재심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시민권의 발전 과정 또 분화 과정이라고 하는 사회 변동의 양상 가운데 바로 일정한 방향, 진보와 발전의 맥락에서 시민권과 또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참정권 확대 운동을 바로 진화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9번 가겠습니다. 자, 24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4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순환론과 진화론 중 하나다. 게임 규칙. 갑을은 A, B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 적힌 카드 1에서 카드 5가 각각 한 장씩 모두 5장이 들어있는 카드 꾸러미를 각자 배부받는다. 갑을은 각자 자신의 꾸러미에서 카드를 2장씩 뽑고 획득한 총점이 큰 사람이 승리한다. 카드 한 장당 카드 내용이 A에 대한 설명이면 2점, B에 대한 설명이면 1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카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게임 결과를 먼저 볼게요. 갑은 카드 1과 카드 2를, 을은 카드 3과 그 다음에 기역을 뽑아 결론적으로 갑이 승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1을 볼까요? 카드 1의 내용이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 자,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카드 2는요,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카드 3은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본다, 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카드 4번에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수 있는데, 지금 갑이 카드 1과 카드 2, 즉둘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을은 카드 3,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 카드 하나를 뽑은 상태인데 갑이 승리하였대요. 그러려면 결국에 앞에서 A에 대한 설명이 2점, B에 대한 설명이 1점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A가 뭐가 돼야 돼? A가 진화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 그래서 진화론 A가 되어서 얘가 2점 돼가지고 갑이 4점으로써 을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어서 이겼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되고, 카드 3도 진화론이니까 일단 2점을 받았겠죠? 그쵸? 그런데 갑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여기 기역, 다시 말해서 기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떤 내용이 와야 돼? 똑같이 진화론 2점짜리가 오면 돼안 돼? 그럼 동점이 되잖아.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잖아. 다시 말해서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카드를 뽑아서 1점을 받아서 2 더하기 1, 3점을 얻어야지 이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억은 카드 4가 될수 있다. 그렇죠.

카드사는요, 순환론의 내용, 해당하는 내용, 즉 1점에 부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점이 돼서 갑은 4점으로서 갑이 승리하고 을은 3점이 되어서 결국에 요 내용, 요 조건에 충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니은의 A는 진화론인데 사회마다 사회 변동의 방향이 다르다고 본다? 아니죠. 진화론은 사회가 다 진보와 발전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의 B는 순환론인데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요거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순환론에서 인간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성, 자율성보다도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이 사회 변동이 보다 더 지배적이다. 따라서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이 과소평가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 순환론으로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리을의 가해, 요 가해,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요 내용 뭔데요?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기억은 카드 5. 카드 5가 될 수가 없죠. 그쵸? 카드 5가 돼버리면은 결국 만약에 카드 5를 을이 만약에 뽑게 돼요. 카드 3을 뽑은 상태에서 카드 5를 또 뽑는다? 근데 카드 5는 진화론의 내용이잖아. 그러면 2점, 2점, 4점, 동점이 돼버리잖아. 갑이 승리하였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을 선택지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10월 학력, 24학년도 3월 학력 평가. 네, 4번 문항 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제시문 보겠습니다. 사회는 각 부분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 초기 생명체와 같은 단순한 사회에서 각 부분의 기능이 서로 대체될 수 없게 분화된 생명체와 같은 복잡 사회로 발전한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한다라고 보는 거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기억선지.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과 동일시한다. 대표적인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다. 이것도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디귿의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인 반복,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이 주기적인 반복으로 설명하는 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기역 니은 연결시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24학년도 수능 13번 문항이 되는데요. 자, 사회 변동 이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다. 가 읽어볼게요. 자, 자연현상에 빗대어 사회 변동을 설명하면 그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태양 주위로 지구와 달이 돌면서 낮과 밤, 밀물과 썰물, 계절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듯 사회는 변동한다. 번갈아가면서 낮과 밤, 밀물과 썰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환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가제시문은 순환론이고요. 나는 자연현상이 빗대어 사회 변동을 설명하면 그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생명체가 적자 생존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듯 사회는 변동한다. 더 나은 방향, 진보되고 발전된 방향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에 가는 장기적인 사회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니죠. 순환론은 순환의 과정을 장기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회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렵다라고 하는 설명이 잘못된 것이고, 이번에 나는 단선적인 사회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나는 진화론이잖아. 진화론은 단선적인 사회 변동, 단선적인 진보와 발전, 사회 변동의
방향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선적인 것, 오로지 진보와 발전, 성장의 방향성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선적인 사회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용이하죠.

3번에 가는 나에 비해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죠.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현재에서 과거의 특정 지점을 설명하기는 용이하지만은요,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기는 용이하지만은요, 현재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순환의 과정을 장기적인 과정으로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과거에 비해 진보한 사회를 설명하기 어렵다. 아니죠. 진화론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진보한 사회를 설명하기 용이합니다. 5번에 가는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나는 숙명론적 사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바뀌면 되겠죠. 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받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고 숙명론적, 운명론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 것은 순환론에 해당하는 가로 연결시켜서 각각 비판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갈게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보겠습니다. 사회 변동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순환론과 진화론 중 하나다. 제시문 가를 보시면은요, 인간의 성장처럼 사회도 성장해 나간다. 하지만 인간이 성장을 멈추고 노화가 진행되듯 사회도 일정한 한계점을 지나면 성장의 그래프는 꺾이기 마련이다. 다만 이미 사라져버린 사회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해체에 이르기까지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을 뿐이다. 성장처럼 성장하지만은 또 노화가 진행되듯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노화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라져버린 사회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또 해체라고 하는 사회 변동의 양상의 방향성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다음에 쇠퇴, 해체, 이러한 다양한 사회 변동 양상을 설명하는 것. 바로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순환론. 운명론적 관점에서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요, 사회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유산을 토대로 하여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 인간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출해 혁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는 항상 성장의 발걸음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바로 진보와 발전, 성장의 맥락에서 보는 바로 진화론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가는 순환론이고 나는 진화론이죠. 자, 1번에 가는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금방 나왔습니다. 자,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번에 나는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니죠.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죠. 3번에 가는 나와 달리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한다. 저 요거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나와 달리가 아니라 진화론인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본다. 자, 요거 흥망성쇠의 사이클. 자, 요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달리가 아니라 순환론 설명하는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5번에 가는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나는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여러분, 순환론인 가는요,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했었죠? 순환의 과정이 장기적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적합한 것이 순환론은 아니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2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문항이고요.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볼게요. 자, 야만 시대에서 문명 시대로의 전개 과정. 자, 이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초기 야만 시대에는 별다른 지식이나 기술이 없었다. 중기 야만 시대에는 불의 발견, 후기 야만 시대에는 활과 창의 발명 및 수렵 경제를 특징으로 한다. 야만과 미개 시대의 경계선은 토기의 발명이다. 초기 미개 시대에

하는 것도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의 사회는 미분화된 사회에서 분화된 사회로 변동한다고 본다. 자, 이거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리을의 사회의 변동이 항상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진화론이 항상 단선적으로 진보와 발전, 성장의 방향으로 사회 변동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진보와 발전을 사회 변동이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을 진화론이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도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연결시킨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제시문 사회가 겪을 수 있는 위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는 보다 발전하고 보다 더 분화된 사회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억선지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로 하는 거 진화론의 중요한 전제 특징이고요. 니은의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일정한 방향성, 바로 진보와 발전, 단순화된 것에서 복잡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사회가 변동한다. 이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옳은 내용이고요. 디귿의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변동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건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리을의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영향력. 이때 인간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역동성, 그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변동의 주체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동성,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소평가된다. 이것을 또 과소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 자, 이거 대표적인 순환론의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 역동성, 능동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향력보다 사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성성장, 쇠퇴, 소멸의 이 주기, 이것이 훨씬 더 지배적으로 사회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더 사회 변동에 영향을 지배적으로 미치는 게 생성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 운명론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인간이 사회 변동을 뭔가 바꿔나가려고 하고 일구어 나가려고 할때 인간이 미치는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다. 그쵸? 그 과소평가하는 인간의 영향력을 오히려 이제 순환론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순환론을 바라볼 때그 순환론이 가지는 비판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답은요, 기역과 니은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리을 선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선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15번 가겠습니다. 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6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볼게요. 사회는 일반적으로 군사형 사회에서 산업형 사회로 발전해 간다. 군사형 사회는 강제적인 협동을 바탕으로 조직된 사회로 전제적인 중앙 집권적 사회이다. 반면 산업형 사회는 자발적인 협동을 기반으로 조직된 사회로 개인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가 한정된 민주적 정부를 가지고 진보한다. 단선적인 방향으로 진보와 발전한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니은의 사회는 쇠퇴와 멸망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자, 이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디귿의 사회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한다. 자,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리을의 사회 변동은 동일한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바로 생성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갈게요.
23학년도 수능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인간은 자신이 획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한 세대에서 축적된 지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기존 지식을 기초로 여러 갈래의 신생 분야가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사회에서는 과거로부터 전해진 지식과 새로 탄생한 지식이 연속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 경제, 예술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요. 인류의 미약한 첫 발걸음부터 문명의 이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지식의 생산, 전달, 결합, 이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며 확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회가 진보와 발전, 성장, 단순한 것에서 더 복잡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사회가 변동한다. 이 맥락에서 제시문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기역선지,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인 반복으로 본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주기적인 반복으로 설명한다. 순환론. 니은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요거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보다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비판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디귿의 사회 변동이 언제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쇠퇴하거나 소멸하거나 정체하는 사회변동의 방향성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은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즉, 진화론은 이렇게 항상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디귿 선택지, 진화론에 해당하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리을의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라고 보는 거, 또 진화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되기 때문에 16번의 리을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갈게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동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다. 가를 읽어볼게요. 거대한 재난으로 사회 전반이 파멸되면 인구가 급감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이 아이를 낳으며 사회적 재생이 시작된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는 재난은 또 다른 파국을 야기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재난으로 사회 전반이 파멸이 되어져요.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하지만은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는 부정적인 재난은 또 다른 파국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이 됐다가 또 다시 또 부정적인 상황. 이런 식으로 생성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 순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바로 순환론에 해당하는 제시문이 되겠고요. 나는요, 생태계에서 개체들이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듯 인간 사회도 생존을 위해 보다 더 고도화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사회는 단계적인 성장을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형태로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보는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선택지, 가는 서구 중심의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것은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가가 아니라 나다. 이번에 나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과 동일시한다. 사회 변동은 사회 발전, 또 진보,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진화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가는 나와 달리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용이하다. 순환론은 현재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역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운명론적, 숙명론적 이 관점에서 사회 변동 설명하는 것은 바로 가와 달리가 아니라 가죠. 순환론인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고요. 5번에 가는 단기적 사회 변동을, 나는 장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순환론은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죠? 순환의 과정이 장기적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환론에서는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봐서 자, 5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1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18번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변동 이론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가 나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다. 제시문 읽어볼게요. 가. 인류의 역사는 발생, 성장, 정체, 해체의 과정을 거친다. 인류 문명의 발전에서 엘리트가 주도하는 혁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대중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는 분열하고 문명은 쇠퇴한다. 역사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전개한다. 자, 흥망성쇠라는 키워드 못 잡아도 이렇게 발생, 성장, 정체, 해체의 과정, 즉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순환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는 인류의 역사는 생산 방식의 발전을 통해 사회의 궁극적 이상에 다가가는 과정이다. 발전을 통해. 낡은 생산 방식은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대체되고, 이러한 전환은 점진적인 시대의 발전을 이끌며 역사를 구성한다. 역사는 생산 방식의 진보와 문명의 발전이 누적된 결과이다. 라고 하는 진화론에 해당하는 힌트가 아주 많습니다. 네, 진화론인 거알수 있고요. 자, 기억에 가는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순환론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선지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니은의 나는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자, 요 내용도 또 대표적인 진화론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선택지죠. 따라서 기역, 니은 모두 다 옳습니다. 디귿에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고 본다. 진보와 발전이라는 일정한 방향을 갖는 것은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나와 달리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리을의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변동이 동일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고 본다. 자, 이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가와 달리가 아니라 순환론인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서 디귿 리을은 오답이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연결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3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제시문입니다. 운명의 변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모든 현상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의해 산출된다고 보는 신학적 단계이며, 2단계는 자연적, 추상적 법칙들이 현상의 설명 도구가 되는 형이상학적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추론과 관찰을 통한 과학적 탐구가 강조되는 실증적 단계이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회는 합리성을 토대로 산업과 과학의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신학적 단계에서 또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단계로, 형이상학적 단계에서 실증적 단계로 사회가 발전하는 양상을 띈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에, 자, 운명론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 건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니은의 사회 변동 곧 진보를 의미한다. 네,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디귿의 사회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을 반복한다고 본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의 사회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본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서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1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순환론과 진화론 중 하나다. 제시문에서 표는 갑과 을이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A와 B 중 제시된 진술에 부합하는 이론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것인데, 갑은 두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표시하였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진술, 모든 사회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해 간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회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목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요거는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은 두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표시했기 때문에 A가 진화론이 돼야 되고 B는 순환론이 돼야지 이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화론, 그다음에 순환론 요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1번에 을은 세 진술에 대하여 모두 옳게 표시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A가 진화론, B가 순환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벌써 첫 번째에서 잘못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두 번째 순환론인데 얘는 순환론 맞게 했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 진술에 대해서 모두 옳게 표시했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것인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지금 잘못 표시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A는 사회 변동이 곧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니죠. 진화론은 사회 변동은 곧 발전이다. 진보다, 성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B는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로 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거 진화론이 받는 비판이죠. B는 순환론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A는 B와 달리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B와 달리가 아니라 B에 해당하는 내용인 걸알수 있어서 오답입니다. 5번에 가해, 모든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해 간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쵸?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은 요 내용을 넣게 되면은 갑이 지금 또 옳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은 두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표시하였다라는 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옳은 내용이 되어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동시에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정답은 5번이다. 21번 볼게요. 자, 22학년도 수능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동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에 하나이다. 제시문 갑니다. 문명은 인간처럼 생애 주기가 있어 발생과 성장 단계를 거쳐 쇠락하고 몰락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 그쵸? 문명의 생애 주기에 나타나는 몰락 징후로는 전쟁과 변란, 가치 갈등 등이 있다. 생애 주기가 있고 발생과 성장, 쇠락, 몰락. 다시 말해서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는 사회는 항상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단순한 단계에서 복잡한 단계로 변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덜 읽어보지 않아도 진화론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에 가는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오답이고요. 2번에 나는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본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오답입니다. 3번의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변동에 작용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아니죠. 자율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요. 4번에 오히려 이제 더약 자율성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이죠.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특징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 가는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나는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순환론은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서술형 평가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술형 평가 각각 세 가지씩 제시하고 있어요. A 보시면은요, 3점이래요. 다 옳게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흥망성쇠를 거듭한 사회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 용이하는 거. 순환론이죠. 미래 사회의 변동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거. 이것 또한 순환론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순환론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 오면 됩니다. 순환론이고요. 다음 여기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본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자, 진화론으로서 두개 해서 2점이고 여기는 진화론에 해당하지 않는 옳지 않은 내용이 오면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에 A는 사회변동이 곧 사회발전이라고 본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오답이고요. 2번에 B는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라고 비판을 받는 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요거 A가 되겠습니다. 3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변동을 문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B와 달리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4번에 B는 A와 달리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에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요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가가 아닌 나에 들어갈 수 있다. 가가 아닌 게 아니라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5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볼게요.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표는 질문을 통해 사회변동 이론 A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질문에 사회가 퇴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말한 거, 여기가 순환론이고요. 여기가 진화론이 되는 거죠. 1번에 A는 단기적 사회변동보다 장기적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죠? 정답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B는 사회 변동의 방향이 사회마다 다르다? 아니죠. 모두 다 진보와 발전으로 동일하다. 3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화한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B와 달리가 아니라 B에 해당하는 설명. 4번에 가에는요,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은 순환론은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5번에 나에는요,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보는가?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근데 순환론이 지금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2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볼게요. 21학년도 10월학력 평가 16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교사가 A와 구분되는 B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해 보라고 하고 있어요. 자, B의 의의는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라는 것이고 한계는 가하다. 근데 교사가 B의 의의와 달리 한계는 잘못 설명했대요. 근데 의의는 맞게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B가 여러분 순환론이 되겠고요. A는 진화론이 되겠네요. 한계는 지금 잘못 설명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기억에 A는 모든 사회의 변동 방향이 동일하다라고 본다. 진화론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니은의 B는 과거보다 미래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순환론은 오히려 과거, 현재에서 과거의 특정 지점에 해당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게더 용이한 것이고 반대로 미래를 설명하는 게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디귿에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본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옳은 선택지가 되겠고요. 리을에 가에 서구 중심적인 이론이라는 점. 요 내용은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지금 순환론의 의의와 한계를 말하는데 한계를 잘못 설명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답이어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21학년도 3월학력 평가 6번 문항입니다. 표는 질문을 통해 사회 변동이론 AB를 구분한 건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순환론과 진화론 중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요, 사회 변동이 곧 발전이라고 보는가? 라 그랬을 때, 예라고 말하는 B가 진화론이고요, 아니오라고 말한 A가 순환론이 되는데요. 자, 1번에 A는 운명론적 입장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이해한다? 그렇죠.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이고요. 2번에 B는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본다. 자, 이 내용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B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3번에 A는 B와 달리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자, 이거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B와 달리가 아니라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 줘야 하고요. 4번에 B는 A와 달리 사회의 쇠퇴와 소멸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쇠퇴와 소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은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순환 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달리가 아니라 A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5번에 가에다가 서구 사회가 가장 발전한 사회라고 보는가? 라고 그랬을 때 지금 기역은 예, 니은은 아니오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진화론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지금 진화론 니은에 아니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예라고 하는 내용이 와야 되기 때문에 5번 선지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오늘 27번까지 풀기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오늘은 25번까지만 풀고 26번부터 26, 27, 오늘 하기로 했었던 두 문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는요. 강의에서 참고하셔가지고 강의 전에 미리 공부하시고 저와 함께 하면서 기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회문화는 럭키봉.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진 지니 이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확률이 끝나갈 때쯤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에서야 생각이 났어요. 얘가 누군지 여러분 알아요? 아니, 지금쯤 할 이야기는 아니지. 첫 강에서든 했었어야 되는데 나한테 이제 익숙하니까 깜빡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대체 얘가 무엇인 줄 알고 있었을까? 이렇게. 근데 우리 쉬는 시간 할 때에도 여기에 이제 파란 지니 쌀떡이가 등장을 하고 제가 쌀떡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얘가 찹쌀떡이에요. 포크를 꽂고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그랬어. 잔인하다고. 근데 어쨌든 포크집 이렇게 찍어서 먹어야 되니까 냠냠냠. 그래서 찹쌀떡에 약간 상징처럼 포크를 달아 놓은 건데 나름 진짜로 제가 그린 캐릭터예요. 내가 그린 건 아니에요. 내가 약간 디자인을 부탁해서 내 친구가 그려준 그림인데 쌀떡이에요. 쌀떡이. 약간 말랑말랑한 쌀떡이잖아. 그치? 근데 찹쌀떡. 찹쌀떡? 뭐 물만두. 뭐 이런 종류들 있죠. 예, 학교 다닐 때 별명이었죠. 뭐 많았어. 약간 이렇게 좀뭐 찐빵. 그런 거. 어떤 선생님은 저를 볼 때마다 아직도 그래요. 물만두 같이, 오늘따라 물만두 같이 생겼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친해요. 친해. 친한 선생님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찹쌀떡 같은, 요런 얼굴형 있잖아? 그런 걸 보면 되게 정감이 가요. 남일 같지 않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알았죠? 오늘도 즐겁게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이걸 들고 이렇게 할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기분이 좋아지는 공식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면서 이제 양치하고 나와서 거울 보잖아요. 세수를 하고 나면 사람이 여러분 일단 깔끔해집니다. 그 특수 상황을 노리는 거지. 그때 거울을 보고 아 예쁘다 스스로 칭찬을 해보래요. 그러니까 이런 버전의 이야기가 되게 막 멋있는 버전들이 많아. 뭔가 그 외국 어떤 배우분이신 것 같은데 그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양치를 하고 뭐 이걸 뱉고 그 다음에 막너 멋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좀더 이렇게 좀 멋진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내가 따라해봐야 나랑 안 맞고 내가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예쁘다 정도로 바꿔보았어요. 그 아침에 스스로한테 거울을 보면서, 아, 진짜 오늘도 너무 힘들다. 이러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좀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왠지 막, 아, 배 아파서 빨리 조퇴를 하고 싶어. 배가 하나도 안 아픈데, 아,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아픈 것 같은데, 아픈 것 같은데, 그런 배가 아파져요.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아, 머리 아픈 것 같은데, 아픈 것 같은데, 그런 머리가 아파지는? 그 사람이, 아, 힘든데? 아, 너무 힘든데? 아, 진짜 힘든데? 이러면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져요. 근데 그 아침의 그딱그 상황 때, 스스로한테 힘을 줄수 있는 이야기. 근데 그게 막, 힘내자! 막 이런 건 나는 오히려 좀 나쁘다고 생각해. 힘내! 이러면 힘을 내라고 하는 거잖아. 명령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보다 내가 내 스스로를 예뻐할 수 있는 시간.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멋있다. 오, 좀, 오, 스스로, 오, 이런 거 하는 거죠. 거울에다가. 그래 보시면 웃게 될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라도. 어이없는 행동이잖아. 오, 이러면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는 행동인데. 그래 보다 보면은 푹 하고라도 웃게 되고, 그렇게 그냥 좀 즐거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막 보통 이렇게 거울 보면서 막 못생긴 부분을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똑똑해, 아, 막 이런 거 하세요. 나는 스스로 똑똑하게 생겼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진짜로. 스스로 좀 이렇게 북돋아줄 수 있는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쁘다가, 예쁘다가 아니고, 너, 아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예쁘다, 어이구, 이 예쁘다예요. 부담 없잖아, 그치? 그런 예쁘다를 해보라는 거지. 멋지다가 아니고 예쁘단가요? 그러길래. 그게 약간, 뽀동뽀동 해주는 그 느낌이 저는 좋아가지고, 어이구, 예쁘다 하는 거 좋아해. 암튼, 그러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우리 오늘도. 오늘은 한판 쓰기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아주 신나는 날이에요. 전체적인 확률에 대한 모든 정리를 다시 할 거고요. 사실 고12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특히나 한판 쓰기가 중요합니다. 개념 앞에서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면서 복습을 할 거거든. 왜냐? 어차피 또 까먹는 거잖아요. 까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에 4번을 풀고 찬찬히 가보도록 할게요. 수능 문제였고요. 얘가 되게 대표 유형이어가지고 한동안 그 뒤로도 수능 특강에서 뭐 기출문제 딱 하나 들어가는 자리에도 얘를 집어넣고 그렇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의미를 갖는 문제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때문에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 자, 간단해요. 오히려 3번처럼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깔끔하게 좀 어려운 문제. 이게 이제 좋은 문제잖아, 그치? 보세요. 7번 동전을 던진대요. 근데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앞면이 몇 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나오면 됩니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많은 생각이 들잖아. 그 중에 하나는 이럴 땐 보통 여사건으로 가던데. 그죠? 여사건으로 가면 어때요? 앞면이 0번, 1번, 두 번인 경우를 전체에서 제외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 읽었을 때는 그둘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를 읽어볼게요.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잖아. 그러면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중에서 얘를 빼게 되면요. 뭐야? 가를 만족시킬 확률만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가를 만족시키는 것만 찾은 것 중에서 앤드 우리는 어때요?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사건으로 가는 게 과연 좋은가? 왜냐하면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나까지 만족시키는 걸 우리가 뽑아내야 되거든요. 다시. 가도 만족시키고, 그 중에서, 나도 만족시키는. 이게 정답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여사건으로 간다는 건, 가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들만 찾아서 전체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상,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만 남지만,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어려워. 이 중에서 일부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요, 여사건으로 가면은 안 돼. 안 돼. 여사건으로 가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니, 선생님, 지난번에는 여사건으로 풀어놓고 왜 오늘은 여사건으로 안 푸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

있어야 돼. 얘는 여사건으로 가버리면 그 중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 그래서 여사건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여사건으로 가지 않고 상황을 볼게요. 가를 만족시키는 건 그러니까 뭐야? 앞면이 세번 나오거나 네번 나오거나 다섯 번 나오거나 여섯 번 나오거나 일곱 번 나오면 돼요. 그 중에서 뭐라고요?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있다. 있다는 뭐예요? 있기만 하면 돼. 연속하는 경우가 있기만 하면 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있기만 하면 되면 연속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시켜야지. 그래서 정리.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려는 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not 나라고 할게요. 우리 명제 배웠잖아. 나가 아닌 경우를 제외시키겠다라고 풀이의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됐어. 다시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앞면이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나오는 것들 중에서 연속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 연속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시키겠다고. 이 말은 뭐냐? 앞이 연속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구성이 되었으면 첫 번째 케이스가 뭘것 같아? 앞면이 세번 나온다예요. 앞면이 세번 나오려면 뒷면이 몇번 나오면 되겠어요? 네번 나오면 돼요. 그럼 뒷면은 뭐 알았어요? 라고 할 텐데 앞이 연속하지 않는다는 건 이웃하지 않는다예요. 뭐 할까요? 끼워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일곱 번 중에 앞면이 세번 언제 나올지를 골라줄 거고요. 그렇게 될 확률은 앞면이 세 번, 뒷면이 네 번이니까 이렇게 쓸 건데 느꼈죠? 생각보다 기출 문제에 2분의 1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은 여러분의 계산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2분의 1이니까 이제 이 뒤로는 2분의 1의 7제곱으로 그냥 바로 쓸게요. 제가 왜이 칸을 비워놨겠어? 그러한 것들 중에서 안 되는 거 제외하자고. 누구? 뒤를 갖다 놓고 끼워 넣는 거. 어떤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중에서 앞면 세 개를 끼워 넣으면은 그때는 앞면이 연속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섯 개 중에서 앞면 세 개를 끼워 넣는 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끼워 넣는 방법의 수만 전체에서 제외시키면 되겠죠.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원래 뭐였어? 일곱 번 중에서 앞이 언제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고르는 방법의 수 있잖아. 어? 이런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인 거예요? 73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원하는 거야? 지금 한 것처럼 뒤, 뭐, 앞, 뒤, 앞, 뒤, 앞, 뒤, 뭐 이런 식으로 된 것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치? 요런 거를 제외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73 중에서 이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뒤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73 빼기 53인 거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나오는 확률은 어때? 어차피 쟤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 난이도 있어요.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그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확률 계산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얼마야? 2분의 1의 7제곱은 두고 얘네만. 7, 6, 5, 3, 2로 나뉘니까 35에서 10 뺄게요. 그럼 25가지지? 배열하는 방법 25가지한테 2분의 1의 7제곱인 거야. 일단 이렇게 킵해둘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면 그다음부터 좀 편해져. 앞면이 몇 번? 4개야. 뒤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7번 중에 앞면 언제 나오는지를 고르신 다음에 연속이 되는 경우를 없애줘야 되겠지. 이거 중괄호 할 필요 없이 소괄호 하면 돼요. 그냥 멋있어서 중괄호 썼어. 뭔가 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서 크게 한번 표현한 것뿐이야. 이렇게 쓸게요, 이제는. 그러면 이때는요. 뒤 사이에 앞이 끼워 넣으면 되는데 사이에 끼워 넣는 네 개나 끼워 넣는 방법은 이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한 가지만 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방법의 수가 확률이 어떻다고요? 죄다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의 7제곱이라고 하시면 돼요. 얘는 얼마야? 34. 2의 7제곱분의 34겠지. 됐어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앞면이 몇 개? 다섯 개. 근데 앞면 다섯 개 뒤가 두 개가 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도
앞면은 연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연속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이렇게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답안지를 보면 왜 여기서 갑자기 앞면이 다섯 개부터 케이스를 한꺼번에 나누는가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데, 앞면 다섯 개부터는 어떻게 뒤를 끼워 넣어놔도, 뒤 사이에 앞을 어떻게 끼워 넣어도 무조건 앞면이 연속하기 때문에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서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속 편안하게 어떻게 앞이 다섯 번 나오거나 여섯 번 나오거나 일곱 번 나오는 건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시키는 경우를 안 찾는 거지. 그치? 그럼 앞면이 다섯 번 나오는 방법 7CU, 앞면이 여섯 번 나오는 7CU, 앞면이 일곱 번 나오는 7C7이고, 이때마다 각각 곱해지는 확률은 2분의 1의 7제곱이잖아.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싹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얼마야? 21. 얘는 7. 얘는 1, 그러면 29. 그러니까 정답은 2의 7제곱 분의, 자, 하나씩. 25, 34, 29를 더해서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얘네 둘이 더하면 6, 아니지, 59. 어때? 좀 그래? 59. 한글로, 다시 쓸까요? 그래요. 59. 그러면 88이 되죠? 2의 7제곱인데, 이거 8로 나눌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나누면서 쓰자. 11로 쓸게요. 이거 8로 나누면 2의 3제곱이 날아가니까 2의 4제곱만 남아서 요렇게. 정답은 그래서 16분의 11이 되어주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이게 저랑 같이 지금 정리를 해서 푸니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미 갖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 아무래도. 잘 봐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왜 저렇게 세 개로만 나누는가? 사실상은 케이스가 3일 앞면이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다섯 가지로 나누는 게 맞아요. 근데 세 번째 케이스 앞면이 다섯 개인 거부터 갑자기 보니까 어떻게 해도 앞면이 연속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굳이 각각 계산하느니 그냥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한꺼번에 한 케이스로 묶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굳이 열댓 개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최대한 케이스를 간결하게 나누는 것도 문제 풀이할 때는 중요한 풀이법 요소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죠? 그죠? 그렇습니다. 슝, 지우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차피 한판 써야 되니까, 지금 쉽시다. Why not? 어때요? 쉬는 시간은 누구 마음, 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쭉쭉쭉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여기까지 온 김에 아예 여기서 제가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소원은 저 친구보다 잘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보다 잘하게 해주세요. 그죠? 보통 우리가 많이 이런 소원을 빌어요. 누군가보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이 소원은 진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끝! 이렇게 하면 이루어져. 근데 중요한 건이 생각은 해야 돼요. 항상 갑자기 하루 아침에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남의 성적을 뺏어오는 것은 우리 영역에서 되지 않는 소원이에요. 그죠? 원래 그래. 그 진입 업계에서도 여러분들, 그,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방침상. 이 공부 업계의 진입은 절대적으로 남의 성적을 뺏어온다. 이거는 안 돼요. 그냥, 안 돼. 안 돼.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보다 잘하게 만들려면, 어쨌든 이것도 성적을 올려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걸 텐데, 그러려면, 이 친구보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그 노력을 하도록은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교실 안에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런 게임을 했었거든요. 저 친구보다 내가 오래 앉아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 그게 뭐 공부가 무조건 엉덩이 싸움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도 어쨌든 게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 나의 그냥 그 퀘스트인 거지. 저 친구보다 우리 반에 진짜 항상 하루 온종일 공부하는 친구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아이보다 내가 오래 앉아 있어봐야지. 그런 거라든지. 그 어쨌든 간에 그 앉아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시간 내내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집중을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그 친구보다 더 집중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은 했어요. 내가 넘어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큰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죠? 쟤보다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건 무조건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아이가 발전해 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명확하잖아. 여러분들이 뭔가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따라잡으려면, 비행기는 그런 걸안 하는 거 아니야? 기차도 마찬가지인가? 어쨌든. 자전거를 탄다고 해봐. 따라잡으려면. 달리기를 한다고 해봐. 따라잡으려면. 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달려가잖아요. 더 빨리 뛰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그만큼의 그 멋진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이유인 그 부분보다 더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더 오래 앉아있기, 더 집중하기, 안 졸고 공부하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의 방법 모든 것들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보다 저 친구가 더 잘하는 면들이 있을 거예요. 즐기면서 공부를 한다든. 방과 후 시간을 잘 활용을 한다든, 학교에 와서의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한다든, 저 넘어서고 싶은 친구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말고 배워보세요. 그래야 돼.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보다 즐겁게 공부하는 내 친구가 있었거든. 저 아이는 왜 공부를 나보다 덜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뭐든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더라고.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 저런 것들을 내가 약간 따라해봐야지. 이러면서부터 따라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 노력은 하셔야 돼. 그래야 이 업계 상도덕이 어긋나지 않아요. 난 이거 드러났거든. 근데 그게 되어야 이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 소원은 이루어졌어. 노력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알았죠? 자, 이제 즐겁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판 쓰기 하는 시간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어디서부터 가는 거냐면, 진짜 확률의 시작이 여기서 용어 정리부터 할 거예요. 여기다 써야지. 나 오늘따라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그쵸? 용어 정리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용어 정리 타임. 용어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수 없으면 되게 사실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할수 없잖아. 시작이 뭐냐면, 시행과 사건과 표본 공간. 이거 사이에 끼워 넣을게. 원래 보통 시행과 사건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시행은 뭐예요? 동전을 던질게. 주사위를 던질게. 이런 식의 것들. 뭔가 약간 삐뚤진 않니? 약간 삐뚤은 것 같은데 뭐 기분 탓이죠, 뭐. 다시 쓸 생각도 없으면서, 그죠? 동전 던지기 같은 것들, 시행이라는 게 뭐냐? 그냥 한글로만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처럼 딱그 워딩을 외워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아야 돼. 이런 표현이 뭐예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이게 시행이라면,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 공간 뭐지? 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으면 됩니다. 동전 던지기라고 할게요. 가장 간단하니까. 그럼 뭐예요? 앞, 뒤. 이러면 돼. 자, 사건은요? 뭐예요? 여기서 시행에서 나오는 결과들 중에서 일부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건의 정의가 진짜 어이가 없게도 시행에서 나오는 표본 공간, 그죠? 시행에서 나오는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표본 공간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고,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앞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 이러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본이고요. 사실 얘네를 몰라가지고는 우리가 설명 자체가 안 되죠. 여기서 조금 더 갑니다.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P라고 붙이게 됩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써요? 전체 경우의 수를 저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쓰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씁니다.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약간 내려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줄을 맞추는 건 너무 나에게는 힘든 일이에요. 어렸을 때는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줄 맞추기가 제일 힘든 것 같다. 아무튼 그죠. 자,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한글로도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아요. 결국은 모든 우리가 계산을 하는 확률은 이 내용이에요. 그 사건의 경우.

공부했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경우의 수의 모든 것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순열 조합. 오히려 진짜 찐 경우의 수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여기서 더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1에 배웠잖아, 순열 조합은. 그저 그 내용들이 다시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을 약속하는데 되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문제를 푸는 데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거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죠. 용어 정리에서 중요한 한 가지. 근원 사건이요. 근원 사건은 뭔데? 이 표본 공간에서 나오는 각각의 원소 하나만으로 구성된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만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 확률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데 요이 표현을 자꾸 기억을 하셔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똑같은 흰 공중에서 왜 뽑아가지? 막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에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었는데 여기서 더뭐 깊이 있게는 하지 않고, 그치? 자, 통계적 확률은 뭐였어요? 통계적 확률. 우리한테 따로 문제로 나오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알아는 두셔야 되겠죠.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내가 N번 반복을 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내가 동전을 던져요. 그러면 동전을 100번 던져요. 1000번 던져요. 10000번 던져요.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N번 내가 시행을 한다면 그 중에서 뭐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진짜로 일어난 횟수를 RN번이라고 하는 거야. 일어난 횟수. 이게 이럴 때, 자, N이 충분히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어딘가에 다가갈 거예요. 그럴 때이 P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동전을 500번 던졌어요. 앞면이 247번 정도 나왔습니다. 동전을 1000번 던지면요. 498번 정도 나옵니다. 어때요? 점점 점점 더 어디에? 2분의 1에 가까워지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까지 왔었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이제. 용어를. 헛. 자, 다양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루는 사건들이 등장을 하죠. 어떤 거 있어? 배반 사건. 여사건. 요런 아이들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특히나 배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로 연결이 될 거라서 일단은 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반 사건이 뭐예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이러려면 일단 같은 표본 공간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표본 공간이 우리가 따졌을 때 말하는 그 전체에 해당을 하는 거잖아, 그치? 같은 표본 공간 안에는 들어 있는데 뭐라고? 저는 보통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림에 취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 나름 귀엽네요. 자, 주입식 귀여움. 어쨌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배반 사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집합이 일어날, 즉 겹치는 부분이 일어날 확률이 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요. 여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여사건은 확률을 구할 때에 여기저기 조미료로 활용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여사건은 여사건의 확률로 그냥 바로 갈게요. 그죠? 확률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여사건의 확률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배반 사건은 일단 킵해놔. 얘는 뒤에 확률의 덧셈 정리랑 연결을 할 겁니다.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여사건이 뭐예요?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요, A가
아닌 부분을 여사건이라고 해요. 그쵸? 자, 근데 A 여사건이 일어날,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번에 이렇게 쓸게요. 1에서 A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빼주시면 됩니다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기본. 얘네 둘은 어때? A와 A 여사건은 배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률의 덧셈 정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이미. 자, 확률이라는 건다 뭐라고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야. 그러면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냥 빼면 됩니다. 뭐 대단히 새로울 것도 없어요. 크잖아. 이미 그렇게 문제들 풀어왔고요. 여러분들 접근을 해왔을 거라고. 거기서 요렇게 하트 쪼개기 하시면 얘가 돼요. 맞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은 사실상 그냥 수학적 확률 그 자체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사건은 언제? 여사건임을 눈치채는 건 언제죠? 뭐 이상. 뭐 적어도. 그죠, 그죠? 요런 표현이 등장을 할 때. 또는 케이스가 되게 많을 때. 내가 뭔가를 풀었는데 케이스가 너무 많으면 혹시나 여사건을 의심해 보세요. 이런 거는 팁이에요, 팁. 여사건 팁 여기다 적을게. 이상, 적어도 이런 건 너무 대표적인 거고 케이스가 너무 많고 이럴 때 여사건을 의심해 보라는 거지. 의심. 그러니까 의심의 씨앗을 언제 갖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문제를 풀 때, 그죠? 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넘어옵니다.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로 갈게요. 확률의 정리가 두 개가 있어요. 확률의 정리. 정리라고 하면 되게 그럴싸하죠. 네, 두 가지의 확률의 정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이라고 썼는데. 아, 너무 못 썼네. 나 1이라고 안 써야겠다. 자, 첫 번째는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란? 하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또는 사건의 확률을 물어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사건의 확률을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요. 겹치는 부분의 확률을 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지만 제가 이야기했어요. 대신에 만약에 확률 직접 구하는 문제라면 유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죠? 굳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확률 구하기 유형이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하필이면 또는 사건이네로 푸시면 됩니다. 뭐 대단하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는 사건을 만약에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썼다가 필요 없으면 지울게요. 그냥 A 사건의 경우, B 사건 경우 구한 다음에 어맛 겹치는 경우를 뺐겠지. 그죠?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 엄청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리라고까지 되어 있고 잘 알아야 할까? 확률끼리끼리 유형이 있었어요. 그죠? 팁! 확률끼리끼리 유형에서. 확률끼리 계산 유형. 요때 쓰이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이 같이 뭉치는지를 생각해 놓으면 좋잖아요. 지금 했던 것처럼 덧셈 정리라든지, 배반 열하든지, 요런 것들 갖다 쓰일 수 있었어. 그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케이스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스 확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문제를 풀 때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사실상 어때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겹치지 않는 케이스를 나눌 때가 있죠. 그 경우의 수를 더해가지고 분자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끔은요, 1번 경우에 대한 확률 따로, 2번 경우에 대한 확률 따로 각각 구하는 게더 편한 상황도 있어요. 진짜 찐 표본 공간의 전체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3번 던질 거고,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달라져서 계산을 하기가 꽤 어려워져요.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 각각 확률 구해서 더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의 발견 덕분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여기 개념 안에 원래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일로 쓱 그어볼까? 두 번째는, 아, 약간 삐뚤어진 이 정도면 잘 그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리 두 번째 뭐 있지? 확률의 곱셈 정리가 있었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덧셈 정리보다도 더 약간 그냥 숨 쉬듯이 활용을 하게 되거든? 그죠? 곱셈 정리 뭐였어요? 불러봐요. 이제 우리 다 아니까 그냥 순서 바꾸면서 갈게. 얘는 교집합의 확률을 물어봐. 그러니까 동시에야, 동시에. 시간적 동시에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A이면서 B인 확률을 물어볼 때는 우리가 뭐 하면 되죠? 확률끼리 곱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 세계 최초예요. 확률을 곱해서 확률을 구한다는 건, 그지? 근데 그냥이 아니고 뭐였죠? A가 일어나고 바뀐 상황에서의 B의 확률을 곱한다였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얘기하려면, 자, 요거는 살짝 지울게요. 어디로 와야 되죠, 우리는? 드디어 갑니다. 조건부 확률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들의 흐름이야, 그치?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헛, 으쌰. 자, 조건부 확률이란 무엇입니까? 네, 이거부터 쓸게요. 기호부터. B/A로 쓰겠습니다. 누가 조건이에요? A가 조건이에요. 즉, 한글로 한번 말을 해볼까요? A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뭐뭐 했을 때라고 해서 다 조건부인 거 아니에요? 그죠? 뭐뭐 했을 때가 아니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가 일어날 확률. 날 확률. 이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하고 바꿀게. 요거잖아요, 그죠? 이거 흰색으로 써야지. 자, 뭐,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도 그벤 다이어그램 형태에 먼저 그려요. 난 이거 그리는 거 좋아해. 어쨌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사건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표본 공간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생각보다 유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있고요, B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포함 관계 전혀 아니에요. 자, A가 일어났을 때 하는 순간 어때요? A가 일어난 세상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로 바뀐다고요? 전체가 A가 일어났을 때 A의 경우의 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으냐면 전체가 줄어든다.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가 줄어든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수학적 확률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에요. 수학적 확률 그 자체는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거 그대로인데 전체 자체가 A가 일어난 세상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중에서 B가 일어난 어디 있어? 지금 이 세상 안에서 B가 일어난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가요? 겹치는 부분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자, 이것을 지금부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겠다라고 한게 아니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1번, 2번 중에 누가 올라가는 그림이죠? 2번을 올리는. 요것이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그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는 어떤 것도 있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동그라미랑 별 중에서 일부분씩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동그라미의 일부분, 별의 일부분,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올려가지고 정리를 하기도 하는 거. 요게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부 확률 그 자체를 물어볼 때는 전

빛의 경우의 수가 A로 줄어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A와 B가 겹치는 부분의 경우의 수를 올렸다면 가끔 상황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경우의 수로 가는 것보다 확률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국은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앞으로 와봐요. 갔다 옵시다. 확률 계산할 때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 뭐 똑같은 흰 공인데도 그 중에서 뭘 뽑는다든지 이런 걸 물어봐. 사실 흰 공이 4개가 있거든. 그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는 걸 물어본 적은 없어요. 확률 때에는 흰공 4개, 검은 공 2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흰 공을 뽑는 4개 중에 2개 막 이런 걸 계산했거든. 그게 근원 사건 일어날 가능성 갖게 하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갑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물어보지 않던 느낌의 것들을 구하게 될 때가 있어. 이럴 땐 전체를 A로 줄어들었다 한다 한들 내가 이렇게 쓰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또뭘 하죠? 위아래에 표본공간, 진짜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봤더니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수도 있지만 확률분의 확률로 가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얘랑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해 볼게요. 양변의 PA를 곱해 볼까요? 그럼 뭐가 돼요? 교집합의 확률은 PA 곱하기 PB바 A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죠? 조건부 확률 그대로 생각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얻어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하는데 확률과 확률을 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또한번더 가야 되겠죠. 확률의 곱셈 정리인 독립 버전이 있어요. 독립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지? P, A 교집합 B의 확률을 계산할 때 P, A 곱하기 P, B가 된다는 그 엄청난 독립 버전이 있잖아, 그치? 이거 하러 가볼게요. 얘는 어디서 왔는가? 독립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독립. 이것도 네모를 이걸로 칠까?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지. 독립이다. 그럼 뭐예요?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을 쓰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확률에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A의 확률은요, B가 일어나건 말건 상관이 없이 그냥 계속 A의 확률로 유지가 되어요. 또는 바꿔서도 얘기해 볼까요? B의 확률 또한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이건 아니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의 확률이건 그냥 계속 같아요. 이게 독립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독립의 확률 곱셈 정리가 등장합니다. 왜? P, B분의 PA 교비가 되어서 식 정리하면 끝나거든요. 정의에서도 오고요. 또한번더 여기서도 봐봐. B바 A면 어때요?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인데. 독립이라니까? A가 일어나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A가 일어나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그냥 B의 확률이죠? 이 부분을 PB로 바꾸면 이렇게. 그래서 독립을 판별하는 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가장 빛을 발하는 파트가 아마도 이 독립 파트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독립에 대해서. 독립이 아니면 어때요? 두 사건의 관계가 독립이 아니면 모두 종속입니다. 그래서 종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독립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지 굳이 굳이 나한테 종속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진 않거든. 근데 종속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냥 같은 말 뭐라고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건 둘이 A, B가 독립이면 여사건도 서로 한글로만 쓸게요, 이제. 여사건끼리도 독립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았죠? 어차피 B 여사건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았건 A한테 영향이 없고요. A 여사건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았건 B한테도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어떻다고요? 서로 독립입니다. 요런 흐름을 타고 갔었어요. 그래서 독립이 아니면 모두 다 종속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번더 갑니다. 여기서 끌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끌고 갈게요. 헛. 우와.

어디로 가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가겠습니다. 라스트 파트. 독립시행의 확률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공식이 된 걸로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독립인 사건의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그 자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정의를 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 확률의 곱과 같다를 확인하시든지 이두 가지가 확률을, 그러니까 독립임을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는요. 서로 그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각각이 서로에게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 때문에요? 고정된 확률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새로운 친구가 등장을 하죠. 고정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픽스되었다 이 표현인 거야. 확률이 딱 고정이 되어서 나와요, P라고. 사건 A의 고정된 확률 P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N회 시도를 할 겁니다. N번 던지기를 하든, N번 활을 쏘든, 슛을 쏘든, 안타를 치든, 어쨌든 간에 N번의 시도를 할 거예요. N번의 시도를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고정된 확률이거든요. 이때 우리한테 뭘 물어보느냐? 이 중에서, N번의 시도 중에서, R번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사실상 그러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쨌든 간에 이때 뭐 A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았건 잘 생각해 보시면 고정된 확률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굳이 굳이 내가 독립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못 줘요. 두 번째 일어났건 일어나지 않았건 세 번째 일어났건 일어나지 않았건 어쨌든 간에 확률은 항상 고정된 확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독립이라는 것을 미리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번 일어났어요? R번이요. 나머지 횟수는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1-P야. 안 일어난 횟수는 나머지 횟수니까 N-R번이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동그라미, 내가 원하는 사건이 언제 언제 일어났는지를 골라볼까요? N번 중에서 R번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딱 이렇게 그냥 식으로 보면 암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도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 상황만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른 요소들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하잖아요. 요렇게 나오는 횟수가 NCR인 거야. 그 중에서 안 되는 경우들을 제외시키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우리 문제에서도 봤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이 같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모에 깔리고 가는 것을 경우의 수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확률로 계산을 하니까 더 편할 수도 있어. 하필이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조건부 확률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다면 굳이 굳이 분모에 해당하는 걸 경우의 수로 갈 필요 없지. 뭐로 가는 게 나아? 확률로 가는 게 낫잖아.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꽤나 많이 썼잖아. 아, 그죠? 자. 용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기승전 이 전체에서 여러분들 이 전체를 관통하는 딱 하나의 이야기를 꼽으라면 얘예요.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갑니다. 조건부는요, 전체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죠? 전체를 줄이면서 갔을 뿐이지 뭔가 엄청나게 새로워진 거 아닙니다. 한번 더 확률끼리 더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제 뒤로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필이면 전체 경우의 수가 뭐인 거야? NS는 그대로 두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또는 사건이에요. 그럼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비하면 되죠. 거기서 분자 분모 정리만 했더니 확률끼리 더하고 빼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진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적 확률로부터 벗어났나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한번더 가요. 확률끼리 곱하는 거는 세계 최초예요. 하지만 이 또한 어디서 온 거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인데 그 전체를 어떻게 바꾼 거지? 줄여놓은 거예요. 전체가 그냥 A가 일어난 세상만 바라보게 줄였기 때문에 전체를 줄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그 확률이라는 정의로부터 벗어난 것은 없고요. 다만 전체가 이렇게 줄어

0: 줄어들거나 그 전체 줄여놓은 천천히 말하자, 입니다. 네. 줄여놓은 것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결국은 독립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한 것도 독립 버전까지 끌고 갔었고요. 그냥 확률의 곱셈 정리 또한 조건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확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쭉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서 기념적으로 연결을 잘 해두셔야 얘네가 당연히 같이 나올 건데 당황하지 않겠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랑은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통계로 가볼 거고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복습 잘하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이제 8강에 오셨습니다. 글의 순서 파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바쁜 와중에도 또 계속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다고 칭찬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자, 포스트잇부터 보고 갈게요. 일단 오늘 중요한 건 뭘 다룰 거냐면 첫 번째, 순서 문제니까 순서의 답은 모함이 없다 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왜 이런 말 했냐면 순서 문제 풀면 항상 그 모호한 감정이 진짜 기분 좋은 감정 아니잖아요. 이거일 것 같기도 하고 저 순서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순서의 답에 모호함이 있다면 그건 복수정답이 되기 때문에 절대 말이 안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정답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모호함을 없애는 훈련을 저랑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6로직 중에 오늘은 비교 대조인데 이거는 별표를 정말 많이 주고 싶거든요. 비교와 대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한 대 모아서 비교 대조로 같이 선생님이랑 배울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네 문제 풀 거거든요. 1, 2, 4, 5번 풀 거고 특히 5번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5번 좀 집중해서 볼 거고요. 1, 2, 4, 5번 이렇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소재로 좋습니다. 자, 일단은 타입 코드 뭐죠? 전략부터 갈게요. 글의 순서. 여러분이 이제 글의 순서는 두 문제 나오고 있고 패턴상 2.1, 3.1에서 총 5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 순삽 이렇게 합쳐가지고 많이 이제 여러분 힘들어하는데 순서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글의 순서는 정보 제시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시의 순서라는 거, 그냥 순서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정보 다음에 저 정보가 나오는 건데 이 뒤에 있는 정보가 앞 정보를 우선할 수 없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시의 순서라는 거, 이 개념 알아두시면서 출발할 거고요. 자, 일단은 1차, 2차 선생님이 나왔는데 1차라는 것은 순서 문제를 들어갔을 때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지연, 명시적 힌트인데 대자연 말고 대지연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선생님도 항상 풀 때 대지연부터 찾아가거든요. 대지연이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있을 때 잡지 못하면 그거는 반드시 틀립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잡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 또 트렌드가 이 명시적 힌트를 없애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게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있는 문제에선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차. 대라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대명사가 있으면 얘네가 가리키는 게 앞에 반드시 있어야 돼. 됐죠? They라는 거, them, their, it 이런 애들 많이 나오고 특히나 they, them, their 같은 경우는 복수니까 S가 붙은 복수 형태가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명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시는 대지 중에 지는 지시어입니다. 내용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This idea 하면은 반드시 어떤 아이디어가 앞에 있어야 되고 이 this가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앞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search라는 것도 그러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한. search 케이스는 그러한 케이스니까 반드시 앞에 케이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대지 중에 지에 선생님 강조드리고요. 이런 건 뭐가 있냐면 this나 these. That does, such, so도 있습니다. so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나오지. do so. 그렇게 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어야 되잖아. 얘도 대표적인 지시어고 정말 많이 나오는 명시적인 근거입니다. 문장 삽입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 공부할 거예요. so. 자, 연결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6로직 형성하는 시그널을 계속 배우고 있죠. 이런 것들. however, by contrast, similarly. For example, therefore 이런 것들을 보고 앞뒤를 유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however는 앞뒤가 뒤집어지는 방향일 것이고 by contrast 말 그대로 앞뒤 대조 상황일 것이고 예를 들어 같은 경우는 앞에 일반 진술 나오고 그 뒤에 구체 진술 나올 것이고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therefore는 앞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결론 도출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앞뒤를 보시면서 연결어도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는요. 이제 대지연을 파악했으면 소재와 특성의 연결성 이것까지 잡으셔야겠죠. 대지연만으로 해결되진 않고요. 소재 특성의 연결성입니다. 소재와 특성은 맨날 밝히고 있는 거고요. 얘네의 연결성을 찾아 나서면서 마치 꼬리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와 연결, 소재 연결과 특성의 방향성이 순서의 앞뒤를 정하고 모호함이 있다 없다? 절대로 모호함이 없습니다. 그 모호함을 없애는 식으로 수능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면 이것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될 것 같은 데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0%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호함을 없애는 확실함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방법 바로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리딩 툴 오늘은 6로직 중에 비교 대조갑니다. 개념은요. 하나의 기준을 두고 두 세상을 견주는 건데 비교와 대조가 나뉘거든요. 비교는 공통점입니다. A와 B가 비슷하다라는 거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이거든요. A와 B가 다르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합쳐서 비교 대조 로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시그널은 뭐가 있냐? 비교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similarly, likewise, in the same way 이런 것들.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표현들. Just as,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the same, equally,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죠. 대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그러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by contrast, in contrast, 이런 애들. On the other hand, 그쵸? 저번 시간에도 봤는데 반면, whereas, 이것도 반면이죠. 꼭 챙겨두시고요. While, unlike, conversely, 이런 것들이 다 대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그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놓치지 말고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시그널까지 확인했고요. 오늘 그러면 이 순서 문제에 분명히 비교대조가 있겠지. 비교대조 나올 때 확인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설명드리고 싶은 게 순서 문제는 ABC 세 덩어리가 아니고 박스 ABC 네 덩어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스를 잘 읽어야 첫 출발이 가능해. 다시 박스를 잘 읽지 못하면 출발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소재 특성 잡아야지 하던 대로. 오케이? 코어 딱 잡고 갑니다. 자, 63페이지.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이 정의가 됩니다. 우리 이제 개념풀이라는 로직도 배울 거거든요. 미리 만나네. 자, 호르메시스는요, 뭐라고 정의가 되는 거냐면 어떤 현상입니다. 근데 그 현상 안에서 이니셜 어떻게 처리하지? 앞에 있는 것들을 끌고 와서 선행사 넣어준 다음에 인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그 현상 안에서 이 유해 물질이라는 것이 gives 줍니다. 자극하고 그 다음에 beneficial 이건 좋은 거네. 이득이 되고 자극하는 어떤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근데 그게 웬 언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가 보여야 되거든요. 다 챙겨가시는 거예요. 왜는 조건입니다. 근데 언제만이냐면 The quantity of the harmful substance is small. 그래서 양이라는 건데 어떤 거의 양이야? 그 유해물질의 양이 적을 때만 이득이 된대.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Exercise is the easiest example of how hormesis works.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이 가장 쉬운 예시가 됩니다. 예시 이제 도입하는 겁니다. 예시 진행되고요. 어떻게 hormesis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예시가 뭐다? 운동이다. 그러면 박스 정리해볼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필기해줄 건데 순서 문제도 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따라오세요. 순서 문제 필기는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선생님이 구성할 거거든요. 따라오십시오. 박스라는 거 지금 여기를 설명하는 건데 박스에서 뭐 했어? 호르메시스 설명하고 있죠. 얘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득이 된대. 근데 단 조건은 언제야? 이 어떤 게 적었을 때야? 지금 harmful한 거 그렇죠? 유해물질이 적었을 때. 이게 조건이었죠. 그렇죠? 이 조건 하에서만 호르메시스가 이득이 되더라.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 도입하죠. 바로 이 예시는

운동이더라? 라고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ABC 어떻게 읽으세요? ABC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 혼자 풀 때도 A의 첫 번째 문장 읽고 탈락이면 완전 탈락. B 첫 번째 문장, C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탈락 주면서 힌트도 동시에 얻어가거든요. 근데 바로 탈락을 못 주는 것도 문제도 있지만 바로 탈락 줄수 있으면 주고 나서 푸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한번 가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자, A의 however가 있잖아. however는 기능이 뭐야? 앞과 뒤가 반대 방향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나 if you instead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전환 아니야? 대신. 그러나 네가 대신에 45분에 뭘 한다면 걷기를 한다면 지금 예시 아직 운동 들어간 다음에 운동의 종류도 안 나왔는데 걷기가 그러나 다음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힌트를 얻어봐. A는 탈락이면서 힌트는 뭐야? 45분의 워크랑은 성격이 다른 운동이 앞에 나오고 나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운동 중에서 45분 걷기를 한다면이라고 나와야겠지. 됐습니까? A는 탈락 주면서 힌트까지 같이 받아가는 거야. 됐어? 중요합니다. 탈락을 주면서도 힌트까지 같이 얻어가는 거야. 앞에 뭐가 나오겠거니. 됐죠? 얘는 A는 탈락입니다. 자, B번 갈게요. If you decide that, 너가 만약에, 자, 가정을 합니다. 결심을 한다면, 너의 첫 번째 운동, 자, 워크아웃 운동이니까 이어질 만합니다. 괜찮아요, B는. 자, 첫 번째 운동이 back into, 근데 어디로 돌아왔을 때? 너가 이제 운동의 세계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운동으로 will be a CrossFit one. CrossFit 다 아시죠? 그, 이제, SNS 같은 데서 보면은 CrossFit 완전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막 내려놨다가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만약에 네가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your body will have a hard time. 너의 몸은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질 겁니다. Hard time ing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어떤 거를 힘들어 할 거냐면, getting to this stress. 이런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거 힘들 거야. 자, 그러면서, 그리고 너의 몸은요, 아플 겁니다. 며칠 동안. 마지막으로 너는 부상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한다음에 뒤에 보시면, you'd have done too much. 너는 너무 많은 것을 했고, fallen out of your home, hormetic zone. 너는 어디로 나가 떨어지는 거냐면, hormetic zone 바깥으로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봐. 제시문에서는 이득이 되는 것부터 말했고, 그 다음에 조건을 유해물질이 적어야 되는데,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드니까 유해물질이 많은 상황이니까, 호르메틱 존 바깥으로 벗어났다는 거겠죠. 그럼 B는 완전히 탈락을 주기는 약간 애매하잖아. 이럴 때는 C를 보고 B와 C의 이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C 가볼게요. 진짜 현실적으로 풀어줄게. 자, Let's say 어때? 이게 뭐야? 이게 예시 도입의 시그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볼까? 이거는 예시 도입이라고 써놓으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 You've been sedentary. 너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 왔어. 해피피니까. 그래 왔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데 10년이나 안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안 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you hear about. 너는 크로스핏의 베네핏을 들어봤을 거야. 딱 들었어. 그럼 봐봐.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아주 크게 얻었거든. 자, 들어본 게 먼저일까? B에 크로스핏을 한다라는 걸로 결정한다는 게 먼저일까? 듣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 자, 다시 내용의 연결성. 너 크로스핏 좋다는 거 들었지? 그 다음에 결정한 상태야. 됐어? 그럼 나는 C가 먼저 왔다라고 생각을 확신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Let's say라는 것은 예시 도입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10년 동안 안 움직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야? Back이라는 게 가능한 거야. 다시. 너가 운동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온다. back이라는 것도 C 다음에 B라는 걸 알려주는 또 포인트가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근거로 잡히고요. 자, 좀더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핏 들어봤어. 나 크로스핏이라는 것은 이제 소개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60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굉장히 센 운동입니다. 뭘 포함하냐면요. 올림픽 리프트나, 그다음에 버스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능적인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이거 아무튼 간에 너무너무 힘든 고강도 운동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니야? 고강도라고 크로스핏을 먼저 설명을 해야지만이 너가 너무 힘들다라는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C가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 자, C로 갑니다. 자, C에서는 뭐가 이어지는 거냐면, Let's say가 이 사이를 이어주는 거야. 선생님 필기에서는 순서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나아갈 때이 사이를 채우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다리가 연결 다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연결성을 확보하시는 이 필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크로스핏을 들어본 거야. 크로스핏을 듣고 나서 이걸 소개합니다. 고강도 운동이라고 소개한다. 됐지? 그 다음에 뭐가 와? 자, 고강도 운동인데 이것을 이제 B가 연결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아직은 이제 크로스핏 얘기를 끝내고 나서 A의 다른 운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B로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B까지 간 다음에 크로스핏 얘기를 끝내야지. 이해됐어? 이게 바로 연결성입니다. 소재 연결성. 크로스핏이라는 소재를 연결하면서. 그전 선생님이 내용

도 보라고 말씀드렸죠, 2차에서. 그래서 크로스핏의 소재를 연결해 주면서, 그래서 너는 뭐로 간 거야?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지금 호르메틱 존 구간에 바깥으로 가버린 거야. 그럼 이건 좋은 거안 좋은 거? 마이너스입니다. 왜? 너무 강도가 셌어. 그 다음에 A 한번 가볼까? However가 말이 되는지 보세요. 그러나 대신에 45분의 걷기라든지 어떤 뭐 푸시업이라든지 스쿼트라든지 플랭크를 하면 너의 바디는요 가장 가능하게도 적응할 겁니다. 이 라이트한 스트레스. 지금 아까 B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스트레스가 어땠어? 스트레스가 적응하기 힘들었잖아. 근데 A에서는 반면 얘네들은 이 가벼운 스트레스에 적응이 된다. However가 기능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A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A로 가는 징검다리는 뭐가 있냐면 However와 Instead가 역할을 해주면서 저 소문자로 써주면서 인스테드가 역할을 해주면서 이둘 사이에서 뭐가 지금 형성되는 거야? 자, 다른 운동 뭐가 있죠? 걷기라든지 다른 기타 뭔가 가벼운 운동을 말하고 있죠? 얘는 뭐가 가능해? 스트레스 적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적응이 가능한 거니까 뭐라고 할까? 너는 stay within your hormetic zone 어디에 있어? hormetic zone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너는 hormetic zone 안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너는 더 강해질 거고 더 건강해질 거다. 이건 누가 뭐래도 플러스입니다. 됐죠?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 소재를 크로스핏과 걷기나 가벼운 운동으로 이렇게 가면서 둘 사이에 어떤 게 만들어진 거야? 이둘 사이에 대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러면 이 글은 이둘 사이의 대조를 순서로 너가 맞출 수 있느냐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직상. 되셨죠? 그래서 대조였습니다. However랑 Instead가 대조를 만들어내고 있네. 그러면서 얘는 플러스. 어디 존 안에 있어? 그 호르메틱 구간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와 있죠? 얘는 플러스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뭘 찾은 거냐면 그 적절한 스팟을 찾은 겁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너의 목표는 뭐가 된다? 더 높은 호르메틱 씰링. 어떤 한계를 너는 더 목표로 삼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고강도 운동을 해도 호르메틱 씰링이 올라가면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그 목표를 올릴 수도 있고, 그럼 너는 이제 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의 요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네핏의 존 안에 있는 것을 목표로 잡을 수 있다 하고 이제 글이 마무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C, B, A가 되겠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시면 소재는 호르메시스이고 특성은 유해 물질의 양이 적을 때는 자극적이고 유익한 효과를 주는 현상이다.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로 이렇게 로직이 간 거죠. 그래서 크로스핏은 과한 스트레스니까 구간을 벗어나지만 하우에버로 대조 vs를 그려냈습니다. 그러면서 45분 걷기나 가벼운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구간 내에 머무르기 때문에 더 강하고 건강해진다. 요것들이 이제 우리의 키워드로 보자면 이렇게 V가 일어난 거지. 그치? 얘랑 또 다르고. 대쪽 완전한 대조 구조를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이거를 순서 문제로 좋습니다. 자, MI 갈게요. 호르메시스란 유해 물질이 양이 적을 때 유익한 효과를 주는 현상으로 운동이 과하면 호르메시스 구간을 벗어나지만 가벼운 스트레스는 구간 내에 머물러서 몸을 더 강하고 더 건강하게 만든다. 완전한 대조 그려냈습니다. 좋습니다. 2번 문제 갈게요. 이번에도 박스 잘 읽으면서 첫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some scientists argue that 어떤 과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우주라는 것은 결정론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확하게 뭐할수 있어? 예상을, 예측을 할수 있거든.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냐면, the behavior of many things. 많은 것들의 움직임이나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결정되어 있다, 결정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성의 orbit 같은 경우는 뭡니까? 궤도란 뜻이죠. 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고, and have become better and better. 그리고 점점점 더잘뭐 한다? 더 잘하게 된다. doing so.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so 선생님이 강조 드렸죠? 얘는 그렇게라는 지시를 나타내는 거니까 뭘 가리키는 거야? 더 잘한다는 건 예측을 잘하더라. 요걸 받는 거죠. 연습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측을 잘하는데, 뭐 함에 따라서 다양한 과학적인 브렉스루는 많이 봤죠. 깨고 나아가는 겁니다. 깨고 나아가는 거니까 뭐야, 이게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뜻이거든요. 획기적인 발전이 만들어짐에 따라, 여기서 S는 변화를 만들어낼 때는, 뒤에 변화가 나올 때는 뭐뭐 함에 따라 라는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S란 접속사 뒤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 획기적인 돌파라는 건 변화잖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뭐뭐 함에 따라라는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팁도 드립니다. 자, 그럼 박스 한번 볼까? 박스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과학자들의 주장상 우주는
결정론적이다.

왜? 예측력이 좋거든. 그리고 점점점 좋아지고 있거든. 이라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뒤졌죠? 자, 그 다음에 A번 갈게요. A번 살짝 읽으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similarly, 비슷하게도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시그널이었죠. 이거 무슨 시그널? 비교 시그널. 비교라는 건 선생님이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앞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 similarly가 가능한 거야. 됐죠? 비슷하게도 Physicists, 누구 나왔어? 지금 물리학자들은요,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냐면, 자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물건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화학자들은요,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냐면, 어떤 타입의 케미컬을 섞었을 때, 비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지금 누구 나왔냐면, 물리학자와 화학자가 나왔거든. 이 사람들이, 이 구체적인 직업군이 비슷하게도 하려면 앞에 어떤 게 있어야 돼? 이들과 비슷한 직업군이 앞에 있고 나서 뭘 예측할 수 있는지가 나와야 시밀러리가 된다고. 얘는 아직 멀었지. 그치? 힌트 얻어가면서. 아, 그러면 그 앞에 물리학자와 화학자와 비슷한 어떤 주체가 나오고 예측을 잘한다는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힌트를 얻고 시밀러리를 보는 겁니다. A는 탈락. 자, but today 잘 보세요. but도. 이거 뭐야? 역접이잖아.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 하려면, 뭐 해야 돼? 오늘날과 다른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나오고 나서, 그러나 오늘날 해야 되겠죠. 뒤에 보시면, using equation에서 어떤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누구에서 발견되는 거야? 뉴튼이라든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발견된 이 방정식을 사용한 며, 분사구문이네요. 사용하면서, 이 우주비행사들은요, can vary, accurately predict 해서 뭐할수 있다?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혜성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의 밤하늘에. Decades into the future. into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뭐뭐로 변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이후에 미래에 돌아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 선생님 여기서 A와 B의 관계를 살펴버렸어. 뭐야? 지금 누구 나왔어? 우주비행사가 예측력이 좋다라는 내용 나왔지. A랑 어때? 우주비행사는 예측력이 좋습니다. 비슷하게 이두 직업군도 뭐가 좋다? 예측력이 좋습니다.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A와 B가 어떻게 연결돼? B 다음에 A로 연결성이 확 잡히지. 그치? 그러면서 B에 그러나 오늘날이 지금 기능을 할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나가 지금 기능 못하거든요. 그럼 C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의심상, 지금 의심해보는데 C, B, A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어야 돼. 딱 여기서 봤을 때. 왜냐면 but 때문에. 그럼 이게 맞는지 PAC인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보면 이건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C번 갈게요. 자, science progresses. 과학은 진보합니다. And as it does so, 또 나왔네. 진보. 그것이 여기서 이 심화라는 건 과학이죠. 그다음에 소가 가리키는 건 progresses, 진보함, 진보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은 진보하고 그것이 진보함에 따라서 이것은요 증가시킵니다. 우리의 이해를 증가시킨다. 그럼 C는 뭐랑 이어지는 거야? C는 박스에서 이말 아니야? 지금 과학적인 진보 또는 어떤 혁신이 만들어짐에 따라를 뭐로 받은 거야? 과학은 진짜 진보한다로 받은 거지. 이거 뭐야? 재진술입니다. 됐어?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 박스 다음에 첫 시작이 재진술인 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C로 이렇게 가면서, 재진술. 어떻게 재진술 됐어? 과학은 발전하다. 과학은 진짜 진보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뭐가 있듯이, 혁신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예측력이 늘어나듯이, 과학이 진짜 진보를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일을 늘리는데, 그러면서, only one direction, 하나의 방향성밖에 없다. 우리 그 트래블 여정의 과학적 이 진보의 방향성은 하나이다라는 뜻이겠죠. 뭐다? 훨씬, 계속 뭘 잘하더라. ever better prediction에서 계속해서 훨씬 더 좋은 예측력이 나오더라. 똑같은 말 아니야? 예측이 좋아진다. 같은 말. 예측이 늘어나는 것으로밖에 한 방향, 일방향적으로 간다. 그쵸?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 진입하네. 예시. 500년 전에서 여러분이 느꼈어야 돼. 500년 전에는 we were poor. 우리는 못했대. 어떤 걸 못했냐면 예측을 그때는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천체의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많은 천체 현상을 예측을 못했대. 이게 어디로 가고 싶어? 잘 보세요. 500년 전이 나왔습니다. 500년 전. 이때는 예측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But today가 떠올라야지. 그러나 오늘날. 그러면 이건 뭐와 뭐의 대조야? 과거와 현재의 대조네. 됐습니까? 과거, 현재. 시간이 바뀌었잖아. 아, 국어에서도 여러분, 통시적 관점이라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뭐 차이가 발생하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C에서 뭐로 간다? B로 확정 갑니다.
그쵸? 여기서 누가 기능해? But today. 지금 선생님 필기 보이죠? 여우 선이 중요해. 이게 정답을 결정하는 모호함을 삭제하는 방법이야. 됐죠? 모호하지 않게 푸는 겁니다. But today. 얘가 기능하면서 뭐와 뭐의 차이점이야? 이 vs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과거와 현재의 대조입니다. 대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로직이 순서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쵸? 대조를 해주면서 오늘날은 뭐 하더라? 오늘날은? 그쵸? 누가 잘하더라? 이 천문학자 나왔습니다. 천문학자. 예측을 잘하더라. 그쵸? 그래서 대조가 완벽하게 지금 여기서 짜여졌고요. 예측력이 좋더라. 그래서 우리 뭐 몇십 년뒤 미래에 언제 뭐가 올지 그 혜성의 기환을 이제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 우주선의 궤적도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구 그러니까 저기 태양 주변의 행성들의 오빛 어떤 궤적도 궤도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일단은 천문학자 나왔으니까 얘 뭐로 가고 싶은 거야? 시밀러리 이제 되나 봐봐. 비슷하게도. 그럼 이건 뭐야? 선생님, 비교라 그랬지. 공통점이라 그랬지. 천문학자 말고 누구도 된다고? 이 사람들.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도 예측력이 좋더라. 예측을 할수 있더라. 가능하죠. 시밀러리가 드디어 기능하잖아. 그치? 명확하게 모호 없이 풀어야 돼. 모호함은 절대 없다. 이렇게 내려가서 시밀러리. 이 필기를 여러분을 잘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만든 필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나도 이제 이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펼쳐지면 정말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필기하면서 머릿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비슷하게도 누굴 말한 거야? 이제 물리학자, 그 다음에 화학자. 이 사람들도 예측을 잘하더라.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vs가 아니라 이번에는 비슷하게도 이거는 뭐죠? 비교입니다. 그러면 이 글은 비교와 대조가 다 주어진 중요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직에 선생님 알려드린 거거든요. 오케이? 선생님 그랬잖아. 로직을 알려줄 때는 그 로직이 우리가 다루는 유형에서 지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때 선생님이 다 다루려고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비교 대조 다 있죠.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쭉 읽었고요. 비커에서 뭔가 섞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심지어는 100년이나 200년 한 세기나 두 세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제 예측력이 뛰어나다. 그쵸? 왜? 과학이 진보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 Many bits of the natural world에서 자연 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은요 뭐할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것은요 사이언티스트한테 몇몇 과학자들한테 어떤 걸 줍니까? 어떤 호프, 그러니까 희망을 줍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희망을 설명할 수 있죠. 동격에 되십니다. 뒤에 가시면 우리의 우주의 미래가 might be perfectly predictable. 진짜 아마도 미래에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다라는 희망까지도 준다라고 하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예측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뭐, 나 과학이 진보함에 따라서 예측력이 늘어난다. 이 사이에 뭐가 있어? 인과관계도 있는 거야. 뭐라 그랬어? 로직은 레이어다. 그래서 한 지문에 하나의 로직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죠. 지배적인 로직은 있으나 그 사이사이에 이제 끼어들어가는 로직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좋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다 설명드리고요. 정답은 그래서 이번에도 CBA. 자, 소재는요, 결정론 쪽 관점이었고요. 특성은 과학의 획기적 발전으로 예측을 더 잘하게 되면서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결정론 쪽 관점을. 그러면서 대조, 이렇게 지금 비교 대조 보겠습니다. 대조는 과거와 현재 대조했고요. 그쵸? But today,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 이제 그 표현을 선생님 써놨고요. 비교는 뭐로 많이 쓰이냐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분야 확장할 때 너무너무 많이 쓰이거든요.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천문학을 얘기하다가 이제 물리학, 화학으로 분야를 넘어가면서 비슷한 점을 말할 때 시밀러리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의 시그널이 보이면 그 앞에 비슷한 것이 먼저 나왔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 됐죠? 예를 들어 시밀러리에서 그 앞에 우리가 비슷한 게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처럼 비교 대조가 다 쓰였습니다. MI 한번 갈게요. 일부 과학자들이 우주가 결정론 쪽이라는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한 과학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서 예측을 더 잘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우주의 미래가 완벽하게 예측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준다라고 하고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되죠. 과학은 진짜 짱입니다. 그쵸? 우주가 나와서 말인데, 우주 영화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 영화 내돈 내고 막 영화관에서 다섯 번본 적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이제 촬영 시점으로 우주 영화가 한두편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기대 중입니다. 자, 그다음

4번 갑니다. 66페이지. 박스 볼게요. In the field of psychology에서 이 심리학의 분야에서 there is a concept. 어떤 개념이 있냐면 code. 이것도 이제 개념풀이 하는 거잖아. 개념풀이의 로직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있는데 뭐라고 불리는 개념이냐면 intermittent reinforcement에서 간헐적 강화라고 있다. 간헐적 강화 주어져 있었죠. 간헐적이라는 것은 뭐야? 이게 사이에 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뭘까? 그 사이사이에 쉼이 있다는 거니까 연속성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쉼이 있다는 뜻으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드문드문이라는 뜻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강화를 줄때 간헐적 강화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모르더라도 뒤에 설명을 해주겠지. That helps us to understand. 우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뭘 이해하는 걸 도와주냐면 우리가 뭘 이해해? Challenge, 난제 또는 어려움이란 뜻이 있지. 어떤 어려움이야? 뭐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21세기의 기술로부터 이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시켜주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illustrate는 설명하는 거죠. Imagine 잘 보세요. 선생님이랑 배웠어. 이거 뭐야? 상상해봐. 예시 진입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그널을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는 let's say 봤고요. Imagine 이거는 이제 상상해보자 예시 진입이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그래서 케이지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쥐 하나를 상상해보자 라고 하고 이제 글이 시작됐습니다. 박스 볼게요. 박스에서 이제 코어 딱 잡아봐. 코어는 누구야? 간헐적 강화지. 잡을 수 있지. 그다음 특성은 뭐야? 우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어떤 걸? 난제를. 근데 그 난제는 뭐에서 온 거야? 21세기 기술에서 온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예시 진입과 시작한 겁니다. 코어 딱 잡고 가는 거야. 자, 갑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 지금 간헐적 강화 설명하고 있고요. 얘가 뭘 이해시킨다고? 기술을 이해시킨다. 21세기 기술에 의한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더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글을 다 읽고 나서 얘가 이 떡밥이 회수가 돼야 된다고. 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이게 회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시로 이제 쥐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갑니다. 쥐는 참 감사한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실험을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쥐가 등장한 겁니다. 자, A번 보세요. That 보이시죠? 선생님, 뭐 생각하라 했지? 대지연 생각하라 했잖아. 계속 생각하셔야 돼. 대신, 그럼 뭐야? 이거 지시하는 건뭐 아니야? 그것. 그럼 반드시 그것이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간헐적 강화다. 지금 예시로 들어가가지고 예시 설명 안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라고 짚을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아직 멀었거든요. 간헐적 강화에 대한 예시에서 설명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시 지금. 그래서 대지연 중에 지가 지금 작용하고요. 비워보세요. 만약에 네가 음식 알갱이, 먹이 알갱이를 케이지에 넣는다면, 잘 보세요. 예시에서 지금 케이지 안에 든 예시를 열었는데, 그게 지금 소재의 연결성 보이십니까? 예시가 이어지는 거? 그쵸. 이 비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지 안에 뭘 넣는 거야? 음식 알갱이를 넣는 겁니다. At the same time every day. 맨날 똑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넣는다면, 그 쥐는, 잘 보세요. The mouse.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박스에서 마우스를 했거든요. 근데 마우스가 나온 다음에 더 마우스로 이렇게 더가 붙은 거 보여? 어가 나온 다음에 더가 나오는 이 시그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더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앞에 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더라는 거는 언제 붙는 관사냐면 너도 나도 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을 공유할 때, 그러니까 특정할 수 있을 때 더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일 뿐이야. 어가 나온 다음에 더 앞에 언급이 됐을 때. 그거는 그 중에 하나고, 예를 들어서 뒤에서 수식을 받을 때도 더로 하거든요. 왜? 수식을 해준다는 건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설명을 듣고 아는 거니까 더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더라는 게 붙었을 때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언급이 됐을 때. 라는 힌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거 하나 잡아가시고요. 근데 무조건 앞에 한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후치 수식을 받아도 더가 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the sun 하는 거는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다 공유하는 지식이잖아. 그럴 때도 더를 붙이고요. 아무튼간에 그 쥐는요, eventually begins to look for the pellet only at the expected time. 그 쥐는 결국에는 시작을 합니다. 찾는데 그 음식 알갱이를 언제 찾냐면 only가 기울어져 있네. 강조하는 거죠. 오직 기대되는 시간,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예를 들어서 2시에 줬어. 그럼 2시에만 뭘 찾겠다? 그 음식 알갱이를 찾아 나선다는 거지. 왜? 그 2시에 뭔가 내 이제 습관화가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컨디셔닝 된다고 하잖아. 조건화가 딱된 겁니다. 자, if, however, 그러나 뒤에 보시면요. 네가 음식을 줬는데 at random times. 어떻게 달려? 지금 however를 기준으로 또 vs 보이십니까?

대조 보시죠. 어떻게 대조가 됐어? 너가 맨날 맨날 똑같은 시간에 주는 거랑 같은 시간에 주는 거랑 그다음에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랜덤한 시간에 주는 게 완전히 다르지. 이러면 throughout the day 하루를 전체로 놓고 랜덤하게 주잖아. 그러면 the mouse soon begins to look for the palette virtually all the time. 거의 모든 시간에 이걸 찾아간다. 왜? 언제 줄지를 모르니까. 됐어? 그러면 P는 박스에 이 G의 실험의 예시를 진입한 다음에 G 실험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B는 가능하고 C까지 확인하고 갑니다. 이메일, 보이스메일 이렇게 하자마자 탈락이지. 왜? 우리는 G 실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확신을 갖고 B로 갑니다. 그쵸? 확신을 갖고 B로 가신 다음에 G 실험이 지금 연결이 되는 거지. 뭐가? 이 예시가 실험으로 연결돼서 이 실험을 줬죠. 실험을 하는데 이제 같은 시간에 주면, 그러면은 그 정해진 시간에 기대 시간만 찾고 G가. 그쵸?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준다? 랜덤, 무작위하게 주면 계속 찾는 뭐가 된다? 이 G의 행동을 볼수 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부이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A 한번 볼까? 메일이 나오기 전에 그게 바로 간헐적 강화이다 라고 하면서 G가 다시 이어지는 거 보여? 그럼 이 대시 가리키는 건 뭐야? 대신 뭘 가리키는 거야? 간헐적으로만 준게 이거 아니야? 그냥 무작위로 준 거. 계속 연속적으로 이때 같은 시간에 주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준게 이게 대시 나타내는 겁니다. 얘가 뭘 받고 있어? A의 대시 얘를 받고 있는 거지. 그치? 그게 바로 간헐적 강화이다. 무작위로 주면서 계속 찾게 된다. 됐죠? 그래서 그 G라는 것은 계속 유지됩니다. 소재 연결성. Doesn't know. 모릅니다. 언제 그 reward가 올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driven to 뭐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끌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끌려? Check frequently. 자주자주 자주 체크해야 된다. 그게 뭐야? 이게 계속 찾는다는 것을 또 재진술한 거니까 A로 바로 가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busy people로 넘어온 거 보여? 지금 G에서 뭐로 넘어와서 사람으로 넘어왔지.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근데 with access to many communication, 너무나 많은 의사소통의 기술이 있잖아.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21세기 기술로 넘어왔겠죠. 그쵸? 이 사람들은요, exhibit,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겠네. 뭘 드러내냐면, the same type of drive, the same에다가 별표. 똑같은 어떤 종류의 drive는 뭐야? 충동이라는 뜻이죠. 똑같은 종류의 충동, 똑같은이라는 거에서 뭘 얻어야 돼? 이게 비교의 시그널입니다. 이거 공통점 아니야? 그럼 선생님 말씀드렸지. 공통점이라는 것은 똑같은 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타입의 drive는 뭘 가리켜? 앞에 있는 계속 찾고자 하는. 그치. 무작위로 오니까 계속 그 먹이를 언제든지 찾고 싶어 하는 그 욕구, 그 쥐의 욕구와 사람도 똑같아진다. 기술에서.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갔어? 지금 A에서 뭐로 넘어갔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간헐 강화다라고 하면서 사람으로. 사람으로 확장됐죠. 사람으로 확장되면서 여기서 뭐가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 the same이 있습니다. 똑같은 욕구는 뭘 나타낸다? 이 계속 찾는 욕구를 나타낸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뭐랑 비교한 거야? 아, 그럼 그냥 사람이랑 쥐가 간헐적 강화를 통해서 이 욕구가 계속 이제 찾아 나선 욕구가 똑같다라는 비교를 한 거네.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봅니다. 사람 얘기로 넘어왔으니까 그 기술의 연결성 보이시죠? 그 기술이 뭐길래? 이메일이나 아니면 음성 메일이라든지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도구들, 형태들도 bring good news. 그래서 가져옵니다. 여기가 동사겠죠. 좋은 뉴스도 그리고 이제 뭐 좋고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뉴스도 그리고 가끔은 bad 뉴스도 갖고 온다. 나쁜 뉴스도. And we never know. 우리는 절대 모른다. Which it will be. 그것이 it이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 기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가 될지. 위에 있는 그 내용 중에 뭐가 될지도 모를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이것이 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이 뒤에 보시면 which creates 그리고 근데 그것은 이렇게 위치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내용을 설명해 주는 관계 대명사고 여기서 위치는 어떤 이라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른다. 근데 그것은 그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데 강한 유혹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유혹이야? To check for updates continuously. 계속 업데이트를 뭐 하는 거야? 계속 확인하려는 욕구를 만들어낸다. 그럼 계속 확인한다는 게 이게 뭐야? 간헐적으로 강화된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C로 가서 그래서 사람으로 확장돼 가지고 사람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왜 계속 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뉴스가 올지 모르니까 그게 뭐가 될까? 라면서 계속해서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 그럼 이제 이게 회수가 됐네? 21세기 기술의 어려움은 뭐야? 간헐적으로 나한테 강화를 주니까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어려움이었네. 이렇게 지금 처음의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짓고 있고, 이렇게 끝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B, A, C가 되겠죠. 자, 여기 한번 정리해볼까? 자, 소진료 간헐적 강화였고요. 그쵸? 간헐적 강화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우리 막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특성. 언제 보상이 올지 알지 못해서 계속 확인하도록 내몰린다. 이런 특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조가 있었죠. 보상 간격을 대조로 했죠, 일단. 매일 같은 시간에 먹이를 주는 것은 그 시간에만 only 찾고, 무작위 시간에 먹이를 주면 거의 항상 찾는다라는 쥐 실험에서 이제 쥐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면서 확장된 거 보이죠. 이걸 the same, 비교로 봤다. 무작위 보상의 쥐는 언제 보상이 올지 몰라서 계속 확인하도록 내몰리는 것처럼 똑같은 드라이브를, 같은 드라이브를 바쁜 사람들도 느낀다. 이메일 등 소식이 언제 올지 몰라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려는 강한 욕을 느낀다라는 것, 쥐와 사람을 공통점으로 놓고 이제 마무리하는 글이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MI 갈게요. 언제 보상이 올지 알지 못해서 계속 확인하도록 내몰리는 것이 간헐적 강화이다. 그때 많은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는 바쁜 사람들도 같은 유형의 욕구를 보이기에 이 개념은 21세기 기술이 만든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쥐 실험에서 알수 있듯이 사람들도 계속 언제 올지 몰라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갈게요. 5번. 자, 67페이지입니다. 볼게요. One of the generally agreed upon features of morality.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러면 원이 주어고요. 자, 일반적으로 합의가 된이 도덕성이죠. 도덕성의 특성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뭘 말하고 있어? 도덕성의 특성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 하나는 it involves, 이것은 뭘 수반한다고 합니까? actions. 그래서 어떤 행동들인데, 어떤 행동이야? 인지가 되는 겁니다. to be binding. 너무 중요하죠. 구속력 있는. 그 말은 바인딩이라는 건 바인드가 묶다란 뜻이거든요. 사람들을 딱 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켜야 돼! 라는 뜻이겠죠. 구속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럼 봐봐. 지금 뭘 말하고 있어? 모랠리티의 구속력을 말하고 있죠. 오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this is the ought or should quality. 자, ought랑 should는 다뭘 말하고 있어? 이거 당위 아니야? 당위? 그룹핑된 거 보여? 바인딩이 ought or should로 그룹핑. 대충 같은 말이죠. 재진술됐습니다. 당위적인 퀄리티입니다. morality의 도덕성에. 자, there is a subject 해서 근데 그것은 어떤 주제가 됩니다. 다양한 타입의 philosophical analysis 해서 이 철학적인 분석의 주제가 된다. 그럼 박스 어떻게 시작했어? 도덕성. 이거는 당위적이래. 구속력이 근데 이것은 뭐에 지금 주제가 되는 거냐면 철학적 분석 주제가 된대. 그럼 일단 뭐가 등장했어? 일단 철학 등장했잖아.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기를 일단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안 됐어. 철학적 분석의 주제가 되었다. 이 당위성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이. By contrast 잘 보세요. 이거 대조하고 싶은 거 아니야? 대조.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개념이 나와야 되거든요. 반대로 사이콜로지에서는, 심리학에서는, 그럼 봐봐. 철학적 분석을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심리학을 지금, by contrast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하기에는 아직 멀었지. 그럼 일단 보세요. by contrast 다음에는 심리학이 나오니까, 뭔가 이 글은 철학과 심리학을 대조하려는 글이다라는 선생님 포인트 얻었거든요? 됐습니까?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B. Many moral philosophers. 잘 보세요. 많은 도덕적인, 필로소퍼 누구야? 철학자 아니야? 철학자, 철학적 분석이 이어지는 거 보이시지? 소재 연결성 말씀드렸잖아. 그치?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요, have been concerned, 뭐에 관심이 있어 왔냐면 ways of characterizing, 어떤 방식이야? 특징 짓는 방식입니다. 어떤 procedure, 절차라든지 아니면 판단이라든지 reasoning, 추론을 특징 짓는 방식에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뭘 유발하냐면 a sense of obligation. obligation이 뭐야? 이게 바로 의무 아니야? 뭐뭐 해야 한다? 그럼 결국에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거는 다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절차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개인의 추론. 이런 것들을 지금 특징 짓고 싶었대. 그러니까 이 의무감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들은 어떤 판단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었다는 거야.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웠을 거야. 왜냐하면 이 뒷부분이 연결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잘 보세요. 그 경우에 이 판단이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판단은요, 뭐가 될수 있냐면 compatible. 이건 뭐야? 양립 가능한이라는 중요한 뜻입니다. 공존이 가능하다는 거야. 뭐랑 공존 가능하냐면 opposition, 반대라든지 아니면 저항과 공존이 가능합니다. 뭐에 대한 저항이냐면 cultural practice,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또

라고 판단을 했어. 그럼 잘 봐. 바꿔야 해. 라는 부분에서 이게 당위성 아니야? 근데 바꾼다라는 것 자체는 뭘또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저항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맥락이 뭐였냐면, 이 철학자들은 개인이 판단하고 추론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개인이 뭔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항과 함께 할수 있다.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만약에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거 바꿔야겠는데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봐. 그럼 바꿔야겠는데, 바꿔야 해라는 것은 당위적이자, 그리고 저항을 같이 포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철학자의 의견 지속되고 있고, B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볼까? 자, morality, then. 데니즘이 엄청 강조 드렸죠. 그러고 나면 얘는 결론 도출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그러므로라는 거니까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므로, basically, a form of compliance. compliance는 순응이거든요. 이거 돼, 안 돼. 아까 방금 B에서는 저항이라 그랬는데, then이 나온 다음에 그러므로 순응이다? 말이 안 됩니다. B랑 C는 절대로 이어질 수 없지. 그럼 잘 보세요. A도 지금 박스에는 안 어울리고, B로 바로 가야지. B로 가면서 뭘 하고 있냐면 이 내용 연결성. 지금 철학자의 내용을 연결합니다. 소재 연결성 가져가시면서 철학자의 생각이 나오죠. 철학자는 뭐라고 생각했어? 이 당위성이 저항과 반대. 양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말했어. 왜 개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항과 뭐뭐 해야 한다가 양립할 수 있다. C는 안 되고요. A번 볼까? 이제는 이거 돼? 반면 심리학에서는 잘 보세요. 철학 얘기 다한 다음에 반면 심리학에서는 가능하겠지. 왜? 철학의 내용이 다 나오고 나서 반면 잘 봐. A에서 여기서 이제 반면 by contrast가 갑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철학자 말고 심리학자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 그림이 이렇게 보아야 돼, 머릿속에. 반면 심리학에서는요. 자, 이 예를 들어서 sense of ought or obligation 이거는 당위성이잖아. 당위성은 놀랍지도 않게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다뤄졌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심리학적으로 다뤄진 거냐면 이 사람들은요 뭘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야. psychological mechanism에서 심리학적인 기제를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이 메커니즘 원리 정도? 심리학적인 원리를 찾아 나서는데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어떤 변화를 만드는 원리래. 근데 involving 어떤 걸 포함하는 거야? accommodation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얘는 순응입니다. to the value에서 어떤 가치라든지 아니면 규범이라든지 practices of society에서 사회에 또 뭐야? 이거 practice라는 건 관습이잖아. 사회의 가치, 규범, 관습에 순응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를 찾아 나섰대. 그럼 이 지금 뭘본 거야? 이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뭘 다뤘어? 이 obligation을 다뤘잖아. 그치?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 이 사람들 뭘 찾아 나서려고? 이 사람들이 순응을 하는 기제가 뭔지를 찾아 나서려고 얘를 연구한 거야. 그럼 뭘본 거야? 이 사람들은 당위성을 순응이라고 본 거야. 이해되셨어? 잘 봐. 자, 이 심리학은 당위성을 뭐라고 본 거야? 뭔가를 따르는 걸로 본 거야. 논리 어떻게 돼? 당위성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다뤄졌어. 왜? 이 사람들 뭘 찾아 나서니까? 뭐가 순응을 만드는 건가? 그 원리를 찾아 나서는 거기 때문에 당위성은 결국엔 순응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C번 볼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순응의 형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는 가능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도덕성이라는 건 순응이 된다. 그러면 C로 가는 이유는 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순접이에요. 그래서 당위성이 순응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순응의 형태이다라는 게 가능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뭐가 되었다? 개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뭘 형성하는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examples, habits나 conscience는 양심이죠.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의 특징의 형태로서 개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in that context, 그러한 맥락에서는요, opposition과 resistance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순응을 안한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As that 한 다음에 대신 이렇게 꾸밈을 받고 있죠. The thing which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assertion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도덕이랑 관련이 없거나 부도덕한 개인의 욕구라든지 needs, interest 이해관계라든지 욕구들, 그치 이런 것들이 와서 되는 겁니다. 그럼 심리학이 볼때이 뭐가 저항과 반대는 완전히 부도덕하다라는 결론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교 대조가 정확하게 있었던 질문이었다. 정답은 BAC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소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도덕의 의무, 속성을 가지고 나서 두 가지가 지금 대조하고

있는 철학과 심리학이 대조하는 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공통 토대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 속성을 가지고서 철학과 심리학, 이렇게 철학은 반대와 저항에도 양립할 수 있고 심리학은 순응의 한 형태다라고 한게이 지문이었고,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아이디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글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자, 수강 후기 인증까지 갑니다. 이제 단어장 또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비교 대조 논리였죠. 비교 대조 논리 시그널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 공통점, 대조 차이점을 밝히는 시그널을 다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 모호함이 많이 사라지셨을 겁니다. 선생님이랑 필기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자, 2027 수능 완성 세계사. 지금 우리가 9시간에 걸쳐가지고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세계대전인데,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러시아 혁명, 그리고, 인도나 중국의 근현대사 일부,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다음 강의에서 2차 세계대전하고, 그 이후에 냉전의 해체, 뭐, 이런 상황들까지 보면은 세계사 전범위를 이렇게 우리가 좀 빠르게 정리를,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 차분하게, 상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세계대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도 바로 떠올리셔야 되고요. 1914에서 1918까지 가는데 후속 처리들이 있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랄지, 베르사유 조약이랄지, 그래서 1919까지 이렇게 또 중요한 연도가 걸쳐 있고, 이 안에, 이 전쟁 안에 중요한 연도가 하나가 있는데, 1917이다. 1917이다. 이 1917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혁명이 터지면서 커다란 또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바로 1914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먼저 보면,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열강들,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분할했던 그 나라들이 자신들끼리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이 대외 정책이 변화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에서 벌어진 너무나 큰 전쟁, 세계대전이 1차와 2차가 있는데, 두 전쟁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독일이 좀 촉발시켰다. 두 전쟁 모두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독일이 둘다 진전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나중에 들어와서 전세 변화를 가져온 전쟁, 둘 다. 자, 그러면 독일의 대외정책 변화, 현상 유지는 뭐냐? 우리 독일 제국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비스마르크 시기에. 독일 제국이 만들어졌죠? 근데 마지막이 뭐였어? 마지막 퍼즐이 프랑스 이렇게 뚜까 패고 알자스로렌 차지하고 독일 제국 선포하고 뭐그 상황이었잖아. 딱그 상황 유지시키는 거야. 유럽 현상을 유지.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 동맹 좀 맺어놓고 프랑스 외교적 고립시켜 놓고 그 상태 유지하려고 했던 게 비스마르크와 비렐름 1세 시기였습니다. 비스마르크와 비렐름 1세. 비 플러스 빌 1세. 요런 거였거든.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대외 팽창으로 바뀌게 된다. 방향이. 이게 뭐냐? 비스마르크는 실각하고 비렐름 2세 시기로 가면서 요렇게 바뀌게 되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운의 군주 비렐름 2세. 이 사람이 결국에 뭐가 된다? 독일의 마지막 군주가 되는 거야. 제국이 이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 자, 왜 무너졌어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무슨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했던 말또 말씀을 드려보면, 비스마르크가 주도를 해서 독일 제국까지 만들어냈단 말이죠. 통일 독일 제국, 프랑스 깨고. 자,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 유럽의 현상 유지이고, 말 그대로 유럽의 설계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를 고립화 추진한다. 주변 국가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와 무엇을? 삼국 동맹을 체결하면서 프랑스를 고립화시킨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살짝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단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쌤이 할 건지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1차 세계대전을 되게 단순화시켜서 야, 누구 편이 싸우는 전쟁이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삼국 동맹 vs 삼국 협상의 전쟁이죠. 1차 세계대전을 매우 단순하게 말한다면, 동맹국 vs, 그 다음에 협상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여러분 뭐가 되냐면은, 이탈리아가 일단 여기서는 삼국 동맹의 일원이 돼 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가 하나의 편 것처럼 돼 있지. 그러나 이탈리아는 막상 전쟁이 터지자 협상에 합류하게 된다.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결국 동맹국이 패전한 전쟁인데 이탈리아는 패전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하나는 잡아놓고 넘어갑니다. 비렐름 2세로. 자, 비스마르크는 실각했고요. 비렐름 야심만 했던 이 비렐름 2세는 대외 팽창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세계를 이 세계대전의 길로 인도를 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연결 추진, 이제 팽창 정책의 하나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일명 삼비라 그래요. 우리가 일명 삼비. 그리고 요거와 좀 이렇게 그 대립 구도로 보여지는 것이 영국의 삼시가 있지. 영국의 삼시. 카이로, 캘커타,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 이렇게 연결을 하는 영국의 삼시와 대립을 했다. 즉, 제국주의 열강 간의 이제 첨예한 대립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축은 리더격으로 이제 독일이 있고 영국이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었단 거지. 자, 그리고 프랑스와도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다. 몇 차례? 두 차례의 위기가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이 두 차례라는 표현도 종종 썼었어요. 두 차례 이런 표현이 좀 나오게 됐다. 1905와 1911년. 자, 프랑스와 어디냐면 모로코를 두고, 북아프리카에 모로코를 두고 프랑스와 이렇게 대립이 있었는데, 이때 또 영국이 또 프랑스를 서포트하면서 독일이 한 발 물러선 그런 이제 사건이 되겠고, 모로코 지배는 프랑스입니다. 자, 모로코 지배는 프랑스였다. 자, 그래서 지금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 경쟁이 결국에는 충돌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갔다. 이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인 거지.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배경을 세팅하고 있는 거야. 배경을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좀 달라요. 2차는 오히려 배경은 더 단순합니다. 2차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렇죠? 2차는. 그리고 거기에 뭐 이탈리아나 일본이 합세한 좀 단순한 구도죠. 근데 1차는 뭔가 복잡하게 맞물려 가면서 대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도화선이 터져서 거기서부터 촉발되고 뭐 이런 이제 좀 더 복잡한 배경이 1차에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독일 봤습니다. 아, 독일. 독일 제국이 만들어졌고 비스마르크 그때는 현상 유지를 했다. 그러나 비렐름 2세 체제로 가면서 대외 팽창을 내세웠고,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좀 뭔가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금 좀 위기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거지. 자, 영국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시, 카이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그다음 인도의 콜카타 연결 추진을 했고요. 비렐름 2세의 정책에 맞서서 두 나라와 삼국 협상을 성립시켰다. 자, 그래서 구도가 만들어졌죠. 자,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국이 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탈리아가 합류하게 된다. 전쟁이 터졌을 때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세팅은 된 거야. 첫

번째 세팅은 뭡니까? 제국주의 열강 간의 대립 구도는 만들어져 있는 거야. 독일 쪽, 동맹국들 쪽하고 협상국 쪽하고 이렇게 대립 구도는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그거를 더 폭발력을 가져오게 하는 게 뭐야? 민족적인 감정이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은 적지 않은 여러 국민들이 당연히 전쟁은 나쁜 것이고 누구도 이제 원하지 않지만은 이때는 어떠한 자신감? 자신들 국가의 팽창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또 강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열풍이 불었는데 그 대표적인 대립구도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게르만 민족의 팽창을 지지한다. 자, 그래서 범게르만주의가 있고 거기에 딱 그대로 러시아와 슬라브 민족으로 바꾸면 범슬라브주의가 된다. 자, 그래서 큰형님이 독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게르만으로 묶이고 그 다음 슬라브족으로는 러시아가 큰형님으로 있고 그 밑에 또 동생격으로 이제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민족적인 그런 감정까지도 뒤에서 이제 뒷받침이 돼주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있었다. 어떤 무대에서 게르만이든 슬라브든 누가 그 우위를 차지할 거냐. 그거를 두고 발칸반도에서 이제 대립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발칸반도로 가봅니다. 그래서 발칸반도로 와보니까 전쟁이 터진 거야. 근데 이 발칸반도로 말할 것 같으면 뭐였다? 원래 오스만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오스만 제국이요. 근데 이 발칸반도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도 켜가지고 한번 보세요. 되게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그 나라들이 민족도 달라. 결정적으로 종교도 조금씩 달라.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갈등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동네가. 그래서 굉장히 최근까지도 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까지 전쟁이 또 벌어졌던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일단 오스만 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묶어 있었다는 거죠. 묶여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오스만 제국에 저항하면서 전쟁이 터졌고 말 그대로 폭발하듯이 이제 많은 그 각 나라들의 요구가 터져나온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발칸반도가 별명이 화약고였죠. 유럽의 화약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지역이 되는데 자,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면서 일단은 발칸반도 여러 나라들이 일단은 힘을 모았다. 그래서 발칸 전쟁을 통해서 오스만과 떨어져요. 이게 1차 발칸이야. 1차 발칸. 근데 이제 2차 발칸 전쟁으로 가면서 여기다가 쌤이 좀 다르겠습니다. 1차 발칸 전쟁은 말 그대로 발동. 발칸 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오스만을 떼놓는 전쟁이었다고 한다면은 2차 발칸 전쟁은 이제 오스만은 떨어져 나갔고 이 발칸 동맹 내부에서의 이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좀 싸우게 되는데 이때 떨어져 나간 한 핵심 축이 누구냐? 불가리아예요. 불가리아란 나라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VS 이제 나머지 나라들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불가리아를 좀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발칸반도에서 계속 전쟁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화약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더 이제 정교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칸반도가 첨예한 애초에 그런 화약고 같은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1년의 발칸 전쟁을 같이 거치면서 이제 야심을 드러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르비아였죠. 그리고 특히 그 세르비아가 눈독을 들이고 있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지역이 바로 근처에 어디였냐면 보스니아였습니다. 이 보스니아를 통하면은 바다로 나가지거든. 오케이? 자, 그런데 세르비아보다 먼저 이 보스니아를 차지한 나라가 있었다. 자, 세르비아는 범슬라브로 묶이죠. 슬라브. 근데 먼저 보스니아를 이렇게 차지한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가 어디냐? 오스트리아가 차지를 했다. 자, 오스트리아는 뭐다? 게르만. 이렇게 발칸반도에서 지금 악감정이 쌓여가고 있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들이 몇 년 전에 합병했던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시찰하러 방문을 한 거야. 근데 그 방문을 했던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갖다가 세르비아계의 민족주의자 청년이 뭐 했다? 총으로 쏴서 죽였다. 이게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었죠. 자, 1914년

바로 전쟁, 이제 바로 전쟁 전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처음에 이제 세르비아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래서 책임을 물는데 상당히 무리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합니다. 세르비아가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니까 결국엔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전쟁으로 갈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선전포고를 했고, 이 나라들과 동맹관계로 엮여있던 나라들이 하나둘 가담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세계대전이 드디어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립구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의 협상국, 그리고 이제 주변 그 밑에 이제 또 여러 군소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적 뒷받침이 받침되고 있었고, 게르만대 범슬라브가 있었고, 발칸반도라는 이제 도화선이 불일 이제 지펴지는 그런 공간에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시작은 동생들이 먼저 싸움이 붙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르비아가. 그렇죠? 그런데 형님들이 가담하면서 세계대전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주변 국가들이 가담한다. 그래서 동맹 대 협상. 근데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 동맹이란 말 나왔다고 또 무조건 이 친구들만 생각하거나 세계대전 1차만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동맹이란 표현은 지금도 쓰는 표현이잖아요. 동맹이란 말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에서 오는 미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에서 살짝 미끼를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머지 키워드들도 보시면서 확신을 하셔야지, 동맹이란 말 보고 무조건 좁혀가지고 1차 대전에 얘네만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맹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그리고 정말 이제 잘 나오는 나라들을 미리 여기다가 추가를 해놓으면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 선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발칸 전쟁에서 살짝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불가리아가 독일 쪽에 또 붙었다. 해서 다 출제가 됩니다. 동맹국 구성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 당시에는. 그리고 오스만과 불가리아. 다 출제돼. 불가리아는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서 이때 이후로는 어디에서든 나오질 않아요. 불가리아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뭐 어떤 파고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딱요 시기에 여기에 가담했다. 요거 하나만 있는데, 요걸로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결정적 힌트로 제시가 됩니다. 불가리아. 자, 그다음 협상국에 여기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있다. 이게 협상국이 되겠고요. 원래 동맹국이던 이탈리아는 어디로? 협상국에 가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협상국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연합국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다. 이것도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연합국은 보통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뭐 이제 영국과 프랑스와 그쪽에 또 많이 써주는 표현인데, 또 그것만 보고 무조건 2차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써줄 수 있는 표현이다. 자, 그래서 편 가르기 다 했어. 편 가르기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의 전개를 보시면 되죠. 전개를 보면 독일군이 이제 전쟁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되는 게 양면전이겠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전선을 양쪽에서 운용한다라는 것이. 근데 독일은 왼쪽에 프랑스 있고, 오른쪽에는 또 강력한 또 이제 러시아가 있고, 양면전은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러시아가 미처 준비가 되기 전에 빠르게 프랑스 쪽부터 이게 딱 치게 된다. 이걸 우리가 해서 참고로 나올 수 있는 게 슐리펭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예전에 뭐 연계 교재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슐리펭 계획이라는 게 언급될 수도 있고요. 자, 벨기에를 침공하고 빠르게 프랑스로 진격을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프랑스도 잘 막았고, 러시아도 생각보다 기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른 전투와 솜 전투 등이 유명한 전투가 있고, 합쳐서 그냥 마른 솜이 정도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솜강의 전투, 이게 뭐 엄청나게 학살, 이제 그 인명피해가 컸던 대표적인 그런 현대의 전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방어적 속성을 띈 참호전이 전개가 되면서 더욱더 비참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왜냐면 이제 전선을 따라서 길게 참호가 파져 있고, 이 참호 안에서 방어하는 군인들도 있겠지만, 이미 죽은 군인들의 시체도 있겠고, 거기서 모든 것,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군인들 모든 것이 훈제되는 전쟁기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참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결국에 썩으면서 여기에 이제 막 비도 내릴 수도 있겠고, 웅덩이가 파일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막 벌레, 쥐 이런 것들이 들끓으면서 이 당시에 이 쥐들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양이 크기를 능가할 정도로 컸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뭐 비참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 해서 참호전 많이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참호전.
자, 그랬는데 전세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연도 1917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917이 왜 중요하냐? in and out이 있다. in and out이 있다. 자, 이게 뭐냐? 협상국 입장에서 보는 건데요. 협상국 입장에서 처음에는 좀 화가 났어. 왜냐면은 자기랑 같이 싸워야 되는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빠져버렸거든. 그래서 막 열받아. 자,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왜?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지면서, 그것도 굉장히 큰 혁명이었어요. 혁명이 터지면서 전쟁에서 결국에는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이 빠져버렸어. 얼마나 타격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이 들어온다. 전쟁에서.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커다란 힘이 돼주었죠. 자, 이게 1917년 매우 중요한 연도가 되는데, 자, 미국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느냐? 자, 원래는 좀 이렇게 거리도 나름대로 있고, 미국은 이제 중립적인 입장으로 지켜볼 수도 있었죠. 여유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영국 해군의 북해 봉쇄에 대응해서 뭐 가리지 않고 이제 잠수함에서 이제 배를 격침을 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미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 커다란 배가 결국에는 이제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거기에 타고 있던 이제 미국 시민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참전 여론이 좀 고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전 공통 요소는 아니어서 나올 확률은 좀 적긴 하지만은 침범한 전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바로 밑에 멕시코가 있죠. 근데 독일이 그 멕시코한테 접근해서 미국을 같이 공격하자라는 이런 이제 첩보가 발각됐다. 그런 사건까지 이제 나오면서 미국이 참전 여론이 고조가 됐다. 그래서 결국 참전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했다. 대통령은 이때 누구였느냐? 윌슨.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윌슨 대통령 때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됐고 러시아는 빠졌다. 혁명으로. 됐죠? 자, 그래서 러시아는 어떤 지금 모습을 취했나요? 라고 하면은 자, 독일 등 동맹국들과 각각 단독 강화를 맺고 전쟁에서 빠져버려요. 축제가 아주 많이 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게 예전에 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초창기에 기출에서 많이 활용이 돼 초창기 기출 활용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단편적으로 많은 여러분 선배들이 시험 볼때 독일만 생각한 거야. 그래, 러시아가 독일이랑 조약 맺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그냥 빠졌지? 요렇게.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출제가 되면서 정교해졌는데 주의할 점, 자, 요겁니다. 독일하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동맹국이라고 했잖아요. 동맹국.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대 오스트리아 헝가리. 또는 러시아 대 불가리아로도 언급될 수 있어. 왜? 동맹국이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대 오스만으로 언급될 수도 있어. 그래서 동맹국들을 좀 이렇게 쪼개가지고 브레스트 리투프스크를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좀 염두에 두시고.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러시아야. 이때만 해도. 왜? 전쟁에서 빨리 빠져야 되니까. 혁명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쟁에서 빠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꽤나 영토적으로 불리한 페널티를 러시아가 안고 전쟁에서 빠집니다. 이게 바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 회복이 돼요. 왜냐면 이제 독일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자, 전쟁은 끝납니다. 자,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동맹국의 항복. 불가리아도 오스만도,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다 이제 항복했고, 남은 게 독일이었는데, 독일 안에서 또 반란도 일어나. 수병 또는 해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 킬군항 해군들의 봉기를 시작으로 혁명이 발생했고, 결국엔 황제가 망명하면서 독일 제국이 무너진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공화국이 선포가 되고, 이때 독일을 우리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칭합니다. 이렇게요. 자, 연합국 측과 독일 임시정부의 휴전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끝났다. 이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다. 자, 전쟁의 특징 보겠습니다. 총력전.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인들에 의한 전선에서의 전투. 요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좀 과장하면 가족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 전선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오면 그런 갑다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열심히 종사를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는 all or nothing이다. 모든 것을 투입한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수준인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 총력전.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전선에서, 여자들은 군수 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그 다음 참호 말씀드렸고,

탱크, 전투기, 잠수함, 돈가스 등 신무기들이 등장해서 이런 지도자들도 있었대요. 말 그대로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력이 센 무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웬걸? 전쟁은 길어졌고 더 많은 사람 죽고. 그래서 야, 이거는 이런 전쟁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에 전후 처리, 종결만 남겨놓고 있고요. 그때 벌어졌던 러시아가 왜 빠졌어? 러시아. 요거 한번 딱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과 소련의 성립. 자, 우리가 러시아 역사 생각을 해보면 초창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뭐 노르만족이 이동해오면서 만들어졌던 게뭐 키예프 공국, 노브고로드 공국 뭐 이런 것들 만들어졌다가 이들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슬라브인들과 서로 융합해 가면서 살아갔겠죠. 러시아 쪽이니까.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크게 겪게 됩니까? 13세기 몽골이 뭐다 휩쓸어 버리지. 그래서 몽골 지배받아. 몽골 지배받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모스크바 공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적 이제 독자적인 발전이 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 무너지고 그 문화유산이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많이 흡수하면서 러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교과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또 언제 등장하냐면 표트르 대제, 즉 절대왕정 파트에서 뭐 표트르, 예카테리나 이런 군주들의 업적 좀 보면서 러시아사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러시아가 또 언제 우리가 언급이 됐었냐면은 니콜라이 1세, 그다음에 알렉산드르 2세가 또 등장했었습니다. 자, 이게 뭐가 있었느냐? 데카브리스트의 자유주의 운동, 그렇죠? 개혁 시도 이런 것들 다 진압하면서 여전히 이 짜르 황제의 전제 정치 강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알렉산드르 2세가 나와서 농노를 해방하는 등 개혁을 추구를 했는데 폭탄 테러 맞고 사망했죠. 그래서 여전히 짜르의 전제 정치는 강화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던 게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자, 그 정도 내용이 있었고 그 뒤에 러시아사 단독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러일 전쟁으로 언급이 이미 되기도 했었는데 여기 등장했잖아. 그래서 요 시점부터 이어서 러시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혁명 이전의 정세.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고 이때 시에 뭐 유럽 여러 나라들이 산업혁명 이후 다 그랬지. 그리고 레닌 등이 사회주의 정당을 설립했다. 자, 그리고 피의 일요일 사건이 벌어지는데, 러일 전쟁에서 하필이면, 그러니까, 러시아 인민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전쟁은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근데 전쟁이면 그 전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또 백성들 몫이잖아? 힘들어. 근데 이기면 몰라. 이기지도 않아. 다 져. 그러니까, 불만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평화 시위가 일단 전개됐다는 거지. 이게 바로 피의 일요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위가 전개됐는데, 여기다가, 총을 쏴서 무력 진압을 해버렸던 거. 그래서 광장이 그 새하얀 겨울날에 광장이 피로 물들었다. 이게 바로 피의 일요일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겠죠. 이 황실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 황제 니콜라이 2세. 결론부터 말하면 러시아의 마지막 군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니콜라이 2세가 의회죠. 러시아의 의회에 두마 이런 말 나오면 러시아 생각하면 돼. 자, 두마의 입법권 보장 등 개혁을 약속했지만 잘 되지 않아. 잘 되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자, 1917년에 일이 터지고 마는데 1917년이면 또 뭐라고 했어? 이미 1914년부터 뭐 하고 있다? 1차 세계대전 중이었다. 1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쟁 때 보면은 애초에 전쟁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 인민들이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힘든데 전선에서는 거듭된 패전으로 사기는 저하돼 있고 그리고 교육 과정 때문에 교과서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사실 대중적으로 이 시기 러시아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거 여러분들 뭐 영상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기 검색해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좀 흉한 얘기긴 하지만은 요승 그러니까 이제 막그 종교적 약간 사이비틱한 정치의 그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 요상한 인물 뭐 이런 인물들 나오고 그 인물이 황후를 완전히 뭐 가스라이팅한 상태고 그다음에 뭐 황후도 거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로 아주 황실 자체가 매우 더티해진 상황,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전투는 계속 패전이고, 사기는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노동자와 병사 중심의 혁명이 한번 터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터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두 개를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월의 혁명이 있고 11월의 혁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러시아 혁명, 아, 그 사회주의 혁명 이러면 이제 요거를 가리키는 거긴 한데, 자, 일단은 우리가 러시아 달력을 같이 병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월 또는 10월로 언급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보시면 1차적으로 이 2월, 3월 혁명에서는 어떤 것이 벌어진 거냐면, 러시아의 재정이 붕괴된 혁명. 이게 이제 첫 번째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러시아의 재정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필요하죠? 자, 그 정부가 뭐야? 임시정부야.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된 전쟁, 그리고 개혁 요구. 여기에서 모두 다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자, 이 11월 또는 10월 혁명 때는 뭐가 타도가 되는 것이냐? 자, 첫 번째 혁명은 재정이 타도가 된 것이고, 여기 이 혁명에서는 뭐가 타도가 된 것이냐? 여기 있는 요 임시정부가, 줄여서 쓸게요. 임정이 타도가 된 혁명을 말한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된다.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이끌었던 세력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는 요거를 볼셰비키 혁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 정부가 주변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되니 그것을 20년대 초반에 형성된 소련이라고 부른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혁명 교과서 이제 교재로 보면은 니콜라이 2세가 퇴위된다. 그 나중에 죽여요. 자,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이게 2월 또는 3월 혁명. 됐죠? 자, 그런데 그 임시정부가 어떻게 된 거야? 전쟁은 계속되고, 국민들은 빠지길 원하는데, 개혁은 안 되고. 그러자, 어떻게 된다? 레닌이 이끄는 이 다수파, 볼셰비키라고 부릅니다. 볼셰비키가 주도해서 뭐 했다? 임시정부를 끝내고 사회주의 정부,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10월 또는 11월 혁명이란다. 우리 흔히 말하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됐다? 그 지도자는 누구야? 지도자는 레닌입니다. 자, 지도자는 레닌이고 그 다음이 스탈린입니다. 자, 레닌. 이 사람이 해야 될첫 번째 과제는 뭐였다? 전쟁에서 빠지기.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자, 이거 뭐야? 앞에서 나온 거잖아. 그치? 브레스트 리토프스크가 또 나왔습니다. 러시아사 쪽에서. 독일, 오스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빠진다. 영토적 상실을 감내하고서라도 빠졌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일련의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적으로는 다 실패였음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도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레닌은 한 걸음 물러선다. 경제에서만큼 어떻게 한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경제정책이다. 신경제정책을 실시한다. NEP. 1921년 이야기고, 다음 해 주변 나라들 묶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련. 소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1991년 해체될 때까지 거대한 공룡과 같은 국가로 존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레닌이 죽은 이후에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뭐 굉장한 공포 정치를 했던 독재자 스탈린이 되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옹호하는 계획을 추진했다라고 하고 반대파를 철저히 숙청, 감시했던 공포 정치를 추구했던 스탈린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혁명과 러시아 단독사는 마무리를 지었고, 러시아는 이제 나중에 이제 소련의 해체라는 주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 자, 이제 그럼 나머지 주제들 한번 살펴보면서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사유 체제. 자, 요거는 전쟁 끝나고 전후 처리. 자, 파리 강화 회의에서 큰 그림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에서 강론 다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론, 강론 이런 느낌이고요. 자, 파리 강화 회의입니다. 전승국 대표들이 회의를 주도했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미 이전에 미국 의회에서 평화 원칙 14개조라는 것을 내세웠었는데 그런 것들을 공인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철저한 보복주의. 패전국에 대한 응징, 승전국 중심의 논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론, 전승국과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들과 독일 간에 막 수백 개의 조항을 걸어놓고 독일을 디테일하게 이제 전쟁을 못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페널티를 준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듯이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이에요.

그래서 베르사유가 우리 세계사에서 세개 키워드가 걸려 있죠. 첫 번째 루이 14세. 그다음에 독일 제국의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프랑스한테 승리를 하면서 독일 제국 선포식. 그래서 프랑스한테 굴욕을 안겨줬고 그 프랑스가 철저하게 복수에 성공한 것이 베르사유 조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독일의 모든 식민지를 이제 상실케 하고 알자스로렌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배상금 이런 것들을 독일에게 안겨준 우리가 그 이후 체제를 우리가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맞아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페널티를 얻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민족주의, 패배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선동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으로 가게 된다. 그게 히틀러. 다음 국제연맹을 만든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국제연맹을 창설하는데 미국도 불참해 독일 소련 빼고 있어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어떠한 나라가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할때 그걸 물리적으로 제재해 줄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진다. 유명무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1933년에 탈퇴. 일본도 마찬가지, 같은 해 탈퇴. 니들이 전쟁 다 일으켰잖아. 그렇죠? 자, 평화 유지 노력을 위해서 워싱턴 회의, 근데 워싱턴 회의 동아시아로 양보할게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시기 문제 이렇게 있었고요. 국제연맹 창설과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 2차 세계대전 때 나옵니다. 자, 그 사이에, 그 사이가 아니군요. 브레스트 리투프스크와 무솔리니 로마 진군 사이에 국제연맹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연표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다음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이 전후 민주주의, 제국의 붕괴라는 아주 공통된 흐름을 가지고 있어. 독일 제국 무너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무너지고, 오스만 제국 무너지고, 터키 공화국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표기를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개별 국가들 상황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은 끝났고 이제 그 시기에 중국 현대사 마저 진행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근현대사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지난 시간에 아편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신해 혁명 있었고 중화민국 수립됐어. 근데 위안 스카이가 난리를 쳤고 위안 스카이 죽고 군벌 난립했어. 그 상황까지 본 거거든요. 그럼 지금 중국의 현 과제는 뭐냐? 각지에 난립하고 있는 이 군벌들을 어떻게 할 거야? 중화민국의 과제인 겁니다. 요 상황 한번 보자 이겁니다. 볼게요. 1차 국공합작이 전개가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공공의 적이 있어서, 그자, 1919년에 5·4 운동이라는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 벌어집니다. 민중의 역량을 확인한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당을 다시 재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공산당이 창단되기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얘네 둘은 너무나 추구하는 바가 달랐기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고, 뭐 나중에 계속 전쟁까지 했으니까. 자, 그런데 잠깐 손을 잡았던 시기가 있어요. 두 시기가 있지? 자, 우리가 지금 이 완성 단계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결과적인 것도 말하고 갑시다. 24년에 한 번, 37년에 한 번. 이 둘이 손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했다. 이렇게 물과 기름같이 사이가 안 좋을 이 둘이 손을 굳이 잡았다라는 얘기는 더 급선무인 공공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 그 공공의 적이 24년에는 반군벌. 즉 군벌 세력, 우리나라의 암적인 존재들, 이 군벌을 타도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의 중국, 요런 과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2차 37년에는 여러분 시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이라는 또 거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2차 국공합작으로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5·4 운동 이후에 국민당 개편됐고 21년에 공산당 창당됩니다. 근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지만 반군벌,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연대했다. 그래서 당대 당 개념은 아니고요. 국민당원이 되는 거야. 공산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입당하면서 합작이 이루어졌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순원이 살아 있었고 순원이 주도를 하기도 했으며 이 순원을 서포트해 준게 소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자. 그래서 소련이 서포트 해주면서 국공합작이 이제 이렇게 달성이 이제 성사가 되었다. 그래서 연표로 나온 적도 있고.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순원이 결국에는 사망해요. 얼마 안 가서 결국엔 사망해. 군벌 타도하고 다시 우리 중국이 통일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이제 국민혁명인데 그걸 이제 다 보기 전에 순원이 사망하고 말죠. 자, 그러자 이 순원의 유지를 받들어. 요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유지를 받들다. 그러니까 후계자이자 또그 가족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 각각의 부인들이 서로 또 자매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부르지? 매제, 뭐 처형 이렇게 부르나? 하여간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자, 그래서 순원의 유지를 받들기도 했고 가족의 일원이기도 했던 후계자 이 사람이 이제 국민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이 순원의 소망이었던 이제 국민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자, 그 사람이 결국엔 어떤 모습을 먼저 보이느냐? 국민혁명은 국민혁명이고 일단 나는 공산당은 싫어. 그래서 공산당 탄압을 먼저 하면서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 전개가 되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장제스. 아, 장제스가 되겠습니다. 장제스. 좋아요. 자, 그래서 순원에서 장제스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공합작은 깨졌다. 왜냐면 그 공산당에 대해서 뭐 대대적인 학살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래도 과업은 완수를 했다. 이게 바로 북쪽으로 군벌들을 타도하면서 올라가서 결국 다시 중국을 중화민국으로 재통일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북벌이라고도 하고 여기 위에 있는 국민혁명으로도 같이 칭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26에서 28년까지, 자, 26에서 28년까지 북벌, 장제스의 북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벌. 자, 요거는 그럼 뭐냐? 위안스카이의 황제 제도 부활 시도와 그러다가 꾀꼬닥 하고 이제 죽었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북벌 완성 28이고 그래서 이제 사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사 운동이 있었다. 해서 사이 시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쌤이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자, 오사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거족적인 운동 뭐야? 3.1 운동이 있었잖아. 그 이제 두달 뒤에 벌어진 운동이 중국의 오사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인물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뭐다? 장개석이다. 장개석. 우리말로 이제 발음으로 장개석. 대만 쪽에서는 장카이세.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장제스. 중국 발음 그대로 살려서 장제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표현들 같이 나올 수 있겠다. 같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북벌 같은 것이 이제 지도적인 감각으로 혹시나 요구될 때요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다. 장제스가 여기 남쪽에서부터 하나씩 다 치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북벌을 완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여기 이제 장쩌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장쩌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장쩌린이는 일본과 결탁이 돼 있어. 군벌인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 장쩌린이 결국에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서 이 장쩌린의 타고 가던 기차를 터트려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폭사 사건이야. 그리고 이 장쩌린의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게 장쉐량이죠. 근데 이 장쉐량은 아빠와는 달리 일본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강한 항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단서로 이제는 다 알겠지? 단서로 가진 가운데 다른 내용을 이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장제스가 뭐 했나고요? 공산당 탄압에 계속 혈안이 돼 있다. 자, 그래서 공산당을 계속 이제 때려잡고 있는 가운데 마오쩌둥이란 지도자가 이제 공산당에서는 대두가 돼 있었고 자신들의 근거지를 장제스의 탄압을 피해서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한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물리적인 폭격도 있겠고 그다음 추위와 배고픔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쨌든 근거지 자체를 예난으로 이동을 시켜냈고 이게 하나의 신화가 됩니다. 공산당에서 하나의 신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은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결속이 공고해졌고 농민들의 지지 나름대로 얻었고 그 다음에 지도자의 권위가 확립이 되었다. 마오쩌둥 이렇게 된 거야. 30년대 대장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구도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 구도는 아주 뭐 강한 상태였고 국민당은 장제스, 공산당은 마오쩌둥 이 구도였는데. 너무 사이가 안 좋았겠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어떻게 돼? 손을 잡게 되었다. 자, 왜 잡게 되었느냐? 일본이 이 사이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이 사이에 보세요. 30

11년에 만주를 점령하죠. 만주사변. 그래서 32년에 만주국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이 너무 거세진 이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공산당만 때려잡고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과 싸우자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장제스가 그걸 거부하고 있었으나 그 장제스가 시안이라는 도시에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부하였던 쉬량이가 아까 말했던 그 쉬량이가 장제스를 납치 감금하고 항일 투쟁을 요구했던 거죠. 이게 시안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고 마침 그때 전면전이 벌어졌다. 중국과 일본이. 그래서 국공합작 골인 해서 일본이랑 이제 전쟁을 계속 하게 된다. 그래서 중일 전쟁을 계속 전개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일본이 패망하는 45년까지 전개가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현대사도 전개를 우리가 좀 해놨고요. 자, 이제 인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바로 마하트마 간디가 되겠습니다. 인도 민족 운동의 상징 그 자체. 더 인도.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 인도의 모든 집회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민족의 저항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또 족적을 남겼다. 바로 비폭력이었는데요. 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주도한 간디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롤러법이라는 것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정이 돼 있었어요. 자,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어쨌든 영국의 식민지죠, 인도가. 근데 영국 입장에서도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인도인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 때 협조를 해주면은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내어주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결국 전쟁이 끝나고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롤럿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롤럿법입니다. 자, 롤럿법이라는 게 제정됐는데 식민 통치에 항거하는 인도인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했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 없이 그들을 이제 구금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악법이었단 말이죠. 이 롤러법이. 오히려 이런 법이 제정돼 버리니 더 많은 인도인들이 분노를 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롤러법을 폐지하자라는 주장, 그리고 완전한 자치를 요구한다는 주장, 이게 나오면 이 시기에 간디구나. 알겠죠? 뭐, 갑자기 난데없이 뭐, 콜카타 대회, 벵골 분할령 반대 운동, 세포, 이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로 딱 빼서 이걸 독립적으로 이 주제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영국의 소금법에 항의하면서 이 소금 행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이제 수킬로미터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염정 가가지고 채취하는 이런 행위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론을 이렇게 유리하게 끌고 올 수가 있었겠죠.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제 소금 행진 이런 것들도 많이 구조물로 이렇게 그 기념이 되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 이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네루가 등장하는데요.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그래서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했다. 나올 확률이 많지 않고요. 자, 신인도 통치법이 제정이 되어서 영국이 인도의 각 주에 대해서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자치권이 인정됐고 독립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렸다. 근데 독립이 됐지만 파키스탄이 어떤 종교적 갈등 때문에 파키스탄의 분리가 결국엔 됐고 지금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매우 안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죠. 자, 이제 튀르키예, 서아시아 튀르키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트리크당의 활동, 이건 이미 다 봤던 부분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까지는 다 봤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에 서가지고 패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부 교과서예요. 자, 이런 내용들로 완전 나라가 그냥 다 쪼개져 버린 거야. 아주 축소가 됐는데, 이에 이런 오스만 제국이 허무하고 너무나 문약하게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끝자락에 어떤 자존심과 자주성을 지켜낸 인물이 하나가 나왔으니 그게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이제 튀르키예인들의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발하면서 튀르키예 공화국을 선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거죠. 이게 바로 튀르키예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도시와 튀르키예인들 중심의 영토를 지켜내고 각종 근대적 개혁을 하나 둘씩 잘 해나갔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튀르키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야. 자, 술탄제 폐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분리시킨 거,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근대적 교육, 여러 가지 개혁들을 많이 성공을 시켜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터키인들의 그런 국부가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머릿속에 뭐가 나오면 좋겠다? 연도.
터키 공화국

독수리 그 전에 술탄재 폐지했고 요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요렇게 정리가 되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주변 여러 나라들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의 마지막에서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냉전 질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좀 더 힘내서 개념 강의 하나 끝까지 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교대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4회의 뒷부분 같이 풀어볼 겁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 풀어볼 건데요. 무역 파트 문제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문제들 몇 문제 있고요. 선생님이랑 또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아니고 11번부터 봐야 되겠죠? 모의고사 1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에 나타난 보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 파트는요, 물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일단 보험 용어를 물어볼 수 있고요.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험의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보험의 종류는 여태까지 많이 다뤘던 그런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했을 수 있지만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답지는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어떤 보험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에 나타난 보험 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을 보니까 산업은 클라크의 산업구조 분류에 따라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클라크의 산업구조 분류에 따른 문제를 푸는 선지가 하나 이상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손실을 보상하는 어떤 보험의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키워드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손실을 뭔가 보상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보험은요. 현재 사과, 배 등과 같은 76개의 품목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대요. 뭔가 농수산물과 좀 관련된 것 같죠? 그리고 올해 노지오이와 시설 깻잎, 2027년에는 체리와 들깨 품목이 추가됩니다. 계속 약간 농산물과 관련된 품목들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가입 기간에 지역 농업 협동조합을 방문하셔서 보험에 가입해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사과, 배 아니면 노지오이, 뭐 시설깻잎, 체리, 들깨 모두 다 약간 농산물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는 그런 보험의 느낌이 들죠? 이 가는 어떤 보험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사실 명칭을 몰라도 풀 수 있지만 그래도 명칭 자체가 뭘까요? 얘는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농작물과 관련된 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뭐 76개의 농작물이 재해로 인해서 뭔가 손해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얘는 산업정책보험이에요. 산업으로 뭔가 산업적으로 육성해주고 도와주는 목적으로 있는 보험의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영보험, 민영보험 이런 거는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민영보험에서 뭐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생명보험 이런 거 특징 많이 우리가 다뤄봤고 그 다음 공영보험에서는 사실 산업정책보험보다도 사회보험, 사대보험 이런 거 많이 다뤘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농작물 재해보험, 산업정책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 저축 기능이 포함된 인보험이다. 자, 인보험, 여기 사람 인자 되어 있죠? 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인데 원래 인보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 생명보험 딱 떠올라요. 그렇죠? 물보험, 인보험 이렇게 특징적으로 우리 많이 구분해서 배웠었죠? 그런데 앞에 뭐라고

그러면 제2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자, 여기 나왔어요. 아까 클라크 산업구조 분류에서 2차 산업과 1차 산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제1차 산업은요,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농작물 아니면 뭐 수산업 이런 거 있죠. 농수산업, 수산업, 임업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인데, 제2차 산업은 그거를 활용해서 제조하고 가공하는 제조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해당이 없죠. 제2차 산업과 거리가 멀고,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사회보험 중에 4대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4대 보험에 대한 설명, 얘도 적절하지 않죠. 4대 보험 뭔지 잠깐 언급해볼까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일단 국민연금보험. 그쵸? 노령이나 뭔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나 그럴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 국민연금보험.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 아팠을 때.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우리가 나중에 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의 종류가 하나가 고용보험 있죠. 그 다음에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내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있습니다. 그네 가지가 4대 보험이에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종류 정도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갖추고 있는 건 제3보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거리가 멀어요. 그 정답은 2번이다. 오히려 뭐 다른 선지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답 2번은 조금 답지 사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11번 풀어봤고요. 보험의 종류, 산업정책보험. 자, 12번. 다음 컨설팅 보고서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카페가 선택할 해외 진출 방식,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해외 시장 진출 방식도 선생님이랑 뒤에서 계속 종종종 뭐 풀어볼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항상 지금 구조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세팅이 되어야 나중에 제시문을 봤을 때 어떤 선지인지 헷갈리지 않고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외 시장 진출 전략,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도. 첫 번째는 수출이죠. 수출. 그래서 중간에 누가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직접 수출을 하느냐, 아니면 간접 수출을 하느냐, 나뉘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두 번째 파트, 이게 계약 방식입니다. 자, 계약 방식은 종류가 많은데 계속 우리가 풀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 계약 방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 세 번째가 이제 투자. 투자 방식이죠. 그 내가 이제 직접 투자할 것인가, 간접 투자를 할 것인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간접 투자는 내가 뭔가 투자를 하면서 받는 뭐 배당이나 이자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게 간접 투자였습니다. 전체적인 틀이 이렇고요. 우리는 이번에도 역시 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가 다 계약 방식이죠? 그래서 컨설팅 보고서를 보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업 현황 분석을 보니까 국내 수많은 경쟁 업체들이 존재해서 내수 시장만을 공략하는 현재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동종업계 대비 차별화된 이 한식 디저트 메뉴를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의견을 보니까 수익 창출 기획 확대를 위해서 이런 K 콘텐츠, 이런 기반으로 한류가 확산되니까 K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걸잘 이용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해외시장 진출 방식으로 외국에 가맹점을 개설해서 이미 여기 보는 순간 바로 답 찾았었겠죠, 여러분? 가맹점을 개설해서 카페의 상표, 상호, 상호권, 디저트 상품의 독점적 판매권 이런 거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가맹비나 보증금 같은 거를 우리가 수령하자. 이 마지막이 사실 포인트죠, 키워드죠. 이걸 보는 순간 뭐다, 국제 프랜차이징이다라고 바로 답을 찾았을 거예요. 프랜차이징.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프랜차이징 앞에 국제가 붙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카페, 뭐 음식점, 본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어디를 가도 똑같은 맛과 똑같은 상호를 보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프랜차이징이죠. 그걸 이제 해외로 확대한 게 국제 프랜차이징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제 프랜차이징. 나머지 잠깐 가볍게 볼게요. 자, 계약 생산은요, 말 그대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 해외에 생산할 여력이 있는 나라에서 생산을 맡기는 거죠. 계약을 해서 생산해줘라고 하고, 대신 우리는 마케팅 같은 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약 생산. 두 번째는 턴키 계약. 턴키 계약이랑 뭐를 비교해서 봐야 된다? BOT 방식, BOT 계약이랑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선생님 되게 많이 강조했었고, 우리가 지난 모의고사 1차에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턴키 계약과 BOT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산업 설비, 플랜트 수출 관련, 수출해보던 플랜트와 관련된 거, 그런 거를 하는, 다루는 건데, 차이점은 턴키는 내가 이제 생산이 개시되는 시점에, 키를 돌릴 시점에 소유권을 양보하는 거죠. 그런데 이 BOT는요, 실제로 오퍼레이트,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해서 운영 대금 수익을 내가 좀 일정 부분 가져가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를,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얘네

두 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런 걸잘 기억해 두시고요. 플랜트 수출, 산업 서비스 수출. 국제 라이선싱은요, 라이선스, 약간 뭔가 기술이나 뭔가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주고,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 대가를 받는 거예요. 경영 관리 계약, 얘는 경영이 포인트입니다. 경영. 내가 경영을 대행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 경영 관리 계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모의고사에서 안 다뤘던 선지들이 있어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키워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방식, 계약 방식 특히.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은요, 국제수지 문제예요. 그런데, 물론 제시문이 되게 말풍선이 길지만,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잘 찾지 않았을까? 난도가 높지 않은 국제수지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대륙에서 발생한 경제 현상에 대한 대화 내용이래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국제수지 항목. 자, 국제수지 항목은 크게 나누면 원래 세 가지지만, 그중에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경상수지였죠. 경상수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자본이랑 자본수지랑 그 다음에 금융계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합쳐서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불렀었죠. 물론 안에 나뉘긴 하지만. 근데 경상수지 안에 또몇 가지가? 네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사례로 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자, 경상수지 안에는 상서본 이네 가지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수지. 자, 수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 그런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 수지. 그래서 서비스 수지는 뭐 여행 수지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뭐 지식재산권을 사용한다던가 사용료 아니면은 뭐 운수 막 이런 것들 그 서비스 관련된 수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본원소득 수지. 자, 본원소득 수지는 배당이나 이자 이런 수지를 관련해서 하는 거고 마지막 대가 없이 우리가 이전하는 거 이전소득 수지라고 했어요. 뭐 기부금이나 해외 송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네 가지 항목의 사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물론 자본금융계정도 간혹 나오면 난도가 조금 있는 문제일 때는 이것도 같이 건드리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시문 가볼게요. 1번부터 읽어보니까, 최근 동그라미 동그라미 대륙의 주요 관광지에서 과잉 관광에 대한 반발하는 시위가 진행됐대요.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계속 관광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해외 관광객 유입량이 증대되면서 공유 숙박 시장 규모도 커지고, 이로 인해서 자국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이제 그런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택 임대료가 폭등하게 된 것이 이번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3번을 보니까 주택 가격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 및 젊은 세대 대규모 탈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대륙에서는 2028년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임대 전면 금지,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관광세 강화. 세금도 강화하고요. 다양한 규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동그라미 동그라미 대륙에 대한 외국인의 관광 수요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엄청 말이 길어요. 그리고 좀 여러 어려운 제시문의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오히려 깊게 너무 이렇게 몰입되지만 않으면 가볍게 봤을 때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처음에 이번 보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나 엄청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심플하게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1, 2, 3의 말풍선을 보고 우리가 중요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되는 키워드는 뭘까요? 맞아요. 관광, 여행 관련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대륙에 외국인의 관광 수요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제 수지를 봤을 때 관광과 여행 수지 관련된 거는 이 서비스 수지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1, 2, 3, 4, 5 중에 연결을 시키는 문제예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A씨는 외국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했다. 자, 이자, 배당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요? 본원소득 수지. 그래서 얘는 본원소득 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원소득 수지. 자, 2번. B씨는 자녀의 유학 등록금 및 생활비를 송금했다. 자녀의 유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그냥 필요한 돈을 송금한 거잖아요. 해외 송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다? 이전 소득 수지다. 대가 없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송금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전 소득 수지. 그럼 둘다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 지금 서비스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자, 3번. CC는 휴양을 목적으로 외국에 소재한 별장을 구매했다. 자, 별장을 구매했다? 이거 뭘까요? 외국에 소재한 별장을 구매했대요. 이거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둘 중에 하나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금융계정입니다. 우리가 금융이나 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와 관련된 거, 그런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게 금융계정인데, 우리가 어쨌든 외국에 소재한 별장을, 금융자산을 어쨌든 구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계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도 역시 아니에요. 서비스와 관련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DC는 외국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한 구독료를 지불했다. 자, 외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나 뭐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사용하는 사용료죠. 구독료. 얘는 뭐다? 대표적인 서비스 수지의 대표적인 예시죠. 되게 많이 등장하는 예시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이 씨는 해외 직구를 통해 외국의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구입했다. 해외 직구에서 브랜드 화장품 이런 구입하는 건 상품 수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상품 수지. 그래서 얘도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서비스 수지의 예시를 찾는 4번. 서비스 수지에 뭐 여행, 관광, 뭐 운송 이런 거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저작권이나 뭐 아니면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의 사용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4번 선지 사례로.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일단 경쟁 매매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쟁 매매는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지만 뒷부분에 해체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업의 물건 매각 공고래요. 자, 물건을 매각, 판매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힌트. 그리고 그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14번은 경쟁 매매 종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 유형인지 먼저 찾아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농업협동조합 업무용 부동산이래요. 일단 부동산 얘를 매각한대요. 매각한다는 건 판매랑 똑같죠. 판매하는 겁니다. 내가 물건 현황을 보니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내가 최저 매각 금액을 정해놨네요. 1억 원. 그쵸? 그 다음에 매각 물건은 일광매각함. 중요한 힌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입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중요하죠. 자, 입찰.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입찰 가격 공개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을 시키겠다. 경쟁하게 하겠다. 누구를 경쟁시키는 거죠? 구매자들을 경쟁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판매하는 그 주체는 하나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농업의 협동조합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고 경쟁 매매 잠깐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나올 거라서. 자, 경쟁 매매는요. 일단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매매할 때. 매매를 보통 누가 하죠? 판매자랑 구매자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판매자가 경쟁하거나 아니면 매입자가 경쟁하거나 둘다 경쟁하거나 이런 게 바로 경쟁 매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는 세 가지인데 좀더 엄밀히 뜯어보면 네 가지 유형이죠. 그래서 네 가지로 그냥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입찰이에요. 자, 입찰. 이미 느낌이 오죠. 우리가 선생님 막 동그라미 했지만 입찰 공고 그리고 뭐 입찰 방법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입찰이라는 건 우리가 서면으로 전자적인 방법도 포함해 서면으로 좀 공식화된 문서 같은 걸로 우리가 진행하는 걸 입찰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입찰은 판매가 있고요. 두 번째, 입찰 매입이 있습니다. 자, 글자가 다르다는 거 뭔가 강조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땐 판매자와 매입자, 구매자라고 할게요. 구매자가 이제 서로 1대1 매칭이 되는데 판매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입찰 매입인 건 매입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한 명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수라는 거죠? 이들이 경쟁한다는 거예요. 마늘 따 경쟁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매도요, 판매자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구매자가 다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의 차이는 뭐죠? 얘네 둘의 공통점은 판매자가 한 명이니까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에 낙찰시키겠지만 차이점은 경매는 구두나 손짓 같은 걸로 할수 있습니다. 그쵸? 뭐 전자적, 요즘 전자적인 방법을 많이 하죠. 뭐 중앙도매시장, 수산시장 이런 데 가보면 요즘은 그 전광판 같은 거 해놓고 전자적인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그치만 어쨌든 입찰과는 다르다. 입찰은 서면. 을 중심으로 하는 거. 자, 네 번째는 경매매예요. 자, 경매매는요, 둘다 다수예요. 둘다 다수. 양쪽이 다 경쟁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 그 수요와 곡선 그래프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지점에 균형가격이 맞춰지는 거죠. 뭐 증권거래소, 상품거래소, 이런 데서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린 이미 입찰이랑 키워드를 봤어요. 그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거 뭐죠? 매각. 판매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입찰 판매 방식으로 지금 경쟁 매매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판매자가 한 명이잖아요. 판매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낙찰되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최고 가격일까요? 최저 가격일까요? 판매자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리고 최고 가격으로 파는 게 가장 좋죠. 그게 나한테 좋잖아요. 판매자 입장에서. 그 최고 가격이 아마 납찰이 될 거예요.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입찰 매입 같은 경우는 최저 가격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까지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뒤에 계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 제시문을 보고 입찰 판매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제 입찰 판매에 맞는 선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위 자료에 나타난 경쟁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어요. 옳은 것만. 자, 입찰 가격은 최고 가격으로 낙찰된다. 아까 봤죠? 판매자가 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요. 판매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 가격을 제시한다. 입찰이 가장 큰 특징은 서면입니다. 서면. 그래서 보통 관공서 같은 데서 많이 하죠. 나라장터 막 이런 거. 선생님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서 뭔가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뭔가 비품 같은 걸 구매할 때 선생님 마음대로 가서 원하는 이런 제품을 살 수 없어요. 특히나 대량으로 살 때는 나라장터나 이런 구매 조달 이런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 방법의 루트에 따라서 꼭 사야 됩니다. 입찰 방법으로. 그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 가격을 제시한다. 맞는 설명이죠. 얘도 입찰에 관련된 설명이니까. 자, 그 다음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다수일 때 얘는 경매매를 의미하죠. 양쪽이 다수예요. 그래서 이용하는 방식이다? 아니죠. 이건 좀 다른 설명. 아까 말했지만 경매매는 뭐 상품거래소, 증권거래소 이런 데서 예시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디귿 아니고요. 자, 리을. 중앙도매 시장에서 이용하는 방식과 같은 거래 형태다. 자, 중앙도매 시장, 뭐 수산 시장 이런 데서 보통 많이 하는 건 경매예요. 경매. 구두나 손짓으로 하는 거. 그렇죠? 요즘 전자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입니다. 그래서 보통 입찰 판매나 입찰 매입 같은 거는 관공서 이런 예시가 많이 나와요. 아까도 뭐 농업 협동조합 이렇게 나왔듯이 이 네 가지 경쟁 매매 종류 특징을 여러분 잘 예시까지 같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시까지. 경제 매매 같이 봤고요. 15번이 연계 문제라서 아까 봤던 그 제시문을 떠올리면서 15번도 보겠습니다. 자, 15번 위 자료에서 입찰 진행 기관이 속하는 기업 형태 나왔어요. 이제 이 기업 형태요. 사실 성직이랑 이제 같이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죠. 성공적인 직업생활. 그래서 우리는 모의고사엔 종종 기업 형태가 나오지만 수능에는 최근 한 번도 단독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좀 겹쳐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 형태는 너무 어렵게 성공적인 직업생활처럼 딥하게 여러분이 모든 규정을 외우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까지 선생님 추천하지 않고요. 가볍게 선생님이 지금 구조화하는 정도, 그리고 각각의 뭐 회사의 5종의 특징 정도 가볍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모의고사에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에 최근에 출제된 적이 없다. 자, 일단 기업의 형태를 보기 전에 위 자료에서 입찰 진행 기관에 속하는 게 뭐였냐면요. 제시문에 돌아가 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농협 협동조합이었어요. 협동조합, 협동조합. 일단 기업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한 번만 구조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기업 형태는 출자 기준에 따라 출자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사기업. 자, 사기업은 이게 개인사자. 그러니까 뭔가 민간이, 민간 출자하는 사기업, 민간 출자. 그 다음에 나라에서 이제 공공으로 공기업, 이제 공공기관, 나라에서 정부에서 출자하는 형태, 공기업.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뭘까요? 공사, 합동기업 이렇게 있어요. 공사기업, 공사기업 같이 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민간 출자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 출자를 했을 때 개인으로 출자하는 개인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출자하는 공동기업이 있어요. 자, 공동 출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돈을 모아서 출자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출자. 자, 개인기업은 그냥 넘어갈게요. 공동기업을 보면 여기 안에 이제 상법상 5종의 회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형태가 몇 개 있다고요? 5종 5개. 그 다음에 조합 형태가 있어요. 이 조합 형태. 근데 이제 회사 형태 5종이니까 총 5개를 보면 첫 번째 한명회사부터 볼까요? 한명회사. 한명회사. 우리 이름을 같이 쓴다. 그래서 되게 끈끈하고 인적회사의 대표적인 예시였죠? 무한책임 사원이 같이 출자하는 거. 그 다음에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이제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1인 1씩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세 번째로 이제 유한회사. 이것보다 조금 이제 완화된 유한책임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 그 다음에 조합은요.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조합은 협동조합 있어요. 우리 방금 봤던 거 협동조합. 이거 말고도 뭐 익명조합, 민법상조 이렇게 있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어쨌든 찾아야 되는 건 이거다. 협동조합이다.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협동조합이라는 건 생산자랑 소비자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출자해서 이렇게 만든 조합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기업 형태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까요? 자, 1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건 주식회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죠.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협동조합. 조합의 특징. 그래서 이게 맞는 설명. 정답 2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출자에게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즉, 의결권이라는

권리라는 거는 내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의견을 낼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경영 참가권이라고 하죠.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그래서 출자액에 비례한다는 건 내가 출자를 많이 할수록 의결권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이 협동조합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인 1표예요. 1인 1표. 무슨 말이냐? 내가 출자를 얼마 했는지 상관없이 그냥 1인 1표야. 한 사람 당 하나의 의결권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특징일까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주 1 의결권이잖아요. 그 내가 대주주다. 의결권이 엄청 많죠? 파워가 엄청 세지죠? 내가 의견을 낼수 있는. 그래서 얘는 어쨌든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투자해 운영한다. 얘는 공기업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우린 계속 사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협동조합. 자,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구성된다.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같이 한 명씩 있어야 우리가 할수 있는 형태 합자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협동조합. 협동조합 자체로 단독 문제로 풀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기업의 형태 구조와랑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회사 5종, 상법상 규정된 이 5종의 한명 회사부터 주식회사의 특징 정도는 가볍게 복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형태. 16번 볼게요. 16번. 판매 방식 나왔네요. 판매 방식. 다음은 A씨가 이용한 온라인 교육 수강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나타난 판매 방식. 자, 판매 방식은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세 가지에서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첫 번째는 매장 판매. 매장 판매.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모의고사에 스핀 기법 배웠잖아요. 그 매장에서 사람을 응대할 때 어떤 질문 기법을 활용할 건지 가볍게 봤었죠. 이거 말고도 막 고객 응대할 때 쿠셔너. 뭐 죄송하지만 뭐 미안하지만 여러분 얘기할 때 많이 약간 쿠셔너. 말랑말랑하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쿠셔너라던가. 뭐 예스, 벗, 화법 등등등 이런 화법들도 우리 배웠어요. 수능 특강 때. 어쨌든 매장 판매의 큰 특징은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매장 판매. 서비스가 중요하죠. 그리고 매장 구조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문 판매입니다. 자, 방문 판매는요, 요즘 잘 없는 판매 방식이죠. 그래서 옛날에 많았지만 요즘은 사생활도 워낙 보호가 되고 너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들 교육을 위한 방문 판매라던가.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내가 그 직장이나 집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요즘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여기선 유형의 기준, 여러 가지 유형 종류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B2C, 뭐, B2B, 이런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아셔야 되고, 매장 판매는 얘는 점포가 있어야 되지만, 얘네 둘은 뭐예요? 점포가 없어도 됩니다. 무점포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까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특징적인 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머릿속에 넣고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한번 제시문 볼게요. A씨는 유통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한대요. 유통 분야. 그래서 관련 분야의 실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대요. A씨는 민간 온라인 교육 업체인, 자, 민간 온라인 교육 업체인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교육. 이게 뭔가 그 교육 업체 이름이겠죠? 그 교육의 웹사이트에서 다음에 강좌를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했대요. 그 수강료를 지불한 거예요. 내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나의 수강 강좌에 강좌 정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예요. 자격증.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를 잘 보니까 목적이 소매점 운영 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래요. 이 소매점, 소매점이 뭐죠? 우리 유통기관에서 도매상, 소매상 이런 거 배웠죠? 소매점이라는 거는 일단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포들을 의미해요. 소매점을 운영하고 싶대요, 운영. 이런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취업 처를 보니까 진짜로 소매상들만 있어요. 백화점, 고급 서비스 뭐 제공하는 데죠? 종합유통단지, 대형 할인 매장, 각 업체 직영 판매점, 어쨌든 고객들이 계속 만날 수 있는 매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판매 방식과 관련된 거다? 아, 매장 판매와 관련된 방식이구나라고 여러분이 키워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매장 판매 방식과 관련된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A씨가 교육의 수강 신청을 위해서 이용한 전자상거래 유형 나왔죠? 전자상거래 유형은 B2C에 해당한다. 자, 볼게요. 전자상거래 유형. 이렇게 유형 같이 엮어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동그라미 동그라미 교육, 민간 온라인 교육 업체라고 했어요. 그럼 얘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비즈니스죠. B.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내가 수강 신청하고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A씨죠. A씨는 가게잖아요. C. 그래서 얘는 B2C 서비스 흐름 방향도 이렇게 가고 있죠. B2C 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한 설명. 사실 이 전자상거래 유형은요, 이렇게 다른 문제들이랑 통합형으로, 선지로도 진짜 많이 나오지만 단독으로 나와요. 6월 모의고사에 단독으로 유형을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형들을. 자, 그 다음에 니은. A씨가 취득하려는 자격증은 고객을 직접 발굴하는 절차가 필요한 판매 방식과 관련이 있다. 자, 일단 A씨가 취득하려고 하는 자격증, 일단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장 판매와 관련된 거죠. 소매점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 근데 고객을 직접 발굴하는 절차? 고객을 직접 발굴하는 절차는 아니죠. 얘는 오히려 방문 판매와 관련된 설명이잖아요. 틀린 설명. 자, 강사 B씨는 효과적인 매장 내 상품 배치 방법과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거 완전 전형적인 매장 판매에 대한 설명이죠. 매장 판매 안에 사실 큰 파트가 하나는 매장 구조 어떻게 할 건지, 뭐 물건에 따라서 우리 마트 가면 가장 먼저 신선식품 있잖아요. 신선식품이 있는 것도 하나의 매장 배치 전략이죠. 구조 아니면 응대하는 방법 두 가지 나뉘는데 이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상품 배치 방법, 그다음에 고객 응대. 둘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 판매에 대한 설명 맞고요. 그럼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이고 리을도 볼게요. 주요 취업처에 나타난 상점들이 이용하는 판매 방식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다. 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장점은요. 이거 하나예요. 전자상거래. 온라인으로 우리가 판매하는 거. 그래서 얘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그래서 아까 찾았지만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죠. 그래서 난도는 높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매장 판매부터 전자상거래 유형까지 다 다룰 수 있는 괜찮은 문제였어요. 기본적인 문제. 매장 판매,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까지. 자, 17번도 보겠습니다. 17번. 17번. 다음은 증권시장과 금융상품에 관한 강의 계획서 일부래요. 주차별로 진행될 수업 활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증권시장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증권시장, 발행시장, 유통시장이 보통은 금융시장, 금융상품에 연계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단독으로 그것만 다룰 수 있는 문제라서, 혹시나 증권시장, 발행시장, 유통시장 아직도 종류가 헷갈린다, 뭐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주체도 헷갈린다, 이러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시장 단독 문제가 잘 없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요. 일단 증권시장 나왔죠. 키워드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 금융상품도 있긴 하지만 얘는 좀 부수적인 내용이고 수업 목표를 보니까 증권시장의 역할과 종류를 구분할 수 있대요. 증권시장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분류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종류도 나와요. 금융상품은 이따 주식이랑 채권 잠깐 건드리거든요. 그 파트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주제를 보니까 1주부터 4주까지 주차별로 주제가 달라요. 근데 1주차를 보니까 증권시장이에요. 일단 발행시장 중요한 더 키워드 증권시장인데 얜 유통시장 그쵸? 뭔가 좀 주제가 다르고 3주차 가니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인데 금융상품 중에서도 뭐다? 자기 자본, 내 자본 얘는 타인 자본, 남의 자본이죠? 네 가지 밑줄 친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차별로 보기 전에 증권시장 간단하게 도식화하고 구조화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증권시장 증권이 뭔가 발행되고 이제 매매가 되는 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가 크게 두 가지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발행시장이에요. 자, 발행시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새롭게 발행되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이 새롭게 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돼서 최초 이제 그 사는 사람한테 최초로 매각되는 시장.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제1차 시장이라고도 부르죠. 1차 시장.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발행이 되고 나면 이제 뭐가 가능해요? 매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유통시장. 유통시장을 말 그대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2차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2차 시장. 자, 근데 발행시장 말고 유통시장은 또세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죠? 아, 크게 먼저 나눠볼게요. 크게. 먼저 장내시장. 그리고 얘는 장외시장. 장내에 있다는 거고 얘는 장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장내시장이 안에 크게 세 가지 나뉩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유가증권시장. 이거 지금 한참 핫한 뭐죠?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 이제 뭐 9천이 넘었다 뉴스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얼마 전에 7천 넘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너무 올라가서 놀랍지도 않은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지수가 엄청 높아요. 코스피 시장. 두 번째, 얘보다 조금 작아요. 얘보다는 완화된 상장 요건이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이 이제 유통되는 그게 뭘까요? 코스닥 시장. 그렇죠. 코스닥 시장. 얘는 코스피 시장. 그래서 코스피 시장 적지 않을게요. 그 다음이 코넥스 시장. 그래서 일로 위로 갈수록 커지죠. 이렇게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약간 대기업 상장 요건이 굉장히 좀 촘촘한 좀 어렵습니다. 상장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장외 시장은요. 얘는 이제 비상장 주식을 다뤄요. 그래서 얘는 KOTC 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뭐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가볍게 유통시장. 장내시장은 KRX 한국거래소가 이제 관리하고요. 이 장외 시장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관리하죠. 금융 그 주체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깊게 하면 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자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자 1번 제1주에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특징을 비교한다. 자 유가증권 시장 아까 말했듯이 우리 유통시장에 있는 코스피 시장이었죠? 코스닥 시장도 아까 선생님 여기서 다뤘어요. 1번, 2번. 제1주를 보니까 발행시장이에요. 근데 발행시장은요, 관련이 없어요. 얘네들은 다 유통시장, 제2차 시장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2주를 보니까 2주차에 유통시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1차 시장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본대요. 아까 말했듯이 1차 시장은 뭐다? 얘는 발행시장이다. 근데 2주차에는 유통시장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얘도 틀린 설명이죠. 3번, 제3주차에는 기업의 주식 발행과 주식 시세표의 분석 방법 등에 학습한다. 3주차 보니까 자기 자본.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중에서 자기 자본. 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주식. 그러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중에 타인 자본. 얘는 뭘까요? 얘는 채권이죠. 그리고 사실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는 문제도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3주. 그래서 기업의 주식 발행과 주식 시세표의 분석 방법 맞죠? 그래서 얘는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제4주에는 이제 채권에 관련된 거죠. 다양한 대출 상품. 자, 대출 상품이라고 하면 은행이 떠오르죠. 은행이 대출해 주잖아요. 은행은 약간 금융기관의 중간에 개입되는 또 간접 금융시장 형태이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죠. 여기선 채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라는 것만 접근해서 이렇게 오답지를 선택하실 수는 있지만 분류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주와 제4주에는 금전증권의 종류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발표한다. 자, 3, 4주를 묶어, 얘네들의 공통점을 찾으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식과 채권을 보는 순간 금전증권 하면 안 되죠. 우리 유가증권 종류 3가지 중에 주식과 채권은 이제 자본의 조달 목적, 투자 목적인 뭐다? 얘는 자본 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투자 증권이다. 유가증권 분류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설명이죠. 금전증권은 수표나 어음, 이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잘 알아두시며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시장의 종류 봤고요.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 자, 18번이 이제 약간 고전 자료를 활용한 무역의 종류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고전 자료의 해석을 잘해야 우리가 무역의 종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좋은 문제, 또 재미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자료에 가나다라를 통해 알수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역의 종류는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 형태에 따라서 유형 무역이냐, 형태가 없는 무형 무역이나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수출 무역이냐, 수입 무역이냐, 이 이동 방향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끼면 간접 무역이죠? 그래서 간접 무역의 종류 4가지 있었잖아요. 뭐 중개, 통과, 스위치 이렇게 있고, 연계 무역, 수출입 균형을 맞추는 거, 제품 판매, 뭐 물물교환, 뭐 대응 구매, 뭐 구상 무역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무역의 종류에선 형태에선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머릿속에 구조화해서 키워드로 여러분 그 무역 종류의 뜻을 잘 정리해 두세요. 일단 여기서 다루는 걸 보니까 일단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읽어볼게요. 어쨌든 신라 사절단이 가져온 외래품을 사기 위해서 일본 나라 시대 왕족과 귀족들이 이제 담당 관청에 제출한 물품의 목록 및 구입 신청서로서 일본의 통일 신라와 무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뭐 사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볼게요. 해설을 보니까 신라 사절단은 일본 귀족들에게 다른 나라죠? 일본은 타국이죠? 신라에서 생산한 염료, 생활용품, 기물, 문화용품, 약재류 이런 것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중국에서 생산된 고가의 향료나 안료 등을 일본에 대팔목적으로 구입할 판매하였으며 여기서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있죠. 일단 우리나라는 기준이 우리 기준은 신라의 우리나라예요. 일본 다른 나라죠? 일본 귀족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첫 번째, 가 밑줄 친걸 보니까 우리나라, 신라에서 생산한 물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고 싶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얘네들 있죠? 고가의 향료, 얘네들도 다시 되팔고 싶대요. 그래서 어쨌든 수출의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다. 당시 교역 결제 수단이 어떤 실이나 솜, 실크 등을 이용해서 물품 대금을 결제했다. 이 당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물건으로 대신 화폐 대용으로 썼던 거죠. 자, 그러면 기억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해 품목으로 보아. 우형무역을 실시했다. 가해 품목 볼게요. 가. 생산대, 염료, 생활용품, 기물, 문화용품, 약재류, 얘네들 다 형태가 있죠.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무형무역에서 얘는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유형무역.

틀렸고요. 자, 니은. 나와 일본 간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 나아가 볼까요? 나.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중국에서 일본 간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목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나에서 지금 이런 나라들에서 내가 고가의 향유나 이 안료를 사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본의 되팔 목적이에요. 내가 굳이 귀찮게 왜 다시 되팔죠? 어떤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이 차익을 목적으로 한 건, 아, 얘가, 신라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뭔가 차익을 얻으려고 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다 디귿. 다의 품목은, 다가 어딨냐면요. 다 고가의 향유나 안료. 다의 품목은 환거래가 없는 물물 교환을 통해 거래됐다. 자, 환거래, 뭔가 이제 화폐 대용으로 이런 환거래가 다른 화폐 교환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물물 교환했다는 얘기인데, 이미 여기에 실이나 솜, 실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금 결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자, 라를 통해, 라는 전체 다예요. 라를 통해. 일본과의 교역 시 직간접무역이 모두 행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신라가 직접 한 무역도 있고, 간접적으로 한 무역도 있는지 찾아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신라에서 생산한 이런 물건들을 직접 팔기도 했고, 얘네 나에서, 나 나라에서 했던 걸 되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직접과 간접이 모두 행해졌다는 건 맞는 설명이죠. 그러면 니은 리을 정답은 뭘까요?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무역, 뭐 간접무역을 보통 다루고 있지만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석하는 문제라서 조금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외워서 우리가 특징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역 분쟁 해결 사례. 무역 분쟁 해결 사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또 풀어보는 문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어떻게 분쟁 해결하는지 머릿속에 상업조선 기관까지 연결해서 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을 일단 읽어보니까, 무역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당사자가 누군지, 누가 수출업자인지, 누가 수입업자인지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 답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오답지가.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분쟁이 났대요. 신청인이 중국 A 기업이에요. A 기업. 이제 수출업자인지 수입업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피신청인이 한국 B 기업이에요. 자, 근데 분쟁 사례를 보니까 중국의 A 기업은 한국의 B 기업으로부터 아세톤 100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했대요. 그럼 수입하기로 계약했으니까 중국 A 기업이 수입업자. 맞죠? 자, 그럼 한국의 B 기업이 뭐다? 수출업자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자, 그리고 B 기업은 제3국 공급업체를 통해 물품을 확보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공급처, 그러니까 B기업이라는 건 수출기업입니다. 수출하려고 이거를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납기도 지연되고 결국 선적도 못한 거예요. 납기가 지연되니까 선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에 A기업은 B기업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00톤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B기업이 준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쟁 해결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얘가 중요한 포인트죠. B기업, 수출기업은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주장했어요. 억울하다 이거죠. 그런데 중재재판부는, 자, 중재 나왔으면 중재.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중재. 중재재판부가 있대요. 중재재판부는 계약상 공급처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계약 상대방은 B기업이므로 공급계약의 이행 책임은 B기업이 있다. 무슨 말이냐? 너가 잘못했다. 수출기업 너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B기업에게는 A기업이 대체재로 매수한 물품의 가격 차이, 신영장 개설 비용 이런 거다 배상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재재판부에서.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쟁 해결을 하긴 했는데 얘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보고 그중에서 어떤 단계로 이용했는지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역 클레임이 이렇게 발생하면 분쟁이 나면 이런 사례 진짜 많다고 해요. 무역을 하다 보면 클레임이나 뭐 이런 분쟁, 소송 이런 거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클레임을 안 하는 거죠. 클레임 냈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클레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제 가장 일반적인 포기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타협하고 화해하는 거죠. 그래서 화해를 합니다. 양 당사자끼리. 다른 뭔가 법적이나 뭐 그런 다른 단계 그런 걸안 하고 화해하거나 타협을 한다는 얘기예요. 타협. 자, 그러면 이 포기나 화해 타협하는 거는 당사자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의 분쟁 사례를 겪었던 수입업자, 수출업자, 당사자끼리 그냥 해결을 하는 거예요. 비교적 좀 간단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래도 해결이 안될수 있죠?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제3자가 낍니다. 첫 번째, 알선. 자, 알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우리가 무역이나 뭐 상업경제에서 많이 다루는데 뭐 약간 중간에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약간 중개업자처럼 약간 개입.

0: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을 해서 약간 도와주는 거예요. 알선, 제3자가 개입하는 거. 이게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정 단계로 갑니다. 자, 조정은요, 조정인을 선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정인이 조정안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봐. 라고 줍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조정. 근데 이래도 안 됐어요. 이래도 안될수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가냐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첫 번째가 중재, 두 번째가 소송. 어떤 게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까요? 당연히 얘가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단 뭐다? 제3자가 개입하는 거다. 알선부터. 자, 근데 이 중재랑 소송의 또 공통점은 뭐냐? 얘네들은 법적으로 힘이 있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뭘까요? 중재는요, 얘는 단심제예요. 단심제.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판결로 딱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소송은요, 삼심제예요. 그래서 소송할 때 비용이나 뭐가 시간 같은 게 훨씬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웬만한 그 무역 분쟁 해결 단계에서는 다 쉽게 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선지로 가볼게요. 자, 분쟁 판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선생님 방금 설명했죠.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얘는 중재예요. 지금 2단계예요. 중재. 여기,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 맞죠? 맞는 설명? 옳은 거 설명하는 거니까, 고르는 거니까 답이 1번이네요. 바로. 자, 분쟁 해결 기관은 한국 소비자원이다. 자, 한국 소비자원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나요? 상업 조성 기관 여러 가지 배웠는데 우리가 분쟁 해결 기관에서 항상 나오는 게 대한상사 중재원입니다. 대한상사 중재원 기억하세요. 우리 수능에도 옛날에 출제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 아니에요. 자, 수량 조건은 개수 단위를 적용해 하여 계약하였다. 자, 수량 조건. 우리가 수량 조건은 개수 단위가 있고 계량 단위가 있어요. 개수는 하나, 둘, 셋다셀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톤이에요, 톤. 그냥 무게 같은 거, 킬로그램, 뭐 면적, 이런 것들은 개수가 아니고 계량. 그래서 얘도 단위가 틀렸어요. 그리고 품질 조건의 계약 불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품질 자체를 볼 것도 없는 게 이미 여기서 납기도 못했고 선적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 조건이 아니라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계약 불이행이 된 거죠. 틀린 설명,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대금 결제를 위해서 A 기업은 환원을 발행해야 한다. 자, 환원을 발행하는 거 주체 누군가요? 수출업자. 근데 대금 결제를 위해서 A 기업은 수입업자잖아요. 수입업자는 환원 발행 안 해요. 수출업자가 하죠. 그래서 얘도 수출업자, 수입업자 누군지 찾아야만 풀수 있는 선지가 5번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1번. 아까 답 찾았듯이. 그래서 무역의 당사자도 찾아야 되고 무역 분쟁 해결 단계도 알아야 되고 상업조성 기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 종합적인 문제였어요. 통합형 문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드라마 스놉시스 일부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대금 지급 시기 수단에 따라서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자, 이 대금 지급 시기 중요합니다. 시기로 보아 이용할 수 있는 무역 대금 결제 수단. 수단이긴 하지만 무역 결제 뭐 지급 방법, 결제 방법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보니까 배경이 나와 있고요. 등장인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힌트를 명확하게 주는 이 대화 내용입니다. 비단과 도자기 사고 싶다고 했어요. 대금은 며칠 내 준대요. 대금 시기로 보니까 느낌이 벌써 오죠? 그래서 돈 없이는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내가 신용을 보증하겠다. 내가 문서 작성하고 내가 대금 지급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해요. 대금 지급 뭔가 신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된 날까지 대금 지급 지불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다 기록하겠다 계속 나오죠? 그러면 대금 지급 시기가 우리가 선지급이 있고 동시지급이 있고 후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어디에 해당한다? 지금 후지급에 해당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1번. DA, 추심 방식 중에서 후급, 인수한 다음에 나중에 결제하는 거 맞죠? 자, OA는요, 오픈 어카운트 송금 방식인데, 얘도 외상거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TT는 아니죠. 얘는 약간 이제 전신환으로 하는 건데, 얘는 수단일 뿐, 뭔가 대금 시기를 하고 하기엔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자, C, 캐시 위드홀더, 얘는 주문하면서 현금 준다. 얘는 선지급이죠? 얘도 아닙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1번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20문제 여러분 다 풀어봤고요.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구조화하면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5회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항상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여러분을 믿고 선생님이랑 같이 끝까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웃는 얼굴로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0: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1: 아, 뭐야 이거?
0: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 강의는 1단원의 화학의 유용성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문제가 함께 출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단원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단원들에 대해서 화학 반응을 살펴봤었는데, 특히 산염기 중화 반응을 봐주시면 통합과학 때 중화점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중화열, 바로 온도가 가장 높은 시점.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열이 발생한다.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한다. 그렇다라는 건이 화학 반응이라는 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흡수되기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에서는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 화학 반응은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의 출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의 출입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열의 출입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발생하게 돼요. 그때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는 반응물,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가지고 있는 이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비교를 했더니 서로 에너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에너지 보존 법칙 알고 계시죠?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 에너지 차이만큼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는 그 공간을, 이 영역을 우리는 반응계라고 하고요. 이 반응계를 제외한 이 모든 곳은 우리가 주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반응물에서 에너지가 이 생성물로 될때 에너지가 감소했죠? 이 차이만큼 어디로 갔다? 바로 주위로 방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와 생성물이 가지는 에너지 중에서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더큰 경우에 이 에너지 차이만큼은 어디로 간다? 바로 외부, 우리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 그럼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주위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반응 해서 발열 반응이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요,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 반응이 진행되고 나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우리는 온도가 높아져서 아, 더워요, 따뜻해요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산과 염기 중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염화수소와 수소나 나트륨 반응시켰어요. 그때 중화열, 열을 방출하는 거 중화열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중화 반응에서 방출한 열. 그럼 이 열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때 주위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중화 반응도 뭐다? 발열 반응이다. 또한 휴대용 손난로, 우리 흔들어서 하는 거, 철가루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 철이요,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열을 발생시켜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에너지 차이만큼 당이 방출했구나라는 뜻인 거고요. 주위에 있는 우리는 아, 따뜻해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도 발

반응. 메이테인 연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난방을 때우거나 아니면 음식을 조리하죠? 따뜻해지죠? 이것도 그럼 뭘까요?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메이테인을 연소시켰어야 열이 방출되네요. 이것도 발열 반응. 주위 온도가 높아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조리용 발열팩. 이건 야외에서 우리가 급하게 이제 조리도구가 없어. 이걸로 그냥 금방 우리가 연소시킬 수 없는 상황일 때 금방 조리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건데요. 산화칼슘을 물에 溶해시키면 열이 방출돼요. 그걸로 우리가 조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방출되는 이것도 발열 반응. 자, 제설제다라고 하는 건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나요? 그 눈을 녹여야 돼요. 그래서 염화칼슘 슝 뿌려주게 되면은 이게 녹을 때 바로 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니까 눈을 녹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열을 발생하는 그 이유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어서 발열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반대로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더큰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바로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서 반응물의 에너지, 여기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보이시나요? 이 에너지 차이만 흡수해야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디서 흡수를 해요?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반응계에서 에너지가 감소하면 당연히 주위의 에너지는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 반응계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주위의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항상 에너지는 보존돼요.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 흡수했어? 그럼 주위의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산화칼슘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되기 위해선 탄산칼슘이 가열이 됩니다. 그럼 가열을 시켜주게 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해줬기 때문에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분해 반응이에요.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더큰 경우에는 주위에 이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고요. 주위에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주위 온도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흡열 반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는 발열 반응에서 손난로를 제가 예시 들었었거든요. 반대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냉각팩이 있겠죠. 그래서 냉각팩은요, 질산 암모늄을 용해시키게 되면은 이때 주위의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는 시원해. 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인데요. 이건 어디서 볼수 있냐면, 혹시 달고나 좋아하시나요? 전 되게 좋아하는데요. 설탕을 녹여서 만든 음식이에요. 거기에 소다를 엄청 넣잖아요. 그럼 얘가 부풀어 올라서 달고나빵처럼 됩니다. 그게 왜 부풀어 오르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탄산 나트륨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에 열을 가해서 분해된다, 열분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도 흡열 반응이에요. 열을 흡수해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거와 아까 똑같이 말했던 뭐가 있는 거예요? 탄산칼슘이 열분해. 이것도 열을 흡수함으로써 분해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탄산칼슘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자, 요게 정말 많이 나오는 실험과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팔수화물 혹시 명칭 기억나시나요? 팔수화물은 물 분자가 8개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화합물이다라고 했었는데 수산화 발효 팔수화물과 질산 암모늄을 반응을 시키는 반응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나무판을 준비해 줍니다. 여기다가 물을 칙칙칙칙 뿌려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요.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뭘 넣을 것 같아요? 수산화 발효과 그리고 질산 암모늄, 수산화 발효 팔수화물과 질산 암모늄을 넣어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열을 흡수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요. 그럼 여기 아까 물 뿌려놨잖아요. 물. 그럼 물을 뿌려놨으니까 이 물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만 딱 들면 나무판이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걸 통해서 주위 온도가 낮아졌구나. 이거 흡열 반응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 실험이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대해서 문제 적용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유니크 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1쪽입니다.
첫 번째는 메테인을 연소시킵니다. 자, 메테인 연소가 어려워요? 괜찮아요. 설명 써 있습니다.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익혀요. 그러면 주위를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주위 온도를 높인 거겠죠? 다시 말해서 열을 방출했네요. 그래서 메테인 연소는 뭐다? 발열 반응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1번 읽어볼까요? 기억의 연소는 흡열 반응이다. 무슨 소리예요?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틀렸구나. 2번, 니은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이 방출된다. 니은 읽어볼까요?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 앞에서 배웠지만 뒤에 힌트 있을 겁니다. 이용하여서 냉찜질 주머니를 차갑게 만듭니다. 아하! 주위를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무슨 반응인 거예요? 주위 온도를 낮춰줬네요. 주위에 이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 그래서 이거는 흡열 반응입니다. 그럼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이 방출이 아니라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흡열과 발열 반응은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이 에너지 양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하는데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이 에너지 양, 열량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바로 열량계를 활용합니다. 그럼 열량계를 활용해서 측정하게 되는데요. 열량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요. 열량 측정한 실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량이다라는 거 하기 전에 비열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몸속에 대부분 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외부의 온도가 변하더라도요. 저는 쉽게 사실은 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요. 물이 어떻기 때문에 그럴까요? 비열이 크다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비열이 크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비열은 어떤 물질 1g에 딱 1도를 높인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에 1g에 1도를 높일 때 열량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비열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온도 변화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가 변하더라도요, 제가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열이 크다. 바로 물에 대한 특징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열이다라는 건 어떤 물질 1g에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렇기 때문에 식을 써줄 때, 단위를 써줄 때는요,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죠. 그래서 1g, 그램, 그리고 섭씨, 분해요, 줄, 이 에너지 단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비열이다라고 할땐 스몰 C를 나타내 주고요. 근데 항상 1g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20g일 수도 있고 100g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1g이 아니라 해당하는 질량을 곱해주겠죠. 그러면 다시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준 거, 이거를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열 용량이라는 건 어떤 물질의 1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질량을 곱해줬기 때문에 단위에 뭐가 빠졌어요? 이제 질량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열 용량은요, 비열에서 스몰 C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라지 C를 나타내게 돼요. 자,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사실은 이 물질이 20g이고, 사실은 이 안에서 온도 변화가 5도만큼 상승했어요. 그때 그러면 에너지 양, 열량 얼만큼인 거예요?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열 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열량입니다. 그래서 열량이다라고 하는 건 비열에다가 질량, 온도 변화를 곱해준 값이 바로 열량이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량은 그 물질의 비열, 질량, 온도 변화를 곱해서 구해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두 가지 실험을 알아보게 될 건데요. 그 열량을 구하는 실험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보통 물을 많이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물에 대한 비열, 그때 물에 대한 질량, 그리고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주면 이것이 바로 열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할 실험은요. 과자 연소 반응입니다. 과자를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요. 제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어요? 과자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 열량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런데 과자에 대한 비열, 과자에 대한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량을 구하려면 이 열량이다라고 하는 건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를 곱해줘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과자를 연소시키는

방출한 열량 모두 다 물이 흡수한 열량이랑 같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줘야 되는 건 물에 대해서 비열을 사실은 서치해줘야겠죠? 조사해줄게요. 그래서 자료로는요, 물의 밀도와 비열을 조사했습니다. 실험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과자를 연소시켰을 때 발생한 열량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또뭘 알아볼 거냐면요. 이때 과자를 연소시켰을 때 사실은 발생한 열량인데 과자 1g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한 열량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과자를 사실상 50g 넣어놨더니 연소를 시키면 모두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중에서 몇 그램만 반응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 10g만 반응에 참여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10g을 나중에 나눠주면 1g에 해당하는 열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실험 과정에서는요, 과자의 질량을 먼저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과자의 질량 측정한 거 W1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연소 끝나고 나서 과자의 질량 측정해주고 그 차이값만 나눠주면 과자 1g에 연소할 때 방출했던 열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나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 100ml를 넣었습니다. 물 100ml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량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자료에 제가 뭘 했어요? 밀도를 구해놨어요. 그럼 우리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수 있겠죠? 곱해줄까요? 곱해주면은 뭐가 나온다? 질량 100g이구나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물 100ml를 넣고 스탠드에 고정한 후 물의 온도를 측정할 건데요. 다시 말해서 100g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해서 과자에 불을 붙인 후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가열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제 가열 시작할 거니까 처음에 초기의 온도 T1이라고 했으면 나중에 여기서 가장 높은 온도 측정해 줘야겠죠? 과자를 연소시킨 후 둥근 바닥 플라스크 속 물의 최고 온도는 T2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났어요. 전자저울로 타고 남은 과자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W2라고 할게요. 그럼 한번 구해 볼까요? 열량은 바로 물에 대한 비열 몇이에요? 4.2. 질량은 몇이에요? 100g. 여기서 온도 변화는 나중과 처음 빼주면 T2에서 T1 빼준 값. 이것이 바로 뭐다? 열량이다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자, 그때 과자의 질량은요. 나중과 처음 차이를 빼줘야겠죠? 처음이 더 크니까 W1에서 W2를 빼줍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과자의 질량은 처음과 나중을 빼주게 되면은 W1에서 W2 이 값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물이 얻은 열량이다라고 하는 건 옆에 써놓은 것처럼 4.2 비열과 100g과 온도 변화량을 곱해준 값이다. 자, 그럼 사실 이거 조금 간단하게 좀 나타내 볼까요? 사실은 여기에서 질량 없어지고 여기 섭씨 없어지니까 아하 얘는 420 그리고 T2에서 T1 빼준 거 얘의 줄이구나라는 걸구할 수가 있어요. 자, 가열 전과 가열 후에요.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물이 얻은 열량이 곧 과자가 방출한 열량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과자 1g의 연소 과정에서 방출하는 열량. 지금 이거는 과자 전체잖아요. 지금 W1에서 W2. 그래서 난 1g이 궁금해. 그래서 우리가 구해놓은 거에다가 연소된 과자의 질량 W1에서 W2를 빼준 게 바로 뭐다? 과자 1g의 연소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이 됩니다. 그래서 1g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전체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문제에 따라서 전체 질량을 나눠주면 되고 그대로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보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자가 연소될 때 방출되는 열량과 그리고 여기에서 물이 흡수한 열량이 같다라고 푼 것처럼요. 우리가 열량을 사실 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열량계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열량계는 간이 열량계와 통 열량계가 있는데요. 저는 간이 열량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이 열량계는요. 정말 구조가 간단해요. 온도계, 적계, 뚜껑, 스타이로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다루기도 쉬워요. 그런데 대신에 너무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정밀하거나 정확한 실험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데요. 어떠한 가정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원리를 설명하고

과정을 설명할게요. 제가 화학 반응을 열심히 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시킬 거예요. 그럼 그때 열을 방출하겠죠? 그럼 이 용액의 온도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액의 온도 변화를 온도계를 측정을 해주고, 그리고 용액의 비열 곱해주고, 질량 곱해주면 이 용액이 흡수한 열량이 있겠죠? 그 용액이 흡수한 열량이 곧 화학 반응할 때 방출한 열량이야! 라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다시 한번 더.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량계 속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 그리고 열량계 속에서 용액이 얻은 열량, 이것이 같아요! 라는 거기 때문에 열량계 속의 용액에 대한 비열, 질량, 온도 변화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학 반응 일어날 때 발생한 이 열을 모두 다 용액이 흡수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 열의 출입이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스타이로폼 컵, 이게 바로 단열재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 역할을 해줌으로써요, 더 이상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아라고 하는 거고요. 뚜껑을 닫아준 거예요. 또한 어디에서 온도를 측정하는지 균일해야겠죠? 그래서 적개를 통해서 얘네들이 계속 지금 휘젓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구조가 단순합니다라고 했었죠? 외부로 열이 방출되기도 하고요. 열량계가 흡수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가정을 할 겁니다.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열량계와 외부 사이에 열의 출입은 없어요. 그리고 열량계 자체가 흡수하는 열은 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가정하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 방출한 열량과 그때 용액 흡수한 열량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이 열량계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간이 열량계는요, 실험실을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실험에서 출제할 때도 우리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용액에서 발생한 걸 그대로 구해주면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랑 같이 볼 실험 과정은요, 이게 발열 반응인가, 흡열 반응인가, 온도 변화로 한번 맞춰보는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두 가지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염화 칼슘을 해볼 거고요. 하나는 염화 암모늄을 할 거예요. 이미 앞에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염화 칼슘이다라고 하는 거와 염화 암모늄이다라고 하는 게 보자마자 발열이다, 흡열이다라는 것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염화 칼슘 어디에 사용된다라고 했었죠? 바로 제설제입니다. 그럼 제설제에 활용한다라고 했던 거는 발열 반응이었다라고 했었고요. 염화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냉각팩 같이 얘네들은 바깥에 있는 이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위의 온도를 낮춰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화 암모늄과 염화 칼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볼 거는요, 용해 반응인데요. 간이 열량계에 물 100g을 넣어 주었고요. 그때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우리가 반응시킬, 용해시킬 물질을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염화칼슘 5g 넣어 줬고요. 그래서 최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최고 온도예요. 그럼 얘는 지금, 아하, 온도가 상승하였구나. 발열 반응이구나라는 거 대충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T2와 T1을 비교했더니 T2가 더큰 상황이다. 그럼 이거는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는데, 실험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해석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염화 암모늄 용해 반응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반응할게요. 간이 열량계에다가 물 100g을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온도를 측정할 거고요. 그래서 T3다라는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열량계에다가 용해시킬 물질을 넣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염화 암모늄 5g을 넣어 주었고요. 여기에서 녹였더니 최저래요. 표현 자체가 최저래요. 그 온도가 떨어진 게 지금 느껴지죠? 그래서 T3와 T4를 비교했더니 사실은 기존의 T3가 더 높겠구나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열량계에다가 모두 다 넣어서 온도 측정했더니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냥 결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결과를 봤더니 실험 1과 2에서 각각이 처음 시작한 온도는 25도로 동일해요. 동일한데 나중에 실험이 끝나고 나서 실험 1에서는요, 25도에서 31도로요, 온도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위의 온도가 올라갔네? 그럼 주위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건 얘가 지금 발열 반응인 거예요? 흡열 반응인 거예요?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럼 발열 반응이야 라는 것을 온도 변화로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25도에서 21도로요.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떨어졌다라는 건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반응 일어나는 반응이네. 그래서 이거는 흡열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열량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열량을 측정해라 라고도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 온도 변화를 통해서 발열 반응인가요? 흡열 반응인가요?를 조금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실험을 해서 정리해보니까 염화칼슘이다 라고 하는 이 용의 반응, 물에 녹였을 때 용의 반응은요. 용액의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 사실은 염화칼슘에 대한 용의 반응에 대해서 방출했을 때 이 열량은 그대로 용액이 흡수한 열량이랑 같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졌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이거는 발열 반응이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염화 암모늄 반응이죠. 자, 용의 반응은요. 용액의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건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일어난 반응이서 여기선 흡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렸듯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과 생성물의 에너지 합에 대해서 반응물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방출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반대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합 중에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반응계의 주위에 있는 우리 주위에서는 온도 변화를 높아졌다, 낮아졌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열의 출입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젠 유니크 기출풀이를 가보도록 할 건데요. 유니크 기출풀이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아까 처음 뭐라고 했냐면 1단원의 화학의 유용성과 그리고 4단원의 끝, 열의 출입이 항상 묶어져서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듣기 전에요. 혹시나 1단원 까먹었다면 화학의 유용성을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건데요. 화학의 유용성 잠깐 이야기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아마도 이 강의를 순서대로 잘 따라하고 있는 친구는요. 1강과 30강이기 때문에요. 지금 까먹을 만한 해요. 그래서 1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탄소에 화합물, 이 탄소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탄수화물이 주변에 정말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강에서 문제를 풀 때 이 물질이 탄수화물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탄수화물이다 라고 하는 거 탄소에다가 그리고 나서 수소나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함으로써 화합물을 형성한 거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화학의 유용성에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한 것 빼고 첫 번째는 식량 문제, 두 번째 주거 문제, 세 번째는 의류 문제 해결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도 충분히 묶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류 문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천연 소재와 합성 소재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도 탄소 화물인가요? 라는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식량 문제 해결에서는 빠질 수 없는 과학자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버와 보슈죠. 하버와 보슈법, 바로 암모니 합성법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와 보슈를 통해서요.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는 천연 충물을 사용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합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문제 중 가장 큰 게 식량 문제였는데요. 식량 부족 문제에 아주 큰 기여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이 삶에서 주변에 건축 소재가 굉장히 많았죠. 이 건축 소재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문제를 1번에서 4번 푸는 동안에 하버 보슈 등장할 거고요. 탄수화물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 안 난 친구들은 1강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랑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1번의 기억 선지가 쉽지 않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세트산 주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뷰테인이 주어졌어요. 아세트산에 대한 특징을 제가 정리해 드렸었는데 아세트산 사

사실은 약한 무슨 액상을 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세트산 문제 출제될 때마다 써줬던 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사실은 수소 이온을 내놔요. 그래서 아세트 이온과 수소 이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한 산성을 띱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세트산 특징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약한 산성을 띄어요. 그래서 이 약한 산성을 띄기 때문에요, 이 산성인과에 대한 질문을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뷰테인입니다. 뷰테인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화수소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기억 갑니다. 기어, 가, 예, 수용액과 그리고 수산화 칼륨. 여기 지금 없는 물질이에요. 중화 반응은 흡혈 반응이다. 그쵸? 놀랐죠? 왜냐면 항상 이 1번에 출제된 문제들, 요런 유형들은요, 정말 쉽거든요?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사실은 산성 수용액, 산수용액과 염기성 수용액, 염기 수용액이 반응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산에 대한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드는 중화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풀기 위해선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 얘가 지금 산성인가? 그리고 산과 염기가 반응한 게 중화 반응인가? 그리고 중화 반응을 한다면 열을 방출하는가? 요거를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통합과학 때 산과 염기의 반응, 이 중화 반응에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딱 1대1로 반응한 그 시점, 중화점을 찾기 위해서 했던 거는요, 지시약 활용도 있었지만 중화점을 찾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건 온도가 최고점일 때 찾으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요,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할때 열을 방출해요. 그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열 때문에요, 주위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문제를 풀수 있니?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산성 맞아요. 그래서 아세트산이거든요. 그래서 아세트산이니까요, 아세트산과 수산화 칼륨이 반응했을 때 중화 반응이고요. 그 중화 반응은 당연히 발열 반응입니다. 열을 방출합니다. 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여기 보는 거와 같이요, 지금 아세트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뭔가 식초가 약한 산성이다 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럼 그냥 아세트산이 산성이다 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 아세트산과 그리고 수산화 칼륨에 대한 반응, 이거에 대한 묻는 질문이었으니까요.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니은 디귿 보시면 이제 조금 마음 편해질 거예요. 니은, 나의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소 반응입니다. 캠페인용 가스? 그러면 우리 캠핑용 가스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약간 추울 때 우리가, 불좀 지펴줘 라고 사용하거나, 우리 음식 조리할 때, 열이 필요할 때, 발열 반응이구나. 그래서 뷰테인의 연소 반응은요, 바로 연소 반응이다. 아하,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발열 반응이다. 라는 단어를 직접 쓰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돌려서 표현한 게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 이것이 바로 뭐다? 발열 반응이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니에는 맞습니다. 디귿 갑니다. 가와 나는 모두 탄수화물이다. 역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빠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다라고 할 때는 탄소와 그리고 나머지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 탄소요. 그러면 아세트산의 탄소 있고요. 뷰테인에서 탄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는 모두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 연소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캠핑용 가스, 왜 이게 캠핑용 가스일까? 그래, 우리한테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도록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2번 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더 1강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화학의 유용성이에요. 자, 화학의 유용성은 어떠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한테 건강 문제 빼고서는 주거, 식량, 주거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비료라는 단어가 나올 거기 때문에요. 아, 식량 문제 해결에 아주아주 아주 큰 기여를 하였구나라는 거를 눈치채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 한번더할수 있도록 암모니아 합성 이야기 다시 하고

할까요? 자, 암모니아에 대한 특징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실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서요. 암모니아를 합성합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질소랑 수소가 대기 중에 많지만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반응을 일으키는 게 쉽지가 않았었죠. 그거를 하버와 보슈가 해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반응식을 쓸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 2 넣어주면 딱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생성되는 물질이고요. 바로 우리 식량 부족 문제에 아주 큰 기여를 했었다라는 거 기억 같이 해주고요. 그리고 하버와 보슈라는 과학자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에탄올도 있습니다. 에탄올도 1단원에서 우리 열심히 배웠었죠. 어떤 특징이 있었더라? 그쵸. 에탄올에 대한 이 유용성, 병원이나 주변에서 살균 소독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에탄올은 특이하게 생겼다. 뭐가 붙어 있다? OH가 붙어 있다. 라는 특징 설명했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볼 건데요.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수업이래요. 아하. 사실은 1단원에서 출제될 법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바로 열의 출입이 같이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1강에서 우리가 풀기에는 배우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럼 수업 주제가 뭔가요? 실생활과 관련된 화합물입니다. 하나는 에탄올, 소독에 유용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소독제가 주어졌고요. 암모니아는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비료로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기억에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건가요? 아니죠. 저번 시간, 우리 1강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탄수화물의 연소 반응은 자주 출제된다. 특히나 이것도 우리가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식도 썼습니다. 그래서 소독뿐만 아니라 연료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소 반응은요. 바로 무엇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연소를 시킨다라는 건 바로 이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험실에서도 에탄올을 연소시킨 알콜 램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소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보다 발열 반응이다. 네, 맞아요.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니은의 대량 합성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큰 기여를 했다. 이게 엄청 중요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대량 합성하는 게 중요했던 게 천연 촉매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때 당시에 촉매라는 것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얘를 합성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웠고 천연 비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천연 비료 문제로 인해서 합성 비료가 필요했는데 합성 비료 합성하는데 촉매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촉매를 뭘 사용하지라는 연구도 같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량 합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탄소 화합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 모두 탄소 화합물이다? 탄소가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에탄올부터 볼게요. 여기 탄소가 있어요. 그리고 수소, 산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맞지만, 비료! 여기에 탄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탄수화물이 아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건강 문제 빼고는 식량, 주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 이세 가지에다가 탄수화물의 특징, 이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에탄올, 아까 했던 아세트산, 이런 것도 다 기억하시고 3번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3번에서는요, 또 우리한테 반복된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왜요? 탄수화물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따라와 볼게요. 자, 다음은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을 봐주시면요. 뭔진 몰라도 아주아주 뜨거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은 산화칼슘과 물을 반응시켜서요. 따뜻하게 데워 먹는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예시로요. 사실은 산화칼슘 물에 용해시켰을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라고 해서 조리용 발열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에다가 물을 부어주는 상황이에요. 그럼 밑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과정, 그래서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발열 반응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를 봐주시면요. 여기 에탄올이 주성분인 고체 연료예요. 다시 말해서 에탄올을 연소시켰을 때 일어나는 건데요. 에탄을 연소시켰더니 음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뭔가 고기 같은 거, 뭐 버섯 같은 거 굽고 있죠. 그걸 보니까, 아, 열이 발생하는구나. 이것도 뭐다?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산화칼슘에 대한 물의 반응, 그리고 에탄올에 대한 연소 반응만 봐도 아, 발열 반응이다라는 걸 판단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게 안 되면 상황을 봐주세요. 아, 얘네 모두 다 지금 이 열에 의해서 가열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기역. 기역과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기역과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왜냐하면 따뜻하게 데워 먹는 도시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열 반응임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니은. 니은의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발열 반응이다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오기가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는 식으로 풀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예요? 흡열 반응에 대한 특징이고요. 앞에 선지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 주위로부터가 아니라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라고 하면은 발열 반응을 풀어서 쓰는 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흡열 반응을 풀어서 쓴 거기 때문에요.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발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져야 되니까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가 아니라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라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흡열 반응이다. 디귿,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탄수화합물이다. 이제는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탄수화물은 무엇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탄소가 포함되어줘야 됩니다. 그럼 탄소가 포함된지 확인해볼까요? 자, 여기 산화칼슘에 C 있다. 아니요, 이건 칼슘이에요. 이건 탄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C 있다. 탄소죠? 이것이 바로 뭐다?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기역은 틀렸고, 니은만이다.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탄소가 포함되는 화합물은 바로 니은만이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탄소가 있고, 그리고 수소랑 산소, 질소 같은 것들이 이제 공유 결합하면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못 찾을까 봐 화학식으로 힌트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만 잘 봐주면 C가 있다가 아니라 탄소가 있다라 봐줘야 돼요. 칼슘 안 돼요. 탄소 있다. 탄수화물. 이렇게 찾아가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가보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 앞에 1번, 2번, 3번은 사실은 최신 경향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번에서는 수능이었고요. 2번에서는 9월 모의고사, 3번에서는 6월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1, 2, 3번 보시면 모두 다 최신이었는데요. 다 화학의 유용성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쳤던 건 열의 출입인데, 열의 출입을 좀 단독적으로 출제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가져온 게 4번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로요, 좀 옛날 걸로 보일 수밖에 없죠. 최신에는요, 보통 화학의 유용성과 연관돼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은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에 대한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간이 열량계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이 간이 열량계는요, 바로 스타이로폼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로 단열재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했던 게 뭐였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되는 열량, 그리고 이 용액이 그 흡수하는 열량과 같다라고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외부로 열의 출입이 없다라고 볼 거고요. 또한 여기 열량계 자체적으로 이 열을 흡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없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간이 열량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는 제가 편하게 구조 간단하고요. 열 사실 밖으로 나가요라고 했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여기에서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은 같구나. 그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염화칼슘 물에 대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것만 봐도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발열인지 흡열인지는 알수 있어요. 하지만 유추하지 말고 문제 읽고 발열인지 흡열인지 어떤 반응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그림과 같이 25도에서요. 25도로 시작합니다. 물 100g이 담긴 열량계를 준비하고요.

나 가위 열량계 25도에 염화칼슘 고체 WG 넣어줬어요. 그래서 녹인 후에요. 수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측정을 했더니 25도였던 게 나중에 최고 온도가 30도로요. 온도가 5도나 올라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주위에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구나. 그래서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구나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질량은 좋고 온도 좋지만 뭐 비열을 준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봐라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온도 상승했네. 아, 발열 반응이다. 요 정도 해석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 A부터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학생 A.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로요,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을 알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량계 내부 온도 변화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열량계에서 사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면 열을 방출하게 되면 이 물이 그 열량을 모두 흡수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 물의 그 용액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발열인지 흡열인지 알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온도 변화로 이 반응에서 열의 출입 알 수가 있죠. 온도 변화 알수 있고 용액의 질량 알고 용액 비열 안다면 열량에 대해서 정확히 측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열의 출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생 B.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리고 만약 이거를 풀어서 앞에 디귿 선제처럼 표현한다면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학생 C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간이 열량계 소개를 했었는데요. 간이 열량계에서 스타이로폼은요. 이 안에 반응이 일어날 때 열에 대해서 방출이 될 거예요. 하지만 외부로 가지 않도록 하는 단열재 역할을 해준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적개는 사실은 균일하게 온도가 분포할 수 있도록, 열이 분포할 수 있도록 어디를 측정하도 온도가 동일할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 바로 스타이로폼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타이로폼 컵은요, 바로 열량계 내부와 외부 사이에 열 출입을 막기 위해서야. 그렇게 막아줘야지 우리는, 아,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그 열량 모두 다 용액이 흡수하였다라는 가정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열재로서 사실은 역할하기 위해서 넣어놓기도 했지만 완벽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라는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학생 A, B, C가 모두 맞기 때문에요. 답몇번 가주시면 돼요? 5번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요.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5번 가주시면 되고요. 자, 2번에서는 3번 기역 니은이 답이었고요. 3번에서는 기역만 답이었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유니크 블루 보여드릴게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때는요. 에너지 차이가 발생한 만큼 방출하거나 흡수했기 때문에요.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자, 이 차이만큼 얘네가 방출한다, 발열. 반대로 이제 그려주게 되면은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이 차이만큼 얘네가 흡수해준다, 흡열. 이거에 대한 그래프도 같이 그리시고 예시도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강과 같이 출제된다라고 했었죠? 1강 옆에다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강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는 것만 남았네요. 자, 그럼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오늘은 3수선의 정리입니다. 세 개의 수선의 정리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정말 중요한 단원이라고. 근데 앞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뭐 내일 들을 수도 있고 모레 뭐 오늘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음 강의도 다다음 강의도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간도형 단원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3수선의 정리가 이제 그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개의 수선의 정리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모든 도형에 대한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 글자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수선의 정리. 평면이 있다. 평면이 이렇게 알파가 있고 평면 밖에 점 P가 있는데 여기서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죠. 그래서 O라고 얘기했을 때 평면이 있는 직선 L이 있으면 이 O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 녀석을 내가 H라고 부른다. 라고 했을 때 이 P랑 H를 이어주면 너도 직각이 되는구나. 이게 3수선의 정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평면 밖에 점 P가 있고요.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 여기다가 직선 L에 대해서 평면에 있는 직선 L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에 있는 직선 L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래주면은 그 녀석 H에 대해서 이 O랑 H를 이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주게 되면은 요 녀석도 뭐가 된다? 또 직각이 된다. 요게 3수선의 정리 두 번째 이야기.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3수선의 정리라는 것은 이번에는 자, 요렇게 평면이 있고요. 평면 밖에 점 P가 있고요. 여기 평면 위에 있는 직선 L이 있어요. 그럼 평면 알파에 있는 직선 L에 대해서 평면 밖에 점에서 직선에다 먼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 다음 그 수선의 발에서 여기에 수직이면서 이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을 그려줘요. 그려주는 거예요. 그 녀석에 대해서 이 평면 위에 점에서, 평면 밖에 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잘 들어요. 직선의 수선의 발, 직선의. 그러면은 이 직선은 평면과 수직이다라는 게 3수선의 정리 세 번째입니다. 평면과 수직이라는 걸 좀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 앞에 두 개는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하게 되는 이면각을 찾는 데 많이 쓰게 됩니다. 3수선의 정리라는 게 결국은 직각을 새로운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도형이 어디에 많이 등장하느냐?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서 얘기하는 이면각의 크기에서 나온다. 왜? 이면각의 크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지만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서 우리가 얘네가 이루는 각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를 할 거거든. 근데 이때 이 도형을 예쁘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예를 들어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중점에 떨어지고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중점에 떨어지니까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기가 쉽거든. 근데 언제나 이렇게 나이스하게 예쁜 도형이 아니란 말이지.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누구다? 3수선의 정리다. 이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내가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3수선의 정리에서 너도 직각이 되기 때문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을 포함되면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3수선의 정리를 주로 쓰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 번째 녀석은 주로 이제 언제 쓰느냐? 결론이 누구예요? 평면과 수직인 직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즉 평면이 이렇게 있고 평면 밖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여기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때 이게 수선의 발이 어디쯤 있을까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 일단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거기서 뻗어나가면서 수직인 걸 그려주고 우리가 이 직선이라고 하는 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이 평면을 보면 2차원이잖아. 그러니까 2차원에서 수선의 발을 찾기는 쉽거든. 그럼 그게 3차원에서 수선의 발이 된다라는 걸로 내가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찾는 도구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직각을 찾아내는 도구로서 3수선의 정리를 학습을 했다. 이걸 가지고 직각들을 자꾸 찾아내면서 앞에서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 필요한 평면을 계속 뜯어내고 잘라내고 한쪽에서 바라보고 해서 2차원 문제들로 연속으로 끌고 2차원 문제들이 연속으로 끌고 가면은 공간도형 문제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필수형 우리 기출 문제 중에서 나왔던 거 한번 3수선의 정리 이용하는 문제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40짜리 문제였었는데 좌표 공간에 AB는 8이고요, BC는 6이고요, ABC는 2.

파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AB의 길이가 8, BC의 길이가 6, 너가 직각이야. 직각삼각형 ABC와 AC를 지름으로 하는 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지름으로 하는 구니까 직각이니까 B는 이제 구의 점이 되겠죠. 직선 AB를 포함하고 평면 ABC의 수직인 평면 잘랐어. 그게 구랑 만나 생기는 원을 O라고 하자. O 위의 점 중에서 AC까지의 거리가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4가 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Q로 할때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이 O 위의 점에서 이 AC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4가 돼야 돼. AC까지 맞죠? AC까지 거리가 4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내가 적당히 P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빵 내려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내가 H라고 이름을 불러줄까요? 우리 H라고 한번 이름을 불러줍시다. 이 녀석의 길이가 4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이두 평면, 이 P라는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면은 여기에 대칭되는 지점에 Q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왜? 지금 이두 평면이 수직이잖아. ABC가 있는 평면, 그리고 지금 AB를 포함하면서 여기다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단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평면이 있고 평면이 수직인 이두 평면이 있어. 그럼 이 점에서, 이쪽 평면 위의 점에서 이 교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은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과 일치합니다. 왜죠? 여기서 내가 이 직선에 포함, 이 직선을 수직이면서 이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을 그려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이걸 뻗어나가게 그려보면은 얘네 둘이 지금 평면과 평면이 수직이라고 정의를 했잖아.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 90도. 그러니까 얘네 둘이 90도인데 그럼 얘가 얘랑도 90도고 얘가 얘랑도 90도니까 이 둘로 만들어지는 평면과 수직. 그래서 여기서 직선에다 내린 수선의 발은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과 일치해요. 그럼 여기서 내가 P라는 지점에서 이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 직선에다가 AB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그려주게 되면 그것이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이 되고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지점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불러주면은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너도 뭐가 돼버린다? 직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가 수직으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대칭이 되면서 여기서 연장해주게 되면 여기에 Q에 대해서 얘도 동일하게 4의 길이를 갖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녀석, 최종적으로라기보다는 요 수선의 발 i에 대해서 요 그림을 하나 뜯어내자. 필요한 도형을 뜯어낸다고 그랬어요. P에다가, H에다가, Q에다가. 너의 길이가 4고, 너의 길이가 4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얘를 이어주게, 얘가 중점이 될 테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중점 여기에 대해서, 얘를 i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면은 이런 도형을 찾아서 우리는 PQ의 길이를 구해줄 거란 말이지. 너랑 너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럼 저 HI나 PI의 길이를 뭐 구한다거나 관계식을 찾아준다거나 해서 내가 PQ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내가 필요한 평면을 또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어. PI의 길이나 HI의 길이가 나는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얘가 원이라며. 그럼 얘가 잘린 단면에 원을 또 한번 그려봤어. 잘린 단면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봤더니 여기서 AB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B에다가 A에다가. 그럼 여기서 이 원의 중점을 내가 뭐라고 불러줄까? 이 구의 중점을 O라고 불러주고 이 원의 중점을 O'이라고 불러줍시다. O'이라고 녀석에 대해서 얘는 원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얼만지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아래 5에서 이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이 원의 중점에 떨어지잖니. 그럼 필요한 평면을 또 떼내. ABC를 뜯어내. 그럼 여기서 또 ABC를 내가 뜯어내면은 여기다 그려볼까? ABC를 이렇게 뜯어내게 되면은 여기에 B가 오죠? 여기에 C가 오죠? 여기에 A가 오죠? BC의 길이가 지금 6이라고 말을 했어. AB의 길이를 8이라고 했어.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이 녀석의 중심 O'에 대해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얘가 중점이니까 중점에 떨어지겠지. O에 대해서 여기에 수선의 발이 O'야. 요 녀석의 길이는 4야. 아, 요 녀석의 길이는 4가 되는군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원 위의 점 P가 저기 적당하게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AB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불러줬고 그 연장선상에 여기에 Q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었죠. 그럼 여기서 내가 OP의 길이는 4라는 건 아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볼라?
몰라. 모르니까 너를 내가 미지수 L이라고 한번 잡아주자. 그럼 너의 길이는 반지름 4에서 뭘 빼버린 거야? 4에서 L을 빼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PI의 길이가 세팅이 되죠. 여기서 PI의 길이는 루트 속에 16에서 L의 제곱을 빼주게 되는 거네. 그 PI의 길이를 여기로 가져와. 루트 16-L의 제곱이라고 가지고 올 수가 있겠다. 그럼 너는 루트 속에 16-L의 제곱이야? 그럼 이제 HI를 한번 찾아볼까? HI를 찾아보니까 요 H라는 지점에서 여기다, I라는 지점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이게 H거든.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삼수선의 정리에서 너도 직각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 ABC에서 여기에 I라는 포인트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AB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요 HI 요만큼의 길이가 궁금한 거거든. 그쵸? 요만큼의 길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AI의 길이라거나 HI의 길이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찾아낸다라고 한다면은 3대 4대 5니까 이쪽에서도 요쪽 각에 대해서 지금 얘가 5대 4니까 5대 4대 3이 되겠지. 그럼 저 HI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했더니 아까 IA의 길이가 4-L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너가 4-L이야. 그럼 여기서 얘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빗변 대 높이는 빗변 대 높이니까 5대 3이죠. 그럼 HI의 길이는 AI의 길이에다가 AI에다가 5분의 3을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AI의 길이가 4-L이 됐으니까 5분의 3에 4-L이 되겠네. 저 HI의 길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5분의 3에 4-L. 그래 놓고 나면은 뭐가 나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먹을 수 있겠지. 4, 4, 16은 16-L 제곱을 루트 16의 제곱. 그 다음에 5분의 3의 4-L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25분의 9에다가 4-L의 제곱은 16-8L 플러스 L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쵸? 그럼 여기서 16은 사라지게 되고, 마이너스 L제곱은 이항시켜버리고, 25를 곱해버리면 25의 L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9 곱하기 16, 마이너스 9 곱하기 8, 플러스 9 곱하기 L의 제곱이 되겠지?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은 16L의 제곱, 플러스 9 곱하기 8에 뭐가 빠졌는데? L이 빠졌죠, 여기. 9 곱하기 8에 L에, 그리고 마이너스 9 곱하기 16은 제로가 되겠다. 8 나눠주고 출발할까요? 2배 L의 제곱은 플러스 9배에다가 L에다가 마이너스 8 나누니까 9, 2, 18은 제로가 되겠죠. 3의 배수니까 2에다가 1에다가 3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2를 곱해줘서 너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6, 2, 12에서 3을 빼니까 플러스 9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해주게 되면은 L의 값은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6인데 길이는 그냥 인수분해한 것도 한번더 쓸까요? 뭐 그래 씁시다. 기분이다. 2L 마이너스 3에다가 L 플러스 6은 제로가 되니까 길이 L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 양수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길이를 찾아낸 상태에서 L의 값을 찾아낸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PQ의 길이였단 말이지. PQ의 길이. 그러면 여기서 16-L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자. 그럼 얘는 루트 속에 16-2분의 3의 제곱 4분의 9죠? 그럼 여기서 얘를 루트 속에 4분의 얼마예요? 64에서 9를 빼니까 55가 되겠죠. 그럼 너라는 녀석은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55가 PI의 길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군데? PQ의 길인데. PQ의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배? 두 배를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가 된다? 루트 55가 된다. 어땠을까? 여댔을까? PI의 길이는, PQ의 길이는 루트 55가 된다. 정답이 나온 거죠. 그럼 봐요. 공간 도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삼수선의 정리로 수선의 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내가 그냥 이 문제에서 이 길이들을, 야, 너가 PH가 사고, 너의 길이를 OH를, OI, O'I를 내가 L로 뭐, 이렇게 말을 해줘도 돼.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여기서 이쪽 평면에서의 길이 관계, 이쪽 평면에서의 길이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따지려면 너무 복잡한 데다가, 직각이, 아까도 선생님이 순간 살짝 직각을 헷갈려 했었죠? 눈치챘어요? 이쪽이 직각인데, 이쪽이 직각이라고 착각을 했잖아. 눈치 못 챘어? 어우, 자연스러웠어. 그쵸? 예,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그런 실수 안 하려면은, 뜯어 내보는 거죠.
어디서 어디다 수소 네발을 내렸냐. 그러면 3차원 문제를 2차원 문제들의 연속, 2차원 도형 3개만 가지고 해보니까 결국 이 AI

AI가 이 AI인 거고, 그쵸? 가져왔더니 얘의 길이가 등장을 하는 거고, 필요한 평면을 잘라내서 평면도형 문제 연속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단원에서 우리의 해줄 거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다시 한번 공간도형, 아, 2차 문제 연속이다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i를 여기다 찍었죠? 근데 i가 오프라인보다 더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얘가 오프라인보다 더 이쪽에 B쪽에 가까운 쪽이란다면은 얘가 O'I가 우리가 L이라고 잡았으니까 만약에 I가 이쪽에 왔었다라고 한다면 IA는 4 플러스 L이 됐어야 됐을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던 거죠. 이 지금 AC의 길이가 5니까 지름이 10이에요. 반지름이 5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녀석, 이 잘린 단면에 대해서 이 녀석에서 너가 4가 되려고 한다면은 얘가 P가 저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 수산의 발이 이쪽에 떨어지게 되면 얘는 4보다는 꽤 멀어질 것 같다. 반지름이 이제 5니까. 그래서 P는 아마 이쪽에 있을 거다라고 직관적으로 예측을 하고 P의 위치를 얘 O'을 기준으로 A 쪽에 가까운 점에 잡아놓고서 수산의 발을 내려준 거예요. 그런 직관적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숫자가 되게 애매해서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힘들게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봐야 됐겠죠. 좀더 어려운 접근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필수형 2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한쪽 넘어가서 97쪽으로 보시면은 5번 문제 보실게요. 5번 문제도 우리가 연습을 꼭 해둬야 되는 이야기. 한번 정도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 뭐냐면,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해서 그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 볼게요. A, B가 3이에요. 너의 길이 3이고요. A, D는 6이에요. 직육면체가 있어요. A, F, H의 넓이가 15인 상태에서 E에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했을 때이 아이 길이를 구한 겁니다. 두 가지로 해볼게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야기는 3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저 수선의 발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3수선의 정리, 아까 세 번째 얘기했잖아요. 평면 밖에죠? 직선의 수선의 발. 여기에다가 수직이면서 쫙 쏘아 올려줘. 여기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평면의 수선의 발이라고. 그림이 요렇게 있으면 잘 찾거든? 근데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잘못 찾아. 할수 있어야 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 A2라는 점에서 여기다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릴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 평면이 있는 직선에다가 먼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게 직선을 그려줘야 돼. 근데 역시 3수선의 정리에서 A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면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너를 이어주게 되면은 너도 직각이 돼버려요. 그쵸? 그럼 다시 E의 입장에서 이 AFH라는 평면 바뀌어지면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이 평면에 포함되면 수직으로 쏘아 올렸어. 그럼 여기서 내가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그것이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평면 A, E 여기 수선의 발을 뭐라고 부를까요? E에서 내려서 E'이라고 불러볼까요? A, E, E'에 대해서 저 평면만 뜯어내면 돼. 우리가 결국 궁금한 녀석은 너가 A야, 너가 E야, 너가 E'이야, 여기 E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I. 요 녀석을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E, I. 정확하게 3수선의 정리를 통해서 수선의 발의 위치를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길이들을 구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문제에서 DH의 길이를 안 줬어. 근데 문제에서 A, F, H의 넓이가 15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저 15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FH의 길이 3이고 6이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3루트거든? 그럼 높이는 뭐야? A, E'이라고 둘수 있어. 2분의 1, 밑변, 높이. 그러면 3 나눠주면 루트 5만 남죠? 루트 5 나눠주면 루트 5만 남아요. 그럼 A, E'. 요 녀석의 길이는 2 곱해주면은 2루트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여기서의 2루트가 되겠죠. 오케이. 필요한 도형에서 길이 하나 찾았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루투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이쪽 이 프라임을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에서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 E, F, G, H에서 얘를 이어주게 되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게 2프라임이라며 너의 길이는 3이고 너의 길이는 6이고 너의 길이는 3루트 5가 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직사각형에서. 그럼 3 곱하기 6은 이거 곱하기 2프라임이기 때문에 2프라임은 누구? 3루트 5분의 3 곱하기 6이 되면서 약분해 버리면은 그냥 루트 5분의 6이라고 써버립시다. 이 2프라임을 여기다 가지고 와. 루트 5분의 6으로 여기다 가지고 와. 그러면 이 아이의 길이를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내가 이쪽의 길이를 피타고라스성을 이용해서 구해주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다양하게 뭐 아니면 이쪽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걸로 사인 값을 구하고 그걸로 이 아이를 구해줘도 돼요. 선생님은 여기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저기 길이는 루트 속에 a 2프라임의 제곱 2루트5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은 5분의 36인가요? 그럼 여기서 얘는 5분의 100에서 36을 빼니까 64죠? 그럼 루트 씌워주면 얘는 뭐야? 루트 5분의 8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아이의 길이를 계산해줘라 라고 하면은 이 아이 곱하기 2루트는 요 곱하기 요거니까 이 아이의 길이는 누구? 분모의 2루트 5를 써주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루트 5분의 8 그리고 루트 5분의 6을 곱해주면 되겠죠? 하나 약분해 버립시다. 3인가요? 그럼 분모는 루트 5, 루트 5, 루트 5 만나서 5루트 5. 분자는 8, 3, 24. 그러면은 루트 5를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해주면은 25분의 24 루트 5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쵸? 그래서 수선의 발을 그냥 다이렉트로 찾아 버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누굴 쓴다? 3수선의 정리를 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사면체 부피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아이의 길이를, 이 아이가 I라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몰라.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이 녀석을 밑면으로 하는 부피를 생각하자. 누구? E, A, F, H. 그러면 저 녀석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A, F, H의 넓이는 얼마라고? 15라고 말을 했거든. 거기다가 이 아이의 길이를 곱해주면은 E, A, F, H의 부피예요. 근데 내가 얘를 밑면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는 사면체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얘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밑면의 넓이가 9예요. 그다음 높이가 A2가 되겠죠. 그럼 A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내가 아까 같은 상황들을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는 동일해요. 그럼 A의 길이를 찾아내면 얘가 루트 5분의 8이 되겠죠? 그럼 얘가 3분의 1은 양변에 없애주고 15 나눠주게 되면은 3 나눠주면 3 남죠? 그 다음에 5 나눠주게 되면 5가 분모에 붙겠죠? 5 일단 씁시다. 그럼 이 I라고 하는 그 녀석은 누구? 5 루트 5분의 8, 3, 24니까 당연히 똑같은 값 25분의 24 루트 3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두 가지. 밖에 어떤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다? 3수선의 정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있는 점을 수선의 발을 정확하게 딱 찾아내고 그 도형이 있는 누구? 2차원 도형을 뜯어내서 2차원 문제에서 끌고 가는 거. 내지는 사면체의 부피를 내한 점에서 이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를 높이로 하고 여기를 밑면으로는 사면체의 부피를 구해. 근데 그 녀석을 만약에 내가 이쪽 면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를 안다면 부피를 다른 방향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부피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구해주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 여기서 이런 사면체를 만들었을 때 이쪽을 밑면으로 하면 높이가 뻔히 보이거든. 그 부피를 구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이런 도형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부피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해볼 수 있다.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찾는 거.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둘다할줄 알아야 돼요. 언제 어떤 게더 편할지, 어떤 게 유리할지, 아니면 어떤 걸로만 풀수 있는지 몰라요. 둘다 우린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뭐가 나와도 우린 풀수 있게.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 공간에서 평면 알파 위에 두 직선 LM에 있어요. 점 A에서 만납니다. 직선 L.

지금 PQ랑 PR이 4로 같다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의 크기를 얘기하려면 우리는 수선의 바를 내려주어야 할 겁니다. 수선의 바를 내려주어서 그거를 H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그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세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도 이어봅시다. 그럼 우리는 3수선에 정리해서 평면박계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평면박계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3수선에 정리해서 여기 직각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PQ랑 PR의 길이 알고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거 알았는데, PH의 길이도 줬나? PH는 안 줬어. 근데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얼마라고? 4분의 3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 너 세타에 대해서 4분의 3이면 PH가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4분의 3. 얘가 평면박계점에서 평면에 내는 수선을 받으니까 평면에는 모든 직선,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잖아.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그럼 여기서 얘가 3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평면박계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얘가 3이야. 빗변도 4야. 그럼 두 삼각형은 직각의 빗변의 한 변의 길이가 같네? 합동이야. 너도 세타야. 합동이니까 너랑 너도 길이가 어때? 같아. 그럼 이제 알파 평면만 따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우리는 뭐 해줘야 돼? PA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거든. 그럼 여기 평면박계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직선과도 수직이잖아.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필요한 도형은 누구야? PHA를 끌고 올 거라고. 직각삼각형 PAH를 끌고 올 거라고. 우리는 PA가 궁금한데 PH는 3이라는 건 금방 나왔거든. AH만 구해주면 돼. AH는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이잖아. 알파를 다시 그려. 알파 위에 있는 평면을 그려. 6분의 파, 3분의 파 60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M이 된다고 한다면은 직선 M이 된다면은 60도로 내가 이렇게 그려서 너가 L이라며 60도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H라는 점이 어딘가 있는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준 게 Q,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준 게 R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두 삼각형 합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H에서 Q까지의 거리랑 H에서 R까지의 거리가 같다며. 너는 60도인데, 그럼 이어주게 되면은 얘는 직각에다가 빗변 같고 한 변이 같아. 뭐예요? 합동. 그럼 60도가 몇 도씩 나눠져? 30도, 6분의 파이라 단식, 요렇게 쪼개줘. 그런데 여기서 지금 HR, HQ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4, 3. 피타고라스 피타. 16에서 9를 빼주면은 7. 7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은 HQ의 길이는 루트 7, 너도 루트 7이 되거든요. 30도. 1대 2대 루트 3. HA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 루트 7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 HA의 길이가 궁금했던 거거든. 게임 끝났죠? AP의 길이를 계산해 주세요. 루트. 요거 제곱은 7, 4, 28.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얼마? 루트 37이 되겠죠? 끝. 필요한 평면을 뜯어낸 거죠. 필요한 평면을 뜯어낸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끄적댈 수 있었을 거예요. 30도, 30도 합동이야.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너가 루트 7, 너가 2루트 7이야. 2루트 7에 3이니까 루트 37이야.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잘안 들어온다? 떼내보는 거죠. 몇번 그려보면은 우리가 할수 있다. 그래서 3차원 문제 자꾸 뜯어내서 평면 도형 문제 연속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3수선 정리가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지게 써야 되겠죠. 마치 구구단처럼.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뭐 7, 8할때 7, 8, 우와, 막 이러면서 안 하잖아요. 7, 8, 56 툭툭 나오잖아요. 3수선의 정리도 그렇게 툭툭 나와야 되겠죠. 7번이요. 그린 것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예요. 반지름의 길이에요.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잘 봅시다. 높이가 6이에요. 그럼 여기서 반지름은 4인데, 이 원기둥 위에 한 밑면의 둘레의 점 A에서, 다른 밑면에 내는 수선의 발 B. B를 포함하는 밑면의 둘레의 서로 다른 두점 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CD, 요 녀석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입니다. 요 녀석. 가부터 봅시다. BC가 8이래. 반지름이 4라며. 반지름이 4면은 지름은 8이잖아. 근데 원위의 점에서 둘을 이었을 때 지름의 길이보다 길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BC가 8이라는 녀석에서 BC는 뭐가 되는구나? 지름이 되는

되는구나. PC가 지름이면 동시에 각 T는 직각이 되는구나.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 두 직선 AC와 BD가 이루는 각이에요. AC랑 BD가 이루는 각? 그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뭐래? 5분의 3이래. AC는 여기에 있고 BD는 여기에 있단 말이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꼬여 있어. 그럼 꼬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나는 우리가 각을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게 5분의 3이라는 게 일단 주어졌어. 그럼 이제 뭔가를 좀 해봅시다. 지금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죠. 그리고 얘가 지름이라는 걸 통해서 이 DC랑 DB가 수직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럼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이 평면 위에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얘도 DC랑 수직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ACD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ACD에서 이 D가 뭐야? 직각이라는 걸 알았으니 필요한 평면을 끄집어내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ACD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너와 너의 길이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너와 너의 길이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지름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 그럼 내가 얘네들의 각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꼬여 있으면은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는 걸 그려내야 되거든. 이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야. 그림이 어려운 거야.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기둥, 구, 원뿔 같은 이런 곡선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이런 도형에서 공간상에서 어떤 위치관계라거나 거리라거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 필요한 걸 한번 뜯어보라고요. 봐요. 여기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죠. 그리고 얘가 직각이고 직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직육면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위에다가 그립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부터 보죠. A에서 B, 여기를 A라고 불러주면 여기에 B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맞나요? BD랑 DC가 수직이에요. 여기에 D가 오면은 수직, 여기에 C를 불러주면 될 거예요. 봐요.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상황으로 와버렸죠. 그럼 여기서 내가 AC라는 녀석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그리고 BD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얘네 둘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네. 그리고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요 높이가 지금 얼마인 거야? 6인 거야. 그리고 BC가 원의 지름이 되면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가 8이면은 얘가 6이에요. 얘도 6이에요. 그럼 여기서 AD의 길이가 먼저 등장하지 않겠니? AD의 길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요 대각선. 그럼 요 대각선을 찾아주기 위해서 요거의 길이를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 그럼 할 수 있는 걸 봤더니 얘네들이 이룬 각의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라며. 꼬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거나,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거나, 얘랑 평행한 애를 찾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럼 여기서 얘랑 평행하면서 만난 애가 얘란 말이지. 그러면은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은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좀 그림을 너무 겹치니까 이렇게 좀 약간 휘게 그렸어요. 여기 직선을 그려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이 직선은 얘랑 수직이에요. 왜? 여기서 편의상 A, B, C, D라고 불러줄까요? 왜 수직이죠? 지금 요 직선이 얘랑 수직이고 요 직선이 얘랑 수직, 그러니까 C는 요 평면과 수직이야. 그럼 CE가 요 평면과 수직과 평면이라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지? 얘가 직각이에요. 얘가 세타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그려버리면은 좀 더 느낌을 오게 그리면 CEA에 대해서 얘가 직각이고 얘가 세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거지. 그럼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라고 얘기했는데 AC의 길이는 8이고 얘가 직선과 평면이 있으니까 너도 직각이거든. 직선은 평면과 수직, 평면이는 모든 직선과 수직. 8, 6, 10. AC의 길이가 10이 나왔어.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얘기했는데? 5분의 3이라고 했는데. 그럼 너의 5분의 3을 곱해주면은 CE가 6이 되겠네? EA는 뭐가 되겠네? EA는 8이 되겠네? 그쵸? 그럼 CE가 6이야. 요 CE가 6이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좀 얘가 6이지. 그럼 A, B, D. 6, 6, 1대 1대 루트 2, AD의 길이가 6 루트 2라고 여기 나와버렸죠. 그 다음 CD의 길이를 찾아줘야 되네. CD의 길이네. CD는 EB의 길이네.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CD의 길이는, CD의 길이는 루트 속의 누구의 제곱? 8의 제곱에서 6의 제곱을 빼준 거다? 그럼 너는 뭐래? 루트 속의 8, 8의, 그냥 빼줘도 되고, 합차공식 해줘도 되죠? 8 더하기 6. 8 빼기 6. 그럼 얘는 2루트 7이다. 해서 2루트 7을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AC의 길이가 10이라는 걸 아까 우리가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10을 써버려가지고, 10의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줘서, 요거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계산을 하건, 저렇게 계산하거나, 밑변과 높이를 내가 다 찾았어요?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7. 밑변의 곱하기 높이. 밑변의 길이에다 높이를 곱해줘라. 빰빰. 6 루트. 얼마죠? 14죠. 답이 나왔죠. 필요한 평면을 뜯어냈는데,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는 거에서 이제 우리는 업그레이드 한 거죠. 뭐 해줘라? 필요한 직육면체를 뜯어내 본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필요한 직육면체를 내가 이렇게 잘라내듯이 수박 같은 걸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곡선 가만히 보니까 이 뒤에 너네들 필요 없거든. 수직 관계의 포인트를 맞춰서 평면의 수직이 직선 수직이야. 그럼 여기를 밑면으로 하고 높이라는 직육면체를 그려볼까 했더니 위치 관계와 선분의 길이들이 좀더 명확하게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되죠. 아까는 여기서 내가 얘랑 만나는 직선을 그려서 여기를 내가 상상을 해줘가지고 뭔가 관계를 찾는다. 이게 좀 쉽지가 않았던 거지.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가 돼버렸죠. 이걸 할수 있어야 된다. 이걸 할수 있어야 된다. 구나, 원기둥, 원뿔, 곡선이 난무하는 이런 도형에서 우리가 직육면체를 뜯어내는 걸 잘한다라면은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을 이루는가, 뭐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가, 직선과 직선을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왜? 직육면체는 평행선 천지잖아. 그치? 내가 얘를 해석하기가 너무나 좋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유용하고 우리 잘 연습하고 있어요. 그쵸?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야 돼요. 보고서, 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께 돼야죠. 꼭 끝나고 나서 복습 한번 해보십시오.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8번 문제는요, BC랑 BD랑 길이가 6으로 같대요. BC는 너고요, BD는 너고요.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은 기분이가 너무 좋아. 야, 야, 이등변 삼각형 보면 뭐 해보라고? 무조건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중점에 떨어지는 거 이용할 수 있다고. 그쵸? 그리고 CD의 길이가 뭐라고? 4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밑면으로 하는 3면체인데 ABCD인데 BCD의 내접선은 4접원? 오케이. 점 A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 원의 중심에 딱 떨어진대. 그리고 AC의 길이는 2루토라고 말을 했어. 원, 오 위의 점 P에 대해서 PAP, 코사인 각 P, 원 위의 점 P가 뿔뿔뿔뿔 돌아다니는데 PAP, 요 녀석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의 최댓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최댓값을 구해달라는 것은 어차피 저 세타가 가능한 어때야 돼? 작아준, 언제 제일 작냐를 찾아주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이 BC랑 BD가 얼마라고? 6이라고 주어졌어. 너가 6이에요. 그리고 너도 6이고요. 너는 4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일단 필요한 평면 스텝 1. 아래 평면을 뜯어내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예쁜 도형을 뜯어내자. 여기에 요렇게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D가 있고요. 여기에 내접원이 요렇게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럼 일단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이 원의 중심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 수능 개념, 20특강, 기하는 기하대.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기본 포맷은 넓이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 여기서 심지어 이 녀석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중점에 딱딱 떨어지고 너의 길이는 4니까 2씩 쪼개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높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높이를 h라고 불러준다면 h는 루트 6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게 되겠지? 너는 뭐가 돼? 4루트 2가 되겠지? 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4에다가 높이는 4루트 2가 되겠지? 이 녀석은 이 삼각형을 몇 개로 중심을 기준으로 요렇게 쪼개주면 높이가 모두 다 뭘로 같아? 반지름 알로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반지름, 2분의 6 곱하기 반지름, 2분의 4 곱하기 반지름, r을 묶어주고서 6에다가 4를 더하는 녀석으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기본 포맷.

말씀 넓이를 매기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더랬죠. 그래서 얘를 날려버리고 664 더하면 얼마야? 16이야. 16 날려버리면 쿨하게 다 사라지네. R이 루트이다. 네저번의 반지름을 일단 캐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해법은 선생님이 항상 추천하는 해법은 네저번의 반지름을 기르고 하는 해법은 넓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다를 이용해서 이것 대 이것은 빗변 대 요거 요걸 이용해서 반지름 R을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얘가 4루트이니까 4루트에서 R을 뺀 만큼의 길이 대 R은 6대 2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반지름 R을 구했어요. 그럼 네저번에 반지름 R을 구한 상태에서 P가 여기 위를 뽈뽈뽈뽈뽈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가 중점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선 세타가 가장 작을 때인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봐요. 첫 번째 풀이. 느낌적인 느낌. 느낌 아니까. 여기서 내가 P가 여기로 막 돌아다녀. 그럼 BAP는 이때가 가장 작지 않을까요? 그쵸? 내가 B의 입장에서 이 원위를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갔다가 A까지 갔다가 멀리 가면은 더 멀어 가기 벌어지겠지. 이때가 최소가 될것 같아. 아니, 가기 최소가 될것 같아. 얘는 직관적인 느낌. 어우 선생님, 얘가 만약에 이 원이 이 P가 여기를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거보다는 얘네들보다는 얘가 가기 당연히 작죠. 근데 얘가 요 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으로 가면 이게 조금 더 가기 이렇게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봐라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세타를 식을 한번 세워봐야죠. 코사인 세타는 여기 위의 점 P에 대해서 뭘 해주면 되겠어? 세타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요. 두 배의 누구의 AB의 길이에다가 AP의 길이 분의 AB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AP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BP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AB의 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야. 삼면체에서 고정된 거야. 그리고 AP의 길이는 P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원의 중심이라며 그럼 여기서 얘를 이어주게 되면은 AP 길이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거든. 근데 이거 고정이죠. 이것도 반지름 고정이죠.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상수상수니까 똑같으니까 얘도 언제나 일정해. AP도 변하지가 않아.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는 누구에 의해서 오롯이 결정이 돼? BP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가장 크려면은 빼주는 저 BP의 길이가 가장 작아져야 되겠죠. 그럼 원 위의 점을 P가 뿔뿔뿔뿔 돌아다닌 상태에서 BP 가장 짧을 때는 여기잖아. 여기에 P가 올 때잖아. 그래서 이게 코사인 세타의 최댓값이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엄밀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게임 끝났어요. 얘네들 이 순간에 얘네들의 길이만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그럼 뭐 해주면 돼? 필요한 평면을 또 뜯어내야 되겠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중심에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 P가 왔을 때요 도형 우리는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야 되겠다. 요 높이가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4루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서 이 중점을 내가 저기서 이름 안 불렀죠? M이라고 불러줍시다. M이라고 불러주고, A라는 지점에서 여기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 여기서 이 원의 중심을 O라고 불러줄까요? O라고 불러줄까요? 그러면은 MO가 반지름 뭐야? 루트 2가 되는 거야. 근데 저 P라고 하는 녀석, 여기서 여기까지 또 루트이고, 얘는 4루트이니까, 얘는 2루트 2루트이, P는 요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 P가 중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얘는 요렇게 같아요. 그 상태에서 얘를 이어주죠? 얘를 이어줘요. 그럼 내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AB, 그죠? 여기서 내가 지금 MO의 길이는 루트 2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아까 AC의 길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더라? 이루트오. 너가 이루트오야. 그럼 너는 2라고 얘기했잖니? 1대 2대 루트오. AM의 길이는 4가 나옵니다. AM의 길이는 4가 나와요.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4, 4, 16에서 루트 2의 제곱 빼주면은 루트 2의 제곱 빼주면은 루트

0: 14가 AO의 길이가 되고 너의 길이도 4가 나오겠죠? 그럼 AP의 길이는 4가 나와요. AB의 길이를 찾아줘야 되겠다. 얘가 루트 14고 얘는 루트 2의 몇 배? 3배? 3루트 2, 4루트에서 루트 2를 빼준 거죠. 그럼 여기서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피타. 14에다가 3루트 2의 제곱은 18이잖아요. 더해주면은 32죠. 루트 씌워주면은 4루트 2인가요? 그쵸? 14, 18 더해주면은 32. 그럼 너가 4루트 2야. AB는 4루트 2야. 그때의 BP의 길이는 2루트 2야. 게임 끝났죠? 계산만 해주면 될까요? 그럼 계산해봅시다. 요 녀석을 계산해보면 AB의 길이의 제곱은 4루트 2의 제곱은 4, 4, 16의 32죠. AP의 길이의 제곱은 4, 4, 16이죠. BP의 길이의 제곱은 8이 되겠죠. 분모는 2 곱하기 4 루트 2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2에다가 4에다가 8 나눠버리면 1 남죠? 8 나누면 1, 2 남죠? 8 나누면 8, 4, 30인가요? 네. 그럼 분자는 4에다 1을 더해서 1을 빼주게 되면은 5인가요? 분모는 4 루트 2가 되나요? 유리화를 해주면 너라는 녀석은 8분의 5 루트 2가 되나요? 그쵸?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요렇게 P분의 Q 루트 2라고, P분의 Q 루트 2라고 얘기했을 때 분모 문제에는 P와 Q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8과 5를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13이 되겠지요? 답이 나왔지요. 그쵸?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고,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서 공간 도형의 문제를 우리가 평면 도형의 문제 연속으로 가져가는 거 계속 해왔던 거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삼수선의 정리,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선, 너도 직각이 돼. 그쵸? 수선의 발 내려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너도 직각이 돼. 피타고라스. 그런 것들 우리가 볼수 있었던 거죠. 해서 삼수선의 정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직각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쓸 거다. 기하를 푸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필요한 평면 뜯어내는 거 오늘도 몇 번이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세보고 싶네. 내가 한 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는 거란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세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다시 돌리면서 이렇게 세보지는 마요. 그런데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가지고 다 가져가시자고요. 절대 하지 마요. 알겠죠? 한번 혼낼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뒤에 또 이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원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우리 14강 모의고사 7회분 마지막 시간이죠. 그리고 완강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나머지 문항 20번까지 끝까지 열심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5번 풀 차례거든요. 15번 문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한 덩어리인 물체 A, B와 자, 한 덩어리래요. 한 덩어리. 힌트를 줬네요. 한 덩어리라고. 한 덩어리인 A, B와 물체 C가 서로를 향해서 크기가 각각 4P, 3P인 운동량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요. 가에서 B와 C가 충돌을 하고 나서 A는 크기가 P인 운동량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B와 C는 또 한 덩어리가 되었대요. BC도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자,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두 물체가 이렇게 하나로 붙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두 물체는 무엇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속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속력. V라고 쓸까요? V가 같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가 같다. 요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요. 중요한 특징이 또 나옵니다. 충돌 과정에서 B가 A,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각각 3P, 2분의 9P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A, B, C의 질량을 MA, MB, MC라고 했을 때 각각의 질량비가 어떻게 되나요? 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A, B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B는 나 상황에서 혼자서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의 마지막 조건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라 그랬냐면 3P라 그랬어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P. 그러면 우리 반대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얼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3P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초기에 가에서 A의 운동량이 얼마여야, 어느 방향으로 얼마여야 운동량이 3P만큼 변해서 왼쪽으로 P가 될 수가 있을까? 요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렇지. A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2P만큼의 운동량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A하고 B가 하나의 덩어리로 속력이 똑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A, B의 운동량의 합이 그렇지 4P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A가 2P야. 그럼 B는? 그렇지. B는 자연스럽게 2P라고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런데요. 우리 한 덩어리 힌트 써야지, 한 덩어리. 자, 한 덩어리는요, 여러분들. 운동량 이퀄 P, P는 MV라고 했을 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A하고 B는 무엇이 똑같냐면 속력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량비는 곧 누구의 비와 같냐면 운동량의 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A하고 B는요. 운동량의 비가 1대1로 같아요. 그러니까 A 대 B 질량 B는 몇 대 몇임을 알 수 있냐면, 그렇지. 1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보를 하나 얻어냈어요. 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질량 B를 찾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3P인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뭐라 그랬냐면,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라 그랬냐면 2분의 9P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다가 B를 하나 따로 그려볼게요. B가 이렇게 있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P예요. 3P. 그리고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9P입니다. 자, 그러면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가 오른쪽 3P, 왼쪽 2분의 9P인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 R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 얼마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2분의 3p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2분의 3p여야 돼요. 그러면 초반에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 그렇지. 2p였어요. 2p. 그런데 2분의 3p, 마이너스 2분의 3p라는 변화를 통해서 이 운동량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2p에서 마이너스 2분의 3p를 더하게 되면, 즉 2분의 3p를 빼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지. 2분의 1p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아, 나에서 b와 c가 한 덩어리로 갈때 b의 운동량이 2분의 1p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C 한 덩어리로 갈때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EP라고 했으니까 C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 그렇지. 2분의 3P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번더 하는 거야. 뭘또한번더 하냐면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속력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량과 질량의 비례관계를 살펴봤었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한 덩어리래, 한 덩어리.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 속력이 똑같아. 그러면 P는 MV에서 속력이 같으니까 질량비가 결국에는 운동량의 비와 같고 운동량의 비가 몇대 몇? 1대 3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량비 B 대 C가 몇대 몇이냐면 1대 3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얘를 종합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A와 B와 C의 질량비는 몇대 몇이어야 되냐면 1대 3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해서 정답은 2번 1대 3입니다. 자, 가 상황에서 그리고 나 상황에서 운동량은 이제 보존이 되어야 되니까 가의 운동량은 합하니까 P가 나왔잖아요. 그쵸? 4P 빼기 3P. 그러면 나에서도 똑같이 P가 나와야 됩니다.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이 P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BC 2P고 그다음에 A는 마이너스 P.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그 안에서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A, B, C의 운동량을 하나하나씩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통해서 가, 나 상황에서의 A, B, C 운동량을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는 1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 문항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실로 연결된 물체 A에서 D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수평면과 나란한 실 P가 끊어진 후에 A와 B 그리고 C와 D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 상황을 보니까 BC에 연결되어 있는 P가 딱 끊어지면서 이제 운동 방향이 AB가 하나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 C하고 D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상황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나에서 BC의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 3분의 1g, 3분의 1g, 그다음에 3분의 2g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는 물체 B, 물체 C의 가속도를 알려준 거지만, 사실 이거는 뭐예요? A하고 B가 하나로 운동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처럼 운동을 하기 때문에, B의 가속도를 알려준 거는 A의 가속도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고, AB 한 물체로 간주했을 때 운동에서의 가속도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C와 D의 각각의 가속도가 똑같이 3분의 2g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 당연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A하고 D의 질량은 서로 같다라 그랬고요. 뭔지 모르지만 라지 M을 한번 둬볼게요. 그리고 B하고 C는 질량이 서로 스몰 M으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뭘 비교를 해볼 거냐면 A하고 B 질량을 하나의 물체로 간주했을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죠.
CD로 어때요? CD도 보니까 large M 더하기 small m. 그러니까 AB 합물체, CD 합물체로 간주를 각각 했을 때 질량합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F는 MA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AB 합물체로 봤을 때 하고, 그다음에 CD 합물체로 봤을 때 얘네들의 질량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지? 자, 그런데 가속도의 비가 B 대 C가 얼마예요? 즉, AB 합물체와 CD 합물체의 가속도의 비는 1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자임의 비도 몇대 몇이라는 거예요? R자임의 비도 1대 2.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A, B 한 물체가 운동을 할 때의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럴 때는 그냥 스몰 F라고 두면 되죠? 그래서 1인 것이 스몰 F인 거고, CD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알짜 힘은 라지 MG에 해당이 된다. 얘네들의 비가 몇대 몇이라는 거예요? 1대 2라는 거겠지. 그럼 바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EF가 MG인 거니까 여기에서 small F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라지 MG가 됩니다라고 하나 찾아냈어요. 그치? 요게 2분의 1 MG가 되는 거예요. 라지 MG죠? 요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에서 A, B가 하나로 운동하는 상황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 질량 M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식 세워보자. 자, F는 나에서의 A, B를 볼 거고요. F는 MA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F는 MA. 여기서 F는 알짜 힘인 거 아시죠? 자, 알짜 힘 2분의 1 라지 MG.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 합은? 그치.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그리고 가속도는 얼마예요? 가속도는? 그렇지. 3분의 1g. 요렇게. 그러면 양변에 g 약분이 될 거고, 계산해보면 3 라지 m equal 2 라지 m 더하기 2 스몰 m.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2 라지 m을 넘기게 되면, 따라서 라지 m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냐면, 그렇지, 2m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요 small f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mg가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가에서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가에서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알려면 우리는 C의 알짜 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C 오른쪽에 달려있는 이 실이 당기는 힘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실의 장력, T라고 해볼까요? T라고 하는 거는 D를 위쪽으로 당기는 힘과 당연히 같죠. 그치? 그러면 D의 알짜 힘을 또 안다면,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얼마였기 때문에, 질량이 EM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EMG라는 힘이 작용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D의 알짜 힘을 구하면 T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요 T가 나오면 C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 T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FC, 즉 C의 알짜 힘까지 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실 P가 C를 당기는 요 힘의 크기, 이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죠. 그쵸?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세 번째로 가 상황에서 이 A, B, C, D 한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 가 상황에서 A, B, C, D의 운동 상황을 분석해봅시다. 이건 왜 하는 걸까요? 가속도 구하려고. 그치? 자, 한번 해볼게요. 알짜 힘은 얼마일까요? A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이 작용하니까 알짜 힘은 emg 빼기 small mg. 요게 될 거고. 전체 질량 합은 2m, m, m, em이니까 6m. 그리고 가속도는 a, 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나오네. a, 가가 얼마일까? a, 가는 6분의 1g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c하고 d에서 d의 알짜 힘을 구해 볼게요. d의 알짜 힘은 질량 2m에다가 가속도 6분의 g를 곱하면 되니까 3분의 1g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 t라고 하는 값이 얼마여야 돼? 아래로 emg, 위로 t로 작용했을 때 3분의 1g, 아래 방향에 3분의 1g가 나와야 돼요. 3분의 1mg가 나와야 돼요. 왜 m을 빼먹었네? 3분의 1mg. 그지? 그럼 t가 얼마여야 되냐면 3분의 5m g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지?
그럼 여기가 3분의 5mg면 요 T도 3분의 5mg예요. 그럼 FC를 구해볼까요? FC는 어떻게 될까? FC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해볼까요? FC는 6분의 1mg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당겨야 R자 힘이 6분의 1mg가 나올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 식을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식은 여기다 쓸게요. 3분의 5mg에서 T', 여기를 T'이라고 둘게요. T'을 뺐을 때 6분의 1mg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T'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5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10 빼기 6분의 1, 즉 6분의 9mg. 약분하면 얼마? 그렇지, 2분의 3mg. 요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즉 2분의 3g, 정답 4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나름 이제 복잡했는데요. 나 상황에서 실이 끊겼을 때 AB 하나, CD 하나를 묶음으로 봤을 때 질량이 같으니까 가속도와 R자 힘을 비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AB를 통해서 라지 힘이 얼마인지 구하고, 그 다음에 가의 ABCD 한 묶음을 통해서 가 상황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니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이제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나 상황이 조금 복잡했는데요. 정리를 잘 해보시고, 이 문제에서 핵심은 운동 방정식을 얼마나 잘 세울 수 있는가, 요거를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AB 한번 세워보시고, 지금 AB는 세우지 않았지만, CD는 세우지 않았지만, CD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옆에다가 한번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네요. 자, 오랜만에 원형 도선이 나왔습니다.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해보는 문항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세기가 I 제로인 전류가 흐르는 중심이 점 O인 원형 도선 XY가 종이면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원형 도선이 나오게 되면 그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그 자기장 세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 써더라? 그렇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반지름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다시 보세요. X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O에서 XY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자, 일단 요거 하나 확인해 보고 갑시다. X에는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 이 O 지점에 X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을 BX라고 한번 해본다면, 얘는 들어가 아니면 나와? 생각을 해볼까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엄지손가락의 전류의 방향이니까 들어가.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Y 방향이 아니라 Y에 의한 자기장도 더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X하고 Y는 뭐가 똑같지? 전류의 세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중심으로부터 도선까지의 이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면, 즉 RY와 RX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큽니까? X가 반지름이 더 커요. 즉 반지름이 더 작은 Y가 자기장의 세기가, 그렇지, 더센 거야. 누구보다? X보다. 근데 만약에 Y의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여 봐, 얘들아.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여 봐. 근데 Y가 X보다 큰데 Y가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결과도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지. 그런데 결과가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Y의 자기장의 방향은,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처럼 O 지점에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었다? 아, 그럼 Y도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시계방향이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긴 했는데, X의 자기장의 세기와 Y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를 해보면 Y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볼까요? O에서
Y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제곱.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하고 y를 같은 방향으로 합해야만 b0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b0가 by보다는 어때야 돼요?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0보다는 by가 b0보다 작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둘을 합해야 b0가 나오니까 by가 더 작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문제 조건을 다시 마무리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볼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는 b0인데 나에서 여러분들 가에서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르는 중심이 o인 도선을 하나 더 갖다 놓은 거야. 자, 요 상황에서 z를 하나 딱 끼워 놨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되어 있습니다. B0. 자기장의 세기가 B0.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자기장의 세기가 B0였는데, 여기서는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 마이너스 B0가 나왔는데, 여기는 B0가 있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죠. 들어가는 방향이야? 아니면은, 나오는 방향이야? 둘 중에 뭐지를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 그대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Z를 새로 설치한 게 무의미하잖아요. Z는 여러분들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고 뭐 특정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O에서 합성 자기장을 구하면, 가에서처럼 똑같이 마이너스 B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뭐야, 얘들아? 자기장의 세기가 B0로 나왔지만 방향은 그렇지 반대로 플러스인 B0가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가에서 I0에 즉 Y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0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X와 Y에 의해서 O 지점에는 둘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럼 이제 Z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결과적으로 나오는 방향이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Z는 무조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은 Z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O 지점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니은 Z에 흐르는 유도 전류가 아니죠?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인데요. 이 i라고 하는 게 4i0보다 크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r분의 i에 비례한다라는 요식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자, 가를 보시면요. 만약에 y하고 x하고 모두 다 반지름이 같은 상황이고 전류도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식이. 중심에서 마이너스 r, 반지름 r이라고 해볼게요. r분의 i0. 그리고 마이너스 r분의 i0. 요게 이제 가 상황에서의 합성 자기장 식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해보면 얘는 r분의 마이너스 2i0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놓을 거고, 나에서는 자 똑같이 마이너스 r분의 2i0 즉 x, y에 의한 것 이렇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z도 반지름이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전류의 색이 i라고 한다면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i 마이너스 2i0.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가와 나에서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고 같고 방향은 반대, 그치? 그러면 가에서 마이너스 r분의 2i0였다라고 한다면 나에서는 그렇지 r분의 플러스 2i0가 나와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요 i라고 하는 게 그렇지 4i0가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4i0는 여러분들 나에서 Z의 반지름이 XY와 모두 다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전류의 세기인데, 지금 현재 실제로는요, 반지름이 더 작잖아요. 그쵸?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더셀 거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전류의 세기, I라고 하는 것이 더 4I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역하고 니은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디귿을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갖게 둔 상황에서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자기장의 세기 같고 방향이 반대임을 활용하면 I가 4I0보다 작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항, 18번 역학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빗면에서 두 개의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자.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질량이 2m인 물체 A가 점 P를 지나는 순간 질량이 M인 물체 B가 점 R을 V의 속력으로 지난대요. 그죠? P를 지나는 순간 V의 속력으로 딱 지났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A, B는 서로를 향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점 P에서 만난대요. 딱 만난대. 그러면 A가 P에서부터 Q까지 그리고 B가 R에서부터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PQ하고 QR 사이에 거리가 제시되어 있고요.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요한 정보가 나와야 되나? 잘 봐. P에서 Q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2분의 9mv제곱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Q에서 A, B의 운동 에너지의 B를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P에서부터 Q까지 A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 동안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선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기준면이에요, 기준. 이 기준면을 바탕으로 해서 A는요, 요만큼 올라갔어. 맞아요? 그리고 B를 비교해보면, B는 Q에서 R까지 높이를 비교해봤을 때, R에서 Q로 요만큼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이 길이에 대한 비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요 작은 큰 삼각형 하나 보이죠? 요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은 직각 삼각형 하나 또 보일 거예요. 자, 빗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얼마? 3L, 2L. 그러면 이 높이에 대한 길이 비가 몇대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3대 2의 비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이라고 하는 B를 가지는 요 높이에 해당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문제의 조건에 따라 2분의 9 mv 제곱입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를 활용을 한다면 얘들아, B 같은 경우에는 R에서 Q까지 내려가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 감소량은 얼마가 될까? 감소량. 감소량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2분의 9 mv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비가 3대 2이기 때문에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에서 일단 높이비를 한번 따져서 써볼 거예요. 높이비는 3분의 2에 해당이 될 거고.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왜? 질량이 서로 달라요. 질량은요, a는 2m이고 b는 m이기 때문에 B는 A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옆에다 쓸까요?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3 MV의 제곱입니다라고 계산이 완료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문제의 조건에 나온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가지고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찾았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캐치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뭐를? 그렇지.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이 B의, 무엇과 같냐면, 그렇지. B의 운동 에너지, 그렇지. 증가량과 같다.

요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B가 초기에 V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R에서 Q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속력이 증가하게 될 텐데, Q에서 B는 과연 얼마의 속력을 가지길래 그 변화량이 2분의 3mv 제곱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얼마여야 될까, 여기가? 그렇죠. EV여야 되겠죠, EV. 그래야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의 m의 EV의 전체 제곱. 얘는 뭐예요? 2분의 1의 mv의 제곱. 얼마가 증가되어야 돼? 2분의 3 mv 제곱이 증가돼야 emv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B가 Q에서 A와 만날 때 B의 속력은 EV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B가 R에서 Q까지 갈때 T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때 속력이 얼만큼 증가했는지 봤더니 플러스 V만큼 증가했네? 그런데 A도 P에서 R까지 가는데 T라는 시간이 걸려요. P에서 A의 속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보면 얘는 빗면을 위로 올라가니까 그 변화량의 크기는 V인데 감소하겠지. 그래서 A가 Q에서 얼마의 속력을 가지게 되냐 하면 V 마이너스 스몰 V의 속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P에서 Q까지, 그리고 Q에서 R까지는 뭐가 똑같다? 시, 간이 똑같다. 그치?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 자, 빗면에서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때 자주 쓰는 개념이 있죠? 바로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쓸 거예요. 자, 평균 속도 V바를 쓸 건데, 이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VT 그래프, 즉, 1차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등속도 운동처럼, 즉, 상수함수 형태의 그래프처럼 치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이동한 거리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거속시 형태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단, 여기에서 속도라고 하는 거는 평균 속도, 그지? 자, 그러면 A하고 B의 시간이 현재 똑같아요. A, B의 시간이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 거리의 B가 몇대 며칠이라고 제시되어 있냐면, 그치. 이거 써야지, 이제. 3L 대 2L. 그 3대 2예요. 그럼 결국에는 평균 속도의 B도, 그렇지, 3대 2라는 것이고, 평균 속도를 구해보니까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인데, 그 분모에 있는 2는 다 이제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각각의 속도만 더해볼게요. 자, 더하면 얼마? 2V 더하기 마이너스 V 대 2V 더하기 V니까 3V. 여기까지 되죠? 자, 비례식 풀어보면 4 라지 V 마이너스 2 스몰 V는 9 스몰 V. 라지 V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1 스몰 V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A가 Q에 갔을 때, Q에 도착했을 때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1을 빼니까 4분의 7 스몰 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이 B분의 이 A를 구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즉, Q에서의 운동 에너지 B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풀 때도 여러분들 식을 다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운동 에너지 식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약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호도 다 생략을 하시고요. 숫자만 보세요. 숫자. 자, B의 질량은 1. A의 질량은, 그치, 2m. 그러니까 2. 그리고 이제 V제곱 남았죠? Q에서 A의 속력은 4분의 7V. 숫자만 제곱해보면, 그렇지, 16분의 77에 49. 그 다음에 2 제곱하면 4.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 약분하면 8. 정리하면 32분의 49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었어요. 정답은 몇 번? 4번에 해당이 되겠네.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초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을 가지고서 얘를 활용해서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찾아내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요거. 2분의 3 mv 제곱. 자, 요걸 찾으면 B가 Q

한 번에 표현이 되고, AB의 운동 에너지 B를 구할 때 기호들이 다 약분되면서 숫자만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좋은 문제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 보시고요. 자, 우리는 그다음 이제 전자기 유도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ED, 4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세기가 각각 균일하고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인 자기장 영역 1, 2, 3, 4. 이렇게 네 개의 영역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복잡해 보입니다. 자, 금속고리의 점 P의 위치 X가 0에서 D인 영역에서 금속고리 속력이 V0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금속고리의 속력이 V0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조건을 주는데요. D에서 OD 영역을 지날 때는 금속고리의 속력이 V1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전부 다 V1, V1, V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V1을 구하라고 물어보겠죠? V0의 형태로 얼마로 표현되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자, 그림 나는요. P의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는 유도 전류를 양으로 두고 X가 0에서 4D인 영역에서 P에 유도되는 전류를 X에 따라서 나타낸 겁니다. 자, 원에서는요, 자기장의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와 3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원 영역은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3 영역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속고리가 통과를 하게 될 때, 가로 D, 세로 D라고 하는 D제곱의 면적을 가지는 부분을 한 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3 영역에서는 이게 총두 칸에 해당되는 거죠. 금속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면적이. 그래서 이렇게 각각 B, B 해서 총 2B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초기에 0에서부터 D까지 갈 때,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물론 이제 익숙한 경우에는 그림을 굳이 이렇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보고서 금속고리가 여기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바로 써서 풀어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판소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어디를 볼 거냐면, 0에서부터 D를 볼 거예요. 자, 0에서 D까지. 자, 이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P 지점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Y 방향의 전류가 흘렀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마이너스 Y 방향의 전류가 흘렀어? 그 말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지? 그러면 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금속고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금속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무엇이 증가해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까? 그렇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해야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자, 증가합니다. 뭐가 증가하냐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이렇게 증가해요.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3 영역의 자기장은, 그렇지,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근데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2에 해당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 3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러한 변화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증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나오는 게 증가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의 이 B만큼을 만들어야 돼. 결과적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B에 해당이 돼요. 그쵸? 아, 그러면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때의 속력은 V0입니다. 그럼 이러한 조건일 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를 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I.

제로입니다. 그럼 얘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6i 제로, 4i 제로 이러한 것들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오케이. 요거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D에서 ED로 갈 때를 한번 볼게요. 자, 옆으로 쭉 이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D에서 ED로 갈 때나 초기에 0에서 D로 들어갈 때나 자기장의 변화는 똑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영역 2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영역 1, 3를 똑같은 면적만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기장에 대한 변화는 D에서 ED로 갈 때도 똑같이 마이너스 B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몇 배가 됐어? 방향은 그대로인데, 그치, 두 배가 됐어요. 마이너스 2i0가 된 겁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자기장의 어떤 변화의 결과는 동일한데, 유도전류의 세기가 두 배가 되었다? 그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속력이, 그렇지, 두 배가 되는 수밖에 없어. EV0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아, 그 말은 V1이 EV0인 거고, D에서부터 4D까지 쭉 이동을 할때 전부 다 EV0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는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억이 해결이 되네요. 기억 보니까 V1은 EV0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지금 0에서부터 ED까지 다 해봤거든요. 이제 ED에서 3D, 3D에서 4D. 자, 쭉 한번 볼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ED에서 3D 봐볼게요. 그림 그려볼게. 자, ED를 초입으로 해서 3D까지 들어간 결과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ED에서 시작해서 3D로 들어가는 동안에 자기장 영역 이 3 있죠? 이 3가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그 면적은 늘꽉 채워서 일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하고 2에 의해서만 유도전류가 형성이 된다. 요 둘에 의해서, 이 둘의 변화에 의해서. 근데 지금 2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 몰라요. 자기장의 세기가. 그래서 B2로 둬볼게요. 자, 정리해볼게. ED에서 3D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고요. 플러스 Y 방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돼서 플러스 Y 방향이 형성이 된 거고, 그럼 왜 나오는 방향이 형성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들어가는 게, 그렇지, 증가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는 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은, B2가 두 개가 있으니까, EB2, 요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에 B가 감소하죠? 감소해, 들어가는 게 감소해. 그러면 이 변화를 바탕으로 방해를 해야지.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 EB2가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EB2. 나오는 게 감소하네? 들어가는 게 감소하네? 그치?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거 만들어줘야 돼. 그치?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때의 속력은 EV0였고요. 결론적으로 플러스 6i0의 유도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과연 이때 자기장을 방해한 그 결과의 값이 얼마여야 될까? 자, 위에서 보세요. 마이너스 b와 v0일 때 마이너스 i0였어요. 그러면 EV0이고 자기장이 얼마여야 결론적으로 플러스 6i0가 될까? 그렇지. 플러스 3b가 되어야 됩니다. 아, 얘가 플러스 3b가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B2라고 하는 것이, B2는 마이너스 EB가 된다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네. 그쵸? 아,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지워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EB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EB, 마이너스 EB, 그럼 총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3D에서 4D. 3D에서 4D는 여기다가 분석해 볼게. 세 번째. 3D에서 4D. 3D를 초입으로 시작해서 4D까지 들어간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런데,

3D에서 4D로 지나갈 때이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면적의 그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구간. 뭐냐면 요 사이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대한 변화만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영역 1 점점 감소합니다. 영역 3 점점 감소해요. 두 칸. 영역 2두칸 점점 증가하고요. 영역 4에 한칸 점점 증가해요. 그치? 요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요네 개. 그럼 볼게요. 영역 4의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B4로 표현을 해보고, 자, 한번 가볼게요. 1부터 가보자. 감소하는 것들끼리. 자, 감소합니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B가 감소해요. 그리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두 개가, 즉, 플러스 2B가 감소해. 여기까지씩 되죠? 자, 그 다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2B가 두칸 있으니까 마이너스 4B인데, 그 마이너스 4B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다 쓸까요? 여기 1번 이렇게 옮기고, 더하기. B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 방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자, 들어가는 게 감소하네? 그럼 들어가는 거 만들어. 그지? 나오는 게 감소하네? 그러면 나오는 것을 만들어야 돼. 자, 들어가는 게 증가하네? 그러면 반대로 나오는 거 만들어. 자, B4가 증가하네? 그럼 마이너스 B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D에서 4D는 속력은 EV0면서 자기장은 얼마여야 결론적으로 유도전류가 4I0가 만들어질까? 를 생각을 해봐봐. 얼마일까요? 네. EB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요 결과가 EB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EB, EB 이렇게 없어질 거고, 자, 결론적으로 B4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나오는 방향으로 3B가 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요게 3B가 되는 거예요. 3B. 그치?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니은 한번 볼까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4에서가 2에서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4에서가 얼마지, 얘들아? 4에서가 3B. 2에서는요? 2에서 얼마였어요? 2에서는 아, 이 위에 있죠? 2B. 그러니까 두 배인 게 아니라 몇 배여야 돼요? 1.5배.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니은까지 해결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는데, 상당히 길어요, 그죠? 자, 디귿에서 4.5D일 때, pH가 4.5D일 때 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4.5D를 그 지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이 조금 겹쳐가지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4.5D예요. 여기는 4.5D. 여기를 지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도선에 이2 영역 두 칸하고 4 영역 한 칸은 4D에서 4.5D를 지나서 5D까지 갈때늘 같아요. 그쵸?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떤 변화만 있냐면, 자,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이2 영역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3 영역에 대한 감소, 두 칸씩에 대한 감소만 따져주면 돼. 자,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제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동그라미 4번. 4.5D를 지날 때입니다. 자, 볼게요. 자, 마이너스 2B가 두 칸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B이고, 그게 감소하고 있어. 그리고 3 영역은 나오는 방향으로 B인데, 그게 두 칸이에요. 플러스 2B. 요게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방해를 해야죠. 들어가는 게 감소하네? 들어가는 거 4B만큼 만들어. 나오는 게 감소하네? 나오는 게 감소하면 나오는 거 2B만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결과가 마이너스 얼마? 그

2B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2B인 상태에서 얘 속력이 얼마지, 얘들아? 속력? 문제에서 조건에서 D까지, OD까지, OD까지 EV라고 그랬어요. EV0. 여기 하나 표시 안 했었네. OD까지가 전부 다 V1이에요. 그러니까 EV0가 OD까지인 거지. 그럼 이때도 속력이 얼마냐는 거냐면 EV0라는 거예요. 그러면 EV0이면서 마이너스 2B이면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그렇지, 마이너스 4I0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디귿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유도 전류의 세기만 요구했기 때문에 2I0가 아니라 4I0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전자기유도 문제는 상당히 길고 복잡하고 좀 까다로웠습니다. 자,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장의 변화와 그 변화를 방해하는 결과로서 결론적으로 유도전류의 방향, 그다음에 속력,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 구간별로 다 비교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도 있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해도 분명히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문항이죠. 이 문항 다시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전자기 유도에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식이 이렇게 한 칸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면 편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파이널의 마지막 문제, 최종 마지막 문제 20번을 풀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2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빗면의 높이 4h인 지점에 질량이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마찰 구간 1을 등속도로 지난대요. 등속도로 쫙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가 h인 평면의 마찰력이 일정한 마찰 구간 2를 통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수철을 최대 d만큼 압축을 했고요. 용수철과 분리되어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물체의 속력은 P에서와 S에서가 같대. 자, P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S에서도 V라고 둘 수가 있는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 마찰 구간 1은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Q에서도 속력이 V가 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요. Q와 R의 높이 차는 H고 물체가 용수철을 D만큼 압축시켰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S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몇 배래요?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k, mgh를 p, 그리고 P 프라임을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한번 둬볼게요. 자, 마찰 구간 2에서 R에서의 속력을 라지 V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에서 수평면까지 가는 구간 동안에, 자, 여기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K 더하기 P가 있는데, 요게 바로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킨 P 프라임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 S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이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킨 이 운동 에너지 있죠? 운동 에너지에, 반대로 얘기했네요. 이 용수철을 압축시킨 에너지가 S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몇 배네? 두 배래, 두 배. S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K였는데, 두 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2K가 되는 거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P하고 K가 같은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요것도 한번 해볼까? 이제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Q에서 R까지. 자, 저 때는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가 K이고, 그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P이고, 그리고 R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만 보면 되니까 걔를 이제 K 프라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P하고 K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K 프라임이 몇이랑 같은 거예요? 2K랑 같은 거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치? 아, K 프라임이

2K구나.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R에서는 2K, S에서는 K라고 정리가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이 P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K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자, 요렇게 EP라고 하는 것이 P 프라임이 될 거고, 예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EMGH는 2분의 1 K의 D의 제곱이 될 거니까 K라고 하는 것은 D제곱분의 4MGH가 되므로 기억은 틀렸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1과 2에서 물체에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속도가 0에서 V가 됐으니까 K만큼 증가했을 거예요. K만큼 증가하면 P만큼 감소하니까 이때 P. 그러니까 결국엔 높이는 H. 근데 여기도 H고 여기도 H예요. 그러니까 마찰구가 원도 H네. 그럼 여기서도 손실되는 에너지 P equal K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마찰구간 2도 2K에서 K가 됐어. 그러니까 얼마 손실된 거야? K가 손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된 게 K로 같습니다. 자, 디귿. 용수철과 분리된 후에 물체는 Q에서 속력이 0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된 이후에 올라가잖아요? S에서 똑같이 속력이 V였겠지? 근데, 마찰구간 2 지나면서, 맞아요. K만큼 손실이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요렇게 왼쪽으로 갈 때는 S에서 K였다가, R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그렇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Q에서의 속력은 0이 되는 게 아니라, Q가 아니라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R에서 속력이 0이 돼서 이제 정지해버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디귿은 틀렸고요.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널 모의고사 7회분을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김유경쌤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게 시험 당일날 즉각적으로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모의고사 열심히 풀었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기간도 같이 풀었던 문항들, 부족했던 문항들, 또 어려운 문항들, 실수했던 문항들 여러 번 반복해 보면서 실수를 채워 나가서 수능 때는 만점을 받기를 선생님이 정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실전 모의고사 좀 풀어봅시다.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끝까지 이 문제집과 이 강의를 붙잡고 끝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방법 그리고 열심히 했던 그 순간들 하루하루 잘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 만났을 때 유니쌤이랑 우리 정말 공부 잘 한번 마무리해봅시다. 그때 먹었던 그 마음 오늘까지 쭉 이어졌다면 여러분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마무리까지 우리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오늘 어떤 개념들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인지 개념부터 한번 확인하고 바로 문항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요. 산화환원식. 근데 이 산화환원식이요. 우리가 좀 자주 보고 익숙한 패턴으로 풀리는 거에서는 또 한시름 났다. 이거 좀 잘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약간 낯설거나 유형이 조금 달라지거나 미지수가 한 번에 확정이 안 되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하고 그 문항에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마 이번 회차의 이 산화환원 반응식 또 여러분께는 좀 그런 의미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좀 시간을 단축했는지 그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pH와 pOH 관련해서 이거 잘 다루는 거는 끝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패턴을 좀 익혀두시고 방법들을 익혀놓으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점수 확보하고 가는 문항들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요.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문항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량의 합이 같아야 한다. 그거 가지고 우리 미지수 특정하는 연습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반응의 양적관계와 확신양과 몰 중화반응 문항이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또 시간을 안배하면서 문항 마지막까지 풀었어야 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이제 14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항이요. 어려운 문항은 아닌데 아마도 제 예상에 여러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과 18족 원소는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2, 3주기의 바닥 상태의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래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옳은 거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문제가 이 W부터 Z까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나머지 보기를 당연히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좀 길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 방법이 맞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문항을 풀 수 있었는지가 아마 이 문항에 여러분이 맞고 틀리고를 좌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해 보면 각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와 그럼 홀전자 수는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 1, 0, 1, 2, 3, 2, 1, 0인데 18쪽은 생략한다고 했고 원자가 전자 수의 합이거든요. 그럼 원자가 전자 수는 1, 2, 3, 4, 5, 6, 7, 18쪽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두 개의 합이라고 한 것을 제가 여기다가 기억이라고 하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적어보시면 2, 그냥 위아래를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 그 다음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 8, 8이 우리가 지금 찾아낸 기억에 대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 한번 볼게요. 각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에서 부양자 수가 0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이게 뭐였죠?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중에 작지 않은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주기에서 한번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생각해보면 3, 4, 4, 4, 4, 4 쭉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요. 없다가 우리 13족부터 1, 2, 3, 4, 5 그 다음에 18족은 지금 제외했으니까 그 다음에 3주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5, 6하고 쭉 이어지게 될 거고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그러면 우리 6에서 끝났는데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6, 6이고 7, 8,
9, 10, 11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럼 작지 않은 값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니은에 해당하는 것도 이주기와 삼주기를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주기에서 작지 않은 값, 그럼 얘는 3, 4. 그럼 계속 3, 4, 4, 4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만 5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3주기에서는 계속 6, 6, 그 다음에는 7, 8, 9, 10, 11이었거든요. 이렇게 기역과 니은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이두 개를 심지어 곱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원자번호로 나눠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요, 이주기와 삼주기를 지금부터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자번호를 먼저 적어보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8쪽은 제외하는 거니까요. 여기는요, 11번, 12번, 13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두 개를 여러분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 2, 6을 적어 주셔야 되고, 2, 4, 8, 그 다음 4, 4, 16이 되고요. 6, 4, 24, 8, 4, 32, 8, 4, 32, 그 다음 8, 5, 40,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럼 12가 될 거고요. 여기도 12가 되고, 여기 28이 될 거고요. 여기가 6, 8에 48이 되겠죠. 그 다음에 8, 9, 72, 이렇게 두개 곱해주시면 80, 이렇게 두개 곱해주시면 88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왔는데, 여기에서 X와 Y를 보면 2대 3이 되는 비율을 찾아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2대 3이 어디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보면 여기 5분의 16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5분의 72가 보였어야 되거든요. 요거 3으로 한번 약분을 해주시면 24, 5분의 24가 돼요. 그럼 2대 3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죠. 따라서 W에 해당하는 것이 분소였다면 X에 해당하는 것은 인이 되면서 얘가 5분의 16, 얘가 5분의 24였습니다. 따라서 요 A라고 하는 게 5분의 8이었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3대 4가 되는 걸 찾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여기 7분의 32가 있고요. 그다음 요것도 요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게 보였어야 돼요. 7분의 24가 돼서 3대 4가 되는 걸 찾아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규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질소였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7분의 24였으니까 바로 B에 해당하는 것도 7분의 8이었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문항 푸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우리 같이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보면요. A분의 B라고 했는데 요 위에는 그냥 8이니까 요 그냥 약분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얘가 7분의 5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게 3분의 2보다 큽니까? 그럼 요거 두개 곱해서 15, 요거 두개 곱하면 14가 되니까 15가 14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보기가 되겠죠. 니은에 보면 W와 Y는 같은 주기 원소입니까? W와 여기에 있는 Y는요, 지금 2주기, 3주기 다른 주기예요. 따라서 니은 틀린 보기. 원자 반지름은 요 X와 Z 비교하라고 했는데 3주기가 2주기보다는 큰 거죠. 따라서 X가 Z보다 크다라고 하는 디귿 옳은 보기로 골라주셔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체크해 주셔야 되죠. 정답 3번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문항을 보시면서 내가 빠르게 숫자들을 잘 떠올려서 조합을 하고 2대 3과 3대 4를 찾아서 보기들 결정할 수 있었는지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속 X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에 관한 자료다라고 되어 있고, XY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식은 하나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또 접근을 했는지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미지수 처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그러면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이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를 한번 맞춰보자. 그럼 산소의 개수를 보면 AM계가 있는 거고요. 여기 B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반응 후에도 산소의 개수는 동일해야 되니까 AM계가 있는 거고, 여기에 다섯 개가 있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지워지면서 B에 해당하는 것이 3이었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죠. 아, 그럼 미지수 하나는 우리가 3이라고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요거는 3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저는 H의 개수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A, M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두개 있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죠. 그럼 반응 후에도 H는 10개인 걸 통해서, 아, 미지수가 두 개이긴 하지만 AM이라고 하는 것은 A와 M을 곱했을 때 8이 되는구나. 그래서 2와 4의 조합을 사실은 여러분 실전에서는 빠르게 결정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우리는 정석대로 다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반응물에서 X의 산화수, 그리고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 이게 지금 E의 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데 M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M이거든요.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요 X의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M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얘가 전체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2인데 m개 있으니까 이 m에다가 마이너스 n을 가지고 있어야 전체가 n 마이너스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여기서 x의 산화수는 이 m 마이너스 n이 되는구나. 그럼 요거 두 배한 것이 결국에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m 마이너스 n에다가 이 m 마이너스 2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대로 지워지면서 아, n이 2였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n은 2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걸또 접근해 보실 수가 있냐면 전하량을 한번 좀 따져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좌변의 전하량을 한번 보면 좌변의 전하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a, n이 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걸 2로 이미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럼 요거 넘어가면 a만 남을 거고 요거는 지워지니까 2가 넘어가면 a가 2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실 수가 있죠. 그럼 a가 2였으면 m에 해당하는 것은 4였구나라고 모두 미지수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거 2였고요. m에 해당하는 것은 4였어요. 요거 2였고 n 2였고요. m은 4였습니다. 그럼 모두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이 되겠죠. 자, 볼게요. 얘는 산화제로 작용합니까? x의 산화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럼 플러스 3에서 지금 얘가 플러스 6이 된걸 보실 수가 있죠. 산화된 거죠. 그러면 환원제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값을 넣어볼게요. A에 해당하는 거 2였고요. 그 다음에 M은 4였고 N은 2가 되는 거죠. 그럼 3이 6, 4에서 2 더하면 6이 되니까 그 값이 1이 되는 거 당연히 맞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급 볼게요. 물 3몰이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의 양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에서 물 5몰이 생성이 될 때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X의 산화수가 3만큼 증가했는데 앞에 계수 2가 붙어 있어서 이동한 전자의 양은 6몰이거든요. 그럼 물 5몰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의 양은 6몰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건 3몰 생성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인 거니까 당연히 X는 5분의 10. 8. 그럼 얘는 3.6이 되는 겁니다. 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디귿까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요. 정답 5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 문항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산소와 수소 가지고 미지수들 어느 정도 추려 주시고 요거를 내가 산화수 넣어 가지고 미지수 넣어 가지고 요 n 값을 찾아내기 시작했으면 그리고 좌변의 전하량과 우변의 전하량이 같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머지 모든 미지수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문항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5도씨에서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하고 지금 각각의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가나다라고 하는 거에서 pH와 pOH라고 하는 값을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에서 pH와 pOH 곱한 게 X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일단 좀 굵직한 힌트였거든요. 저랑 함께 가도 적어보고 나도 적어보고 다도 한번 적어볼게요.
나이에서 2분의 5라고 했어요. 이 값이. 근데 25도씨죠. pH와 pOH 더한 게 14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요거 두개 더했을 때 7이니까 일단 나는 두 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pH는 4고 pOH는 10이었겠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나머지 값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일단 부피비가 100대 10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와 나의 관계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의 10배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를 1로 뒀을 때, 가의 10배다, 나는 10이다. 1대 1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피비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가와 나가 10대 1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부피비가 10대 1이 되는 겁니다. 얘를 그럼 몰농도의 비로 본다면, 1대 100이 되는 거고, 몰농도가 100배예요. 나이에서 그럼 pH가 2만큼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작아서 4였으니까 얘는 이만큼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얘는 그럼 6이었고, 더해서 14가 되어야 되니까 6분의 8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그 다음 가볼게요. 수산화 이온의 양을 우리한테 줬는데 이번에는 가와 다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온의 양이 가와 다에서 같다고 했어요. 그럼 1대1이구나. 그러면 부피비 한번 따져볼게요. 100대1인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부피비 100대1이면 여기서 이제 몰농도의 비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1대100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pOH가 다이에서 이만큼 작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가와 다를 비교할 때 다이에서 얘보다 이만큼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6이 되는 거고, 더해서 14가 되어야 되니까 8분의 6이 되는 것이다라고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가에서 pH와 pOH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 두개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X에 해당하는 것은 48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나와 다에서 이거 분수로 제시하라고 했는데 요 Y에 해당하는 건 약분해주면 4분의 3이었구나 라고 모두 미지수까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의 액성은 산성입니까? 가에서 pH가 6이에요. 당연히 산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나를 한번 볼게요. 양이니까 몰농도와 부피비를 빠르게 생각해 내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다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8제곱을 떠올려 주시면 되죠. 나에서 얘는 pOH가 지금 1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제곱. 그럼 이제 부피비만 곱해 주시면 되는데, 나와 다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0을 곱해 주시고 1을 곱해 주시는 거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10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와 Y를 곱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48에다가 우리 4분의 3을 곱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값은 36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오른 보기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우리가 기역과 디귿 체크해 주셔야 돼서 정답 3번으로 여러분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문항 너무 좋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연습하기에 아주 깔끔한 문항이었거든요. 일단 요거 해석이 가능했는가?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 가지고 pH를 조정하면서 가와 나에 대한 값을 모두 결정할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가와 다였거든요. pOH와 관련해서 내가 가와 다에 대한 모든 값까지 결정할 수 있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 이 문항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이제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속 A부터 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다라고 하고, B와 C는요, 3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실험 과정과 결과가 나와 있고, 옳은 거 골라라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그럼 우리는 실험 과정부터 같이 한번 좀 볼게요. A와 B 즉 각각의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를 한대요. 그런 다음에 가의 수용액에 B,
XN몰을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킨대요. 그 다음, 나수용에게는 C를요, 아까의 두 배, EXN몰을 넣어서 반응시킬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우리 몇 가지 그 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나 과정 후에 지금 보면 B는 모두 B, B 플러스 되었습니다. 넣어준 X가 모두 다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다 과정에서요, B 양이온은요, C와는 반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B, B 플러스는 동일한 양이 계속 남아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과정이 지금 과정에서, 과정 후에 들어있는 금속 양이온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요 자료를 보면서 미지수 처리가 되어 있고, 일단 전체 양이온의 양이 줄어들고 있구나. 1가가 있었고, 점점 차수가 높은 게 들어오니까 줄어들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공략을 우리가 했어야 하는 것은 그 힌트에서도요, 나와 다에서 B 양이온은 같은 양 존재할 거다. 근데 여기에 보면 B 양이온의 양분의 A 또는 C 양이온의 양, 그걸 상대값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B의 양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걸 동일하게 우리가 얘가 X 존재한다, 얘도 X 존재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A 플러스는 8 마이너스 X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C 플러스는 6 마이너스 X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비율이 2대 1이 되어야 한대요. 어쨌든 요 안에 들어있는 B, B 플러스의 양이 동일하다면 결국 A 플러스 그리고 CC 플러스의 요 양이 2대 1인 것이다. 요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일단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요거에다 두 배한 게이 양과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8-x라고 하는 건 여기에 두 배한 거 12-2x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넘겨주면 x는 결국 4였다라고 확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B 플러스가 4N몰, N몰은 떼고 갈게요. 그럼 전체가 8이니까 얘는 4몰 있는 거고 얘도 계속 4몰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2몰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A 플러스 4몰이 다 사라지고 CC 플러스 2몰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양전하량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요거 두개 곱해준 4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얘는 CEC 플러스라고 하는 것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C는 2였구나라고 여러분들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요 숫자를 우리 원래 숫자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보면 얘는 4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 값은 1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2분의 1 해서 얘를 1로 만들어주면 얘를 2로 모두 나눠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도 보면 4분의 2, 2분의 1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전체 양이온의 양이 12몰이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10이거든요. 아, 그럼 A 플러스가 10, 그 다음에 얘는 2몰 있었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럼 동일하게 양전하량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A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6몰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6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B 플러스라고 하는 게 2몰 생긴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B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B의 경우에는 3이었다라고 여러분들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3이었고 C는 2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모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만큼 정리를 하고요. 기억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와 다에서 A 플러스는 지금 환원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이 환원되면 다른 물질은 산화시키는 거예요. 산화제로 작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오름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분의 B라고 했는데 C를 우리가 2라고 찾은 거기 때문에 2분의 B는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곱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넣어준 X는 모두 반응한다고 했죠. 처음에 2몰이 있었고 그 다음에 4몰이 됐다면 넣어준 건 2몰이니까 X는 2였구나.
하나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모두 지워지니까 3이라고 하는 거라고 결국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해볼게요. 다 과정 후에 근데 이온의 양이 아니고 지금 이 고체의 양을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는 모두 석출됐어요. 따라서 처음에 들어있던 이 10N몰이 다 지금 석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C의 양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X를 우리가 앞으로 살짝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앞으로 살짝 돌아가면 이 X를 우리가 지금 2라고 찾은 거거든요. 근데 C는 그럼 그거에 두 배 4N몰을 넣어줬다고요. 근데 요 C에는요, 우리가 지금 2몰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2몰은 아직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2라고 넣어주시면 요거 계산해보면 4가 아니라 5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우리가 기역 니은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3번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처음에 시작점이었냐면 바로 얘를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나와 다의 과정 끝에 이 BB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양 존재할 거고 그럼 이 비율을 이용해서 내가 X가 몇인지를 즉 BB 플러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빠르게 찾았으면 나머지 이런 미지수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까지 여러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하고요. 지금 A 그리고 B 플러스 해서 지금 이 C가 되고 있는 화학 반응식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표는 실린더 에어에 A와 B를 넣고요.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 2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을 줬고 우리 계수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럼 나는 일단 이 계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항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어디부터 시작했어야 되는지 볼게요. 지금 반응 후를 보면 반응 전과 후가 나와 있는데 A의 질량 그리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있고 반응 후에는 생성물인 C의 질량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성물의 양, 반응한 양이라고 하는 거 비례하면서 얘가 결국 지금 1대 3의 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응한 양도 1대 3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3g, 3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1대 3이 반응했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니까 감을 좀 키워볼게요. 얘를 이 숫자를 그대로 한번 살려가지고 3몰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3몰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반응 계수대로 반응이 일어난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는 2몰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몰 있고 둘 중에 하나는 한계 반응물이었을 테니까 아 얘는 그러면 2몰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B는 남아있지 않고 C가 2몰 생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럼 반응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5몰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건데 제시된 것이 지금 1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두 배를 해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3몰이 아니고 아 그러면 6몰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 6몰이 있었고 그럼 전체가 10몰이었다라고 한다면 4몰이 있었겠구나. 거기에 2몰, 3몰 그리고 4몰 생성이 되었고 얘는 4몰 남고 B는 없고 C는 4몰 생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걸 보면 남은 반응물의 밀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응 전에 우리 기체를 이거를 10몰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지금 8몰이 되었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니까 이 8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이 남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그거에 3분의 1만 반응하고 3분의 2는 남은 거잖아요. 남은 반응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A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3분의 2, 결국 2g 남은 것입니다. 라고 본다면 요 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4분의 1로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4분의 1로 결정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실험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육물이 있었고 비가 얼마나 있는지는 요걸 통해 알 수가 있죠. 부피가 지금 22잖아요. 그럼 22물 있으려면 얘 16물이 있었겠구나. 그러면 3배만큼 반응이 일어나면 돼요. 6, 얘는 12물 반응할 거고 12물 생성될 것입니다. 그럼 A가 한개 반응물이었고 이번에는 바로 B가 4물 남았구나. 그리고 여기 12물 생성된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는 여기 22 부피에서 16 부피가 된걸볼 수가 있고, 얘를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그럼 16분의 결국 4분의 1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질량이 4g이었구나라는 것을 결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사몰이라고 표현한 것이 4g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잡은 거에서 뭐였냐면 A가 6몰 반응할 때 B는 4몰 반응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B4몰이 지금 4g인 걸 찾은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질량비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아까 1g 반응했죠. 아, A가 1g 반응할 때 B는 지금 4g 반응한 걸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물의 총량과 생성물의 총량이 같아야 돼요. 그럼 요거 두개 더해주는 게 바로 질량비 1대 4대 5를 찾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질량비예요. 우리 반응 개수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질량비고 반응 개수비 1대 2대 2가 되는 거죠. 그럼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A에 해당하는 분자량비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4가 되는 거고, C는 5가 되는 걸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개 곱해주시면 2대 8대 10, 1대 4대 5라고 하는 질량비까지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3g 중에 1g 반응한다고 했고 B라고 하는 것은 4g 반응한 거니까 결국 생성된 C의 양 W는 5g이었던 것이구나라는 것도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요, 이제 저 조합만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W를 우리가 5라고 찾은 거고요. 그 다음 D라고 하는 건 4분의 1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 A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걸 2로 찾았고요. 그 다음 C의 분자량을 5로 찾아주신 거예요. 그럼 요거 그대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요. 정답은 8분의 1이었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8분의 1이니까요. 정답 1번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요 문항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실 건데, 일단 이 C의 질량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반응한 양의 비가 1대 3이 되는 거구나. 그걸 찾아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밀도가 같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것이라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거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이 질량에 대한 정보를 찾아오면, 그거 이용해서 우리는 질량비를 특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화학반응식의 개수비는 이미 다준 것이었기 때문에, 질량비를 그러면 반응 개수비로 나눠주셔서, 분자량비까지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문항 푸는 거에서는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이 문항들 반복적으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은요, T도씨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부터 다이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 그림과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K에다가 Y분의 X라고 하는 것을 곱한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우리 같이 그림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다 미지수 처리가 되어 있고, 6W가 15V입니다. 근데 어쨌든 온도 압력은 일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고 얘를 지금부터 그냥 15몰로 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니까

b는 요거 두개 곱해서 14대에 요거 두개 곱하면 15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먼저 결정해 주실 수가 있죠. 근데 어떤 힌트가 있었냐면 수소와 탄소의 원자량, 물론 주지 않아도 우리 알고 있지만 원자량을 줬고 분자량이라는 건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량들의 합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12 A만큼 있는 거고, 일자리가 2A만큼 있으니까, 얘의 분자량은 14A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지금 12A에다가 일자리가 2B만큼 있으니까, 얘에 해당하는 것은 12A에다가 2B만큼 있는 것입니다. 요 B가 14대 15가 된 것입니다. 그럼 바로 A에다가 1을 넣으면 B는 2분의 3이 된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2분의 3 이런 거안 쓰니까 두 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럼 분자량 이거 두배 해주면 28대 30인가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 결과 A라고 하는 것은 28이 되려면 2가 되고요. 여기 24에다가 30이 되려면 B는 3이었다라고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어볼게요. 얘는 C2의 H4였던 거고요. 얘는요, C2의 H6 가 되는 거죠. 그걸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C2의 H4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C2의 H6가 되고 여기에 보면 C는 탄소는 3개 있고 수소는 4개 있는 것이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얘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30이었던 거죠. 근데 걔가 7몰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개 곱해주시면 210이 되는 거고, 그 210이 지금 3W입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 이 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0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요 W 70을 넣어주면 얘는 280g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죠. 얘 그러면 바로 분자량 계산을 해보면 여기 12자리가 3개 있으니까 36에 4 더해주시면 얘는 4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 얘는 결국에는 7몰이었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24몰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7몰이 있는 거죠. 얘네 둘이 합쳐서 17몰을 가지면 되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가 A몰 있고 그러면 밑에 있는 애는 17-A몰 있다. 요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한번 정리를 했고 밑에 보면 가부터 다해서 탄소의 원자수분의 수소의 원자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특정 원자수는 분자의 양에다가 분자당 구성하고 있는 특정 원자수를 곱해서 그 특정 원자수를 계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가에 보면 a분의 2a가 돼야 되니까 얘는 2라는 값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값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요 마지막 다실린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의 값을 가져야 하는데 탄소의 원자수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A몰 있고 17-A. 어쨌든 얘네 둘은 17몰 있는 건데 분자당 탄소 원자수가 A개로 같아요. 지금 두 개로 같은 거잖아요. 이거 두개 합쳐서 17몰 있는 거니까 그러면 2를 곱해 주시면 탄소는 34 만큼 있는 거죠. 또 여기에도 지금 얘 7몰이 있는데 여기 분자당 탄소가 3개니까 곱해주시면 21개 있는 것이다. 요렇게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세볼게요. 그러면 여기 A몰 있으니까 분자당 4개니까 4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지금 17-A몰만큼 있는데 6만큼 있으니까 6에다가 17-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있어요. 여기 4개짜리인데 1, 7몰 있으니까 그러면 28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2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시면 이 값이 55가 될 거고 넘어가면 결국에 얘는 110이 되는 걸 확인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볼게요. A만 한번 모아보면 A 넘겨야 될것 같네요. 여기로 이 A가 와야 되는 것이고 요거 두개 계산한 다음에 28을 더해주시면 130이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110이 넘어가니까 결국

이 값은 20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A라고 우리가 정했던 것이 식물이었구나. 그러면 얘 위에 있는 게 얘가 식물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칠물 존재했고, 얘가 칠물 존재해서 전체 23몰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모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 요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요 K에 대한 값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K는요,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15 그리고 7몰, 전체 22몰 있는데 분자당 탄소 원자 수가 두 개로 같아요. 그러면 22에다가 그냥 2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4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얘가 지금 4개 있는데 15몰 있으니까 다수소는 60 플러스 얘는 7몰이 있는데 분자당 수소 원자 수가 6이죠. 6, 7에 42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102가 되는 거고요. 그걸 44로 나눠줘야 되니까 K에 해당하는 건 22분의 51이었습니다라고 먼저 K를 여기다 적어 볼게요. 22분의 51. 그러면 우리는 이제 X와 Y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X와 Y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몇몰 있는지도 알고 분자량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X는 지금 이 X라고 하는 건 여기 A가 10몰이었어요. 근데 분자량을 얘가 지금 24에 사니까 28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7몰이 존재했었고요. 그럼 분자량 곱해주시면 얘는 30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네만 약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약분을 해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3으로 약분이 될 거고요. 이렇게 4로 약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도 지워지네요. 17이 될 거고요. 여기 2가 약분이 되면서 11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는 11만 남고요. 위에는 17과 2를 곱해 주셔야 되니까 34라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요. 11분의 34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2번에 있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 역시 뭔가 큰 기교가 들어가거나 엄청난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연습했었던 탄소 원자수, 수소 원자수 구해서 대신 미지수를 특정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틀렸나? 이렇게 안 풀릴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들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풀고 있는 이 방법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좀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좀 끝까지 밀고 가는 힘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답 풀어보면 정답은 2번에 있었어요. 이렇게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에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오늘의 마지막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는요, A 몰농도 염산 수용액, 그 다음에 B 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다음 C 몰농도 수산화 칼슘 수용액에 부피를 달리 해가지고요. 혼합한 용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부터 다의 액성은 모두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 계속 강조했었는데 이런 중화 반응의 문항을 풀 때는 일단은 용액의 액성을 무조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액의 액성을 이따가도 제일 먼저 파악해 볼게요. 그러면서 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하나래요. 다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양, 미리몰로 적어보면 양이온의 양은 4미리몰입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제시해 줬네요. 그리고 나서 X분의 지금 V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가나다를 보면서 이 용액의 액성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용액의 액성 파악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그렇죠. 한수 용액을 고정해 놓고 들어가 있는 양을 비교하면서 일단 용액의 액성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보면 지금 염산소 용액 산은 한 종류고 염기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을 고정해 놓고 염기가 제일 적은 것이 산. 그 다음이 중성, 그 다음이 염기성.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염산소 용액의 양을 고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 2V, 2V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저는 두 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EV가 될 거고요. 얘는 40이 될 거고, 얘는 20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염산 수용액의 양은 동일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나가 더 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비교해 보세요. 나와 다를 비교해도 사는 동일한데 얘도 나가 더 염기가 많고요. 여기 세 번째 있는 얘도 나가 더 많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서 동일한 산에 염기가 제일 많구나라는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 나에 있어서 얘는 염기성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가와 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바로 결정하기는 좀몇 가지가 있으니까 문항 풀면서 볼 건데, 어떤 자료가 제시됐는지 한번 볼게요. 혼합전 수용액의 몰농도 지금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양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양이온 몰농도의 합, 그럼 전체 부피를 곱하면 모든 양이온의 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건 모든 음이온의 양, 그럼 우린 빨리 과량을 찾아야겠다. 그럼 과량에 혼합전 음이온의 양을 알면 문항을 훨씬 쉽게 풀수 있겠구나. 다만 들어온 이가에가 있다면 그 이가만큼은 빼줘야 됩니다라고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나에서 우리가 용액의 액성 파악을 염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경우에는 과량이 염기죠. 그러면서 더 쉬워지는 건 뭐냐면, 가와 다는 중성 아니면 산성인데, 중성의 경우에는요, 산으로, 염기로도 어떤 거로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둘다 산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해볼게요. 지금 다의 경우를 제가 먼저 접근하는 이유는, 다에서는 모든 우리 양이온의 양이었죠. 모든 양이온의 양이 4mmol이다라고 하는 걸 줬고, 모든 음이온의 양이요, 6mmol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음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게 6이면, 모든 양이온의, 우리는 산이다라고 생각해서 산과 중성을 모두 분석해도 되니까, 과량이 그럼 산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지금 얘 1가 산이거든요. 근데 모든 양이온의 양이 4가 되려면 뭐 6이 아니고, 아, 그럼 이만큼은 빠졌구나 라는 생각해 줄수 있죠. 들어온 이가에 양이온이 2mmol만큼 존재하는 것으로 저는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6만큼 있었는데, 모든 양이온의 양이 4가 되기 위해서는 들어온 이가에 양이 있잖아요. 그걸 2로 잡으면, 아, 여기에 6에서 2만큼 빠져서 모든 양이온의 양은 4가 되고, 모든 음이온의 양은 6이 된 것이구나라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가 염기니까 요렇게 두 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도 우리 모두 배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러면 절반이 되니까 3 요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6 요렇게 체크해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동일하게 2, 4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얘가 지금 염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음이온의 양이 6이니까, 그러면 혼합전 염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때 여기 4가 있으니까 당연히 요 위에는 2가 되는 것이구나. 그럼 얘는 1가 염기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만큼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동일하니까 2라고 이온수 분석해 주시고요. 얘는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만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던 것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4와 여기 4 반응에서 2 남아서 가의 액성이 산성이었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요, 여기에 있는 거 그리고 얘 반응에서 3만큼 남아서 염기성이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OH-와 H+가 모두 반응해서 다가 바로 중성이었던 것이구나라고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미지수들 한번 우리 특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냥 저말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모든 양이온의 양을 전체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요 산성에서 모든

든 양이온의 양 이것도 그냥 더해서 6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과량이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혼합전 산에 양이온의 양이 6인 것도 바로 체크해 주셔도 되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6을 적어 주실 거고요. 같은데 뭐냐면 이번에 나에서 얘도 뭐 얘는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잖아요. 그럼 과량이 염기니까 염기의 혼합전 양이온의 양을 세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게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4. 아, 그럼 얘는 일단 3대 2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 얘네를 그럼 전체 부피로 나눠 주시면 되죠. 이 부위에 40이 될, 이 부위 플러스 40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부위에다가 30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크로스로 곱해서 부위만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V는 플러스 90, 그 다음 4V 플러스 80이 되는 거고요. 결국 V는 10이었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V 값이 10이었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20ml였던 거고요. 얘도 10ml였던 거고, 얘도 20ml였던 것이구나. 자, 그럼 요게 상대값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던 거니까 우리는 저 X를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와 있는 이 값이 실제 값으로 돌아가려면 몇이 되어야 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모든 양이온의 양, 얘는 중성이니까 산으로 분석해도 되고 염기로 분석해도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산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면 6에다가 들어온 이가만큼을 빼준 4로 분석해도 되고, 아니면 염기로 분석한다라고 하면 요두 개를 더해서 4로 분석해 주셔도 되죠. 아니면 우리가 다 이미 반응시켜 놨으니까 혼합 용액에서 존재하고 있는 양이온의 양을 그대로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전체 부피를 구해 보면 50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0분의 4라고 하는 걸 돌리려면 얘 지금 50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밑에는 미리리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서 우리가 계산했던 거, 요 부위를 그대로 요 자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부위를 요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는 60이 되는 거고, 그러면 6이 있었으니까 요거 이렇게 계산해보면 결국 이 값은 10분의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값이 결국 50분의 x라고 하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10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x는 5의 값을 갖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x를 특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x분의 v라고 했고 x는 5라고 찾았으니까요. 약분해 주시면 그 값은 2가 되겠죠. 몇 번에 있었냐면 2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2번 여러분 정답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항이 우리가 중화 반응 연습하면서는 계속 모든 양이온의 양, 모든 음이온의 양, 정말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실제로 문항에 등장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손을 댈수 있었는가, 요걸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표 데이터가 나왔을 때첫 번째, 내가 이 중화 반응이니까 각각의 가나다에서 최종 액성을 파악할 거야. 그 생각을 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용액의 액성이 다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를 고정해 둔 다음에 염기가 얼마나 들어갔지? 그걸 가지고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을 구분했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항 풀면서는 나를 염기성으로만 특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얘를 나를 염기성으로 특정하는 순간 가와 다는 중성 아니면 산성인데, 중성은 산성으로도 염기성으로도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둘다 산성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모든 양이온의 양, 모든 음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과량이 누구냐, 이게 중요했었는데, 과량 결정이 끝나는 순서였던 거예요. 그럼 그 과량이 끝나니까 제시되어 있는 달을 보면서 양이온의 양과 음이온의 양이 다르네. 그러면 음이온의 양 6, 6을 적어놓고 들어온 이가에 양이온이 있구나. 그게 4라고 제시됐기 때문에 얘를 2로 이온수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바로 넘어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음이온

주문의 양을 맞춰주는 방법으로 다른 여기에 중간에 있었던 이 수용액의 이온수 분석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온수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만 여러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였죠.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 어떻게 해요? 모든 양이온의 양 적어주시고 전체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V라고 하는 미지수를 확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V 그대로 넣어가지고 결국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찾았는데 얘는 상대값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이용해서 얘를 실제 값으로 돌리려면 50으로 나눠줘야 되는구나. 물론 밀리리터 사용했을 때 그러면 그걸 50으로 나눠줬을 때라고 하는 걸 같다고 놓고 풀면 우리가 X에 대한 값 역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왔던 그 개념들이 문항 속에서 정말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기에 마지막 문항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꼭 반복적으로 보면서 다음에 이 문항이 나오더라도 또 수능에 이 문항 나오더라도 반드시 풀어낼 수 있게끔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1회부터 7회까지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숙제는 1회부터 7회 틀린 문제들 있죠? 꼭 다시 풀어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회부터 7회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에서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만의 레이스를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실전의 강한학 여러분의 수능왕 멘토 김성훈입니다. 드디어 저랑 함께하는 강의는 지금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이어서 한번 지난 시간 이어서 10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일단 이삼죽의 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삼죽의 원자. 자, 범위는 이삼죽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 N 이온 에너지는 지금 N은 원자과 전자 수, N은 이온 에너지의 차수가 되겠고 차수가 4차가 나왔고요. 원자과 전자 수는 3 이하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1족, 2족, 13족까지만 다뤄봐라 이 얘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급증하냐에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X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언제 급증하지? 거의 5배 이상은 좀 증가해야 되거든요. 차이가 아니고 몇 배 증가하는지로 봐야 돼. 그러면 가장 급증하는 구간을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X는 2차에 3차로 갈 때 급증한다. 거의 5배 이상. 그쵸? 맞죠? 7배 정도. 자, 대략 증가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2족이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언제 급증? 그쵸? 여기서 거의 8배? 그쵸? 여기서 급증. 그럼 얘는 13족이다. 원자가 3개다. 됐고요. 나 Z 같은 경우에는 언제 급증이야? 여기 거의 14배? 그쵸? 이때 급증이야. 그럼 얘도 2족인 거야. 어차피 원자과 전자 1, 2, 3이니까 2족 두 가지랑 13족 한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봐봐. 같은 2족끼리 나왔으니까 비교하기 쉬워요. 2, 3족이니까요. 주기 클수록 더 에너지는 작은 거죠. 같은 차수에서. 그쵸? 그럼 주기 클수록 에너지가 작아. 얘가 그러면 3주기가 돼야 되는 거지. 3주기 2족 누가 돼야 돼요? 마그네슘이 돼야 되고, 그럼 얘는 이제 2주기 2족 베릴륨이 돼야 되고, 13족도 어렵지 않아. 예외를 이용하면 돼요. 같은

그러면 만약에 3족이다라고 하면 13족이 더 2족이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2족보다 작아야 되겠지. 같은 3족이라 한다면 알루미늄이 돼야 되는데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커야 돼.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다? 봉소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베릴륨보다 작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Y는 알루미늄이다. Y는 알루미늄이 틀렸다. 그쵸? 붕소이다. 그쵸? 이런 것들 볼수 있냐? 예외 구간 이용해서 볼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Z는 3족의 원소이다. Z는 2족의 원소이죠. 틀렸죠? 원자가 전자수는 Y가 X보다 크다. Y가 원자가 전자수는 붕소니까 3이고, 그다음 X는 저 2족이니까 2, 원자가 2. 요거는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순차 이온화 나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급증하는 구간으로 족을 파악한다. 요거. 그다음 10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은 원자 번호는 각각 7부터 13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질소부터 알루미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홀 전자 수가 W랑 X는 같고 그다음 Z가 제일 커. 뭐 이런 관계. A 플러스 B래 Z는. 자, 그러면 일단 홀 전자 수가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조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가볼게요. 어차피 7번부터 13번까지니까요. 여기다 써볼까? 여기다 써볼게요. 아니야, 여기다 쓸게. 자, 7번 질소고,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거야. 이 중에 네 가지가 나온 건데, 홀 전자 수가 얘는 3, 2, 1, 0, 1, 0, 1이 되는 거거든요. 요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봐봐. 좀, 여기서 꼭 광범위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일단은 조건을 봐야죠. 첫 번째 조건이 W는 홀 전자 수와 원자가 전자 수와 같다. 그런 애가 누가 있어? 홀 전자 수와 원자가 전자 수가 같다? 일단 네온도 가능하긴 하지. 원자가 제로, 홀 전자 제로. 그렇죠? 근데 나트륨도 원자가 1, 홀 전자 하나.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런데 눈치를 어떻게 치냐면 지금 그 바로 밑에 제1 이온화 에너지가 W가 셋 중에는 가장 작아. 근데 여러분,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이 중에 제일 큰게 네온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여러분 최대값 이용해서 접근해서 가셔야 돼요. 얘는 이 중에 최대야. 그럼 W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트륨이 W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가 W구나. 그럼 얘가 나트륨이구나. 잡고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트륨이니까 얘가 W가 나트륨이니까 홀 전자 하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홀 전자 하나는 알루미늄 또는 플로린 돼야 되는데 그럼 알루미늄일 수 있고 플로린일 수 있다? 근데 이 X가 역시 마찬가지로 제1 이온화 에너지 봤을 때 나트륨보다 커. 물론 둘다 나트륨보다 커요. 근데 누가 또 하나 껴있어. 그리고 이셋 중에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럼 알루미늄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왜안 돼요? 알루미늄은 나트륨 바로 그 다음에 커야 돼. 그러니까 나트륨이 제일 작고요.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 마그네슘이잖아. 순차적으로 보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다 껴서 넣어서 보면 나트륨보다 그 다음 큰 애는 바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요 상황이 안 된다고요. 이게 알루미늄 될 수가 없다고. 얘가 껴있으니까. 그래서 X는 플로린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X가 플로린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Y가 이제 다른 원소 Z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홀 전자 최대는 3이야, 3. 3이에요. 그럼 Y로 가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지금 여기에서 X가 플로린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가 X네? 근데 이온 반지름이야? 네온의 전자배치. 그럼 얘도 비금속 음이온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얘도. 근데 더 커야 돼. 그럼 원자 번호는 더 작아야 돼. 그럼 산소 또는 질소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질소가 되면 홀 전자 4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산소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산소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산소 홀 전자 2, 얘는 3이니까 질소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자, Z는 17족이다. 아니다, 15족이다. 틀렸고. 제2이온화 에너지는 W가 가장 크다. 제2니까 W1족. 가장 큰게 맞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YZ이다. 원자 반지름은 YZ.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더 작아진다. 그 이유는 유효액 전하가 산소가 질소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반대로 질소가 더 커야 됩니다. 자,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3번, 10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3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산소 플로린과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묶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주기 빙금속과 3주기 금속이 나왔구나로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원자 반지름 나왔어. 자, 이거는 요 정도는 바로 쭉 써야지. 원자 반지름 제일 큰 거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다음에 2주기 산소 플로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껍질수 증가로 얘네 2주기보다 큰데 같은 주기에서 유교핵전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아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순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온 반응도 뭐 어렵지 않게 제일 작은 거 누구야? 알루미늄. 이게 등전자 이온의 관계니까 양성자 수 클수록 작아지겠죠. 알루미늄 제일 작고 그다음 마그네슘. 그다음에 누구야? 그다음에 플로린. 그다음 산소가 제일 크다. 이런 순서로 일단 나열해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돼야 될까? WXY. 그다음에 YZX.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자, Y는 무조건 비금속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둘 중에 하나. Y는 비금속이야. 마찬가지로 Y는 비금속이다. 그럼 Y를 우리 뭐로 해볼까요? Y를 산소로 해볼까? 그럼 산소고 얘는 뭐가 돼야 돼? 산소면 앞에 있는 것들이 알루미늄이랑 마그네슘밖에 안 되는 거죠? 바로 써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는 간단하니까. 그러면 W가 마그네슘이고 안 나왔고 그럼 알루미늄 X. 그럼 알루미늄 가능해.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Y가 산소. 그죠? 그럼 산소. 그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가 뭐가 돼? 아, 플로린.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순서에 맞게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W 그쵸? W 마그네슘 알루미늄 산소 맞습니다. 자, 케어. Y는 산소이다. Y는 산소이다. 맞고요. 그다음 제1 이온 에너지는 W가 X보다 크다. 제1 이온 에너지는 W가 마그네슘인데 X보다 크다. X는 알루미늄. 그렇죠? 제1은 2족 13족 예외 맞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Y가 산소고 Z가 플로린이니까 그렇죠? 이때는 원자 번호 큰 애가 더 크지. 같은 주기에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여기에서 저 의문점을 들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맞았어, 지금. 상황이 맞았으니까 답은 맞는데. 선생님, 만약에 이게 얘가 Y가 산소가 아니라 플로린이면요? 해볼게요, 여러분. 플로린이면. 자, 플로린일 수 있잖아. 그 Y가 플로린이야. 그럼 이온 반지름 얘가 제일 크고. 그죠? 그다음 원자 반지름은 플로리니까 어쨌든 얘는 무조건 금속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금속 중에 하나. 근데 금속이, 그럼 W가 금속이 돼야 되는데. 얘나 얘가 어쨌든 돼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죠? 얘가 플로린이면 산소 알루미늄을 가든지 어쨌든 건너뛰든지 어쨌든 건너뛰든지 어쨌든 얘는 무조건 금속이란 말이야. 얘 W가 안 나왔어. 그럼 얘가 금속이잖아. 그죠? 논리적 설명하면 그럼 얘는 무조건 산소가 돼야 되는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온 반지름은 얘가 무조건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크게 됩니다. 알겠죠? 안 되는 경우도. 자, 왜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10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네, 여러분, 이거는 A부터 E까지 원자 번호 나와 있고, 7번, 그쵸? 쭉. 얘는 그대로 1대1 대응이네요. 어렵지 않네. 그러면 그냥 가장 큰게 나트륨이지. 나트륨. 자,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건 나트륨이죠. 그쵸? 왜? 3주기 1조. 껍질수 증가로 일단 얘네보다는 3주기가 2주기보다는 3주기가 껍질수 증가로 클 것이고 그다음 그 중에서는 원자 번호로 유교핵 전하로 따지면 되겠죠? 그럼 가장 사이즈가 큰 거는 나트륨. 그다음에 껍질수 3개는 그다음 마그네슘 유효핵 전하로 작아지는 거지. 그다음에 유핵 전하 증가로 작아지는 거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2주기인데 이것도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는 쪽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쪽으로 사이즈는 작아진다. 그럼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가면 되겠죠. 그냥 그대로 대응하면 돼요. 바로. 다섯 가지가 다 나온 거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그럼 얘는 나트륨, 마그네슘, 그다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네. 그럼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작습니다. 틀렸고요. A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D가 E보다 크다. D가 E보다 크다. 그쵸? D하고 E. D는 마그네슘이고 E는 나트륨이기 때문에, 그렇죠. D가 더 크죠. 유효핵 전하 증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크지. 그래서 유효핵 전하 크니까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트륨이 큰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제2 이온 에너지는 B하고 C를 비교하래. 그럼 B하고 C는 얘는 산소고. 나 C는 질소예요. 그럼 얘가 지금 산소고 얘가 질소인데 일단 1차에서는 얘가 커. 1차는. 근데 2차는 예외가 아니죠. 1차에서 예외라서 얘가 더큰 건데 2차에선 예외가 아니니까 산소가 크게 맞지.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맞습니다. 그럼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05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자, 파닥 상태 원자라고 나와요.

있고요. 지금 WZ, 그 다음에 산소, 플루린, 인, 황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비금속이 나와 있는데, 일단 2주기, 분류한다면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비금속이 나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에 대한 표현이 있어. W가 X보다 크다. 원자 반지름, 뭐, 이온화 있는데, 일단 이걸 묶어서 가면, 사실은 좀 족이, 보시면, 17족, 플로린, 그 다음에 16족,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 같지. 15족 제일 작아. 그럼 W는 무조건 15족은 안될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부터, 되는 것부터, 무조건 되는 거, 무조건 안 되는 거를 제끼고 가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WX니까요. 원자과 전자 순서를 나열해보면, 플로린이 제일 1등, 7개. 그 다음에 산소랑 황이 2등, 6개, 인이 5개예요. 이런 관계야.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WX는 어쨌든 뭐 이러한 관계이다 보시면 되고요. 원자 반지름이 그리고 공통적인 거 묶어서 보세요. 얘가 W가 어쨌든 얘보단 커. 얘는 15족은 아니거든요. 15족은 아니야. 얘보다 크니까. 근데 이 W가 또 나왔어. 공통적인 거 묶어서 가라고. 그 W가 원자 반지름이 누구보단 큰 거지. 이해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그럼 만약에 W가 플로린이다.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플로린은 이넷 중에 가장 작아야 돼요. 이해가 아니? 플로린 넷 중에 제일 작아야 된다고. 자, 원자 반지름 한번 나열해보면요. 원자 반지름은 일단 2주기 비금속, 3주기 비금속이니까. 자, 가장 큰 거는 3주기 비금속 중에서, 그치, 원자가 전자가 더, 그치, 원자가 전자가 더 작은. 원자 번호가 작은 인이 되겠죠? 유효액 전하가 황이 더 크잖아, 그치? 그 황이 더 크니까, 둘 중에는 황이 더 작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면 사이즈 작아지잖아요. 근데 3주기 비금속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 2주기 비금속도 산소, 플로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가 제일 작단 말이지, 최소. 근데 W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누구보다 크다? 그럼 얘는 무조건 플로린 아니에요. 근데 인도 무조건 아니잖아. 누구보단 커야 되니까. 그럼 16족 원소라는 건데, 근데 원자 반지름 누구보다 커. 그죠? 자, 그러면, 자, 눈치껏 풀어야 되긴 하는데, 물론 여기까지 가면 답은 나와. 둘 중에 원자 반지름 큰 거를 일단 확률적으로 먼저 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아마 황일 것 같아.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거 산소라고 쳐봐. 저는 황을 먼저 집어넣을 것 같은데, 원자 반지름이 어쨌든 누구보다 크니까, 100%는 아니지만, 둘 중에 그래도 사이즈가 더큰 거를 일단 확률적으로 믿고 집어넣는다는 거야. 근데 황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얘를 산소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얘가 산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쵸, 산소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산소, 그 다음 더큰 애가 두 가지나 있어야 되는데, 자, 제1 이온화 에너지 한번 나열해보면, 일단 2주기 비금속이 3주기 금속보다 클 거고, 그 다음 예외니까, 예외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예외는 인과 황만 예외야. 그러면 2주기는 플로린 제일 크고, 그 다음 산소고요. 그 다음에 인, 황 이렇게 될거 아니야. 제1, 2온화 에너지니까 얘네만 예외라고. 2주기 비금속이 더 크다고. 3주기 비금속보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산소다? 말 될까요? 얘보다 크는 얘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미 모순인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더큰 애를 집어넣는 게좀더 좋다는 거지. 좀더 빠를 거고, 풀이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가지 말고 얘를 황으로 했을 때 답이면 맞는 거니까. 그죠? 황으로 하자. 그럼 원자가 전자 얘는 무조건 더 작아야 되니까 인밖에 안 되고요. 그럼 여기는 X가 없잖아요? 황이 W잖아? 그럼 그 다음 더큰 애들 이어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더큰 애들.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 X, 인 빼고. 순서대로 나라면 황그 다음 누구? 1이니까 예외 없어요. 그 다음 산소 플로린은? 산소 플로린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누구다? 산소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 맞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기억. Y는 인이다. Y는 산소야. 틀렸어. W와 X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W와 X는 W는 황이고요. 그죠? X는 누구였어? 인이었지. 그럼 같은 주기는 맞지. 둘다 3주기니까. 맞습니다.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Y가 Z보다 크다. Y는 산소고 Z는 플로린이 되는 거죠? 그럼 유효액 전하는 플로린이 더 크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더 크다. 그럼 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으로, 16, 아니, 106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 자,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이렇게 묶을 수 있죠. 2주기 비금속.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3주기 금속으로 묶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홀전자 수도 한번 나열해봐. 어차피 4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야.

퍼센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얘는 간단하게 풀수 있는 유형이란 소리고, 그럼 홀전자 수는 여기 써볼까? 얘가 2, 1, 1, 0이야. 그럼 그냥 2, 1, 0 나온 거 아닐까요? 부등호 순서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산소네. 근데 얘는 무조건 마그네슘이고, 얘는 플로린과 나트륨 중에 하나이다가 바로 되는 거네요. 그럼 원자만 지름. 자, X 마그네슘. 더커? 무조건 나트륨이지. 그죠? 플로린은 네 가지 중에 제일 작아야 되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W가 산소였으니까, 얘가 플로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거는 삼중의 금속. 근데 그 중에서 족이 제일 작은 애. 원자 번호가 작은 애. 유효액 전하가 작은 애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삼중의 금속 끝내고, 그 다음에 이중이 비금속인데, 여전히 얘도 이제 족이 클수록 사이즈 작아진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X랑 Y. XY는 X는 마그네슘이고요. Y는 나트륨이니까, 그쵸?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클수록 유효액 전하 커진다? 맞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 XW. 자, X가 누구였어? X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 W가 누구였냐면, 산소. 이온 반지름은 산소 2마이너스가 얘 플러스보다 더 크지. 등전자 이온의 관계. 원자번호가 클수록 사이즈는 작아지는 거죠. 그쵸? 유효액 전하 커지는 거니까. 등전자 이온 둘다 네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더 작아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다음 1차, 2차, 1쪽이 제일 클것 같은데, 일단은 YWZ. 자, Y가 누구였냐면, Y가 나트륨이었고, 그렇지. 1쪽 제일 커야 돼. W는 마그네슘. 아, W 마그네슘이 아니고, W가 산소죠. 나와 있는 게, 지금 구한 게. 나 Z가 플로린이거든요? 자, 일단 나트륨이 제일 큰거 맞아. 이건 맞았고, 그다음 얘네들은 예외를 이용하면 돼요. 자, 한번 다 그려볼게요. 산소. 제 1차부터. 산소 플로린 예외 아니고, 1차에서는 나트륨이 제일 작겠지. 껍질수 증가. 그다음 2차에서는 나트륨이 월등히 클 거고, 산소 플로린 예외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좀 무슨 말인지. 나트륨이 제일 커지고요. 그다음 얘가 예외로 꺾이니까, 산소 플로린 제일 꺾이니까, 그다음 커지는 건 산소, 그다음 제일 작은 건 플로린. 그래서 나트륨 산소 플로린이 맞네요. 요거 많이 나왔어, 시험 이때까지. 자, 그래서 답은 기역과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0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7번은 원자 번호가 7번부터 14번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질소부터 규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질소부터 규소까지, 질소부터 규소까지 써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홀전자 수와 제2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일단 뭐 예외 같은 거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클 거다. 아마가 아니라 나트륨이 포함된다면 제일 크겠지. 1족 원소니까.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홀전자 수가 3이야. 가능한 건 2는 못 들어가니까 이게 무조건 질소라는 거야. 15조 홀전자 3개. 그 다음에 제2이온화 에너지가 질소보다 더 커요. 더 작은 것도 있어. 홀전자가 2개야. 그럼 홀전자 2개짜리가 여기서 가능한 게 일단 14족이랑 16족밖에 없어요. 홀전자 2개가. 그럼 14족에 탄소는 없잖아. 그죠? 근데 규소는 있고. 16족에 산소 있고요. 근데 황도 없어. 안 들어가. 그럼 둘다 그냥 나온 거네요. 그럼 둘 중에 큰 거는 산소. 주기가 더 작고 반지름이 더 작다. 그쵸? 그래서 이온 에너지는 역시 산소가 크고, 그다음 얘가 규소가 되는 거겠지. 자, 그다음 얘는 홀전자 하나. 홀전자 하나는 뭐 1족, 13족, 17족이 될 텐데, 일단 가능한 거는 규소보다 커야 되거든요. 2차에서. 자, 나트륨은 제일 커야 되니까 안 돼. 그럼 알루미늄 가능하죠. 예외지, 알루미늄은. 예외. 꺾이잖아. 2차에서. 규소보다 크잖아요. 홀전자 하나. 맞죠? 근데 염소는. 염소는 어때야 돼요? 염소는? 당연히 얘보다 커야 되고. 그다음 염소는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일단 안 들어가. 알겠죠? 17번이기 때문에. 걘 대상이 아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답이다. 그럼 W는 13종 원소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원자 반지름 XY. 원자 반지름 산소. X. Y는 누구야? 규소. 그러면 2주기 비금속, 3주기 비금속. 근데 여러분, 이게 비교했을 때, 얘랑 같은 족이 누굴 떠올려? 탄소 떠올려. 그러면 산소보다 탄소가 크고, 탄소보다 규소 크잖아. 그럼 어쨌든 산소보다 규소 커.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X가 산소니까 무조건 이거는 틀린 거지.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알려드렸죠. 팁을. 자, 우리 원자 반지름 한번 그려볼게요. 자, Y축이 이제 원자 반지름이고, X축이 원자 번호라고 해보자. 자, Y축이 원자 반지름이고, 자, X축이 원자 번호라고 했을 때, 여러분, 2주기, 3주기를 한번 그려보면, 지난 문제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일단 2주기, 그쵸, 이렇게 점점점 원자 번호,

증가하는 방향으로 줄어들겠죠. 리트밀 붕소 플로린까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증가, 갑자기 증가해서 나트륨부터 쭉 이렇게 또 감소할 거야. 근데 여기가 염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붕소가 염소보다 사이즈가 작아. 그럼 이 말은 뭐냐? 붕소보다 더 작은 애들, 붕소보다 원자 번호 큰 애들은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 전부는, 붕소를 포함한 얘네들 전부는 삼중의 모랑 비교해도 사이즈가 더 작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지. 붕소가 염소보다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알아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이중이 비금속 산소가 규소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가버리는 거야. 알겠죠? 뭐 중간에 껴넣어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알면. 자, 1차, 2차 이거 비교했을 때 1쪽이 제일 클 텐데, 나 Z가 질소고요. 나 X는 산소야. 예외가 있죠? 1차는 질소가 산소보다 더 크고 예외. 2차는 예외가 아니야. 그럼 1차분의 2차는 산소가 더 크다, X가 더 크다, 틀렸습니다. 답은 그러면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번. 네, 10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얘는 2, 3중에 원소 되어 있고요. 원자가 전자수 제2, 원자 반지름 이렇게 있습니다. 자, 2, 3주기. 원자 번호는 W가 X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것도 특징적인 거, 뭐 최대값 이런 거 먼저 정하고 가라고 얘기했었죠. 일단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좀 눈에 확실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쵸? 얘 월등히 크잖아. 얘몇 족일까? 1족이겠지. 그럼 1족이다라고 했을 때, 그쵸? 1족이다 했을 때 W, 자, 얘 W 1족이니까 원자가 전자수 1.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하니까 2, 3, 4. 그러니까 1족, 2족, 13족, 14족으로 가면 되고. 그다음 얘는 그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원자 반지름 같이 비교하면서 가볼게. 일단 얘 W 1족이야. 아마도 원자 반지름도 제일 커. 원자 반지름 제일 커. 근데 원자 번호가 W가 또 X보다 크네. 원자 번호가 W가 X보다 크다? 여기서 끝났지. 2족인 원소가 1족인 원소보다 원자 번호가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몇 주기? 얘는 2주기란 소리지. 이거밖에 안 되죠. 얘는 3주기란 소리야. 1쪽이 원자 번호가 더 크려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얘는 나트륨이고 얘는 누구다? 베릴륨이다가 되는 거야. 가능하고요. 자, 확인해 볼게요. 얘 베릴륨, X. X, 베릴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14, 14족인데 이거는 여러분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일단 베릴륨보다 붕소가 크지. 예외가 아니야. 붕소가 더 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원자 반지름 봐야 돼. 원자 반지름 봤을 때 베릴륨보다 붕소가 작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알루미늄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Y가 알루미늄이고요. 그다음에 제2에서 알루미늄보다 규소가 작지. 예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베릴륨보다 얘가 더 커. 만약에 얘가 2족이야. 그럼 14족이니까 탄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탄소는 베릴륨보다 더 작아야 돼. 그럼 얘는, 아, 규소가 맞구나. 아, 예외의 관계라서 얘가 더 작을 수 있구나. 제2에서 13, 14족 예외잖아. 꺾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대1 대응을 다 시켰습니다. 자, 기억. A는 1이다. 맞는 표현이고. 3족의 원소는 몇 가지다? 3족이는 알루미늄, 규소, 그 다음에 나트륨까지. 1족 나트륨이었죠? 총몇 가지? 세 가지 틀렸습니다. 그다음 제1 이온 에너지는 Y랑 Z. 자, Y는 알루미늄이고요. 그다음에 Z는 규소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제1이니까 예외 아니죠? 규소가 더 커야 돼. 틀렸습니다. 답은 그러면 1번. 기억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요. 자, A부터 C까지는 염소, 칼륨, 칼슘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는 특징이 염소는 얘만 비금속이네. 그다음 칼륨, 칼슘은 금속이구나.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모두 아르곤 전자배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 B가 제일 크다? 자, 이것도 확실하게 누구밖에 안 돼? 염소밖에 안 되죠. 원자분의 이온 반지름이 일단은 비금속은 더 커지니까 1보다 클 거고, 금속은 더 이온될 때 작아지니까 1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둘다 금속이라서 이 중에 제일 큰건 무조건 Cl이지. 그럼 B는 Cl이란 소리야. 그럼 A기질 그 다음 나머지네. 칼륨, 칼슘. 누군지는 이걸로 바로 찾을 수 있죠. 전자배치니까. 자, 칼륨은 S오비탈 전자수가 몇개 있어요? 둘다 4족인데, 칼륨은 총 7개 있죠. 1s, 2s, 3s.

6개, 4S 1이기 때문에 칼륨은 7개. 자, 칼륨 떠서 보자. 네, 칼슘은 8개. 자, 다 채워져 있죠. 4S까지. 피오비탈 전자수는 같잖아. 피오비탈 전자수 몇 개야? 총 2P, 3P 다 채워져 있어. 12개. 그렇죠? 12개, 12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전체 값은 누가 더 크다? 칼륨이 더 크다. S에 덜 채워져 있으니까 칼륨이 더 크겠죠? 그냥 칼륨, 칼슘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가 전자수는 B가 가장 크다. 원자가 전자수는 그렇죠? B가 제일 크죠? B가 염소 17족. 자, 7이고요. 얘는 1족 1, 얘는 2족 2. 자, 가장 맞고. 원자만 들으면 A가 제일 크다. 원자만 들으면 어떻게 돼? 칼륨 1족. 일단 얘가 4주기니까 3주기 끝에는 얘보다는 4주기가 더클 거고, 4주기 또 앞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껍질수 증가로 얘보다는 얘네가 더클 거라고. 그 중에서는 유효액전화가 작은 얘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칼슘, 그 다음 염소가 되겠죠. 그럼 A가 제일 크다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 D은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는 C가 A보다 크다. C는 칼슘이고요, A는 칼륨이야.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액전화 커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칼륨이 칼슘보다 더 크다. 반대로 가는 거죠. 답은 그러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를 저희가 다 풀었고요. 109번까지. 자, 지금부터는 우리 중요한 또 마무리 과정이 있습니다. 기출엔 플러스가 있으니까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답을 맞춰볼게요. 자, 지금부터 같이 집중해서 답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출엔 플러스 정답 잘 맞추셨죠?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수강 후에 남겨주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원소의 주기 성질 한번 이론 정리 깔끔하게 해보고 핵심 정리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주기적 성질이 유효핵 전하잖아요. 유효핵 전하. 자, 유효핵 전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단 경향성을 정리해보자. 자, 유효핵 전하. 양성자수가 중요하고, 그리고 가려막기 효과 두 가지 영향 요인이 있는데, 일단 주기성을 본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로 나타내볼까? 원자 번호. X축은 원자 번호라고 보고, 자, 2주기다라고 하면, 2주기는 리튬부터 쭉 어떻게 돼야 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도 증가한다. 양성자수가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쵸? 리튬부터 쭉 어디까지? 네온까지 증가하는 거고, 그다음 나트륨은 또 리튬보다 살짝 커야 되지. 같은 족에서도 족이 커질수록 커진다고 얘기했어. 같은 족에서도 족이 커지면 커지니까 약간 살짝 위에다가 리튬보다는. 그리고 여기서는 나트륨을 갈때 급격히 감소하는 게 맞고요. 이때는 껍질 수가 증가하면서 정확한 이유는 안쪽 껍질의 전자수가 늘어나.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가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급격히 감소하고 그다음 쭉 가서 또 이제 뭐 여기 아르곤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 유효핵 전하 그래프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2, 3주기 원소까지 한번 나타내 보면 일단은 나트륨. 자, 여기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있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있는데 여기서 유효핵 전하 크기를 정확히 나타내드리면 이제 얘네들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해볼게요. 자, 가장 큰 거는 네온이 되겠지. 가장 작은 거부터 해볼까? 나트륨. 지금 여기에서 가장 작은 게 나트륨, 그다음 마그네슘. 그다음에 이거는 선택이긴 한데, 그 다음 질소예요, 여러분, 질소. 조금 의아한 친구들 있을 거야. 질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질소가 알루미늄보다 작아? 유교핵 전에는 양성자수가 좀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때는 양성자수가 얘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관계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질소가 알루미늄보다 살짝 작습니다. 요 정도도 이제 알아두시면 이제 실수를 안할수 있으니까 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게 유효핵 전하였다라고 한다면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 자, 그다음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인데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부터 이온 반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 요인 두 가지죠. 껍질수, 전자 껍질수,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두 번째 방금 했던 유효핵 전하, 이두 가지가 영향 요인이야.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영향 요인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2, 3주기 역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2주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 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유효핵 전하가 증가할수록 크기는 작아진다. 이제 반대야. 작아진다야. 리튬부터 어디까지? 원자 반지름에는 18쪽을 안 껴주니까 플로린까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급증. 근데 원자 반지름 리튬보다 나트륨이 크니까 껍질수 증가로 더 크게 위에다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자, 마찬가지로 뭐 질소, 뭐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뭘 비교해도 얘네들이 얘네들보다 작아.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자, 여기 쭉 그렸을 때, 붕소탄소 있어요. 좀 밑에다 그리자. 네. 자, 질소, 산소 여기다 그려보고, 그 다음 여기서 붕소, 탄소 이렇게 있단 말이야. 붕소가 뭐보다 작다고? 염소보다 작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붕소를 포함한 2주기 모든, 붕소를 포함한 붕소보다 원자 번호가 큰, 유효핵 전하가 큰, 또는 붕소보다 원자 반지름 작은, 붕소를 포함한 이 원소들은 3주기

이름이야. 인왕염소 이렇게 돼. 자, 요것도 이제 많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자, 2주기 금속이고, 얘 3주기 비금속인데, 얘네가 더 작아. 뭐 때문일까? 자, 뭐 때문일 것 같아요? 껍질수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껍질수는 얘가, 얘네가 더 크잖아. 그러면 뭐밖에 없어? 유효액 전화. 아까 유효액 전화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유효액 전화가 리튬부터 네온까지 쭉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나트륨은 얘보다 확 감소하지만 얘보단 크다고 했고, 리튬보다 크다고 했고, 쭉 증가해. 얘가 아르곤 이런 식이야. 그럼 리튬, 베릴륨 이런 애들은 여기 있잖아. 근데 인황, 염소 이런 애들은 여기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차이가 크게 나. 그래서 유효액 전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껍질수를 이기고 얘네가 더 작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온 반지름까지 가보면, 자, 이온 반지름은 중요한 거좀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얘네들 이온 반지름 너무 쉽지. 등전자 이온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다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원소들이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원소들이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양성자 수 제일 많은 애. 가장 큰 거부터 써볼까? 그럼 양성자 수 제일 작은 애. 얘. 3 마이너스. 산소 2 마이너스, 플로린 마이너스, 원자 번호 커질수록 계속 계속 작아진다. 전자 배치가 아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제일 작다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원자에서 이용 갈때 사이즈가 커지는 쪽은 비금속. 원자에서 이용 갈때 사이즈가 작아지는 쪽은 금속. 이런 것도 많이 나왔잖아. 그죠?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표현들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가보자. 자, 얘네들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얘네들도 가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이온됐다라고 한다면 뭐가 돼야 돼? 자, 여기서 써볼까? 리튬, 자, 리튬 플러스, 나 베릴륨 2 플러스. 순서대로 그냥 원자 번호 순서대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3주기.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자,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전자 껍질수. 자, 얘네들은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된 거야. 그냥 1에서 2야.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아르곤의 전자 배치거든요. 무려 껍질수가 두 개나 차이가 나, 두 개나 껍질수가. 껍질수가 두 개나 차이가 나. 그럼 이때는 껍질수를 유효액 전하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가 커요. 근데 그 중에서는 유효액 전하 가장 큰 얘가 제일 작겠지. 그래서 일단은 순서가요. 이온 반지름에서는 전혀 바뀌게 되고, 그럼 여기서 가장 큰건 누구다? 인이 되는 겁니다. 인. 자, 인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황. 그 다음에 염소. 이셋 중에는 염소가 제일 작아. 그 다음에 누굴까?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 베릴륨. 이것도 유효액 전하 순서로 증가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등전자 이온이니까. 등전자 이온의 관계니까 원자 번호 클수록 작아진다. 원자 번호 클수록 작아진다의 관계로 보시면 되죠. 알겠죠?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원자 이온 반지름까지 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온화 에너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는, 자, 이온화 에너지는 어땠냐면, 얘도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온화 에너지. 자, 얘의 영향을 주는 거 마찬가지야. 첫 번째, 전자 껍질수.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효핵 전하가 있습니다. 유효핵 전하가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 영향 요인이 방금 했던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의 영향 요인과 같잖아. 그럼 사실 결론은 얘를 가지고 비교해도 돼. 원자 반지름 비교해도 돼요. 자, 우리 알고 있다시피, 자,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주교율표에서, 물론 18쪽은 뭐 원자 반지름은 제외를 하지만, 어쨌든 얘가 작아지는 쪽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작아질수록 이 방향이잖아요? 어쨌든 이 방향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이 방향으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건 원자핵과 최외곽의 전자 사이 거리가 짧아진다는 거야.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거리가 짧아질수록. 지금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 자체가 안쪽으로 더 많이 당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전자 껍질을 원자에게 더 안쪽으로 당기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인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얘네 사이의 인력이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야.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대체로, 다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는 어때? 증가한다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돼요. 원자 반지름의 순서가 반대구나. 대체로다, 근데. 알겠죠? 정확하게 1등부터 쭉 나열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데, 대체로 이 방향으로 커진다. 원자 반지름 작아진 쪽으로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주의해야 할게 있어. 뭘 주의해야 돼? 예외.

0: 예외가 꼭 나와요. 꼭 나와, 예외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예외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오히려 예외가 항상 포함이 되니까 보통 문제에 포함이 안될 수도 없고요. 주요 원소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이온 에너지는 잘 볼게. 자, 원자 번호 순서에 따라서 이거는 좀 정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죠. 예외가 있으니까.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그냥 써보면, 일단 리튬, 그다음 베릴륨, 예외 구간, 이족 13족 예외고요. 그다음 탄소, 질소, 산소 예외고, 꺾이죠? 꺾이고, 그다음 플로린, 네온이 일단 18족이, 같은 주기에서는 1족이 제일 작고, 18족이 제일 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 쪽으로 커지고 있긴 해.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다음 나트륨은 원자 반지름이 확 커지는 거니까 나트륨은 확 감소. 자, 리튬보다 나트륨이 작습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그다음 알루미늄 예외죠. 똑같이. 이족 13족 예외. 자, 그다음에 규소. 그다음에 인, 황. 이것도 예외. 그다음 염소, 그다음 아르곤 이런 식이야. 그다음 또확 감소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제1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2족 13족 예외고, 15, 16족 예외다. 2족 13족 예외고, 15, 16족 예외다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막 모든 주기에 다 성립하고 또 그러진 않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아, 2족 13족, 15, 16족 원소까지는 2, 3주기에서 예외가 가능하다. 언제?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그 다음에 1족이 제일 작고, 같은 주기에서 18족이 제일 크다. 그러면 전체 원소 중에서 제일 큰 거는 18족 중에 사이즈가 제일 작은 누구? 헬륨이 제일 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가장, 그러면 이온화에서 작은 거는 일단 1족 원소일 텐데, 범위를 정해놨을 때, 뭐 1번부터 20번까지 다라고 한다면, 일단 최대는, 뭐 1번부터 20번까지 아니더라도 무조건 최대는 헬륨이고요. 그 다음 최소는 이 범위가 있어야 되겠고, 그럼 1족인 누구야? 1족인데 원자 번호 제일 큰애 누구야? 칼륨이죠? 얘가 최소가 되는 거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2차는 어떻게 그려? 2차는 이 위에다 그리면 2차는 그러니까 리튬은 확 증가해 1족이니까 1족의 특징 2차에서 확 증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2족이 제일 작아요, 그렇죠? 2차에서 위에다 그리는 게 맞겠고요. 증가하니까 같은 쪽에서 급감.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감소하지만 요 전자 배치가 여기서 얘네들의 전자 배치로 나올 거 아니야? 한 칸씩 이동하는 거니까 전자를 하나씩 뗀 상태에서 또 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리튬의 전자 배치는, 그러니까 여기서 리튬의 전자 배치는 헬륨이랑 같은 거고요. 리튬 플러스는, 여긴 누구야? 베릴륨이 맞는데, 베릴륨 플러스니까 리튬의 전자 배치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얘는 베릴륨의 전자 배치처럼 생각하면 돼. 이해가지? 그럼 여기서 증가하니까 여기서 증가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예외는 살짝만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붕소탄소가 예외가 되겠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고, 여기서 산소 플로린에서 또 얘네와 같은 전자 배치 이유로 인해서 예외가 발생하고, 네온까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족이 최대. 나트륨. 물론, 리튬보단 나트륨이 작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프가 조금 그렇긴 한데,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기 1족까지 올라가야 되고, 2차는 역시 마그네슘 최소.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요. 역시 알루미늄 규소 그다음 예외. 그다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어디까지? 칼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예외 아닌가요? 여기서 예외였으니까 그다음 여기에서 약간 꺾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예외가 아니야.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외인 구간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도 꽤 도움이 많이 돼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를 예외 구간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수 있게 그렇게 내진 않아. 그렇게 유도하진 않는데 얘는 예외가 아니에요. 황염소는. 자, 그래서 정확히 정리해드리면 예외는 일단 2차에서는 붕소탄소 예외, 13, 14족 예외. 13, 14족은 2, 3족에 다 돼요. 알루미늄 규소도 예외야. 근데 16, 17족은 어디만? 산소 플로린만 해당이 된다. 2, 3주기에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요 내용 가지고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그다음에 1족이 급증한다. 1차에서 2차로 갈때 정리해주시고. 자, 그럼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했을 때, 자, 우리 최대. 제1이온화는 최대다. 물론 얘는 전체에서 최대야. 헬륨. 18족. 그 다음에 제1 최소. 칼륨. 그 다음 예외 구간. 예외 구간은, 자, 2족 13족 누가 있어? 아예 원소를 써 넣으세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도 가능하고. 예외. 자, 그 다음에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인, 황.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게 1차예요. 자, 1차에서 예외를 쓴 거고, 그럼 이 차에서는 여러분 최대가 누굴까요? 이 차의 최대는 헬륨의 전자 배지를 갖는 리튬이 되겠지. 그 다음 최소는 역시 1번부터 20번까지 했을 때 칼슘이 되겠죠. 한칸 이동에. 얘가 이제 칼륨의 전자 배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제2에서 예외는 어디까지 정리하시면 되냐면 붕소탄소 예외. 13, 14쪽. 알루미늄 규소도 맞아요. 16, 17쪽은 누구만? 산소 플로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전기음성도의 경향성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제일 편하고, 전기음도의 경향성은 어땠어? 이방향으로 증가. 물론 누군 제외? 18쪽은 제외. 그래서 플로린 1등이다. 그 다음 산소가, 그 다음 크다. 뭐 이런 것들 정리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별로 없으니까 이것까지 쓰지 못하겠고요. 전기음성도 어쨌든 1번부터 20번까지 정확하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 유효액전환 약간 특이하다는 거, 유효액전환은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증가한다라는 것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같은 쪽에선 오른쪽으로, 같은 쪽에선 아래쪽으로 증가한다. 이런 거 조심해 주시고. 알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2단원이 여기서 끝이지만 완전 끝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신혁 선생님이 21강부터 진행하니까요. 중요한 단원 또 많이 있으니까 이어서 또꼭 강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라의 고정남입니다. 자, 7강이죠. 7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제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10번까지 저와 함께 오늘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흘러간다. 시간 관리는 자기 관리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사실 뭐 선생님이라고 해서 시간 관리를 100% 잘한다, 완벽하다라고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관리, 시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동안, 여러분은 플레이를 눌러서 보는 동안도 역시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기 관리를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루를 정말 알차게 쪼개가지고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 휴식도 취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운동하는 시간 꼭 넣어주세요. 넣어줘야만이 체력이 됐을 때 공부가 더 잘 돼요. 체력이 약해지면 정말 공부가 잘 안 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꼭 강조드리면서 오늘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가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스탠버그의 지능 이론에 근거한다. 이 스탠버그라는 학자는 지능을 세 가지로 나누죠. 그 여러분이 특강 교재에서는 옆에 보조단, EBS 플러스 부분, 요 밑에 보조단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 보조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조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잘 안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완성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강 전체 부분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한번쯤 그냥 이 문제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가 스탠버그의 지능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이제 학업적 지능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실용적 지능.

세 번째는 이제 창의적 지능이죠. 이 학업적 지능은 다른 말로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분석적 지능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분석적 지능. 분석적 지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성적 지능이라고도 해요. 어떤 책에는 구성적 지능이라고. 한다. 자, 실용적 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적 지능이라고도 해요. 상황적 지능이라고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창의적 지능을 갖다가 경험적 지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탠버그의 이제 지능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 정도 여러분이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자, 부장님 축하드려요. 이번에 따님이 전국 수학 경시대 본선에 진출했다면서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아, 고마워. 실제로 우리 딸은 어떤 가의 지능이 다른 애들보다 특출한 건 같아. IQ도 140 정도 나와서 집사람이랑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어휴, 잘한 것 같은데. 자, 가의 지능이 학업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노력해주는 우리 딸이 참 기특했어요. 그래서 학업 생활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니까 어떤 지능? 바로 학업적 지능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가는 학업적 지능이다라는 거. 학업적 지능을 다른 말로 분석적 지능, 뭐 구성적 지능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자, 기억. 분석적 지능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이제 학업적 지능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분석적 지능이다라고 하는 거다. 자, 기억 맞는 답이고. 니은, 정보를 이해, 분석, 대조,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능이다. 그쵸? 이게 바로 학업적 지능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대조,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성년기 이후부터는 가보다 상황적 지능의 중요성이 작아진다. 라는 거예요. 성년기 이후에는 가보다, 즉, 학업적 지능보다 실용적 지능, 즉, 상황적 지능이 실용적 지능이잖아. 실용적 지능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학업적 지능이라고 한다면, 이 성년기에는 실용적 지능이에요. 그죠? 실용적 지능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년기 때는 실용적 지능. 그래서 요거 해비거스트에서도 요, 그 업무와 관련된 그즉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그동안의 학업적인 학습에서 청소년기 때 그다음 성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주로 이제 실용적 지능 이런 것들 그래서 업무 상황과 관련돼서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러한 그런 직업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학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실용적 지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버그 지능은 요세 가지 학업적, 실용적, 창의적 지능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도 답을 유추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직업적 성공을 위한 준비에 관한 대화 장면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생애 발달 단계 가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에릭슨의 생애 발달 단계 이론에 이제 근거한 건데 가의 직업적 성공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것을 논의해 볼까요? 자, 어떤 시기에 대한 건지 이 시기에는 자아에 대해 갈등으로 인해 역할의 혼미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했어요. 직업적 성공의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제 이거? 청소년 시기지, 사실은. 그죠? 이와 함께 취업 확보 및 직업 유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역할 혼미 극복,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청소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라는 거. 너무 좀, 이 내용으로 볼때 바로 우리가 청소년기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단, 이제 에릭슨의 바탕을 뒀지만은 우리는

주로 헤비거스트의 발달, 세계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주로 출제되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다음은 인터넷 방송에서 방영된 경제 프로그램 화면 일부이다. 가에스타에 해당하는 국민경제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국민경제 3주체 하게는 가계, 기업, 정부지. 가계, 기업, 정부. 자, 그러면 어느 게 정부이고 어느 게 기업이며 어느 게 가계인지 한번 보자.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지출 급증, 재정 기반이 흔들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어떤 주체일까? 국가잖아. 이제 정부야, 정부. 그다음 나 공공전자야, 전자.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 대폭 확대 예정. 공공전자니까 기업이잖아, 이거는. 기업. 월급 70% 저축 투자하여 3년 만에 집 마련한 20대 비결. 이건 가계지. 가계지. 그래서 가는 정부, 나는 기업, 다는 가계다는 것을 알수 있지. 자, 1번. 가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효용의 극대화는 누가 추구하는 거야? 가계, 우리잖아. 효용이 무슨 뜻일까? 효용. 효용은,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이야. 내가 밥을 먹고, 아, 배부러. 이거 너무 좋아. 이거 행복감. 이런 것들이 다 효용이라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효용이라는 것은 느끼는 만족감의 극대화. 이거는 가계야, 가계. 가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알수 있죠. 나는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이익의 극대화. 당연히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지. 그치?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 그래서, 그 다음 3번. 다는 공공의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건 뭐야? 가에 대한 거, 정부에 대한 거지. 이게 정부지. 이게 정부지. 다는 가계니까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고. 가와 나는, 즉, 정부와 기업은 민간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이다. 민간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는 기업과 가계지. 그래서 나와 다지. 가와 나가 아니다라는 거야.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고. 나와 다는 분배활동을 실현하는 주체이다. 분배활동은 누가 실현해? 기업이 하는 거지. 가계가 분배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 실현의 주체는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다. 나가 아니다. 가가, 다다. 다가 아니다. 요게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지. 기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자, 3번 문제 봤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업 경제의 과목에서 내용과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간 출제가 잘안 되었지만 이러한 어떤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해 가지고 확장해서는 좀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 안에 다양한 과목들과 연계돼서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죠. 그럴 때는 좀 우리가 좀어 아주 디테일하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냥 출제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좀 회피를 하겠죠. 그쵸? 회피를 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더라도, 거기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면 성공직 직업생활에는 기본적인 개념 정도 수준에서만 내고 있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 그 정도 이해해도 여러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인과의 인터뷰이다. 이에 나타난 기업 경영 관리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표님의 자율 경영 철학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나요? 했어요. 자, 대표가 이제 이야기할 건데 기업 경영 관리 순환 과정. 우리 경영 관리 순환 과정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계획하고 그다음에 조직하고 그다음 뭐해?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 평가, 즉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평가도 해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 잘 나타났으면 더 좋게 반영하고 안 나타났으면 보완해가지고 뭐야? 다시 다음 계획에, 내년도 계획에 혹은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영 순환 과정, 사이클, 매니지먼트 사이클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매니지먼트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자, 자율 경영의 핵심은 직원들이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성취하도록 뭐에 동기를 부여하고 했어요.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 뭐야? 지휘잖아, 그치?

시위. 누구나 남이 시켜서 일할 때 하기 싫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저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성과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어떤 리더의 모습, 리더십이지, 그제? 리더십이지. 그래서 동기부여, 리더십, 다 어디야? 이거는 전부 다 지위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야 조직이 함께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결국 요 지위에 대한 거야. 그치? 자, 1번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업무를 세분화한다.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은 조직이잖아. 업무에 대해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 세분화된 거에 맞춰서 우리가 조직도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조직에 대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다. 2번 경영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거는 계획대로 됐는지를 파악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야? 비교 평가해봐야 되니까 이건 통제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지위가 아니다. 최고 경영자가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이거는 계획이 되겠지. 자, 4번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우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조직 내 일을 책임과 권한을 결정하고 업무 담당자를 결정하는 것은 조직이잖아. 각 업무의 담당자를 결정해서 조직도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자, 4번의 정답은 4번. 자, 이거 4번 문제 해결해 봤고,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랑 6번 문제는 세트 문항이네. 세트 문항이에요. 자,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네 보니까. 자, 다음 광고문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공공피자에서 200번째 가족을 모집합니다. 공공피자의 경쟁력 봤더니 전국 매장 수가 2위고 가맹하고 싶은 우선순위 기업에서 5위를 달성했고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같은 맛과 서비스를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프랜차이즈니까 당연한 거지, 그지? 오랜 경력으로 인한 브랜드만의 전문적인 운영과 마케팅 어떤 노하우가 있나 봐요. 결국 우리는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것을,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알수 있죠. 창업 시 혜택, 가맹비, 교육비, 감리비, 식자재, 배송비 무료. 결국 뭐야? 공공피자 20번째 가족을 모집한다라는 것은 우리 프랜차이즈에 가입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십시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세요. 우리 브랜드로, 공공피자의 브랜드로. 그 말인 거잖아, 그치? 상권 분석, 직원 조리 교육, 인테리어비 지원, 담당 직원 파견 및 매출 증대 지원, 그다음 무료 홍보 5회, 또 포털 키워드 상위 노출, SNS 체험단 무상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테니 우리 프랜차이즈로 창업하세요, 여러분. 공공피자 아주 좋은 브랜드예요라고 이제 광고한 거죠. 자, 5번이 광고문에 나타난 서비스 생산 방식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서비스 생산 특징, 서비스의 어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접근 유형에 따라서 이건 좀 특성에 따라서 이제 본다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 개별 생산 방식이냐, 아니면 대량 생산 방식이냐. 서비스의 생산 방식 중에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개별 생산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맞춤형 형태의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 미용실 같은 거, 그치? 나만의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해주세요. 고객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라면 대량은 똑같이 이제 어떤 표준화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프랜차이즈 서비스업이 전부 다 대량 생산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결국 여기에서 보면 요거다라는 거알수 제시문을 통해서 본다면 1번 고객별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거는 개별 생산 방식이죠. 개별 생산 방식.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고 특정 고객 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 이거 역시 뭐야? 개별 생산이지. 개별 생산. 3번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개별적 형태로 제공한다. 다 같은 말이잖아. 개별 생산 방식이라는 거. 4번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매뉴얼화하여

대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케이야. 4번이 정답이지, 4번이. 그래서 대량 생산 방식이 바로 표준화와 매뉴얼화로 되어 있다라는 거. 피자뿐만이 아니라 뭐 햄버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치킨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자, 5번. 서비스 내용과 제공 과정을 고객별로 다르게 제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별로 다르게 제공한다? 아니야. 그치? 아니야. 요거는 이제 접근 유형 방식 중에서도 고객 그 접점에서 고객 응대 접근 방식과 좀 유사한 그 내용에 대한 거네. 그죠?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위 광고문에 나타난 창업 방식 뭐였어? 프랜차이즈였잖아. 프랜차이즈의 창업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2회에 풀이할 때도 그 얘기 했었죠. 창업의 방법 셋 중에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 신규 기업 창업,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창업, 기존 사업체 인수 창업, 요세 가지의 창업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장점과 단점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놔두라고 했는데, 그 6번 문제가 바로 뭐? 프랜차이즈의 특징이니까 프랜차이즈의 특징에 대해서 즉 장점이라든가 혹은 단점을 찾으라는 그런 문제겠죠. 1번 모기업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어려움을 같이 직면하게 된다. 맞지? 모기업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몇년 전에 있었는데 어느 피자 A라는 피자가 그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하여튼 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뭐 공급횡령이나 하여튼 그 금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사회적으로 뉴스에 나와서 안 좋은 여론이 쫙돈 거야. 근데 사실 우리 동네 내가 지금 피자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가맹 사업자로서 나는 소상공인이야.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게에 그 브랜드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서 우리 가게에 매출에도 영향을 미쳐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모기업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어려움을 같이 직면하는 경향이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2번. 시설, 교육, 홍보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모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맞지?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다음 뭐또 시설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싹다 모기업에서 이제 해주는 거야.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없이 나는 쉽게 창업. 그래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프랜차이즈죠. 디귿, 계약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모기업의 경험, 명성, 로고, 생산 기술, 훈련 방법 등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오케이, 이것도 프랜차이즈 창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언티그 5번 모두 정답이네.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프랜차이즈 창업 부분은 장점하고 단점은 꼭 기억해 놔두세요. 왜냐하면 가장 빈도가 높아요. 출제 빈도가. 출제 빈도가 높고 다른 내용 영역과 연계하기도 좀 수월해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하고 단점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신규 기업 창업과 관련된 게 제시문에 나왔다. 본 수능에서. 그럼 신규 기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게 그 관련된 답을 찾는데 거기에 오답으로써 프랜차이즈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넣는다는 거지. 아, 이거는 프랜차이즈네 바로 알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개 방식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신규 기업 창업의 장점과 단점을 더 쉽게 반대니까 거의 반대 경향이니까 프랜차이즈랑 아마 교재 내용 보시게 되면은 서로 좀 반대적인 성격이 많거든요. 여기에 장점, 여기에 다 단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다. 그러면 답을 찾는데 쉽게 갈수 있고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 요소와 연계해서 통합형, 내용 결합형 형태의 문항으로 출제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간 출제에 했던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7번 볼게요. 다음은 학생 A와 학생 B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어요. 요게 이제 학생 A고, 요게 B네요. 그죠? 결국 기술 능력은 학생 A가 높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은 학생 B가 높아요. 자원 관리 능력은 학생 A랑 B랑 똑같아요.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사고력을 하위 영역으로 포함하는 직업 기초 능력은 학생 A가 학생 B보다 높다. 사고력, 뭐의 하위 영역이죠? 하위 영역이죠?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영역이잖아.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은 B가 더 높아. 그러니까 학생 A가 학생 B보다 높다가 아니라 학생 B가 학생 A보다 높다지. 그치? 예,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니은, 시간 관리 능력을 하위 영역으로 포함하는 직업 기초 능력은 뭐예요? 자원 관리 능력이지. 그래서 학생 A와 학생 B가 동일하다. 맞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다. 똑같지 않아. 그치? 그치? 시간, 자원 관리 능력에는 시간 관리, 뭐 예산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물적 자원 관리 능력의 자원 관리 능력의 하위 영역이죠. 그 다음, 디귿.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구, 장치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은 굉장히 많이 긴데 기술 능력이잖아. 그치? 기술 나왔으니까 기술 능력이겠지, 당연히. 그죠? 학생 B가 학생 A보다 낫다. 학생 B가 학생 A보다 낫다야. 그러니까 디귿 또 뭐야? 맞는 답이야. 그쵸? 높다, 낮다를 거꾸로 막 하면서 학생들 혼란을 야기했네. 답 보기 선택지에서. 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 능력의 하위 영역에는 이제 기술 이해, 기술 선택, 그 다음에 기술 적용 능력이 하위 영역에 해당되고, 문제 해결 능력은 두 가지예요. 사고력하고, 그 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원 관리 능력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 예산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물적 자원 관리가 있었죠. 자, 7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8번 문제 NCS 나오죠. 당연히 이거는 나올 만한 문제이죠. 다음은 NCS 능력 단위를 검색한 화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굉장히 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의미를 해석하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1회 때부터 계속 모의고사 1회 때부터 제가 NCS 부분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면은 분류 번호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알수 있어. 자, 대분류 두 자리, 중분류 두 자리, 소분류 두 자리, 세분류 두 자리, 능력 단위 두 자리야. 그쵸? 그다음 언더바 요, 16, 이런 것도, 16, 24. 요 부분은 뭐다? 개발 연도. 즉, 개발 및 수정 보완 연도지. 개발 및 수정 보완 연도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자리씩 분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뭐, 직무는 어떻게 되냐? 05번이 되는 거야, 직무는. 왜? 세 분류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분류가 직무잖아. 직무는 05가 되겠지, 05. 그치?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이해한 다음에 가고, 그 다음 능력 단위명이 나왔어. 그치? 능력 단위명. 능력 단위명. 능력 단위명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 코드 번호 마지막 분류 번호, 이 끝이 다른 거야. 01이고, 푸드 스타일링은 02고. 그쵸? 그 다음에 파티 식과, 식공간 연출은 바로 06이 되는 거지. 이렇게. 능력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 번호가 능력 단위 다른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 수준. 수준에서도 제가 설명했죠. 수준이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역으로 얘기하면 숫자가 낮을수록,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그럼 가장 높은 수준은 뭐야? 요거야, 요거. 파티식 공간 연출이야. 가장 낮은, 높은 수준이 요거고, 가장 낮은 수준은 세계식 문화 조사.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지. 그럼 이럴 때 이제 보통 나오는 문제들이, 뭐, 세계식 문화 조사는 파티식 공간 연출보다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높은 직무를 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출제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기억.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제시되어 있다.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능력 단위라고 하죠. 당연히 지금 능력 단위가 제시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니은, 가장 최근에 개발 보완된 능력 단위는 푸드 스타일링이다.
자, 푸드 스타일링하고 세계 식문화 조사는 어떻게 언제? 16년도에 개발됐어. 가장 최근은 뭐야? 24년도 요거 주고. 24년도야. 그래서 파티 식공간 연출이 가장 최근이지. 푸드 스타일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치? 그다음 디귿. 파티 식공간 연출은 세계 식문화 조사보다 능력 단위 수준 체계가 높다. 그래서 4잖아. 높잖아, 당연히. 그지? 요거 2고. 방금 전에 제가 제시문 설명할 때이 부분 설명했었지? 이게 더 높은,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요거보다 당연히 높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답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예요. 자, NCS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 꼭한 문제씩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2회 때, 그리고 1회에서 설명할 때, 칠판에 판사해준 그 부분, 그건 특강 책에도 안 나왔고, 어느 책에도 다안 나왔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거를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쫙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렇게 내가,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메모한 부분을 잘 기억해 놔주세요. 그렇게만 여러분이 공부해 놔두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거. 자, 9번 볼게요. 9번. 다음은 2024년 공공재도 길라잡이 발표 자료이다. 공공재도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2024년 공공재도 길라잡이 발표. 교육부는 오늘 공공재도 2024년 길라잡이를 발표하며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공공재도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도는 학교 밖 학습 경험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위를 취득이 가능한, 요거 뭐야? 이딱이 문장만 봐도 학점 은행제라는 거알수 있죠. 학점 은행제다라는 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재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는 일반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 은행제다라는 거. 자, 학점 은행제에 대한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기억. 학교 내 정규 교육 과정 이수만 학점으로 인정한다. 노지. 학교 밖. 이게 나와 있잖아. 학교 밖 학습 경험.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거잖아. 그지? 정반대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아니다. 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는 학력은 누구나 그대로 다 갖다 놨네, 제시문에. 디귿. 이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는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그대로야, 이거. 너무 쉬웠던 문제 같아, 9번만 문제는. 그쵸? 니을. 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네. 그죠? 니은하고 디귿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자, 학위 취득을 위한 제도로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 자격 부여 등 등 다른 활용은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점을 이수하면서도 자격까지 같이 취득을 할수 있거든. 그 학점을 이수하면서 그게 학점까지 같이 연계하면서 같이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을 위한 응시 자격이 부여가 돼. 다른 활용도 가능한 거야. 부여용 다른 활용이 아주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학습제도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단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던 부분이라, 나온다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학점은행제라든가, 뭐, 일학습평행제, 그 다음에 뭐, 계약학과, 이런 것들, 독학학위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출제되고 있는 사내대학도 좀 추가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사내대학 같은 경우 사업장이 2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회사 자체 내에서 이제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죠. 아마 6월 모의평가 때 아마 보시면 거기에 제시문으로 잘 나와 있죠.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업 대표가 제시하는 인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최근 사회는 기업에게 기후 환경과 사회 규범하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이윤을 창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했어요.
이에 맞춰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역할을

역할을 인지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예요. 그죠? 사회 발전에 했어요. 사회야. 그죠? 기아는 솔선수범형 인재와 올바른 가치관을 보유하고, 자,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개인, 기업, 사회의 동반 성장을 꿈꾸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떤 사회적인 인재로서의 성장, 그쵸? 그 다음에 이 사회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가진 그런 인재들, 나 혼자, 개인적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살 거야 라는 그런 인재보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뽑겠다. 그런 인재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1번, 같은 부서 동료들과 소통이 탁월한 인재? 이런 내용은 없어. 뭐 어떤 의사소통이나 이런 동료들과의 협업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없지. 업무 처리 능력이 빠르고 전문성이 뛰어난다? 이런 내용도 아니지. 항상 남들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인재다? 아니지. 그다음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 인재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을 넘어 함께 발전하고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인재. 이 내용이 이 제시문을 그냥 요약한 것 같아. 그쵸? 어렵지 않죠. 이건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한두 문제 꼭 내더라고. 제시문만 잘 읽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예요. 자, 요 말고 이제 10번까지 문제 다 해결했고, 앞에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재 제조업과 생산재 제조업. 요거 아마 이해에도 문제 나왔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다음 11번부터 20번 사이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소비재 제조업이라는 것과 생산재 제조업, 즉 제조업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소비재 제조업은 개인 소비자, 개인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그런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식음료라든가 먹는 거 이런 것들, 의류, 신발, 우리가 사는 거죠. 가구, 가전 이런 것들, 자동차. 자동차는 조금 모호한 게 있어. 요게 누가 구매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 왜냐면 서비스업이 너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생산재 제조업 같은 경우 판매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필요한 재화인 원자재라든가 설비, 소모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재 제조업은 B2B, 즉 기업에게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 진행되겠죠. 기업에서 제조한 거를 기업에서 또 다른 걸 제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예요. 우리 반도체만 가지고 있다고 그걸 어디 사용할 수 없잖아. 입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를 또 다른 제품에 투입되기 위한 어떤 원재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 거죠. LED, 철강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다 생산재 제조업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교하게 되면 이 특징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잖아. 이 특징 부분이. 자, 소비재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자가 구매 수요자가 되고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해. 그래서 마케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어떤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가 광고라든가 마케팅을 한다면 그 부분은 엄청난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대중과 사회 문화의 영향력이 커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각종 연예인들이라든가 가수라든가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따라서 구매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 문화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 그다음에 산업체가 구매 수요자, 생산재 제조업은 산업체가 구매, 산업체라는 것은 기업이지. 기업이 이거에 대해서 구매를 한다라는 거야. 소수의 수요자, 생산자가 존재하는 거. 엄청 많은 기업들이 그걸 다뭐 몇십 개 기업이 동일한 건 하진 않거든. 그쵸? 그 다음에 기술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자에 대해 당연히 관심이 없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 부분은, 요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소비재 제조업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거 있잖아. 렌트카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없을 때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이런 회사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개인사, 개인사, 사, 그,

개인이 집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해서 자가용이잖아요. 그래서 자가용. 이었다면은 요즘에 최근에는 렌트카 회사들이 발달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렌트카 회사에서 구매를 하고 그 렌트카 회사가 개인 소비자에게 렌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즉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로 진행돼. 그 서비스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렌탈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구매된 것은 자동차 누가가 기업으로 또 가는 거야. 서비스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자동차나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실질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구매하는가가 소비재 제조업이다, 생산재 제조업이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서비스업도 소비재와 생산재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또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업. 제가 강조했죠. 신규 기업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그 다음에 기존 사업체 인수 창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다 외울 수 없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전략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셋 중에 가장 그래도 중요하고 좀 출제 빈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 그간의 어떤, 문제들을 분석해 봤을 땐 역시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거야. 그치? 프랜차이즈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과 단점은 확실하게 기억하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과 대비돼 가지고 우리가 좀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신규 기업 창업이라는 거야. 신규 기업 창업 보면은 자 신규 기업 창업의 장점 보면은 창업자가 많은 자율권을 보장돼. 그러니까 내 브랜드 이름 가게 종남상해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지. 아, 내 가게 내가 그냥 뭐 신규 기업 창업하니까. 그렇지만 내 프랜차이즈 창업하게 되면은 내 이름 사용할 수 없어. 거기서 정해진 땡땡 피자, 땡땡 치킨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하잖아. 그래서 자율적인 의사결정하기 어려워. 좀 반대적인 성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장점은 여기에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인 거야. 반면에 여기에 장점은 여기에 또 단점이 될수 있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때는 프랜차이즈 창업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해 놔두면 자연스럽게 이 단점이 일반적으로 신규 기업의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장점이 신규 기업 창업의 단점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 창업 중심만 봐보자.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지원을 받아, 모기업으로부터. 그치? 그 다음 시설, 교육, 홍보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모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도 창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때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바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 창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다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정 지역에 대해서 독점 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예요. 독점 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 있어요? 그 치킨 브랜드 우리 동네 몇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대부분 동네에 하나? 좀큰 동네는 1호점, 2호점 정도? 그 외엔 없어. 그게 바로 뭐야? 그 동네에는 그 브랜드 그만 프랜차이즈 하나만 열수 있도록 딱 이렇게 정해놔. 어떤 인구가 큰 동네는 두 개. 더큰 인구가 많은 동네 3개까지 있을 수 있겠지. 3호점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딱 하나만 해서 무슨 무슨 점,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마지막에 점자에. 뭐 상현점, 그다음 뭐 죽전점, 보정점 이런 식으로. 그지? 독점 판매권을 우리가 그게 바로 독점 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원재료급이 굉장히 용이해.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프랜차이즈로 많은 가맹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창업 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원자재 판매, 원자재를 그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원자재 판매로 굉장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구입이 용이하다. 동일한 원자재를 쫙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단점으로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내가 메뉴 개발도 못하고 메뉴 이름을 바꿀 수도 없어. 그거는 정해진 것만. 그러니까 전국 어디 가나 똑같은 맛, 똑같은 포장지에 똑같은 어떤 데코 이런 형태로 진행돼서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 일정 부분은 모기업과의 이익을 공유하기도 해. 당연하지 이거는. 그다음 계약금, 가맹비, 인테리어비 등 가맹점 가입 관련 비용이 소요돼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어때? 모든 가맹점이 똑같지.
간판도 똑같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비용이 소용될 수밖에 없고, 모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어려움을 같이 직면하게 돼. 요거 앞에 문제 풀때 제가 이야기했죠. 요게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결정타야.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모기업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는 돈을 지불하고 이 가게를 오픈한 그 브랜드를 사용해서 프랜차이즈한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얻는 거지. 이런 것들이 좀 법자가 더 확실하게 돼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법제화가 된다면,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가맹점 사장님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피해를 좀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이 부분이 가장 나는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단점 중에 하나가. 언제 그 브랜드가, 악영향을 미칠 요인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요거의 단점과 장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유사한 감이 있다라는 거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기업 창업 대비해서 보고 프랜차이즈 창업 중심으로 우리가 장점, 단점 확실하게 기억해 놔두자. 그 다음에 기존 사업체 인수 창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인수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성장 기업인 경우에는 성장 속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잘 나가는 가게를 내가 인수했단 말이야. 그럼 계속 잘 나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신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시간 이런 노력들도 당연히 줄을 수 있어.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산 판매 조직들이 기존 시설 그대로 이용한다라는 거, 이런 장점은 있지. 그냥 말 그대로 돈만 지불하고 몸만 들어간 그런 거지. 그다음에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고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영위하면 되니까. 단점으로는 기존 기업의 나쁜 점도 동시에 인수하게 돼. 그러니까 요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수할 때는 그게 인수하기 위해서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손님이 빠글빠글한 모습만 보고선 잘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타겟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그 가게가. 그걸 인수했을 때는 그 회복이 불가능해. 이런 기존의 어떤 나쁜 점의 이미지에 대해서 동시에 인수할 수 있다는 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설비품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하던 것을 내가 인수했기 때문에 고장 나거나 이러면 수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수 있잖아. 설비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잠재적인 매력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게. 그래서 기존 사업체 인수는 좀 되도록이면 진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창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자, 창업 자본의 분류. 최근 한 2년 동안 이거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 이거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거 잘 봐야 될것 같아. 6월 모의평가 때도 이거 나왔다니까, 이거.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요. 자, 창업자본의 분류, 자금 조달 원천에 따른 분류가 있고, 자금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자, 자기 자본이냐, 타인 자본이냐. 자기 자본은 뭐야? 창업자의 자금인 거야. 그 다음에 투자자의 투자금도 이제, 투자금으로 타인에 대해 상환할 의무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주식이지, 주식.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한다고 우리 배웠잖아, 이미. 그 자기 자금이야,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야. 알겠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금이 유입이 되는 것은 자기 자본이다라는 거. 그다음 창업자 스스로 내가 출연한 돈. 예를 들면 내가 기업에 다니면서 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가입했던 걸 해지해서 그 돈을 우리가 창업한 다음에 자기 자금이 되겠지. 자기 자본 혹은 자기 자금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은 외부로부터 조달된 자금이야.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 금융. 정책 금융 이런 거 있다고 그래서 공짜가 아니야. 이자율이 뭐 무이자로 한다든가 이자율이 아주 저리한다든가 상환 기간을 길게 해준다든가 그런 거지. 곧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거지.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그거를 부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은행 대출금. 이런 거 전부 다 타인 자본이 돼. 그래서 뭐가 있어? 상환할 의무가 있는 자본을 타인 자본이라 그래. 즉, 자기 자본은 상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데, 타인 자본은 상환할 의무가 있어.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끔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야, 주식은 안 그렇잖아. 아니야, 주식, 우리 기업 입장에 주식 발행은 상환할 의무가 없어. 그 사람이 투자자로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지. 매매 양도가 자유롭잖아. 그지? 그다음에 자금 용도에 따라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자금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운영하면서, 가게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운영 자금이냐?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세워 불리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1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주제인 시간과 공간, 즉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개념 수업, 그리고 2점 테스트 1번부터 3번까지 풀이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2점 테스트 4번부터 이어서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구간 1에서 V1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 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지나 구간 2에서 V2의 속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이다. 자, 누구의 관성계에서? B의 관성계에서. 즉, 누가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1과 2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각각 L1, L2인데 L1보다 L2가 크대요. 즉, L1이 L2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B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운동하니까 운동하는 우주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돼. 근데 구간 1에서 우주선의 줄어드는 길이가 구간 2에서의 길이보다 더 짧아.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속도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즉, 구간 1에서 우주선의 속력이 구간 2에서의 속력보다 컸기 때문에 우주선의 길이가 더 수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의 관성계에서는 A가 본다는 것이죠. A가.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가 L0라고 합니다. 자, 그럼 L0라고 하는 우주선의 길이는 누가 측정한 거예요? A가 측정한 거야. 자기가 타고 있는 우주선의 길이를. 자, 이것을 우리는 우주선의 고유 길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무슨 길이하고 똑같아요? 정지 상태에서의 길이와 똑같아요. 왜냐? 우주인 A는 자기가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정지에 있고 B가 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정지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제시문으로부터 살펴보았고요. 기억 가볼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구간에서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지나면서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일 때 속력이 느려지죠. 자, 니은 A의 관성계에서 A가 볼 때 B가 운동하죠. 운동하는 B의 시간이 A보다 느리게 가야죠. B가 볼 때는 B의 관성계에서는 A가 운동하니까 A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L0와 L1을 비교하시오. L0는 정지 상태의 우주선 길이. L1은요, 운동에서 길이 수축이 일어났을 때 우주선의 길이. 따라서 L0가 L1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3쪽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3쪽 5번은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그리고 검출기 PQ가 정지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A하고 광원 PQ가 같은 좌표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VB, VB의 일정한 속력으로 P, 광원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BC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같대요. 고유 길이가 뭐라고 얘들아? 정지 상태에서의 우주선의

길이 줄여서 정지 길이라고 할게요. 자, 이 정지 상태에서의 길이가 B 같은 우주선이나 C 같은 우주선이나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표는 A의 관성계에서 관측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A가 보는 거죠. 자, A가 봤을 때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우주선의 길이는 자, A가 봤을 때는 B도 운동하고 C도 운동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치. 길이가 수축해야만 되겠죠. 근데 그 길이가 수축했는데 수축한 길이의 결과가 B 같은 우주선이 C 같은 우주선보다 크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주선의 길이는 A가 볼때 C가 더 짧다. C가 더 짧아진 거야. 왜? C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길이 수축도 더 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광원과 P 사이의 거리,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A가 봤을 때 어떻다, 얘들아? 같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VC가 VB보다 큽니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 C의 시간을 보면 A가 볼 때는 BC가 둘다 운동하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야 돼. 그런데 속력이 누가 더 커요? C가 더 커. 그러니까 C의 시간이 더, 그렇지, B보다 느리게 가야죠. B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그러니까 빠른 거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 디귿, B의 관성계에서 B가 보는 거죠.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P보다 Q에 먼저 도달한다. 자, 그럼 광원에서 동시에 P하고 Q에 이렇게 빛을 쏘세요. 그럼 B가 볼 때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알아서 진행하는 동안 B는 자기는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정지에 있고 니네들이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라기보다 나는 정지에 있고 왼쪽으로 VB의 속력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진행하는 동안에 이 좌표계가 왼쪽으로 진행하니까 빛이 진행하는 동안 P는 왼쪽으로 그리고 Q도 왼쪽으로 이동이 오겠죠. 그럼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어디에 먼저 도달합니까? Q에 먼저 도달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P보다 Q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때 빛이 진행하는 방향과 어떤 검출기의 진행 방향이 반대일 때그 검출기에 더 먼저 빛이 도달하게 되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2점 수능 테스트는 우리가 개념 수업만 잘 들었다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점 테스트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만 3점 수능 테스트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3점 테스트 문제는 2점 테스트의 이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묻는 것 이외에 또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3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지만 이 2점의 문제들을 다 완벽하게 소화해야만 한다. 자, 6번 볼게요.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빛시계의 광원과 거울을 잇는 직선의 수직인 방향이다. B의 관성계에서 B가 볼때 빛시계 정지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빛시계와 B가 같은 좌표계이고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 L인 것도 누가 볼 때의 거리? B가 볼 때의 거리라고 합니다. 자, 보기 내용은 A 관성계에서 볼 때의 내용이에요. A 관성계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번.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자, A가 볼 때는 자기가 정지에 있고 이 좌표계가 왼쪽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관찰하죠. 그러면 운동하는 관성계에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 그런데 지금 이 좌표계의 운동 방향은 애수축 방향이고 광원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는

Y축 방향이잖아요. 운동 방향이 아니고 운동 방향의 수직이야. 그러면 길이 수축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원에서 거울까지의 거리 L은 B가 측정할 때도 L, 그리고 A가 측정할 때도 같은 L이어야만 합니다. 6번의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니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 이건 볼 것도 없죠. 광속 불변의 원리, 광원의 운동 상태가 어떻든, 관찰자의 운동 상태가 어떻든,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C로 항상 일정해야 돼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 B가 볼 때는 정지해 있다면서. 같은 좌표계야. 그러니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까지 수직으로 진행하겠죠? 이게 B가 볼 때예요. 그럼 A가 볼 때는 어때? A가 볼 때도 바닥에서 출발한 빛이 거울까지 도달해야 돼. 근데 A가 볼 때는 이 좌표계가 왼쪽으로 진행하니까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천정에 있는 거울에 도달하려면 이렇게 진행해야지. 왜냐하면 A가 볼때이 좌표계가 왼쪽으로 진행해서 거울이 왼쪽으로 이동해 있을 테니까. 그럼 A가 보는 빛의 진행 경로는 B가 보았던 빛의 진행 경로 L보다는 어떻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디귿으로 와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시간이니까 빛의 진행 거리를 빛의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A 관성계에서 빛의 진행 경로는 대각선 경로니까 L보다는 크죠. 따라서 C분의 L보다는 큽니다. 디귿 오른 문장이네요. 디귿만 오른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질문하면, 어우, 선생님, 저희들 무시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럼 B가 측정한 광원에서 거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B가 측정한 시간은 빛이 진행한 거리 L에서 빛의 속력 C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C분의 L은 누가 측정한 시간이에요? B가 측정한 시간이고, A가 측정한 시간은 C분의 L보다는 커야 합니다.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0.9C의 속력으로 검출기 광원, 검출기 P, 광원, 검출기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A의 관성계에서, 자,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A죠. 광원, PQ, 는 정지에 있고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이고요. 광원에서 PQ를 향해 동시에 방출한 빛, 광원에서 P하고 Q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이 P하고 Q에도 동시에 도달한단다, 얘들아. 빛의 속력은 누가 어떤 상태에서 보더라도 항상 C. 빛의 속력이 똑같은데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서 동시에 도달했어? 이 얘기는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걸까요?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와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A라고 주어졌으니까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 역시 얼마이다? L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광원은 하나의 지점이죠. 여기서 빛이 동시에 발생을 했어. 그러면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도 동시니까 B가 볼 때도 광원에서는 빛이 동시에 발생한 거야. 근데 A 관성계에서 빛이 P하고 Q에 동시에 도달했어요. P하고 Q는 두 지점이잖아. 그럼 두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는 동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B가 볼 때는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P하고 Q에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동시성의 상대성 내용이죠. 자, 보기는요, B의 관성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번. 광원에서 P를 향해 방출된 빛의 속력, Q를 향해 방출된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이라고 하면 읽을 것도 없어요.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니은,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관성계에서 광원과 피 사이의 거리가 L이었어요. 자, A는 자기 운동한다고 생각하나? 아니죠. A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에 있고 B가 0.9C로 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광원과 피 사이의 거리는 B가 볼 때는 어떻게 돼? A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운동하니까 B가 볼 때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만 돼서 A가 측정한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 L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죠. 그래서 ㄷ은 틀린 문장이고 자, ㄷ은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어디에 먼저 도달할까? 누가 볼 때? B가 볼 때. 자, 그럼 B가 보는 거예요. 광원에서 빛이 동시에 PQ로 발생을 했어. 그럼 빛은 그냥 진행하라고 둬. 대신에 빛이 진행하는 동안 B가 볼 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하잖아요. 그럼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검출기 P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을 거고 검출기 Q도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겠네. 그럼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P까지 도달하고 나중에 Q에 도달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합니다. 따라서 7번 기역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8번. 자, 8번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X축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의 관성계에서 즉 우주선에 타고 있는 A가 보는 거죠. 광원에서 검출기 PQ를 향해 각각 마이너스 X방향 플러스 X방향으로 동시에 빛이 방출되었다. 자, 이 동시에 방출된 빛이 PQ에도 동시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오, 그럼 우리 이 사실로부터 무슨 사실 알 수 있죠? 빛의 속력은 누가 언제 어디서 봐도 C니까 아,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와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A가 볼 때 P하고 Q에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떨어진 두 지점에서 동시 도달이죠. 그럼 B가 볼 때는 P하고 Q에 빛은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때 광원과 Q 사이의 거리가 L이라고 합니다. 자, 8번 문제죠. B의 관성계에서 자, 이번에는 B가 봅니다.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P보다 Q에 먼저 도달한대요. 자, 그러면 B가 볼 때 이 우주선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운동하든지 플러스 X방향으로 운동하든지 해야 되는데 B가 볼 때 P보다 Q에 먼저 도달하려면 Q가 빛의 진행 방향 쪽으로 와주면 되겠네. 그렇죠? Q가 왼쪽으로 와. 그러면 Q가 왼쪽으로 왔으니까 P도 왼쪽으로 물러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빛이 진행하는 거리가 광원에서 Q까지가 광원에서 P까지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Q에 먼저 도달하겠죠. 자, 그러려면 P하고 Q가 왼쪽으로 물러난다는 얘기는 B가 볼 때 우주선의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기역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고 A의 관성계에서 A가 볼 때는 나는 정지에 있고 B, 네가 운동해. 그러니까 운동하는 B, 너의 시간이 A, 나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야지.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B 입장에서는 A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운동하니까 이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해야죠. 따라서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는 A가 측정한 L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2점 테스트가 1번부터 12번 12개의 문항이 있는데 1번부터 8번까지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현상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9번부터는 이제 핵 반응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20문항, 수능의 물리학 20문항 중에서 자그마치 두 문항이 출제가 돼요. 우리가 1번부터 8번까지 보았던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어떤 현상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부터 9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볼 핵 반응에 대해서 한 문항 각각 한 문항씩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발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원자로에서는 우라늄 원자핵이 기억을 흡수하여 바륨, 크립톤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과정에 핵 반응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억하고 기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입자라는 거알수 있고, 핵 반응 전후에 무엇이 보존되어야 되느냐? 원자 번호의 합, 질량수의 합이죠. 그럼 원자 번호 한번 볼까요? 일단 기억은 모른다 치고 92. 자, 오른쪽 기억 모른다 치고 어머 얘네 두 개가 이미 92야. 근데 기억의 개수가 왼쪽은 하나고 오른쪽은 세 개예요. 그런데 이미 기억을 뺀 나머지로 원자 번호 92가 맞춰졌어. 그러면 기억의 원자 번호에는 뭐가 들어갈까? 그치, 들어갈 것은 0밖에 없죠. 원자 번호 자리에 0이 들어가요. 누굴까요, 여러분? 중성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억의 정체는 중성자인 거고, 그럼 선생님, 질량수의 합도 보존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235에다 1 더하면 236. 자,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해야죠? 역시 236. 그래서 기억의 정체가 중성자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이다. 핵융합이나 핵분열을 결정하려면 선생님이 뭘 보라고 했었죠? 질량수. 질량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핵분열입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니은. 기억은 중성자이다. 맞습니다. 디귿. 반응 시에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가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에 대한 설명이고요. 핵융합로에서는 바닷물의 풍부한 기역과 리튬에서 얻은 삼중수소 원자핵을 고온의 플라즈마 상태로, 플라즈마라고 하면 고온이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해요. 충돌시켜 핵융합 에너지를 얻는다. 이 과정의 핵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핵 반응 전후 원자 번호의 총합과 질량수의 총합이 항상 보존돼야 되죠. 자, 그러면 핵 반응 후에 원자 번호의 총합이 2야. 여기 1 있네. 그럼 기억의 원자 번호는 1이고요. 질량수 반응 후에 5예요. 그러면 여기도 더해서 5여야 되니까 기억의 질량수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원자 번호가 1이네. 그렇다면 이 기억의 원자핵의 종류 수소 원자핵이라는 것도 더불어서 알수 있고요. 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의 질량수는 위에 있는 숫자가 질량수죠? 2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중성자 수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고요. 질량수가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1, 양성자가 한 개인데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한 게세 개야? 그럼 중성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두 개가 되겠죠. 양성자가 두 개인데 중성자하고 합한 개수가 네 개야? 그러면 헬륨 2 사이의 중성자도 2가 되겠죠. 아, 중성자 수도 2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기역과 수소 1, 3의 질량 합은, 자, 이게 무엇인지 봤더니 핵 반응 전의 질량이네. 자, 이것은 헬륨 2사와 중성자의 질량의 합, 핵 반응 후 입자들의 질량의 합이네요. 자, 어때야 돼요? 같을 수가 없다. 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핵 반응 전에 입자들의 총 질량이 핵 반응 후 입자들의 총 질량보다 커야만 되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핵 반응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대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11번은 두 가지 핵 반응이고 XY는 원자 핵이다. 자, 그럼 가번의 식을 잘 보니까 핵 반응정에 동일한 원자 핵이 두개 있었어. 핵 반응 후 원자 번호의 총합이 2야. 요거 두 개니까 각각 1씩 가지면 되고 질량수의 합이 4니까 질량수는 2씩 나눠 가지면 되겠네요. 나번 원자 번호의 총합이 4야. 그중에 두 개가 있네. 그럼 y는 한 개씩 가지면 되고 1씩 가지면 되고요. 질량수의 총합이 6인데 얘가 4야. 그러면은 질량수 2가 남았으니까 질량수 y가 1씩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역번. 질량수는 x, 2, y는 1, 3배가 아니라 x가 y의 2배라는 거알수 있고, x와 y의 양성자수는 양성자수가 바로 뭡니까? 원자 번호죠. x의 원자 번호도 1, y의 원자 번호도 1. 따라서 x하고 y는 양성자 수가 1로 같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이렇게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수, 즉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x와 y의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선생님이 지난 개념 수업 때 이야기했고요. 자, 디귿. 헬륨과 중성자의 질량의 합은 헬륨하고 중성자가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이것은 X의 질량의 두 배. 오, 여기 있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물어본 거야? 핵 반응 전 입자들의 총 질량이 핵 반응 후 입자들의 총 질량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왜?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것은 핵 반응 전 입자들의 총 질량에서 일부 질량이 결손, 사라지면서 에너지로 발생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헬륨과 중성자의 질량의 합은 X 질량의 두 배보다 큰 것이 아니라 작아야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2점 테스트의 1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2번 문제는 가와 나는 두 가지 핵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기역에서 리을은 원자 핵을 의미하고 그림은 기역, 리을의 양성자 수와 질량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머, 핵 반응에서 왜 나오지? 당황할 수 있는데 사실 텍스트로 줄수 있잖아요? 기역의 양성자 수는 1이고 기역의 질량수는 1이다. 이렇게 준 것을 그냥 그래프로 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온다고 무조건 당황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럼 그대로 대입. 기역의 양성자 수가 1이에요. 양성자 수가 다른 말로 뭐다? 원자 번호이다. 그러니까 기역의 원자 번호가 1, 질량수 1. 니은은요, 원자 번호가 1이고 질량수 2. 리을은 여기 있네요. 원자 번호가 2, 그리고 질량수는 3. 자, 니은. 원자 번호 1, 질량수 2. 또 같은 니은, 1, 2. 기역은 1, 1. 디귿은 1, 3. 자, 그러면 핵 반응 전후에 원자 번호와 질량수의 합이 보존됐나 볼까요? 자, 더하면 2, 2, 일치하고, 더하면 3, 3, 일치, 1, 1, 1, 1, 일치하고, 2, 2, 더하면 4, 1, 3, 더하면 4. 제대로 잘 표기했습니다. 자, 기역번.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핵융합인지 핵분열인지는 뭘 가지고 판단해? 질량수. 자, 질량수가 핵 반응 전에 1이거나 2인데 핵 반응을 하고 나서 질량수가 3으로 증가했어요. 핵융합 반응입니다. 니은, 중성자수, 니은. 자, 니은이라고 하면 질량수가 2,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두 개인데 그 중에 양성자가 하나를 차지해. 그러면 니은의 중성자수는 한 개. 리을은 양성자가 두 개인데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합이 세 개야. 그러면 중성자 수는 리을 한 개. 그럼 중성자 수는 니은하고 리을하고 같네요.

이유는 틀린 문장이고요. 질량 결손. 질량 결손이 무엇으로 변한 거예요? 핵 반응에서 에너지로 변한 거죠. 핵 반응 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을 델타 M이라고 할때 질량 결손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이니까요. 빛의 속력의 제곱은 상수이고 따라서 핵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질량 결손이 크다. 그럼 에너지는 가번에서가 나번에서보다 더 크네. 그 얘기는 질량 결손 역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점 테스트 1번부터 12번까지 풀이해 봤고요. 핵반응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1번부터 8번까지 특수상대성 현상에 관련된 그 이론, 우주선 등장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 관성계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확실하게 개념을 확립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3점 테스트에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심호흡도 한번 하시고요. 자, 새로운 마음으로 3점 테스트, 특수상대성 이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A의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A는 우주선에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볼 때는 우주선이 운동하지만 우주선에 타고 있는 A는, 어우, 나는 가만히 있는데 B가 운동해. 이렇게 관측한다고 했었지. 자, A 관성계에서 광원, 그리고 거울 PQR 정지해 있고요. 빛은 광원에서 PQR을 향해 동시에 마이너스 X 방향,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다고 합니다. 자, 표는 A와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각각 PQR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2점 테스트 문제와 좀 질적으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문제에서 제시한 정보를 갖고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먼저 A의 관성계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T1으로 같다라는 거야. 그럼 A는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원에서 빛을 동시에 쐈더니 P하고 Q에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 그 얘기는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와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는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B의 관성계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그랬더니 B의 관성계에서는 광원에서 P까지 광원에서 R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B로 가보는 거야. 자, B는 자기가 정지하고 우주선이 운동을 하잖아요.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P, 빛이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P 이동할 거고, 그리고 R도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죠. 오른쪽으로 우주선이 운동하니까 R도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해 있을 거예요. 그럼 B가 보는 빛의 진행 경로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자, P에 도달하고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R에는 대각선 경로로 도달을 해야 돼. 근데 표를 보니까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빛이 진행한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림으로는 달리 보이지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광원에서 P, 광원에서 R까지의 거리가 같았다라고 쳐봐, 애초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B가 볼 때는 광원에서 P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광원에서 R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짧아야죠. 만약 광원에서 P, 광원에서 R까지의 거리가 똑같았다면. 그런데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 광원에서 R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똑같았다. 즉, 빛의 진행 거리가 똑같았다. 그 얘기는 뭘까요?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가 광원에서 R까지의 거리보다 더 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광원에서 P, 광원에서 R까지의 거리가 똑같았다고 쳐봐. 그럼 B가 볼때 빛이 진행하는 거리는 광원에서 P까지보다 광원에서 R까지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 똑같다며. 그러니까 애초에 전제 조건이 틀렸던 거지. 광원에서 P, 광원에서 R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틀렸던 거죠. 결국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가 광원에서 R까지의 거리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을 한 번에 쓰면 어떻게 돼?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는 같고, 그리고 광원에서 R까지의 거리는 이 둘보다 그 거리가 짧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 나는 그냥 뭐 정지해 있어. 그래서 광원에서 P까지 좌로 재면 돼. 근데 B의 관성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주선이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수축해 있겠죠. 그러니까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것이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아야죠.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니은. T1 그리고 T2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자, 이 보기. T1, T2를 잘 보시면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T1이라고 하면 광원에서 P까지, 광원에서 Q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T2라고 하면 A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R까지 빛이 도달하는 시간인데, 거리를 보면 광원에서 PQ까지는 같고요. 광원에서 R까지의 거리는 광원에서 P 혹은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보다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 관성계에서 빛을 발생시켰을 때그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광원에서 P 혹은 광원에서 Q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광원에서 R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더 커야죠. 따라서 T1이 T2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마지막 디귿번인데요. 자, 요 디귿번 같은 보기 제시문을 잘 보세요. 기역에다가 T3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 혹은 뭐 광원에서 R. 그리고 ET1이에요. 자, ET1이라고 하면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더하기 광원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ET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느냐? 빛이 광원에서 P까지 그리고 P에서 광원까지 즉 광원과 P 사이를 한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기도 하죠. ET1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광원에서 Q까지, Q에서 광원까지 빛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기도 해요. 자, 왜 이렇게 왕복으로 바꾸느냐? 빛이 왕복 운동했다고 하면 우리가 고유 시간과 다른 좌표계에서 걸린 시간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T1이라고 하는 것이 A 관성계에서 걸린 시간인데 지금 이 물리 현상이 혹은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 A 관성계. 그러니까 A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 그리고 기역과 T3이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하는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 따라서 내가 디귿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개념은 고유 시간보다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 더 크다. 근데 고유 시간은 이 문제에서 A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 그러니까 B가 측정한 시간이 A가 측정한 시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역에다가 T3을 더했다라는 것은 B 관성계에서도 광원에서 P까지 혹은 광원에서 Q까지의 시간인데 이것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ET1은 A가 측정할 때 각각 PQ에서 빛의 왕복 시간, 기역 더하기 T3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B가 측정한 광원에서 P까지, 광원에서 Q까지의 왕복 시간입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빛의 왕복 시간.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즉, B가 측정한 시간이 A가 측정한 시간보다 크다. 그러니까 B가 측정한 시간이 A가 측정한 시간보다 크다.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3점 테스트 1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B가 측정한 광원에서 P까지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 광원에서 Q까지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왜 광원에서 P까지, 그리고 광원에서 Q까지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같냐?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자면, B가 볼 때, 광원에서 쏜 빛이 각각 PQ로 진행을 할 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P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오죠? 그럼 Q는, 그치, Q도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야 돼. 그러니까 빛이 P까지 가는 진행 경로는 짧아지지만 Q까지 경로는 어떻게 돼? 길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빛이 다시 P하고 Q에서 반사돼서 광원 쪽으로 올 거야. 근데 빛이 방출해서 진행하는 동안 P하고 Q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광원의 위치도 오른쪽으로 이동되어 있겠죠. P에 도달한 빛이 광원까지 오는 동안에 광원은 또 어때? 오른쪽으로 더 이동해 있을 거야. 그러니까 P는 처음에 광원에서 P까지는 짧아졌지만 P에서 광원까지는 길어져요. 반면에 Q는 처음 광원에서 Q까지는 길어졌지만 Q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으로 가는 동안 광원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빛의 진행 경로는 짧아져. 그래서 결국은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에서 P 왕복 시간 혹은 광원에서 Q 왕복 시간 A 관성계에서나 B 관성계에서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디귿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3점 테스트 1번 문제. 아, 정말 3점의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플러스 X 방향으로 0.8C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B의 관성계에서 B가 보는 겁니다. 정지한 광원, 그리고 거울 PQR은 각각 L만큼 떨어져서 역시 정지. 그럼 무슨 얘기야? 아, B와 이 것들을 포함한 좌표계가 같은 좌표계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빛은 광원으로부터 P, QR을 향해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X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한다고 해요. 자, 이 설명이 누구의 관성계에서? 바로 B의 관성계에서. 자, 광원으로부터 빛이 각각 P, QR 동시에 발생. 각각 같은 거리 L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보기에 대한 내용은 A의 관성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먼저 기억번.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 아이고, 맞죠? P, 그리고 R. 자, 요거 보는 겁니다. 자, B 입장에서는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동시에 PQR로 방출했으면 PQR에 동시에 도달하겠지. 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A가 보면 어떻게 될 거냐? 자, A가 볼때 P하고 R하고 빛이 알아서 진행하는 동안 A는 나는 정지해 있는데 너희들이 왼쪽으로 0.8C로 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A는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광원에서 빛은 알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 P의 위치 왼쪽으로, R의 위치도 왼쪽으로 이동해 오죠. 그럼 A가 볼때 R까지는 빛이 요만큼만 가면 되고 P까지 가려면 저만큼을 더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보다 R에 먼저 도달. 그리고 얘네들이 거울이라고 하니까 먼저 반사되겠죠.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광원, 그리고 Q 사이의 거리, 광원과 R 사이의 거리. 보기 제시문은 A 관성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광원하고 Q, 광원하고 R,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맞았어요. A가 볼 때는 이 좌표계가 X축 방향으로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S축 방향으로 운동하는데 광원에서 R까지는 운동 방향과 나란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광원과 R 사이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A 관성계가 측정할 때 L보다 짧아져야죠. L은 B 관성계에서 측정한 거리니까. 그렇지만 광원하고 Q 사이는 이 좌표계의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이죠.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수직 방향은 전혀 길이 수축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는 B가 측정한 거리나 A가 측정한 거리나 L로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보기 니은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는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보다 크네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자, 디귿번. 빛이 광원과 R 사이를 반복하는데 걸린 시간. 자, A 좌표계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쵸. 왕복이에요. 빛의 왕복. 빛의 왕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풀면 참 쉽다? 고유 시간. 고유 시간보다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 항상 어때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그럼 지금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 그렇지. B의 좌표계에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B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에요. 다른 좌표계, A는 우주선이라고 하는 다른 좌표계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측정한 시간이 B가 측정한 시간보다 더 커야 되고, 빛이 광원과 R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쉽게. B가 측정한 시간. 자, 일단 빛이 진행한 거리, 왕복 거리니까 얼마? EL. 그리고 빛의 속력은 얼마? C. 그러니까 C분의 EL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측정한 시간이다? B가 측정한 시간이다. 그럼 A가 측정한 시간은요, B가 측정한 시간인 C분의 EL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만 한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아이고, 큰일 났. 아, 2번이죠? 아, 죄송해요. 제가 1번에 정답을 봤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2번.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선생님 강조하죠? 디귿, 빛의 왕복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한테는 진짜 땡큐예요. 고유 시간과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점 테스트 2번 문제 정리하고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그 계략적인 가이드만 알려주고 본격적인 답을 찾는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3번 문제 상황을 보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 같은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A 관성계에서 광원 X와 검출 깊이는 점 O로부터 각각 L1인 지점에 광원 Y와 검출기 Q는 O로부터 거리가 각각 L2인 지점에 정지해 있고, XY에서 PQ를 향해 각각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빛을 방출한다. 자, 이때 B의 관성계에서 XY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B의 관성계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고, 너희들이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에서 빛을 방출해서 빛이 진행하는 동안에 B의 관성계에서는 Q가 왼쪽으로 진행해 있을 거고, 그리고 Y에서 빛을 방출하는 동안에 Q도 왼쪽으로 진행해 있겠죠. 자, 그러면 X에서 방출된 빛은 P까지, Y에서 방출된 빛은 Q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돼? 대각선 경로로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XY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 선생님과 함께 3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5방 행위 완료 금지 들어왔습니다. 15강 행위 완료 금지입니다. 자, 우리 지금 22번째 만남에서 교재 15강 다루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파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안 한 거는 없어요. 뭐 타박가리 타독고로 다 했고요. 습관도 퇴이루니까 했고요. 금지도 못 마지 마, 경고, 마부나이 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는 문형학습과 수능 포인트도 이미 특강, 7번째 특강에서 선생님이 이 5개를 이미 좀 같이 다뤄봤죠. 20강에서 다 다뤘어요. 앞강에서. 자, 그리고 근데 6번, 7번, 토바, 타라나라, 소위 가정형, 가정법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 않았죠.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정말 어렵다 했어요. 네, 요거를 조금 우리 어떻게 하면 수능을 푸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11개의 수능 실전 문제 풀면서 이 시간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형학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행위 완료 들어왔어요. 타, 바까리. 타, 바까리. 막, 뭐뭐 했다. 타, 토꼬로랑 비슷한 타, 바까리. 뭐뭐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일단 완료를 했는데 이 완료의 시간 경과가 별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뉘앙스를 같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히마리가 얘기합니다. 콘서트가 하지마르마데, 콘서트가 시작되기까지 스쿼시 직강하르네, 아직 조금 시간 있네 라고 했습니다. 콘서트 시간까지 아직 시간 남았어 얘기입니다. 도코카데 어딘가에서 조또 야슨 데카라 뭐 하고 나서였죠? 쉬고 나서 이꼬가 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쏘다네. 그래 그러자. 소이에바 이거는 뭔가 갑자기 생각났을 때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뭔가 연상됐을 때 얘기하는 거죠. 고노치카쿠노 센 고노치카쿠니 센슈 데키타바카리노 이랬습니다. 근처에 지난주에 데키타바카리, 지난주에 생긴, 우리나라에 지난주에 애가 있잖아? 근데 일본에서 센슈 니가 돼야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였어? 우리 상대시간이라고 하면서 니 조사 얘기할 때 14강에서 했던 게 뭐냐면 센슈라고 하는 그 콘라이의 이 3세트 있지. 센게츠, 콘게츠, 라이게츠, 그치? 센슈, 콘슈, 라이슈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 3세트가 되어 있는 약간 이런 형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거는 조사 니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했으면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약간 니에 딱 고정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시간에는 붙이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니를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지난주에 라는 식으로 조사 에를 집어넣어서 해석은 해줍니다. 자, 지난주에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데키타바카리노 케이키야가 아름답게도 케이크집이 있는데 이때미나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시대로 알고 있어. 자, 알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루를 써야 됩니다. 시루 안 돼요. 안 됩니다. 시대일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테이루 형태로 얘기해야 됩니다. 아노카도 마갔다 토코로타. 자, 여기서 보시면 저 모퉁이를 이동 통과해오 마갔다 토코로 막

타도고로. 타도고로는 꺾은 바로 그곳입니다. 돌면 있는 곳, 나로 했습니다. 이거 사실 그 수능특강에서 안 다루는 건데, 한번 봐봐. 우리가 단정의 조동사라고 해요. 단정. 너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니? 할때그 단정. 단정 짓다의 단정. 그러니까 다가 뭐뭐 다예요. 그러니까, 와타시와 센세이다. 그럼 난 선생님이다. 하고 단정하는 거잖아. 다, 뭐뭐이다. 라는 이 다가 추측의 형태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활용한다고 보는 거야. 다로, 그치. 겠지가 되는 거야. 겠지. 추측. 다로. 근데 이 친구가 로가 회화체에서 생략되기도 해요. 바로 이렇게. 그러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 알고 있어. 저 오퉁이를 꺾은 바로 그곳에 있는 곳 나로 말이지? 지, 조가 되는 거죠. 이 지가 지, 조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추측이 아니라니까.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확인한 듯한 뉘앙스로 가지고 갑니다. 있고 있고 이랬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면 있는 곳이지, 곳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자,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생각해 보면 행위 완료의 타 바까리입니다. 타 바까리는 어떤 것을 완료했는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시간의 경과에 포커스를 맞춘 완료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로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를 막꼭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만났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는 아니어야 되니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타 바까리다는 뭐뭐하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동작이 끝나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얘기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 동작이 끝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도 자,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도 쓸수 있다. 자, 그 어느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김은상 마코토시 류가끈이 기타 바까리 데스. 김 씨는요, 올해 유학에 온지 얼마 된지 안, 유학하러 온 지, 유학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기준에 어느 정도예요? 유학 온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얼마 안된 걸까요? 2개월? 3개월? 1년? 2년? 3년? 아니겠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3년이면 얼마 온지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 하는 사람이 있고. 뭐, 1년이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랑 지금 이 밑에 있는 박스를 좀 보세요.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타 바까리라고 하는 것과 항상 타 도코로를 비교를 한단 말이지. 둘다 뭐뭐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타베타 바까리. 타베타 도코로도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막 먹었다. 자, 타베타 도코로, 타베타 바카레 둘다쓸 수가 있어요. 막 예를 들면 뭐 급식을 먹었어. 1시 10분이야. 아, 나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불러. 타베타 바카리 대 오나카 이빠이. 타베타 도코로 대 오나카 이빠이. 둘다쓸수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야. 자, 보면 타 도코로는 동작이나 어떤 사실이 지금 막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찍혀? 지금 막 종료됐다라는 어떤 행동이 따끈따끈하게 끝난 모양이야, 이게. 이거는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키타 도고로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여기는 이게 안 돼. 왜안 되냐면 올해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키타 도고로는 지금 막그 오는 행위가 다 끝난 상황이 키타 도고로예요. 그래서 키타 바까리는 되지만 키타 도고로는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런데 타 도고로만 있는 게 아니라 루 도고로, 테이르 도고로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해볼까요? 탑에 타도꼬로만 있는 게 아니라, 탑에 테 이루 도꼬로가 있고요. 탑에 따도꼬로가 있어요. 탑에 루 도꼬로가 있어요. 자, 먼저 탑에 루 도꼬로부터 볼게요. 탑에 루 도꼬로는 어떤 동작이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상태 직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먹을 참, 엄마 할 참이 되는 거지. 먹을 참. 자, 두 번째는 뭐야? 어떤 동작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 진행 중임을 강조하는 표현. 뭐뭐 하고 있는 중. 얘는 뭐뭐 한 참, 막 뭐뭐 한 참이 되는 거지. 자, 그럼 타베르를 다 넣었어요. 타베타 도꼬로는 밥 먹었어. 지금 배가 불러. 타베테이루 도꼬로는 지금 입안에 밥이 있어요.
타베르도코로는 이제 급식에서 줄 서고 있는 거야. 아,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급식 줄 섰어. 밥 먹을 참이야. 타베르도코로. 타베테이르도코로는 지금 먹고 있는 입에 밥 있어요. 아, 입에 밥 있는. 타베타도코로, 아, 다 먹었는데 몇 점이 나갈까? 타베타도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안 치우지 말까?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타 도코로와 타 바카리입니다. 자, 이걸 볼게요. 여기 방점을 찍고. 자, 이만한 시대리노. 지금 뭐해? 초도 이만 시고도가 오왔다도

조금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혼이 키타 도코로 안 돼요. 일본에 온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는 이제 공항이어야 돼. 도착해. 막 끝난 상황이어야 돼. 여기는 도코로 쓰면. 바카리는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를 쓸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 고래가라를 쓰는 거야. 고래가라는 앞으로잖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앞으로 뭐뭐 할 참. 얘는 지금 마침, 지금 마침 둘다쓸수 있어요. 지금 마침 밥 먹고 있는 중, 지금 마침 막 먹은 참. 여기는 앞으로 뭐할 참. 그래서 고래가라라고 하는 게 나오면, 아, 기본형에다 도구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26년도 수능 특강에 보면 이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 이건 조금 기억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7학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옆에다 적어두세요. 자, 이제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지울게요. 자, 테에 이마스를 습관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형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거를 평소에 습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쿠노 슈미와 리오리 데스. 나의 취미는 요리입니다. 보쿠는 이제 남자인데, 남자가 요리가 취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네, 뭐 많이 있긴 하지만. 자, 이, 오토코 데모 그랬어요. 남자라도, 이렇게. 남자라도, 남자여도, 요리가 스키나 히토와 겟꼬 이르. 꽤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보쿠모 다이스키데. 나도 매우 좋아해서요. 보통도 거의, 마이니치 매일 이로이로나 요리요 츠쿠테 이마스. 거의 매일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있대요. 사이킨 최근에 요크 츠쿠르노와 자주 만드는 게 자주 빈도지. 자주 만드는 거는 타이료 예? 태국 요리. 태국 요리입니다. 도모다치모 오이시이 또 이때 그레마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인터넷도 데 수단으로 해서 시라베 레바 뭐뭐 하면 너나 요리 데모 든지라도 여기도 든지라도 남자라도가 된 거지. 남자라도 요리 좋아한다. 요리라도 요리든지 뭐 요리라도 나이 따이 대강 스크레르 노데. 자, 가능 동사 나왔습니다. 끝을 에단으로 바꿔서 룰을 바꿨죠. 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쓰기와 다음에는요. 강국 요리요 츠쿠테미요. 한국 요리를 만들어보자, 테, 미르, 뭐뭐 해보다라고 하는 시도에 요를 떼고 요를 붙였기 때문에 의지권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봐야지 또 어머때마스요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취미가 요리인 남자인데요. 인터넷을 보고 뭐 레시피를 따나보지. 최근에는 타이 요리를 시작했고, 앞으로는 한국 요리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이니치 요크 도끼도끼라고 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매일, 자주, 종종, 도끼, 도끼요. 기본형 또는 테 이루형을 써가지고 기본형도 현재를 나타낼 현재의 습관을 나타낼 수도 있고 테 이루도 본문처럼 습관을 나타낼 수 있다. 동작의 진행뿐 아니라 정기적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 현재형이나 테 이루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 그냥 이거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죠? 해석해보면 알아요. 와타시와 마이아사 루쿠진이 오키테이마스. 오키마스 해도 돼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일어나고 있는 진행 중이 아니라 일어나는 상태, 습관이다. 그 얘기입니다. 니혼니 키타바카리 막 왔을 때는요. 온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니혼고노 벤쿄노 타메니 일본어 공부를 위해서 마이니치 매일 테레비요 미테이마시다. 테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금지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금지는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가 금지겠죠. 나이데 크다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너 도모다치 너 쓴데이루 아파토니 아소비니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해하고 예 뭐야?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의 절이 되어서 명사를 수식할 때 내가 살고 있는 또는 도모다치가 살고 있는 가가 노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주격조사 가 대신에 노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에요.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뭐뭐하러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니 아소비 맛형에다가 니 붙였어요. 놀러 갔다. 지텐샤 대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 대 갔기 때문에 도모다치노 헤야 노 겐칸니 이랬습니다. 일본어에서 노를 생략을 안 하죠. 친구의 방의 현관 이런 식으로 친구 방 현관 우리는 노를 빼고 하잖아. 친구의 방의 현관 이렇게 의 넣지 않죠. 일본에서는 항상 넣습니다. 친구 방 현관.

수도관 앞에 토메요 또 시타라, 토메르. 세우다. 자, 이게 이류 동사이기 때문에 요예요. 토메요라고 하는 의지권유형이 됐습니다. 토스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때 뭐라 그랬죠? 의지권유형이다. 토스르면 뭐뭐 하려는 행동의 직전의 상태라고 했죠. 뭐뭐 하려고 하다. 그치? 재채기를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려고 아직 안 했어요? 하다. 뭐 하려고 하다. 요긴 뭐야? 자전거를 현관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 아직 하지 않은 그 순간에 했더니 했습니다. 타. 에이 타라 비 타. 이게 무슨 말이야? 뭐뭐 하면이 아니라 했더니 비 했다. 라고 하는 가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발견이나 전개라고.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자, 뭐뭐 했더니, 뭐뭐 했다. 했더니 했다. 이렇게 해석해주자. 현관 앞에 내가 자전거를 세우려고 했더니, 소코니와 도메나이드 크다사이. 나이드 크다사이.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 나이형에다가 붙인 거야. 나이드 크다사이. 또, 지카쿠니 있다. 근처에 있던 히토니 주의 사례다. 주의 사례라고 하는 건 주의하다예요. 혼내는 건데, 주의 사례로 하는 거는 혼남을 당한 거예요. 자, 아파트와 아파트대요. 아파트에서는 겐칸마에니 현관 앞에 모노 오이테와 이케나이. 테와 이케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금지예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자, 라시 배웠습니다. 우리 조동사 라시 뭐라 그랬죠? 전언의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추측처럼 표현한다고 하죠. 채우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지만 안 된다고 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텐샤와 토모다치가 지분 노 헤야노 나카니 자기 방 안에 이레테 그레타 넣어주었다. 콘도카라와 앞으로는요. 아르크카 바스데 이코토 걷거나 뭐뭐 하거나 이건 오아가 된다 그랬죠? 뭐뭐 거나 걷거나 도보로 가거나 버스로 가야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보면요. 선생님 특히 좀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좀 많이 혼나요. 어른들한테. 약간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규칙에 좀 약간 되게 엄격한 느낌이 조금 있긴 해요. 예를 들면 특히 뭐 대중목욕탕 이런 데 가면 아, 이거 여기다 넣으라고야! 막 이렇게 이런 할머니들 되게 많으니까. 그, 관광지 말고. 관광지에서는 뭐다 외국인이니까.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일본에 그 현지인들이 사는 그런 데 가보면 좀 외국인들이 가면 좀 많이 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목욕탕에서 많이 우리나라의 예절과 좀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부정명령 하면은 기본형에다 나!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얘기했죠? 이끄나! 그럼 가지마가 되고, 마스형에다가 이끼나! 하면 뭐 가라가 되는. 이두 가지 완전 다르니까 조심하라 그랬지. 가지마! 가! 이건 명령. 가지마! 이끼나! 그럼 가라. 이끄나! 가지마!가 되는 거지. 나이대는 뭐뭐 하지 마라. 말아주세요를 붙이면 손시사람한테 쓸수 있죠. 그 다음에 엔요 크다사이 엔요를 주세요. 그러니까 엔요는 삼감사양입니다. 사양해 주세요. 삼감해 주세요. 그러니까 삼가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좀더 공손하게 금지할 때.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아메노 후테이루 히와. 자, 이것도 주어 서술어인데 주어 서술어가 하나의 절이 되어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가 대신에 노가 오는 거예요. 얘는 주격조사 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라고 해석해야 되죠. 비가 내리는 날은 지테인샤니 노라나이데 크다사이 자전거 타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코노 세키니 스왓테 모 이데스까? 앉아도 되냐요? 하고 허가를 구하고 있어요. 모시와케 아리마센가? 죄송합니다만, 고치라노 세키와 고 엔요 크다사이 엔료. 고 엔요 크다사이는 무슨 말이야? 하지 마! 이 얘기를 아주 삼가해 주세요. 타바코와 고 엔요 크다사이. 담배는 피지 말아주세요. 그죠? 고치라노 세키와 고엔요 크다사이 이 좌석은 삼가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하자, 또 하자. 이끼나 가라가 되는 거야, 가라. 왜? 나 사이가 생략된 거야. 사실은 이끼나 사이, 그러면 가시오라고 하는 가벼운 명령인데 사이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에 가라가 되는 거고, 이때 끝에 가주세요. 그 다음에 오플러스 마세형 플러스 쿠다사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 마세형 대신에 동작성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뭐 고엔요 쿠다사이도 마찬가지지. 고엔요 쿠다사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선생님 위에다가 써놓은 게 뭐냐면, 약간 이 수능 특강의 의사소통 기능의 기능을 얘기할 때 의뢰를 해, 부탁을 해, 희망을 해, 지시를 해, 명령을 해. 이게 약간 같은 스펙트럼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 안 적어도 돼. 자, 보면, 너가 좀 거기에 갔으면 좋겠어. 네가 가길 희망해. 태호시, 그지? 부탁. 오네가이시마스. 이때 쿠다사이. 이기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그래서 부탁을 하고 좀 의뢰를 했다가 조금 더 세게 지시를 하고 지시를 더 강하게 하면 명령이 되는. 이 결국 다이 공통적인 게 뭐야? 상대방의 행위 변화 촉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은 이거를 딱딱 나눠가지고 얘는 금지야, 얘는 뭐야, 얘는 부정 명령이야 뭐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보고서 아, 대충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이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정도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예, 문양학습입니다. 경고 들어갈게요. 이게 경고네. 아브나이! 이랬습니다. 위험해! 오카와상 넨샤가 기다요. 엄마 전철 왔어. 아, 아브나이! 뭐또 우시로니 사갔대? 이랬습니다. 사가루는 물러나다라는 뜻입니다. 내려가다도 되지만 물러나다도 됩니다.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거가 사가루입니다. 자, 우시로. 우시로가 뭐예요? 뒤 후자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뒤 후자를 쓰고 로를 빼면 우시로가 됩니다. 좀더 뒤로 이렇게 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오짱, 고거니 기로이 생가루 데쇼? 데쇼는 뭐뭐지? 조 이거죠? 아까 배웠는데 나로 같은 말이야. 나로 아루다로 아루 데쇼? 덴샤오 마츠 토키와 전철을 기다릴 때는요. 고노 센카라 소토니 데나이 데나이 이랬습니다. 이게 플랫폼이 있으면 이게 전철이 말게 여기 다닌다고 쳐봐. 그럼 키로이 센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철로 뚝 떨어지잖아요. 이 노란 선 안으로 들어가야. 예, 키로이 센 우치가와 이 안쪽으로 들어와줘야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덴샤 오 마츠 토키와 고노 센카라 고노 키로이 센카라 소토니 데나이 소토니 데나이 데네 데나이 데 부정 명령 와카타 고멘나사이 알았어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마우의 대화. 자, 경고 어떤 게 있습니까? 아브나 위험해. 키오츠케테 조심해. 거추이 크다사이.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타려고 보면은 그 자동 센서가 이렇게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뭔가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사람이 여기 서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뭔가 사람을 감지하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모토니 고 쭈이 끄다사이 뭐 이런 거막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발밑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탈때 이렇게 발밑 이렇게 찝힐 수도 있으니까 발밑을 조심하세요 할때고 쭈이 끄다사이 아마 진짜 많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너무나 이렇게 경고 표현이 많은 일본 사회에 대해서 되게 피곤하다고 느끼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공공시설에 가면 뭔가 아나운스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기분 탓인가요? 드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본에 가보셨으면 주의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거 주의 그다사 있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딱 들어가려고 조용한 사람 없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보면 가려고 보면 갑자기 사람이 없는데 막 아시모타니 거 주의 그다사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면 와 깜짝 놀라 막 이런 경우 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 표현들이 많이 들린다. 자, 미치오 와타루 이거 뭐야? 이동 통과입니다. 와타루는 건너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로질러서 건너는 게 와타루니까 이동 통과의 조사 오를 쓴다 얘기예요. 자, 길을 건널 때는 기어지게 되네? 이랬습니다. 타마마는 뭐뭐 한 채. 마도 아케타마마. 오데카케니 나라나이요. 거 주의 크다사이. 이랬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이랬습니다. 나라나이요. 닌데, 니 대신에 이렇게 콤마를 찍어버리는 거는 딱딱한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거좀 볼게요.
자,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

데카케르라고 하는 외출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를 외출하시다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뭐 첫 번째 얘가 일유 동사니까 데카케 라레루를 쓸 수 있는 라레루 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니 나루를 쓰는 경우가 있어. 둘 다 외출하시다가 되는 거야. 오 데카케 니 나루. 저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를 택한 겁니다. 외출하시다. 자, 그러면 이 외출하시는 나루가 어떻게 해? 나라나이오니, 나라나이오니, 나이오니, 뭐뭐 하지 않도록. 오다카 깨니, 나라나이오니. 외출하지 않도록. 이 얘기가 되겠죠? 다시 와보면. 창문을 연 채 오, 데카케니 나라나이 요니. 창문을 열고 채 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뭐 비가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사 두 번째로 들어왔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미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봤다라고 봅니다. 6번과 7번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특강 언제 했어? 특강 17강에 있어요. 17강.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2강이고요. 17강에 선생님이 다뤄뒀으니까 이거 왜 뛰어넘지 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6번, 7번 볼게요. 토바, 타라, 나라부터 봅니다. 자, 토하고 바, 그 다음에 타라하고 나라 이렇게 나눠놨어. 이렇게 지금 보면 본문에. 근데 먼저 이제 토하고 바를 보면 일단 토부터 먼저 볼게요. 토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A 하면 반드시 B를 하는 필수적인 그런 느낌, 필수 불가결한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A가 일어나면 100% B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A가 조건일 때 B가 당연히 100% 일어나는 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연의 섭리, 자연 법칙은 100% 일어나 봄이 되면 뭐가 돼? 꽃이 펴. 자, 사회적인 규칙, 습관, 순서 설명, 존재 발견 등을 표현할 때 이 존재 발견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A가 일어나면 반드시 B가 일어나야 되는데 B에 반드시 일어날 수 없는 의지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약간 가변적이죠. 희망, 명령, 의뢰 표현은 올 수가 없습니다. B의 의지, 의뢰, 희망, 명령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A to B에서.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후윤이 나루또. A예요, 이게. 겨울이 됐어요. 그럼 B예요. 쿠라쿠나로나가 하얗고 나리마스. 자연현상이잖아. 해가 짧아지니까. 겨울이 되면 어두워지는 것이 빨라집니다. 해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토서도 되겠구나. 왜? 당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두 번째. 아다시와 냉기요 계산하이또 끄지 않으면 내라레마생 잘 수가 없다. 자기 어떤 습관을 얘기하는 거지. 나는 100%야. 불안 꿈 못 자겠더라고. 이게 100% 그렇게 되는. 자, 세 번째. 즉이노신거 미기니마가리또 허이야가 아리마스. 이거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약간 순서 설명. 쭉 가면 서점이 있어요. 약간 매뉴얼 같은 거잖아. 이거는 뭐 설명서 같은 거기 때문에 100%죠? 자, 덴샤가 토마르도 노떼이타이토가 오리하지메타. 자, 이거가 이제 2016년도에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왔네. 그래서 선생님,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2027년도에 안 나와서 굳이 작년 걸 선생님이 들고 나와서 내가 맘대로 문장을 안 만들고 자주 나오는 문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작년 거를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 잘 봐. 잘 봐. A 토 B 타. A 타라 B 타. 이 타를 굳이 쓰는 이유는 완료형이 이 B에 나오기 때문이야. 그러면 토와 타라에 한해서 얘네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잖아. 가정이라는 게 뭐야? 뭐뭐 하면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가정이 아니라 존재나 발견. 존재라고 하지 말고 전개라고 할까? 전개나 발견.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앞강에서 했었는데.

했더니 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했더니 A 하면 아니야. A 하면 아니야. A 했더니 B 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반드시 타여야 돼. 다른 것들은 타가 아니어도 되잖아. 마스형이나 이렇게 현재형이 올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타가 와야 돼. 그래서 2026년도 수능특강의 예문을 보면 전철이 멋자, 멈추자, 멈추면이 아니라 멈추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오리 때 오리 하지매다.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뭐뭐 했더니가 돼요. 했더니. 바로 바꿀 수 없어요. 토하고 타라만 이 기능이 있어요. 토하고 타라에만 이 기능이 있어요. 토하고 타라에만 이 기능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바 들어갑니다. 우리가 토, 바에 6번의 토는 A 하면 반드시 100% B가 일어나는 건데 바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런데 바는 어떤 느낌이냐면 A 하면 반드시 B 하는데 A 안 하면 반드시 B도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A 하면 B 한다. A 하지 않으면 B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의미. 조금 다르죠? A 토 B하고. 원칙적으로 B의 의지, 의뢰, 명령, 희망. 왜냐면 A 하면 100% 일어나고 A 안 하면 100% B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 B에는 토처럼 의지, 의뢰, 명령, 권유, 희망 같은 게 안 온다는 거야. 자, 이건 예외는 조금 이따 보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마이니지 렌슈 스레바 스르토 스레바 니혼고가 조진이나리마스. 이 얘기는 뭐야? 매일 연습하면 일본어가 능숙해진다는 거. 이걸 토를 쓰면 이거는 뭐 이렇게 섭리, 규칙, 원리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매일 연습하면 일본어가 능숙해집니다라는 무슨 그 진리를 얘기하는 듯한 게 토. 바를 쓰면 매일 연습을 하면 일본어가 능숙해지고 매일 연습을 안 하면 일본어 안 능숙해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뉘앙스가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나니까츠메타이모노가 아레바 노미타이 데스. 선생님 반대. 지금 따 있었어요. 희망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예외를 봐야 돼. 그래서 A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형용사나 아르나 이루 같은 존재동사나 가능동사도 상태동사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지, 의뢰, 명령, 희망, 권유를 쓸 수가 있다. 여기는 왜 써? 아르가 왔잖아. 그 다음에 A와 B의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도 쓸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문장이 뭐냐면 이거 되게 좀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왜냐면 유루스라는 동사가 기본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되게 유명한 문장이거든. 이게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야. 여기는 아버지가 용서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거든. 유르스라는 동사가.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면 바, 따이. 반대 따이가 왔는데 왜? 와타시와, 와타시가 지금 없는 거잖아. 나는 그와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주어가 뭐야? 여기서는 아빠, 여기서는 나. 아빠가 허락해 주면 나는 결혼하고 싶다. 그와 결혼하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바 다음에 따이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서로 A, 바, B의 A의 주어와 B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는 A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이런처럼 아루가 오는 것들. 뭐 아루 말고도 형용사가 와도 되고 가능동사가 와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뒤에 따이나 쿠다사이 같은 의뢰 쓸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형 어떻게 만드는지도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새삼스러워요. 우리 뭐 이미 다 하지 않나? 자, 동사는 모든 동사를 불문하고 끝을 에단으로 바꾸고 바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류는 에단으로 바꿔서 바를 붙이고 이류는 룰을 떼고 레바를 붙이고 삼류는 스레바 쿠레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알고 봤더니 스루가 루가 레가 됐고 쿠루가 루가 레가 됐고 이 끝은 다 루로 끝나니까 레가 되는 건 당연하고 이르 동사인 경우에는 얘도 에단 플러스 바니까 에단 에단 에단 에단에다가 바 붙는다라고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미를 애단으로 바꾸고 발을 붙이는 것이 활용의 특징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에바, 미레바, 쿠레바, 쿠레바예요. 렌슈, 스레바 이렇게. 자, 형용사는 캐레바, 캐레바, 캐레바, 캐레바. 나형용사는 나라바, 나라바, 나라바인데 발을 떼고 나라를 써도 똑같습니다. 땡기가 요케레바, 내깎게요 나가자. 이아나라바, 이아나라. 이카나쿠테모이, 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에이토비, 에이바비 끝났고 에이타라비, 에이나라비만 남았어요. 에이타라비는 얘는 좀 편해. 왜? 다 돼. 다 된다고 보면 돼. 거의. 근데 이제 A 한 후에 B를 한다라고 하는 시간적 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순차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A 하고 나면 B 한다. 다올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 관계가 없을 때는 쓸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해석해 보면 알아서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보자. 누가지가 왔다라. 동아리가 끝나면 선생님한테 와, 테쿠다사이라고 하는 의뢰가 온 거잖아. 그러니까 A 하면 B 해. A 끝나면 그 그러니까 동아리 끝나면 그 다음에 시간적 순서대에 따라서 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A가 끝나고 B 한다는 시간적 순서가 좀 느껴지죠? 시간적 관계가. 그리고 쿠다사이가 의뢰인데 의지, 의뢰, 희망권영 다올수 있죠. 토하고 바하고 다르게. 그래서 얘는 토를 쓰거나 바를 쓰거나 하면 틀리는데 타라를 쓰면 맞는다. 자, 니홍에 있다라 스시가 타베타이. 일본에 가면 스시를 먹고 싶다. 일본에 가면 나는 하고 싶은 게 스시 먹는 거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고 나서 스시를 먹겠지. 그러니까 시간적 관계가 좀 느껴져요. 그런데 나라는 쓸수 없나 한번 봐봐. 니홍에 이끄나라. 나라는 뭐냐면 뭐뭐 라면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경우.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경우라면, 일본에 갈 거라면 스시가 타베타이. 돼? 일본에 가는 게,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일본에 가서 스시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일본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데 일본에 갈 거라면 스시를 먹고 싶다라는 뜻이 되어서 이 뜻과 이 뜻은 좀 달라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려면 굳이 이쪽으로 쓰는 게 어떨까 하고 예문을 바꿔봤어요. 일본에 갈 거라면 스시를 먹는 편이 좋아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라고 하는 거는 약간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음에 조언을 말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나라에. 그래서 지금 여기 조사 보면 121페이지 보면 안 나와요, 이런 말. 근데 선생님이 좀 생각 좀 해보라고 문장을 좀 만들었는데 머리 아프시죠? 나라를 한번 봐봐. 특정 주제를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말한 사람의 판단이나 의견 등을 말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동경에 갈 거라면, 동경에 간다라는 주제. 그러면 그 다음에 판단이나 의견 말해보자. 꼭 아사쿠사에 가보세요. 라는 식으로 뭔가 어드바이스 조언을 하는 느낌이 들지. 이 조건이라면 이 조언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 의지, 희망, 명령, 의뢰 잘 오고, 시간적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쓸수 있고, 하지만 당연히 일어날 일이나 과거 표현을 쓸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거야? 봄이 올 거라면 꽃이 핀다. 이상하죠?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일어날 일에는 쓸수 없고 과거 표현에도 쓸수 없다. 자, 데카케루나라 나갈 거라면 네가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조언합니다. 우산 가지고 나가. 이럴 때 이제 나라를 쓰는 거야. 자, 한국 요리를 먹고 싶다라면 먹고 싶은 조건이라면 신오쿠보에 좋은 가게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나갈 거라면 올때 우유 사와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지, 의뢰, 명령, 희망, 권유 표현이 올수 있다. 자, 그래서 나라까지도 했는데 사실 토바 타라까지는 가정형이고 나라는 가정형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하는 조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어렵지 처음엔.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이게 왜 타라만 되고 토가 안 되느냐. 뒤에 마쇼라고 하는 의지, 즉 권유 표현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지? 그 토는 안 돼. 비에 의지, 의뢰, 명령, 권유, 희망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뒤에도 나사이라는 명령이 왔기 때문에 반은 안 되고 타라만 쓸수 있어요. 자, 니기아카 니나루. 되게 북적북적해진다. 이 거리에는 저녁이 되면 북적북적해진다. 그런데 선생님, 나라는 왜, 나라는

시간적 전후 관계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되면 북적거리는 그런 느낌. 저녁이 될 거라면 북적거린다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저녁은 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보면 안 되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한국말로 해보면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갑니다. 감기 때문에 20명이나 강조 나왔고요. 도코모 오나지데스 이런 식으로 뒤에 긍정이 올 경우엔 뭐라 그랬어? 선생님 특강에서 설명했어요. 모두예요, 모두. 모두. 에브리원이 되는 거야. 자, 요지바까리라고 할때 바까리 같은 경우에 시간과 시각 중에 시간에만 온다 그랬지 시각에는 올수 없어요. 시계에 있는 시각은 올수 없어요. 4시간은 되지만 4시는 안 돼요. 자, 맛도 좋다. 뱅교 바까리 공부만 하고 있다라는 어떤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답은 안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가고 찾아볼게요. 네, 저도 대추다떼 좀 도와줘. 이마 좀또 무리 지금 좀 무리야. 리오리오 츠크테이루 지금 막 요리를 만들고 있는 한참 그런 참이야. 테 이루 토코로 테 이루 지금 이루에 지금 이가 지금 축약이 된 거예요. 테 이루 토코로 뭐뭐 하고 있는 중 한참 뭐뭐 하고 있는 중 토코로의 세 가지 기본형의 토코로 테 이루의 토코로 타 토코로까지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포스터의 네모에 들어가요.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의 부정명령. 오카나이데 어디에 뭐문 앞에 두지 말라 뭐 이러잖아. 여기에 물건 두지 마그 얘기죠. 자, 지텐샤오 노루가 어떻게 바뀌어요? 에바로 바뀌니까 노래바. 자, 카레가 됩니다. 카레. 그 답은 2번입니다. 자전거도 타면 사람과 오나지니 나루. 아, 차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지 사실. 탈 것이니까. 자, 포스터가 나왔어요. 케 다이너 네이마노 고 시오와 어떻게 해야 되지? 고엔 요코다사요. 하지 말란 얘기니까 삼가해달라. 그런 데가 나와야 돼서 2번으로 가고요. 오츠카이 쿠다사이는 사용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고리오 쿠다사이도 사용하라는 얘기고. 즈즈케테 쿠다사이 계속해 주세요. 야메나이데 쿠다사이 그치지 말아주세요. 즉 하지 말아주세요. 야메나이데는 그만두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니까 하라는 얘기야. 그치? 답은 2번. 자, 5번 들어왔습니다. 자, 빈칸 볼게요. 자, 딱 보면 나오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록이라고 하는 어떤 수록이 나와야 돼. 호도 비례가 되는 거죠. 자, 그녀와 이야기할수록 그녀를 좋아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구나. 어떤 게 좋아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고노에가 오모시로 갔다께도 이 영화 재밌었는데 생각한 것만큼 호도 코아쿠다 갔다. 그만큼 무섭지 않았어. 소다네 뭐또 코아이 또뭐 떼타논이네 뭐뭐인데 약간 아쉬움을 나타내는 논이까지 답은 호도. 자, 6번 갑니다. 여보세요 타키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 가능형. 아 고멘 지금 막 수업이 막 어떨 것 같아? 아 그러면 끝나면 가케테 그레나이 걸어줄래? 자 끝나면 걸어줄래라고 얘기했으면 수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수업이 지금 막 하지마루 바까리. 바까리는 기본형에다가 이렇게 쓰면 예, 뜻이 달라지고요. 하지마루 도코로 시작될 참 답이 2번이겠죠. 오왔다 바까리 막 끝났으면 전화 가능하잖아. 오왔다 도코로 시데이루 도코로 하고 있는 중. 지금 수업이 막 시작할 참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이게 왜안 되냐 그러면 조사 5가 안 오기 때문이에요. 가잖아 이거. 주교 5 시데이루 도코로 어떤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전화를 받는다고 한다면 될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조사를 잘못 썼다. 자, 아브나이카라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하이테모 이데스 안 되고, 하이테와 이케마센 금지, 하이라나이데 그다사의 부정명령, 하이테모 가마이마센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BC,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들어왔습니다. 아, 피곤해. 내일 영어 시험에서, 기말치 테스트 뭐 5월이다네. 내일 영어 시험이라서. 이기도 하고 기말 시험도 예 끝나 끝이네. 기말 테스트가 스미짱와 나니 오시다이 예, 스미짱 뭐 하고 싶어? 기말 테스트가 뭐 하면 끝나면 시다이 따이 의지 의뢰 명령 희망 권유 토안 되고 바안 되고 타라 되고 나라는 시간적 전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색하고 논의는 원뭐 인데이기 때문에 끝나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9번 10번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취미는 게임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많아요.

0: 게임 세계는 무척 재미있고 시간을 잃어버리 마스를 때 잊고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시간만 게임을 어쩌고 키가츠이 따라 키가츠프가 뭐야? 알아차리다예요. 아, 내가 딱 알아차리고 보니까 어때? 정신이 드니까 3시간이나 아손데시마떼 있다 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는 거야. 게임은 즐겁지만 그것이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아주 힘든 일이 벌어지죠. 밤에 자는 시간이 적어지고 일이나 공부 때에 네모그나 다리 졸리거나 야라나 쿠테와 이케나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꼭 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해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게임 반대론자 입장이네요. 자, 게임이 야메라리나이 뭐뭐 할수 없는 그칠 수 없는,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은 먼저 게임을 하는 시간을 매일 노트에 써 보면 어떨까요? 자신이 게임에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알면 킷도 반드시 틀림없이 칸가이가 가와르다로 생각이 바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시간만 게임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임을 야르호도 하는 만큼 하는 정도로 야르시카 나이노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따바까리 다까라 막 했기 때문에 야르츠모리 다따 노니 있습니다. 할 작정이었는데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좋겠죠. 할 작정이었는데 키가츠크 알아차리고 나니까 즉 정신 차리고 보니 3시간이나 지나고 있었다. 자, 글 이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이다 아니죠. 게임을 그만둘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게임을 해도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즐겁지도 않다가 아니죠. 즐겁긴 하지만 장점이 좀 없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여러분도 좀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자, 자신이 게임에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알면 못또 야리따 끄나르 더욱 하고 싶어진다? 아니,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조금 자중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사람이 찔리는 사람 많겠다. 자, 11번 들어왔습니다. 마이와 사키의 대화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찾아봐요. 아는 것. 네, 이 방, 여기서 가까워서 좋아 보여. 요사소우다. 요이에다가 소우다라는 수축을 붙이려면 요사소우다 쓰는 거죠. 좀 비싸긴 하지만. 정말이야, 좋네. 하지만 아직 대학을 소주교 시다마마 졸업한 채, 그게 유지되는 채 난다까라. 졸업한 채이기 때문에 더욱 싼 곳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요. 졸업한 채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주교 시다 바까리를 쓰는 게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역시 여기서 가까운 편이 좋아. 여기로 할까? 소나니 칸타니 키메나이데 그렇게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말고 다른 방도 좀 봐, 이, 뭐 하면 좋겠다. 보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상, 해석상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상을 보면 방이 좋아 보이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방을 하는 것보다 좀싼 곳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타 마마보다 타 바까리가 좋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자,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 건 없어요. 다 나와 있던 내용들에 대한 반복입니다. 확인 학습하면서 실력을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나상 거꾸로 사마데시다. 자, 마다.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금융 엄청 숨가쁘게 수업했었죠. 우리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금융이 내용이 많고 선생님 설명할 게 많고 용어도 어렵고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도 좀 난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이 좀 빨랐을 텐데 이번에 마케팅 파트랑 판매 파트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드는 파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경제활동과 상업 배우고 두 번째로 기업과 경영 배우고 세 번째로 유통과 물류 배우고 네 번째로 금융 배웠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무역인데 무역의 사이에 마케팅 파트가 끼어 있습니다. 이 마케팅 파트는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기업과 경영 안에 들어가 있다고 선생님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이 단원과 두 번째 파트와 사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아주 생소한 내용은 없을 거고요.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천천히 좀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 파트가 아까 말했던 기업과 경영 파트였죠. 여기 우리가 기업의 분류와 기업과 정신 배웠고 경영 관리와 경영 환경 배웠고 마지막 파트 세 번째가 기업의 부문별 활동이었어요. 이 기업의 부문별 활동이 총 다섯 가지가 있었죠. 이 중에 하나가 마케팅 관리 활동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마케팅이 어떻게 됐다? 이쪽으로 지금 교재 기준 15강 마케팅 파트로 심화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울 주제는 마케팅 딱 하나예요. 주제가 마케팅 하나고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활동이 있는 건지 배울 거예요. 기출 추세를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하나씩 계속 출제가 됐어요. 4개년도 연속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난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케팅 배울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교재 기준 16강에서는 좀 더 판매 파트에 초점 맞춰서 판매 방식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재 기준 15강, 16강은 비교적 쉽다. 여러분이 좀 즐기면서 선생님이 실생활 사례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좀 실생활에서 우리가 마케팅이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볍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 봐야죠. 마케팅 하나의 키워드인데 우리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1번부터 3번이 흐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경 분석해야 돼요. 마케팅이라는 게 일단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기업과 경영 예전에 배웠던 거 잠깐 떠올리면 마케팅이라는 건 고객 지향적인 활동이거든요. 기업은 일단 이유를 창출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이유 창출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의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구매율로 높아지고 뭐 CRM 나중에 배울 거지만 고객과 관계가 좋아지고 계속 우리가 매출 이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는 고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객에 초점을 맞춰준 활동이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시장 트렌드는 어떤지 반드시 환경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환경 분석 안에 우리가 3C 분석이랑 SWOT 분석 두 가지 배울 거예요. 그 분석 기법까지 같이 배우는 게 환경 분석 제일 첫 번째. 환경 분석 끝났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STP 전략 들어갑니다. 이 STP 전략이라는 거는 시장 세분화, 시장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어요. 뭐 연령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아니면 뭐 소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성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 시장을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타겟팅해요. 하나를 딱 잡아요. 아니면 여러 개를 잡던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딱 정합니다. 그게 타겟팅. 그리고 P는 포지셔닝이에요. 우리가 그 시장을 정했으면 시장 안에 자리를 잘 잡는 거죠. 우리는 이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져갈까? 어떤 거를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시킬까? 이게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순서죠. STP 전략. STP 전략 다 끝났어요. 그럼 이미지를 딱 정했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4개의 P가 등장하는데요. 이 P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 이 4개를 적당하게 잘 믹스해서 그래서 얘를 마케팅 믹스라고 부르거든요. 잘 믹스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객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믹스합니다. 섞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4P 믹스. 환경 분석부터 STP 전략, 4P 믹스까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하나의 지역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 키워드 선생님 색깔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너무 다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마케팅 기출 분석했을 때 여러분 최근에 4개년도에 계속 우리 출제된 거 보셨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업과 경영과 연계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연계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유통 기억나시죠? 유통. 유통에서 판매를 배웠거든요. 판매랑 매입, 매매할 때 판매를 배웠는데 거기서 판매 가격 정책도 배웠고 판매 가격 구성 이런 거 배웠어요. 그 부분이 여기 또 연계가 되고요. 유통 경로 정책 기억나죠? 세 가지 뭐였죠? 개방적, 선택적, 전속적 있었잖아요. 유통 경로 정책이 또 포피믹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지만 기업 경영과 경영이랑 유통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연관돼서 나오는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마케팅.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마케팅 전략. 일단 마케팅 전략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재 기준으로. 기업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달성해야죠? 시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마케팅 활동을 통합하는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활동. 말이 굉장히 어렵죠. 추상적인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거. 기초 자료 분석하고, 환경 분석하고, STP 전략 수립하고, 그거에 맞게 4개의 P를 잘 믹스해서 실제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모든 단계를 우리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림 하나 갖고 왔잖아요. 이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 이 그림이 사실 오늘 1시간 동안 배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림이고 그만큼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머릿속에 큰 그림을 잡고 들어가면 오늘 배울 내용은 사실 앞에서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아, 그때 배웠지 하면서 여러분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볼게요. 환경 분석. 환경 분석 왜 한다 그랬죠? 우리 고객을 어떤 고객인지 알아야 되고, 어떤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건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도 분석해야 되죠. 우리 회사가 어떤 브랜드고, 어떤 제품을,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건지 우리 회사도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경쟁사들도 분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우리 회사와 좋은 흐름이 되는 기회 요인들도 있고, 우리 회사와 뭔가 좀 동떨어진 흐름이 된다면, 시장 트렌드가 움직인다면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환경 분석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3C 분석, 그리고 SWOT 분석, 이두 가지가 대표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TP 전략.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시장 세분화가 S, segmentation, 영어의 약자 앞에를 따서 STP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시장 선정.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야 되죠. 그걸 타겟팅, 타겟을 삼는다. 그래서 T라고 표현하고. 포지셔닝이 뭐였죠? 위치. 포지션이라는 게 위치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시장을 딱 정하면 거기 안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자산화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위치를 정하는 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 그게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STP 전략이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4개의 P, 여기 나와 있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을 각각의 전략을 잘 믹스해서 실제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그게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우리가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환경 분석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뭐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오신다면 이따가 설명하는 내용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 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환경 분석 처음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환경 분석은요. 선생님 아까 두 가지 전략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3C 분석. 지금 3C 분석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무슨 분석? SWOT 분석 배울 거예요. 사실 이 마케팅 파트는 여러분이 그 교육 과정에 마케팅과 광고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만약에 수강했던 친구, 이미 이수한 친구라면 이 부분이 되게 쉬울 거예요. 그 하나의 교과서를 하나의 강의로, 하나의 교재 강의로 쫙 압축한 거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3C 분석은요, C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 선생님 앞에 이렇게 영어 약자를 써놨죠. 각각 어떤 분석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전략 수립 및 사업 계획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환경 분석은 뭐든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한 후 각각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 C 볼게요. 커스터머. 커스터머는 뭐죠? 그렇죠. 고객 분석이에요. 사실 고객 분석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구매해주고 사용해주는 건 고객이거든요. 그 고객이 사용해줘야 제품의 이익, 매출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서로 고객도 만족스럽고 기업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우리 시장의 트렌드는 이렇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면 이익이랑 연결이 되지 않죠. 기업의 이익과. 구매 과정,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서 시장 세분화의 자료를 이용한다. 시장 세분화, 아까 언제 말했죠?
STP 전략, STP 전략할 때이 S 시장 세분화라고 얘기했죠? 시장 세분화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의 자료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고객 분석했고요. 두 번째, 컴퍼니. 컴퍼니라는 건 회사란 뜻인데 여기서는 자사 분석이라고 씁니다. 자, 자사가 뭐죠? 우리 회사란 뜻이죠. 우리 회사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의 강점, 되게 우리가 잘 밀고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점, 약점, 약한 점, 보완해야 되는 점을 원인을 분석해서 선두 기업과 추격 기업을 비교 및 분석한 전략을 수립한다. 우리의 강점, 약점 이런데 우리를 따라오는 추격 기업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선진 기업도 있죠. 그 선진 기업, 선두 기업을 어쨌든 잘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지 분석하는 게두 번째 자사 분석입니다. 자, 세 번째 컴페티터. 컴페티터리 뭐죠? 경쟁사죠. 경쟁사. 다시 말하면 타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아닌 경쟁사. 시장에서 경쟁사의 위치와 점유율을 분석합니다. 경쟁사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처음에 도입 부분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경쟁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도 분석해야 되죠. 그 원인이 되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가져온다. 이거 보면 어떤 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경영혁신에서 벤치마킹 기억나죠? 우리가 경쟁 기업의 새로운 부분, 배울 부분을 가져와서 배우는 걸 벤치마킹이라고 경영혁신 기법 배웠잖아요.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경쟁사 분석할 때. 그래서 어쨌든 환경 분석의 첫 번째 무슨 분석? 3C 분석. C가 세 개다. 자사, 그다음에 경쟁사, 고객 세 가지를 분석해서 우리가 STP 전략을 할때 기본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첫 번째 분석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뭐였을까요? 그렇죠. SWOT 분석이었습니다. 자, SWOT 분석은 워낙에 유명해서 마케팅을 안 배웠던 친구들이라도 충분히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분석 기법이에요. 자, 일단 기업이 직면한 외부 환경이 있어요. 자,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이라는 거는 기업을 기준으로 기업 바깥에 있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부 환경. 내부 환경은 기업 안에 있는 강점. 아까 우리 3C 분석에서 했던 것처럼 약점 둘다 있겠죠. 이 내부 환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 환경은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기회의 요인과 위협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우리 자사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랑 잘 믹스시켜서 잘 운영을 해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는 게 SWOT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SWOT 분석을 통해서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가 전략을 배울 건데 이 전략 자체는 그럼 환경 분석이 아니지 않나요? 그 물어본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SWOT 분석 자체는 물론 전략을 짤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어떤지를 먼저 분석해서 활용하기 위한 좀 기초적인 자료로 쓰이는 게 목적이 좀더 크기 때문에 환경 분석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외부 환경.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이죠. 기업 내부 환경,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를 땁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SWOT 분석이라고 해요. 내부 환경, 이렇게 외부 환경. 자,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꼼꼼하게 보면요. 전략들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 방금 말했던 파트가 이 파트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S, 강점과 opportunity,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요인을 두 개를 같이 짠게 SO 전략입니다. 둘다 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강점을 가지고 기회도 잡자. 그래서 SO 전략이라고 합니다. 내부 강점과 외부 기회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강점을 가지고 지금 밖에 위협이 되는 T, threat. 같이 연합할 수 있겠죠? 그걸 바로 ST 전략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이 위협이 있잖아요. 얘를 강점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분명 있겠지만 그걸 강점으로 극복한다. ST 전략. 자, 이번에는 위크니스, 약점이에요. 우리 회사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회사는 없겠죠. 그래서 약점을 어떻게 한다? 보완해서 기회를 발견한다. 기회를 잡자. 이런 의미겠죠. 자, 마지막. WT 전략은 약점도 있고 우리가 위협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약점을 보완해요. 우리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위협을 우리가 극복해요. 최소화해요. 이게 바로 WT 전략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원래는 가장 좋은 건 사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사례를 보고 우리가 마케팅을 배운 친구들은 직접 이런 전략을 짜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 실전 문제에 실제로 이 모든 전략을 하나씩 다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바로 나 어떤 전략이 너무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수능 실전 문제 가서 이 모형과 똑같이 생긴 문제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 먼저 풀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전략이구나라는 게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나중에 풀어봐도 좋고요. 어쨌든 사례로 보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선생님 수능 실전 문제에서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 분석이었어요. 수학 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분석 끝났잖아요. 이제 STP 전략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STP 전략은요,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까는 다 설명했던 부분이죠. 시장 세분화, S 앞글자 딴다고 했죠. 그다음 표적 시장 선정, 타겟을 정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표적 시장에서 제품의 이미지를 포지션, 각인시키는 거, 위치를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STP 전략이라고 하고요. S를 보니까 전체 시장에서 동질의 유사성을 갖는 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질 유사성. 유사성이라는 거는, 만약에 시장을 세분화했는데 그 안에서 서로 막다 다른 특징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거 시장을 선정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마케팅 효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이따 배울 거고, 이런 기준으로 시장을 구분하는 것, 그게 바로 시장 세분화입니다. 세분화해서 나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고를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고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입니다.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기업이 목표로 뭐한 시장? 타겟, 선택한 시장. 그래서 이런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이따 또세 가지 배울 겁니다. 자, 그다음 포지셔닝. 포지셔닝 뭐라는 거라 그랬죠? 위치를 딱 잡는 거라 그랬죠? 기업이 고객의 이미지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린 이런 기업이야, 이런 제품이야, 이런 서비스야,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선택한 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어떤 위치에 있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포지셔닝이죠. 그래서 S, 시장 세분화부터 우리 기준을 보면서, 아, 이런 기준으로 시장 세분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리적 변수예요. 지리적. 그래서 뭐 지역, 나라, 국가, 아니면 인구 밀도, 도시 크기, 기후, 이런 걸 나눠요. 선생님이 예시를 신발로 들 건데, 선생님이 만약에 신발의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사장 입장이에요. 그럼 지리적 변수로 일단 시장 세분화한다.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뭐 간단하게 기후나 지리적 나라로 나눈다면, 북극, 남극 굉장히 추운 나라, 그리고 동남아 따뜻한 나라. 그 각각의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동남아에서 뭐 고어텍스 이런 걸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북극에 있는 남극인 추운 나라에 메쉬 소재, 통풍이 잘 되는 이런 신발을 우리가 팔 수가 없어요. 마케팅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지리적 변수에 따라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각각에 맞는 시장의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인구통계적 변수인데 여러분이 가장 이제 기출이나 문제에서 무난하게 만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인구통계적 변수일 거예요. 나이, 성별, 소득, 직업군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 나뉘는 건데 아마 나이를 가장 무난하게 만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가 연령별로 나누면 그 연령대별로 신발을 추구하는 게다 다르단 말이죠. 기능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디자인을 추구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도 많이 나눕니다. 시장 세분화를. 자, 세 번째, 심리적 변수예요. 심리적 변수는 라이프 스타일, 성격, 생활 양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요즘에 혼밥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런 혼밥의 트렌드라던가, 아니면 환경을 중시하는 트렌드라던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보통 심리적 변수. 근데 행동적 변수는 구매를 많이 하거나, 구매를 적게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 충성도가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행동적인 변수로 판단을 하는 게 시장 세분화 행동적 변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를 할수 있다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시장 세분화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시장 나눴으면 이제 타겟팅 해야 되죠. 표적 시장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표적 시장 선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차별적, 차별적, 그리고 집중적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요, 시장 세분화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나눈 거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하나의 전략으로 가겠어. 전체 고객 대상으로 차별화하지 않고 비차별적으로 마케팅을 가겠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난하게 많이 볼수 있는 그 슬리퍼 있죠? 검정 슬리퍼에 이렇게 흰색 선이 그어져 있는 어디서나 판매하고 있는 그런 슬리퍼 같은 경우는 사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우리가 마케팅을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값이 저렴하고 그리고 편하고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분 시장을 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냥 판매하거나 마케팅할 수 있어요. 그런 예시가 비차별적 마케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별적 마케팅은 뭐냐면요. 세분 시장을 나눴을 때이 각각에 맞는 전략을 하나하나하나 다 차별적으로 우리가 구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대예요. 10대는 디자인을 중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디자인 초점을 맞추고. 예를 들어 30대예요. 30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니까 발이 좀 편한 구두 같은 거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럼 그런 거를 우리가 차별화해서 마케팅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70대예요. 그러면은 이제 발이 아플 수 있으니까 무릎을 보호하는 쿠션감이 좋은 기능성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각각에 맞는 전략을 다 따로 짜겠다. 그게 바로 차별적 마케팅입니다. 마지막은 집중적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가장 초점을 맞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지션이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라던가, 소비자 특성, 마찬가지죠.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10대 같은 경우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디자인 같은 거에서 뭐 어글리 슈즈 막 이런 것들, 뭐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소비자 특성에 맞추는 포지셔닝, 아니면 제품 사용 상황, 우리는 비 오는 날뭐잘 되는, 이런 게 비가 잘안 들어오는 고어텍스나 이런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겠어. 그럼 특정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포지셔닝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쟁 제품이라는 거는 우리는 A사에 비해서 가성비가 30% 좋아, A사에 비해서 기능이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해서 경쟁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고요. 제품군이라는 거는 완전 새로운 제품 영역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신발을 파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신발과 비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신발을 새로운 액세서리템으로 생각해서, 뭔가 액세서리처럼 패션템으로 해서 뭔가 신발 제품군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으로 포지셔닝 할 거야라고 할때 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포지셔닝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볍게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지셔닝. 자, 우리가 포지셔닝까지 배웠는데요. 앞에서 연결하면 어쨌든 STP 전략을 전체적으로 다 배운 거죠. 이 STP 전략을 되게 굉장히 잘, 영리하게 잘 활용했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딱 하면 하나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제가 브랜드 이름 말하지 못하지만, 그 전기차 하면은 딱그 브랜드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기업이 STP 전략을 굉장히 똑똑하게 잘 활용했다라는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안 예쁘고, 디자인도 안 예쁘고, 사람들한테 별로 각광을 못 받았을 때래요. 그런데 그 기업이 약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시장 세분화를 하고,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시장 세분화한 거죠.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 전기차를 활용해서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딱 타겟팅을 맞춘 거죠. 그래서 보통은 기업이 보통 매출을 많이 점할 때좀 대중적인 거, 그런 걸로 많이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기업은 조금 니치하게 좀 이렇게 세분화된 딱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자체도 우리는 되게 비싸, 되게 고급 브랜드야,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사, 고소득 사람들이 사,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거의 마케팅 비용은 시작 광고 비용 같은 게 처음엔 거의 0원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은 거죠. 그래서 보통 자동차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다던가, 뭔가 미래에서 온 자동차 느낌이라던가, 그래서 얼리 어답터들이 되게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요소들을 잘 찾아서 시장 세분화부터 타겟팅, 포지셔닝 전략까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다 하면 딱그 브랜드가 떠오르고 되게 멋지고 좀 고급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을 그렇게 잡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어떤 기업의 제품이든 딱 제품을 딱 떠올렸을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 기업이 원하는 포지션을 여러분 이미지를 다 각인시켜 놓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STP 전략. 우리 삶과 동떨어진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케팅 믹스 전략입니다. 우리가 환경 분석 배웠고요. STP 전략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4P 전략. P가 4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품, 선생님 앞글자만 P로 또그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 이네 가지 요소를 적정하게 우리가 했을 때, 활동 전략으로 활용했을 때, 진짜 마지막에 마케팅 활동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전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P, 제품 전략입니다. 제품. 고객의 욕구를 고려해서 제품의 성능, 기능 같은 거, 그리고 디자인, 품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회사가 판매할 적절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어떤 거 초점에 맞추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뭐 포지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나 품질을 결정한다. 그게 제품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격 전략인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보면서, 아, 이거 배웠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맞아요. 유통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유통에서 선생님이 처음에 판매부는 프리뷰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유통의 매매로 시작했잖아요. 처음 시작이 매매. 기억나죠? 매매가 판매와 매입에 더한 말이었죠? 그중에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잘 배웠던 친구들은 내용이 거의 그대로 왔다고 봐도 무방해요. 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그때 배웠던 판매 가격 정책은 전체적인 좀 정책, 예를 들어 그런 기업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정책적인 느낌이 있다면, 이 전략은 좀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실제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보는 전략들에 가깝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좀 추구하는 전체적인 큰 틀과 작은 틀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 우리 유통에서 판매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원가, 구매 심리, 경쟁자를 고려해서

제품이랑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제품 좋은 서비스, 뭐 서비스가 어떻든 간에 가격에 따라 그 사람들의 매출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구매할 수도 있고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잘 책정하는 게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에서 배울 때 판매 가격, 그 구성하는 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익을 어떻게 할 건지, 마진, 뭐 입폭 이런 내용 배웠잖아요. 그거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가격 차별화 전략입니다. 가격을 어떻게 한다? 차별화를 둔다. 상황에 따라서 다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제품, 구매 시점, 장소에 따라 다 다른 가격을 차별화 책정하는 거. 영화관의 조조 할인, 우리 조금 이른 시간에 보면 좀 저렴하게 볼수 있죠? 그리고 국제전화의 심야 할인, 우리 밤에 늦은 시간에 통화하면 뭐 할증이 붙기도 하고 더 비싼 요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차별화해서 하겠다라는 게 가격 차별화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 할인 전략. 우리 할인 정책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디스카운트 라고 표현했었죠. 할인해 주는 겁니다. 대신 어떤 구매 조건을 우리가 다 상황에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정상 가격에서 일부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수량을 많이 사면 수량 할인, 뭐 현금 할인도 많죠. 우리가 뭐 카드나 이런 결제 안 하고 현금으로 냈을 때뭐10% 아니면 얼마 일정 부분 깎아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가격 할인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 심리적 가격 전략도 배웠어요. 우리 이 중에서 단수 가격 배웠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단수 가격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99,900원 이런 식으로 100원을 깎으면서 사람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싸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조정해서 사람들의 매출을 끌어내는 전략입니다. 소비자 심리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단수 가격. 우리가 안 배운 게 관습 가격이랑 명성 가격인데, 관습 가격은 관습적으로 그랬었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약 지수 같은 거 어느 정도 생각하는 금액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금액대로 치약을 출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뭐 치약을 출시한다. 그럼 뭐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잠깐 구매할 수 있지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습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잘 구매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관습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관습 가격. 그리고 세 번째 명성 가격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아, 이건 비싼 값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뭐 명품 아니면 보석 이런 것들 우리가 비싸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거야라는 그 심리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 걸 바로 명성 가격이라고 해요. 어쨌든 단수, 관습, 명성은 다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심리를 자극해서 우리가 판매 결정을 하는 가격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제품 결합을 통한 가격. 이건 우리가 안 배웠어요. 앞에서 연관성 있는 제품끼리 서로 묶거나 결합한다. 가격 계열화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계열화는 말 그대로 계열을 두는 거예요. 라이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카페에 가면 작은 사이즈 커피 뭐큰 사이즈 나누잖아요. 그런 것도 가격 계열화의 일부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신발을 예로 또 들면은 우리가 보편화된 좀 중저가 아니면 정말 비싼 뭐 특별한 뭐 소재라던가 뭐 되게 브랜드가 한정판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좀 계열화 나누는 거를 가격 계열화라고 표현하고 고요. 2부제는 기본적인 가격은 좀 낮게 잡지만 플러스 알파 추가 요금이 붙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뭐 놀이공원 갔을 때 자유이용권 말고 입장권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입장권을 갖고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서 추가로 뭔가 타야 된다면 내가 타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2부제 가격입니다. 그리고 묶음 가격. 묶음 가격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묶어서 파는 거예요. 묶어서 파는 거 묶음 가격 가볍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뭐 햄버거를 먹을 때 단품이 있지만 단품 가격보다 세트로 산 햄버거의 단품의 가격이 조금 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묶음 가격이라고 예시로 들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봤고요. 우리 유통에서 배웠던 거좀 복습하는 느낌이었죠? 자, 유통 전략도 복습입니다. 유통 전략.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것도 유통에서 배웠어요. 우리 유통 전략이 유통 경로 정책 배웠습니다. 선생님, 아까 한눈에 보는 프리뷰 얘기할 때 설명했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개방적, 그리고 선택적, 그리고 전속적 유통 경로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개방적은요, 말 그대로 누구든지 우리 제품 다 판매하게 해줄게. 개방,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 어떻게 그렸었죠? 우리가 지역이 있으면 판매 점포들한테 우리 제품 팔수 있게 다 오픈해 주는 거죠. 굉장히 점포 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적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뭔가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자격이 있는 지점들한테, 판매 점포들한테만 우리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전속적은 뭐였죠? 유일하게 지역 중에 딱 하나에만 우리가 독점적인 판매권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유통 경로 정책을 잘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명품을 팔고 싶은데 개방적 경로를 만약에 선택해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명품이라는 건 희소해야 되는데 어디서나 살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적합한 유통 경로 정책이 아니겠죠?

하지만 편의품의 경우는 어떨까요? 편의품은 개방적 유통경로 정책이 적합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제품과 서비스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유통경로 정책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책 교재에서 안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될때 이렇게 개방적 선택적 전속적 유통경로 정책을 같이 매칭시킬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선지로. 그래서 같이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촉진 전략에도 배웠습니다. 판매 촉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가격 전략 할때 같이 배웠죠? 그래서 사실 이 밑에 세 가지는 거의 다 배웠던 내용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자,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 등을 이용해서 기업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해 소비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제일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는 구매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판매 촉진, 줄여서 우리는 판촉이라고 했어요, 판촉. 그래서 이 판촉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차분하게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볼 겁니다. 뒤에 같이 하나씩 볼게요. 자, 촉진 전략. 촉진 전략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광고.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광고, PR, 판매 촉진은 우리가 잘 알아놔야 돼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여러분이 복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광고부터 볼까요? 광고는요,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해요. 되게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유명 연예인을 사용한다던가, 우리 이따가 광고 종류 다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유명 연예인을 통한 TV 광고죠. 그러면, 그 유명 연예인을 우리가 계약하면서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 지불하는 게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요. 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대표적으로 TV를 들었지만 매체 광고, 직접 광고, 옥외 광고, 점두 광고, 배너 광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어쨌든 방법을 활용해서 상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하고 구매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촉진 전략 자체가 어쨌든 구매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PR, Public Relations라고 해서 우리가 대중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좋은 관계 어떻게 맺죠? 일단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런 환원도 해라는 거를 신문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계속 기업들한테 대중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광고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기업의 사업 내용이나 사회활동 소개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이제 그 기업을 생각하면 아, 그 기업 되게 좋은 기업이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매가 유도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치만 광고보다는 조금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좀 오래 걸리겠죠. 광고는 즉각적인 정보를 막 전달하는 거라면 홍보는, PR은 좀 그것보다 좀 잔잔하게, 은은하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따가 광고랑 PR 같이 비교해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종류에는 뉴스 기사, 연설, 사회봉사, 특별회사, 간행물 등등이 있습니다. 판매 촉진, 판촉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품 특가 세일, 샘플 제공, 쿠폰 제공, 박람회 등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판매원의 활동. 상품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판매원이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판매원이. 직접. 그래서 우리가 뭐 언어적이나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그 고객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다른 것보다는 직접적인 뭐 질의응대가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판매 서비스도 배웠어요. 우리 사전 사후 서비스, AS 서비스 잘 해준다던가. 이러면 어쨌든 이것도 촉진 전략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판매 서비스까지 다섯 가지 촉진 전략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종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촉진 전략 제일 위에 있었던 거 광고였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그 광고. 자, 매체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매체 광고, 방송 매체 광고, 인쇄 매체 광고, 옥외 광고, 인터넷 광고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때 선생님이 했던 빔이랑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자, 텔레비전, TV 이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라디오 같은 전파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방송 매체예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게 TV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인쇄 매체는 신문이나 잡지, 인쇄 매체를 활용하는 건데, 요즘은 잡지나 신문 잘안 보죠. 그치만 아직까지 여전히 전단지 같은 거길 다니다 보면 전단지로 나눠주는 형태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인쇄 매체 광고에 해당하겠죠. 옥외 광고, 옥외가 뭐였죠? 점포 이외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점포, 우리가 그 매장 같은 점포 바깥에서 옥외 간판을 건다던가, 포스터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네온사인 광고탑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옥외 광고, 매체 광고 안에 들어갑니다. 인터넷 광고,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죠. 배너 광고, 팝업 광고, 키워드 광고, 여러분이 어떤 검색을 딱 했을 때 연관 검색어에 광고 붙으면서 여러 개막 기업체 뜨잖아요. 그런 것들이 키워드 광고 되게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고, 협찬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땡튜브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협찬받았다라고 설명하면서 뭐 브이로그 같은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는 협찬 광고입니다.
자, 구매 시점 광고는요.

0: POP 광고, 그러니까 점두 광고, 여러 가지 점두 광고를 포함해서 포스터, 포장, 제품 설명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린 점두 광고를 배웠어요. 점두라는 거는 점포의 머리 두자라고 했죠? 점포 앞에, 쇼윈도, 아니면은 뭐 유리창, 아니면은 우리가 뭐 매대, 바로 앞에 보이는 매대, 이런 데서 우리가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쇼윈도, 유리창, 점포 내 상품 진열대에서 상품 정보를 게시하는 거, 포스터 붙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직접 광고는 말 그대로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우편을 이용해서 팸플릿이나 카탈로그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포하는 거, 이런 걸 직접 광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시험 문제를 우리가 수능 문제 같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때이 광고의 종류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우리가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고 가면 우리가 아, 어떤 제시문에 녹아져 있는 광고 유형을 보고 아, 이거는 광고구나, 이 광고구나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PR입니다. PR. 공중관계, public relations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는 뉴스 기사예요, 뉴스 기사.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사회적 책임 같은 걸다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 기사를 많이 낸다던가, 뭐 연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특별 행사도 할수 있죠? 기자회견, 세미나, 견학, 전시 이런 거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뭐 요즘은 여러분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 많을 테니까 기업 견학 이런 거 현장 체험 뭐 많이 갔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갈 친구들도 있고 보통은 기업들이 그 본인의 기업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생산 공장을 오픈하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견학을 할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촉진 전략, 공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기업체를 다녀온 친구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되게 각인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특별 행사의 하나의 예시일 수 있다. 공중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방법일 수 있죠. 그다음 사회봉사, 사회봉사 뉴스 기사 연결시킬 수 있죠. 여러 가지 봉사하고 기부금 내고 사회 환원하고 우리 자선적 책임 배웠어요. 사회적 책임의 가장 윗단계 자선적 책임을 하는 내용. 들을 다 담으면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다 PR에 해당됩니다. 간행물을 낼 수도 있죠. 뭐 연간 보고서, 브로슈어, 논문집, 사보 잡지 등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촉진 전략 중에 PR이었고 이제 우리 광고랑 PR을 배웠잖아요. 두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이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교재는 없으나 선생님이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만 정리했어요. 자, 일단 비교하는 건데 광고는 일단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듭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즉각적인 매체를 활용하거나 사람들에게 정보를 막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에요.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자, 근데 PR은요, 공중관계는 적어요. 왜? 뉴스 기사나 아니면 뭐 간행물이나 비교적 우리가 유명 연예인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어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비용이 적다. 효과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명 연예인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명 연예인이 어떤 브랜드 모르는 브랜드를 광고해. 그럼 저 브랜드 뭐지? 라고 잠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즉각적인 단기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중관계는 좀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공중 대중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내용을 천천히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비교적 장기적 관점으로 볼수 있다. 자,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판매죠. 구매 설득해서 어쨌든 기본적인 목적은 판매이지만 조금 더 포커스는 더 직접적인 판매 목적이 있고 공중관계는 물론 판매도 있지만 좀 긍정적인 선의의 설득에 그런 목적이 있다. 이 기능은 여러분 그 EBS 플러스 나와 있는 건 제가 간단히 갖고 왔거든요. 가볍게 읽어보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자, 일단 광고 같은 경우 경제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대중 매체 활성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어쨌든 광고라면 사람들이 새로운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럼 경제가 선순환되고 소비 여러 가지 소비 문화적 기능이 있어요. 새로운 제품을 사요. 그럼 그 제품을 사보면서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어떤 문화적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광고의 기능이고요. 이 PR의 기능은 언론과의 우호적인 관계 가질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 회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라는 걸 간접적으로 계속 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 이슈에 대해서 자사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고 비슷한 내용이 자사 활동에 대한 코치가 가능하고 이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에 여러분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광고랑 PR의 기능. 자, 광고랑 PR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촉이에요. 판매 촉진. 판매 촉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유통에서 배웠을 때는 그냥 가볍게 봤거든요. 뭐 샘플 제공한다, 뭐 쿠폰 제공한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는 조금 더 세밀하게 기준에 따라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 중심, 비가격 중심. 가격 중심은 말 그대로 가격을 인하해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격을 인하. 그래서 뭐 할인 쿠폰 주고 보상 판매 주고 뭐 이번 주 안에 사용해야만 20% 할인해 준다. 그럼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어쨌든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가격 중심의 판매 촉진. 자, 비가격 중심의 판매 촉진은 사은품 증정, 무료 체험, 경품 이런 것들, 판촉물 이런 선물 같은 거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가격을 깎아주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좀 단기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자, 인적 판매 이 파트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16강에서 배울 내용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판매는 판매 사원이 직장이나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방문 판매라고 배울 거예요. 판매 방식 중에 하나. 얘는 뭘까요? 내부 판매거든요. 소매 또는 도매 점포에서 잠재 구매자에게 판매한다. 점포 안에서 하기 때문에 매장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매장 판매. 그래서 우리는 방문 판매, 매장 판매는 뒤에 16강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특징 또 보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판촉은 뭐다? 우리가 단기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한 거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할인 쿠폰이나 이런 등등의 우리가 예시들만 가볍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LC입니다. PLC가 여러분이 아는 친구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래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이 제품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제품이 처음에 시장에 딱 도입됐을 때 처음부터 매출을 엄청 찍고 올라가진 않거든요. 처음에 천천히 갔다가 이게 잘 성공이 된다면 매출을 올린다면 최고점을 찍고 다시 언젠간 유행의 쇠퇴함에 따라 나중에 시장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PLC라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가 신제품이 도입되고 그다음 점점 성장하고 정말 매출 최고점을 찌는 성숙기에 갔다가 마지막 세대까지 할 텐데 각각의 단계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다 다르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PL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PLC고요.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의 위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자사 제품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래프를 보면서 같이 볼게요. 처음에 도입기, 처음에 신제품이 처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신제품을 소개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당장 이익은 없죠? 그치만 광고비 같은 게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격적인 전략, 광고 홍보를 많이 해서 어쨌든 매출을 올려야 된다. 그게 도입기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성장기. 점점 성장해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요. 그 대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그거를 같이 따라하는 경쟁자가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쟁자가 점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쨌든 매출이 증가하면 이거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 확장도 하고 그에 맞는 투자도 증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고객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뒤에서 배우는 CRM과 또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숙기. 성숙기는 매출액이 어쨌든 최고치를 찍어요. 제일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매출 증가율 자체는 감소합니다. 매출 증가율. 그러니까 매출은 최고지만 여기선 급속하게 막 올랐죠. 여기선 조금 잔잔하게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 자체는 좀 감소한다. 현금 유입 많고 경쟁이 어떻게 돼요? 유행이 최고치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경쟁이 가속될 경쟁자가 많습니다. 생산성 향상해야 돼요. 왜? 이제 우리는 최고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잘 유지하려면 원가 우위 전략을 쓴다던가 생산성을 잘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제 언젠가는 쇠퇴기로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 기업 잘 살 수 있게 신제품을 개발해야겠죠. 그래서 기존 고객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탈하지 않도록 경쟁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시장에서 빠지거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매출과 이익 감소하고 가격 하락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유행이 소멸하고 그래서 언젠가 유지할 것인가 철수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우리 요즘 유행하는 무슨 쫀득 쿠키 있잖아요. 선생님은 사실 그 유행하기 전에 궁금해서 누가 얘기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게 좀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구매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너도 나도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계속 그 쫀득 쿠키를 얘기한 엄청 디저트를 많이 개발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쫀득쿠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도입기에 샀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유행이 시작될 때, 거의 사는데 잘 모를 때.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성장기, 성숙기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무슨 되게 유명한 디저트, 어쨌든 브랜드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디저트 신제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어느 카페에 가도 다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유행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언젠가 그 쿠키도 이렇게 쇠퇴하는 또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탈 거예요. PLC. 그래서 PLC도 우리 삶과 또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자, CRM은 배웠던 거예요. 우리 어디서 배웠죠? 이것도 유통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물류 쪽에서 물류 정보 시스템에서 배웠죠. CRM. 그래서 그때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고객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고객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기업이 이익도 높아지고 고객도 만족시킬 수 있어서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개인 특성은 고려한다. 무슨 말이냐면 차별화된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요즘은 CS에 굉장히 기업이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요. 그래서 1대1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뭐 질의가 응답 같은 거 바로바로 받을 수도 있고, 반품이나 이런 서비스 같은 것도 옛날보다 훨씬 자유롭게 할수 있고, 소비자를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CRM, 고객 관계 관리를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가볍게 보세요. 우리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한눈에 보는 파이널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라고 했죠? 우리 환경 분석부터 STP,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배웠고요. 마지막에 우리 포피믹스, 그래서 마케팅 믹스, 이네 가지의 P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마케팅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출을 하나만 갖고 왔어요. 이 기출이 사실 제일 여러분이 전체적인 마케팅 흐름을 잘볼수 있는 기출이거든요. 보시면 환경 분석, STP 전략, 마케팅이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놓친다, 그럼 풀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2025학년도 7번 문제, 재작년 수능 문제고요. 3C 분석부터 볼게요. 3C 분석 보니까 아까 C가 3개라고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식물성 상품을 개발하는 자사, 우리 회사에 뭔가 그런 분석을 했고요. 건강식품에 대한 고객도 분석했어요. 자, 그럼 하나 빠진 거 뭘까요? 그렇죠. 경쟁사가 빠졌어요. 그럼 이 가에는 경쟁사 분석이 들어가겠구나.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STP 전략은 말 그대로 STP겠죠? 느낌이 오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세분화 S 맞네요. 그럼 두 번째 뭘까요? T가 들어가겠죠? 표적 시장 선정하는. 그다음 마지막은 이미지를 갖게 한다. 우리 위치를 각인시키는 거니까 얘는 P 맞네요. STP 전략 쓰고 있고요. 자, 마지막 마케팅 믹스 전략은 이따가 같이 선지로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가에는 경쟁 기업들의 다양한 신제품 출시, 경쟁 기업 나왔네요. 이첫 번째는 가는 경쟁사 분석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는 설명이죠? 나에는 상품 매출액의 30% 증가를 목표로 설정한다. 목표 설정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목표 설정이 아니라 우리 이 시장 세분화 한것 중에 몇 개를 할지 어떻게 할 건지 표적 시장 선정을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마케팅 믹스 전략에서 이 마지막이죠? 심리적 가격 전략 볼까요? 2만 원이 아닌 19,900원 단수 가격 정책 펼치고 있잖아요. 맞는 설명. 인적 판매 촉진 전략, 사람을 활용해서 판매 촉진 전략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건데, 내용을 보면 판매원이 직접 고객과 대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적합한 설명이죠, 얘도. 자, 마지막 5번. 마케팅 믹스 전략에서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 볼까요? 전략. 보니까 맨 마지막에 고객의 점포 접근 쉬워질 수 있도록 상품 시 취급을 희망하는 모든 점포한테 판매한다. 다 오픈할 거야. 라고 하는 개방적 전략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운 내용 다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무난하게 풀렸다면 여러분 마케팅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마케팅 오늘 교재 기준 15강 같이 학습해 봤고요. 오늘 명언 보면서 선생님이랑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약자는 기회를 기다리고 강자는 기회를 만든다. 여러분 강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 수능이길 바라고 여러분 1등급 고득점 맞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끝까지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16강에서 만나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 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실전모의고사 1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6번부터 30번 문항 총 15문항을 저와 함께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완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OT 때 말씀드렸지만 예습을 할 때는 한 회를 시간을 정해서 그 안에 풀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능 스페인어는 30문항을 40분 동안 푸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한 35분 안에 30문항을 한번 풀어보시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16번 문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대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늘 날씨는 해서 날씨 문항도 많이 나오죠. 자, 선택지는 일단 날씨 그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A가 Qué tiempo hace hoy en Seúl? 이라고 했어요. Qué tiempo hace? 자, 이게 바로 날씨를 묻는 표현입니다. 오늘 en Seúl이니까 서울 날씨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B가 Pues está muy nublado라고 하죠. 자, nublado 하면은 네, 구름 낀, 흐린 이란 뜻입니다. 아, 오늘은 매우 흐려. Pero parece que hoy hace mejor tiempo. 그렇지만 꽤 이하인 것 같아. 오늘이 더 나은 날씨 같아. 자, 왜요? Ayer llovió mucho 라고 했어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거든. 자, 그래서 날씨에 관한 표현은 지금 이 대화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뭐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네, 구름이 꼈다. 구름이 많이 꼈다. 날이 많이 흐리다라는 날씨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묻고 있는 것은 오늘 날씨니까 오늘 날씨는 그쵸? Muy nublado 하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요? 네, 2번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oi 오늘 날씨가 되는 거고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죠. 아이에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씨 문항이 나왔으니까 날씨 표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 선택지에 있는 날씨들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해가 쨍하니 났습니다. 자, 이럴 때 뭐라고 말하나요? 맞아요. 아세 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가 났다라는 뜻이죠. 자, 3번 보면은 얘는 뭐예요?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 hace viento.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엔 없지만 뭐 만약에 덥다, 춥다라는 표현 하려면 덥다는 hace calor.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또 이제 춥다는 아세 프리오 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쁜또를 다 제가 뺐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날씨 표현을 할 때는 아세르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인 아세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라고 정리를 했었었고요. 자, 그 외에 뭐비 오다, 눈 오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의 뜻을 가진 동사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처럼 비 오다라는 표현은 요베르 동사가 있어요. 여기다 쓸까요? 요베르 동사. 자, 이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인 요에베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비 오다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눈 오다는 네바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인 니에바를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날이 흐리다라는 표현을 할 때, 자, 그때는 이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타로 동사 써서 에스타 누블라도.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I로 쓰셔도 돼요. I nubes. 왜냐면 이제 구름이 누베잖아요. 그래서 I nubes 하면은 그건 또 이제 구름이 있다, 날이 흐리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간단한 날씨 표현이 되겠고요. 자, 5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요? 니에바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데, todavía no 라고 했어요. 아직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A가 nos tenemos que dar prisa. 자, prisa는 급함, 서두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tener que 동사원형,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서둘러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B가 cuánto tiempo nos queda? 자, 여기서 깨달아 동사는 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 동사, 우리 실전모의고사 1을 통해서 여러 번 등장을 했잖아요. 어울리다란 뜻도 있고, 만나기로 하다란 뜻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남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얼마나 남았어?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A가 Faltan 30 minutos para la salida del tren 라고 했어요. 자, faltar 동사 역시 시간 표현에서 남다라는 뜻입니다. 자, 30 minutos니까 30분이겠네요. 그래서 30분이 남았어. Para la salida del tren.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기차 출발까지 30분 남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대화 상황은 저희가 지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A가 사실 뭘 물어봤을까요? 뭐 준비됐어? 아니, 아직. 우리 서둘러야 돼. 자, 이렇게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이 있는지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알고 마스. 자, 요거는 뭐예요? 뭐더 필요해? 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이러잖아요. 알고 마스? No, nada más. 더 필요 없어. 자, 요 대화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됐든, 알고 마스 하면 뭐더 필요해? 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2번 보시면, estás listo? 자, 이거죠. 자, 이게 바로 준비됐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용사를 배웠을 때, 수축에서 형용사를 배웠을 때, 동사를 새로와 쓰느냐, 에스타르랑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리스토, 리스타라는 형용사였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가 에스타르 동사, 지금처럼 에스타르 동사와 함께 쓰이면 준비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제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세르 동사와 만났다. 세르 동사와 함께 쓰였다. 자, 세르 리스토 혹은 세르 리스타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때는 똑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일단 답은 2번이 될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Tienes hora? 자,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죠? 시간을 묻는 표현이에요. 몇 시니? 라고 묻는 거고요. 4번에 ¿Te parece bien? 좋아? 라고 묻는 거고, 5번에 vienes con nosotros 하면은 우리랑 갈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에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18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Cuánto tiempo llevas tocando la guitarra? 라고 했어요. ¿Cuánto tiempo? 자, 계속해서 시간을 묻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간 표현 한번 다시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동사가 우리 예바르 동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얼마나 됐니?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뭐한 지? Tocando la guitarra. Tocando 현재 분사가 맞죠? 기타를 친지 얼마나 됐어? 라고 이제 A가 기간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B가 뭐에 있으면서 그 기간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A가 이 te gusta? 마음에 들어? 좋아? 라고 묻죠. 그랬더니 Sí, me encanta. 자, encantar 동사는 자, 요거는 뭐죠? Gustar mucho입니다. 매우 좋아하다 라는 뜻이죠.

매우 좋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기간을 표현하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1번에 es la mía 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내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보겠습니다. Llevo seis meses. 자, mes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달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Llevo seis meses. 그럼 뭐예요? 6개월 됐어. 그래서 지금 이 대화 상황에는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배웠어? 6개월 됐어.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쳤냐란 얘기죠. 기타 얼마나 쳤어? 6개월 됐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3번 보겠습니다. Tengo mucho sueño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Tener 뒤에 명사가 와서 여러 관용 표현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Tener sueño 하면은 졸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engo mucho sueño 그러면 나 엄청 졸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Me lleva seis meses. 자, 요거 두 개 놓고 고민을 하셨을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여기서 lleva로 동사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거는 연상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Me lleva seis meses 하면은 나보다 6개월 위야, 6개월 연상이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4번 아니에요. 3번도 아니었고. 자, 5번 보겠습니다. Lo hago bastante bien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걸 bastante bien이니까 꽤 잘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됩니다. 되셨나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문맥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내용을 이해해야지 풀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A가 Lo siento mucho라고 했어요. 뭐가 되게 미안한가 봐요. 근데 그 미안한 이유가 여기 뒤에 바로 나와 있죠. Se me cayó la bebida en tu falda라고 했어요. Falda는 치마란 뜻이죠. 그래서 내가 네 치마에 bebida, 음료란 뜻이에요. 음료를 쏟았어. 정말 미안해라고 이제 A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과 표현에 대한 답을 이제 B가 하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사과 표현에 대한 답을 좀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A가 me siento muy mal이라고 하죠. 뭐예요? 나 기분이 정말 안 좋아. 이제 본인이 친구 치마에 그렇게 음료를 쏟은 게 정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사과를 했지만서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Perdona de verdad. 다시 한번 말하죠. De verdad, 정말이란 뜻이잖아요. 정말 미안해. 이제 B가 No te preocupes. 자, 이 표현도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걱정 마란 뜻이에요. 걱정 마. La lavo y ya está라고 하죠. La는 여기서 La는 falda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빨면 뭐 그러면 됐지 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좋은 친구네요. 많이 안심시켜주고 있어요. 자, 어찌됐던 사과 표현에 대한 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A 보겠습니다. Está bien 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괜찮아. 네, A 들어갈 수 있고요. 자, B 보겠습니다. No pasa nada. 자, 이거 직역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괜찮아. 해서 이것도 역시 사과 표현입니다. A, B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좀 CD는 아니겠네요. 자, 해석은 해보겠습니다. C는 Eso no es así. 그건 그게 아니야. 라는 뜻이고요. 자, D는 a sus órdenes 하면은 명령대로 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A, B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사과 표현에 대한 답을 좀더 볼게요. 미안하다고 했을 때 Está bien, no pasa nada 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 가능한 대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No hay problema. 문제 없어. 괜찮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여기다가 닝군을 넣으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괜찮다라는 표현 중에. 맞아요. No importa. 중요치 않아. 괜찮아.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이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20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에서 A가 Te quedan muy bien las dos camisetas. 자, camisetas 했어요. camiseta 무슨 뜻이에요? 이건 티셔츠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 동사는 어울리다란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티셔츠가 너에게 매우 잘 어울려 라고 A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B가 No sé, 아유 모르겠어. ¿Cuál de las dos comprarme? 두 개 중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A가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B가 B 대답을 잘 보시면 이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B가 네 esta me gusta el color. 자, 이거는 컬러, 색깔이 마음에 들고 de la otra me gusta como me queda. 다른 거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게 마음에 들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A가 pues comprate las dos. 둘 다 사 그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A가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데? 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각각이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는 색깔이 마음에 들고 얘는 또 나한테 잘 어울리니까 좋고. 자,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어울리는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Cuál prefieres? 자, 우리 지난 시간에 preferir 동사는 정리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죠? 이거는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은데? 들어가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A cuánto están? 자, 이거 뭘 묻는 거예요? 이거 가격 묻는 거예요. 얼마야? ¿A cuánto están? 자, 3번 보겠습니다. ¿Cómo los quieres? 하면은 어떻게, 그게 어떻길 원해? 그게 어떻길 원해? 라는 뜻이고요. 자, 4번은 ¿A quién te pareces? 하면 이거는 요 표현을 알아야죠. 뭐예요? Parecerse a. 자, 요 표현. Parecerse a 하면은 누구누구를 닮다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A quién te pareces? 하면 너 누구 닮았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Cómo te encuentras? 너 어때? 이제 몸 상태를 묻는 표현입니다. 컨디션 체크. 자, 그래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까미세타 해서 의복 어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복 어휘를 아주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복 어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어휘표 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외투. 자, 외투를 뭐라고 하나요? 외투는 아브리고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걸칠 수 있는 재킷. 자켓은 뭐라고 하죠? 맞아요. 자켓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셔츠. 와이셔츠 있죠? 그 셔츠. 셔츠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까미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지. 바지는 이제 보통 반달론이잖아요. 근데 복수로 많이 쓰니까 반달로네스. 자, 이렇게 쓸게요. 단수형일 때는 반달론 해서 O 위에 띨 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피스. 원피스는 뭐라고 해요? 베스티도라고 하고요. 블라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블라우스는 블루사라고 하고 치마는 우리가 좀 전에 봤었죠. 팔다라고 해요. 자, 그 외에 구두. 자, 구두도 이제 복수로 많이 쓰죠. 사파토스. 자, 이렇게 많이 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넥타이. 넥타이는 꼬르바타.

거꾸로 봤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자인데, 야구 모자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야구 모자는 고라라고 하는데, 뭐죠? 그 챙이 있는 모자, 그거는 솜브레로라고 하죠. 요 정도 정리를 하면은 의복 어휘는 거의 다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요.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문항인데요. 21번 문항은 이제 의사소통 표현 마지막 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스페인어 30문항에 16문항이 의사소통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21번이 이제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그래서 순서 문항인데요. 우리가 매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항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광고문이 나오고요. 이제 뭐 광고나 안내, 그런 게 항상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순서 문항도 항상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속담 및 격언도 거의 나왔었고, 그몇 개가 있어요.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순서 문항입니다. 자, 볼게요. En un restaurante. 자, 식당에서. Después de comer. 자, 식사를 한, 뭐뭐한 후에입니다. Después de, 뭐뭐 후에란 뜻이죠. 자, 식사를 한 후에의 대화입니다. 자, A가 먼저 물어봤고요. 자, B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Sí, estupendo, gracias 라고 하죠. Estupendo, 아주 좋았다란 얘기죠. 네,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뭘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A가 claro, ahora mismo 하죠. 에, 물론이죠. ahora mismo. 자, ahora mismo 하면은 mismo가 붙으면서 이제 당장,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mismo는 여기서 강조의 역할로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 지금 당장이요라고 얘기를 했고, B가 또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Sí, sin problema. 네,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Gracias, hasta luego. Gracias a usted. Que tenga un buen día. 라고 하죠. 자, 뭐예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요. 아유, 제가 당신한테 감사하죠. 좋은 날 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대화는 이제 이해를 했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A에 todo bien.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 모든 게 좋으십니까? 라는 표현이죠. 자, B 보겠습니다. Puedo pagar con tarjeta? 하면 tarjeta 하면 카드란 뜻이잖아요. 카드로 pagar, 지불할 수 있나요? 라는 뜻이고. 자, C 보시면 Me puede traer la cuenta, por favor? 라고 하죠. cuenta 하면은 예, 계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서 좀 가져오실 수 있나요? 가 돼요. 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일단 식당의 뭐 주인이 됐던 점원이 됐던 그렇게 될것 같고요. 종업원이 됐든 B가 손님인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자, 모든 게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계산서 좀 가져와 주시겠어요? 네. 지금 당장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예요? 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 배열을 하면은 A, C, B가 되겠죠. 몇 번이 정답? 네,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 B죠? B에 건 따르겠다. 자, 요거는 이제 카드로란 뜻이잖아요. 카드로 지불해도 됩니까? 자, 현금으로 지불해도 되나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Puedo pagar en efectivo 라고 하시면 돼요. 요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gracias에 대한 대답. 감사 표현,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천만에요라는 답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라시아스에 대한 답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나다가 있어요. 그죠? 천만에요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맞아요. 너 아이들께. 같은 뜻이죠? 천만에요. 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지금 이 대화문에서 보면은 뭐라고 해요? Gracias 했는데 이두 개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Gracias a usted 이라고 하죠. 자, 요거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냥 a usted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이냐면은 감사해요 라고 했을 때 아유, 제가 감사하죠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요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Gracias a usted. 뭐 만약에 뚜한테 하는 거면 Gracias a ti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gracias 안 쓰시고 a usted 혹은 a ti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의사소통 표현 문항 모두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22번부터 26번 문항은 문화 문항입니다. 자, 어떤 문화들이 실전모의고사 1회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글이 설명하는 도시를 지도에서 찾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베리아 반도.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지금 A, B, C, D, E는 전부 다 스페인의 어느 도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글이 설명하는 도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설명입니다. Está cerca del mar Mediterráneo라고 했어요. Mediterráneo 하면은 요거 이제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Mar는 바다란 뜻이죠. Cerca de 하면은 뭐뭐 근처에, 뭐뭐 가까이에란 뜻이죠. 그래서 지중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풀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자, tiene buen clima라고 해서 clima는 기후예요. 그래서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고요. con mucho sol. sol은 태양이란 뜻이죠. 그래서 맑은 날도 많고요. 그리고 temperaturas agradables니까 쾌적한 기온이라는 거예요. durante casi todo el año. todo el año 하면 1년 내내란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casi가 붙었으니까 거의 1년 내내 이렇다란 얘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중해가 어디인지를 알면 이게 좁혀지는 거죠. 자, 지중해는 어디예요? 묻는 거예요. 지중해는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가까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C와 D로 확 좁혀지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 보도록 할게요. Es una ciudad famosa por la paella. Su plato más típico. 자, 여기까지 일단. 자, 유명한 도시예요. 뭘로 유명한 도시냐면 빠에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빠에야는 뭐예요? 가장 전통적인 음식인 빠에야로 유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이 빠에야 뭘로 만들어요? Hecho con arroz, pollo, mariscos y verduras니까 쌀과 닭고기, 해산물 그리고 채소로 만들어진 빠에야입니다. 전통적인 음식이죠. 자, 그러면 빠에야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노란색 해산물 볶음밥이에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조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빠에야는 어느 지방 거죠? 우리 많이 들었어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식이고요. 이거는 발렌시아에서 유래된 음식입니다. 자, 그러면 C와 D 중에서 이제 발렌시아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también es conocida por la fiesta de las Fallas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뭘로 또 알려져 있냐면 Las Fallas라는 축제로도 알려져 있대요. 자, Las Fallas 축제는 que se celebra en marzo. 자, marzo는 3월이란 뜻이죠. 그래서 3월에 열리는 Las Fallas 축제로도 유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Las Fallas는 발렌시아에서 열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글이 설명하는 도시는 발렌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발렌시아의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C예요, D예요? D예요. D가 바로 발렌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문화 문항이 사실 이제 다섯

성도의 종착지가 됩니다. 그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그 순례자의 길 거기에 종착지죠. 네, 그래서 유명하고요. 자, 그다음에 C는 어디? 아, B가 할까요? 자, B는 어디예요? 반도 중앙에 있네요. 자, 그쵸. 수도 마드릿을 얘기합니다. 네, 마드릿에 있는 유명한 것들 중에 뭐가 있나요? 뭐 왕궁이 있고 입헌군 주제라 스페인 왕이 있으니까 그리고 프라도 미술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는 뭐예요? C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르샤라는 축구 클럽이 있죠. 자, 바르셀로나는 물론 축구로도 유명하지만 그거 말고 뭘로 유명해요? 그쵸? 바르셀로나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가족 성당이 있을 거고, 또 구엘 공원, 까사 밀라, 까사 바뚜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 보겠습니다. 자, 이 도시는 어딜까요? 안달루시아의 주도입니다. 세비야가 됩니다. 그래서 세비야는 뭘로 유명할까요? 세비야는 이제 세비야 대성당 유명하고요. 그 옆에 있는 히랄다 탑으로 유명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의 위치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23번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요 사진만 사실 봐도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점을 준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에스 루가르 부블리코 알 아이레 리브레. 알 아이레 리브레 하면 야외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외의 공공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 건물이죠. 에디피시오스는 건물들이란 뜻이니까 주변 건물들에서 우리는 Podemos encontrar,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자, 뭘볼수 있냐면, cafeterias, 뭐, 카페, 아니면 restaurante, 식당, 그리고 tiendas, 상점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a gente, gente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생긴 건 단수인데, 뜻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아이는 이제 이곳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갑니다. 자, 뭐 하러 가냐면, 바세알, 산책하러도 가고요. 아니면, 센타르세 아 도마론 카페. 커피 마시기 위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죠, 사실. 커피를 마시려면 앉아야 되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도 가고요. 그리고, 아니면, 바살 띠엠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누구랑? 콘 아미고스,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갑니다. Durante las fiestas, 자, 축제 동안, 축제 기간에는 también hay música, baile y mercados. 또 뭐가 있냐면 음악도 있고, 그리고 춤도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자, es un lugar con un papel muy importante y especial. 라고 했어요. Papel. 자, 여기서 papel은 뭐라고, 역할이란 뜻이죠. 역할, 종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에요. En la vida de la ciudad, 도시의 삶에 있어서.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곳은? 그렇죠. La Plaza입니다. 4번이 정답이 돼요. 도시 혹은 마을 중심에는 보통 이렇게 광장이 있고요. 이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근처에, 이 광장 근처에 뭐 시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당, 자, 요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직접 가보시면, 광장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보통은 이제 광장, 도시나 마을은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크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들은 뭐다알것 같아요. 1번에 엘바르, 자, 바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번에 라살라. 살라는 거실이란 뜻이고, 빠띠오는 안뜰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띠엔다는 아까 나왔지만 상점이란 뜻이고요. 23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제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스페인 기후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스페인은 매우 마리아도니까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And general. 자, 일반적으로란 뜻이죠. 일반적으로 수아베니까 온화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온화하고 쾌적하다. Pero, 하지만, cambia según la región. según, 무엇에 따라라는 뜻이죠. 지역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자, 그래서 지역별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en el norte입니다. 스페인의 북부는요, llueve más. 비가 좀더 오고요. 그리고 좀더 춥대요. 그리고 산들이 많고요. 그리고, 풍경이 굉장히 산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녹색이라는 초록초록하다라는 거죠. 이 북부는 북쪽은 겨울에는 눈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부입니다. 나라의 중부죠. 센트로니까. 예를 들면 마드리드 같은 자, 요런 곳은 여름은 엄청 덥고요. 그다음에 겨울은 춥습니다. 그리고 아이포카 유비아니까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에넬 수르입니다. 남쪽이죠. 안달루시아 같은. 자, 이쪽 지방은 기후가 매우 무더워요. 여름은 엄청 덥고요. 그리고 해가 아주 쨍쨍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메디테라네아죠. 코스타 메디테라네아니까 지중해안이 되겠죠. 자, 지중해 쪽은 어떠냐면 예를 들면 이제 발렌시아나 바르셀로나 아까 우리 지도 봤었죠. 자, 이런 곳은 기후가 온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창하다는 얘기죠. 까시 또도 에라뇨. 거의 1년 내내 그렇대요. 자, 그래서 뭐예요? 기온이 좋대요. 해변 가기에 기온이 좋습니다. 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기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봤고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 남부는 여름에 매우 덥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3번. 중부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가 아니라, 일단 비는 거의 오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4번. 북부는 겨울에 눈이 올수 있다라고 했고요. 5번. 지중해안은 거의 1년 내내 화창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제 다음 문항, 25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엘 무랄리스모입니다. 아, 벽화 운동이죠? 무랄리스모에 관한 글,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고르는 겁니다. 자, 무랄리스모는, 언제? 멕시코 혁명 después 되니까 후에죠. 그래서 멕시코 혁명 후에 멕시코에서 시작된 예술 운동입니다. 자, 이 예술가들은 벽에다가 큰 벽에 그렸어요. Normalmente, 보통이죠. 보통 공공 장소에 큰 벽에다가 그렸습니다. Por tanto 하면은 그래서 란 뜻이죠. 그래서 이 벽화, 모랄 벽화죠. 이 벽화들은 no están en los museos. 미술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No A, sino B 문형입니다. Not A 법이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술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벽화는 거리, 그리고 건물, 학교 등에 있어요. Así que, 자, por tanto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민중을 위해 만들어진 예술이에요. 자, 왜? 뭘 위해서? 자,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 문제를 민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때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자, 그래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자, 가장 유명한, 이 벽화 운동의 가장 유명한 예술가로는 디에고 리베라, 시케이로스, 그리고 오로스코가 있습니다. Hoy en día, 오늘날이란 뜻이죠. 자, 오늘날 이 무랄리스모는 또한 인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이 벽화들을 그리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리냐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벽화를 그린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봤고요.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멕시코 혁명이 시작되며 끝난 게 아니라 끝나고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A 아니고요. 공공 건물의 벽에 그림 그린 거 맞습니다. B 맞고요. 역사, 문화, 사회적 문제 등을 보여줬고요. 상류층의 인식을 바꾸고자 한 예술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B, C가 맞아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 26번 문항입니다. 자, 나스카 라인이죠. 리네아스 대 나스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자, 요 그림 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나스카 라인은 매우 큰 그림들입니다. 자, 어디에 있는? 페루의 남쪽, 나스카 사막에 있는 아주 큰 그림들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 단지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만 잘볼 수가 있대요. 자, 이거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뭐, 동물, 아니면 식물, 아니면 기하학적인 모양들의 형태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은, 100m가 넘는대요. 마스 대 뭐뭐가 넘는 이란 뜻이죠. 자, 이거는 나스카 문명이 만들었어요. 천여 년 전에 또 마스 대 나왔네요. 만들었어요. 아운께, 비록 뭐뭐지만 이란 뜻이죠. 비록 너답이야. 아직까지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왜 그거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 나스카는 매우 흥미로운 장소예요. 누구에게? 관광객과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내용은 봤고요. 자 이제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페루의 남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라고 했고요. 하늘에서만 잘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사막에 있는 매우 큰 그림들이라고 얘기했고요. 왜 만들어졌는지 명확하게 안 밝혀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물, 식물 등 다양한 형태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화 5문항 봤고요. 자,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부터 30번, 네 문항인데요. 자, 실전 모의고사 1회의 문법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먼저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 선택지를 보니까 뭐 세르 동사, 아이 동사, 에스타르 동사 자, 요것들 나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세르 동사와 에스타르 동사 그리고 에스타르 동사와 아이 자, 보겠습니다. A가 먼저 실례합니다. 페르도네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플로레리아, 꽃집이죠? 꽃집이 있나요? 자, 꽃집의 존재 유무를 묻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부인, 곧장 가세요. 그리고 첫 번째 거리에서 이스키에르다니까 왼쪽으로 도세요. 자, 거기에 라 플로레리아 베르데, 베르데 꽃집이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의 위치를 말하니까 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에스타르 동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I, 에스타로 이루어진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넘어갑니다. 28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Cuando es el examen de matemáticas? 자, matemáticas는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 시험 언제야? 라고 물어봤더니 Es el viernes que viene. 뭐예요? 다음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은 Es el próximo viernes로도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todavía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una semana. semana는 주, 한 주, 두주할때 주죠. 자, 한주 남았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tenemos tiempo, 우리 시간이 있어. 자, 그것을 잘 준비할 시간이 있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 동사, 남다란 뜻을 갖고 있어서 들어가면 되고요. una semana니까 어떤 형태가 들어와야 될까요? 그렇죠. 깨다가 들어오면 됩니다. 깨다 una semana. 몇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29번입니다. 빈칸 A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거 전치사거든요.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첫 번째 문장. Vamos a hacer un grupo de trabajo. 자, 여기까지 볼게요. Vamos a 동사 원형. 뭐뭐 하자 라는 뜻이죠. 자, 우리 만들자. 뭘 만들어요? 일하는 그룹. 일하는 모임을 만들자. Cinco personas. 다섯 명으로 된. 자, 이렇게 구성원을 표현할 때, 구성원의 수를 표현할 때는 전치사 대를 쓰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A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La estación de metro está unos 100 metros de aquí. 라고 했어요. Estación, 여기죠. 지하철역은 여기에서 숫자 앞에 unos니까 약이란 뜻이죠. 약 100m 거리에 있다. 자, 전치사 뭐가? 아, 전치사 아는 거리나 방향을 나타낼 때 쓰이죠. 자, 이거 각각 전치사 용법을 수칙에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B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전치사 아예요. 그래서 대와 아로 이루어진 몇 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실전모의고사 1회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30번 문항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합답형 문항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A입니다. Juan está algo ocupado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알고의 용법 중에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조금, 약간, 움뽀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후아는 좀 바쁘다. A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B 보겠습니다. Quiero algo la comida. 이건 뭐예요? Comida, 음식이죠. 나는 음식을 원하는 거예요. 약간의 음식을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빠진 거죠? 우리 운보고 대 불가산 명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Algo de la comida가 돼야 돼요. 그래서 B는 틀립니다. 자, C 보겠습니다. La maleta no es nada ligera. 자, nada는 부정문에서 부정문이죠. 부정문에서 부사적으로 전혀 뭐뭐 안타, 조금도 뭐뭐 안타라는 뜻으로 쓰여요. 말레타, 여행용 가방이죠. 그래서 가방이 전혀 가볍지, 리헤로 리헤라, 가벼운, 전혀 가볍지 않다. 해서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A와 C로 된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를 마무리해봤네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에 나오는 그런 모평이나 수능 정도의 수준으로 실전 모의고사 1회는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2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35분 동안 한번 30문항 푸는 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라의 고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2강이죠. 22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로관계법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한 번에 다 안 게 아니라 그걸 좀 쪼개서 지금 알아보는 거고, 오늘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근로관계법과 관련된,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이 핵심이 되겠고 그 외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보고, 특히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지난 시간, 이번 시간까지 해서 그 이론 정리를 총 정리하는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제 근로계약과 관련된 거볼 거고, 그 다음에 근로자 권익침해의 종류 및 시정 방법, 그 다음에 근로자 차별의 종류 및 시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부분도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도 수능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결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우리가 근로계약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로계약의 체결 형식을 보게 되면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진 않으므로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근데 일반적 구두 합의로 해서 하진 않잖아. 뭘 써?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그럼 선생님 이 문장이 왜 있는 겁니까?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은 상태지만은 우리 근로하기로 했고 지금 이제 내가 일을 하다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에 대해서 어떤 내가 임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야, 너 근로계약서 안 썼으니까 못 줘. 이게 아니라 법으로 보호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 둘이 합의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으면 그 자체가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야. 물론 당연히 근로계약서 써야겠지만 아직 안쓴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 그 내가 제공하는 기간은 전부 다 근로계약을 통해서 했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알겠지?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된거뭐 있어? 근로계약서잖아. 그치? 그걸 교부해야겠지. 자, 근로계약서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우리는 근로계약서라고 하고, 서면으로 몇 부? 두 부, 두 부. 2부를 작성한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 그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 사용자가 작성했는데, 아, 저 괜찮아요. 저 그거 어디다 버릴 것 같아서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안 가져갈게. 아니, 그래도 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사용자는 줘야 돼. 교부 의무가 있다라는 거.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근로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되어 있냐?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임금이야,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지급 방법, 계산 방법, 급여 지급의 시점. 그다음에 요 관련해 가지고 양식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 소정 근로 시간.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서 즉 근로자가 제공 그 근로 계약에서 제공 그 약속한 시간을 우리가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고 이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어떤 시업, 종업의 시간이 기재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휴일. 휴일 같은 경우는 법정 유급 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이나 그 외에 필요한 휴일에 대해서 약정 휴일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된 것들. 즉 1년에 80%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이제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필수 기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간제라는 것은 우리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지. 그래서 언제까지인지를 이제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같은 시작 기간만 명시가 되고 나머지는 없다라는 거. 자, 기타 기재 사항.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지 않은 근로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여기에 누락돼서 빠져서 이제 기재 안 했는데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냐? 당연히 나머지는 다 근로기준법에 준용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사항들은 여기에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 사항 그 근로계약 그 근로기준법에 다 준용한다라는 거. 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게 되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종료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 했지. 바로 이거지. 그래서 기업과 사람이 이제 그 근로자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고 근로 개시일은 뭐 2015년 1월 1일부터인데 예를 들면 기간이 정함이 있다 하면은 여기다 이제 되겠지. 뭐 예를 들면 2025년 뭐어 12월 31일 뭐 이런 식으로 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가 되겠지. 이렇게 하얀색 글씨를 안 보이나? 다시 자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이 명시가 된다. 그거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 여하튼간에 뭐몇월 며칠까지 이렇게 명시가 된다라는 거. 그건 뭐다?

기간이 정함이 없느냐 아니라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야. 일단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그 다음에 소정 근로 시간. 우리는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이제 약속하고 있는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그 시간이지.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 시간은 13시부터 14시까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가 되겠고. 근무일은 매주 5일 근무하고 매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휴일은 뭐 매주 일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거. 임금은 뭐 월급으로 주면 월급. 그 다음에 시간이면은 여기 다 지워서 시간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지. 시간급 뭐 15,000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상여금 형태, 그 다음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금 지급일은 매월 뭐, 며칠, 뭐 보통 뭐 15일, 뭐 21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지? 지급 방법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겠지. 근데 뭐 직접 현금으로 주느냐 아니면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해 주느냐. 어쨌든 간그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거는 마찬가지지. 그 다음 연차 이후 휴가. 이거는 뭐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건 뭐야? 이제 첫해 같은 경우는 1개월 개근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 주고, 그러고 나면 1년이 지난 다음에 15일, 그 다음부터 2년 후부터는 또 16일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연차 유급 지급 방법에 대해 따르면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회보험 적용 여부도 이제 보통 이렇게 4대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또 가입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한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에 관계없이 뭐 한다? 근로자에게 반드시 줘야 되는 거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제 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근로계약 취업 규칙 등에 대해 성실 의무 뭐 같은 내용들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타. 여기서 기타 한 다음에 항상 보면은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 즉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따른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일반적인 이제 근로계약서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거는 전부 다 근로기준법에 준용해서 우리가 따르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시기, 채용이 확정된 후 출근 전 또는 출근 후 업무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통상적으로 일하기 전에 보통 작성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것도 전에 나왔었어. 이것도 문제로 나왔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작성의 교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반 시에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준다라는 거. 근데 선생님 다 500만 원인데 벌금 및 과태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금하고 과태료 차이가 뭘까요? 둘다 500만 원뭐 뭔가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아. 이런 거 위반하게 되면. 근데 벌금하고 과태료는 차이가 좀 있어요. 법적으로 볼 때. 벌금은 저 500만 원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타 다른 어떤 형법적인 요소로서 뭐어또 법을 법그 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어 다른 어떤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가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500만 원 대신에 다른 거뭐 이런 것을 할수 있는데, 과태료는 뭐냐면은 그런 다른적인 어떤 형벌은 이제 제공되지, 할순 없고, 그냥 가산만 돼. 500만 원에서 뭐 550만 원, 600만 원 계속 가산돼, 누적해서. 그런 형태의 것이 이제 벌금과 과태료의 좀 차이라는 거예요. 명칭상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보관 기간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에 대해 중요 서류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는 거, 3년간. 그 다음에 계약 내용. 변경. 계약 내용이 변경했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약 예정 금지. 위약 예정 금지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어떤 위약금이라든가 손해배상에 대한 을 예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 이런 거야. 너 어떤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혹은 너 어떤 걸 하게 되면, 너뭐
저기 뭐야, 뭐 위약금을 뭐 500만 원 내는 걸로 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약으로 체결해서는 알수 없다. 하지 말아라. 라는 거지. 위약 예정 금지. 그 다음에 전차금 상계 금지라는 건 뭐냐면 장래에 근로를 하여 그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대여금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했어. 가장 이제 혹시 들어봤냐? 너희들이? 선생님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좀 들어봤는데, 가불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돈을 좀, 회사로부터 얼마 먼저 받아, 빌린다는 개념인 거지, 사실은 거. 대여한 거지. 빌려서. 그 다음에 월급이 받게 되면 월급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거를 이제 월급으로 뭐 깐다 그럴까? 좀 표현이 그런데, 그걸 우리는 법적 용어로 상계라 그래. 상계. 그걸 상계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장님한테 500만 원 정도 먼저 받고, 그럼 그 월급에서 차감하는 형태. 그걸 우리 상계라 그러거든. 변제는 무슨 뜻일까? 변제. 민법이나 상법에서 자주 나온 용어인데, 변제라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은 채무 이행의 약자야. 그러니까 돈을 갚는 행위를 우리가 채무 이행이라고 하거든. 그걸 변제라 그래. 변제. 앞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게 되면은 채무 이행이라는 단어보다도 변제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해.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갚는 행위, 이런 건다 변제라 그러는 거야. 누구에게 돈을 빌렸거나 이랬을 때 갚는 행위를 우리가 변제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강제 저금의 금지는 뭐냐면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과 관리 그 저축금 관리의 규정으로 관리금을 관리를 규정으로 해서 계약에 체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급여를 받으면 내가 일부분은 뭐 적금에 가입한다든가 그런 거를 내가 해줄게. 사장님이 그런 거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강제 저금의 금지다라는 거. 그래서 이세 가지 금지 사항, 요 금지 사항도 중요하니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잘알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현장 실습. 현장 실습은 아마 특성화고 학생들이라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해. 그래서 현장 실습을 나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 현장 실습 표준 협약을 체결하며 그다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 완료 후에는 채용 전환될 경우 그때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거. 그래서 채용으로 전환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 3학년 수업 일수가 3분의 2 이상 출석 이후에 채용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수업 일수 3분의 2가 지나야만이 채용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내용에는 현장 실습의 조건, 뭐 이런 실습 기간, 휴식 뭐 등등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제 들어가겠지. 그다음 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이내야. 그치? 동의하에서 1시간 연장 가능하다. 이건 뭐냐? 연속근로자의 법에 준용한 거지. 그치? 일주일에 2 이상은 휴일을 보장해야 되고, 야간 실습 돼안 돼? 안 돼. 휴일 실습 돼안 돼? 안 돼. 그래서 야간과 휴일 실습은 안 된다. 그다음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 40시간 이내여야 된다라는 거. 원래 35시간인데 동의하에 1시간 연장했을 경우 40시간이 되겠지. 40시간 이내여야 된다라는 거.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작성 방법은 현장 실습하기 전 7일 전까지야.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회사 실습생 학교장은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서식에 따라 현장 실습 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라는 거. 회사랑 실습생과 학교장.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몇 부야? 세부 작성해야 되는 거야. 그치? 세부. 그래서 여기서 세부 작성해서 각각 회사 실습생 학교장이 각각 일부씩 나눠 가지게 된다라는 거. 일단 미성년자 근로보호. 현장 실습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연소근로자와 연계해서 같이 여러분이 좀 봐놔두는 게 좋다라는 거지. 자, 취업 연령 제한이야. 18세 미만 사람, 우리의 연소자라고 하고,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는 거야. 즉, 뭐냐? 18세 미만 이 사업장, 연소근로자를 근로자로서 채용할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연소 근로자인지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권자, 후견자의 뭐야? 동의서가 필요해. 부모님 동의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그런 동의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것을 사업장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15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원래 없어. 단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뭐 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다. 요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놔둬라. 몇세 미만? 15세 미만이야. 알겠지?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받는 경우에만 이제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 근로금지와 관련돼서. 사용자는 18세 미만 사람들을 도덕상, 보건상의 유해, 위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준해가지고 사실 우리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잖아. 뭐, 술집이나 이런 데안 되잖아. 그치? 학생들이. 그게 바로 이제 근로금지와 관련된 것 때문이다라는 거. 근로시간의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그러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1일 1시간, 주 5시간까지는 가능하다. 그다음 야간 휴일 근로는 시키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미만인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에게 어떤 동의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 요거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에서 좀 나왔었지. 수능 실전 문제에서 나왔었어. 그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즉, 야간하고 휴일 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뜻이지. 하지 못, 현장 실습 나가서는 이거 할수 없는 게 원칙인 거고. 그지? 자, 근로계약과 임금.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게 중요해. 대리인 하면 보통 이제 친권자니까 부모님이잖아. 그지? 친권자, 즉 대리인의 후견, 제 친권자든 후견인의 동의를 얻는 거야. 동의를 얻어야 돼. 그치? 중요한 건 뭐냐 이거야.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돼. 부모님이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본인이 체결해야 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근로를 뭐할 수, 대리할 수 없다. 이거. 본인이 해야 된다. 대리할 수 없다. 부모님이 대리해서 계약할 수는 없다라는 거. 미성년자 근로계약 해지권자는 미성년자 자신이 되나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즉 친권자 후견인,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그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미성년자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야 이거는 좀 훼손 안될 건데 이런 거 했을 때 해지했을 때 애가 나 사장님한테 욕먹을까 봐 두려워서 말 못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는 뭐야? 부모님이 할수 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근로자 권익침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자 권익침해라는 것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에는 이제 부당해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거지. 그중에서도 좀 자주 출제됐던 것들은 요. 부당해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가 좀 많이 출제됐었고, 직장 내 성희롱도 간혹 출제됐었다라는 거야. 특히 부당해고랑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 절차도 있다 보여줄 텐데, 그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부당해고야. 부당해고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해고 일자를 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통보하는 것을 말해. 자, 여기는 징계해고야. 근로자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징계해고라 그러고. 경영상 해고는 뭐냐면은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어.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경우야, 이두 가지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당해고라고 하면은 어떤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해고시키거나,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 사유 없이 우리가 해고를 시킨다던가, 그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징계해고나 경영상해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 거야. 이거 두 개는. 그치? 부당징계는 어떤 거냐? 노동법과 회사 규정 그 절차와 징계 수위를 지키지 않은 어떤 징계를 우리가 부당징계라 그래. 그러니까 노동법이라든가 회사 규정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징계를 줘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나와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징계를 주게 되면 부당징계가 돼. 그래서 회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딱 부당징계라든가 이런 거 됐을 경우에는 회사 규정부터 봐. 회사 규정. 회사 규정.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와서 들여다보게 돼. 여하튼 총칭해서 이제 부당해고, 부당징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요거는

해고가 가능한 경우라는 거. 그 가능한 경우는 이런 건데, 이 경영상의 해고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거 그 정말 기업에서 노력해서 해서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가 지금 거의 뭐 망할 위기에 놓였다든가,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만 해고가 가능한 게 바로 경영상의 해고다라는 거. 자, 부당해고 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 그러니까 부당해고냐라고 봤을 때, 부당해고일 때는 확인해봐야 될게몇 가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통보했느냐? 이거 안 했으면 부당해고야. 그지? 이렇게 안 했으면은. 다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했느냐? 이거 안 해도 역시 부당해고가 돼.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과 협의 여부를 했느냐? 예를 들면 경영상의 해고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식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고를 시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경영상의 해고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었냐?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냐? 라는 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잖아, 이제. 어떤 정당한, 그 회사가 뭐 가기가 어렵다든가 뭐 이런 그냥 해고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 그지? 근데 그 예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임금체불이야.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임금의 정기 지급일을 단 1일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17일 날 월급이다 그러면 18일 날, 19일 날 이렇게 되는 거지. 1일이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우 또는 이제 퇴사 후에 14일 이내야. 이것도 좀 중요한 날짜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임금 체불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급여 지급 날짜를 넘어서 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거나 퇴직했는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전부 다 임금 체불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회사도 그런 거 있잖아. 좀 진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어질 경우 있잖아. 이럴 때는 반드시 뭐야? 그 근로자인 당사자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야. 부당노동행위 하게 되면, 그것만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노동조합, 이것만 기억하면은 좀더 여러분들이 부당노동행위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가입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에 부당하게 사용자가 개입하는 행위를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라 그래. 그러니까 직원이 너 노동조합 가입했어? 그래? 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데로 보낸다던가, 그다음에 어떤, 벌칙이나 이런 것들을 준다던가, 이러면 전부 다 부당노동행위가 돼. 응? 뭐, 급여를 깎는다든가, 승진해서 누락시킨다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부당노동행위다라는 거.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여러분 뭐, 이 문장상에서 다 알기 때문에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를 우리가 총칭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이런 걸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가라는 거지. 부당해고, 부당징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하고, 이래도 안 되면 이제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해. 그래도 안 되면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한다라는 거야. 뭐 이따 요 밑에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 이거는. 그 다음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방노동위원회 별도로 청구, 즉 민사소송도 가능해, 이거. 추가적으로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라는 거. 요것도 가끔 나오더라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서를 제출한다라는 거. 근데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제 소액 사건 심판에서 체불 임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장 소지제는 관할 법원에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체불 임금에 대해서 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체불 임금 확인서가 필요해. 내가 지금 임금이 체불되었다라는 어떤 확인할 만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라는 거야. 민사소송으로 이제 제기되는데, 이제 체불 임금 청구 제기하게 되면, 보전 처분을 한 후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서 이제 받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보전 처분이라는 건 뭐야? 가압류 등인데, 회사의 어떤 그러한 일단 물적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딱 압류시켜.

버려. 그러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지, 사용자 측에서는. 그래서 체불임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사소송에서 거의 대부분 다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임금채권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뭐 돼? 소멸돼. 요 3년이라는 거꼭 기억해. 아, 체불임금 발생했을 때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그 내가 받을 돈, 이 권리를 가진 게 채권이라고 하는 거든. 갚을 의무, 갚아야 될 의무는 채무라고 하는 거고, 내가 받을 권리는 채권이라 그래. 즉, 임금 채권이라는 것은 그 임금에 대해서 내가 받을 권리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행사 3년 이내에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안에, 3년 이내에 그 채권에 대해서 내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는 거. 3년이라는 거꼭 기억해. 임금 체불 3년. 3년 이내 내가, 이제 그 채권 행사해야 되는구나. 돈을 받아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진정서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 사전 진정 및 민사소송 제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구제 요청이 가능해. 요두 가지는 요 밑에 요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자,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거부 의사 및 행위 중지를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 내 고충 처리 기관이나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인권위의 진정 및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성추행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이고, 성희롱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이 돼.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꼭 해요. 이거 반드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야. 먼저 피해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이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줄여서 진노위라고 하거든. 진노위에 3개월 이내 구제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부당노동위의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구제 신청했는데 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 아니다, 불만이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불복하겠지. 불복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 10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해야 돼. 아이고, 내용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를 통지 받았는데 이거 아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다시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해. 재심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변함이 없어. 예를 들면 변함이 없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행정소송을 해야 돼.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야. 행정소송.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송, 우리나라는 삼심제잖아. 삼심제. 그래서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하고, 야, 여기에서도,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고등법원.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대법원. 세 번의 삼심제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부당해고라든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를 구제하는 절차가 이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숫자들 잘 기억해. 요거. 자, 3개월 이내 진노위에다가 구제 신청해야 된다. 이게 안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불복 시,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불복 시에는 10일 이내 재심 신청해야 된다. 어디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그럼에도 중앙노동위 결과에도 나는 불복하게 되면, 만족하지 못해서 불복하게 되면은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행정법원에다가.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고등법원. 그다음 대법원. 이렇게 삼심제를 걸치게 된다라는 거. 요 절차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차별 종류 볼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연령 등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해서 이로 임금이라든가 교육, 승진, 퇴직, 해고 등의 모든 근로 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아야죠. 그 종류에는 뭐 남녀 차별이라든가 연령 차별, 국가,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등이 있다라는 거지. 자,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떤 임금,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받을 경우에는 차별 대우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차별시정 제도다라는 거야. 차별시정의 요건을 보게 되면은 사용자의 어떤 차별

배우로부터 보호 신청을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돼. 근로자여야 돼. 이게 그냥 뭐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근로자냐의 유무를 꼭 확인해 봐야 돼.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 그중에서도 그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요거 중요해. 차별 시정 제도는 6개월 이내 시정 신청을 해야 돼. 아까 3개월은 뭐였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할 때 3개월 이내야. 근데 차별 시정 제도는 6개월 이내. 요거 기억해. 자, 차별적 처우의 금지야. 금지 영역이야. 근로 계약이라든가 취업 규칙,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임금이라든가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들의 차별 처우 금지 영역에 전부 다 해당한다. 이런 것들이 차별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지. 차등 대우는 허용해. 차등. 그러니까 차별하고 차등은 조금 다른 어감이 있지. 차별은 너와 나와 똑같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차등은 너와 내가 조금은 다름을 인정하는 게 차등이야. 그 어떤 거냐면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비교 대상보다 노동의 강도라든가 권한과 책임, 업무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여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돼. 예를 들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인 통상근로자는 보통 8시간 일하잖아. 이렇게 8시간 다 일한다고 가정해봐. 근데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만 일한다고 해봐. 그러면 오전 근무만 해, 얘가. 오전 근무하고 오후엔 근무 안 해. 근데 이 나머지 8시간 다 근무하는 사람도 오후까지 다 근무하잖아. 이어가지고 오후까지 근무하는데 오후에 어떤 오후에 적용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회사 내에서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람한테 시키지 못하겠지. 오후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업무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그치? 이런 건 허용한다는 거야. 이게 차등 대우의 허용인 거야. 그래서 다른 통상 근로자하고 좀 차이를 둬서 업무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 건 차등 대응이 허용한다라는 거. 그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차별 시정 방법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남녀 차별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하거나 노동위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을 통한 이제 구제 방법도 있다라는 거. 민형사상의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령차별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가신앙 및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다든가 이러면은 당연히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해. 결국 부당해고, 부당노동 행위는 구제 신청 어떻다? 요 밑에 나와 있지. 3개월 이내라는 거.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같은 경우 이런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이거는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차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은 6개월 이내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3개월이라는 거. 이 차이점 이두 개를 꼭 혼동하지 말고 알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자 용어를 몇개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옆에 아마 여러분이 EBS 플러스 쪽에 오른쪽 왼쪽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죠. 무기계약 근로라는 건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무기계약 근로자다라고 하는 거고, 전일제 근로자라는 것은 사업체의 어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 근로 시간 동안 근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전일이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 근로하는 근무자들이 전일제 근로자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의 평균 중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야. 그치? 15시간 미만이 되게 중요하고 15시간 되게 중요한 기준 요건이었어. 15시간 이상이냐, 그 아래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는 것도 좀 달랐었잖아. 그치? 그 다음 그게 이제 전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말하기지. 15, 15, 15, 15니까. 그지? 그 다음, 주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퇴직금 적용의 이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에서, 아, 재신문 나왔을 때 15시간 미만이다. 그럼 일단 요거는 쫙 적용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직접 고용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야.

그럼 직접 고용의 반대는 뭐야? 간접 고용이 있겠지. 간접 고용. 간접 고용에는 파견근로, 도급, 그다음 용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견근로 같은 경우는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고, 파견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근로자의 지휘 명령을 누가 그 사람이 이제 사용 사업주가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도급 같은 경우는 파견 근로자와 다른 점은 도급인은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할수 없어.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업주가 이 사람들한테는 지휘 명령을 할수 없는 게 도급이고, 파견 근로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그런 뜻이지. 용역은 그냥 이제, 이거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 개념의 차이점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에 강의랑 지금 강의에 나와 있는 교재 15, 16강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자,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을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고 할수 있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근로기준법에는 되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야. 그 부분은 눈에 강조했지.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잖아. 몇 가지 몇 가지는 제외, 즉 근로기준법에 제외된다라는 거, 적용해서 제외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한 6, 7가지 나왔었잖아. 지난번 문제 풀 때도 제가 정리해 줬지. 그런 부분들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이 공익 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2장에 보면은 개념에 보통 모든 법령에서 제2조는 거의 대부분 정의가 나와. 이 정의라는 개념 뭐냐면 우리가 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야. 그래서 근로자란 뭐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 부분에서 잠깐 내가 내용 얘기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잖아. 거기서 이제 근로자가 뭐냐? 근로기준법에서 제시된 요거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한다라는 거. 사용자. 사용자라는 것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전부 다 사용자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근로라는 것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계약이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그 정의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따온 거지. 근로기준법 제2조 조항에서. 마찬가지 임금, 평균임금이란 뭐다?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은 그것만 기억하면 돼. 3개월. 직전 발생한 사유가 내가 어떤 퇴직을 했다 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3개월치에 대해서 계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임금 총액에서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를 나누면 된다라는 거. 자, 일주라는 것은 휴일 포함해서 7일을 우리가 일주라고 하고,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것은 뭐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한 근로 시간이야.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우리가 작성할 때 서로 합의하에서 정한 그 근로시간이 바로 소정 근로시간이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건 뭐냐?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짧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 회계 업무를 담당해. 우리 회사에 회계 업무 담당한 사람이 쭉 봤더니 다 이제 8시간 일하는데 나는 6시간 일하고 있어. 그럼 내가 바로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동종 업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그럼 몇 시간이 단시간 근로자냐? 그건 없어. 그보다 짧은 근로시간이면 다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야. 간혹 가다가 학생이 이걸 질문하거든. 그냥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지. 근로계약과 근로계약 기간 같은 경우, 자, 근로기준법에서 보게 되면은 근로 조건 명시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일정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없다야. 그 부분.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근로 조건을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를 근로계약서에 이것들을 담아내서 거기다가 명시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다음 해고에 관한 사항도 앞에서 우리 해고에 관한 것도 몇 가지 얘기했었지? 거기서 이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제한이야. 이거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같은 경우는

삼아서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봅시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노력,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해고하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 말인 거지. 자, 해고에 대한 예고는 계속 나왔었지. 30일 전에 예고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지 않았을 경우 30분에 해당하는 이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거. 뭐,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 이럴 때는, 해고가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 취업 규칙은, 이것도 가끔 이제 보면은, 취업 규칙이 왜또 중요하냐면, 회사 내에서는, 취업 규칙 같은 게다 있어요, 웬만하면. 이 10인 이상 사업장은 다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취업하게 되면 취업 규칙부터 봐야 돼요. 근데 취업 규칙을, 입사하고 잘안 보는 경우가 많아. 취업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거기에 우리 회사의 모든 규칙이 다 담겨져 있거든. 여러분 학교 규칙 있지? 학교 규칙 보게 되면은 뭐 우리 지각 몇회 하게 되면 뭐 성찰교 시간 이런 다 학교 규칙에 명시되어 있잖아. 그 명시된 대로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듯이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취업 규칙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의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근로 시간 다 제시가 돼 있어. 다 제시가 돼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반했을 때, 사업주가 위반했을 때, 가장 먼저 취업 규칙부터 가. 그 회사에 취업 규칙 주세요. 그 취업 규칙대로 안 했는지 했는지를 갖다 들여다 본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시문이나 이런 거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회사 어떤 취업 규칙상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명시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상시 근로자가 이제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 규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취업 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야. 웬만한 회사에서 모든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과 뭐 각종 근로관계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 명시해서 쫙 나온 게 취업 규칙이야. 자, 그러면 이번엔 주휴수당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자, 주 5일간 이제 하루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자고. 자, 그런데, 자, 보니까 8시간 근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루치만 그러면 돼. 왜? 월, 화, 수, 목, 금. 8시간 다 똑같으니까. 최저시급은 올해 1320원 한번 적용해 보자고. 그럼 8시간 곱하기 1320원 하니까 82,560원 나왔어. 마찬가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마찬가지야. 자, 주 5일 모두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뭘 받을 수 있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 그게 유급 휴일이지. 하루치에는 유급 휴일. 주휴수당 하루 1일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 5일이지. 그러면 8시간 하니까 40시간이잖아. 5일로 나누니까 8시간이야. 결국 똑같은 동일한 시간을 갖다가 5일 동안 했으면 그 동일한 시간 이 하루치가 바로 주휴수당 금액이 되는 거야. 똑같지, 금액이. 그치? 이렇게 계산은 하지만, 계산식은 이렇지만은 결국 똑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 금액도 같다. 그럼 일주 전체 내가 주급으로 계산한다면 495,36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번에 두 번째 경우인데 조금 다른 경우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8시간 일했어. 근데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는 근무로 하는 근무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똑같이 이제 월화수는 똑같아. 82,520원. 560원. 8시간 곱하기 1320원을 하니까. 똑같아. 그다음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씩 일했어. 그럼 목요일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돼? 4시간 곱하기 1320원 하니까 41,280원. 금요일도 마찬가지 41,280원이 되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주일 동안 내가 일한 시간이 8시간, 4시간, 4시간 하니까 32시간이네. 38에 24에 이거 4시간이 8시간. 그러니까 32시간이잖아. 그치? 전체 32시간 일했어. 그러면 이거를 5일 근무했잖아. 5일 근무했으니까 5일로 나눠. 5일로 나눠. 5일로 나누면은 평균,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돼. 6.4시간이 평균 근로시간이 되는 거야. 즉, 내가 일한 시간이 총 32시간인데, 5일 동안 일일 평균으로 몇 시간 일했냐? 6.4시간이란 거야. 그러면 6.4 곱하기 만 320원을 하면, 뭐야? 일일 평균에 대한 뭐가 나와? 주휴수당 이렇게 66,042원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더해줘야겠지. 그 임금을 더해주면 이거 전체 금액 더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유수당 더하면은 저렇게 금액이 주급이 나오겠지. 요렇게 이제 두 번째의 경우처럼 주유수당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분명히 이렇게 통상적으로 쉽게 되면 이렇게 출제할 수 있겠지. 이거는 뭐 일일 평균 시간을 8시간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 동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요거야. 실제 근무한 시간에서 거기서 5일을 나누는 거지. 5일을 나눠. 실제 일한 5일을 나누는 거야. 그리고 나서 구한다라는 거지. 그럼 평균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나오고 그 시간에서 우리가 받는 최저 시급을 곱해주게 되면은 시급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와. 주유소에 나온다. 물론 시급이 2만 원이다. 그럼 2만 원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유수당을 계산한다라는 거. 요 주유수당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정리했으니까 금방 이해됐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뭐 다른 문제, 완성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다시 주유수당 계산하는 것들은 계속 올해 내내 반복해서 계산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먹어도 돼요?
1: 아.
0: 어, 뜨거워. 오이시, 오이시. 혼돈이 오이시.
1: 아다리마야로. 할아버지도 다 제주요. 그러나, 우치와 아버지, 저기, 어머니 쪽 다 제주 출신이야. 여기는 내 오사카 이쿠노 지역은 제주 사람들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살아.
0: 아, 그래요?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되게 됐잖아요. 근데 제서는 그런 돈을 벌 그 자리가 없어요. 이카이노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이카이노.

0: 주지가 않았더라.
1: 일본에 와서 종식이는 막 일도 제대로 없고 나라만 아무 일이나 하면서는 조문 김치 후사이 이거로 마늘 냄새 차별 마루시네. 나라마 엄청 고생이 많았을 거야.
2: 우리나라 이주사를 돌아보면 멀리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 있는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모습보단 이분들이 외롭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이 신경계의 나머지 문제도 같이 풀어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맞추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계는 앞으로 다른 어떤 유형으로 응용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틀리면

것은 복습이 부족했다. 외워야 할 것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 이렇게 그냥 진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틀린 게 있다면 정말 제대로 머릿속에 잘 입력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틀린 일이 없게 그렇게 잘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64페이지 3번까지 같이 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오늘은 4번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뇌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뇌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간뇌, 연수, 중간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그냥 이 그림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훑고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눈동자 같은 거 있는 쪽이 간뇌라고 했죠. 간뇌. 그 밑에 조그만한 부분이 중간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게 뇌교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고 있진 않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결된 C가 연수가 되겠다. 요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간뇌이다. 맞는데요. 그 다음에 니은, B는 대뇌와 연결되는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이다. 우리가 대부분의 신경에 좌우 교차가 일어나는 거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중간뇌는 아니어서 혹시 뭐 까먹었다면 여기서 한번 정리할 수 있겠네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C는 홍채를 이용한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한다. 동공은 어딨어? 동공. 눈에 있잖아요. 눈과 관련된 건다 누구라고? 중간뇌다. 그래서 지금 니은과 디귿이 서로 역할을 좀 섞어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잘못됐다. 요거는 중간뇌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한 거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자료 해석 문제 나왔습니다. 보니까 정상인 A가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할때 대뇌의 겉질 중 물질 대사가 활발한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대뇌는 겉질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는 그 부위가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은 각각 측두엽과 후두엽이래요. 우리가 측과 후가 무엇을 의미하는 한자어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후는 뭐야? 후. 전후 할때 후. 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뒷부분. 뒷부분. 여러분들이 뇌를 혹시라도 이게 앞부분이어서 이게 옆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장갑 모양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손가락 있는 요 부위가 옆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역이 측두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두엽이니까 그 반대쪽 요 부분은 후두엽이죠. 그 다음에 요 윗부분은 우리가 이제 두정엽이라고 하고 그런 명칭이 있다. 그런 거 그냥 한번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고요. 말을 들을 때는 측두엽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글자를 볼 때는 후두엽, 그 다음에 말을 실제로 해야 될 때는 전두엽의 어떤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기 내용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후두엽이다. 아니죠. 측두엽이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후두엽이 손상되면 글자를 볼때 이상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상이 생기면. 제대로 입력이 안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대뇌 겉질은 부위에 따라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그냥 자료 보고 읽어주면 되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표가 두 개가 나왔는데, 표 간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 A와 B에서 특징 기억 니은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거 OX로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가려놨죠? 동그라미 A와 B로. 그래서 동그라미 A와 B에 O나 X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요 특징에 해당하는 두 가지를 그냥 순서 없이 섞어놨다. 그래서 뇌를 구성한다. 그 다음에 동공 반사의 중추이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A와 B에 해당하는 거는 연수랑 중간뇌, 연중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뇌를 구성하는 거는 연수, 중간뇌 모두 다 뇌의 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모두, 둘 다. 둘다 동그라미일 거고, 그 다음에 동공반사의 중추는 눈이니까 관련된 건 중간뇌겠죠. 그쵸? 중간뇌에만 해당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면 중간뇌는 두 개의 특징을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뭐가 오고 뭐가 X인지 모르는데 하나는 오고 하나는 X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A는 중간뇌는 아니겠다. A가 연수겠고요. B가 중간뇌가 되면서 중간뇌는 동그라미가 두 개여야 되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B가 O고 동그라미 A는 X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다 가져야 하는 특징 기억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뇌를 구성한다이고
동공만사의 중추이다가 니은에 해당하는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X이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B는 중간뇌이다. 이것도 맞고 동그라미가 두 개 들어가야 되는데 A는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B로 이렇게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뇌를 구성한다이냐 물어봤는데 아니죠. 기억이 뇌를 구성한다니까 디귿은 틀렸고 기억 니은 맞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7번에 그림은 방광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 기억과 니은이 중추신경계 가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대뇌거나 척수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네, 일단 이게 앞으로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쉽게 이제 풀리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일단 방광이랑 연결된 건 무조건 척수입니다. 척수.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방광이랑 연결된 거는 척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뇌와 척수 중 하나예요. 근데 대뇌는 너무 아니게 생겼잖아요. 자율신경이 뭐야? 자율신경이. 대뇌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대뇌가 관여하는 여러 우리 몸에서 알아서 조절하는 것들의 신호를 전달하는 게 자율신경이니까 대뇌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그래서 척수가 맞습니다. 요건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자율신경이라고 했거든요. 자율신경이라면 교감 아니면 부교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이 짧은 건 누굴까? 앞이 짧은 거. 그게 교감입니다. 앞이 짧은 게 교감이고요. 그 다음에 앞이 길고 뒤가 짧으면 그거는 부교감이에요. 그래서 신경절 이후에는 그냥 감자만 똑같이 하나 써줬을 때 앞이 두 글자다. 그러면 앞이 긴 거. 이렇게 해서 이미지화해서 암기하시면 되겠고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가는 대뇌이다. 아니다. 척수이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부교감 신경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 교감 신경이 방광에 작용하면 방광의 수축. 자, 교감 신경은 싸우거나 도망갈 때 활성화돼요. 내가 지금 막 목숨이 달려있어서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방광이 수축되면 어떻게 돼? 쉬어가 마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굉장히 급하고 다급하고 그럴 때는 방광의 탱크 용량을 키워서 나중에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방광 수축이 아니다. 그래서 뭐 확장, 이완 이런 방향으로 봐야 되겠죠. 교감신경일 때는 오히려 우리가 평온할 때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이제 평온하면서 이제 화장실도 좀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체크하자면 지금 여기에 4개의 축삭돌기 말단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물질 하나 나오는 거 어디예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온이란 말단 여기서만 노르에피네프린 나오고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죄다 뭐 나와요? 아세틸콜린 나온다. 요거는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나올 때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은 사람 ABC의 뇌를 나타낸 것이다. ABC 중 한 명은 정상인이고요. 나머지 두 명은 뇌의 기능이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기능이 상실된 부위래. 누가 정상이니까? 너무 어렵다. 자, A가 색칠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A가 정상인이겠죠? 그리고 B는 어디에 이상이 생겼냐면 중간뇌 뇌교 연수. 그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뇌줄기. 뇌줄기에 다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뇌 전체 영역인 것 같아요. 뇌 전체. 모든 부위에 빠짐없이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거 봐서.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정상인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B는 뇌줄기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맞습니다. 디귿, B와 C는 모두 스스로 체온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왠지 C는 그냥 아닐 것 같죠? C는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럼 우리 이 체온 조절은 어디서 하더라?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죠. 간뇌. 얘는 간뇌는 멀쩡하잖아요. 지금 중간뇌부터 이상하니까. 그래서 B는 되겠지만 C는 전체적으로 뭐 하나도 멀쩡한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C가 여기 해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체온 조절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다 하는 거 잘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요런 표 형태 문항이 뭐 실제로 많이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연계돼서도 많이 나오고요. 자, 표는 사람의 자율신경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자율신경이라고 했으니까 교감 아니면 부교감입니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위치. 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출발지. 어디서부터 뻗어나왔느냐? 그게 기억 또는 니은인데, 기억 니은은 척수 또는 중간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된 기관은 눈과 방광이다. 일단, 이 칸과 이 칸은 지금 비워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보가 없잖아요. 뭐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출발지는? 방광.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광과 연결된 건 무조건 어디서 출발한다? 무조건 척수 출발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자율신경 나가 교감신경인지 부교감신경인지 아직 몰라요. 왜? 둘다 척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단서가 있으니까. 기억과 니에는 각각 척수 아니면 중간뇌다. 그럼 얘가 중간뇌로 확정이 되면서 눈이랑 연결된다고 해서 다 중간뇌 아니에요. 왜냐면 눈과 연결된 교감신경은 100% 척수에서 출발한 척수신경이기 때문에 눈과 연결돼 있지만 교감이다. 그럼 밑에 척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뇌랑 연결이 돼 있으면 이거는 부교감신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눈과 연결된 자율신경인데 출발지가 척수 외에 다른 데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부교감신경이어야 합니다.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 출발이니까. 자, 그리고 가와 나도 부교감 아니면 교감.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그래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확정이 되는 것이다. 척수 출발이라는 것만 봐서는 방광은 무조건 다 척수 출발이니까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 문항에서 제시된 조건에 의해서 다 빈칸이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보기 기억. 나는 교감신경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중간뇌이다. 맞고요. 디귿. 가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이제 처음 단계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가는 부교감 신경입니다. 어디가 더 길어? 부교감. 앞이 더 길어야 돼요. 부교감은.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 근데 사실 지금 부교감 신경이면 앞이든 뒤든 다 아세틸콜린이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인 경우에는 굳이 뭐 앞인지 뒤인지 뭐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앞으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10번 별표 붙었는데, 그냥 정말 기본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뉴런 ABC가 기억, 니은, 디귿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심장, 피부, 골격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A의 정체는 뭘로 보여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다 신호를 주고 있어. 그럼 일단 운동신경인데 하나의 뉴런으로 쫙 연결이 돼 있다? 이거는 체성신경이죠. 그리고 체성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하는 그런 운동신경이다.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여기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두 개의 뉴런으로 끊겨 있고요. 그러면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이죠. 앞이 더 짧으니까 교감신경입니다. 지금 B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만 이렇게 체크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C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옆구리에 신경세포체가 톡 튀어나와 있다. 이런 감각적인 그림은 어디서만? 감각 뉴런에서만 나타나는 생김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심장과 피부 중에 이 감각 뉴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방향인 거죠. 이렇게. 구심성 뉴런인 거니까. 나머지는 다 원심성이지만, 요렇게. 그래서 얘는 피부의 감각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뉴런으로 보면 되겠고, 교감신경이 지금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피부이다. 아니죠. 골격근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으냐? 지금 감각신경에 대해서는 신경전달물질 안 물어봅니다. 운동신경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교감신경의 신경전

이훈이론 여기 한 군데만 신경 쓰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물어봤어? 요거랑 B의 말단이니까 요기죠. 요거 두 개는 같은 거여야지. 이거 하나만 다른 거일 테니까. 요거 두 개는 같이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래서 같다, 맞는데요. 그 다음에 디귿. C는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이다. 아니다. 구심성, 감각 뉴런이다. 왜? 감각적으로 옆구리에 신경세포체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 답은 2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애들의 이름 알고 있죠? 계속 들어야 또 익혀지니까 아세틸콜린.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그 다음에 빨간 부분 요거 하나 딱 여기는 노르 에피네프린. 요렇게 이름을 이제 익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 역시 별표 붙었지만 크게 어렵진 않고요. 이제 기본 내용 정리해 봅시다. 그림은 척수와 기억, 니은을 연결하는 뉴런 A,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구심성과 원심성 뉴런 중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피부나 팔의 골격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건 이제 그림 잘볼수 있는지 연습 한번 하는 거예요. A는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어디? 여기. 신경세포체가 옆구리에 튀어나와 있다. 이런 감각적인 생김새는 누구한테? 감각뉴런에서만 나타나는 생김새이다. 그러면 감각뉴런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골격근일까요? 피부일까요? 그래서 피부겠죠? 피부의 정보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면 B는, 자, 여기 척수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성 운동신경입니다. 뭐 체성신경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큰 범위에서 그냥 운동신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닿아 있는 것은 골격근. 네,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후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잘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별표 붙었는데 A는 감각뉴런이에요. 후근을 이루느냐? 감각뉴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구심성. 구심성 뉴런인데 구자랑 비슷하게 생긴 후근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뒤로. 감각 정보는 뒤로. 운동 정보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체성신경 같은 이런 운동신경은 전근을 이룰 거고, 이런 감각신경은 후근을 이룬다. 그래서 기억 A는 후근을 구성한다. 이룬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B는 구심성 뉴런이다. A가 구심성 뉴런이죠. B는 체성 운동신경, 다른 말로 원심성 운동신경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팔의 골격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 요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건 이제 일부 보기를 좀볼 필요가 있고. 그린 간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이 심장에 연결된 경우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그림을 다 그려주면 이게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그냥 그림에서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림을 안 그려주고 알아맞히게 하고 싶다라는 의도죠. 그래서 자율신경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확실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저 앞에 있는 뉴런을 자극하기 전후로 심장세포에서 활동 전위가 발생하는 빈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기억과 니은은 각각 서로 다른 뉴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을 자극하기 전에는 막전이의 빈도가 요 정도 됐는데 자극하니까 굉장히 빈도가 높아졌어요. 이거는 심장이 빨리 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자극하면 그 정보가 어쨌든 니은에 전달이 될 거고 니은으로부터 끼얹어진 신경 전달 물질이 심장을 빨리 뛰게 했으니까 이 자율신경의 종류는 교감신경이어야 할 겁니다. 그럼 교감신경 그려봅시다. 어디가 더 짧아야 돼? 앞이 더 짧고, 뒤가 더 길어야 되죠. 요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느냐? 얘 지금 교감이죠? 교감신경의 출발지는 무조건 100% 척수. 무조건 100% 척수. 그래서 연수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길이 분의 동그라미 기억의 길이가 1보다 작은지 물어봤는데, 니은의 길이가 더 길고, 기억의 길이가 더 짧잖아요? 교감신경이니까? 그럼 이 값은 1보다

작겠죠? 그죠? 그래서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동그라미 니은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만 아드레날린 느낌이 나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만. 기억의 말단이라고 했으면 맞았지. 근데 니은의 말단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잘못되었다.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챙겨봤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요거는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뭐 시간이 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경계 이상에 대한 마지막 부분 내용을 좀 생략을 했거든요. 그 내용 정리할 때.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고 있기도 하지만 출제가 된다고 해도 이런 식의 자료 해석형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한번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사람 ABC에서 대뇌 겉질의 활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정상인 또는 가벼운 인지장애인 또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B는 대뇌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그럼 일단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냥 다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색깔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인이고요. 색깔이 진한 부분이, 진한 부분이 있을수록 이제 좀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요게 많이 기능이 떨어져 보이죠. 그래서 B가 알츠하이머병. 이름이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 다음에 C가 가벼운 인지장애인이다.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봐도 그 심각성에 따라서 그냥 요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에 C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이다. 요건 잘못됐죠? B로 보입니다. 지금 요 자료만 봐도. 그 다음에 니은. B는 두정엽 부위의 대뇌 겉질에 이상이 있다. 그건 모르겠는데? 라고 할까봐 지금 이 부위가 두정엽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위가 지금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으로 볼수 있죠. 근데 겉질이 아니고 속질일 수도 있지 않나요? 대뇌는 겉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B는 A에 비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별표 붙었고 척수 반사 중에 무릎 반사가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은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선생님이 그때 무릎 반사 설명을 했잖아요. 선생님의 이 손가락으로 설명하느라 너무 조그매가지고 잘안 보였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그 발이 바닥에 닿아 있으면 안 되고요. 조금 높은데, 책상 위라든지 이런 데 앉아가지고 발이 좀 달랑달랑 떠 있는 상태에서 이 밑에 무릎뼈 아랫부분을 쇠망치 이런 거 말고 고무망치나 뭐 이렇게 분무기 아랫부분 이런 걸로 이렇게 톡 두드려요. 그러면 사실은 그걸 두드리면 이 위에 있는 근육이 순간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정보가 이렇게 척수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얘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늘어난 게 근육을 땡기는 그런 신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 나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근육을 다시 땡기는 그런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근육이 수축되면서 다리가 나도 모르게 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땡기는 근육은 수축되고, 요 근육은 수축되고, 다리가 올라가려면 밑에 있는 근육은 이완을 해줘야 그런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허벅지 위쪽 근육이 수축되고 밑에 근육은 이완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요 위에 있는 요 뉴런은 옆구리에 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요게 감각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격근에도 사실 이 어떤 감각신경이 다 닿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늘어났다 뭐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근이라고 해서 항상 운동 뉴런만 닿아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볼수 있고. 그래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척수 내부란 말이에요. 척수에 그리고 이렇게 빗금으로 돼 있는 부분은 척수의 속질이죠, 지금. 그래서 속질 부위에 요렇게 전체적으로 쏙 들어와 있는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연합 뉴런입니다. 쏙 그냥 거기에 포함돼 있어. 근데 지금 이 위에 있는 뉴런도 여기서부터 여기 일부 걸쳐 있지만 여기서부터 길게 삐져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서 나와 있는 요 뉴런 두 개, A와 B도
여기에 일부분이 위치하지만 거기서부터 쫙 빠져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다 말초신경. 그래서 척수의 전체가 있지 않고 거기에서 일부가 빠져나와 있으면 우리는 말초신경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회색질이냐? 척수죠. 척수는 어디가 진하다고? 안쪽, 속부분. 그리고 실제로 여기 속부분에 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질이 회색질, 겉질이 백색질입니다. 대뇌는 반대라고 했고, 그래서 기억이 회색질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연합뉴런이 있다. 지금 속질 부분에 하나가 온전히 들어가 있는 이런 연합뉴런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거기 많이 있고.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디귿. 과정 가가 일어날 때, 다리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때, 단위 시간당. B에서 활동 전이 발생 빈도 수 분의 A에서 활동 전이 발생 빈도 수는 감소하느냐. 이렇게 분수 값은 감소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요, 수축하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근육이 수축할 때 그런 발생 빈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A 뉴런은 A 이렇게 위에 부분 수축하는 신호를 주는 A 뉴런은 그 발생 빈도가 늘어야 되겠죠. 걔한테 신호를 줘야 되니까. 그럼 B 뉴런이 이완한다는 거는 너 수축해라는 신호를 안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신호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발생 빈도는 줄어들 겁니다. 활동 전이가. 그래서 전체 값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분수 값은 커지니까 증가한다가 맞는 내용이고, 디귿 보기는 잘못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 보기 같은 것도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이 그림도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디귿 보기도 잘 입력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 이 동공 조절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 자체는 좀잘 봐둘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어떤 사람에게서 동공 반사가 일어났을 때 동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동공 열려 있을 때 빛을 이렇게 비치면 내가 나 동공 닫아야지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닫히잖아요. 그래서 반사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바로 보기 내용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중간뇌가 관여하느냐? 동공 반사의 중추 중간뇌, 중간뇌 반사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의식적인 반응에 해당이 되느냐? 동공 닫아야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인 게 아니고 무조건 반사다. 그 다음에 디귿, 홍채와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는 가가 일어나기 전보다 가가 일어날 때 증가한다. 디귿 굉장히 깁니다. 별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각각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근데 교감신경은 최대한 동공을 키운다고 했죠? 동공을 확장한다.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와서 잘 보고 잘 피할 수 있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라고 했고, 부교감신경은 평온할 때. 그럼 우리는 약간 평온하면 약간 나른하고 그렇잖아요. 동공 크기를 줄이는 그런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른할 때만이 아니고, 만약에 빛을 비쳤어. 그래서 내가 동공을 줄여야 돼, 지금. 크기를. 그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신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가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평소보다 더 많이 작용해서 동공을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홍채와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는 가가 일어나기 전에 빛을 비춰주기 전보다 그 다음에 가가 일어날 때 증가하겠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국어적으로 잘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기역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반사와 의식적인 반응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림은 의식적인 반응과 척수 반사의 경로를, 효는 반응 가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F까지는 각각 서로 다른 신경이다. 이런 그림이 나왔다.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냥 바로 건너뛰고 나중에 보기에서 찾아서 그냥 짚어가시면 됩니다. 반응 가를 봤더니, 손이 날카로운 물체에 닿자, 무의식적으로 손을 뗀다. 요거는 회피 반사잖아요. 그쵸? 회피 반사의 경로는 이렇습니다. A로 정보가 들어와. 날카롭다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내가 날카롭잖아. 손을 좀 빼볼까? 이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F를 거쳐서 손을 떼고 있다.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손이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이는 전근을 이룬다. 자, 이는 운동 뉴런입니다. 운동 뉴런은 앞으로 나온다고 했죠?
감각 정보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운동 유런 있는 것이 전근, 감각 유런이 있는 것이 후근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이는 전근을 이룬다. 그다음에 니은, F는 척수신경에 해당이 된다. F는 척수에 쏙 들어가 있어. 척수를 이루는 신경이야. 너무 동그라미 치고 싶게 생겼지만 척수신경이란 A나 E처럼 척수랑 연결된 말초신경에만 붙일 수 있는 명칭이다. 별표 주의하세요. 그래서 아니죠. 이거는 이걸 맘먹고 낸 함정이다.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D 끝. 가에서 흥분은 ABCDE로 전달이 되냐? 물어봤는데 아니고 AFE로. 무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점 테스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한번 또 격파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그림은 사람의 뇌를 나타냈고요. 표는 뇌 관련 질환을 갖는 사람 가나다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저기 ABC가 간뇌, 대뇌 연수 중 하나인데, 요 가나다 3명은 ABC 중 서로 다른 한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뇌 명칭을 붙이는 건뭐 굉장히 쉬운 일이죠. 쭈글쭈글 제일 넓어요. A가 대뇌. 그 다음에 눈동자 옆이야. 간뇌.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한 뇌교 밑에, 제 아랫부분 연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를 읽어보면 체내 항상성 유지에 이상이 있다. 항상성 유지 중추가 간뇌의 시상하부죠. 그래서 B에 이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약화된다. 그거 담당하는 게 대뇌잖아요. A에 이상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스스로 호흡을 할수 없다. 요거는 연수. 자, 연수가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그 다음에 소화와 관련된 조절들, 아이고, 소화와 관련된 조절들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입과 관련된 기침, 재채기, 하품, 침분비, 요런 것들을 조절한다. 그래서 기억 한번 해보시고, 보기 기억에, B는 연수이다. 아닙니다. B는 간뇌네요. 그 다음에 니은, 나는 A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다는 뇌줄기의 기능이 정상이다. 뇌줄기가 어디서 어디까지? 요 위에 있는 중간뇌부터 해가지고 뇌교의 연수까지. 그래서 중간뇌, 뇌교, 연수 해서 뇌줄기인데 연수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니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수가 뇌줄기임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보기라고 볼수 있겠죠. 니은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별표. 선생님이 동공 크기 조절은 자주 다뤄지는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별표를 한번 붙여본 거고. 그린 간은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중추신경계로부터 이제 뻗어나와서 연결된 경로를 그린 것이고, 나는 정상인에서 빛 자극 유무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신경절 기준으로 앞이 길어 보여요. 부교감이네요. 그 다음에 신경절 기준으로 앞이 짧네요. 교감. 그 다음에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의 출발지는 동공 크기 조절의 중추인 중간뇌고, 뭐 교감 신경은 무조건 척수 출발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빛 자극을 차단하면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공은 커질 거고, 어떻게든 좀 빛을 받으려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빛 자극에 노출됐어. 밝아졌어. 그러면 동공을 좀 축소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겠죠. 그런 어떤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런이다. 부교감신경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디귿의 축소톨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어때요? 어때요?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어디만 다른 거? 리을의 말단만 노르에피네프린 나오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선 다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죠, 지금.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분에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은 T1에서가 T2에서보다 작다. 요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리을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뉴런 말단이고요. 니은은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지금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의 지금 그 어떤 자극의 정도가 어떠냐, 상황에 따라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T1을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T1은 지금 동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T2에서는 빗자극에 노출돼서 동공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T1에 비교해서 T2에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 되겠죠? 동공의 크기를 작게 만들려면 그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소보다 더 부교감신경이 신호를 줘야 되죠. 그러면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거는 양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동공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주는 신호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 T1에 비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T2에서가 더 커지는 요 변화가 맞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고요. 요 디귿 보기도 좀잘 체크해두고 나중에 이런 거할때 빠르게 실수 없이 풀수 있도록 연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은 중추신경계에서 심장에 닿아 있는 경로인데 자율신경 A와 B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는 A와 B를 구성하는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뭐 아세틸콜린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이겠죠. 우린 그둘 중에 한 두 개만 배우니까 그 종류를. 그리고 요네곳 중에 두 곳에 신경절이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쉽게 풀수 있습니다. 왜? A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한 종류밖에 안 나와요. 그럼 A가 부교감 신경이죠. 두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게 교감 신경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교감과 부교감에서 같은 물질이 나온다면 요게 아세틸콜린이겠죠? 그 다음에 교감신경에서만 분비되는 니은이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부교감신경이니까 앞에가 없고 뒤에 B 부위에 신경절이 있을 거고요. B가 교감신경이니까 앞에 신경절이 존재하겠죠. 요런 식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기 내용,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B와 C 모두에 신경절이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부교감신경이잖아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더 많이 하면 심장 박동수는 증가해요? 아니죠. 감소하죠. 부교감신경은 천천히 뛰게 만들고 교감신경이 빨리 뛰게 만들 테니까. 그래서 틀렸고. 기역,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 별표 붙었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짚고 있어서 별표가 붙었는데, 그림은 자극에 의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의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지금 척수의 단면이잖아요. 기역과 니은은 각각 겉질과 속질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기역, 니은으로 해놨지만, 안에 있는 게 속질이겠죠? 그쵸? 겉에 있는 게 겉질이겠죠? 그림상. 그럼 우리가 색깔을 알아야 될 텐데, 안쪽이 더 진한 색. 속질이 회색질, 겉질이 백색질까지는 우리가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A라는 요 지금 옆에 옆구리에 신경세포체 있고, 이거 감각뉴런이잖아요. 그 다음에 B는 앞에서 이렇게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운동뉴런인데, 그래서 감각 뉴런은 척수 뒤쪽, 후근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 앞쪽, 전근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까지.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회색질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의 신경세포체는 동그라미 기억에 있느냐. 요걸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보세요. 이런 거 나올 땐 그림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A의 신경세포체 어딨어? 여기 옆구리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인 속질은 요 테두리 안에만 속질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죠. 그죠? 혹시 몰라도 그림 보고 풀수 있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비는 전근을 이룬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5번도 별표. 아까 이전 테스트에서 풀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랑 비슷합니다. 조금 더, 뭐, 칸이 하나씩 더 늘어난 거, 그거 빼고는. 그래서 표간은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구조 AB, 손회에서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나는 기역,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

N은 만약에 저 특징이 있다. 1번 특징. 그럼 1번 특징이 만약에 제시가 된다면 척수는 뇌가 아니죠. 중간뇌와 손뇌는 뇌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합시다. 뇌줄기를 구성한다. N은 척수는 길쭉해서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뇌는 해당이 될 거고 손뇌는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몸의 평형유지, 중추. 평형유지를 담당하는 건 지금 뭐 중간뇌도 있고 손뇌도 있잖아요. 그때 중추에 해당하는 것은 손뇌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X. 이런 부분까지 잘 묻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모든 특징이 안 나타나는 척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A는 OX가 다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A는 척수가 아니고 중간뇌겠다. 그다음에 B가 척수겠죠? 그러면 척수는 아무 특징도 안 가지니까 모두 X여야 되고 동그라미 A 자리에 X, 동그라미 B 자리에 O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중간뇌만 갖는 특징, 중간뇌만 갖는 특징이 2번 특징이잖아요. 뇌줄기를 구성한다. 이게 기억 특징일 거고. 요 특징. 그 다음에 중간뇌와 손뇌에만 있어야 되는 특징이 요 1번 특징. 뇌를 구성한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니은. 그 다음에 손뇌에만 해당되는 특징인 3번 특징이 바로 마지막 디귿이 되겠다. 요렇게 분석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있습니다. 없음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뇌를 구성한다, 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B는 무릎 반사의 중추이다. B가 척수잖아요.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배변 배뇨 반사는 척수 반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맞아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6번은 그냥 바로 보고 풀어주면 되는데, 말하기와 관련된 대뇌 거질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은 상황 가와 나에서 활성화되는 좌방구의 영역을 순서대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고요. 표는 영역,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단어를 보면서 말할 때와 단어를 듣고 따라 말할 때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럼 이두 상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았냐, 들었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듣는 거, 청각 중추, 디귿. 보는 거 시각 중추 미음입니다. 미음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게 보면서 말할 때. 그 다음 청각 중추인 디귿이 지금 여기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듣고 따라 말할 때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감각령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요런 거, 요거 괜찮아요. 요런 거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순서랑 가장 마지막에 활성화되는 게 기억이기 때문에 요거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운동령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봤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여기서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단어를 듣고 따라 말할 때이다. 맞고, 디귿, 말을 할 때와 말을 만들어낼 때는 공통적으로 전두엽의 일부가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말할 때, 지금 요 앞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죠. 지금 요럴 때. 그래서 말할 때와 따라서 말을 만들어낼 때, 그럴 때. 그래서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전두엽인지 모르겠지만 앞부분으로 보입니다. 그쵸? 공통적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인데 혹시 이거를 잘못 풀었어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보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기억으로부터 자율신경이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 A에 연결된 경로고요. 나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기억과 니은으로부터 자율신경이 심장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갈까요? 심장과 연결됐는데 앞이 짧으니까 이건 교감이네요. 밑에 건 부교감이죠? 그럼 심장과 연결된 교감신경은 뭐, 사실 뭐랑 연결이 되든 척수일 거고,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의 조절 중추 연수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기억이 지금 척수잖아요? 척수랑 연결된 교감신경과 밑에 앞이 더긴 부교감신경.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척수이다. 여기서부터 타고 올라갔더니 맞더라.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측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아세트냐? 부교감신경은 뭐 앞뒤에 모두 아세틸콜린일 거고, B, 교감신경의 이 뒷부분, 여기만 다른 거 나온다고 했어요. 이 그림상은 요렇게 두 개만 다른 거 나오죠? 그래서 같은 물질일 수 없다. 여기는 노르에피네프린이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D, 방광은 여기 동그라미 A에 해당될 수 있죠.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 교감과 부교감에 의해서 조절받는, 우리 또 여기 배설계란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를 방광만 배운 바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척수로부터 교감과 부교감이 다 뻗어나와서 조절을 받고 있는 거는 방광 하나 딱 배웁니다. 그래서 방광이 여기 해당이 될수 있다. 기역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풀어보겠습니다. 교감과 부교감의 작용을 나타냈죠? 그래서 그림은 사람의 자율신경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신체 변화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기억이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은 억제와 촉진 중에 하나랍니다. 자, 봅시다. 지금 얘는 중간뇌로부터 뻗어나왔어요. 이거 부교감신경이죠? 얘도 연수로부터 뻗어나온 부교감신경이고 A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럼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억제하죠. 평상시 평온할 때 심장 뭐 굳이 쿵쾅쿵쾅 뛸 필요가 없으니까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그런 조절을 하는 편이다. 그다음에 소화는 잘 되고. 지금 출발지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눈과 관련된 거는 부교감인 경우에는 중간뇌. 심장 박동 조절은 부교감인 경우에는 연수 출발입니다. 하지만 교감신경은 죄다. 100% 척수. 그래서 B는 교감신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촉진이다. 아닙니다. 억제라고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A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느냐? A, 심장박동과 소화. 연수하는 일이 뭐였어요? 심장박동, 호흡, 소화 관련 조절. 그래서 그거 조절하는 애들은 연수에서 지금 나온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B는 구심성 신경에 속하느냐?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정보를 반응기로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둘다 운동신경입니다. 그래서 구심성 아니다. 니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신경계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못 외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끝나고 꼭 그냥 바로 덮지 마시고 복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수능 실전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오늘은 수능특강 교재 3강과 4강에 나와 있는 문제 묶어서 24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 수능특강 3강 실전 문제 보시면 1번에 철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철자 문제는 늘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됩니다. 어떤 러시아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네모를 4개에서 5개, 6개 정도 제시하고, 관련된 그림을 찾는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유형이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요 그림을 러시아로 옮겨보도록 할까요? 자, 비행기, 러시아어로 사말리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수단을 표현할 때는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라는 말을 하려면 나 사말리오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타고라고 하려면 나 플러스 전치격이라서 슈도의 전치격 총을 써서 나총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강아지죠. 사바카. 자, 세 번째는 양복입니다. 카스튬. 아질슈다라는 의복에 해당하는 단어이고요. 그다음 4번은 그리에슬라. 안락 의자입니다. 소파는 러시아어로 지반이에요. 그래서 지반하고 그레슬러하고 잘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자, 5번은 컵이죠. 스타칸.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시스키흐, 슈콜라흐, 우진 즈나니, 베레보바 신치브리아, 브라보디차, 라즈니에, 위스타프키, 이 자냐티아. 들리아 슈콜니코프. 그래서 사바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발음의 문제인데 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밑줄 그어진 부분에 발음을 중심으로 먼저 찾아본 다음에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밑줄 그어진 제는 바이에스트가 하고 역행동화 때문에 z가 스로 발음이 됩니다. 그럼 스 발음이 나는 걸로 찾으시면 돼요. 1번 별 즈비스타하고 원래 발음 즈 발음 나고요. 2번 브로지바라고 소리가 나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부호기 때문에 연음 보죠. 미약했으나. 그래서 없다고 셈치고 얘랑 연결하면 역행동화가 일어나서 발음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 뒤에 온 아이 때문에 블리스키라고 발음이 되고요. 4번도 뒤에 오는 아이 때문에 즈다츄라고 발음이 납니다. 얘는 루치 보즈나 원래 소리도 나고요. 취임내까그다 하지 않은 것보다 늦는 게더 낫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에 나와 있는 아이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드라비자 동사 아시죠? 누구누구의 마음에 들다. 그래서 만일 내 마음에 들면 문인 드라비자, 너의 마음에 들면 지웬 드라비자. 그래서 역격을 취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너에게 마음에 드니 해서 뜨의 역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라비자 동사 앞에 빠가 붙으면 완료상이고요. 여기서 주어는 너가 아니라 뒤에 오는 요 녀석이죠. 빠이에스카. 뽀이에스타면 기차인데 빠이에스카면은 여행입니다. 빠이에스카는 아나죠. 아나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 중에 과거 시제는 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드라빌라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 어디로의 여행에서 꾸다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꾸다의 형태로 가리유. 한국으로 떠나는 여행이 네 마음에 들었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니에바 하면 하늘이죠. 하늘에서 빛나고 있다. 별이 빛나고 있다. 2번. 많이 쓰는 표현인데 학생들이 잘, 접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수능특강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 볼게요. 우미냐, 나에게 크밤, 당신 쪽으로 브로우지바. 부탁이 있습니다. 요청이 있습니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동사, 브라시치. 여기 앞에 빠가 붙으면, 빠, 브라시치. 완료상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 다음에 대격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부탁하다 해서 역격이 오지 않고 대격을 지배하는 건데, 만일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면은, 마무, 이렇게 대격이 온다는 거죠. 그거에 해당하는 명사가 브로지바예요. 부탁, 요청. 그래서, 나에는 너 쪽으로, 당신 쪽으로의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 저런 구조가 몇개더 있습니다. 뒤에 이제 명사만 바꿔지는 건데요. 우미냐, 나에게, 자, 저기 나와 있는 브로지바. 부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나에게, 인치리스. 흥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리고 어디 쪽으로의 하면은 그 플러스 역격. 나는 음악에 흥미가 있다라고 표현하려면 음이냐, 인지리스 그 무지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오나쉬 블리스키 사시에트. 그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입니다. 사시에트 남자 이웃이고요. 여기에다가 까를 붙이면 사시에트가 여자 이웃이 되고요. 사시에트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복수가 이가 붙는다는 겁니다. 블리스키 가까운의 반대말은 멀리 떨어진 달리오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사 형태를 보면 얘는 달리꼬고요. 좋아이는 블리스커예요. 자, 선생님이 이 부사를 쓰는 순간 여러분이 아, 어떤 전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판사하고 계시는구나 눈치채셔야 되는데 뭘까요? at 플러스 생격 하면은 뭐뭐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뭐뭐로부터 가까운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아가씨가 가져왔습니다. 계산서를 원래는 아로 끝난 여성 명사인데 계산서를 하고 대격이니까 이렇게 우로 바뀌었습니다. 5번은 속담이죠. 루치의 보스나 더 좋다. 늦는 게. 최 뭐뭐보다 니까 그다. 하지 않는 것보다 늦는 게더 낫다. 늦더라도 하는 게더 낫다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자, 3번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고요. 1번부터 5번 선지 보시면 모두 이동동사 변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기본 의미와 동사 원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얘는 걸어가다. 걸어가다의 정태 동사이고요. 동사 원형은 있지.

동사입니다. 자, 얘는 타고 가다. 타고 가다의 정태 동사이고 원형은 이하치 동사입니다. 동사 변화할 때 예두, 예지쉬, 예짓 이렇게 바뀌죠? 그다음 3번은 데리고 가다. 가다의 역시 정태 동사이고 동사 원형은 비스티입니다. 4번은 운송하다, 수송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얘도 역시 정태 동사이고 동사 원형은 여기서 철자 하나가 바뀌어서 이렇게 씁니다. 자, 5번은 사람을 데리고 물건을 가지고 가다. 물건을 가지고 가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태 동사고요. 동사 원형은 니스지 되겠습니다. 동사 원형 니수, 니슈슈, 니슈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나나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3번은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신하다, 행동하다라는 의미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이 위스지 동사의 과거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남성, 위우스, 여성, 위즐라, 중성, 위즐로, 복수, 위즐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성 형태를 가지고 과거 시제로 만들고 그 앞에 바를 붙이면 이런 형태가 돼요. 문예, 바 위즐로.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긴 역격을 사용하고요. 나는 운이 좋았어라는 말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만 단독으로 소개되는 부분이 없어서 친구들이 조금 낯설어 하더라고요. 자, 나는 운이 좋았어. 문이 바비슬로 숙어처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 물건을 가지고 가다 말고 착용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을 의복이나 안경을 착용하다. 그때는 부정태 동사인 나스 아그네 부정태 동사인 나시즈 동사랑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경을 써 그러면 야 나슈 아츠키 나는 안경을 착용하고 다녀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거 중에 선생님이 3번과 4번과 5번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크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기 때문에 1번, 2번보다는 3, 4, 5번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볼게요. 온, 그는, 시비아. 자기 자신을 잘, 뭐 한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이거든요. 3번에서 두 번째 의미. 처신하다, 행동하다. 동사 변화 넣어보면, 비숏. 자기 자신을 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바로 처신을 잘한다, 행동을 잘한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원래 의미. 넣어볼게요. 엄마가 아들을 어디로, 자, 이동동사는 다음에 꾸다를 보호로 취하니까, 부지스키사 하면은 유치원에 데리고 다닌다, 데리고 간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이 접하지 못했던 문화적인 내용이 담긴 텍스트입니다. 하지만 늘 말하는 것처럼 이 텍스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어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휘와 어휘 사이에 적용되는 문법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므로 사전에 이 정보를 모른다고 해서 전혀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볼게요. 러시아에서 가슈도보고다. 매년 1월 25일은 에는 기념합니다. 뭐를? 따찌아나의 날을 기념하여. 이 따찌아나의 날한 번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자, 어떤 거냐면 처음에 스나츄알라 이 날은 성인 따찌아나의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1755년 1월 25일부터 근데 그게 언제냐면 모스크바 대학교가 설립된 해요. 모스크바 대학교가 설립된 1755년 1월 25일부터 이 날은 되었습니다. 뭐뭐가 되다, 족격, 지인이 족격이 됐죠? 대학생의 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날에는 끝납니다. 뭐가 끝나냐면 여기 필수의 아니니가 나왔어요. 시험 기간이 종료가 되고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여겨요. 아트노시사 크 플러스 역격 대하다 뭐 이런 건데 깍 뭐뭐처럼 휴일처럼 여깁니다. 이 따찌아나의 날을 A 따찌아나의 날은 1755년부터 기념되었다. 네, 알죠? 그

그 전부터 기념됐기 때문에 X. 모스크바 대학은 1월 25일에 설립되었다. 1755년 맞고요. 따치아 대학생의 날은 모스크바 대학 설립일과 같다. 자, 맞고요. 따치아나의 날에 시험 기간이 종료된다니까 BC가 있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으로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강에 나오는 의사소통 문항은 그 앞에서 배운 교재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은 거라서 문항도 굉장히 난도가 낮은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A, 드라스비지 안녕하세요 하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덧붙이로 지기로 미니아자부. 자, 이름의 주체는 대격이니까 야의 대격이었죠. 사람들이 나를 불러요. 니나 바슬리에브나라고 제 이름은 니나 바슬리에브나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칭인데, 러시아 사람의 이름의 부칭을 정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아들인 경우에는 오비치에비치, 딸인 경우에는 오브나이브나를 붙여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아,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슬리였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배가 그 말을 듣고 오친 프리아드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 무노가 슬리셜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플러스 전치격 뭐뭐에 관하여 당신에 관하여 많이 들었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서로 소개하는 상황인데요. A 볼게요. 바스나 꼼치스.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서로 인사 나누세요라는 의미로 A, B, C 세 명이 등장했는데 B하고 C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A가 B도 알고 C도 알 때. 이 A가 BC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서로 인사 나누세요. 이렇게 하는 말. 그게 A, 바스나 꼼치스고요. B, 미리 다 했지 하면은 전해주세요. 라는 명령형이죠. 누구에게 뭐뭐를 역격, 대격, 그녀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A, B 모두 어울리지가 않죠? 자, 4번, 3번, 아, C번 보시면, 다바이체, 뭐뭐 합시다. 바스나 꼬밈시야. 바스나 꼬미츠 하면 알고 지내다라는 말인데, 다바이, 다바이체 다음에, 완료상 동사가 오면은 무의 변화 형태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우리 인사 나눕시다. 알고 지내요. 통속명이에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D번, 이하하추. 저는 원해요. 바스나 꼬미짜 스족격 하면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인사 나누다. 그래서 저는 당신과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C, D가 있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소개와 관련된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3명일 때는 일반적으로 기출문제에서 이 사람이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얘네들은 서로 모르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A가 사샤. 사샤야. 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Это мой брат Николай. 나의 남자 형제 니콜라이야. 자, 니콜라이는 이름인데, 요거 애칭은 꼴야죠?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하면 그냥 꼴야라고 애칭으로 불러도 돼요. 그랬더니, 내가, 오친 프리아드너, 정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사샤입니다. 미니아사부 사샤. 저를 불러요, 사샤라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니칼라이입니다. 무니에 또 쇼친 프리아트나. 저도 역시 매우 반갑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번, 그러면 이 A가 이두 사람에게 서로 인사 나누렴. 이렇게 말했겠죠. 그게 요겁니다. 반말로 하는 거죠. 바스나 꼼시야. 서로 인사 나눠. 그래서 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2번, 무짐스나 꼬미 하고요. 3번, 나바이 바스나 꼬밈시 하는, 요거는 지금 앞에 나왔던 건데, 같은 의미예요. 알고 지냅시다. 그러니까, 3명이 아니라 2명이 등장해서, 둘다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인데, 이제 하는 말이죠. 우리 서로 인사 나눠요 할 때, 2번, 3번 표현을 씁니다. 4번은 뭘까요? 브리스타비자가 소개하다. 라즈쉬 하면은, 허락해줘. 제 소개하겠습니다. 제 소개할게요. 내 소개할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반말이니까. 5번은 앞에 나온 거에서 스 족격에서 V가 아니라 뜨 이름은 바뀐 건데 바스나 꼬미짜 스 족격하면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앞에 이하추가 있어서 나는 너와 인사 나누고 싶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또 역시 소개의 상황인데요. 나와이 바스나 꼬밈시야. 알고 지냅시다. 인사 나눕시다. 미니아자봇 바벨 피트로비치. 제 이름은 바벨 피트로비치입니다. 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은 뾰뚜르가 되겠죠? 오친 프리아드나 정말 반갑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배가 뭐라고 한 다음에 미니아 자봇 알렉세이 이바노비치라고 했어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이바노비치입니다. 이반의 아들이 되겠죠?

1번 다시 비다니야 하면은 헤어질 때 인사로 다 플러스 성격으로 다 스티치 또 만나요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줄라치 동사 생략되면서 뒤오는 거 기원의 내용 성격으로 만들어서 회화로 쓰는 표현 있죠. 시버도바라바 부스바하로시바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 플러스 요일 성격 예를 들어서 다 플러스 월요일의 성격 빠니제니까 이렇게 붙이면 월요일에 만나요라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헤어질 때 인사 어울리지가 않고요. 2번 하라쇼 스파시버 좋습니다. 좋아요.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부에 대한 응답 표현이 되겠네요. 3번 그리고 4번은 같은 의미인데요. 나브노 무이 니 비질리시 오랫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구나. 나의 지인인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건네는 인사말이 바로 요거입니다. 마찬가지로 4번도 스콜걸리에 스콜거짐. 자, 여름과 겨울, 오로 끝난 명사와 아로 끝난 명사는 각각 복수 성격에서 오와 아가 탈락하는데 그런 이유는 스콜거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없는 복수 성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역하면 얼만큼의 여름과 얼만큼의 겨울이 지났니 우리가 만나지 못한지. 그래서 3번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5번, rat 하면 기쁘다라는 거고요. 주어가 남성일 때요 형태, 여성일 땐 라다, 복수일 땐 라디가 되고요. 또 나왔습니다. 빠스나 꼬미짜 쓰죽겨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인사 나누다. 그래서 당신과 알게 되어 rat 기쁩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서로 인사 나눠요. 제 이름은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했더니 이 친구도 똑같이 당신과 알게 되어 기뻐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이바노비치입니다. 자,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A. 무짐 스나꼬미. 무짐은 미래시제죠. 스나꼬미. 스나꼬미라는 단어 그 형용사 장어미 형태의 복수 형태인데요. 알고 지내다라는 말이죠. 알고 지냅시다. 미냐 자브 알리오샤. 제 이름은 알리오샤예요. 미냐 자브 스티판. 제 이름은 스티판입니다. 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1번 딱시비에.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럭저럭이라는 의미예요. 언제 나오는 표현이죠? 안부 응답에서. 안부 응답으로는 뭐 아틀리치나 프리크라스나 하라쇼, 오치나라쇼, 니플로하, 나르말라, 니치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표현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또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 따까크. 얘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라서 두개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오친프리아드너. 정말 반갑습니다.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죠? 저 요거는 정답 되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 3, 4, 5는 다 소개 상황에서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만나서 반가워요. 얘는 프리야 아트나빠스나 꼬미짜 알게 돼요. 기뻐요. 4번 이야 무노고 슬리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찌비 나 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다. 5번 또 나왔어요. 빠스나 꼬미짜 쓰죽격 알고 지내다. 기쁘다. 너와 알게 되어 기뻐. 자, 9번 가겠습니다. 순서 찾기 문제인데 역시 소개와 관련된 대화문 되겠습니다. 보기 먼저 볼까요? A가 오친프리아트나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 B, 너바이 파스나 꼬밈시야. 서로 인사 나누자. 알고 지내자. C번, 이아무노버 슬리셜 아치비에 아트 인호. 인호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할때 아트 성격을 쓰죠? 오빠로부터 편지하려면 비시모 아트 브라타 하는 것처럼요. 이노로부터 너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비를 먼저 말하겠죠? 우리 인사 나누자. 서로 알고 지내자. 내 이름은 민수야. 이아프리야 나는 왔어. 마스크브 모스크바로 왔어. 똘꼬부츠라 어제 왔어. 도착했어. 미니아사분 나지야. 내 이름은 나지아야. 한 다음에 오친프리아트너 만나서 반가워 했더니 이 친구가 무니에 또우쉐라고 했잖아요. 이 또우쉐가 이제 관건인데 나도 역시 그래. 그러니까 나도 역시 반가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C. 나는 이노로부터 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단다. 그래서 BAC가 있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부터 문법 문항인데요. 우리가 수능 개념을 모두 학습했기 때문에 문법 문항도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 문항은 20강에 나오는 동사 격지배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주다치 동사 기억하시나요? 기다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지배하는데, 단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성격이 아니라 대격을

수반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볼게요. 제지. 아이들이 주듯 요 동사의 안이 변화 형태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고 어머니, 아빠,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부모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람이라서 그 다음에는 대격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미약계산으로 끝나는 명사의 대격은 뭐냐? 동일하죠. 미약계산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아빠가 빠빠죠. 빠빠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명사의 성은 남성이지만 격변화할 때는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와 동일하게 변해요. 그래서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 보시면 아의, 예, 우, 오이,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격, 구체적인 사람이니까 대격이 와야 돼서 빠뿌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말로 들어갈 말로 적당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브라따가 됐습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 이크라트로 끝나는 남성 명사, 미야키스로 끝나는 남성 명사. 즉, 남성 명사는 모두 단수 대격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써드렸어요. 원칙을. 어떻게? 활동체는 생격과 동일하고, 불활동체는 주격과 동일하다. 그래서 활생불주 이렇게 외웠었죠? 그러면 브라스는 뭐예요? 남성 명사, 자음으로 끝난 남성 명사인데 활동체잖아요? 그러면 생격과 동일하다는 건데, 대격이. 자음으로 끝난 남성 명사의 생격은 아가 붙기 때문에 요 브라따가 생격이자 대격이 돼요. 대격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시스트라, 아로 끝난 명사의 대격, 우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는 라지질리. 부모님은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죠. 요것의 복수, 생격이자 제격은 라지질리가 됩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 단수 대격을 한번 성별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남성이 있고요. 다음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습니다. 남성은 아까 저기서 언급한 것처럼 자음 이크라트거의 미야키상으로 끝나고요. 여성은 아, 야, 미야키스나. 중성은 오, 예, 미아로 끝나는 아이죠.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중성 명사는 단수 대격에서 어떻게 되죠? 주격과 동일합니다. 아쿠노의 대격은 아쿠노가 되는 거죠. 여성 명사는 각각 이게 사라지고 아는 우, 야는 유가 되고 미야키스나 여성 명사는 동일한 형태로 갚습니다. 그래서 딸의 대격은 똑같이 노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남성 명사는 공이 한 동그라미로 묶어서 활생불주. 활동체 명사는 생격과 동일하고 불활동체 명사는 주격과 동일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볼게요. 11번 문제는 어떤 게 나왔냐면 동사의 상입니다. 동사의 상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사의 상이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러시아 문법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렵고 쉽게 접목되지 않은 분야인 건 분명하지만 고등학교 수능 러시아에서는 그런 러시아 동사의 상의 모든 범주를 다루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걸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이 소화를 시키면 이게 수능에 나와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상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불완료상이 있고요. 그리고 옛 짝꿍은 완료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분을 할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분점은 뭐냐면 불완료상은 반복적인 것을 나타내고 얘는 일회성에 해당하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구입하다, 사다 라는 의미의 동사를 가져와 볼게요. 불완료상은 빠꾸빠치입니다. 그리고 예의 완료상이 꽃빛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취따지 동사, 입다의 완료상이 빠라취따지. 그 다음에 스마트리지 동사의 완료상이 빠스마트리지. 그러니까 뭔가 접두사가 붙었을 때 완료상으로 전환되는 아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거를 봐서도 얘가 접두사인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완료상인가 착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입하다 사다는 짧은 것이 완료상입니다. 얘가 완료상, 얘가 불완료상. 그래서 얘는 반복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 사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빈도부사와 잘 어울리겠죠.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사들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구입하다, 사다. 슈토티 아부이치나. 너는 보통은 빈도부사죠. 빈도부사는 반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 불완료상과 결합되는 거죠. 불완료상 동사가 A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해 볼게요. 너는 보통 아침 식사로 무엇을 구입하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나는 구입해. 보통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나는 구입해. 빵과 우유를. 그래서 A, B에는 모두 구입하다, 사다에 불완료상 동사가 들어가야 되므로 빠꾸뻐치 동사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5번이 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C의 루블류가 되는지 볼게요. 야 오친 비리 휘엡. 나는 매우 빵을 좋아해. 주어가 야이므로 동사 루블류 들어가겠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only 류빗. 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동사 원형 먹는 거 오버시 야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틀린 거 없어요. 자, 2번 보시면 야, 차스터 비슈. 내가 자주 쓴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그러니까 앞에 것은 역격이 와야 되고 뒤에 것은 대격이 오는데 대격은 복수대격으로 잘 맞게 왔는데요. 누구누구에겐데 이게 지금 역격이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이렇게 쓰는데 얘 복수가 누루지야 이렇게 돼요. 복수 해당하는 격변화 주생 여대조 좀 써볼게요. 생격 누루지 역격 누루지암 대격은 다시 누루지 족격 누루지암이 전치격 누루지야 되죠. 누구누구에게니까 간접 목적어 역격이니까 요게 와야 되는데 생격이자 대격 형태가 와서 이것이 옳지 않은 거 정답 되겠습니다. 3번 온프시그다. 그는 항상 취타엔 읽어요. 신문을 하니까 대격 아르고 나면서 대격 왔고요. 언제 아침에 오케이 왔고 나는 항상 부탁한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부탁한다고 했을 때, 이 누구누구에게는 우생격을 쓰고, 뭐뭐를 부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것일 때, 뭐, 책이나 여기 나온 펜이나 이런 것일 때는 대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생격, 그리고 대격이 왔기 때문에 옳은 문장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그는 항상 본다.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죠. 달, 루나. 근데 대격이니까 나 플러스 대격, 아로 끝난 명사 우가 와서 밤에 달을 본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뭐 문법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냐 그런 것보다는 요걸 통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부탁하다 할때 4번을 추가 설명하면 원래는 부탁하다 다음에 누구누구에게가 대격이 오는 것으로 배웠죠. 대격.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누구누구에겐 대격. 근데 저기처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했을 때는 약간 상황이 달라진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누구에겐 우생격이 맞는데 뭐뭐를 할때 구체적인 것을 부탁하면 보는 것처럼 대격이고 추상적인 것을 부탁할 때는 생격이 온다. 요 부분이 예전에 수능특강에는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걷어졌는데 문제에 다시 한번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부탁하다. 원래 누구에게 부탁할 때는 대격이다. 근데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부탁할 때는 두 가지가 오는데 누구누구에게는 우생격, 구체적인 것을 부탁할 때할 때는 대격, 추상적인 것을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생격이 온다는 것이 이 4번 문제와 관련된 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는 지금 다뤄지고 있고요. 순두강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강의 1번에는 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수 주격에서의 강세 문제가 아니라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강세가 이동하는지 알고 있어, 너네들?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1번에서는요, 여러분, 머리가 갈라바입니다. 강세가 맨 뒤에 있죠? 근데 이것을 대격으로 바꾸면 아니까 우로 바뀔 텐데 강세가 go above하고 앞으로 이동한다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 발음이 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라는 것이 오로 끝난 중성 명사예요. 슬로바. 근데 얘가 복수가 됐어요. 오로 끝난 명사의 복수는 아가 되는 거잖아요. 어미가 슬라바 하고요. 강세가 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는 강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슬라바하고 아 발음이 나는 겁니다. 3번 강세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요거는요. 두 개가 있죠.
강세가 없을 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는데, 강세가 노마 있으면은 집에라는 말이고요. 나마하고 뒤에 있으면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복수는 원래 의를 붙이는 거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강세 있는 아가 와서 복수가 되는 그룹에 있는 아이거든요. 집들이라는 집의 복수 주격이 됩니다. 여기는 그 앞에 동사 시제지 동사가 있어요.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집에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강세가 오에 있으므로 오 발음이 나겠습니다. 다음 황금이라는 것은 놀랐다 하고 광세가 오에 있어요. 원래는 오로 끝난 중성명사고요. 오 발음이 납니다. 그다음 5번 아크노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창문이라는 단어인데 오로 끝난 명사의 복수는 아가 된다고 했죠. 써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강세가 근데 이동해 버려요. 아크노 오크나. 그래서 얘는 지금 복수 형태니까 강세가 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발음이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오 발음인데 2번만 아 발음이라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말칙 소년이 바드니아 들어올렸다. 뭐를? 골로브 머리를 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우치니키 학생들이 비슛 쓰고 있습니다. 뭐를? 새로운 단어들을. 3번 부츠라 어제 위 시진 하루 종일 나는 집에 있었어. 4번 아나쿠필라 그녀가 수비니르 기념품을 샀어요. 근데 기념품이 is 얘는 from이죠. 출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출처나 재료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로 만들었다? is 플러스 생격. 황금으로 만든 기념품을 그녀가 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5번. 내 방에는 큰 창문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번 갈게요. 철자 문제. 흐람. 처음에 빈칸에 들어갈 거. 에르. 그럼 바실리아블라 쥐엔나보 성 바실리 사원은 나호디차 위치에 있습니다. 지엔드리에 마스크비 모스크바 시내에 위치했어요. 로트 자 1번 입 정답입니다. 2번 눈 한쪽 눈은 글라스 두쪽 눈은 복수 강세인 아가 붙어서 글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할 때는 나의 두눈 하면 마이 글라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코네요. 러시아어로 노스라고 하고요. 귀는 우허인데 우허도 복수가 좀 특이하니까 써드릴게요. 한쪽 귀는 우허, 두쪽 귀는 뭐라고 하죠? 우쉬. 그다음 얘는 루카 되겠습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휘 문항입니다. 이 A부터 D까지 볼게요. Blinny. 러시아는 겨울이 워낙 길기 때문에 봄맞이 축제를 일주일 동안 한다 그랬죠. 그거 이름이 뭐예요? 마슬린차 축제입니다. 그때 먹는 것이 태양을 상징하는 블린을 먹죠. 그게 A번에 나와 있고요. 2번 야블라키 원래는 야블라카 오로 끝난 중성명사 사과인데요. 이 아이는 특이하게 오로 끝난 중성명사이지만 복수가 이 어미를 갖는 아이라서 저번에 써드렸던 남자 이웃과 동일한 복수 어미를 갖습니다. 사과. 10번 쇼슐리크 꽃이고 있죠. D번 아펠시니 오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가키 프록티 어떤 과일을 디루비시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엇이오 무엇보다도 나는 좋아해. 그럼 과일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B와 D가 있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문항으로 갈게요. 문화 문항입니다. 붉은 광장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붉은 광장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우선 어디에 있어요? 어느 도시에? 러시아의 수도 마스크바의 중심에 있죠. 젠트르고로다. 시내에 있는데, 크렘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붉은 광장. 그리고 그 붉은 광장을 러시아로 그라스나플로시치라고 하는데 그 붉은이라는 형용사가 고대 러시아에서는 아름다운 의미로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광장임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라스나플로시치. 붉은 광장은 역사적인 중심이다. 어디의? 모스크바의. 그리고 뭐뭐 중의 하나이다. 이 하나가 해당하는 것이 남성이면 아진을 쓰고 보시는 것처럼 여성이면 아드나를 쓰는데 뒤에 오는 것이 여성 명사인가 봐요. 뭐 중에 하나죠? 가장 유명한 플로시지의 복수 성격이에요. 미약해서 끝나는 명사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복수 성격 어머니가 예의로 바뀌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광장 중에 하나입니다. 광장은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 광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서 아드나가 온 거죠. 란쉐, 전에 그 붉은 광장은 장소였어요. 어떤 장소? 다수. 다수의 중요한 사건. 어디에? 러시아 역사에서
많은 중요한 사건들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붉은 광장은 연결합니다.

뭐를 뭐와 연결하냐면 크렘린을 도시의 주요한 거리들과 연결합니다. 이 붉은 광장에는 위치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앞에 나왔던 성 바실리 사원이 있습니다. 붉은 광장은 이블리아이츠 플러스 조격 뭐뭐이다. 상징이라는 명사가 조격이 됐네요. 상징이다. 뭐의 상징이냐면 러시아 역사와 문화의 상징이다. 자, A.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이다. 가장 유명한 광장 중에 하나이다라는 말만 나왔기 때문에 X. 그 다음, 주요 거리와 크렘린을 연결하고 있다. 여기에 나와 있죠? C번. 광장에는 성 바실리 사원이 있고요. 러시아 문화와 교통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BC가 있는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또에다. 이 사람 누구야? 나에테 포토그래피.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 누구예요? 에떤 마야 마마. 나의 엄마입니다. 브라우다. 정말이에요? 이야 누마나 슈도. 나는 생각했어요. 에떠테 바이 시스트라. 당신의 여자 형제라고. 아나 위글리짓. 그녀는 보이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여요. 오, 지금 무궁화도 매우 젊어 보이세요. 하고 삐리리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소록심. 40이고요. 7이네요. 합성수사죠. 합성수사는 뒤에 오는 수사에 따라서 명사의 성이 격변화가 결정이 되는데 1 다음에는 단수 주격, 2, 3, 4 다음에는 단수 생격, 5 이상은 복수 생격이 오니까 47 같은 경우에는 liet라는 고트의 복수 생격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나이를 물어봤겠네요. 1번 각 이웃사봇 그녀를 어떻게 부르나요? X. 2번 그제아나 슈뷰 그녀는 어디에 사나요? X. 3번 스콜콜리에 리엣 나이의 주체는 역격, 이름의 주체는 대격이라고 했죠. 여기는 나이니까 아나의 역격인 예의가 왔습니다. 그녀는 몇 살인가요? 정답은 3번. 4번, 슈도아나 스모드리.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나요? 5번, 나카부아나 빠호쉬. 그녀가 누구를 닮았나요? 누구누구를 닮다 할 때, 빠호쉬. 여성, 빠호샤, 복수, 빠호쉬. 나 플러스 대격이 오죠? 그래서 물어볼 때도 나 플러스 대격. 극도의 대격, 나까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저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미샤, 바스나 코미시아. 미샤야, 인사 나누렴. 에따 모이드록 민호. 이 사람이 나의 친구 민호야. 내가 오친 프리아트나 미니아사본 미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샤입니다. 미샤는 어떤 이름의 애칭입니다. 혹시 아세요? 앞에가 똑같은데 미로 시작하는 남자 이름 미하일의 애칭이 미샤입니다. 문예 도시의 오친 프리아트나 저도 역시 매우 반갑습니다. 미샤 하고 질문이 던져졌고 그게 된 대답으로 야이스라시 저 러시아 출신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왔나요? 아트쿠다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찾아볼게요. 1번 아트쿠다브이 당신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고다브이 이에지치 얘는 타고 가다 정태 동사에 동사 변화 형태고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고, 3번,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즉,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그제브이 우치체스 우치자 플러스 그지 하면 어디 어디에 재학 중이다. 당신은 어디에 재학 중에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5번, 크토 브이 바 프라피시 하면 크토 브이, 즉, 크토 플러스 인칭대명사로 물어보면 인칭대명사의 직업을 묻는 말인데 그 뒤에 프라피시아가 빠 플러스 역격으로 엮여서 직업으로 보았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즉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돼서 5번은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겜 브이 라보타이체 라보타이체 동사 다음에 족격이 오면 그래서 그토가 겜으로 된 거고요.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되고 또 사니마자 다음에 족격이 오면 또 이게 돼서 Chem vi zanimaitis 또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직업을 묻는 표현 1번, 2번, 여기까지에서 3번, 여기 전체에서 4번 이렇게 네 가지 표현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보기 먼저 볼까요? A 방금 전에 답이었던 아이가 또 나왔네요. 아꼬다뜨이 너는 어디 출신이야? B 각지비아사부 너의 이름은 뭐야? C. 스콜커치비리에 너는 몇 살이야? 나이 주체의 역격, 이름 주체의 대격. 우짐스나 꼬미 알고 지내자. 내 이름은 이렇게 돼.
질문. 내 이름은 수민이야. 정말 반가워. 그럼 이름 물어봤겠죠? 그래서 비가 들어가고요. 아, 문예 또쇼 침프리아토너. 나도 역시 정말 반갑구나. 수민아, 뭐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야이스카레이 출신.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A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물어봤더니, 나 위에라는 아마도 자신의 의사 표현하는 거죠. 깍지비에 너와 같을걸? 나는 11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지금 17살이야. 그러면 마지막 빈칸에는 나이를 묻는 표현이 들어가서 정답은 BAC가 있는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너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한국에 왔어. 이사 왔어. 까그다 멋모였을 때, 내가 3살이었을 때 이사 왔어.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됐네요. 1번, 너 어디서 살고 있니? 2번, 그제 띠에라질레스. 너 어디서 태어났니?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너는 언제 태어났니? 4번, 너는 여기로 언제 이사 왔어? 라는 말이고요. 5번, 몇년 동안 너는 여기에서 살고 있니? 라는 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9번. 구다티조시, 너 어디 가니? 나 만나러 가. 남자 형제, 시내에서 남자 형제 만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계획 중이야. 우리 오늘 함께 책방에 갈 거거든. 질문 했고요. 그는 대학교에 입학했어. 웨던가드 올해에 너에게 오빠가 있다니 참 좋겠구나라고 했습니다. 1번 우지바 이스 브라트 너에게 오빠가 있니라는 질문이고요. 2번 스킴 누구와 함께 너는 만나니? 3번 어디로 너는 오빠와 함께 갈 거야? 4번 언제 그는 대학교에 입학했어? 5번 슈토 무엇을 너는 오늘 살 예정이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너에게 오빠가 있니? 응, 그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했어. 라는 말로 이어지니까요. 자,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모노골 유지에 하면은 사람이 많다라는 건데, 어디에? 하고 앞에 장소 표현, 그제 표현이 와야 돼요. 위에래. 얘는 나를 취하고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어디 어디에 장소 표현하죠? 기슭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일단, 플러슈즈는 여성 명사인데요. 여성 명사, 미약기슭은 전치격에서 어미가 이로 바뀌죠. 그래서 나 뿌시지라고 해야 되는데 전치사가 나가온 곳을 맞았지만 이 전치격 어미가 오류가 있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아에라포르트 공항도 와이라파라또 하고 강세인 우가 와서 1번과 동일하게 전치격을 만들고 장소를 표현하는데 얘는 브르츠예요. 그래서 공항에서란 말 들어갈 수 있고요. 아우시토리아 이하로 끝나는 여성명사의 전치격은 단수 전치격은 이이가 돼서 와시토리 강의실에서 말 됩니다. 아스타노프카는 그 이제 아우토부사 버스의 성격이 생략된 건데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 기차역 이런 거 모두 다 지하철역 모두 전치사를 장소를 표현할 때나 방향 표현할 때 나를 쓰거든요. 나가왔고 아스타노프카의 전치격 와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복수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 스타잇, 스타야치 플러스 그지, 어디 어디에 뭐뭐가 서 있다라는 상태 동사입니다. 까라바치는 침대죠. 얘는 참고로 여성 명사고요. 저기에 침대가 있어. 나니 리샷. 그 침대 위에 놓여 있다. 리샷 플러스 그지 하면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동사의 아니 변화 형태라서 여기에는 복수 주격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사과의 복수는 야블라끼입니다. 그 다음에 아지에슈다 의복은 복수가 없어요. 단수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신, 아들의 복수는 시나비야 맞습니다. 이렇게 미약기상 야가 와서 복수가 되는 아이들 몇개 있죠? 남편, 무슈, 복수, 무샤. 의자, 스툴, 복수, 스툴리아. 누룩, 누루지야.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가 요 아들도 있어요. 그 다음 파스포르타 하면 여기까지가 여권이거든요. 여권. 근데 강세인 아가 붙어서 복수가 돼요. 아까 했던 집들, 다마, 두는, 글라자. 다 같은 집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C하고 D가 들어갈 수 있어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무이시 족격하면 나와 족격은 해서 나와 친구들은 드루지아의 족격 형태 왔습니다. 나와 친구들은 다녀왔어요. 어디에? 꾸다.
베냐면 앞에 이동 동사 왔기 때문에 구달의 지배에서 나모레 바다에 다녀왔습니다. 나모레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보일러 문어거 류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산책했고요. 수영했습니다. 바닷속에서 여기는 속에니까 그 모래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니달리커 아트플러스 성격 뭐뭐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그 기슭에서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 섬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거 복수주격 묻는 건데 섬이 뭐냐면 오스트로프예요. 오스트로프. 강세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했던 두는 혹은 집들, 그다음에 고럿, 가라다, 도시들 이런 것처럼 얘도요. 섬이라는 아이도 강세 있는 아가 와서 복수가 되는 아이라서 복수 형태가 이게 아니라 여기를 아로 바꿔야 돼요. 아스트라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강세, 여기 오가 빠져야 되겠네요. 아스트라바. 그래서 요거 복수 형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모이도록 내 친구가 수영했습니다. 크 플러스 역겨 어디 어디 쪽으로 섬 쪽으로 수영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트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디 어디로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흐, 나 플러스 대격이고요. 어디 어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점선처럼 느껴지는 것이 크 플러스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동동사 다음에 사람 쪽으로 하면 크 플러스 역격을 당연히 써야 되지만 장소가 온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어디 쪽으로의 의미가 있으면 크 플러스 역격을 적용할 수 있어서 요 표현이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고요. 오늘은 3강, 4강에 나오는 24문항을 이렇게 함께 풀어봤습니다. 소개에 관련된 의사소통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의사소통은 조금 수월했기 때문에 좀 무거웠던 문법 문제 중심으로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5강, 6강 예습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t's it, 안녕.

안녕하세요. 201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전반적인 공업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또 경공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오늘 배우는 경공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가벼워. 그래서 섬유공업, 식품공업, 인쇄공업, 신발공업, 우리가 총 이렇게 네 가지 공업을 우리가 경공업이라 하고요. 이 외에 수능특강에는 또 우리 세라믹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공업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볼 거예요. 세라믹스까지 해서 다섯 가지 한번 배워볼 건데 가벼울 경을 써서 경공업, 또 우리는 호프만은 이 경공업을 뭐라고 했다? 소비재 공업이라 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강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거 충분히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경공업이란 어떤 거냐? 부피에 비해서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이다.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비교적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은 자본 그리고 단순한 생산 기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상대적인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중화공업에 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호프만의 경공업은 생산재와 소비재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 이거 다시 가로치게 해놨어. 뭐죠? 소비재 공업에 해당된다. 소비재 공업 우리 친구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강을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1강을 공부를 안 하고 온 친구들은 다시 한번 또 시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외워야지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강의 하나 들었으면 그 1강에 관련된 걸 외우고 그 다음 2강에 되는 걸 1강 외우고 2강, 3강 공부할 때는 1강 외우고 2강 외우고 3강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누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경공업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시설 투자비가 중화공업보다 어떻게 들어간다? 적게 들어가, 적게. 그러니까 뭐 시설 투자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얘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무슨 집약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집약적이란 말을 우리 공업 일반에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집약.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다라는 뜻이야.

소비가 저렴한 부분에 지금 발달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경공업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건비가 비싸졌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어디 동남아에서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 집약적이다.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력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거냐? 그냥 이제는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옷에 기능성이 들어가. 그쵸? 그래서 거기에 막 첨단 막 기능이 들어가.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가됐어.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신발도 옛날에는 그냥 신발이었어. 근데 요즘 어때요? 신발이 옷보다 더 비싸. 그쵸? 신발 하나에 거기 보면 막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공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봤고요. 그중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섬유공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섬유공업입니다. 아, 자, 섬유공업은 볼게요. 천연 섬유나 화학 제품 원료를 다양한 섬유를 생산해서 이걸 가지고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이 전반적인 것을 우리는 섬유공업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공정들을 이제 우리 친구도 공부해야 돼. 여기 공정들. 천연 섬유, 화학 섬유로 이렇게 방적, 방사, 그리고 재직, 재편. 그다음 염색, 가공, 봉제. 그 요런 말들은 우리 친구도 아는데 요 말이 약간 생소할 거야. 그죠? 생소.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천연 섬유라는 거는 면, 모, 마, 견. 요거는 알아. 우리 친구도.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화학 섬유라는 게 있어. 화학 섬유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 섬유로 합니다. 그럼 보통 이런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어디서 나오냐? 이거는 뭘로 만들까요? 이거는 우리 석유로 만들어요. 선생님이 중화학공업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런 화학 섬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방적을 하고 방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천연 섬유, 합성 섬유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적당한 굵기의 기다란 실을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는 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디서 배웠어? 산업혁명. 우리 1단원 1강에서 선생님이 방적기 얘기했잖아요. 자, 실을 뽑아내는 거야. 실을 만드는 거. 실을 만드는 거. 방적. 아시겠죠? 자, 그다음 방사는 뭐냐? 얘를 가지고 실을 뽑아내는 일. 이 방사. 이거야. 방사. 아시겠죠? 요거 가지고 실을 가지고 실을 만들었어. 그럼 실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직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뒤에 있는 직. 뒤에 직으로 끝나. 직. 재직, 편직. 이게 직물을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실로 천을 짜는 공적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로 천을 짜는 뭐 나일실과 씨실 해갖고 이런 말들이 우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막 교차시켜서 하는 거 재직이야. 편직은 털실 의료 등을 이음새 없는 자료형 직물을 짜는 거야. 그러니까 직물을 만드는 건데 고리를 이어서 그다음 고리로 하는 거. 뜨개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편직이야. 그럼 뒤에 다 직으로 끝났다. 직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 방직이라는 거 있어. 섬유로 실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실로 천을 짜는 과정 우리는 방직기라고 합니다. 방직기 얘기 나왔잖아. 그쵸? 방직. 그래서 여기는 방직까지 같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방적, 방사, 재직, 편직, 방적, 방직의 과정을 거친 공업은 무슨 공업이냐? 이게 나와.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면 이게 무슨 공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공정들이 나옵니다. 방사, 재직, 그다음 뭐 방적, 아 방직, 봉제의 과정을 거친 공정이다. 이런 식으로. 자, 섬유공업이다. 아시겠죠? 자, 염색 가공해서 봉제하는 것까지. 근데 봉제도 또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 바느질을 해서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우리는 봉제라고 합니다. 이 공정들을 우리는 다 섬유공업이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우리 공정들 머릿속에 기억을 넣고 기억을 하고. 자, 얘는요, 디자인, 개발, 신소재 등을 바탕으로 뭐 창출이 가능하다. 선생님이 경공업에서 아까 개념 설명할 때 한번 얘기했던 거야. 자, 요게는 이제는 이 기능이 들어가. 그리고 여기 또 신소재. 왜냐면 굉장히 얇은 섬유인데도 그게 굉장히 따뜻하게 만드는 뭐 발열 기능이 있는 그런 섬유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막 너무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두꺼운 내복을 입고 다녔어.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 굉장히 얇은 발열 의류 가지고도 우리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섬유들도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신소재, 기능들 다 들어갔죠? 자, 그다음 요즘 디자인.

것도 중요합니다. 디자인, 자, 패션,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기존에 있는 가치가 부가가 됐다. 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높은,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공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노동 집약제 집중적으로 많다. 노동이 집중적으로 많은 노동 집약적 공업이며 수요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계속해서 영속적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활 문화 산업이라 합니다. 생활 문화 산업. 수요가 영속적이다. 자, 최근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신소재, 독창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정보 기술의 접목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섬유공업의 큰 특징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공업은 대부분 2점짜리 문항이야. 약간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강의 경공업은 이제 한 번만 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식품공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식품 되게 중요하죠. 우리 식품이 중요한데, 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료로 영양가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호에 맞게 처리하는 공업은 식품공업이라.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자, 근데 첫 번째 볼게요. 생활 양식이라던가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졌어. 그쵸? 다양하잖아. 개성이 뚜렷하잖아. 옛날에는 한 가지 음식 가지고 먹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식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즉석 식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다? 얘는 다양하니까 얘는 또 다품종이야. 품종이 다양해. 다품종 그리고 대량으로 뽑아낼 수 없어. 그래서 요즘은 식품공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야.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신선 원료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식품에 뭐에 관심이 중요하냐면 이제는 신선한 거. 요즘 어때?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생에 관심이 많아졌어. 위생. 그래서 식품공업에 문제가 났다. 그러면 위생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위생 문제. 그래서 뭐까지 나온다? 햇썹 인증까지. 햇썹 인증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같이 공부할게요. 자, 그다음 현황을 보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1인 가구라던가 고령화라던가, 자, 그다음 온라인 쇼핑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다음 생활 습관도 변화가 되고 있죠. 간편식품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건강한 식품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 식품이 시장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수입식품도 우리는 옛날에는 그 해외여행 가야만 그 수입식품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야? 이제는 굳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 방향 세계화다. 케이푸드 요즘 너무 인기가 많죠. 비빔밥이라던가 뭐 김밥 뭐 인기 너무 많더라고. 참치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식품보호의 발전 방향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 요거. 근데 특히 위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EBS 플러스에 보면 햇썹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항상 식품공업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문제가 이게 나와. 햇썹. 별표. 햇썹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이제 식품에 위해 요소가 있는지, 위해 요소가 있는지, 위해 요소, 얘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말이 되게 길지만, 아, 식품에 위해 요소가 있는지, 위생, 위해 요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거냐? 과학적으로 위생을 관리하는 체계야. 과학적으로 위생을 관리하는 체계야. 그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식품의 원재료부터야. 원재료부터. 식품의 원재료부터. 그다음 얘를 만드는 제조, 가공, 얘를 또 보존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서 내가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로 이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게이 햇썹입니다. 이거 햇썹이라 이거 햇썹.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 친구들. 내가 같은 음료라도 딱 뒤를 보면 햇썹 인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가지고 아 햇썹 인증이 있다. 그러면 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었네. 조금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햇썹 인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햇썹 인증.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내가 과자를 먹더라도, 음료수를 먹더라도 햇썹 인증 마크가 있는 걸 위주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불렀을 때 있는 것들. 자, GMO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 하고요. HMR도 곧 자종 써요. 가정식 대체식품으로, 자, 즉석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푸드테크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쌤이 좀 가져왔어요. 이거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푸드테크는 음식과 기술의 조합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음식에 어떠한 기술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 들어갔다.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주문하잖아요, 음식을. 이것도 푸드테크.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키오스크로 또 주문하잖아. 이것도 푸드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는 콜드체인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콜드, 차갑게 체인 구조화돼서 얘를 사슬처럼 엮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채소나 과일 등의 신선식품이나 냉장, 냉동식품을 저온 상태로 유지해서 유통하는 체계. 근데 요즘은 아이스크림도 배달이 오잖아. 그쵸? 콜드체인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인쇄공업 선생님이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쇄공업. 자, 인쇄는 종이를 비롯한 피인쇄체, 문자나 그림, 사진 등을 대량으로 복제하는 거야. 대량으로 복제하잖아. 우리 복사한다고 생각하면 대량으로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어. 그쵸? 자, 인쇄공업은 그럼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섬유공업에서는 그 공정 이름 있잖아. 그러니까 생소한 이름들. 재직, 재, 뭐 편직, 방직, 방적 이런 것들은 섬유공업에 관련된 공정이라면 인쇄공업에 관련된 공정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판. 이런 만들 나와요. 조판, 재판. 자, 조판, 재판. 그 다음, 제보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제보. 그쵸? 자, 조판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집 작업을 한다, 하고 생각하면 돼. 디자인하는 거. 이게 바로 조판이야. 재판은 판에다 올린다. 판을 제작한다. 예를 들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 나는 한글에다가 디자인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포토샵에다 디자인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본.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게 바로 인쇄공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됐는데, 자, 이게 전통 인쇄 방식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제작하면 필름 제작하고 교정했다가, 자, 그다음 판을 제작하는 거, 이게 재판이야, 재판. 그리고 인쇄하고 후가공까지 하는 거. 근데 요즘은 이 과정이 다 생략돼서 파일 제작한 다음에 바로 후가공 들어가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요런 말들이 좀 나왔다 싶으면 얘는 인쇄공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쇄공업의 특징들은 무엇이냐? 인쇄공업의 특징들은요. 볼게요.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고 값싸게 전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쵸? 값싸게 전달하잖아. 값싸게. 이 전달 자체가 그냥 우리 파일로 전송만 하면 되니까 내 복사본을. 자, 그다음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맞죠? 자, 그리고 뭐가 가능하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대량 복제가 가능하다. 특징으로 나오는 거야. 대량 복제가 가능한 공업은 인쇄공업. 그쵸? 인쇄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달 범위가 넓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을 보면 일단 이 그림은 우리 친구들 그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인쇄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냐면 옛날부터도 최고였어.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보, 무구정강 대다랑인 격. 이거 보세요. 그다음 금속 활자봉 직지 심체 유저. 이거.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 10대 인쇄 대국에 들어갑니다. 자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인쇄공업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공업은 다 우리나라가 다 엄청 앞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의 특징은 전형적인 뭐에 해당이 된지 수주산업이다. 주문을 해야만 하는 거죠. 수주산업. 그 다음 이걸로 인해서 이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품종이 다양한 다품종 소량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제 발전 방향 볼까요? 인쇄공업의 발전 방향. 이제는 인쇄가 종이로 인쇄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캔 우리 캔 음료에 보면 그것도 다 인쇄야. 건축 자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즉석 밥 같은 거 보면 그 위에 뚜껑들 과자 자 그런 봉지들 다 그거 인쇄공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캔 건축 자재 심지어 전자 부품의 인쇄공업까지도 굉장히 넓혀가고 있고요.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친환경 고품질 인쇄산업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인쇄공업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쇄가
대량 복제가 가능하다, 연구 보존이 가능하다, 종이에 인쇄하는

남의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왜냐면 사례로 이런 것들이 나와. 캔, 건축자재, 뭐 이렇게 인쇄. 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이제 신발공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발공업은 운동화나 구두, 실내화, 등산화 이런 걸 제조 판매하는 산업이야. 신발. 신발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특징은 초기 자본은 적게 들어요. 그 경공업의 전반적인 특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두 번째 뭐가 맞냐면 얘는 수작업이 많다. 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 구두 같은 거 보면 수제화 이런 거 많잖아요. 아, 그래서 아, 수작업이 많다. 신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계적으로 뭐된 공업이냐면 표준화가 되었다. 표준화. 자, 우리 신발 사이즈, 신발 모양 보면 다 표준화 되어 있잖아. 뭐 나라별로 신발 모양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게 다 표준화 됐다는 거야.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규격화한 거. 이게 바로 표준화야. 선생님이랑 표준화 나중에 배우거든요. 자, 표준화가 된 공업이다. 자, 근데 생산 기술, 자, 이게 이제 기술이에요. 생산 기술이 해외 이전으로 기능이 약화됐어. 이제. 그리고 임금이 상승되고. 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얘도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임금이 상승되고 물가도 원가가 상승돼서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 어디로 갔다? 대부분 인건비가 조금 저렴한 나라로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경공업으로 발전했어. 근데 지금은 중화학공업, 이제는 첨단공업이잖아. 그쵸? 그래서 경공업 위주로 발전된 그 나라들 동남아시아 이렇게 보면은 경공업 위주로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 얘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발전 방향 볼까요?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이제는 자동화 스마트 공장으로 개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혁신적인 신발, 이런 생분해 신발 소재의 장기적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신발에 어떤 기능성이 들어갔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이거 한번 볼게요. 무슨 기지에서 이제는 뭐를 개발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OEM 공급 기지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개발해서 수출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저렴했을 때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거 있잖아. 디자인한 신발을 우리가 그냥 받아서 생산하는 구조로 했어. 그게 바로 OEM이야. OEM. 여기에서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OEM이 도대체 뭐길래? OEM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OEM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항상 나오는 거야. 별표. 신발 공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의 OEM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OEM이라는 거는 주문자, 상표. 이게 중요해. 상표를 부착한다는 방식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야. A 기업이 있고요. A 기업. 자, 그다음 B 기업 있습니다. 이랬을 때 A 기업이 뭐를 하냐면 얘가 개발을 하는 거야. 개발. 또는 디자인. 얘가 개발을, A 기업이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설계로 할게요. 우리 또 공업이니까. 자, 설계. 자, 디자인까지 같이. 하고, B 기업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서 얘가 생산을 하는 거야, 생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를 한다는 얘기야, 제조. 얘가 제조를 하는데, 자, 제조를 하는데 대신 너가 만들어주는데 상표는 이 신발을 만들었어. 그 상표는 A 기업의 상표를 부착해줘. A 기업의 상표를 부착해줘라는 얘기야. 이 상표를 부착해서 만들어줘. 만드는 건 얘네가 만드는 건지만 설계 디자인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A 기업의 상표를 부착해줘. 그게 바로 주문자. 얘가 주문자잖아. 얘가 주문자. 얘가 주문자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생산 방식이다. 그래서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서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OEM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신는 운동화 있잖아. 운동화. 그쵸? 그 운동화 선생님이 상표를, 특정적인 상표를 말할 순 없지만 그 운동화를 가지고, 운동화를 잘 보면 분명히 이 운동화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그 상표들이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미국 거라고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그 신발에 한번 가보면 메이드 인
동남아시아, 메이드 인, 뭐,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디자인 개발은 그 미국 회사에서 했는데, 생산은 베트남에서 하고, 그 대신, 자, 그 상표가 들어가 있죠. A기업의 상표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만드는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야. 그게 OEM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OEM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OEM 공급 기지가 이 말이야. 이제는 신발이 OEM 공급 기지 하지 말고 독자적인 브랜드를 좀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죠. 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ODM은 무엇이냐? 요거를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D. 여기 있는 D가 뭐냐면 디벨롭이야. 개발한다는 거야. 개발. 얘가 개발을 한다는 거야. 즉, 이제 이거 다시 또 다시. A 기업. A 기업. 그다음 B 기업. 즉, 여기서는 개발까지. 이 개발을 A 기업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제조자. 얘가 제조하는 거야. 얘가 생산하는 겁니다. 생산. 이건 똑같아. 똑같아. 생산하는데, 얘가 뭐까지 하느냐? 개발까지 하는 거야. B 기업이 개발하고 이거를 생산을 해. 그럼 A 기업은 뭐야? A 기업에 맡기는 거야. 맡겨서 마케팅이라던가 판매,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제조자가 제품의 설계 개발까지 모두 참여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A 기업에 마케팅 판매 등을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표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OEM이야. 상표,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했다. OEM. 아시겠죠? 요거 꼭 차이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제 세라믹스 공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세라믹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말이 되게 막 어려운 것 같잖아. 그냥 도자기 생각하면 돼. 도자기. 자, 도자기야. 도자기가 세라믹이야. 세라믹. 자, 이 도자기는 유업이라고도 하고, 비금속 또는 무기질 재료의 높은 온도에서 가공, 성형해서 이런 도자기, 유리, 시멘트 제품을 제조하는 게 세라믹이라 한다. 세라믹입니다. 자, 그래서 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은 내식성. 자, 도자기 생각해보세요. 부식되지 않아요. 견딜내야, 이게 견딜내. 우리는 내구성, 내식성, 내열성,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 내는 견디다, 이 생각하면 돼요. 부식되지 않고. 그러니까, 부식에 견디는 거야. 그 다음, 열에 견디는 거야. 불에 견디는. 이런 거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전통적인 세라믹스가 아니라, 자, 여기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좋게 만든 걸 뭐라 하냐면 파인이라고 그래.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첨단 공업에서 한번 배울 거예요. 근데 한번더 배워놓으면 좋으니까 파인, 좋아지는 세라믹스, 좋아졌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강도가 또 엄청 강해. 예를 들어 도자기는 던지면 깨지잖아. 근데 얘는 너무 강해져. 그래서 강도를 향상시켜서 파인 세라믹스. 그래서 보통 어디에 쓰느냐?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부품 또는 뭐 우주 산업에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인 세라믹스가 이런 거에도 활용이 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경공업 네 가지 식품, 인쇄, 신발, 그다음 섬유 이렇게 네 가지 하고 그다음 세라믹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따른 수능 실전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실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자, 다음은 제품 생산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피 추출부터 이걸 가지고 신발을 제작한대. 요즘엔 이렇게 친환경 제품, 이제 버려지는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찌꺼기 같은 거를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신발로 제작을 하더라. 그러니까 버려진 쓰레기니까 업사이클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커피 추출 찌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페에서 나오는 찌꺼기라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커피 제조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런 쓰레기, 이런 찌꺼기를 가지고 원사를 추출해서 원단을 생성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인쇄를 해갖고 신발 제작을 한다. 이랬을 때 기억 볼까요? 가가 발생하는 업종은 가. 가가 발생하는 업종, 클라크의 산업분류에 따르면 제1차 산업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1차는 자연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나온 커피 추출 찌꺼기야. 그러니까 커피 제조 공장에서 직접 나온 추출 찌꺼기. 그러면 그거는 뭐죠? 제2차 산업. 이 발생하는 업종은 제2차 뭔가
뭐 만드는 공장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 그쵸? 그 2차 산업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1차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나의 생산품은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내, 견딜 내야, 오래 견디다. 오래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내구재는 가전제품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전제품, 이런 내구재인데, 자, 나의 생산품은 원사입니다. 원사. 이거는 내구재가 아니라 비내구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라공업은 신발공업은 다공업, 인쇄공업의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맞죠? 부가가치. 일반 신발에 인쇄가 들어가면 가치가 높아졌네.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리을. 가부터 라까지 공업은 생산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경공업에 해당한다. 어때요? 경공업에 해당되는 거 맞죠? 자, 이제 이게 알겠죠? 생산품의 분류. 1강에서 선생님이 생산품의 규모에 따라서 경공업이냐, 중공업이냐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1번은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3번. 자, 다음은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 경로. 이렇게 유통 경로 많이 나와. 자, 이렇게. 5도씨 이하의 예를 가지고 생산을 가지고 냉장 보존, 냉장 어선으로 운반해서 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했고, 그리고 물류 세터를 통해서 운송하고 판매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산지에서 획득한 인증은, 자, 원산지에서 획득을 어떤 걸 했냐면, 이 원산지, 여기에서 무슨 인증을 획득했냐 나왔냐면, 이렇게. 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했다. 자, 식품에 관련된 인증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해썹 인증이죠. 해썹 인증 맞죠?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자, 적환지 지향형 입지 유형을 고려해서 물류센터를 설립하였다. 물류센터 볼까요? 물류센터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원산지 가까운 곳에다 설립했다. 원산지 가까운 곳에 한 거는 뭐야? 원료 지향형에 해당이 되죠. 자, 근데 여기는 적환지라고 해서 운송시단이 바뀌는 지점이야. 그건 아니죠. 그 뭐였죠? 철강, 정유, 제분 이런 것들을 해당이 됐었어요. 그죠? 해외 우리가 수입을 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이야. 해상 수송 수단에서 육상 수송 수단으로 바뀌는 건데 얘는 원산지 가까운 곳에 설립했다니까 원료 지향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들린 보기. 그다음 디귿 볼게요. 운송 단계에서는 전자태그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송 단계 보면 여기 이게 있어. RFID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이랑 이거 있잖아. 그 첨단 공업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RFID는 RF, 무선 주파수. 무선 주파수에 ID, 내 ID가 있어. 그래서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냐면 교통카드. 내 아이디. 교통카드가 내 아이디잖아. 버스 리더기에 인식을 하는 것. 이게 바로 RFID입니다. RFID 전자태그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 이게 바로 RFID. 이거를 적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다음 리을.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전체 유통 과정에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콜드체인 시스템은 저온 상태를 유지해서 유통하는 겁니다. 저온 상태 볼까요? 여기에서도 저온 있고 실내온도 10도씨 이하. 자, 저온. 그다음 저온이란 말이 나와 있죠. 전 과정에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 기역과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의 견학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농 제품 제조업이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볼게요. 1번.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OEM이 뭐야?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주문자가 원하는 제품을 제조해서 주문자의 브랜드로 유통하는 전문 제조업체야. 그러니까 주문자의 브랜드 상표를 부착해서 유통한다는 거죠.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 OEM 맞죠? 맞는 답지. 2번.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기업이다. 뭐를 보면서 알수 있냐면 요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을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 개념을 한번 다 보고 나서 수능 실전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한게 이게 단원이 다 통합되어 있잖아. 이거 나중에 나와요. 무한 책임 사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선생님이랑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 경영 활동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사업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회사, 이게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의 의미인데, 내가 기업에 100만 원 정도 주식을 샀으면 그것만 투자를 하잖아요. 한도가 있어. 있을 유한 책임이야. 무한 책임은 아니죠. 무한 책임은 한명 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 틀린답지. 그 다음 3번. 공업의 입지 유형은 시장 지향형 입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 원료의 변질 방지와 신속한 유통을 위해서 농가 인근에 위치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원료 지향형이지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얘도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제품의 생산 방식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대량 하는 게 아니라 다품종이야. 뭘 보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라고 됐기 때문에 얘도 틀린 답지. 자, 그다음 생산품은 낙농 제품이죠. 이거에 따라서 분류하면 낙농 제품 우리가 쉽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에 해당이 되죠. 소비재. 그래서 얘도 틀린 답지 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 식품 시장 전망 보고서에다 이를 분석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 시장 이슈가 있고 식품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보기 들어가 볼게요. 가정용 간편식 시장은 감소하였다. 가정용 간편식 시장이 HMR이야. 그럼 여기 볼까요? HMR 시장은 성장을 유지함. 그렇죠.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 다음, 니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식품의 수요가 판매량이, 여기 보면은 건강식품이, 판매량은 감소 추세지만 체중 조절 등 기능성 식품의 판매량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무게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푸드테크의 시장은 감소할 것이다. 푸드테크는 기술. 그 다음, 음식이 조합된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키오스크라던가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우리는 그러니까 기술, 어떠한 첨단 기술이 들어간 걸 푸드테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푸드테크를 뭘볼수 있냐면, 기존 RFID 방식 대체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이력 추적 기술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블록체인이란 건 어떤, 이게 상품의 이력을 디지털로 투명하게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보증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상품의 이력들이. 그래서, 자, 이러니까 당연히 푸드테크 시장이 증가됐죠. 수요 증가 예상. 감소할 것도 예상이다. 틀린 보기. 그 다음, 리을. 관련 공업의 제품은 우리 이거 식품이었어요. 호프만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소비재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 리을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들 보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 다음, 7번. 다음은 땡땡 기업의 섬유 제품 소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섬유 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미래 신산업과 섬유 산업의 융합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다 소개하고 이제 보면서 우리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의료용 인공 피부에는 나노 공학 기술이 적용되었다. 그럼 의료용 볼까요? 의료용 섬유에는 자, 인공 피부야. 10억분의 1m 정도 크기의 섬유, 이거 사공, 사단, 사공, 그러니까 사강에서 선생님이랑 배워. 첨단 공업에서 10억분의 1m라는 거는 1나노미터야. 단위로 하면 10억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1나노미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노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나노 기술 적용되었다. 맞는 보기. 그래서 사강어 선생님이랑 사강을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이거 쉽게 풀수 있어요. 자, 그다음 니은 로봇용 안전섬유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제작되었다. 로봇용 안전섬유 보면 불에 타지 않는 섬유라고 했어. 보호용 난연 커버. 이것도 사실은 불에 타냐, 뭐, 불에 타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산업안전에서 나오거든요. 산업안전 16강에 있습니다. 불연제. 자, 그 다음, 난연제. 불에 타지 않는 거는 우리는 불에 앉는 걸 불연제라고 해요. 수능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난연제는,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물에 젖은 나무 같은 거, 불이 붙는데 그러니까 덜 타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난연이라고 합니다. 난연. 난연이야. 근데 얘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제작되었다는 거, 불연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럼 디귿.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이동 수단에는 연성이 우수한 섬유 복합제가 적용되었다. 첨단 기술 보면 고강도 섬유 복합제라고 해서 고강도, 강도, 강도야. 그러니까 버텨내는 최대의 힘을 강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연성이 우수한 섬유 복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5강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나와요. 연성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쭉 잡아당기면

길게 늘어나는 성질. 그래서 예를 들어 구리라던가 금이라던가 이런 걸 우리가 연성이 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는 강도고 얘네 연성을 얘기했으니까 얘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스마트 패션용 원단 설계에는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거.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처럼 보이고 하는 거. 우리 안경 쓰면서 VR 기기 보잖아요. VR. VR 기술 활용 및 설계 샘플 원단 자동 제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맞는 보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발 브랜드 육성 사업 참여 기업 선정을 분석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평가 결과,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 그럼 최종 점수를 봐야 돼. 채점 기준이 8점, 15점, 5점이야. 자, 그랬을 때 적용하거나 취득 시에만 점수를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적용하는 거, 이거. 생산 자동화는 얘는 8점이네요. 그다음, 여긴 미적용이니까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0점, 0점. 자, GR 인증이야. GR 인증 같은 게 여기 15점, 15점, 15점. 얘 0점.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 5점, 0점, 5점이 되겠네. 그럼 합쳤을 때 얘는 13점이 되고요. 얘는 15점이 되고, 얘는 20점이 되겠네. 그쵸? 20점 맞죠? 자, 그랬을 때, 제일 높은 기업은 C 기업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문제가 또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선정된 기업에는 OEM 생산 방식 뭐예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이다. 이거는 ODM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평가표의 업체 선정 기준에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 친환경성의 비중을 가장 크게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걸 알아야 돼. 자, 선생님이랑 제품의 표준 인증 단계에서 선생님이랑 배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잘해서 우수한 품질로 만들었을 때 인증을 부여하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GR 인증이랍니다. Good Recycled. 품질을 좋게 재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GR 인증이야. 그럼 여기 점수대를 보면 얘는 8점이고 얘는 15점이고 5점이란 거는 아, 여기에 조금 더 의미를 크게 비유를 했구나. 그러니까 비중을 두었구나. 자, 재활용 제품에 대한 걸 비중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채점 점수가 가장 낮게 제시된 항목의 산업재산권은 가장 낮게 한게 바로 디자인권이야. 그죠? 그죠? 얘는 권리 존속 기간이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함께 산업재산권에서 권리 존속 기준 외웁니다. 배워요. 배워요. 이때 가장 이 디자인권이야. 디자인권은 몇 년이냐면요. 여기 20년이야. 20년. 그래서 산업재산권이 크게 우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통합형 운항이기 때문에 다 개념 공부하고 하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권 20년, 상표권 10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20년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죠. 기역과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자, 10번입니다. 가와 나 기업의 제품 생산 방식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토너 액체 잉크를 용제 직접 인쇄하는 거고, 얘는 인쇄판에 잉크를 묻혀서 인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 기업은 재판 공정이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기업은 토너 액체 잉크를 직접 인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재판 공정이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니은. 가기업은 제품의 소량 생산에 비효율적이다. 여기는 대량 인쇄에 따른 단가 절감 효과가 없음이라고 됐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틀린 무게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나기업의 생산 방식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인쇄 수량이 증가할수록 생산 단가가 감소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알수 있어요. 규모의 경제 효과는 선생님이랑 그 중화학공업에서 자동차 공업에서 선생님이랑 배웁니다. 뭐냐면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제품 한 개당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려면 천만 원이 든다고 예를 들어 천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 공장도 들어가고 그죠? 자, 공장뿐만 아니라 기계들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대만 생산하면 안 되잖아. 여러 대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더 이익이지. 단가가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이다. 근데 수량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감소한다라는 게그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 10대, 자동차 100대, 자동차 1000대를 만들수록 단가가 감소되겠지.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합니다. 이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는 보기. 그 다음, 릴. 가와 나기업은 전형적인 수주산업입니다. 둘다 인쇄기업이기 때문에 인쇄 수주산업에 속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격과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 수능 실전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기출은 이 경공업에 관련된 기출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선생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예요. 자, 다음 공업 구조 이해를 위한 수행평가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매운 볶음라면으로 KF들을 선도하는 땡땡 기업이에요. 자, 식품 위생 및 위해 요소 관리에 대한 인증도 획득했고, 전자태그를 이용한 무선 인식 기술 RFID도 나왔고, 그럼 이 가공업 보면 식품 원료를 수집해서 라면을 생산하는 거고, 얘는 이걸 가지고 인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식품공업, 얘는 인쇄공업. 이걸 가지고 포장, 보관, 관리하는 이 전반적인 수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1번 볼까요? 땡땡 기업이 획득한 인증은 GR 인증이다. 굿 리사이클드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얘는 햇섭 인증을 획득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 그다음 2번 볼까요? 땡땡 기업은 GPS를 활용해서 제품의 입출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RFID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으면 이거 충분히 할수 있어요. 틀린 보기. 자, 그다음 3번. 가공업의 생산품은 얘는 식품공업이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특징이 아니라 인쇄공업이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죠. 그 다음, 나공업은 인쇄였습니다. 얘는 인쇄야, 인쇄. 자, 기획, 원고 작성, 그 다음 재판, 인쇄, 가공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가와 나공업은, 가가 얘가 식품이고 얘는 인쇄야. 얘는 생산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쵸? 수능 실전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얘 보면, 자, 다음 경영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A와 B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A 기업은, 자, 요거 나왔어. 방사방적 재직 재평. 아, 이건 그럼 뭐야? 아, 얘는 섬유공업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얘는 조판, 재판, 인쇄 나왔어. 얘는 인쇄공업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기억볼까요? A 기업의 생산 공정에는 짧은 섬유를 조직해서 적당한 굵기에 기다란 실을 만드는 공정이 포함된다. 포함되죠? 맞는 답지. 자, 그 다음, 니은. B 기업의 생산 제품은 인쇄야.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보존하는 역할. 맞죠? 맞는 답지입니다. 자, 그 다음, A와 B 기업의 해결 방안으로 나타난 지식재산권의 권리 존속 기간인 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는 상표권이고, 여기 저작권이죠?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15년씩 갱신 가능하다. 틀린 답지. 나중에 선생님이랑 특허에 대해서 배우면,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배우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자, 이 수행 보고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야. 생산품이 냉면? 라면이야. 얘는 어떻게? 식품이죠. 식품. 그 다음, 얘가 양복 입을 놨죠. 얘는 섬유다. 섬유. 자, 이게 나왔어. 얘는? 아, 인쇄구나. 경공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기억. 1번 볼까요? 가는 다른 공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한다.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건요. 섬유, 이런 게 아니라, 철강이라던가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거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지. 그다음 나의 원료로 목화 양털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죠. 맞는 답지. 그다음 3번 다는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다 이거야. 인쇄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얘는 2차 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 자, 그다음 4번 볼까요? 가와 다는 부품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공업이다. 이건 중공업에 관련된 내용이지. 틀린 답지가 되겠죠. 그다음 5번 볼까요? 가와 다는 생산 제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어때? 식품, 섬유, 인쇄는 모두 다 뭐였죠? 얘는 경공업에 해당했죠. 중공업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구나. 경공업은 특징들. 선생님이 얘기했던 개념들, 특징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경공업을 조금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는요, 중화학 공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해도 용룡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현학쌤, 오늘은 추리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추리소설 좋아해요?
1: 제가 어릴 때 셜록 홈즈 시리즈랑 아르센 류팽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추리물을 어릴 때참 좋아했습니다.
0: 꼬마 덕후였구나. 저도 덕후예요. 어머, 너무 반갑다. 자, 다시 한번
1: 주먹으로?
0: 하자.
1: 네.
0: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니라 추리 정상회담이라면 누구를 세 명의 연사로 모실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추리소설의 원조, 그러니까 뒤펜을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리소설 확신의 탐정상. 이 사람은 탐정의 대명사다. 셜록 홈즈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거스 크리스티가 만든 에르큘 푸아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거 앨런 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메인은 고딕 소설이라고 있어요. 고딕 성당 같은 걸 보면, 고딕 건축물 같은 거 보면 되게 첨탑이 위로 솟아
1: 뾰족하죠.
0: 있고, 뭔가 분위기가 약간 오래되어 있고, 고풍스러운 성에 으시시하고 막 괴기스러운 일, 이런 거 일어나는 거를 고딕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딕 소설을 주로 메인으로 썼던 작가예요. 그 유명한 작품이 어셔가의 몰락.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네. 이게 알수 없게, 이유도 알수 없게 기계예요. 여동생이 죽고 내 여동생을 납골당에 넣었는데, 납골당에서 여동생이 피투성이 돼서 다시 나타나고, 그거를 친구로 온 화자가 이렇게 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셔가가 몰락하는 기괴한 이야기예요. 암튼간에 이 사람은 되게 기괴하고 음울하고 어둡고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을 추리소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을 추리소설의 효시라고 불러요.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혹시 아시나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0: 아, 진짜? 자, 들어봐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몰락 귀족인 듀팽이라는 사나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나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인 한 남자가 듀팽이라는 사람, 이렇게 분석력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라고 서술하는 거예요. 자, 모르그가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와 딸이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야. 그런데 밀실이에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어. 근데 어머니와 딸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밀실 사건, 그러니까 밀실 트릭이라는 것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전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밀실 너무 좋아해요. 죽인 사람은 없는데 죽은 사람만 있는
1: 맞아요.
0: 거예요. 이거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시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못 푼다. 이거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 근데 뒤팽이 푼 거죠. 범인이 오랑우탄이었어요. 한 프랑스 선원이 외국에 갔다가 오랑우탄을 잡아온 거죠. 잡아와서 동물에다 거액으로 팔려고 가둬두고 있었는데 얘가 탈출한 거예요. 덮문이 열려있는 2층에 어느 집을 보고, 불이 켜져 있네. 거기서는 이 오랑우탄이 거기 들어간 거죠. 딸과 어머니가 놀래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오랑우탄이 놀라갖고 이 어머니를 목을 연도날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던져버려요. 근데 딸이 너무 놀래 떠소리지니까 딸 어떡하냐? 거꾸로 들어서 굴뚝에 처박아 놓습니다. 엄청난 괴력이죠. 그러고서는 오랑우탄 말로 말말말 하다가 그 아주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창을 열어서 위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락날락 할수 없는 밀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뒤팽은 알아차렸죠.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뭔가 다른 것이어야 돼.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 다 뭐라고 했느냐? 다른 증인들이 알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외국어 같았다. 근데 모든 인종의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우리말은 아니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알아보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오랑우탄이 내뱉는 어떤 알수 없는 말이었구나 해서 범인을 잡았더니 이제 오랑우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이런 걸좀더 많이 쓰고 작고를 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이 사람 인생이 너무 스산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마 나도 제일 좋아할 거고, 현우 학생도 제일 좋아할 만한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참 탐정 중에서 제일 팬덤이 강할 거예요. 탐정 중에서 팬덤이 제일 강한. 셜록이언이라고 하는 팬덤 이름도 있고요. 홈지언도 있어요. 셜록 홈즈의 광팬들을 부른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아서 코난 도일은 안과 의사였어요. 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셜록도 있고 왓슨도 있나 보다. 네. 왓슨은 사실은 그 군 참전을 했었던 네, 군의관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되게 괴짜잖아요. 그래서 아, 세상에 없는 이런 괴짜 캐릭터를 자기 안에서 이렇게 분열을 시켰는데 사실은 왓슨을 되게 뭔가 들러리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왓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왓슨을 만들 때도 자기 이력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뒤팽에서부터 내려온 그 뭐랄까 추리소설의 문법 같은 게 있어요. 우선 전형적으로 밀시를 조금 좋아하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범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야.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못 풀어. 게다가 이거를 접근하는 탐정들이 대부분 제도권 내에서 막 예를 들어 경찰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바깥에서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어떤 천재적인 재능으로 확 풀어내는 느낌이 네. 좀 있거든요. 천재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 이걸 같이 따라가다 보면 왠지 나도 천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셜록 홈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이건 인간인가? AI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어떻게 옷깃에 묻은 흙자국만 보고도 어느 어느 길을 통해서 도착했군요.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지 네. 대단한 추리력을 보여주거든요. 셜록 홈즈하고 왓슨하고 처음 만났던 첫 작품이 주홍색 연구라고 있어요. 왓슨하고 이제 셜록 홈즈가 같이 하숙생 같은 집에서 네. 하숙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메이트를 찾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때 셜록 홈즈가 왓슨을 보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온 군인이군 이렇게 다 알아맞혀요. 딱 맞추거든요. 그리고 왓슨은 이제 셜록 홈즈를 쫓아다니면서 워워 해주기도 하고 기록을 해주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조를 하죠. 이렇게 짝꿍이 생긴 것도 사실은 뒤팽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뒤팽도 혼자 살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짝꿍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짝꿍이 화자예요. 소설의 화자. 그래서 뒤팽이란 사람이 자문 작품에 원형이 굉장히 많구나. 세 편밖에 안 됐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가 저는 뒤팽 얘기보다 더 재밌었거든요. 뒤팽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귀족이고 점잖아요. 근데 셜록 홈즈는 너무 이상해. 괴짜야. 막 그 약간 중독자 같아요. 미치광이 같은 느낌도 네. 있어요. 사건에 중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셜록 홈즈는 사건이 있으면 이런 표정인데 맞아요. 사건이 없으면 난 우울해, 난 죽어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건을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그리고 모든 지식이 사건을 푸는 데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는 게 엄청 많은데 또 무식하면 또 엄청 무식하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ADHD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산만해. 근데 또 집중할 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실험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본인한테 뭘 발라보기도 하고 맞아요. 본인이 뭘 먹어보기도 하고 네. 목숨을 거는 데 정말 개의치 않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이 사회적 소셜 스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왓슨이니까 봐주는 거야. 네. 그냥 좋게 봐주는 거지. 아, 결혼해서 같이 산다던가 이웃으로 지내기에는 정말 최악의 사람. 괴짜 중에 괴짜인데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셜록 홈즈를 읽다 보면은 뭐가 재밌냐면 어떻게 이 코난 도일은 이런 트릭을 다 상상을 해낼 수가 네. 있지? 케이스 케이스마다 다 미스테리한 걸 어떻게 이런 네. 트릭들을 개발해냈지?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 그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설정을 했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글쓰기를 제가 글쓰기 하는 게 제 주된 업무잖아요. 네. AI 때문에 되게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AI가 내 글쓰기 이 가르치는 거 이거를 다 대신해버리면 나는 글쓰기 가르쳐도 뭐 아무 반응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추리소설을 AI한테 쓰라고 하면 기존의 문법을 답습하는 것 외에 새로운 트릭을 만든다던가 새로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전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네. 소설을 쓸 수 있어요, AI가. 시도 잘 써요. 그런데 추리소설의 이 아주 독특하고 뭔가 특이한 트릭과 세팅은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는 워낙에 코난 도일이 아이디어 다양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잉 메시지. 주홍색 연구에 나오거든요. 네. 독일어로 복수라고 하는 그 다잉 메시지 그런 거. 그다음에 암호문. 딱 봐도 졸라맨 그림이야. 졸라맨도 여러 명 있어. 근데 셜록 홈즈 딱 그걸 보고 아 이게 뭐다 라고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정말 조금밖에 없는 힌트. 어떤 줄무늬 어떤 끈을 봤어요. 근데 그거 뱀이다 이렇게 딱 알아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이 참신한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앤드 셜록 홈즈는 키도 자유자재로 줄인답니다.
1: 맞아요.
0: 노파로 이렇게 변신을 갖고 이렇게 왓슨 옆을 지나갔는데 왓슨이 몰랐고요.
1: 맞아요.
0: 죽은 척도 잘해요. 병들어서 왓슨 난 이제 곧 죽네 누구를 불러와다오 이런 것도 맞아요. 잘하고요. 다 거짓말이었죠. 모리아티 교수랑 싸우다가 자기가 죽은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매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기로 만든 아서 코난 도일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셜록은 과연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셜록의 꼬마 덕후로서 셜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낙에 적이 많으니까.
1: 그렇죠.
0: 어디 밤을 가다가 이제 조금 지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졌을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폭치기로 해갖고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1: 적이 많으니까
0: 원한이 많아서 밤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독약에 당하거나 근데 이 사람이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말년에 이 범죄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서 그 양봉업자가 돼요.
1: 양봉업자요?
0: 양봉업자가 돼요.
1: 그랬나?
0: 네. 마지막에 꿀을 키워요. 근데 이게 또 개연성이 있어. 말이 또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셜록 홈즈가. 나는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찰을 아주 주의 깊게 해왔는데 이제는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 그래서 거래 세계와 벌의 행태에 대한 관찰로 옮겨온 거예요. 예를 들어 벌이 이렇게 팔자춤을 쳐. 얘는 어디 가서 먹이를 발견했군. 추리를 하는 거야. 이 벌은 어떤 상태의 벌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여왕벌이 대상인가 막 이런 거를 보는 걸로 바뀌어서 책을 써요. 벌 잘 키우는 법, 양봉업 이런 책을 써갖고 나중에 왓슨한테 선물을 해요. 자네 내가 쓴 책 보고.
1: 독특한 사람이에요.
0: 그죠. 근데 아, 그 관심이 사실은 이 관심으로 인간에 대한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이 꼴벌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구나, 넘어갔구나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고
1: 그렇죠.
0: 관찰할 게 없으면 이 사람 아마 미쳐버릴걸요. 그러니까 꼴벌한테 열심히 관찰하는 게 그 노년의 셜록 홈즈한테는 너무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추리 소설이 그 풀지 못하는 약간 추리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림피아드 경시대회가 있어요. 수학 문제. 아주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나가서 푸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다고 쳐요. 평범한 사람은 거기서 상을 못 받아. 수학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왜 그 제도 샤프를 이렇게 차르륵 차르륵 굴리면서 문제를 척척척척 푸는 그런 그 수학 머리가 있는 그런

0: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대요.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읽어본 적 있어요?
1: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0: 거의 그 애거서 크리스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최고로 뽑는 맞아요. 작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여러 독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네. 왜냐하면 스포가 되니까. 스포가 돼요. 네. 마음을 하지 맙시다. 단지 거기에 나오는 게 별로 얘기를 해도 되나?
1: 어디까지 얘기하죠?
0: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이게 이것도 역시 그 애거서 크리스티는 얼마 전에 베컴이 영국 왕한테 자기 받는 네네, 거 보셨나요?
1: 봤어요.
0: 축구를 신금으로 잘하면 이제 자기를 받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애거서 크리스티도 자기를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아서 코난 도일도 자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의 나라 영국이라는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애거서 크리스티는 그 정도로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작가인데 이 뱀, 홈즈, 그다음에 푸아로 놓고 본다면 셜록 홈즈 팬이 제일 많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사람 작품이 정말 뛰어난 작품 많죠. 그런데 그 위대한 홈즈도 사실은 디펜을 조금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자네는 마치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에 등장하는 디펜 탐정 같군 그래. 그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가. 홈즈는 벌떡 일어서며 파이프에 불을 댕겼다. 자네는 나를 칭찬해줄 생각으로 디펜을 끄집어냈겠지만 내가 보기에 디펜은 한참 모자란 친구라네. 15분 동안이나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말을 던져 친구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수법은 아주 과시적이고 천박하지. 어느 정도 분석에 재능이 있기는 하지만 비범한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않네. 포는 비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말이야.
0: 맞아요. 별론데
1: 약간 이런 거
0: 나보다 안 했네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슷하게 셜록 홈즈에 대한 애거서 크리스티의 얘기도 있어요. 애거서 크리스티 자서전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기는 셜록 홈즈라는 그 거대한 벽, 이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탐정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셜록 홈즈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의식해서 써야 됐다. 그래서 나온 캐릭터가 포아르예요. 자, 뒤팽하고 셜록도 사실 상당히 다르거든요. 뒤팽은 좀 더 정적인 인간이에요. 네. 그리고 분석력을 강조하죠. 근데 셜록 홈즈는 실제로 동양의 무술인 유도에 정통하였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무력도 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력과 무력 양쪽이 다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뒤팽의 변주형이 셜록 홈즈라면 셜록 홈즈에서 조금 더 변주된 게 푸아르예요. 마치 포켓몬에서 이상해 씨가 이상해 꽃이 되고 이상해 열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네. 뭔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 셜록 홈즈는 이제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조금 매력적인 어떤 네. 남성이었다면 그리고 젊은 남성이에요. 푸아르 경감은 은퇴한 경찰이에요. 은퇴를 했고 뒤팽은 프랑스 사람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영국 사람
1: 네.
0: 이 사람은 근데 푸아르는 영국 작가가 쓰긴 했지만 국적이 벨기에인이에요. 영국의 그 애거서 크리스티 살던 동네에 벨기에에서 온 이렇게 난민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천막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벨기에 사람으로 설정을 할까 한 거예요. 그리고 셜록 홈즈가 젊으니까 그럼 나는 좀 나이 든 사람. 은퇴한 벨기에 경찰이면 탐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1: 네.
0: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푸아르가 그 처음에 스테일스 저택 괴 사건이라는 곳에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이게 1920년에 처음 등장해서 1975년 커튼이라는 작품에서 실제 작품 안에서 죽음을 맞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죽음을 푸아로가 맞았을 때 그 똑같은 1975년에 뉴욕타임즈지에 푸아르의 부고 기사가 실립니다. 저 봤는데 실제로 봤는데 푸아르가 이렇게 서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벨기에 탐정 푸아르 이렇게 사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가공된 인물, 창작된 인물 중에서 부고가 실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그만큼 영향력 있고 유명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푸아르의 특징은 사실 셜록 홈즈하고 대비하면 되게 쉬운데 이 캐릭터에 염두에 뒀다는 게 첫 번째 작품에 이런 게 나와요. 푸아르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이세요. 믿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1: 네.
0: 그러니까 셜록 홈즈 그만큼 보증수입했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셜록 홈즈한테는 친구 왓슨이 있었잖아요.

0: 후아르한테도 왓슨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대령인데 이 대령이 그 친구고 화자 역할을 해줘요. 후아르가 이리를 했었다. 네. 그 다음에 뒤팽은 분석력 최고다. 그 다음에 셜록은 분석력에다가 아주 치밀한 어떤 추리력. 여기 이것이 최고였다. 푸아르는 어떤 게냐, 분석력도 좋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뭔가 그런 걸 카운셀링 같은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푸아르 경감이 자기의 분석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뭐를 발동시켰냐면, 작은 회색 뇌세포. 이게 그 인간 뇌에 보면 그 회백질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고차원적인 어떤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래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에거스 크리스티가 쓴 것 같아요. 오. 근데 항상 나에게는 작은 회색 뇌세포가 있지. 지금 빨리 발동을 해. 회색 뇌세포야. 약간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추리력을 발동을 해서 역시 탐정기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푸아르는 입으로 싸웁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나불나불 해서 약간 이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얘기 듣고 알리바이를 다 듣고 심리 추적까지 한 다음에 말이 안 맞는데 이 사람 왠지 알리바이가 이상한데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꼬마야 꼬마야 와서 좀 얘기 좀 해봐. 그 다음에 한여 아가씨 이리 와봐 얘기 좀 해봐. 요렇게 다 들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되게 인간미가 있어서 조금 범인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면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돼. 이 연인이 결합을 못하게 돼. 그러면 그걸 그냥 모른 척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 끝에 보면 냉랭했던 부부가 다시 화합하는 장면도 있고 연인끼리 이렇게 이루어진 장면도 있고 그래서 뭐랄까 월한 오인처럼 인연을 좀 맺어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런 게 조금 깔려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이제 전형적인 작품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푸아르가 나오는 작품이 오리엔트 특급살인이에요. 오리엔트 특급살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처음 봤어요.
0: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만 읽으셨구나.
2: 맞아요.
0: 결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열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아홉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죽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스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걸로 해요. 그런데 오리엔탈 특급살인은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문법을 보여주고 게다가 애거스 크리스티의 특징을 보여줘요. 애거스 크리스티 선호하는 게 뭐냐면 무대장치예요.
1: 무대장치.
0: 항상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병정섬으로 10명의 사람을 모으잖아요.
1: 초대하죠.
0: 그렇죠. 초대하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오리엔탈 특급살인도 여기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 모든 사람이 몰려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연히 거기에 푸아르까지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푸아르가 해결하는 겁니다. 데이지 암스트롱이라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납치돼서 유괴살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살인범이 범망을 빠져나가요. 라세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아주 부유한 사업가로 변신해서 이 기차를 타게 되는 거죠. 기차를 탔는데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푸아르가 생각하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왜? 왔다 나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 있는데 누굴까? 알리바이를 맞춰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알리바이가 돼주고 너는 제 알리바이가 돼주고 알리바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뭐지? 생각을 했는데 12명의 승객 모두 그 죽은 납치되어서 죽은 소녀 데이지 암스트롱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 데이지라는 아이의 외할머니가 연극 배우인데 모은 거예요.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배시몬의 범망을 빠져나간 저 범인을 내 손녀를 죽이고 내 딸을 죽게 만든 저 인간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데이지의 대모, 데이지의 유모, 데이지의 가정교사, 데이지의 운전수, 데이지의 요리사, 데이지 아버지의 비서 싹 다 모은 거예요. 다 결기를 한 겁니다. 나는 데이지를 위해서 가담하겠습니다. 12명이 모여서 순서대로 그 범인을 한 번씩 찌른 겁니다. 그래서 자상이 총 12개. 사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범인도 12명. 이런 상황이 돼요. 전형적인 밀실에다가요. 복수극에다가요. 알리바이가 완벽한데 그거를 푸아르가 뚫고 나가요. 그래서 푸아르한테 그 외할머니가 얘기해요. 그래 나예요. 내가 범인이에요. 어쩔 수

0: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게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전 이걸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요즘 모범 택시라든가 되게 사적 제재 중심의 그런
1: 네.
0: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런 게 이미 여기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푸아르가 이해가 간다. 배심원들이 그때 잘못한 것 같다. 당신들을 배심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진범은 여기 없습니다. 이미 열차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해줍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거는 잘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벌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이제 추리소설의 3대장. 을 살펴봤는데 저는 언제 추리물을 읽냐면요. 주식이 폭락하면
1: 네, 왜요?
0: 추리소설을 읽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폭락을 하면 내가 할수 있는 건 손절밖에
1: 그렇죠.
0: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추리소설을
1: 네.
0: 봐요. 현생은 사실 잘안 풀리잖아요. 순리대로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내가 주식을 이거 샀는데, 오를 것 같아 샀는데? 안 오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럴 때, 추리소설을 보면 나는 답답하지만 여기서는 명쾌한 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추리소설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어떤 해결책, 쾌감. 아,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열심히 풀었더니 문제가 풀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푸는 게또 재밌어. 왜냐면 추리소설 조금 비슷비슷한 그런
1: 맞아요.
0: 결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추리소설을 봐요. 추리소설에 없는 살인사건 유형이 뭐냐면 묻지마 살인사건이에요.
1: 맞아요.
0: 살인사건이 처음에는 누가 왜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끝에는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건 너왜 죽였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데 묻지마 이유 없이 그냥 찔렀어. 이런 식의 살인은 안 나와요. 결국은 다 이해되는 심리 상태, 이해되는 살인 사건, 이해되는 어떤 인간의 사연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현대로 갈수록 사실은 묻지마 살인 같은 불안하고 모호한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추리소설은 살인 사건이긴 한데 뭔가 살인 사건 같지가 않아요. 문제로 느껴지지, 뭐 사람이 죽었어, 피범벅이야, 요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추리소설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문제풀이, 퍼즐 맞추기의 지적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 여기에는 절대로 묻지마 살인 사건은 없다. 항상 해결 가능한 살인이 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살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게임은 게임인데, 막 내가 쫓겨, 내가 당할 것 같아. 이런 공포스러운 게임이 아니라, 뭔가 스릴이 있고 쫄깃쫄깃하고 조마조마한데, 안전해. 결국은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리소설을 읽는 이유는 저는 추리소설이 트릭도 중요하고 푸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게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추리소설 보면 살인이나 이 도둑질 일어나는 이유는 거의 두 가지예요. 인간의 아주 어둡고 진한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이게 주홍색 연구의 살인의 이유예요. 몰몬교들한테 내 약혼녀, 연인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복수극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탈 특급 사건도, 특급 살인도 손녀를 잃은 할머니의 복수극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주 농축되어 있다. 추리소설 밑에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망이 또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이죠. 대부분 유언장이 나왔어. 재혼을 하게
1: 맞아요.
0: 됐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됐어. 이렇게 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 돈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게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 욕망과 사랑과 복수라고 하는 핏빛 욕망이 추리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다. 그래서 보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좋아서 추리소설을 읽었는데 이거를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에서 추리소설 읽은 걸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우선 소설을 읽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문학과나 또는 이제 그 소설을 원어로 읽는다면 영문학

0: 봐도 충분히
1: 아.
0: 승표가나 뭐 아니면 요즘 많이 신경들 쓰시는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 세특에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추리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고를 다각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1: 맞아요.
0: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또 나라면 어떻게 볼까? 이런 단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학습과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본인이 이런 다각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심리학,
1: 심리학.
0: 그리고 뭐 범죄사회학 이런 분야들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많이 익히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1: 세특에다가 난 이런 걸 읽고 사회심리학을 전공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든지 범죄심리학?
0: 그렇죠. 그럼 이제
1: 범죄심리학,
0: 프로파일러나 이런 꿈꾸는
1: 프로파일러,
0: 친구들은
1: 범죄심리학을 전공할 그런 꿈을 키우게 되었다. 심리학도 괜찮다. 인간
0: 그렇죠.
1: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조명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금방내 풀이가 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추리소설은 암만 단편이어도 항상 이 헛발질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좀 헛고생을 하다가 항상 정답이 나오잖아요. 난 이게 공부의 과정 같거든요. 공부는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틀려도 극복을 해내야 되고 내가 이걸 하려고 끝까지 정답은 있을까 찾아보자라고 하는 끈질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180 IQ가 아니어도 이렇게 꾸준함으로 끈질기게 찾으면 결국 사건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 추리소설의 트렌드예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평범한 형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범인을 찾아내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자세를 내 새끼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공부하든 이런 자세라면 되지 않겠어요? 탐정은 추리소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공부 자세를 배우는 데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탐정소설을 한번더 읽혀볼 거예요.
0: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부터 읽기 시작했던 거라서 11살, 12살 이때쯤 한창 재미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또 텍스트가 줄글이 익숙해지고,
1: 맞아요.
0: 그러면 또 다른 소설을 읽을 때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셜록 홈즈를 타고 뒤팽도 가시고 셜록 홈즈를 타고 푸아로도 가시고 이렇게 가지를 치는 즐거운 추리 소설 라이프를 즐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저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완전 한국 맛이네. 똑같네.
1: 미국에는 맛있죠.
2: 아우 맛있어. 밥 먹고 싶다 진짜.

0: 먹어도 돼요?
1: 아.
0: 어, 뜨거워.
2: 오이시, 오이시. 혼돈이 오이시.
3: 아니마요.
1: 할아버지 좋다, 제주요. 그러나, 우치와 아버지, 저기, 어머니 쪽 다 제주 출신이요. 여기는, 네, 오사카 이쿠노 지역은 제주 사람들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살아.
0: 아, 그래요?

일본 식민지 정부가 그 한반도 사람들의 땅을 뺏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되게 됐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그런 돈을 벌 그 자리가 없어요. 네, 이카이노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이카이노.

0: 한국 맛인데 조금 미묘하게 약간 다르거든요. 기억보다 또렷하고 언어보다 질기다. 이민자들의 그런 역사들이 다 여기 좀 배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맛. 네, 맛있습니다.
1: 맞잖아. 어서라스크 20歳 ぐらいで, それは1933年ぐらいだとお聞きしてます。お店を

0: 나라.
1: 일본에 와서 종식이는 막 일도 제대로 없고, 나라만 아무 일이나 하면서나 조문, 김치, 사이, 이거로 마늘 냄새. 차별 마루시네. 나라마 엄청 고생이 많았을 거야.
2: 우리나라 이주사를 돌아보면 멀리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 있는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모습보단 이분들이 외롭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현경입니다. 2026년 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중동의 전쟁은 길어졌고 유가는 치솟았죠. 사람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진 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유 산업이죠. 한국은 원유가 나지는 않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들여온 원유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꿔 되팔죠. 그래서 한국 정유 산업을 지상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유와 뿌리가 같은 산업이 석유화학이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프타라는 물질이 함께 나오는데 석유화학은 이 나프타를 원료로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터리와 반도체에 쓰이는 첨단 소재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성장의 숨은 주역, 화학산업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화학산업의 출발점은 석유화학도 아니었고 정유도 아니었습니다. 비료였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죠.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비료 생산 시절 대부분은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남한은 비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 원조 자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비료 공장을 건설합니다. 1961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충주 비료 공장입니다. 충주 비료 공장은 광복 이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최초의 대규모 화학 공장 가운데 하나로 한국 화학공업의 시작이자 산업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비료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대형 화학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기술과 경험이 쌓였습니다. 1960년대 들어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같은 제조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수입 대체 그리고 국산화였습니다. 그 중심에 석유화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플랜트, 긴 건설기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엔 당시에는 너무 거대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먼저 정유산업부터 키웁니다. 정유공장이 돌아가야 석유화학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1962년 대한석유공사를 세우고 1964년 미국 걸프사와 손잡아서 울산 정유공장을 가동합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하루 3만 5천 배럴이라는 대규모 원유 정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에너지 지형이 달라집니다. 1962년 10%도 안 되던 석유의 비중이 1971년에는 절반을 넘어섭니다. 한국 경제의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곧 두 번째 정유공장을 민간에게 맡깁니다. 그 주인공이 락히 화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LG의 뿌리입니다. 처음에는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용기를 만들며 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다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기 위해 석유화학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려면 직접 생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미국 칼텍스와 손잡고 호남 정유를 세웁니다. 정부는 울산과 여수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정부가 락히화학에 정유 사업을 맡긴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락히는 이미 플라스틱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유에서 석유화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회사 중 석유화학 부분이 훗날 LG화학이 되고요. 정유 부분은 GS칼텍스가 되죠. 클러스터는 비료 분야에서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1977년 여수에 세워진 남해화학은 대규모 비료 공장으로 1950년대 전량 수입하던 비료를 이제는 자급하고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1979년에는 여수의 제2석유화학단지가 완공됩니다. 에틸렌 생산 능력 연간 35만 톤, 울산 제1단지 10만 톤을 3배 넘게 웃도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울산과 여수 단지는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울산과 여수 두 단지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한유화는 폴리프로필렌을, 한양화학과 한남화학은 폴리에틸렌을, 럭키화학은 PVC를 생산했습니다. 여수에서는 호남석유화학이 에틸렌 생산을 맡았고 카프로는 나일론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정부가 세운 것은 공장만은 아닙니다. 기술 자립을 위해 1976년 한국화학연구원을 설립합니다. 이곳에서는 정밀화학 기술의 국산화가 추진됐습니다. 나중에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성과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죠. 1970년대 말 한국화학산업은 첫 번째 거대한 위기를 맞는데 79년에 2차 오일쇼크죠.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요. 중화학공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1979년 6.5%였던 경제성장률은 1980년 마이너스 5.2%로 주저앉았습니다. 산업화 이후 처음 겪는 깊은 침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여수 제2

석유화학단지가 완공이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세계 경제가 멈춰버린 것이죠. 수요는 줄고 공장은 놀고 기업은 적자를 봅니다. 정부는 충남 대산을 추진하던 제3석유화학단지 계획까지 유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유화학의 미래를 의심했죠. 전환점은 1980년대 중반에 찾아옵니다. 이른바 삼저호황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되살아났고 자동차, 전자, 섬유 같은 제조업이 빠르게 컸습니다. 그 원료를 대는 석유화학 수요도 함께 늘었죠. 특히 당시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었던 섬유가 컸습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모두 석유화학 제품이었으니 섬유의 수출 성장은 곧 석유화학의 대규모 수요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와 반도체가 하는 역할을 그때 당시에는 섬유가 했던 셈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석유화학은 다른 단계에 들어섭니다. 정부가 산업을 직접 통제하던 시대가 저물고 1990년 투자 자유화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정해준 일품목 일회사 자리를 지키는 산업에서 기업이 경쟁하는 산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가 대산단지입니다. 유보됐던 계획이 다시 추진되면서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새로 들어왔고 기존 기업도 대규모 증설에 나섰습니다. 1991년 대산단지가 본격 가동되면서 한국은 울산, 여수, 대산이라는 세 개의 거점을 갖춥니다. 정유산업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원유를 정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 정유사들은 고도화 설비에 경쟁적으로 수조원을 투자합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같은 고부가 제품뿐만 아니라 벙커CU, 아스팔트 같은 값싼 중질유도 함께 나오는데요. 고도화 설비는 이 중질유를 다시 분해해서 더 비싼 제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같은 원유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게 된 것이죠. 한국 정유산업이 단순 정제를 넘어서 지상유전이라는 별명을 얻기 시작한 때가 이 무렵입니다. 한국 경제에 구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한국 화학산업에도 큰 충격을 주었죠.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석유 제품 소비가 감소했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던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업들이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 같은 시기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기에 진입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수지, 각종 화학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000년대는 한국 화학 산업의 황금기였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 제조업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성장을 했고요.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7에서 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자동차, 화학, 정유를 묶어 차화정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화학 산업의 위상도 높았죠. 그러나 바로 그 성공이 새로운 도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화학 산업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직접 생산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최대 고객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것이죠. 이 변화는 한국이 과거 섬유 산업에서 경험했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수출을 이끌던 섬유 산업은 이후 중국과 동남아의 저임금 생산 체제에 밀려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석유화학 역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 화학기업들은 고민을 하죠. 기업들이 찾은 돌파구는 첨단 소재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의 소재 국산화가 눈에 들어왔죠. 먼저 반도체 소재입니다. 1995년 삼성 정밀화학은 일본 도쿠야마와 합작해 한덕화학을 세우고 반도체 현상에 TMAH를 생산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동진 세미캔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미세 회로를 그리는 감광액입니다. 1990년대 D램용 포토레지스트

를 국산화했고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는 첨단 제품까지 개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둘 다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소재입니다. LG화학은 1990년대 중반 전량 일본에 의존하던 리튬 이온 전지 연구에 뛰어듭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요. 그 축적은 훗날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산화도 이어집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CNT, 즉 탄소 나노튜브를 국산화합니다. 이 CNT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식품 포장지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특수 접착 소재를 확보하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동안 해외 기업에 의존하던 소재였습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소재 개발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 섬유입니다. 효성은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생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섬유 개발에 도전합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가볍고 강해서 수소 저장 용기와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드디어 2011년 독자 기술 확보에 성공했고요. 2013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이렇게 소재 하나하나를 국산화하는 동안 산업 전체의 지형도 다시 짜였습니다. 삼성은 화학 방산을 한화와 롯데에 넘기는 빅딜을 단행했고요. 이를 받은 한화는 에틸렌에서 폴리에스터까지 있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웠습니다. 롯데는 삼성 정밀화학을 인수해서 첨단 소재로 영역을 넓혔죠. 이 과정에서 한국화학산업은 범용석유화학에서 첨단 소재 중심 산업으로 지형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요즘 한국화학산업은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범용석유화학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응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유는 중동 리스크와 정제설비 축소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한국화학산업은 늘 이런 전환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시작된 공장 운영 능력은 석유화학으로 이어졌고요. 석유화학의 소재 기술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결국 화학산업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같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축적된 역량 그리고 변화의 순간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해온 한국형 전진력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건설업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의 날개를 달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곧 시작하는데, 아 이거 꼭 보고 싶은데, 엄마가 보라고 하실까? 엄마, TV 봐도 돼요? Mom, can I watch TV? 엄마의 대답은 두근, 두근. 그럼 봐도 되지. 클릭!
2: Mom, can I watch TV?
3: Sure you can.
2: This is fun.
3: Is it that fun?
2: Yes, let's watch it together.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은요,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들은 내용으로 채워볼 거예요. 보다, 보다라는 단어 사실 여러 개 있지만 여기는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 그리고 재미있는, 역시 재미있는도 떠오르는 단어 몇 개 있죠? 그리고 뭐뭐 해요, 뭐뭐 하자 이렇게 권유한다고 하죠. 이런 말들을 채워넣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TV 봐도 돼요? Mom, can I 보다 TV? 보다 어떤 말 넣어볼까요? see 생각한 친구들 있죠? look도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오랜 시간 지켜보는 거. TV 이렇게 본 사람 없죠? 그렇죠? TV는 이렇게 영화나 TV는 우리가 아주 신경을 써서 주의 깊게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는 것은 watch. watch. 에요. Watch 잘 보면 WA가 만났기 때문에 A의 소리가 어. 우리 벌써 want, wash 배웠단 말이에요. Watch. 그리고 CH는 모여서 소리가 ch 난다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죠. 그래서 watch 아니고요. Watch. Watch. 한 박자. Mom, can I watch TV? 엄마, 저 TV 봐도 돼요? Can I? 하고 물어봤어요.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Sure, you can. 이렇게 흔쾌히 대답을 해주셨어요. Sure은 무슨 뜻이에요? 물론이지. Can I? 저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응, 너 해도 돼. You can. 이렇게 대답해 준 거예요. Sure, you can. 물론, yes, you can.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기분 좋게. 아, 물론이지. Sure, you can. 어, 물론 봐도 된단다. 아, 이거 재밌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is is, 이것은 어떠어떠하다. 그러면 재미있는 이라는 단어를 넣어줄 거예요. 재미있는? 어떤 거 생각했어요? Fun? Funny? Fun? Funny? 아, 이거는 fun이에요. 자, 이 funny는요, 친구들, 재미가 있는데 아하하 이렇게 웃기게 재밌는 건 funny라고 우리가 쓰고요. 즐거움을 주는 것은 fun이라고 표현을 해요. This is fun. 이거 재밌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물어보시네요. 관심 가시나 봐. Is it that fun? 그게 그렇게 재밌어? That은 친구들 멀리 이런 거 기억하죠? 그렇게도 쓰지만 강조할 때도 써요. 꾸며줄 때도 써요. 그렇게나 재미가 있니? Is it that fun?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랬더니 yes, 그럼요. 해요. Watch it together. Watch it은 그것을 보다라는 거고 together은 함께, 같이잖아요. 엄마도 같이 봐요.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뭐뭐 하자? 뭐뭐 해요? 그렇지. Let's go. 기억하면 되죠. Let's를 넣어서 Let's watch it together. 엄마도 이거 같이 봐요. 이렇게 아이가 정했네요. 좋아요. 대화는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대화를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아이가 하는 말

0: 재밌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나 재미있니? 그렇지. That fun을 강조해줘요. Is it that fun? Awesome. 마지막 제일 긴 문장. Yes는 강조겠죠. 네.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같이 봐요는 어떻게? 뭐뭐 해요. 하자. 그리고 봐요. 함께.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Yes. Let's watch it together. Yes. Let's watch it together. 좋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 리듬 기억하면서 이제는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가족 카테고리 눌러서 씬 7 대화 함께 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따라서 말하기.
1: Mom, can I watch TV?
0: Mom, can I watch TV?
1: Sure, you can.
0: Sure, you can.
1: This is fun.
0: This is fun.
1: Is it that fun?
0: Is it that fun?
1: Yes, let's watch it together.
0: Yes, let's watch it together. 좋아요, 친구들. 친구들도 excellent? 좋아요. 자, 이제는 우리 말하기 연습 더 해볼 거예요. Talk more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 볼 기본 문장은 바로 let's예요. let's는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 우리 together까지 붙여볼게요. let's 동작 together 하면은 이거 같이 하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우리 대화에서는 엄마 이거 같이 봐요. let's watch it togeth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let's together 생각하면서 친구들도 도전해봐요. 같이 놀자 한번 해볼게요. Let's에 놀자 넣고 together. 그렇지, play. Let's play together. Let's play together. 요건 어때요? 같이 그거 읽자. 책 같이 읽자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읽자, read, 그것 it 넣어서 Let's read it together. Let's read it toget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 같이 수영하러 가자. 수영하러 가다는 go swimming이니까 let's go swimming together. Let's go swimming together.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내가 매일매일 하는 말을 영어로 바꿔서 말해보니까 맞아요. 영어가 더 쉽게 느껴지죠?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한번 앱을 켜서요. 우리가 하지 못한 대답의 대화도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열심히 보호의 원자 모형까지 전체적인 어떤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윤곽을 잡아봤습니다. 그렇죠? 톰슨부터 시작해서 러더퍼드, 보어, 현대의 원자 모형까지 큰 그림을 봤고요. 해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해서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한계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핵심은 원자핵을 주위로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건데 그 전자가 돌다 보면 고전역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추락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 실제로 원자들이 안정하게 존재하는 것을 설명을 못했어요. 안정성의 문제 첫 번째. 그리고 실제로 이 수소 원자들이 방출하는 빛을 보니까 선 스펙트럼인데 요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어. 그래서 그 두 한계점, 그 두 한계점을 누가 해결하고 싶었냐. 이때 보호가 딱 러더퍼드의 핵 원자 모형을 보고

있고 이제 와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해서 러더포드의 제자가 되면서 연구를 시작했죠.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는 보어가 어떻게 그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했고 어떻게 보어의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됐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 쫙 가게 되면 이제 양자역학적 모형이죠. 현대의 원자 모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해서 보어는 그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죠. 안정성 문제랑 스펙트럼 문제 그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과 비슷해요. 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도는 형태인 건 맞아. 맞는데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붙이냐면 그런 단서를 붙여요. 어떻게?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긴 하는데 어떤 궤도냐면 특정한 원궤도. 특정한 자이 특정한 원궤도. 특정한 원궤도를 따에서만 원운동한다는 이 원자 모형. 이것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 이 특정한 원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보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은 우리 러더퍼드 스승의 모형이지요. 이 모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야 돼. 첫 번째가 원자가 안정적으로 원운동하고 있다는 실제 우리 모습을 보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전자는 원자핵으로 추락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물이라든지 물체들이 원자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안정성 문제, 그거 하나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수소죠. 수소의 선 스펙트럼 문제. 이 스펙트럼을 보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빛이 불연속 쪽으로 선으로 나타내는 그선 스펙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보호가 딱 주장하기를, 아, 그러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이 수소 원자 모형, 여기는 두 가지 단서,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만족이 돼야 돼. 요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결국은 스승이 주장한 이 원자핵 모형, 그것이 한계점이 극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딱 내걸었냐면 바로 그때 보호가 주장한 모형 조건은 원자의 안정성이죠? 원자의 안정성. 자, 원자의 안정성 문제. 이 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정성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돼. 안정성 조건 하나랑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이죠. 이선 스펙트럼 조건. 이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지만,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두 조건을 어떻게 극복해볼까? 어떻게 얘를 만족시킬까?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했겠죠. 그 결과, 바로 주장한 게 뭐냐면, 적었죠?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는 원자 모형입니다. 어떤 궤도? 특정한 원궤도. 특정한. 그 말은 특정하지 않은 원궤도에서는 어떻게? 운동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잘 봐요. 여기에 원자핵을 주위로 이 특정한 궤도가 있어. 그리고 이 특정한 궤도가 있어. 그리고 이 특정한 궤도가 있어. 이렇게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특정한 궤도와 궤도 사이에서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특정한 궤도 사이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 보호가 주장한 수소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보호가 주장한 건데. 그러면 이 모형이 어떻게 안정성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선 스펙트럼을 설명해주는지가 궁금해. 맞습니까? 자, 이런 거죠. 자, 전자가 이 특정한 궤도를 움직이다 보면, 특정한 궤도를 움직이네? 그럼 특정하지 않은 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네. 그럼 요곳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아, 전자가 안정적으로 원운동하게 되네? 그럼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해서 안정한 궤도를 유지하긴 하는데, 또한 가지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럼 좋다. 이 궤도에서 안정하게 운동하는데 고전 전자기학에 따르면 전자가 움직일 때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되는데 방출하지 않잖아. 그거는 해결을 못했어. 일단 그거는 해결을 못했지. 어쨌든 특정한 궤도를 움직이면서 안정한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이 특정한 궤도를 움직이는데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 궤도로 옮겨갈 수도 있고, 요 궤도에 있다가 요 궤도로 옮겨갈 수가 있고, 즉, 궤도를 이동하면서 이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구나 해서 이선 스펙트럼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해서 결국은 안정한 궤도를 움직이게 될때 형태는 원형으로 이렇게, 오, 지금 알고 있는 형태, 이런 안정한 모습은 유지할 수 있겠구나. 다만, 전자가 움직일 때 발생해야 되는, 이 고전 전자기학에 따라 발생해야 되는 전자기파 발생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어요. 다만, 안정성만 이제 해결한 거죠. 두 번째, 선 스펙트럼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전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면 돼. 그거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해서 특정한 원궤도,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보호가 주장한 게 뭐냐? 아, 이 특정한 궤도를 결정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여기 N1, N2, N3 돼 있다. 그렇죠? 이때 N값. 이 N값을 뭐라고 불렀냐면, 양자수라 불렀습니다. 양자수. 양자수. 이 양자수 N에 의해서 이제 특정한 원궤도가 딱딱 결정이 되는 거지. N1인 궤도, N2인 궤도, N3인 궤도. 자, 그러면 이때 양자수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이 전자는 이 궤도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 궤도에 대한 에너지가 결정이 되게 돼요. 맞습니까? 해서 요거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만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요걸 보고 뭐라 부르냐? 에너지의 양자화를 불러요. 에너지. 에너지의 양자화. 자,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원 궤도에만 딱 존재해.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그럼 이 전자들은 이 궤도에 존재하는 한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져.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쌤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 1층 아파트가 있고, 여기 쫙 있겠죠, 그쵸? 자, 우리 역학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요 높이를 1m라고 하자. 요 높이를 2m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높이를 3m라고 합시다. 자, 여기. 1kg의 공이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도 1kg의 공이 놓여 있어. 여기도 1kg의 공이 놓여 있어.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와 여기 사이도 공이 존재할 수가 없어. 여기와 여기 사이에도 공이 존재할 수가 없어. 공은 오로지 1m 높이, 2m 높이, 3m 높이 여기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얘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다. 그치요? 얼마? mgh. 따라서 1 곱하기 10 곱하기 1이니까 10줄. 여기 있는 공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 20줄. 여기 있는 공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 30줄. 근데 공은 여기에만 있을 수 있고, 여기에만 있을 수 있고, 여기에만 있을 수가 있어. 요 사이는 없어요. 그럼 이 공들이 가진 에너지는 10, 20, 30. 뭔가 30에서 쭉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닌, 불연속적으로 30, 20, 10. 에너지가 덩어리처럼 불연속적인 값들만 가집니다. 맞습니까? 요거를 보고 뭐라 부를 수 있냐면은,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양만큼만 가지네? 해서 에너지의 양자화라 부를 수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도 특정한 궤도에서는 그 궤도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만 가지네. 그거를 보고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만 가진다고 해서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됐습니다. 오케이? 이걸 보고 이걸 다루는 역학 체계가 이제 양자 역학인 거죠. 맞습니까? 이때 양이라는 거는 에너지 양, 말 그대로 양입니다. 양. 얼만큼 존재하느냐. 그래서 입자들이 에너지를 가지는데 특정한 에너지의 양만큼 가져. 그걸 보고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부르고, 자, 이제 중요한 것, 원자 내의 전자가 각 궤도에서, 이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양자화된 에너지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중요합니다. 에너지 준위라 불러요.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 오케이. 따라서, 아, 여기서 n이 1일 때까지는 에너지 준위가 있을 것이고, 2일 때까지는 에너지 준위가 있을 것이고, 3일 때까지는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이렇게 에너지 준위로서 우리는 부를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해서 보호가 딱 주장하면서, 아, 궤도에 존재하는 전자들, 이 전자들은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가 있고, 요것들은 이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없어. 그렇죠? 따라서 에너지는 불연속적으로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가지는 에너지 값을 보고 우리는 에너지 준위라 부른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준자는 뭐냐면 기준을 뜻하는 의미예요. 기준.
위는 위치, 즉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에너지. 이걸 보고 에너지 준위라 부를 수가 있겠다. 해서 전자들은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하고 특정한 에너지만 불연속적으로 가지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보호가 주장한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아무래도 원자핵으로부터, 자, 지면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원자핵에 가까이 있으면 전자는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지겠지. 그럼 3에서 전자가, 3에 있는 전자가 2번 궤도로 내려온다고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럼 이때 에너지는 딱 이 에너지 준 위만큼만 방출을 하게 되네? 이때 이만큼만 딱 방출하기 때문에 바로 보다 선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양만큼의 에너지 값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보어는, 아, 러더퍼드 그 스승님의 한계점을 극복을 합니다. 안정성도 설명을 해. 선 스펙트럼도 설명을 해. 다만, 원자가 어떻게 특정한 궤도에서만 움직일 때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뭐냐? 전자가 움직일 때 방출해야 되는 전자기파 문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현대의 원자 모형에 와가지고 해결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까지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이 내용들이 뭐다? 보호의 원자 모형이다. 요 층도 잘 기억하세요. 요 사이사이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30줄이 있는 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서서히 낙하하게 되면 30줄, 뭐 29, 28, 27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요 사이사이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네. 따라서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것처럼 원자도 똑같은 상태다 라고 설명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보호가 설명한 보호의 원자 모형이었고요. 그럼 실제로 원자 내에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원자 모형을 들고 왔습니다. 잘 봅시다, 여러분. 여기 원자 핵이 있어, 그치?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 전자, 이 궤도를 n이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궤도 n이 2라고 가정을 해요. 이걸 보고 양자수라 불렀다, 그쵸? 양자수. 오케이. 자, 이때 전자가 1번 궤도에 있다가 2번 궤도로 올라갈 때 되면은 원자핵에 가까이 있으면 원자핵이 전자를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비교적 안정감을 느끼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낮은 상태. 해서 우리는 N이 1일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N이 1일 때라고 뭐라 부르냐면은 바닥 상태라 불러요. 바닥 상태. 에너지가 바닥 상태다. 아주 안정감을 느끼는 안정한 상태다. 근데 N이 양자수가 2보다 커짐에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2보다 커지네? 그럼 조금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리겠죠. 이때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이제 우리는 들뜬 상태.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N이 2 이상인 에너지 준위, 즉 이상인 양자수를 가지게 되는 순간 들뜬 상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당연히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다가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이 상태는 에너지를 흡수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1인 준위에서 2인 준위로 가네, 에너지를 흡수하네. 따라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위, 위치가 바뀌는 거다, 그렇죠? 전이하는 상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학교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1층에 있다가 4층으로 가고 싶어, 그렇죠? 4층으로 가면 힘들죠?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맞습니까? 해서 점심을 먹고 이제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고 4층에 올라가. 그럼 이런 생각해 봤을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 점심 먹은 거 다 소화돼 버리고 에너지 다 써버렸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즉,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에너지 소모해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즉 뭐냐면 우리가 급식실에서 화학 에너지를 확 흡수해가지고 올라가듯이 전자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이때 전자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우리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은 이제 빛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광자라고 부르겠죠. 빛 에너지. 빛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전위를 하는 것이고 오른쪽 봅시다. 이제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 따라서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방출할 때. 방출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때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위할 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자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가 내려오네. 그럼

때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여기에 딱이 차이만큼만 방출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에너지를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50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100에서 50으로 오게 되면 얼만큼 방출하냐? 50만큼 방출하겠지. 이렇게 에너지 덩어리를 방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선스펙트럼. 불연속적인 띄엄띄엄띄엄 나타나는 선스펙트럼을 해결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왜? 전자들이 특정한 원 궤도에서만 움직이니까는 요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판단되시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아,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구나.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그때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는 다름 아닌 빛 에너지구나. 아시겠습니까? 빛 에너지. 거기까지 딱 정리하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N이 1인 상태. N이 1인. 즉, 에너지 준위가 1인 상태일 때는 이때 전자가 가지는 상태는 바닥 상태고요. N이 2보다 큰 곳으로 갔을 때는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그럼 N이 2보다 큰 경우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3, 4, 5, 6 많은 경우가 있겠죠. 해서 이렇게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구분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바닥 상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정한 상태, 들뜬 상태로 가면은 안정한 상태가 아닌 거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를 설명하는 거고, 그럼 실제로 에너지 준위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조금 수식적인 내용을 다룰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이 위치 때문에 위치가 기준이 되어서 생기는 에너지 준위라 불렀다. 그렇죠? 이때 에너지 준위 이 n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양자수 n에 따라서 양자수 n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호가 이 에너지 값을 계산을 하고 싶었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활용했냐면 우리 저번에 처음 말할 때 기억날 겁니다. 43강에서 그쵸? 라이먼 발머 파센의 선스펙트럼. 이 선스펙트럼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고전역학적으로 전자기학 이론들,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라든지 전기력이 있다, 그렇죠? 그런 고전역학적 이론들, 요 이론들 그리고 법칙들, 요 법칙들을 활용해 가지고 뭘 설명을 했느냐면 이때 전자들이 N이 1일 때 또는 N이 2일 때 에너지 준위, 즉 에너지 값이 얼만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거를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 뭐의 공통점이 있냐면 이때 에너지 준위는 이 N이라 적어볼게요. 오,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에너지 준위니까 에너지 준위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냐? 그거 찾아보니까요. 뭐에 반비례하냐면 오, 양자수 n의 제곱분의 1, 즉 양자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오, n이 2가 되니까 에너지는 4분의 1 되는 것 같아. 또는 n이 3이 되니까 또 n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는 것 같아. 그렇게 에너지 준위는 오, n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구나라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됐고요. 규칙을 찾았고 두 번째, 그럼 이거 좋다. n이 1일 때. 즉, N1이라는 것은 바닥 상태일 때다, 그렇죠? 바닥 상태일 때의 에너지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1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때 에너지 값을 계산해 보니까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만큼 에너지가 계산이 돼요. 오,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오, 쌤, 왜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붙죠? 라고 생각하시면 이때 마이너스라는 것은 전자가 원자핵에 붙들려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구속된 상태. 구속되어 있다. 즉, 이 전자는 자유롭게 원자 내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다. 다른 말은 붙들려 있다. 속박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 여러분이 플러스 13.6을 해봐요. 그럼 얼마가 되지? 0이 되겠죠. 에너지가 0인 상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자유롭게 된 전자라고 부르고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해서, 아, 이 구속된 상태를 표현하려고 마이너스 음수를 썼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요 공통점, 즉, 양자수 n의 제곱의 에너지가 반비례하고, 바닥 상태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결론 내린

에너지 준위 값은 얼마냐?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n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계산을 해냅니다. 즉, 양자수 n 제곱의 반비례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양자수 2가 되게 되면 4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맞습니까? 양자수 3이 되게 되면 9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그럼 n이 커짐에 따라서 이값 자체는 점점 커지고 있죠. 음수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작은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n이 커짐에 따라서 n이 커져. 따라서 어떻게?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도 같이 커지는 상태겠구나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됐고, 이게 에너지 준위 공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자수죠. 양자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때 n이 1일 때의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이고, 이때 음수 마이너스가 가진 의미는 뭐다?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13.6 일렉트론 볼트를 가하게 되면 전자는 원자에서 탈출해. 탈출한다. 자유롭게 된 자유전자가 되겠고, 이때 드는 에너지를 보고 우리 화학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시킨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이 n일 때, 즉 n 값이 주어졌을 때 에너지 준인데, 그럼 전자가 전이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뭐냐면 빛 에너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빛 에너지 우리는 이 광자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광자, 빛 알갱이, 빛 에너지 하나,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는 결정이 되냐면 HF라고 쓰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람다분의 HC. 요거 우리 지난 강의 스펙트럼한테 잠깐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해서 전자가 이렇게 빛 광자 알갱이를, 광자를 흡수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이제 전이하겠다 해서, 전자가 전이하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할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요만큼이 되겠다라는 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좋다.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는 결국은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돼요. 그 만약에 내가 n에서 어떤 에너지 준위가 n이라는 에너지 준위로부터 m이라는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위를 냈어. 뭐 3에서 4로 가든, 4에서 5로 가든, 3에서 2로 오든,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변해서 전자가 전위했을 때, 이때 방출 또는 흡수하는 에너지는 En-Em이라고 표시를 해요. 절대값으로 붙인 이유는 전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크기만 표시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게 되고, 만약에 3번 에너지 준위에서 2번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게 되면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한 에너지는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근데 그때 에너지 양은 요만큼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만 보면 조금 여러분 힘들 수가 있어. 쌤이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요거는 실전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원자핵이 있어요. 자, 여기 n이 1인 준위가 있고, n이 2인 준위가 있고, n이 3인 에너지 준위가 있어. 이게 너무 중요한 게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전자가 여기 n이 1인 준위에서 n이 2인 준위로 전이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때 흡수해야 되는 빛 에너지가 있겠지. 이때 빛 에너지, 빛의 진동수를 F1이라고 하고 파장을 람다1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에너지 준위 2에 있는 에너지, 즉 2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3번 궤도로 전이할 때, 이때 흡수해야 되겠죠.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를 F2라고 하고 파장을 람다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때 나는 뭘 알고 싶냐? 그러면 n이, 즉 1번에 있는 전자가, 1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3번 궤도로 전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가 있겠다. 그렇죠? 그 에너지를 E0라고 하고, 그때 이때 E0의 에너지, 1대의 진동수, 빛의 진동수를 HF0, 파장을 람다0분의 HC, 람다0라고 했을 때, 그럼 이때 F0와 람다0는 얼마일까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1에서 2, 2에서 3, 이때 흡수해야 되는 진동수가 F1, 파장이 람다1.
2에서 3으로 갈 때 흡수해야 되는 진동수가 F2, 파장이 람다2일 때 1에서 3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진동수와 파장은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요거를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개씩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 준위에서 2번 준위로 갈 때 흡수해야 될 에너지는 여기 따라서 2번 준위의 에너지에서 1번 준위의 에너지를 뺀 차이만큼을 흡수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서술할 수가 있어요. 2번 준위의 에너지를 편의상 E2, 1번 준위의 에너지를 편의상 E1, 3번을 편의상 E3라고 한다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자, N이 1번 준위에서 N이 2번 준위로 전해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E2-E1만큼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계산을 해봐야지. 오, E2-E1만큼에서 이 차이만큼 에너지는 이때 흡수하는 빛 에너지만큼일 텐데 이때 빛 에너지는 HF1 맞죠? 그리고 얼마? 람다1분의 HC가 될 겁니다. 이게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 두 번째, 그러면 N이 2번에서 N이 3번, 즉 양자수 2에서 양자수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3번 에너지에서 2번 에너지, 즉 3에서 2를 빼면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E3-E2를 빼면 돼.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똑같은 논리로 HF2는 람다2분의 HC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이 두 식을 토대로 우리는 뭘 이해해보고 싶냐. 그러면 이제 1번에서 3번으로 전자가 전해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E0라고 하는데 이때는 람다0의 파장과 F0의 진동수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때 그 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에서 3으로 전해할 때는 E3 빼기 E1만큼 흡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N이 1번인 준위에서 N이 3번인 준위로 전해할 때는 얼마를 흡수해야 된다? E3-E1 값을 흡수를 해야 돼. 요 값은 계산되죠? 요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돼. 빼면 바로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E3 빼기 E1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HF2-HF1이 되겠다. 그쵸? 오, 이거죠, 이거. 자, 그럼 잘 봐요. 오, 식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요 식과 이 식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E3 빼기 E1, E1이기 때문에 요 식을 더하면 되겠죠. E3 빼기 E2 더하기 E2 빼기 E1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요 식이 남고 그럼 결국은 요거 플러스 요거가 됩니다. 그럼 HF2 플러스 H 얼마? F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람다2분의 HC 더하기 얼마? 람다1분의 HC.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거고 이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뭐냐? 여기서 1번 궤도에서 3번 궤도로 갈 때 흡수해야 될 에너지는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와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흡수해야 될 에너지의 합이라는 거다. 그렇죠?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 따라서 이 식을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하겠습니다. 올라와서 그러면 E3 빼기 E1을 우리가 뭐라고 정했냐면 흡수해야 될 진동수가 F0라고 했기 때문에 HF0일 텐데 요 값이 얼마냐면 이거야 이거. H 얼마? F1 플러스 F2겠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람다0라고 했는데 이만큼 빛을 흡수해야 돼. 요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거죠. 람다1분의 HC 플러스 얼마다? 람다2분의 HC.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자면 요 식을 비교해봐요. 그럼 H 없어지고 따라서 흡수해야 될 빛의 진동수는 F0는 F1 플러스 F2. 자, 파장은 람다0분의 1은 얼마? 람다1분의 1 더하기 람다2분의 1. 즉, 뭐냐면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 흡수해야 될 에너지는 1에서 2로 가는 것과 2에서 3으로 가는 것의 합인데 에너지는 단순 합이다. 그렇죠? 그럼 그때 빛의 진동수도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다만 파장은 역수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꼭 정리하시고 요거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파장은 파장분의 1은 역수의 합이고요. 람다1분의 1 더하기 람다2분의 1 진동수는 단순 합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주로 이렇게 많이 물어봐. 지금 디귿 선지 나오겠죠. 자, 선지 기억. F0는 F1 더하기 F2다. 오케이?
이웃 람다 제로는 람다 1 플러스 람다 2냐? 아니죠. 그렇죠? 역수의 합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하세요.

점검하시면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좋아.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에너지가 있고,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에너지가 있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간단하죠. 1에서 3으로 가는 에너지에서 2에서 3으로 가는 에너지 빼면 돼. 차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요 부분 꼭 정리하시고 한번 이해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의 에너지 준위 파트에서 실전적으로 문제 풀때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고, 한번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서 전자들은 그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게 바로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일단은 이 보가 그 보의 원자 모형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 스펙트럼 세 가지를 분석했다고 했다. 그렇죠? 그 스펙트럼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라이먼 계열 스펙트럼이고, 두 번째는 발머 계열, 자, 세 번째는 파센 계열. 오케이. 요세 가지 계열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했냐? 자, 보니까 라이먼이라는 이 과학자가 찾은 이 빛의 계열을 보니까는 N이 2보다 큰 준위에서 N이 1번 준위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을 우리 라이먼 계열의 빛이라 불러요. N이 2번보다 큰 경우에서 1번으로 갈 때. 에너지 준위죠? 자, 발머 계열은 N이 3번보다 큰 에너지 준위에서 N이 2인 준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스펙트럼. 파센 계열은 N이 얼마? 3번보다 큰 에너지 준위에서 N이 3번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에너지 종류도 살펴봐야 되는데, 자, 방출되는 빛을 보니까는 N이 2번보다 큰 준위에서 1번으로 갈 때는 아주 큰 에너지를 방출해. 해서 이때 빛은 자외선 영역이라 불러요. 자외선 영역. 자, N이 3번보다 큰 준위에서 2번으로 갈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영역.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오케이. 자, 왜 포함하는 영역이라 불렀냐? 가시광선도 보이지만 에너지가 좀 크게 되면은 자외선 영역까지 살짝 걸치긴 해요. 해서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이라 부르게 되고, 파센 계열은 비교적 에너지 방출량이 적어. 해서 적외선 영역이라 부릅니다. 적외선 영역. 오케이. 요 부분은 여러분이 꼭 암기해 주시고 기억해야 돼요. 라이먼, 발머, 파센. 오케이. 그리고 라이먼은 N이 2보다 큰 곳에서 1번으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스펙트럼. 발머는 3번보다 큰 준위에서 2번으로 갈때 방출하는 스펙트럼. 파시에는 4보다 큰 영역에서 3번으로 갈때 방출하는 스펙트럼. 해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 파시엔 계열은 적외선 영역 빛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요거를 말로만 보면 재미없으니 우리가 실제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잘 봐봐, 여러분. 이런 스펙트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가시광선 영역 보인다, 그렇죠? 이때가 주로 뭐냐면은 발머 계열입니다. 발머 계열. 오케이. 적외선 영역은 파센 계열, 파센 계열. 그리고 자외선 영역은 라이먼 계열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서 보시면 딱 보입니다. 자, 라이먼 계열을 보니까 N이 2에서 1로 갈때 방출해. 그리고 3에서 1로 갈 때, 4에서 1로 갈 때, 5에서 1로 갈 때. 이렇게 N2보다 큰 영역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 영역이 자외선 영역이고 라이먼 계열의 빛입니다. 자, 이걸 볼게요. 발머 계열. 발머 계열은 우리가 비교적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 해서 눈으로 볼수 있는 광선, 가시광선이라 부르고, N이 3보다 큰 영역에서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자, 파시에는 뭐냐? 봅시다. 종착지가 3이야.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에너지 차이가 비교적 작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이고, 가시광선은 비교적 에너지가 커. 적외선보다 크죠? 눈에 보입니다. 가시광선. 보는 것이 가능해. 라이먼 계열 에너지 너무 커. 눈안 보여. 자외선 영역. X선, 감마선, 이제 그런 영역을 말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 봐봐요. 3에서 2로 가는 스펙트럼을 보니까는 이만큼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요 에너지가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4에서 2로 전이할 때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렇게 선으로 존재하는 거죠. 5에서 1로 갈때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만큼 선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만 움직일 때, 특정한 궤도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는 특정 준위에서만 넘나들겠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만큼만 에너지를 방출해. 요만큼만 에너지를 방출해. 요만큼만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다 보니까는 이선 스펙트럼이 해이를 되는 거죠. 아시겠죠? 특정한 영역에서만 전자가 움직인다? 그럼 특정한 에너지만 방출할 수 있다. 해서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될 특징 중 하나, 잘 봐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웃한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이 점점 촘촘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에너지 준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준위 차이가 점점 촘촘해져. 이것도 하나 특징으로 기억해 두시고, 이것이 스펙트럼 상에는 어떻게 보이냐, 잘 봐요. 이거죠, 이거. 에너지 준위가 비교적 낮은 준위끼리의 여기, 선이 여기 있다, 그쵸? 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스펙트럼 선 사이 간격이 점점 촘촘해지는 게 보이죠. 아, 그래서 넓은, 즉, 선 스펙트럼을 봤을 때이 간격이 넓다라는 거는, 어떻게? 3에서 2나 4에서 2나, 즉,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이 크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점점 촘촘하다는 것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2로 방출했다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요 에너지 사이 간격, 이선 스펙트럼 사이 간격을 보고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왔다라고 이해하면 돼. 왜? 요틈 사이 간격이 결국은 요 준위 사이 간격을 의미하니까 그렇죠. 요 사이 간격, 이 조그만 사이 간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정리하자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웃한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은 점점 좁아진다. 해서 방출하는 에너지도 점점 차이가 적어진다. 그래서 촘촘해지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 하나 이해해 주시고요. 해서 보호가 이 특정한 궤도에서만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원궤도 운동이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선 스펙트럼까지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원자들, 그렇죠? 이 원자들이 나타내는 이러한 운동이라든지 특징들을 완벽하게 설명을 못했어. 특히 이 보호가 설명한 원자 모형으로는, 좋아, 전자가 특정 궤도에 움직인다고 해. 움직이는데, 근데 움직이다 보면 전자기파,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근데 왜 방출 안 하는데? 그거는 해결이 안된 거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거를 이제 현대의 원자 모형, 전자 구름 모형에서 해결을 하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보호의 원자 모형 이후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시간이 흘러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 보호가 원자 모형 발표하고 나서 그 대략 한 9에서 10년 정도 흘렀어요. 흘렀는데, 뭐가 어떤 이론이 등장하게 됐냐면, 우리 3-1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 물질파 이론이 등장하게 되고, 빛만 이중성을 가진 게 아니라 물질들도 입자성을 띠면서 파동성을 띠구나. 물질들도 이중성을 띠구나 해가지고 물질파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 그쵸.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슈레딩거.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럼 좋다. 물질도 파동성을 지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뉴턴의 운동법칙에 따라 움직일 때 운동 방정식이 존재하듯이, 물질도 파동성을 띈다고 하면은 파동 방정식이 존재해야 돼. 해서 이 슈레딩거가 수소 원자에서 이 전자의 파동 함수, 수학적으로 해요. 수학적으로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파동 함수. 요 파동 함수를 계산해내게 되고, 실제로, 그럼 좋다. 이 전자도 결국은 파동성을 가지네. 그럼 이 파동 함수를 가지게 될 거고, 어떤 파동성을 띠겠다는 거지. 해서 수소 원자 모형에서 이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양자 상태라는 걸 계산을 해내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톰슨이라는 물리학자가 등장한 톰슨. 톰슨은 우리가 원자 모형할 때 톰슨은 이 아들 톰슨의 아빠예요. 얘는 아들 톰슨. 아들이라 부를게요. 아들 톰슨이, 좋아. 그럼 전자가 파동성을 지니면 실제로 파동성이 관찰이 돼야 돼. 그렇죠? 해서 전자 회절 실험. 이 전자 회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자도 파동성을 지니네. 물질들도 파동성을 지니는구나. 입증한 실험을 통해서 아들 톰슨이 노벨상을 받게 되죠. 아빠 톰슨도 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고, 아들 톰슨은 전자를 어떻게
물질파, 즉 전자도 파동성을 지닌다는 걸 증명하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부자 측은 다 노벨상을 받죠.

해서 결국은 지금 알고 있는 거 뭐냐면 슈레딩거가 전자도 파동성을 지니고 파동함수를 지니네. 그럼 이 전자들은 이 원자 존재할 때 원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양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문제는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전자들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어. 해서 확률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을 찍어서 나타낸 모형이 뭐가 된다? 전자 구름 모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점이 많이 찍혀 있네. 여기서 전자가 아주 발견될 확률이 높아. 여기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는 거겠죠. 확률 모형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여러 과학자들 업적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대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 하나 이해해 주시고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현대의 원자 모형도 한계점이 많습니다. 요 한계점 여러분이 해결해야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리 공부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물리학을 딱 공부해 가지고 딱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원자 모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한계점을 여러분이 한번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번 이제 던지면서 우리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문제 풀면서 우리 배웠던 것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내신 기초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으로 N은 전자의 궤도에 따른 양자수이다. N이 1이네, 바닥 상태네, 2, 3, 5 들뜬 상태겠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 봅시다. 전자의 에너지는 N이 1인 궤도에서가 N이 2인 궤도에서보다 크냐? 아니죠. 자, 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에너지 값이 점점 증가한다는 걸 배웠다. 그렇죠? 해서 1인 궤도는 바닥 상태였고 2보다 큰 궤도는 들뜬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틀린 선택지라고 고를 수가 있겠네. 니 봅시다.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죠. 여기는 전자보다 여기는 전자. 각각의 전자들이 가진 에너지는 그 전자가 궤도에 즉 에너지 준위 특정한 양만큼만 지니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전자는 N이 2인 궤도와 3인 궤도 사이에 머물 수가 없죠. 여기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보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머물 수가 없죠. 따라서 니은 디귿 틀렸고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는 쉽게 2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해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한번 가보죠. 그림은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n이 1인 에너지 준위, 2인 에너지 준위, 3인 에너지 준위, 즉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말하는 거죠. 해서 준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 전자의 전위 AC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봅시다.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냐? 자, 양자화되어 있냐라는 것은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특정한 양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가지냐라고 말하는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자들은 1인 준위에 있을 때는 요만큼 에너지를 가져. 2인 준위에 있을 때는 이만큼 가져. 3인 준위에 있을 때는 이만큼 가져. 요 사이의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다. 그렇죠? 그게 양자화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맞습니다. 예? 전자가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냐? 자, A는 3에서 1로 방출하는 거다. 그렇죠? 요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자, B는 2에서 1로 갈때 방출하는 거야. 아, 3에서 1이 요만큼 더 크다. 그렇죠? 따라서 결국은 오케이. 니은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 봅시다. C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냐? C는 낮은 비교적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우리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 이어서 우리 5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5번. 자,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선 A에서 D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봅시다. 기역. A에서 D는 발머 계열이냐? 발머 하는 순간 어떻게? 발머. 가시광선 그렇죠? 발머 가시광선. 라이머는 자외선. 오케이? 8시에는 적외선. 외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A에서 D는 가시광선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발머 계열 맞아요. 이 봅시다.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에서가 D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다. 그치? 자, 봅시다. A는 지금 410나노미터.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아,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네? 비교적 커.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네라고 볼수 있겠다. 그쵸? 따라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에서가 D에서 큽니다. 이거 맞죠? 디귿.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B에서

방출된 빛이 C에서 방출된 빛보다 크다? 자,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다. 그렇죠? C로서. 이건 우리가 상대성 이론 파트 공부할 때 배울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어떤 빛이든 속력은 똑같아요. 따라서 D가 틀렸고 정답은 기역 니은 될 텐데. 자,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 니은 볼때 광자 한개 에너지가 A에서가 D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센스를 발휘해야 돼. 만약에 파장이 없어. 없더라도 알수 있어야 돼요. 왜? 요선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방출하는 에너지 차이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에너지 차이가 작다는 것은 촘촘하네? 촘촘할수록 뭐냐면, 우리 배웠어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웃하는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이 촘촘하다고 했죠. 그 촘촘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렇죠? 해서, 아, 넓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비교적 낮은 데서 낮은 데로. 그렇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점점 높은 데서 내려왔구나. 넓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비교적 낮은 곳에서 내려왔구나. 로 아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해서 요 간격까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문제 5번까지 풀었고요. 자, 중간에 안푼 문제는 그 다음 강의에서 풀 거기 때문에 꼭꼭 챙겨주시고요. 자, 오늘의 물화일체 퀴즈만 딱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은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특정한 궤도에서만 운동하고, 이때 전자는 불연속적인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지는데, 이것을 보고 뭐라 불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원자 내의 전자가 각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양자화된 에너지를 보고 뭐라 불렀냐? 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자, 그다음 선 스펙트럼 봅시다. 라이먼 계열은 전자가 n이 2인 궤도에서 2보다 큰 궤도에서 n이 1인 궤도, 2보다 크거나 같은 궤도에서 1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 발머 계열은 3보다 크거나 같은 궤도에서 2로 갈 때죠. 그렇죠? 이때는 무슨 빛이었는지 파시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 원자 모형은 이 전자가 어떻게 어떤 결정적 위치가 결정되는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움직이는지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열심히 남겨주시면 쌤하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배운 거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끝없이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완성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7회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들의 대화 상황에서 나타난 수산업 정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얘들아, 이번 캠페인 주제는 바다를 지키는 정보야.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촌에서 태풍 경보를 늦게 받아서 출항한 어선이 위험했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하니까, 맞아. 그런 정보는 제때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자, 태풍 경보를 늦게 받아서, 그러니까 정보를 제때 전달이 안 돼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생 B가 정보는 제때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보가 제때 전달되어야 그 효과가 있다. 적시성, 정보의 적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도 큰일은 없어서 다행이야. 근데 우리 작년에 해양 쓰레기 위치랑 양을 기록한 자료를 모아둔 거 기억나니 하니까, 자, 그 파일은 나한테 있어. 그래서 파일을 학생 B가 보낸 거죠. 자, 학생 B가 그 파일을 학생 C에게 보내더라도 그 자료 자체가 학생 B에게 없어지지 않죠. 우리가 실제 물건은 누구에게 전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달하게 되면 내 물건은 없어지지만, 정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보냈더라도 그 파일은 여전히 복사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비이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이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걸 보니 어디가 제일 문제 지역인지 한눈에 보이네. 역시 자료는 이렇게 누적될수록, 정보가 쌓일수록, 누적될수록 가치가 더 있는 거야 라고 해서 학생 C는 누적 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죠. 누적 효과성. 그래서 정보가 제때 전달되어야 효과가 있다. 적시성. 그 다음에 정보는 이전되지 않는다. 비이전성. 그 다음에 정보는 쌓일수록 효과가 크다. 누적 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시성, 비이전성, 누적 효과성. 세 가지 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또 다른 정보의 특징이 비소모성이죠. 사라지지 않는다. 비소모성과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매체 의존성. 이 다섯 가지가 정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시성, 비이전성, 누적효과성, 그 다음에 비소모성, 매체 의존성이 정보의 다섯 가지 특성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1번, 11번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부두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바르게 답한 학생만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오늘은 부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형태에 따른 부두의 분류 중 공공부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자, 공공부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공공부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두를 사용 형태에서 따라서 분류해 보면, 공공부두와 사용부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공공부두는 퍼블릭 버스, 우리가 부두를 버스라고 얘기하죠. 퍼블릭 버스를 공공부두라고 얘기합니다. 공공부두. 그래서, 자, 공공부두는 공공사업으로 개발 및 정비된 부두를 얘기를 한다. 정비된 부두를 얘기를 하고요. 이 공공부두는 불특정 다수의 화주나 그 다음에 선사 등이 이용한다. 화주나 선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공공부두다. 그래서
이 공공부두는 그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부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사용부두는 프라이빗 버스입니다. 사용부두는 민간이 건설하고, 여기는 국가가 아까 건설했죠. 사용부두는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부두를 우리가 사용부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철소 또는 발전소, 정유소 등에 속해 있는 부두. 정유소 등에 부속된 부두죠. 부속된 부두를 사용부두의 예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는 국가 및 지방단체가 관리한다라고 했으면 여기는 기업이 관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공공부두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서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철소, 발전소 등에 부속된 부두가 많습니다. 아까 공공부두의 특징이었죠. 그러면 시연은 제철소, 발전소 등에 부속된 부두가 많습니다. 이거는 사용부두에 대한 내용이죠. 프라이빗 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국가나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합니다. 공공부두에 대한 내용이니까 용주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상선만 이용할 수 있고 어선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공공부두는, 공공부두는

설명이다. 배치소에서 해당 시설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컨테이너 터미널 배치도는 시험에 굉장히 이 그림 자체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림입니다. 자, 이곳은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을 집하하여 소량 수출 화물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화물, LCL 화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집하여 하나의 컨테이너로 함께 적입하거나 하나의 컨테이너 FCL, 풀 컨테이너 로드로 컨테이너를 채운다는 거죠. 그 컨테이너를 함께 적입하거나 수입된 컨테이너 화물을, 그러니까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화주가 여러 개의 화물이 들어 있으면 그 화주별로 수입된 컨테이너를 들어와서 분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수입된 컨테이너 화물을 화주별로 나누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통관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곳,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CFS라고 얘기하죠.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작장.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서의 역할은 LCL 화물을, 수출 화물 같은 경우는 LCL 화물을 FCL 화물로, 또는 수입 화물 같은 경우는 FCL 화물을 LCL 화물로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다. 자, 그래서 ABCD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우리 여기를 에이프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A는 에이프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이프런은 컨테이너, E는 컨테이너 크레인이죠. 컨테이너 크레인이고, 자, 크레인이, 이거 레일이죠, 레일. 레일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여기를 우리가 에이프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벽에서부터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곳, 이게 암벽이죠, 암벽. 암벽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이 접안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암벽에서부터 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컨테이너 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에이프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B는 마셜링 야드입니다. 마셜링 야드, MY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마셜링 야드의 역할은, 수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순서대로 화물을 쌓아놓는 공간을 마셜링 야드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장치해 놓는 것을 컨테이너 장치장, C는 컨테이너 장치장입니다.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 장치장이라고 얘기해서 CY라고 얘기를 하는데, 넓은 의미로 CY는 마셜링 야드까지를 포함해서 컨테이너 장치장 CY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컨테이너 장치장에 우리 트랜스퍼 크레인이 이렇게 있네요. 하역 설비 중에 야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역 설비가 트랜스퍼 크레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장 높이 컨테이너를 쌓을 수 있는 하역 설비가 트랜스퍼 크레인이다. 자, 정비 공장에서는 하역 설비라든지 고장난 컨테이너를 수리한다거나 하는 곳이 정비 공장이 되겠고요. 컨트롤 센터는 이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든 업무를 통관하고 지휘하는 곳이 컨트롤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출입문은 해상 운송의 경계라고 할수 있는 게이 출입문이 되겠고요. 그럼 남아 있는 건 D 하나밖에 없네요. 이 D가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CFS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 문항은 그냥 D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D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창고 하나만 보고 이게 CFS인지를 사실 유추하기는 좀 부족한 정보가 제시문에 좀 부족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찾아가다 보면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D 하나밖에 없죠. D.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4번.
4번 D가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지금 컨테이너 터미널 배치도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림이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이프런, 그 다음에 트랜스퍼 크레인, 그 다음에 컨테이너 크레인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런 하면, A 하면 이 에이프런은 컨테이너 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이 설치된 곳, 이게 핵심이고요. 자, 컨테이너 크레인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가장 큰 하역 설비로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처리 능력이 결정되는 게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트랜스퍼 크레인은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가장 효과적으로, 야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트랜스퍼 크레인이고, 전산화와 자동화에 쓸수 있는 하역 설비가 트랜스퍼 크레인이다. 그리고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CFS,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험생 여러분들 요 배치도를 완전히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선생님이 방금 정리해주는 키포인트 위주로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실제 본 수능에 나왔을 때 문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13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상황에서 무역회사 사장이 가상품과 나상품을 수출하고자 할때 운송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는 두 가지 화물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가는 대량의 고급 전자 부품인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며 손상 위험도 크고 납품 기한이 촉박합니다. 자, 납품 기한이 촉박하니까 빠른 운송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답지에 보면 도로 운송, 항공 운송, 해상 운송 세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어떤, 이 중에 가장 빠른 운송은 항공 운송이 되겠죠. 납품 기한이 촉박합니다. 운임비가 비싸더라도, 자, 운임비는 도로, 항공, 그 다음에 해상 중에 가장 비싼 게 항공이죠. 운임비가 비싸더라도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를 보면은 항공운송이라는 걸 유출할 수가 있죠. 항공운송. 가장 빠르지만 운임비가 비싸다. 자, 나는 대량의 원목입니다. 자, 나의 운송은 대량의 원목입니다. 납기일은 충분하니 운임이 저렴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량 원목을 운반하는 것은 해상운송이죠. 해상운송입니다. 해상운송 중에 원목 운반선이죠. 원목 운반선. 원목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원목 운반선을 이용해서 운반을 한다. 그래서 해상운송의 특징은 속도가 느리다.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운송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한 번에 가장 많은 대량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이게 해상운송의 특징이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상운송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가는 항공운송, 나는 해상운송이 되겠죠. 해상운송.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은 항공운송, 도로운송, 해상운송의 특징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죠. 자,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상황에서 화주가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에 따라 화물에 부착해야 할 표찰로 오른 것은? 자, 위험 화물을 운송하게 되면 그 위험 화물에 해당하는 표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위험 화물이 운송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게끔 붙여야 되는데 그 표찰 자체가 국제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IM, IM

IMDG 코드라고, IMDG 코드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위험함을 표차를 붙여야 된다. 자, 이건 코발트 60이네. UN 번호는 333이고, 방사선 동위원소로 캡슐화하였으니 포장 상태도 안정적이고 누출 위험은 낮지만, 어쨌든 이건 자체적으로 뭐를 방출한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방사선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나는 운반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표찰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을 운반하는 표찰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뒤쪽으로 먼저 가서 우리 국제 해상 위험함을 규칙 IMDG 코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해상 위험함을 규칙해가지고 IMDG 코드라고 해서 1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구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1급은 화약류입니다. 그래서 폭발성 물질이라든지 폭발성 제품은 이러한 표차를 부착하게 되어 있고요. 2급은 가스류입니다. 가스를 운반할 때는 이러한 표차를 운반 용기에 붙여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표찰 인화성 가스, 비인화성 및 비독성 가스, 독성 가스를 운반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3급은 인화성 액체인데 65.6도씨 이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및 혼합물에는 3급 위험물 표찰을 부착해야 되고요. 자, 4급은 가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화학류에 쉽게 연소하거나 타거나 화재를 조장하는 물질을 운반할 때는 이러한 표찰을 부착을 해야 된다. 4급 위험물 표찰을 부착해야 된다. 자, 5급은 산화성 물질인데요. 인화성을 활성화하는 산화성 물질 및 유기화산화물을 운반할 때는 5급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표찰을 부착을 해줘야 한다. 자, 6급은 독성 및 전염성 물질, 즉 인간 및 동물에게 위해를 끼치는 독성 전염성 물질을 운반할 때는 요 표찰, 6급 표찰을 붙여야 되고요. 7급 방사성 물질을 표찰할 때는 요 방사성 마크가 붙어 있는 표찰, 7급 위험물 표찰을 부착해야 되겠고요. 자, 화학 반응으로 화합물 또는 운송수단을 파손하는 물질, 즉 부식성 물질을 운반할 때는 8급 위험물 표찰을 부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타 위험물 및 제품에는 9급 위험물 표찰을 부착해야 되는데 운송 중 다른 위험 등급에 해당하진 않지만, 즉 1급부터 8급까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험물질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제9급의 위험물 표찰을 부착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앞쪽으로 가서 자, 방사성 물질은 우리 아까 제7급이었죠. 제7급은 위험물 표찰을 부착해야 되고요. 자, 1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아마 그 여러분들 교재에는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4급 가연성 물질입니다. 제4급 가연성 물질이고, 자, 2번은 제5급 산화성 물질입니다. 산화성 물질을 운반할 때 붙이는 표찰이다. 자, 3번은 제6급 독성 물질입니다. 독성 물질에 해당하고요. 자, 4번은 전염성 물질입니다. 제6급 전염성 물질이다. 자, 그래서 제7급이 아까 방사성 물질이었죠. 방사성 물질. 그래서 방사성을 방출하는 물질에 붙여야 하는 표찰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글에 나타난 항만 물류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항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3개월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하여 원인을 파악하였다. 자, 조사 결과 내부적인 하역 시스템 문제, 내부적인 하역 시스템 문제, 장비 미확보 문제 또는 작업 속도 문제, 국제 경쟁 상황의 변화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원인은 화물의 주인 화주와 선사의 항로 및 기항지 선택 변화에 의해 물동량이 감소했고, 이는 항만 물류가 외부 주체의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항만의 물류 자체, 즉 물동량 자체는 내부 상황보다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만 물류 자체가 직접 수요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수요를 직접 발생시키지 못하는 사업이 항만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만 물류의 특성은 수요를 직접 발생시키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제시문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항만은 화물의 처리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자, 제시문에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화물 처리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건 맞죠. 그래서 항만 물류의 특성 중 노동 집약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2번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물동량이 불규칙하다. 그래서 2번은 불규칙성, 물동량의 불규칙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 항만이 처리할 수 있는 화물량은 일정한 규모로 제한되어 있다. 당연히 화물 처리를 할수 있는 하역 설비라든지 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갖춰졌나에 따라서 그 항만의 화물 처리 능력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화물 처리의 제약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4번은 항만 수요에 대해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뿐 직접 수요를 발생시키기 곤란하다. 지금 제시문에 있는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항만 물류 자체가 수요를 직접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수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동성. 자, 5번 항만은 처리 능력이 제한되어 화물량 변화에 따라 적체나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항만의 처리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비저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저장성. 왜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화물량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장할 수 없다. 비저장성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제시문은 수동성에 대한 내용이고 이 수동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답지는 4번 답지이죠. 4번.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상황에서 잠수 중인 A씨가 B씨에게 보낸 수신호의 의미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물속에서 잠수를 할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손의 모양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수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수신호. 그래서 A씨가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죠. 흔드니까 B씨가 위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씨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은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와달라. 도와달라.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우리가 잠수를 할 때는 항상 버디라고 얘기하는데 두 명이 한조가 돼서 늘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감시라기보다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보는 거죠. 상대방의 상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버디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A씨가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B씨가 가서 확인해서 올라가자라고 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A씨의 수신호는 도와달라라는 수신호고 B씨의 수신호는 상승하자라는 그런 수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수 중 의사 전달 방법, 즉 수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수 중 의사 전달 방법. 수중에서는 목소리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죠. 따라서 목소리 대신에 손의 모양, 손으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서 수신호 또는 글씨를 써서 서판을 이용한 글씨 또는 줄당김 신호 등을 이용해서 의사를 전달한다. 수중에서 이용되는 수신호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 전달 방법은 수신호입니다. 그래서 정지, 그다음에 잘못됐다.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OK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장갑 꼈을 때는 이렇게도 하고. 자,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도와달라라고 손을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며 올렸다 내리게 되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라는 수신호고요. 자, 멀리 있을 때는 OK가 이렇게 해야 크게 해야 보이겠죠. 그다음에 한 손으로 OK를 할 수도 있고. 자, 위험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올라가자, 상승, 그다음에 하강. 그래서 요 신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공기가 얼마 없다라는 표시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떨어졌다라는 표시고요. 그다음에 짝호흡을 하자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같이 다이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짝호흡을 하자라는 건내 공기통에 산소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때 우리가 항상 보조호흡기가 있습니다. 본호흡기가 있고 보조호흡기가 있어서 그 호흡기를 가지고 너의 호흡기를 빌려서 내가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짝호흡을 하자라는 수신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물속에 있을 때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손의 모양으로 의사 전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도와달라는 의미였죠. 17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포스터를 통해 해양 관광을 홍보하고 있는 해역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자연이 만든 놀이터, 갯벌로 떠나자. 자, 갯벌만 벌써 나오면 우리나라 서해라는 거를 알수 있죠. 그래서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의 특징을 가지고 어떤 관광을 상품으로 했느냐, 또는 각각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쉽게 물어보는 문항이 해양 관광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연이 만든 놀이터 갯벌로 떠나자 해서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며 바다와 하나가 되는 시간,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어촌 체험, 그다음에 일몰이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산책. 자, 일몰이 아름다운 것까지도 서해안이죠. 서해안은 일몰, 동해안은 일출이 유명하죠. 자, 우리나라 해역 중 조차가 가장 큰 곳에서 만들어내는 조석 간만의 차죠. 조차라는 건 조석 간만의 차이를 얘기하죠. 즉 고조와 저조의 높이 차를 얘기합니다. 높이 차. 고조는 물이 가장 많이 물의 높이가 높아졌을 때, 저조는 썰물 때죠. 물이 가장 낮아졌을 때. 이두 높이 차를 우리가 조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차가 가장 큰 곳, 서해안 중에서도 인천 쪽이 조차가 가장 크죠. 자, 생태의 신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해양 체험이다. 그래서 서해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문으로 나타낸 거죠. 자, 우리나라 해역별 관광 자원의 종류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동해안은 당연히 투명도가

높죠. 깨끗합니다. 탁도는 낮고 투명도는 높다. 그래서 해수욕에 동해안은 적지다. 탁도가 낮고 모래변도 가지고 있다. 자,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스킨스쿠버의 적지다.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중에 스킨스쿠버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스쿠버 다이빙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동해안이죠. 자, 일출 감상의 적지다.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게 가장 적지이다. 우수한 바다 경관이고, 낮은 조차로 레저 보트의 강점이 있다. 자, 조차가 작죠, 동해안은. 고조와 조조의 높이 차가 작습니다. 바다 낚시 장소로 풍부하다. 자, 특산품으로는 대게, 오징어, 가메기 등이 특산품이 있다. 자, 동해안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과 연계한 크루즈 개발에 적합하다라는 게 동해안의 특징이고요. 자, 남해안은 해수욕의 적지이고 스킨스쿠버도 적지이다. 자, 서해안은 탁도가 높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스쿠버를 할수 없지만 남해안까지는 투명도가 높다. 그래서 스쿠버를 하기에도 적지다. 경관이 우수하다. 많은 섬들과 기암 괴석들이 있어서 경관이 우수하고 레저포트의 강점이 있다. 바다 낚시 장소도 풍부하다. 갯벌, 습지, 철새 등의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돔, 굴, 전복, 꼬막 등의 특산물이 있고 중국과 일본과 연계한 크루즈 개발이 지리학적 위치를 봤을 때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서해안은 해수욕이 적지이다. 머드 축제, 갯벌 축제가 있죠. 그다음에 노을, 일몰 감상의 적지인 게 서해안의 특징이다. 도서지역과 연계한 레저보트의 강점이 있고 바다낚시 장소가 풍부하다. 서해안의 특산품은 꽃게, 낙지, 굴비 등의 특산물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연계한 크루즈 개발이 적합하다. 서해안과 중국이 가장 가깝죠. 그래서 중국과 연계한 크루즈 개발이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역별 관광 자원의 종류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 수능에서 해양 관광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면 이 중에 몇 개씩을 제시문으로 가지고 와서 제시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관광 상품이냐를 물어보거나 또는 그 관광 자체를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시문에는 서해 5도 해역이었죠. 서해 5도 해역. 서해안이었습니다. 서해. 그래서 동해, 거제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 자, 울릉도, 독도는 동해에 해당되죠. 서해에 해당되는 것은 서해 5도 해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제도는 남해안이죠. 남해안. 제주도는, 남해안 쪽에 해당하는, 해역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서해 5도는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서해 5도는 백령도, 대청도, 그 다음에 소청도, 그 다음에 대연평도, 소연평도. 이 다섯 개의 섬을 서해 5도라고 얘기합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그래서 18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견학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장소의 입지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평소에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는 거대한 배들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 배를 만드는 곳이니까 조선소겠죠, 조선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조선소의 입지 조건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이곳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곳임을 느꼈다. 자, 견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선박, 배를 조립하는 과정이었다. 무겁고 거대한 철판들이 정밀하게 맞춰져 거대한 선체를 이루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다. 또한 용접 작업, 자, 도장 작업, 도장은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기계 장착 등
각각의 세부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완벽한 배 선박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직원분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체계적인 작업 방식도 인상적이었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조선업이 한국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던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견학 보고서는 조선소를 견학한 거고, 이러한 조선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조선소를 세울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입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조선소는 해상 교통에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배를 만들기 위한 원자재들을, 재료들을 운송하기가 쉽다. 그래서 조선소는 주로 해상 교통이 편리한 해안가의 위치를 많이 하고 있죠. 자, 니은 노동력과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자, 조선업은 말 그대로 풍부한 노동력 플러스 많은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력과 기술 인력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작업장, 보관 시설, 해상 크레인 등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작업장, 그 다음에 많은 기자재와 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시설, 그 다음에 무거운 자재라든지 기계를 들어올 수 있는 해상 크레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프라 시설이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조선소의 입지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아까 해상 교통이 편리한 곳, 수송의 편의성이 되겠죠. 수송의 편의성. 이 수송의 편의성에는 뭐 원자재와 부품 수송. 부품 운송하는 거. 그 다음에 완성된 선박의 이동이 편리해야 되겠죠. 완성된 선박의 이동. 완성된 선박의 이동도 편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송의 편의성도 있어야 되고, 자, 환경 요건도 조선소가 있으면 계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경 요건도 중요한 입지 조건 중에 하나인데, 환경 보호 및 조선소가 있음으로써 오염되는 물질이 잘 관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환경 보호 및 안전에 적합한 곳이 입지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그다음 수성의 편의성, 환경 요건까지 고려한 게 조선소의 입지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상황에서 A씨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업 기초 능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직장인 A씨는 팀 프로젝트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하고 다른 동료의 말을 자주 끊었다,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발표를 맡은 후에도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하고자 하는 말 같듯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팀원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로 인해 과업 진행에 혼선이 생겼다. 이후 피드백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 직장인 A씨가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문제인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의사소통 능력 4번이죠. 4번. 지금 제시문에는 전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의사소통 능력에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제시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 직업 기초 능력 중에 기술 능력은 기술의 이해.

기술의 이해와 그 다음에 기술의 적용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자,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기초 연산, 직업 기초육의 수리 능력은 기초 연산, 그 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 통계 능력을 수리 능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직업 윤리는 근로 윤리. 근로 윤리, 그 다음에 공동체 윤리. 공동체 윤리를 함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조직 이해 능력은 국제 감각이라든지 또는 조직의 체계. 조직의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이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0번은 의사소통 능력이 더 A씨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1번부터 20번까지 출제 평가 요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업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적시성, 비전성, 그 다음에 누적 효과성, 비소모성, 그 다음에 매체 의존성이 수산업 정보의 특성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12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부두의 분류, 공공부두인지 사용부두인지, 그래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단원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은 LCL 화물을 FCL 화물로, 그다음에 FCL 화물을 LCL 화물로 분류하는 장소가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14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화물 운송이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 그 다음에 도로 운송이 있는데,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항공 운송 같은 경우는 빠르지만 운임이 비싸고,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해상 운송의 특성은 느리지만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가격이, 운송비용이 가장 저렴한 게 해상 운송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15번은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 IMDG 코드 1급부터 9급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16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항만 물류의 특성 중에 수동성, 항만 자체가 수요를 발생할 시킬 수 없다라는 수동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17번 4단원에서 출제가 했고요. 스쿠버 다이빙 중에 의사 전달 방법, 손으로 의사를 전달해서 물속에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그림을 주고 몇 가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18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우리나라 해안별 특징,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특히 동해안과 서해안은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각각의 해역별 특징이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로 시험이 동해안이라든지 서해안을 주제로 해서 제시문으로 구성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조선소의 입지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조선소는 일단은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죠. 원자재라든지 또는 완성된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수송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노동력과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선소는 그 조선 선박을 만듦으로써 어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조선소를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 자, 20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의사소통 능력을 제시문으로 구성해서 필요해야 되는 제시문에 A씨가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이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20번 문항이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7회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8회 1번부터 10번까지 새로운 10문항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균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력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구의 흙들도 많이 떠들어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게?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삐,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는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13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수능완성의 7회 1번부터 10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문항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문항 풀기에 앞서서 이 더운 여름을 여러분은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때보다도 더워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더운 여름을 잘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더울 때 누군가는 더워서 늘어져서 공부 못하겠다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열심히 정신 차리고 아니야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지 라고 하는 그 노력으로 이 기간을 헤쳐나가신다면 분명히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학을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힘내서 덥더라도 이 더위를 헤치고 열심히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회 1번 문항 어떤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1번 문항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함께 볼게요. 1번 문항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대화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원리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 문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인간 발달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대화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윤이하고 선생님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서윤이의 말부터 우리 읽어볼게요. 선생님, 저랑 현지는 같은 반이고 같은 학원도 다니는데 현지는 발표도 잘하고 글도 엄청 잘 써요. 저는 같은 내용을 배워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랑 저랑 같은 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두 학생은 대략적으로 지금 같은 연령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연령대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1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12월에 태어났느냐의 월령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 같은 나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지랑 나랑 지금 발달에 있어서의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말도 한번 봐볼까요? 발달은 개인의 경험, 성격, 흥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친구는 말로 잘 표현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림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다. 자, 이 사람은 말을 더 잘할 수 있고 이 사람은 그림이나 행동 등으로 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와 나의 차이가 이렇게 사람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현지랑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윤이랑 둘 간의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인간 발달의 원리는 우리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 대화에서는 개인차를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차 나타내고 있는 답지는 1번에 있네요.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꼽으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적절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인간 발달의 원리와 관련된 기출 문항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육모에 나타난 육모 1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아동 A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 발달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두에서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보통 물어보는데 2025학년도 그 평가원의 문항들에서는 이렇게 인간 발달의 특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좀 혼합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에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의 특성,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은 인간 발달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원리와 연결지어서 볼수 있는 기출 문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어떤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A는 생후 5개월에 손가락과 손목의 근육이 세분화되었고, 그후 눈과 손이 협응하여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5개월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과 손목의 근육이 세분화되면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손바닥에 대고 손가락으로 감싸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7개월이 됐을 때에는 조금 더 세분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죠? 전체로 감싸던 것에서 더 발달해서 이제는 손가락을 정교하게 사용해서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작은 과자를 짓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월에서 7개월로 손가락의 발달이 더 정교화되고 세분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발달이 세분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0개월이 되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작은 알약 크기의 과자를 집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더 섬세하게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세분화되고 있는 모습을 그림에서는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세분화됨과 동시에 세분화되었더니 글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그 후, 자, 이렇게 손이 세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눈하고 함께 협응해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세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분화된 능력은 다시 눈과 결합해서 더 나은 행동을 할수 있게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화의 과정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눈과 손이 협응하는 통합의 과정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은 분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분화되고 나면 다시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발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에서는. 자, 이것과 관련된 답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1번에는 발달의 개인차 이야기하고 있고요. 2번은 발달의 비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 발달의 결정적 시기도 여기 안에는 녹여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찾던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답지가 4번에 있네요. 자, 유전과 환경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다. 지금 이 제시문 안에서는 우리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025학년도 구모의 발달의 원리와 관련된 문항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1번에 나왔네요. 자기소개서에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이 안에 숨어져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 어떤 거 찾을 수 있는지 모두 다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다문화 언어 지도사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해 언어 발달이 지연되어 학교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문화 가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해서 언어 발달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우리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 있죠? 아, 지금 결정적 시기가 제대로 결정적 시기에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더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해졌어요. 그랬더니, 자, 의사소통 능력만 원활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말을 잘하게 되면서 학습 능력, 자존감,
사회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영역의 발달이 학습 능력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서 발달도 이끌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제시문 안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 있나요? 보기 기어 발달의 각 영역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니은 발달은 일정한 방향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나요? 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리고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에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 나와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는 분화된다,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 안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발달의 원리는 보기 기억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수능 완성으로 돌아가서 2번, 3번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 다음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하는 제시문이 나와 있고요. 2번과 3번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트 문항인 경우에는 우리가 2번에서 뭘 물어보는지 그리고 3번에서는 또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제시문을 올바르게 똑바로 분석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의 질문을 한번 봐볼까요? 2번의 질문은 원문자 가나에 나타난 욕구를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인간 발달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2번, 3번 우리 같은 제시문인데요.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자, A씨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요즘 무슨 고민이 있니? 생각이 많아 보이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B씨가 대답을 합니다. 육아하면서 일을 그동안 쉬었는데 가족들을 보면 행복하지만 다시 일을 해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가의 욕구에는 여러분 매슬로우의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아존중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잘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자, A씨가 다도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원문자 나 아이와 함께 지내며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즐겁고 정말로 가족이라는 관계에 만족감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가족에 소속되어 있는 거에 있어서의 만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는 소속 애정의 욕구가 드러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처럼 가와 나에 나타난 매슬로우의 욕구 우리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씨에게 제안을 해요. 내가 요리사였으니까 잘하는 요리를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B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내가 좋아하는 셰프가 나오는 영상을 매일 보면서 따라하고 있어. 셰프가 1mg까지 계량하고 정확히 각도를 유지하는 것을 잘 보고 연습하는 중이야. 다시 일을 해서 그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셰프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에는 벤듀라가 이야기하는 사회학습 중에서 관찰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내가 좋아하는 셰프를 주의 깊게 보고 이 셰프가 하는 행동을 기억했다가 따라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찰학습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에는 사회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사회학습에서의 관찰학습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 분석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2번부터 우리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다와 나에 나타난 욕구를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는 자아 존중감의 욕구입니다. 1번 생리적 욕구 아니죠. 자, 가 자아 존중감의 욕구는 친구 사귀기, 동아리 가입하기 등의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이런 친구를 사귀거나 동아리를 가입하는 것은 나의 소속 애정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나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해당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자,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우리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자, 나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3단계이고요. 가의 욕구, 자아 존중감의 욕구는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위계적으로 상위에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런 이론인데요. 여러분이 그래서 찾아보시면 풍부한 기출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라요. 자, 2024학년도 6모 6번에 나와 있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적용한 문항 우리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업무 일지에서 알 수 있는 A, B, C의 욕구가 속한 단계에 대한 분석으로

다음에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누군가와 교류하면서 삶의 활기를 얻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 뭐 자식들 키우고 이렇게 가정일 열심히 하고 가정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제 가족이 없고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허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교류하면서 나도 이전처럼 누군가와 소속돼 있고 마음을 나누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건 소속 애정의 욕구가 드러난다라고 우리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A는 안전의 욕구, B는 소속 애정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A씨의 욕구가 속한 단계의 예로 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해당한다. 어떤가요? 맞죠? 그죠? 내가 건강을 해칠까 봐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B씨의 욕구가 속한 단계 바로 윗단계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B씨가 속한 단계는 소속 애정의 욕구의 단계거든요. 3단계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참고로 2단계이고요. 그러면 바로 윗단계는 4단계여야지 되는데요. 그쵸? 4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아니라 자존중감의 욕구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A씨의 욕구가 속한 단계는 2단계이고요. B씨의 욕구가 속한 단계는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단계일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을 선택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내친 김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2023학년도 9호 18번 문항의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모장에 A, B, C, D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A, B, C, D 항목을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필수 식료품을 구입하는 게 A 항목이에요. 그래서 쌀, 생수, 배송 신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드러나 있죠? 여러분, 생리적 욕구. 적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라고 하는 생리적 욕구가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B를 보겠습니다. 친목 동호를 위해서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가입비를 납부했습니다. 동호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속 애정의 욕구가 드러나는 거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CC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꿈꿔왔던 첼로 단독 공연을 하기 위해서 첼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요 CC의 행동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드러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죠? 마지막 D 살펴볼까요? 방범용 CCTV를 설치했대요. 자, 방범용 CCTV 왜 우리 설치하게 되죠? 안전이죠, 안전. 그죠? 집을 잘 지키기 위한 이런 안전의 욕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보기를 우리 골라볼까요? A에 나타난 욕구는 생리적 욕구인데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입니다. 자, B에 나타난 욕구는 C에 나타난 욕구보다 위계적으로 상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B, 소속 애정의 욕구는 3단계이고요. C, 자아실현의 욕구는 5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B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쵸? D에 나타난 욕구는 안전의 욕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정답입니다. 그러면 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묶인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수능 완성으로 돌아와서 우리 3번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항에서는 원문자 다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이론 뭐였는지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셔야지 되겠죠? 자, 우리 뭐라고 분석했었죠?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이고 이 안에는 관찰학습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답지를 골라봅시다. 보기 기역, 대표적인 학자로는 벤듀라가 있다. 맞습니다.

인간은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려는 본능적 동기가 있다. 자, 이건 뭐에 대한 얘기죠? 볼비의 애착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학습에는 주의, 기억, 운동 재생, 동기 유발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관찰 학습의 내용입니다. 관찰 학습의 과정을 따라서 지금 B씨가 셰프의 명상을 따라하고 있는 걸 우리 살펴볼 수 있었어요. 여티그 맞는 답입니다. 인간 발달에서 무의식적 동기와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이론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티그스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도 모든 이론이 다 그렇지만 상당히 우리 기출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역시 특히 이론은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니까 기출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문항이고요. 5번, 6번이 세트 문항이라서 두 문항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 교사들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민지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 알아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금 보는 이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민지는 어느 시기에 속하고 그리고 어떤 이론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교사 A와 B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방금 민지가 복도에서 조용히 걷는 모습을 봤어요. 복도에서 뛰어다니던 민지가 달라졌습니다. 자, 왜 달라졌을까요? 지난주에 복도에서 조용히 걷던 해리를 제가 칭찬한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민지가 유심히 보더니 그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민지가 지금 자신이 직접 강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해리가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고 대리적 강화가 이루어져서 따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대리적 강화를 통한 모방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민지에게 좋은 계기가 됐네요. 이전과 달라진 민지가 기특해서 칭찬해 줬더니 안고 있던 고민형에게 봄돌아 부럽지. 선생님이가 칭찬해 줬어. 앞으로도 계속 조용히 걸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곰돌이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무란론적 사고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가 칭찬해줬어라고 하는 과잉 일반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언어 특성상 민지는 유아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5번 문항 위 대화에서 민지가 속한 시기에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 자, 유아기니까요. 유아기와 관련된 거 골라보면 가역적 사고 안 되고요. 상징적 사고 할수 있습니다. 자, 확인 부가 응용문을 사용합니다. 시각 항상성을 획득하기 시작하는 것은 6 내지 8개월 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항은 이 대화에 나타난 인간 발달 이론을 찾아내는 문항이었어요. 자, 관찰학습의 모든 과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대리적 강화를 통한 모방을 통해서 여기에서 벤듀라의 사회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듀라의 사회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건 프로이트의 이론에 해당하죠. 인간의 발달은 생물학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 이건 게젤의 성숙이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 자, 이건 볼비의 애착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간의 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벤듀라의 사회학습과 사회학습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5번.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다. 이건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수능

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4번입니다. 자, 4번에서는 임신의 과정을 설명하는 수업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가나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임신의 과정과 생식기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은 지금 생식기관으로서는 난관에 해당이 되고요. 난은 난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는 정관이고요. 그 다음에 라는 정소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난관에서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자, 2번 나에서 정자는 난자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 결합하게 될까요? 아니죠. 여기에서는 난자가 성숙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나요? 이건 정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음에 자, 라는 정소인데요. 정자가 정당으로 이동하는 통로이다라고 정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은 난관이었고요. 다는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항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죠? 피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임법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피임은 단순히 임신 계획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필수적인 건강관리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피임은 개인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방법마다 효과, 사용법, 부작용 등이 다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정자가 질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정확히 사용할 경우 높은 피임률을 보이며 성병 예방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가는 여러분 남성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정자가 질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병 예방 효과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콘돔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는 자궁 내 장치를 넣어서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방법으로 한번 시술로 수년간 효과가 지속되는 이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나는 자궁 내 장치이고요.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는 루프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방법이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이와 관련된 옳은 답 한번 골라볼게요. 간은 지뢰사정법 아니에요. 자, 간은 의사의 처방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나는 뭐 길게 좀 유지되는 경향은 있지만 영구적인 피임 방법은 아닙니다. 자궁 내에 위치했던 거 빼게 되면 삭제하게 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임신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자, 나는 여성이 사용하는 피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 배란이를 알아내서 자연적으로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연피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인공적인 지금 도구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피임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인공피임법에 해당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6번, 7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7번 문항도 세트 문항이네요. 자, 세트 문항이고요. 밑줄 친 원문자 가와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뭔지 먼저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서는 일기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반사 행동 물어보고 있어요. 아, 가나 어떤 반사인지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과 자, 일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아동이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이 일기의 주인공인 서아가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 우리 알아내야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중한 서아가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지 2주일 지났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태어난 지 2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태어난 지한달 이내에 지금 해당한다는 거알수 있죠? 자,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딱한 달간 만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신생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한은 신생아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속하는 시기 우리 알아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꼬물꼬물한 손과 작은 앙증맞은 발이 너무 귀엽다. 자, 원문자 가 보겠습니다. 서아의 입가를 톡톡 손으로 건드리면 고개를 돌리고 입을 벌려서 손가락을 빨려고 하는 모습마저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입가를 손으로 톡톡 두드리면 이 자극이 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젖을 찾는 이런 반사를 우리 뭐라고 하죠? 근원 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원 반사의 모습이 나타나네요. 자, 오늘 아침에 바람에 문이 꽝 하고 닫히자 서아가 깜짝 놀랐어요. 자, 원문자 나의 내용인데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했죠? 등을 활 모양으로 휘고 팔다리를 뻗었다가 껴안듯이 움츠렸습니다. 자, 나에는 모로 반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너무 놀란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나에 해당하는 반사 행동과 관련된 적절한 설명부터 우리 골라볼까요? 자, 가는 근원 반사이고요. 나는 오로 반사입니다. 이거는 반사의 이름이고요. 그렇죠? 우리 반사는 크게 생존 반사하고 원시 반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원 반사는 생존 반사에 해당하고 모로 반사는 원시 반사에 해당한다라는 점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가 근원 반사는 원시 반사 아니고요. 생존 반사에 해당합니다. 자, 나 모로 반사는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팔을 벌렸다가 움츠리면서 매달리게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가는 우리 뭐였죠? 근원 반사. 나는 모로 반사인데요. 자, 영 상관없는 반사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문항을 해결하는 거꽤 어려워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반사가 7가지나 제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존 반사와 관련해서 2개의 반사, 그다음에 원시 반사와 관련해서 5개의 반사가 있습니다. 이 7개의 반사를 모두 다 여러분 기억하셔야지만 이 반사와 관련된 문항을 온전하게 푸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사 행동, 내용이 빡 문제가 문항이 버라이어트하게 변형된다거나 할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반사를 여러 개 물어본다거나 하게 되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자, 2025학년도 6모 8번 함께 풀어볼까요? 다음 게시판에 반사 행동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발바닥을 간지러워 폈더니 발가락을 쭉 폈다가 오므리는 행동을 한다. 자, 뭐가 나타나는 거죠? 바빈스키 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나와 보겠습니다. 갑자기 울린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 온몸을 뒤로 젖히거나 팔이나 다리를 뻗었다가 다시 움츠린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모로 반사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두 반사 모두 원시 반사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보기를 골라볼게요. 가는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척추 하부 조직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나는 모로 반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걸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반사는 걷기 반사입니다. 자, 가와 나 모든 반사가 그런데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예요. 그쵸?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집니다. 자, 가와 나 모두 원시 반사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밥으로는 기역과 디귿이 묶여있는 2번을 선택하는 이런 문항입니다. 여러분, 답지도 꽤 여러 가지의 이런 예시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할수록 반사와 관련된 문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항 함께 살펴볼까요? 7번, 위 일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아동이 속한 시기 언제였죠? 태어난 지 2주 됐다. 그래서 우리 신생아기다. 라고 우리 파악을 했습니다. 자, 신생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 전이가 나오려면 아직 한참 있어야 되죠. 6내지 8개월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렘 수면이 이 시기에 가장 높은 그런, 시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렘 수면은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을 우리 이야기하는데요.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모든 아이들에게 황달이 발생한다. 황달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아이들에게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퍼센테이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60% 이상의 아이들에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모든 아이들은 아닙니다. 자, 쓴맛, 신맛, 단맛 등의 맛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균 뇌 문맥에는 약 4분의 1, 25% 정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40%라고 하고 있어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함께 볼까요? 자, 8번 문항, 다음 관찰 기록지에서 지수의 행동을 에이스워드의 애착 유형에 근거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에인스워드의 애착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을 나타내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수 한번 봐볼게요. 엄마하고 등원을 했어요. 교사가 지수를 안아주자 엄마가 인사를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갈 거예요. 자, 지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볼까요? 엄마가 문을 열고 나가자 울어요. 문 쪽으로 다가갔고요. 하지만 2분 정도 교사의 품에서 울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꽤잘 달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5분 후에 장난감을 탐색합니다. 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지금 탐색, 안정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오후에 엄마가 지수를 데리러 다시 오자,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오자 웃으면서 다가가고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엄마와 헤어질 때 조금 어려워했지만 쉽게 달래지고 엄마와 만났을 때 반가워하고 그리고 엄마와 이 장소에 왔기 때문에 이 장소를 안전하게 인식하고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안정애착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애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수는 불안정애착 아니고요. 안정애착 유형에 해당합니다. 지수의 엄마는 안전기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았어요. 안전기지 역할을 합니다. 자, 지수의 애착 유형은 엄마가 자녀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나타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에인스워드의 애착 유형 같은 경우에도 애착 유형이 이제 반응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뉘어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에인스워드의 애착 유형, 우리 함께 2025학년도 구목 7번 문항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5학년도 구목 7번에 보면 A부터 C까지 3명의 반응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애착의 유형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연습지가 되는 문제예요.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A부터 C가 낯선 상황 실험 중 제외 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애착 유형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볼까요? 엄마와 재회했을 때와 재회 후 엄마가 아동을 달래거나 안아줄 때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엄마와 재회했을 때 울며 엄마에게 다가가는 아동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동이 있습니다. 자, 아동 C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왔는데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자, 이런 유형은 우리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죠? 회피회차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엄마와 이제 재회했을 때 아동을 달래주는데 아동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게요. 자, 아동 A 보면 엄마가 달래주니까 금방 울음을 그치고 엄마를 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동 A는 처음에 엄마가 오니까 다가가기도 했고 그리고 금방 울음을 그치는 안정애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네요. 그런 반면에 아동 B는 엄마에게 다가가서는 쉽게 달래지지 않고 계속해서 울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B의 모습에서는 저항에 차게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C는 여전히 엄마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애착 유형 우리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아동 A가 속한 유형은 안정애착이에요. 엄마가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아동 B가 속한 유형은 저항애착입니다. 엄마가 자녀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나타나지 않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안정애착이 나타나게 되죠. 아동 C가 속한 유형은 회피애착이고요. 엄마의 존재 여부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아동 B가 속한 유형은 저항애착. 아동 C가 속한 유형은 회피애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티그스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항 함께 살펴볼까요? 자, 9번 문항을 보시면 다음 강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언어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기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는 제1의 성장 급등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성장 급등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1 성장 급등기라고 해요. 자, 일생 중 키와 몸무게의 성장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뇌 발달을 살펴보면 원래 한25% 정도로 태어났는데 75%가 될 정도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시기에는 감각을 통한 자극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컬러 모비를 통해서 감각 자극시켜주면 두뇌 발달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자, 이 시기 언제인가요, 여러분? 영아기입니다. 영아기의 언어 발달 특성을 우리 고르는 거예요. 영아기에 해당하는 거 골라볼게요. 발명 철자를 사용한다. 내 마음대로 막 철자를 만들어서 사용해. 이거 언제죠? 유아기죠. 영아기 아닙니다. 집단적 독백이 두드러진다. 이것도 유아기입니다. 전보식 언어가 나타나고요. 언어의 과잉 축소 현상과 과잉 확대 현상도 함께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문항에는 가정통신문이 나오고 있고요. 가정통신문은 코끼리 반 아이들 부모님에게 나가는 가정통신문이겠죠. 그렇죠? 이 코끼리 반 아이들이 속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이런 문항인데요. 이 문항에서 특이한 점은 시기를 알아내고 발달 특성을 주로 우리가 골랐는데 지금 이 문항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발달 사례를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아내고 시기에 나타낼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나타내는 발달 사례를 적용해서 골라내는 문항인 거죠. 자,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가정통신문 코끼리 반 담임 선생님 땡땡땡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시기는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 언제였죠? 여러분, 3살에서 6살 시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에는 전두엽이 인간의 종합적인 사고 기능과 인성, 도덕성, 사회성 등 다양한 사고 기능을 담당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덕성이 발달을 하고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 등을, 규칙 등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피아제에 따르면 이 시기는 다율적 도덕성 단계다.

0: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성의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예절 및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자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한다. 그리고 피아제가 이야기하는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다. 이런 기초적인 예절 인성 교육이 실시되는 시기다 라는 것을 통해서 유아기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기에 관련된 발달 사례 우리 골라볼까요? 낯선 사람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온다. 이건 어느 시기의 사례 같아요? 여러분, 낯가림을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영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시원하느라고 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건 인공론적 사고의 사례입니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사고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양한 블록을 분류하라고 했을 때 크기, 색깔에 따라서 착착 분류해내요. 자, 이건 구체적 조작기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아직 하지 못합니다. 개에게 고양이의 마스크를 씌우면 개가 고양이가 됐다고 생각한다. 자, 이건 직관적 사고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직관적 사고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 유아기에 나타납니다. 자,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0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11번 문항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수능 특강 본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21강에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20과 마지막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과에서는 아랍어에 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아랍어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주목받는 언어가 된 것은 사실은 약간 나쁜 영향 때문일 것 같아요. 9.11 사태 이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언어고 광역어고 넓은 지역을 쓰는 언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쓰는 종교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엔 6개 공용어 중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또 호감을 갖는 그런 언어인데요. 언어가 생각보다 배우기 쉽지 않죠.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되게 감사합니다. 아랍어 전공자로서 아랍어가 어려워서 감사하단 말을 누누이 했는데 쉬운 거는 많은 사람이 따라서 금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아랍어가 어려워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일이 많아서 되게 실력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도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이상한 현상들이 아랍어에서 종종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좋은 소식들 뭐 하면서 아랍어를 다시 한번 어떤 언어인가 보겠습니다. 뭐뭐 중에 하나다. 남성형은 아하드입니다. 아하드. 아하둔이고 이 아하둔이 역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알 아하드 그러면 알 아하드 그러면 일요일인 걸 기억납니까? 이첫 하나 이런 건데 뭐뭐 중에 하나 에하다가 여성형이에요. 아하두는 뒤에 남성형 명사의 복수가 올때 아하드를 쓰고 뒤에 여성형 복수 마드라사튼의 복수 마다리스 같으면 마다리스가 마드라사튼의 복수죠.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단어의 단수가

여성용이면 이흐다를 씁니다. 이흐달마다 아리스. 그럼 학교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로가투 사미야툰 세모입니다. 세모. 샘족어라고 여러분 잘알 텐데 세모에 해당되는 세모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한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다무 오래되었다는 까딤인데 오래되는 것의 그 비교급 또는 최상급 아크다무 할리안 현재 야우드 일라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디로 돌아간다 이 아다 동사에서 에이드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에이두 에이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갔다가 돌아오는 날 생일 명절 같은 그 에이드가 이 야우드에서 온 말이에요 돌아오는 날 돌아간다 뭐 거슬러 올라간다 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까르는 한 세기죠 100년을 얘기하고 밀라디 그러면 밀라디는 서기예요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 쓰거나 알 밀라디 쓰거나 또나 같은 경우는 릴 밀라디 이렇게 씁니다. 릴 밀라디 이렇게 써요. 서기 이런 말. 그러니까 숫자 뒤에다가 알 밀라디 쓰거나 숫자 뒤에다가 릴 밀라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서기 AD죠. 그다음에 카마는 또한 문장 앞에서 카마 해놓고 뭐 역시 또 뭐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라스미야툰은 공식적인 이런 것의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공식어, 로가토 라스미야 그러면 공식어가 되겠죠. 국가에서 공식으로 쓰는 그런 뭐 공식어 언어가 되는데, 라스미야툰, 다울라툰 국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바하트는 되다, 무엇이 되었다 할때 아스바하트예요. 카나 동사와 비슷한 형태의 그 보조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스바하트 뒤에는 카나 동사와 비슷한 자매어라고 그래요. 카나 동사 비슷한 현상을 갖고 다니는 그 단어에서 이 보조동사도 역시 뒤에 오는 그 서술어를 목적격으로 만들어요. 그럼 목적격 만드는 게뭐 있었어요? 라이사, 카나, 아스바하 이렇게 세 개가 벌써 뒤에 오는 서술어를 목적격으로 만든다 알수 있겠고요. 알라미야툰은 세계적인의 여성형입니다. 알람이 세 개예요. 알라미야툰 세계적인. 아스룬은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알 오마밀 모타헤다티 국제연합인데 이 중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은 기본 어휘표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 외워도 됩니다. 오마밀 모타헤다 움마에서 움마툰입니다. 움마툰. 움마툰이 공동체 국가 이런 말인데 이것의 복수 형태예요. 근데 복수 형태인데 이두개 글자가 똑같죠. 마마가 똑같아요. 그럼 왜 샷다를 안 쓰고 이렇게 이렇게 안 쓰고 오마물 썼을까요? 그안쓴 이유는 두 개의 글자가 둘다 모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 하고 스쿤 그다음에 문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무문 됐을 때두 개가 겹쳐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앞에 오는 글자가 스쿤이어야만 겹쳐지는 거예요. 지금 우마문 그러면 마무는 둘다 모음을 갖고 있으니까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우마물 무타히다. 무타히다는 연합된 이런 말이에요. 알 이마라틀 아랍엘 무타히다. UAE 할 때도 무타히다 나오는데 무타히다. 그다음에 마카나툰. 마카는 장소인데 마카나툰 그러면 위상이에요. 그다음에 무힘마툰 여성형 중요하다의 여성형이고요. 무슬림 다 알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이슬라미윤 안 하고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라미윤 그러면 극단주의 무슬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슬라미윤과 무슬림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다음 알코란 카림 그러면 코란이에요. 뒤에 항상 붙는 이렇게 형용사가 있습니다. 에 코란. 자, 아랍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나는 문장 맨 앞에서 뭔가를 딱 다른 사람의 그 의식의 뭐 주목을 딱 끌기 위해서 있나 이렇게 뭐 아니면 정말로요 이렇게 정말 말 처음부터 진짜로요 실은 뭐 이렇게 그 어떤 것을 강하게 던져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목을 끌거나 아니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쓸때 쓰는 말입니다 많이 쓰면 되게 피곤한 말이에요 인날 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는 말이에요 아랍어는 정말로 이런 말이죠 에헤달 로가텔 라사미에티 에헤달 로가텔 사미야 셈어 중에 에헤다 하나입니다.

이거 하다 대신에 민을 쓸수 있어요. 민. 민인데 뒤에 정관사 있으니까 미날 있죠. 미날로가 티사미야티. 그러면 세모 중에 하나다. 민도 역시 뭐뭐 중에 하나다는 표시를 할 수, 표현을 할수 있는 전치사예요. 이건 이제 연결형이죠. 이하달로 같으면 언어 중에 한 개이다 이렇게 했는데 미날로가 티사미야티도 같은 뜻입니다. 그럼 전치사 쓸 수도 있고 명사 쓸 수도 있어요. 와히야, 와히야. 그럼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아랍어는 민 아크다미 로가테 알람 할리안 현재 세계 언어들 중에서 아크다미 로가트 가장 오래된 언어. 그러면 아크다미 실제로 가장 오래됐어요? 아니죠. 산스크리토 같은 거 있잖아. 더 오래된 언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크다미 로가트를 쓰면 지금 로가트 알람이면 한정이에요. 두 개가 연결이 됐으니까 한정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아크담 뒤에 오는 단어가 이게 한정 복수 형태인데 한정 복수 소유격이 오면 이거는 최상급이에요. 가장 오래된 세계 언어 중에 가장 오래된 것. 근데 앞에 민이 붙었네. 그럼 민이 붙었으면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민. 실제로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아랍어에 있는 양수 기억납니까? 친구 두 사람, 사디까니, 책두 권, 키타바니. 소유격은 키타바이니, 목적격도 키타바이니. 그리고 키타바니, 키타바이니, 키타바이니. 이런 식으로 양수, 두 개를 나타내는 숫자 있죠? 보통 학교에서는 쌍수라고도 하는데, 이 양수를 쓰는 언어가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아랍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옛날 말들이에요. 옛날 말인데 왜안 변합니까? 산스크리트어나 아랍어는 종교 언어예요. 경전의 언어예요. 그래서 경전에 딱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언어가 변하면 코란이나 뭐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경전이, 불교 경전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는 예외적이긴 하지만 산스크리트어나 아랍어는 경전의 언어라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태로. 그래서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야우도 타리후와 그것의 역사는 아랍어의 역사는 야우도 일라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돌아갑니다니까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카블라 카르는 카미살라 카르는 카미스 밀라디 그러면 5세기 그러니까 서기 5세기 전으로 자 마카블라 마는 영어의 what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으로 가는 건데 서기 5세기 전 5세기 전 해놓고 전인 것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5세기 전으로는 아니니까 5세기 전인 것으로. 그러면 마가 들어가서 5세기 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세기 전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뭔 말이에요? 그럼 5세기 전이면 4세기라는 얘기죠. 실제로 아랍어는 4세기에 많은 그 세므족 중에서 아랍어를 써서 비석을 옛날에는 아랍어가 문자가 널리 퍼지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비석이나 돼야 또는 벽에 붙이 써놓은 글자가 돼야 그 아랍어인지 아닌지 알수 있었어요. 오늘날 학자들이 파보니까 비석에서 아랍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4세기에. 그래서 4세기 약간 뭐 후반쯤 되지만 그래도 4세기에 아랍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5세기 전에 이런 말은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세기 이전으로 갑니다. 또한 카마 또한 안나하 카마 안나하 카마 히야 쓰면 되는데 안나하 이것도 왜 안나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카마 안나하 알로가투 라스미예투 그러면 공식 언어입니다. 공식 언어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 언어 같은 거죠. 리 이스 리스나 타이니 와 아쉬리나 다울라탄 자 국가인데 아라비아탄 아랍 국가예요. 아랍 국가 수식어죠. 아랍 국가인데 지금 보면 20 이거 20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러면 22개 나라예요. 22개 아랍 나라, 11부터 99 뒤에 오는 그 명사는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22개 아랍 나라, 아랍 국가 했죠. 그때 나울라탄, 아라비아탄, 전부 다 비한정 단수 목적격을 썼습니다. 22개 아랍 국가. 이랬을 때, 자, 그러면 나울라가 지금 여성 형태죠. 이 22에서는 이 나울라에 따라서 이 숫자 2는 같은 성을 취해요. 2. 그러니까 1과 2는 같은 성을 취해요. 3부터는 다른 성을 취합니다. 바뀌어서. 그 타마르부터가 있으면 없는 성을 취하는데, it's not tiny why should it나 여기 여성형으로 썼어요. tiny, it's not.

이스나 타인이 여성형으로 썼어요. 왜? 1과 2는 앞에 오는 그 숫자와 같은, 뒤에 오는 단어의 성과 같은 성을 쓰니까. 이스나 타이니 와이 슈리이나. 예, 그죠? 그래서, 이스나 타이니 와이 슈리이나, 나울라탄 아라비아탄, 22개 아랍 국가의 공식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와, 피. 그리고, 피 아스르 하디시. 아스르 하디시면 현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런 말이죠. 현대에는 아스바하트. 원래 아스바하트예요. 아스바하트는 무엇이 되다. 사바하에서 온 말입니다. 아침이 되다에서 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저녁이 되다. 암사도 있어요. 암사. 저녁이 되다. 마사에서 온 말. 그러니까 아스바하트, 암사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카나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되다. 아침이 되다. 저녁이 되다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되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뭐가? 로가툴 아라비아투. 아랍어는 로가탄, 목적격이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 아스바하트라는 동사는 보조동사인데 무엇이 되었다 했을 때 동사가 뒤에 오는, 이 동사가, 보조동사가 뒤에 오는 수로를 로가툴 아라비아툰, 로가툰 알라미아툰 썼으면 이게 없으면 아랍어는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였었는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아랍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됐어요. 그럼 아스바하트에 들어가니까 뒤에 오는 서술어가 목적격이 됐습니다. 마치 카나와 라이사처럼. 그래서 아스바하트 로가툴 아라비아투 로가탄 알라미아탄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현대에 그렇게 되었던 얘기예요. 아스바하트에서 정관사에 있는 이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로가트는 이게 라가 둘인데 하나는 스쿤이고 하나는 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스쿤과 여기 있는 스쿤이 겹쳐지니까 탈락될 약자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개다 없어지고 여기다가 조속모음 이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스바하티 이렇게 아스바하티 로가탈 아라비아투 로가탄 알라미아탄. 그래서 아랍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리안나하 민 알로가티 라스미아티 셋. 자, 로가티 라스미아. 로가는 여성형이죠. 로가트의 복수, 로가투. 예, 그래서 로가트 라스미에트 그러면 공식 언어인데 여섯 개 공식 언어예요. 6대 공식 언어. 그러면 6개의 공식 언어인데 이 숫자는 보통, 물론 뒤에 오면 예외적이긴 하지만 숫자는 앞에 오는 단어에 또는 숫자는 같이 쓰는 명사에 반대성을 쓴다. 이 반대성이라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의 단수, 로가툰이에요. 로가툰. 이 로가트의 단수가 로가툰인데 여기에 타마르부트가 있어요. 그럼 반대성, 타마르부트가 없는 수사를 써요. 그래서 수를 쓸때 시트를 쓰는 것은 앞에 오는 단어가 이 로가트의 단수에 타마르부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복잡한데 로가트의 라스미아티 시트. 6개 6대 공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리안나하 목적격 주어 써서 그것은 6대 공용어 중에 하나, 민 공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필 우마멜 모타히다티 유엔에서 6대 공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1973년 12월 28일, 1973년 12월 28일에 아랍어가 6대 공용어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언어, 전 세계에서 중요도 몇 나라가 쓰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언어가 채택되는데 그 언어가 12월 18일 날 채택됐다. 그러니까 공용화 됐다. 유엔 공용화 됐다. 그래갖고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12월 18일에 아랍어의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대회도 열고 무슨 뭐 발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12월 18일이 아랍어의 날이에요. 릴로가틸 아라비아티. 아랍어는 뭘 갖고 있습니다. 니라는 말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가 아랍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를? 마카나툰 무힘마툰. 중요한 위상. 중요한 자리예요. 자리. 마칸과 다르게 마카나툰은 자리 위상이에요. 중요한 자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아인달 무슬림이나.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랍어는 무슬림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몫이 있다는 얘기예요. 리안나하 아랍어는
리안하. 그리고 그것은 아랍어는 로가투 알꼬란일 카림. 앞에 나왔죠? 경전의 언어를 했죠. 그래서 아랍어가 변하지 않고 계속 쓰는 이유는 코란의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랍 사람 중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랍어가 천국의 언어일 거다고. 왜? 아, 그거 계시됐기 때문에 그 말이 계시돼서 알라가 아랍을 쓸 거라는 뭐 이런 그참그 뜨아 하는 정도의 그 놀라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뭐 순진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래도 아랍어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랍어를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하지 못하는 아랍어를 갖고 자랑하는 거 보면 대단한 자부심인 걸알수 있습니다. 아하두, 아하둔, 에하다. 뭐뭐 중에 하나다. 뭐뭐 중에 하나다 할 때, 이것 중에 한 개다 연결형으로 쓰는 거예요. 아하드 알로가트 세미아트. 그러면 셈어 중에 하나 할 때, 에하다를 써겠죠. 에하다 알로가트 세미아티. 그죠? 아하드 쓰려면, 아하드 리잘. 이렇게 써요. 아하드 리잘. 남자 중에 한 명. 그죠? 아하드 부유툴 자밀라티. 아하드 부유툴 자밀라티. 부유투유가 단수가 바이트죠. 그러니까 아하드 부유틸 자밀라티 그 예쁜 집들 중에 하나 그때는 부유투가 뒤에 형용사는 자밀라트지만 단수가 바이트이기 때문에 아하드를 씁니다. 아하드 부유티 아하드 알 부유티 알 자밀라티 그래서 아하드를 쓴다.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단어가 남성이면 아하드 뒤에 오는 단어가 여성이면 에하드를 씁니다. 단수가 여성일 때예요. 자. 따알람투는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알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를 배웠어요. 나는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피 아하디 마라키즈. 마라키즈의 복수는 복수 마라키즈는 단수가 마르카즈예요. 마르카즈. 마르카즈. 그럼 마르카즈는 남성 형태죠. 이 단수가 남성이니까 앞에 오는 단어가 아하드가 됐습니다. 아하드 마라키지 알로가티비 오마니 오만에서 언어 센터 중에 한 곳에서 오만에 있는 언어 센터 한 곳에서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잠깐 여기서 마라키즈는 혼자 쓸 때는 이게 혼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쓸 때는 마라키즈예요. 마라키즈. 그래서 이격인 걸알수 있어요. 마라키즈, 마라키자, 마라키자. 근데 마라키자 같은 이런 이격이 정관사를 갖거나 알이 붙거나 또는 뒤에와 연결이 되면 격이 삼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하디 마라키지 이가 나타났어요. 왜? 뒤에 연결됐기 때문에. 뒤에가 알로가티가 연결돼 갖고 연결이 되면 격 형태가 삼격으로 변합니다. 원래 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라키질 로가티비 오마니 오만에서 오만도 나라 이름인데 국가 이름들은 정관사 안 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이격이에요. 물론 이제 리비아 같은 경우 코리아나 리비아는 다르죠. 그런 경우 빼놓고 보통은 그 오만 같은 경우나 투니스 같은 경우 투니스 투니사 투니사 오마누 오마나 오마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 전치사 비 뒤에 소유격이 와야 되는데 오마나예요. 그래서 오만에 있는 그 랭귀지 센터 중에 한 곳에서 아랍어를 나는 배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까발라트 까발라트 마리아무 마리암은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어가 나와야 돼요. 3인칭은 주어가 나와야 돼요. 에하달 무다리사티. 그럼 여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리암이 선생님, 여선생님인데 여선생님 중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필 마드라사티. 학교에서. 학교에서 여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선생님 중에서 한 사람 만난 게 아니라 여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라니 나를 방문했어요. 자라니 누가 아하드 아스티카이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의 친구들 아스티카우 친구들인데 나의 친구 중 하나 전부 연결형이에요 세 개. 그러니까 나의 친구들 중한 명이 나를 방문했어요. 언제? 암시. 아 몸이 잘못 찍었네요. 예, 이건 타자 잘못 친 거예요. 암시. 그러면 암시 어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방문했습니다. 야우도 일라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말을 했는데 시간이 어디로 뭐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야우도 테리 하디힐 마디나티 이 도시의 역사는 이 도시의 연혁은 이 도시의 연혁은 일라 아스르 아빠시 아스르 아빠시는 여러분
그 보통 알플레일라 왈레일라 천일야화 같은

뭐 마이테이크마 같은 뭐 이런 그 시대를 여러분 알것 같은데, 이슬람이 오기 전에는 자힐리, 약간 암흑의 시대, 무지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힐리아 시대라고 그랬고, 이슬람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홀라파 라시딘, 4대 정통 칼리프가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0년, AH 40년, 히즈라력 40년부터 132년까지 우마위 왕조가, 그러니까 아스르 우마위라서 우마위야 그 조가 그 다스리던 그 이슬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알리가 죽고, 이제 4대 칼리파 알리가 죽고, 알리의 이제 아들 둘이 하산과 후세인이 죽어서 뭐 이제 카르발라에서 죽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맥이 끊긴 거예요. 아들들의 맥이. 그래서 알리의 이제 정통성 맥이 끊겨 갖고 시아파에서는 알리의 아들인 뭐 후세인이 왕이 돼야 된, 뭐지, 칼리파가 돼야 된다 했지만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우마위 조가 생기고, 그 우마위가 이제 약한 40년에서 132년이니까 한 9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그것이 가고 다시 이제 아빠스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우마위는 본거지가 다마스쿠스였어요. 근데 아스르 아빠스는 본거지가, 그러니까 중심지가 마르카즈가 바그다드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그 중심지가 넘어간 것을, 옮겨간 것을 볼수 있어요. 야우드 타이리 카디 마디나티. 이 도시의 역사는 아빠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우드 하딜 아다투. 이러한 관습은 일라 타칼리드 카디마티. 오래된 이런 관습에, 아다투 아칼리드는 이건 관습과, 이건 뭐 저기죠, 그뭐 전통이죠. 오랜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전통에서 기인한 겁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본문 2의 그 어휘들입니다. 사미어 투, 내가 들었다. 사미어 투, 내가 들었다. 이렇게 투니까. 아사라트는 영향을 끼쳤다예요.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아사라트 피 또는 아사라트 알라 이렇게 쓰는데, 아사라트 피 영향을 주었다. 우흐라, 아하르의 여성형입니다. 아하르의 여성형. 아하루 우흐라 이렇게. 그래서 우흐라, 마르라탄 우흐라 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쓸때 쓰죠. 사히훈, 발음이 힘들죠. 사히훈. 그래서 표준 말은 사히훈인데, 구어체에서 말할 때 보통 사히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고 사 이렇게 짧게 여기까지만 끊어서 싸 이렇게 합니다. 싸 맞아 이렇게. 그 다음에 사히훈 옳은. 그 다음에 아주이분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이분. 요지분이 기억나죠? 내 마음에 들었다. 요지분이 그때 단어입니다. 아주이분이. 도띠는 당신이 주다인데, 도띠 야로 썼다면 당신이 주다에 안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그래서 안 도띠야 그러면 당신이 주는 것 시대겠죠. 접속법이 됐어요. 그래서 야로 쓴 것은 접속법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남성, 2인칭 남성 단수 형태의 접속법을 얘기한 거예요. bad는 몇 개, 몇몇 또는 몇 이렇게 되겠죠. 일부, bad. misal은 예 같은 거를 misal이라고 해요. 알라사빌리 미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라사빌리 미살. 이것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 중에서, 네개 글자 중에서 세 번째가 알리프예요. 그래서 다와, 수왈, 뭐 히다, 뭐 이런 거 전부 마찬가지로, 따암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따암 아띠마툰, 다와 아두비아툰, 히다 아디아툰, 이런 식으로 미살룬 암실라툰, 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암실라툰 그럼 예입니다. 다바안 물론 이렇게 쓸때 다바안입니다. 자아트, 자아에서 아트가 붙으니까 3인칭 여성인 걸알수 있어요. 3인칭 여성. 그녀가 왔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녀라고 한 거는 그것이 왔다라고 했으면 사물 여성형이 복수인 거죠. 자아트. 아리프 하면 내가 안다예요. 아리프. 근데 아리프 했다면, 아리프 한다면 단축형이죠. 람 아리프. 난 몰랐어. 나는 알지 않았다는 말일 때 이렇게 람 뒤에 아리프 같은 거쓸수 있어요. 그죠? 아리프 앞에 람이 오면. 그래서 미완의 동사지만 만약에 람과 함께 쓰였다면 완료의 개념으로 과거를 나타내요. 몰랐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아리프

거기도 이 마알루마트가 그대로 로마자로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어에서도 같은 단어들을 쓰는 걸알수 있어요. 이란도 물론 이제 아랍어 같은 단어 쓰는데 글자 수는 좀더 많죠. 그래서 마알루마트 정보들입니다. 자, 볼게요. 이제 지훈이와 술레이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훈은 한국 사람이겠고요. 술레이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히브리어의 온 우로 끝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암몬 그러면 암몬이면 아랍어로 암만에서 우로 바뀐 거예요. 술레이만 그럼 솔로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하고 우하고 서로 대칭이에요. 아랍어의 아가 히브리어의 오와 비슷한 그런 기능입니다. 지훈이가 사미엇, 내가 들었어. 사미엇, 안날 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가 아사라트피 영향을 주었다고 들었어. 아랍어가 영향을 주었다. 어디에? 로가틴 오크라. 다른 언어들에 영향을 끼쳤다고 내가 들었어. 할 하다 사히? 할 하다 사히훈? 아, 미안합니다. 할 하다 사히훈? 그러면 이제 물음표겠죠? 이게 그 말이 맞아? 이게 맞아? 그랬더니, 나암. 후나 켈리마툰 아라비아툰 피 로가틴 케시라틴 많은 언어 속에 아랍어 단어들이 후나크 있다. 후나크라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이에요. 책상 위에, 칠판 위에, 집 안에 이런 말 대신 쓸수 있는 말. 그 부사어화 된 말이죠. 그 부사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이렇게 쓸 때도 한국이라는 것을 부사어로 쓰면 그냥 거기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책상 위에 펜이 있습니다. 알라 따윌라티 깔라문 이렇게 쓸수 있는데 후나카 깔라문 쓸 수도 있죠. 그럼 후나카는 뭐예요? 무언가를 대신해서 부사어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사를 대신해 쓰는 말. 그래서 이래서 이게 후나카가 부사 대신이다. 부사어 대신이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랍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많은 언어에 아랍 어휘가 있습니다. 근데 로가틴 카시라틴 비한정이고 소유격이니까 미슬리, 예, 미슬리가 됐어요. 알 인질리지야티 왈 파란시야티 왈 이스파니야티. 그럼 영어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스페니쉬, 스페인어 같은 많은 언어에 아랍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옥스퍼드 사전이라는 걸 한번 가보세요. 어디 도서관 가서 보면 옥스퍼드 사전 큰걸 보면 한 권짜리도 있고 여러 권짜리도 있는데 보면 거기에 어떤 옛날 단어를 찾아보세요. 단어 찾아보세요. 그럼 단어 찾아보면 그 단어의 뜻이 나오고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에티몰로지라고 이제 어원학이 표시돼 있어요. 이 단어는 15세기에 어떤 언어에서 왔다. 예를 들면 알마나흐 알마낙이라는 말이 이제 연대기인데, 1년에 이제 날짜별로 연대기가 뭐 오늘은 무슨 일이 전쟁이 났다, 뭐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 뭐 이런 연대기를 쭉 쓰잖아요. 그 알마낙이라는 말을 밑에 딱 보면, 아, 17세기 프랑스어, 15세기 이태리어, 뭐 12세기 뭐 아랍어, 이래서 아랍어에서 이태리로 거쳐서 프랑스로 거쳐서 영어로 온 것이 알마낙이다. 알마낙이 그럼 뭐냐? 거기 설명 나와요, 밑에 보면.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알마낙은 정관사 알 플러스 마나흐다. 마나흐는 낙타가 무릎 꿇는 장소를 마나흐라 그래요. 낙타는 하루에 한 번만 무릎 꿇고 쉽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무릎을 꿇으면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무릎 꿇는 곳은 보통 칸 같은 데 가서 대상들이 낙타 이제 1층에 놓고 사람들이 2층에 올라가서 자는데, 낙타가 무릎 꿇으면 그날은 하루가 끝났다라는 뜻에서 알마나흐 그러면 그 낙타가 무릎 꿇은 장소 해갖고 그것이 알만하게 돼서 연대기 되었다라는 그 이제 에티몰로지 그 어원학 사전 같은 거 보면 변화되는 걸 보여주거든요. 실제로 많은 단어가 영어인 줄 알고 영어 zero가 있잖아요. zero. 그러니까 우리가 zero라는 말 말고 이제 뭐 다른 이제 0이라는 말도 있어요. 0, 1 전에 0. 0이라는 단어가 아랍어에서 시프르에서 왔어요. 그래서 시프린 해갖고 시프르에서 시프린에서 와갖고 오늘날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보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몇 세기에 아랍어 시프르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그렇고 설탕도 그렇고 많은 단어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에 특히 많아요. 지훈이가

아주 와, 놀랍다. 할 윰키누카, 너할수 있니? 할 윰키누카 안 뚜띠 야니. 나에게 주는 것이 너에게 가능하니? 나에게 주는 거. 뭐를? 바하달 암실라티. 예죠. 미사레 복수. 암실라티. 그럼 예의 몇 가지를, 예몇 개를 나에게 들어주는 것이 가능하겠어? 예몇 개만 들어줄래? 이런 말이죠. 할 윰키누카 안 뚜띠 야니. 나에게 줄래? 몇개 예를. 바하달 암실라티. 바두는, 꼴루와 바두는, 모든과 일부는 항상 연결형을 씁니다. 그래서 바두 알 암실라티. 두 개가 연결형이에요. 몇 개의 예를 줄수 있니? 그랬더니 이제 술레이만이 따바안, 물론이지, 따바안. 알칼리마툴 잉글리지예투. 슈거. 슈거라는 말. 이 슈거라는 말이 칼리마툴 잉글리지, 영어인데, 자아트 민, 어디에서 왔느냐? 자아트 민, 알칼리마틀 아라비에티, 아랍어 수카르에서 왔습니다. 수카르에서 온 거야, 수카르. 수카르가 설탕이죠. 그래서 설탕이라는 말에서 수카르에서 슈거가 온 거야. 와 칼리마툴 아라비에툴 까후아, 까후아툰. 커피라는 말은 아스바트 카페 필 파란시야, 와 커피 필 잉글리시야. 아스바트는 무엇이 되었다? 카페라는 말이 되었다. 카페. 그다음에 필 파란시아, 프랑스에서 카페, 그다음에 와 커피 필 인글리지아, 영어에서는 커피가 되었다. 까후아라는 말은 처음에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목동이 어떤 양들이 뭔가 열매를 따먹고 되게 활발해지는 것을 보고, 아, 이 열매가 되게 뭐가 그 힘을 주나 보다 해갖고 먹어본 결과 그것이 커피가 된 건데. 그 커피가 예멘으로 넘어와서 예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그 홍해를 따라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비아 이제 그 비아 마리스라서 그 뭐죠 저기 그 바닷길 통해서 홍해에서부터 쭉 해서 팔레스타인을 통해갖고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갔는데, 아 그때 출발 항이 어디냐? 그게 미카 항입니다. 미카. 미카가 오늘날 우리는 보통 모카 커피라고 알고 있죠. 그 모카 커피라는 곳이 예멘의 항구 미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된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렇게 커피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라는 말을 까후아라고 쓰고 커피라고 영어로 쓰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마카하. 마카하가 오늘날 아랍어에서 카페라는 말로 쓰입니다. 지훈이가 람 아리프 달리크. 몰랐어. 알지 못했어. 람 플러스 그다음에 단축형 쓰면 몰랐다. 과거시제예요. 알지 못했다. 지금 알지 못한다가 알지 않는다가 아니라 몰랐다. 과거형으로 람 아르프 이렇게 씁니다. 짧게. 람 아르프 달릭. 달릭하는 이렇게 길게 쓰죠. 달릭. 그거 몰랐네. 이렇게. 와 마다 아닐 로가틸 에스파니아티. 그러면 어때? 무엇이야? 스페인어에 대해서는 어때? 스페인어는 어때? 하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뭐 베개 같은 단어들 미카타에서 와갖고 스페인어에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술레이마니 필리스파니아티. 스페인어에서는 호나카 칼리마툰 케시라툰. 스페인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아랍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프랑스어도 많고 영어도 많겠지만 일단 7세기 동안 아랍의 지배를 받은 스페인 남부 지역의 영향으로 스페인어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함브라도 알하무라예요. 알하무라. 그것이 약간 붉은색 벽돌 같은 것을 띠고 있어서 알하무라라는 궁전 이름이 알하무라인데, 영어로는 알함브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비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알하무라예요. 그 전부 아랍어에서 온 거고 실제로 가보면 전부 아랍어로 써 있습니다. 칼리마툰, 케시라툰, 많은 단어가 있는데, 미슬루, 예를 들어서, 아로즈, 그러면 이건 쌀이죠. 아로즈, 알라티 자아트 민 칼리마툴 아라비아티, 아로즈. 루즈라고도 하고, 아로즈라고도 하는데, 쌀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아로즈라고도 하고, 근데 아로즈 그러면 쌀이라는 아랍어 단어에서 온 아로즈도 있어. 쌀이라는 말이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와, 이건 나도 모르는 건데, 아세이투나. 그 아세이투나면 이제 그 아세이투나? 아세이투나 하면 아가 빼고 세이투나? 세이투나 같죠.
알라티 타니 제이툰. 제이툰은 올리브죠. 제이트. 제이트 제이툰 그러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유. 제이트 제이툰. 그래서 올리브가 제이툰입니다. 그래서 제이툰 그래서 알 타니 제이툰. 제이툰 올리브를 뜻하는 아세이투나라는 그런 단어들도 스페인어 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지훈이가 슈크란 라크. 고마워. 너에게 고맙다. 알라 하디힐 마루마트. 하디힐 마루마트. 이러한 정보. 하디힐 마루마트. 마루마트가 항상 복수로 쓰는 단어예요. 마루마툰이라는 말은 안 써요. 항상 복수로 쓰는 말 마루마트. 예. 정보들. 정보들이에요. 아, 데이터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항상 복수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뭐 고맙다. 그래서 너에게 고맙다. 슈크란 락 알라 정보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썼죠. 자, 이런 식으로 아랍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랍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아랍어가 자, 나는 무엇이라고 들었다. 사메트. 나는 들었다. 안나. 사메트 안나 두바이야. 두바이가 뭐뭐라고 들었다. 두바이야 마디나툰 하디사툰 와자밀라툰. 그러니까 두바이는 현대식 도시이며 예쁜 도시라고 들었다. 사메트 안나 두바이야. 예. 두바이가 실제로 두바이가 그 에미리트의 수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에미리트 수도가 두바이인 줄 아는데 천만에 에미리트 수도는 제일 돈 많은 나라 아부다비입니다. 돈이 제일 많은 곳은 아부다비예요. 그래서 아부다비가 두바이가 파산했을 때 파산하려고 할 때 그걸 구해준 것이 뭐냐면 칼리파 부르주 칼리파 있죠. 그것이 두바이가 짓고 나서 감당을 못하고 있을 때 큰 돈을 지원해주면서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칼리파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부르주 칼리파가 되면서 아부다비가 돈을 왕창 지원해줘서 두바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건 아부다비예요. 석유가 제일 많은 곳이니까. 두바이는 사실상 아랍의 싱가포르 같은 그런 개념으로 싱가포르를 모델로 해서 홍콩을 모델로 해서 도시를 갖다가 개혁하고 발전시킨 겁니다. 어쨌거나 두바이가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가서 쇼핑하기도 좋고 관광하기 좋은. 두바이 마디나툰 하디사툰 와자밀라툰. 관광하기 좋다 그래서 또 너무 두바이에 가서 뭐 스키 타려고 하지 마세요. 실내 스키장이에요. 그래서 되게 비싸요. 두바이는 모든 물가가 비싸니까 여기서 그냥 스키는 한국에서 타고 구경만 두바이로 가는 걸로. 사메트 안나크 다타 알람을 로가탈 아라비였다. 사메트 안나크 나는 당신이 어떻다고 들었어. 나 네가 뭐 한다고 들었어. 내가 듣기로는 너 뭐 한다더라 이런 말이죠. 안나크 다타 알람을 로가탈 아라비였다. 아랍어를 배운다고 들었어. 너 아랍어 공부한다며 이런 말이죠. 너 아랍어 공부한다며 아랍어 공부한다고 들었어를 우리말로 하면 너 아랍어 공부한다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공부하면 되게 외국어에 매몰돼 가지고 딱 그대로 단어 그대로 내가 아랍어를 공부한다 배운다고 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아랍어 배운다고 들었어 이렇게 하면 되게 그 좀 그 우리말 같지 않은 느낌인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한 번쯤 바꿔서 여러분의 말로 약간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싸라 다그이를 모나히. 내가 이 다그이를 빨간색 표시하는 것은 틀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잊어버릴까봐 설명하면서 다그이르는 바꾸기예요. 바꾸기. 그러면 날씨, 모나크는 기후거든요. 기후를 바꾸는 거. 기후가 변화하는 겁니까? 바꾸는 겁니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기후가 저절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다그이르가 아니라 다가이유르가 맞는 말입니다. 다가이유라, 다가이유로. 아싸라 다가이유를 모나히. 모나히. 모나히가 이게 저기에요. 물론 뭐 이제 분위기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건 기후예요. 기후 변화. 기후를 변화시키기가 아니라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 자동사로 해야 돼요. 타동사라면 기후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잘못된 겁니다. 다가이유라 잘못된 거고. 피 하야틀 인산. 사람들의 삶. 이때 하얏을 인산 그러면 사람의 삶인데 이때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그 종류 명사예요. 그래서 사람 전체의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 이렇게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아사라트 사카파트 아라비아토 아랍 문화는 아사라트 피
영향을

주었어요. 어디에 영향을 주었어요? Fi, fan, ni, fil, andalus. 과연 fan을 뿌니까? 가능하면 funu로 쓰세요. funun. funun이. fil, funun이. fil, funun이, fil, andalus. 그러면 fil, funun이, andalus 지역. 스페인의 아래 지역 있죠? 코르도바, 뭐, 이렇게, 코르도바나 아니면 그 밑에, 그라나다, 뭐, 에슈빌, 세비야. 이런 쪽의 지역들. 전부 다 7세기 동안, 700년 넘게, 700년 동안 그 아랍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랍어를 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컨퀘스트 이후에 그다 이제 밀려나와서 이제 스페인 왕이 이제 다 밀어내갖고 아랍이 이제 거꾸로 모로코 쪽으로 다 돌아왔지만 그래서 옛날에 7세기 동안 다 쓰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문화가 아사라트피 영향을 주었다. 어디에? 안달루스의 판 어떤 예술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술들의 예술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뭐 건축물만이 아니라 무슨 뭐어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해서 판느 대신 푸누니도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하르 우흐라 아까 계속 나왔죠? 아하르는 남성형, 우흐라는 여성형입니다. 자, 다른 이런 뜻인데 이슈트라이투 키타반 아하라 다른 책을 내가 샀다. 무엇에 대해서? 아 테리흐 이슬람이 원래 아니었었는데 테리흐 이슬람이 이슬람 역사에 관해서 이슬람 역사에 관한 다른 책을 샀다. 원래 책이 하나 있었는데 또 다른 책을 산 거죠. 그때 이제 아흐를 썼어요. 자, 볼게요. 이슈타라이투 이슈타라에서 이슈타라에서 투가 붙었어요. 그러면 투가 붙었으니까 이 투가 여기 붙었을 때이 알리프가 어떻게 되느냐? 알리프 올라가느냐? 아니면 야가 되느냐? 야가 됐죠. 그래서 이슈타라 이투 이가 스쿤이니까 이슈타라 이투가 됐습니다. 이슈타라 이투 내가 샀다. 기타반 비한정 단수 목적격 쓸때 어떻게 쓴다고요? 알리프를 첨가한다 그랬죠. 아하란이 아니고 아하라예요. 왜? 이 아하르는 이격 형태의 명사예요. 격 형태가 두 개뿐이야.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소유격, 목적격이 같은 형태 아하라예요. 아니 대리힐 이슬람이 이슬람 역사에 관한 또 다른 책을 샀다. 그 다음에 할 아인다카 피크라툰 오흐라 다른 생각이 있니? 뭐 다른 생각 피크라툰 여성형이니까 오흐라죠. 그럼 너는 뭐 다른 생각이 있니? 뭐 이렇게 뭐 다른 의견 있어? 할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기본 표현. 간단하게 보면 알 로가툴 아라비아투 로가툰 알라미아툰 앞에 나왔죠? 아랍어는 세계적인 언어이다. 알 로가툴 아라비아트 로가툰 라스미아툰 필 오맘을 못다이다. 아랍어는 유엔의 공식 언어이다. 공용어다. 공식 언어다. 알 로가툴 아라비아투 로가툴 하다라투 이슬라미아. 아랍어는 이슬람 문명 언어이다. 그렇죠? 이슬람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현재 아랍 사람의 9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입니다. 야 타다스 빌 로가틀 아라비야 악사라 민 아르바미어 50 밀리온 샥스 하울라 알람 전 세계에서 4억 5천만 100만 단위가 450개니까 450 곱하기 100만 4억 5천이죠. 4억 5천 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악사로 주격이에요. 말합니다. 야 타다스 아랍어로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수 있고요. 접속사 인나와 안나 앞에 나왔었는데 간단히 보면 인나 뭐뭐로 말하면 실로 뭐 이런 강조예요. 아리아다타 다루리아 리세하 그러면 운동은 건강에 필수적이다. 운동이야말로 정말로 운동은 실로 운동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인나후 키타부 무피둔 짓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아주 유용한 책이다. 인나니 나야말로 사이둔 짓단 빌리카 내가 정말 너를 만나서 기뻤다, 기쁘다. 인나하 토입, 그녀는 좋아한다. 알리스티마 일라 무시카, 음악 감상,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 깔라 알리윤, 알리가 말하기를 인나후, 깔라 뒤에 인나를 써요. 직설 화법처럼. 인나후 사유사피로 일라 투니사필 오틀라. 그럼 방학 때 또는 휴가 때 튜니지로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 깔라 우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나하 따바카트. 알카바바 릴아샤 저녁 식사로 케밥을 요리하셨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직접적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인나를 쓴 겁니다. 아돈나 안나

안나는 확실한 내용이죠. 아돈 나는 생각한다. 알로가탈 아라비아탈 라이사트 사아바탄 이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뭐 라이사 사아바탄 아랍어는 어렵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카르타 너는 말했다. 안나카 사타르지아 일라시 울 서울로 돌아올 것이라고. 언제? 야우말 이스네인일 까디마 다음 일요일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랍어에서 중요한 것이 바이트 히크마라는 이런 그 곳이 있었는데 아빠스 시대 때 아랍어 번역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많은 책들을 번역했는데 번역해놓고 보니까 그리스 원전들이 불이 타버렸어요. 그 다시 이 바이트 히크마에서 갖고 있던 번역본을 다시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복원시킨 그런 문화재 공로가 있었고요. 코홀 알코올이죠. 알지브라. 알자 붙은 거는 알루미늄 빼고 거의 다예요. 알지브라, 알지브라 대수 수학이고요. 알칼리, 칼라위, 알칼리, 알케미아, 알케미 화학이고요. 그다음 까후와 커피고요. 수카르 설탕이고요. 마주알라는 매거진이 아닙니다. 매거진이 아니고 마카진인데 잘못됐어요. 이거 지필진이 착각했습니다. 마카진, 마카진우, 마카진우가 막산의 복수인데 이것은 창고의 복수예요. 그래서 막산의 복수에서 온 말인데 마주알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꽃둔 그러면 저 면하죠. 이런 식의 단어들이 아랍어에서 왔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 느끼고 좀 이렇게 약간 포부를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완주하세요.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풀고요. 오늘 열역학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45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A에 연결된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3L만큼 압축을 시켰습니다. 3L만큼 압축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만히 놓았고요. B의 질량은 M이고 나는 가에서 AB가 직선 운동하여서 각각 7L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4L만큼 돌아온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원래 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원래 길이에서 3L만큼 압축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KL의 제곱을 P'이라고 두고 MgL을,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P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소된 에너지하고 증가된 에너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물체가 이제 에너지가 감소가 되는데, 자, 문제의 조건에서 PR, RQ를 이동할 때 마찰 구간이 여러분들이 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각각 7W, 4W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감소한 에너지가 증가한 에너지가 될 텐데, 마찰 구간을 통과를 하게 되니까 W만큼이 감소된 것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PR부터 한번 볼게요. P에서 R로 갈 때는 감소한 에너지가 얼마큼 될까? 자, 7L만큼 이동을 하게 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7P만큼 감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찰 구간을 지나는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 7W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무엇이 증가하게 되는가?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R에서 Q를 갈 때를 한번 볼게요. R에서 Q를 갈 때 같은 경우에는 R에서 Q를 갈 때 그러니까 4L만큼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소한 에너지는 16P'이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찰 구간 지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4W만큼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W만큼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증가한 에너지를 찾으면 되는 건데, 그 증가한 에너지는 바로 4L만큼 이동을 했을 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을 정리하면 7P-,

W는 P 프라임이 될 거고요. 자, 얘는 4P 프라임 마이너스 W는 P가 되겠죠. 그래서 요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자, W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5분의 3P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MGL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5분의 3 MGL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용수철이 있는 문제이지만 비교적 간단한 문항이었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번이고요. 22학년도 수능 20번 문항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높이가 HA인 평면에서 물체 A로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을 시켰어요.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B를 높이 9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으면 A와 B는 서로 같은 속력으로 충돌을 한다고 합니다. 자, 같은 속력으로 충돌을 한대요. 그래서 같은 속력으로 충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될게 있는데, 자, B라고 하는 것이 9H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랑 나를 보니까 충돌을 하고 나서 H만큼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찰 구간도 없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감소한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는 이제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이 식을 하나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V는 루트 2GH니까 V라고 하는 것이 루트 H에 비례하는 형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 나를 비교를 해보니까 높이의 비가 몇대 몇이냐면 9대 1이에요. 9대 1. 그쵸? 그 말은 V는 루트 H에 비례하니까 V가 3대 1임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뭐 V라고 한다면 가에서는 3V라고 볼수 있고 조건에 따라 A 속력 같으니까 3V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요거 하나 활용해 볼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림 나와 같이 A는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최대 2D만큼 압축을 시켰습니다. 자, B는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질량이 나와 있네요. M이랑 EM으로 나와 있습니다. M, EM.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운동량의 합을 알 수가 있는데,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3V에서 마이너스 6MV가 되니까 마이너스 3MV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B 질량이 EM이고 EM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MV가 나와야 돼요. 그 말은 플러스 2MV 마이너스 몇이어야 총 마이너스 3MV가 나올까? 그렇지. 5V여야 마이너스 5MV 플러스 2MV에서 마이너스 3MV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전 상황,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 상황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A의 전 상황입니다. 자, 전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아,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여기다 그냥 고정으로 써놓겠습니다. MGH와 같은 표현을 P, 그다음에 2분의 1 MV 제곱과 같은 표현을 K, 그리고 2분의 1 KD 제곱과 같은 표현을 앞으로는 P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A 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D만큼 압축되니까 P 프라임이고, HA니까 PA라고 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쓰도록 할게요. 자, 마찰 구간 지나는데 여러분들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을 테니까 EP라고 쓸 수가 있고, 3V의 속력을 가지게 되니까 9K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A 이후의 식을 한번 볼게요. 충돌 이후. 충돌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25K에서 마찰 구간 한번 지나니까 얼마 빠져야 돼? 그렇지. EP만큼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는데 ED만큼 압축을 시켰어요. 제곱하면 4P 프라임.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수평면에서 HA만큼 높이에 있으니까 PA까지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B 상황에서 전후를 살펴봤을 때, B 같은 경우에는 요 식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P하고 K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게 되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돼요. P' 더하기 PA라고 하는 것은 11P라고 정리할 수 있고 요 밑에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편의상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4P' 더하기 PA는 23P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요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1번식, 2번식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1, 2번식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 한번 잘 보세요. HA를 구하세요라고 그랬거든요. HA를 구해야 되니까 PA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요 P'을 없애봅시다. 4를 곱하면 4P' 더하기 4PA는 44P 요렇게 식이 얻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식을 빼게 되면 정리했을 때 PA라고 하는 것은 7P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7P라고 정리가 된다라는 것은 HA가 결국에는 7, H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중간에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 다할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7번은요, AB가 서로 다른 빗면의 높이에 이제 있는 상황인데, 지금 146번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만히 놓았대요. 어디에서 가만히 놓았냐면, HA인 지점하고 HB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어요. 그럼 쭉 이제 내려가겠죠. 자, A가 내려가는 빗면 일부에는 높이차가 4분의 3H인 마찰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충돌 전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운동을 합니다. AB는. 그리고 4H인 지점, 4분의 H인 지점에서 각각 정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평면에서 B의 속력은 충돌 전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충돌 전이 V라고 한다면 충돌 후는 2V가 되겠죠? 그리고 질량은 3M이고 2M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충돌 전과 충돌 후 상황에서 정지했다가 V가 됐고요. 그다음에 충돌하고 나서 EV에서 H, 4H만큼 올라가서 정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V가 루트 H의 비례함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충돌 전후에 속력의 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1대 2가 되거든요. 그러면 H는 몇대 몇이어야 돼? 1대 4여야 되는 거죠. 근데 4일 때 4H니까 1일 때는 H, 즉 HB가 H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런 방법으로 HB를 하나 찾았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게 HA분의 HB니까 우리는 HA를 찾아야 됩니다. 자, HA를 이제 찾을 건데 또한번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AB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는 A가 충돌을 하고 나서 얼마의 속력으로 갔길래 4분의 H에서 정지를 했을까? 요걸 또 한번 볼 거예요. 자, A 대비에 속력의 비를 모르지만 지금 충돌하고 나서 각각 올라간 높이의 비를 알고 있습니다. 자, A 대비의 높이 비는 몇 대면? 1대 16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력의 비는 1대 4임을 알 수가 있고 4일 때 2V니까 1일 때면 그렇지 2분의 V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여기에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게 되면 충돌 후 운동량과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충돌 전에 A의 속력은 2분의 3V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운동량 보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량 보존, 운동량의 합은 같다라는 것을 꼭 이용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가 충돌하기 전, 그리고 B가 충돌하기 전, 이 상황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봅시다. A의 충돌 전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건데,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부터 보게 되면 질량이 3m이니까 3pa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마찰 구간 지나면서

4분의 3h만큼 내려가는데 질량이 또 3m잖아요. 그러니까 곱하면 4분의 9p만큼 손실이 될 거예요. 4분의 9p만큼 손실. 요거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v 제곱이고 3을 곱해야 되니까 4분의 27k. 이런 식으로 식 하나가 정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B 충돌 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HB 높이에서 출발하는데 그 높이가 H고 질량이 2m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질량 2m, 속력 V니까 EK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가 K랑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위의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PA라고 하는 것이 3PA는 4분의 9P가 넘어갔을 때 9K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K하고 P가 같기 때문에 요게 9P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PA가 얼마가 돼? 3P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HA라고 하는 것은 3H가 됩니다. 그래서 HA도 알고 있고, HB도 알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HA분의 HB는 3분의 1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14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번 문항이고요. 그림과 같이 수평 구간 1에서 물체 AB를 용수철의 양끝에 접촉하여서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을 시켰어요. 자, A는 높이 H에서 속력이 0이 되고요. B는 높이가 3H인 마찰이 있는 그 구간 2에서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볼때 용수철 상수가 얼마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질량이 여기가 2M이고요. M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지한 상태에서 분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분리 이후에 각각의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2대 1이니까 오른쪽 B를 EV라고 한다면 A를 왼쪽으로 V만큼 이동하는 거다. V의 속력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리된 이후에 처음에 얘네들이 D만큼 압축이 되어 있었죠. D만큼 압축이 되어 있었으니까 2분의 1 KD 제곱 P 프라임 요거 이용할 거예요.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 2m이니까 운동 에너지 2K, 속력이 2V니까 운동 에너지 4K. 이렇게 두 개의 운동 에너지로 분리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줄에 질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용수철 상수는 얼마나 그랬냐면 K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그 A가 EK라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EK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H만큼 올라갔으니까 또 질량이 2m이니까 EP로 전환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 K가 P랑 같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6K니까 이게 6P랑 같은 거겠네. 요거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K하고 P가 같은데 이 P라고 하는 거는 6분의 P 프라임이에요. 자, 여기에서 자, P라고 하는 거는 MGH이고, 근데 그 P는 6분의 1P하고 같으니까 6분의 1에 2분의 1 KD 제곱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K라고 하는 것은 12MGH를 D 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 니은을 한번 볼게요. AB가 각각 높이 2H, 2분의 H를 지날 때, 자, 2분의 H라고 하면 뭐한 이쯤 될것 같은데, 각각 2분의 H인 지점을 지나게 될 때, 속력은 B가 A의 루트 6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H인 지점을 지날 때 A하고 B의 그 에너지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에서 A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서 지금 H에서 2분의 H까지 내려올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P에서 P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KA.

라고 한번 세팅을 해놓을게요. KA 앞에 2를 붙여야 되겠죠. 질량이 2m이니까. 자, 그런데 얘를 정리하면 P가 됩니다. P. 즉 K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KA는 2분의 K가 되니까, 그죠? VA라고 하는 거는 루트 2분의 V가 된다. 하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B를 한번 볼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4K였죠. 이 4K를 가지고서 2분의 H만큼 올라가게 되고, 2분의 1P라고 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죠? 그러면, 갖게 되고, 정지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B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KB라고 하는 것은 P하고 K가 같으니까 2분의 7K라고 정리할 수 있고, VB는 루트 2분의 7V.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H를 지날 때 B가 A의 몇 배여야 됩니까? 루트? 그렇지. 7배여야 되겠지. 루트 6배가 아니라 루트 7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니에는 틀린 설명.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마찰에 의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분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B가 용수철에서 분리되고 나서 4K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서 쭉 올라오는데, 마찰 구간 2를 지나게 돼요. 그럼 에너지가 손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B는 정지하게 되는데, B는 수평면으로부터 3H 높이인 지점에 있으니까 3P라고 하는 에너지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W라고 하는 거는 4K-3P니까 K가 P이므로 P만큼 가지고 있겠지. 그치? 그 P라고 하는 것은 바로 MGH라고 우리가 세팅을 해놨었기 때문에 2분의 3 MGH는 틀린 설명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항은 149번입니다. 네, 용수철이 나왔습니다. 용수철이 나오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얼마만큼 압축되고 늘어났는지를 기준을 잘 삼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149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원래 길이가 8D인, 밑줄 쳐야죠? 원래 길이가 8D인 이 용수철인데, AB를 같이 두고서 이렇게 압축을 시킨 상황인 거예요. 그쵸? 얼마만큼 압축을 시켰냐면 6D만큼 올려서 정지를 시켰대. 그치? 그 압축시키는 동안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있을 건데, 그 증가량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A하고 B를 모두 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서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6D만큼 압축되었으니까 36P 프라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은 두 물체가 원래 길이에서 기준면을 여기로 잡게 되면은 6D만큼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럼 6D 올라갔고 질량이 2m이니까 12P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과정으로 그 원래 길이 여기에서 그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K1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운동 에너지는 이제 EK1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등식이 좀 잘못됐네요. 이 둘을 더한 게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가 압축시키는 데 쓰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갖는 데 쓰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이제 같이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B하고 분리가 된대. B하고 분리가 되고 B는 쭉 아래로 떨어지고 A는 이 기준선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총 9D 내려갔으니까 8D를 빼게 되면, 아, 여기는 D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D만큼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우리 조건에 나와 있는 거 한번만 볼게. 자, 세 번째 줄에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그게 30 조건이에요, 조건. 36P 프라임이잖아요.

그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A라고 하는 거는 요 하나만 보면 M짜리가 6D만큼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6P가 되는 건데 그것의 몇 배래요? 3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18P니까 관계식이 하나 얻어지네요. P'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E 다시 P라고 하는 것이 EP'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위에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EK1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EK1은 EP'이 P니까 18을 곱하게 되면 18P 더하기 12P 그래서 30P. K1은 15P. 요렇게도 하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나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라는 거예요.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서 원래 길이에서 D만큼 내려갔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나요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K2, A의 운동 에너지를 K2라고 한번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거는 그 원래 길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운동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그 K1이라고. 그럼 그 K1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 잡았을 때 여기에서 아래만큼 D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P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또 원래 길이에서 D만큼 늘어난 거잖아. 그치? 늘어났기 때문에 P',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A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다? 운동 에너지를 생각해 볼수 있다. 이렇게 이두 구간 사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인데, 보기 한번 볼래? 보기에 다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mgd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mgd 또는 뭐 mgh 이걸 지금 다 p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p로 표현이 돼야 돼요. p. 그죠? 그러면 이 k1 15p였으니까 대입하면 15p. 그다음에 마이너스 p. p'은 얼마? 2분의 1p 더하기 k2.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6에서 2분의 1을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 K2는 2분의 31 mgd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랄게요. 해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용수철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개념에 따라서 정리해보니까 충분히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항은 150번. 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20번 문항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용수철에서 용수철 AB가 양쪽에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손으로 잡아서 정지를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AB의 용수철 상수 100, 200으로 나와 있고요. A가 늘어난 길이가 0.3이래요. 자, 원래 길이에서 0.3만큼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보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할 때 A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2분의 1 K. K가 얼마였냐면 100이었죠? 그리고 0.3만큼 늘어났으니까 100분의 9 해서 2분의 9줄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에서 보니까요. 나와 같이 가에서 손을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직선 운동하다가 처음으로 정지한 순간에 B에 늘어난 길이가 L이다. 여기서 정지를 이렇게 했는데 정지한 순간에 늘어난 길이가 L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A가 처음에 0.3만큼 늘어났다가 다시 L만큼 이렇게 압축이 된 상황 속에서 지금 A라고 하는 거는 0.3에서 L만큼 뺀 것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가에 저장되어 있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였어요? 2분의 9.
그게 A하고 B에 따로따로 분산이 됐겠죠. 그쵸? 그 식을 우리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흰색으로 2분의 9줄 A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게 나에서 A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0.3 마이너스 L의 제곱만큼이겠지. 늘어난 게. 그 다음에 더하기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용수철 상수 200이고 얼만큼 늘어났어요? L만큼 늘어났잖아요. L. 그치? 그래서 L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을 한 줄만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2를 없애면 9라고 하는 것이 100에 0.3 마이너스 L 전체의 제곱 그리고 200L 제곱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버리면은 0.09니까 9 빼기에 0.6에 두 배하면 0.3에 두 배니까 0.6. 100을 곱하면 60L 더하기 100L 제곱 더하기 200L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9가 없어질 거고 결국에는 300L 제곱이 60L과 같다라는 결론이 얻어지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L은 얼마가 나오냐면 0.2m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해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용수철이 두 상황이 지금 나와 있지만은 원래는 그냥 하나고 늘렸다가 지금 놓은 상황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을 적용해 봤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요. 자, 드디어 이제 열역학 문항으로 넘어갑시다. 151번입니다.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1회 순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AB 과정과 CD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나왔을 때 열역학 1법칙을 바로 표에다가 적용해서 써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AB하고 CD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라 그랬죠? AB 부피 일정하니까 W 0일 거고, CD 부피 일정하니까 W 0일 거예요. 그리고 BC하고 DA는 등온. 등온이니까 온도 변화량 없어. 온도 변화량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없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B 과정은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열을 흡수했을 거고, 그 흡수한 것이 내부 에너지 변화하는 데 쓰였을 거고, 1회 순환을 할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총합은? 그렇지. 0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Q가 될 거예요. 이해됐죠? 그 여기가 이제 3Q니까, 플러스 3Q니까,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열을 받았을 거고, 플러스 3Q 제로. 여기 다 제로 빼먹었네. 이거 제로 추가할게요. 그리고 기역은 마이너스 2Q 제로가 되겠네. 그리고 DA 과정에서도 열 방출하니까, DA 과정에서의 W 값도 마이너스 Q 제로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역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동그라미 기역은 EQ0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니은. 기체의 압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열역학 문제를 풀때꼭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자, B하고 D의 온도를 비교해 보시면, B가 D보다 온도가 더 커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부피가 있죠? 부피는 B가 D보다는 작아요. 그죠? 근데 PV가 T니까 기체 압력이 어때야만 결과적으로 T가 B에서 더클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압력은 B가 D보다 더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B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디귿 볼게요. 열 효율입니다. 자, 열 효율은 항상 구하라고 나올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흡수한 열량분에 얼만큼 일을 해주었는가로 보시면 되겠고 흡수한 열량은 5Q0입니다. 플러스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일은 플러스 3Q 마이너스 Q니까 2Q0. 자꾸 제로를 빼먹네. 제로 넣어서 읽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5Q0분의 2Q0. Q0를 약분하게 되면은 5분의 2 해서 0.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두 다 맞네요. 해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열기관 문제가 나오게 되면 1회 순환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자, 이 조건 잘 활용해 봅시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152번입니다. 자, 152번은 이제 작년이죠.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로 이제 나왔던 거고요. 나름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열기관에서 지금 압력 절대온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PV는 T라는 것에서 압력하고 절대온도가 나와 있으니까 부피라고 하는 것이 압력분의 T, 절대온도로 쓰면 아, 부피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식으로 알고 있는 PV 그래프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자, P는 지금 P0하고 EP0가 있죠. 그리고 편의상 P0분의 T0를 V0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숫자만 쓸 거야.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P0분의 T0 1, B 같은 경우에는 1, C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D는 뭐 정확하게 모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부피라고 하는 것이 지금 V0하고 2분의 3 V0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압력 P0, 부피 V0 여기에요, 그렇죠? B는 압력이 EP로 늘어났어.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2분의 3 V0로 늘어났고 압력은 똑같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압력이 P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PV 그래프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많이 이제 써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제 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열역학 1법칙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A, B, C, D는 각각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라고 그랬어요. 부피가 일정하니까 부피의 변화량이 없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A에서 기체의 부피는 V0이고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플러스 2분의 3 P0 V0입니다. 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기호는 다 생략. 그러면 AB 과정에서 델타 U가 플러스 2분의 3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열 효율을 알려면 흡수한 열량과 일을 알면 되는데, 자,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러면 BC 같은 경우에는 B에서 C 과정에서는 자,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P0 V0가 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면적이 1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BC가 여기 등적이 아니었네요. 다시 조건 생략하면 여기가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CD가 0이었어요. 이렇게. 그죠? 다시 정정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D니까 D에서 A로 갈 때는 면적이 요거잖아요. 이만큼만 보면 돼.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A에서 B로 갈때 온도가 얼만큼 변해요? A에서 B로 갈 때. 온도 변화량은 T0입니다. 그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2분의 3이에요. 근데 BC 잘 봐. BC도 ET0에서 3T0만큼 변해, 온도가. 그러면 당연히 BC도 플러스 2분의 3만큼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증가량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둘을 더하면 BC는 2분의 5만큼의 열을 흡수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CD랑 DA 과정부터는 이제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알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열 효율을 구할 거기 때문에 흡수한 열량분의 한 1을 보게 되면 흡수한 열량 얼마예요? 더하면 4. 한 1의 양을 보면은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아, 그래서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8분의 1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이 온도 변화량을 통해서

W 0. CA 과정은 단열 과정, 그러니까 Q가 0.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은 열량이니까 마이너스 얼마라 그랬냐면 240만큼 방출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표를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채우냐면 BC 과정은 Q랑 델타 U가 같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델타 U가 마이너스 240. 근데 한번 순환하는데 델타 U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CA 과정에서 델타 U는 플러스 240. 그럼 W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4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수 없는 것은 요겁니다.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얼마입니까? 요거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 조건에서 쓰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열효율. 열효율이 0.4래. Q만큼 흡수를 했는데 이를 얼만큼 한 거냐면 Q-240만큼 한 거예요. 그럼 요게 5분의 2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EQ는 5Q-1200이니까 Q라고 하는 것이 400이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정리해놓고 1번부터 볼게요.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360이다. 아니죠? 400만큼 흡수를 하게 됩니다. 틀렸고. 2번, B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BC 과정은 W가 0이기 때문에 등적 과정이에요. 1이 0입니다. 3번, CA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낮아진다. 자, CA 과정에서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열, 압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4번, C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는 일은 24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240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번.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과 방출하는 열량은 같다. 흡수하는 열량 400, 방출 240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교적 간단한 열역학 문제였습니다. 자, 표로 정리하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고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15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54번은 이제 열효율이 9분의 2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1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표를 그려볼게요. 자, AB, BC, CD, DA 과정이 있을 텐데, 요걸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문제의 조건에서 보세요. ABCD는 등온 과정이래. ABCD는 등온. ABCD 등온. 델타 U 0.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DA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래요. DA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W가 0. 이렇게 써놓는 거지. 자, 그리고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1은 10Q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 방출한 열량은 마이너스 25Q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부터 보시면 D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DAB 과정에서 그 흡수한 열량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열효율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건데, 요걸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의 조건에서 기체가 한번 순환을 할 동안에 그 일의 양이 얼마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10Q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흡수한 열량을 다 합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냐면 넘겨서 2분의 9로 정리하면 45Q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45Q.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니은.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BC 과정에서 모르니까 마이너스 U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델타 U가 0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U. 자연스럽게 DA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도 U가 되겠네. 그러면 BC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A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어떻다?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문제 조건에서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의 양이 10Q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디귿을 볼 건데,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얼마인가요?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의 양이 지금 10이고, 지금 흡수한 그 열량이 45였잖아요. 그러면 방출한 것은 35가 되어야만 해요. 그쵸? 35가 되어야 되는데, 방출한 게 이미 마이너스 25Q가 있기 때문에 CD에서 방출한다는 거는 10Q만큼 방출을 해야 토탈 방출 35가 나오게 돼요. 그럼 CD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10Q여야만 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15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55번은요. 열효율이 0.25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A, B, C, D 과정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을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는 각각 부피가 일정한 과정. 부피가 일정하니까 W, 0. 그리고 B, C, D에는 등온 과정. 그러니까 델타 U가 0.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A, B에서 흡수한 열량은 250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델타 U가 플러스 250이 될 거고, 내부 에너지 총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CD 과정은 마이너스 250. 그럼 CD에 자연스럽게 방출한 열량은 마이너스 250.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BC 과정에서 외부에 한 일은 150이래요. 조건에 따라. 그러면 BC에서 흡수한 열은 150이어야만 해요. 그치? 자, 기억 봅시다. 기체 부피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하고 B는 지금 현재 A하고 B는 부피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PV는 T 요식을 이용하게 됐을 때, 자, A하고 B가 부피가 똑같아요. 그럼 BC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C는 온도가 같고, BC의 압력은 지금 B가 더 C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부피 같은 경우에는 B가 C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반대로 표시한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B가 압력이 더 크니까 부피는 C가 더 커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B하고 A에서의 그 부피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쓴다면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틀린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CD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CD 과정에서는 지금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D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50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효율을 아직 쓰지 않았어요. 열효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4분의 1이거든요. 자, 4분의 1은 지금 W를 쓸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흡수한 열과 방출한 열을 이용해서 지금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DA 과정에서 1을 마이너스 W라고 두게 되면 이제 흡수한 열은 여러분들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40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W를 뺀 값을 바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됐을 때 100이니까 150-W가 100이 나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W라고 하는 것은 50줄이 된다. 그래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50줄입니다. 라고 정리하는 게 맞겠죠. 해서 정답은 우리 4번,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역학 문제의 일부 문항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열역학 문제, 나머지 문항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 생활관리 권유정입니다. 5단원의 예술과 윤리, 그리고 대중문화와 윤리 이 파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30번 보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상업적인 것이 가장 예술적이고 가장 예술적인 것이 가장 상업적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예술이고 일하는 것도 예술이고 잘 되는 사업이 최상의 예술이다. 나는 사업 미술가이고 나의 작업실은 공장이다. 자, 상업적인 것이 예술적이고 예술적인 것이 상업적이래요. 돈 버는 것도 예술, 일하는 것도 예술, 잘 되는 사업 최상의 예술. 약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 스폰지밥의 집게 사장 같은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자, 이 이야기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 상업적인 것이 가장 예술이래요. 예술적인 거랑 상관없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도르노의 입장을 보면서 문화 산업 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갑에 속해 있는 워홀이라는 사상가는 상업적인 거? 그게 예술이야. 돈 많이 되는 게 예술인 거야. 라는 입장이 되겠네요. 을, 문화산업이 만든 문화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렇죠. 우리 아도르노의 입장인데요. 아도르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화산업이 재생산하는 이런 문화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또 소비자가 계속 구매해.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적극적인 사유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유 자체가 어떤 취향에 맞춰지고 좀 내려놓고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닫혀 있고, 그러면서 그냥 소비자로서, 객체로서 이 상품을 소비한다라는 거죠. 문화산업은 하자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의 정신을 단순히 재생산하려 한다라는 아도르노의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예술 작품은 대중화에서 벗어나 미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아니죠. 우리 워홀의 입장 계속 얘기했던 거, 예술적인 것과 상업적인 거 같은 거야 라는 설명했기 때문에 이 대중화라는 거, 다시 말하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잘 팔리는 거, 그런 것들이 추구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2번 갑. 예술의 상업화에 따른 이윤 창출은 예술의 발전을 방해한다. 상업화에 따라서 이윤 창출되면 오히려 예술가들은 좋아요. 돈 많이 벌고. 그러다 보면 예술이 오히려 발전할 가능성이 더 열려 있겠죠. 틀린 선지. 3번 을. 문화산업은 대중의 자발성과 상상력의 발달을 저해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뇌는 자발적인 상상, 자발적인 생각들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막아내는 게 바로 뭐다? 문화산업에 따른 나의 취향 고착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발달을 저해할 수밖에 없겠죠. 3번이 정답. 4번. 을. 문화산업은 대중의 비판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적 의식 없이 그냥 하나의 객체로서 그래, 이런 건 참 재밌더라. 이런 거 진짜 웃기더라. 이렇게 소비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5번. 갑을. 예술 작품을 교환 가치로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워홀의 입장에서 교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죠. 우리 교환 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건데, 이 예술 작품을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워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통선지로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의식주 윤리인데요. 여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보면요, 2026학년도에 이 유교의 이야기, 불교 유교의 이야기 해서 그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람은 인을 갖추고 항상 예로서 행동해야 선하게 되며 예는 본래 꾸미는 것보다 차라리 검소한 게 낫대요. 포인트 인, 예, 선, 그리고 검소, 이런 것들. 머리 쓰는 관은 예의 일부로서 원래 삼배로 만들지만 지금은 흔한 실로 만드니 이 또한 따를 만하다. 자, 어진 사람은 평소 의복은 소박하면서도 타인을 만날 때나 제사를 지낼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세련된 의견을 정제한다. 즉,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때에 따른 옷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평소에는 그냥 소박하게 입는데요. 그게 예에 맞다. 그런데 타인을 만나거나 예의를 갖춰야 될 때,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또 세련된 의관을 정제한대요. 이는 형식과 본질이 조화를 이룬 군자의 덕을 갖춘 것이다. 라는 유교의 입장 되겠습니다. 의복과 관련해서. 자,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역. 군자의 의복 착용은 덕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단순히 옷을 입을 때 그냥 때와 장소 상관없이, 시기 상관없이 내 맘대로 입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에는 어떤 것, 그리고 어떨 때에는 어떤 것.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끌어와 봤을 때, 아, 군자의 의복은 스스로의 덕을 표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기억 정답. 니은, 의복은 때와 형편에 따라 예에 맞게 갖추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때에 따라. 그리고 형편에 맞지 않는 비싼 옷, 이런 것이 아니고 소박하고 검소한 그런 옷들을 착용해야 한다. 니은도 역시 정답입니다. 디귿, 예의 근본은 경건한 내면이 아니라 세련된 외형에 있다. 아니죠. 우리가 이 예를 지키기 위해서 의관을 정제할 때도 역시 마음에서는 경건해야 돼요. 즉,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의 진정한 본질은.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릴, 의복은 항상 소박해야 할 뿐, 격식을 차리려 해서는 안 된다. 격식을 차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요런 때. 요런 때. 지문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박해야 되는 거, 요게 틀린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32번.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에 따른 옷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생산 방식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해주지만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해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는 문제를 지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자, 패스트 패션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있지만,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옷의 유행이 정말 정말 빠르게 변해요. 작년 여름에 샀던 옷도 올해 여름에 입으려고 보면 약간 또 촌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최신 유행에 따라서 옷이 빨리빨리빨리 변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옷을 살 때, 물론 브랜드 옷들 비싸기는 하지만, 내가 여름 한철 입고 말겠다. 유행 따라 사겠다 하는 옷들은 그렇게 또 비싸지는 않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유행에 맞는 옷을 계속 바꿔서 사는 것. 요런 행위를 비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정부의 규제에 실효성 있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패스트 패션을 규제하게 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게 선택권의 문제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윤리적 신념에 따라 슬로 패션 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가치 소비를 실천하여 패스트 패션이 초래하는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이 패스트 패션이 기후 문제 초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정부의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냐? 소비자가 알아서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서 요런 운동에 참여하는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가 알아서 가치 소비를 실천하게 두는 거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규제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지금 나에 있네요. 그랬을 때요두 가지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패스트 패션의 확산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방해한다. 아니죠. 패스트 패션이 확산되기 때문에 기호를 충족해줄 수 있다라는 설명 나와 있었습니다. 1번, 틀린 선지. 2번, 의복 생산 방식은 제도적 규제 없이 개선되어야 된다. 아니에요. 가해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어내면 충분히 골라낼 수 있죠. 3번, 나. 소비에 대한 성찰은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소비에 대한 성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윤리적 신념에 따라서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의 소비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 여름에 뭐에 돈을 썼지? 돌아봤더니, 아, 내가 옷에 너무 많은 돈을 쓴것 같아. 근데 그때 옷이 내가 오래 입을 옷이 아니고, 그냥 유행이 돼서, 혹은 TV에 누가 입고 나와서, 그걸 내가 그냥 구매한 거네? 하는 스스로의 반성이 있고, 그 반성 다음에, 아, 그럼 내가 앞으로 나의 신념에 따라서 슬로 패션 운동에 동참해야겠다. 가치 소비를 실천해야겠다. 이걸 통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나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나. 패스트 패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효과도 없다. 사실 이거는 우리 생윤을 정말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면 이미 지문을 읽을 때, 이거 선제 무조건 나올 것 같아. 하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뭐였냐면 요거예요. 정부의 규제는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뭐다. 이랬을 때요 얘기 왜 했겠어요? 그냥 했겠어요? 아니죠. 선제 넣으려고 이 지금 끌어다가 온 거죠. 그래서 정부 규제가 실효성이 있다라는 거를 긍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4번.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효과도 없다? 아니죠. 실효성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5번. 가와 나. 소비 행위의 가치는 경제적 효용만으로 평가된다. 소비 행위의 가치가 경제적 효용만으로 평가된다라는 점, 지금 가도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소비 행위의 가치라는 것 자체는 내가 소비를 했을 때이 소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 아 혹은 어떤 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건데 그때 판단 기준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득을 불러일으켰냐 아니냐 이것만으로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후변화 문제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환경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라고 골라낼 수는 없겠네요. 정답은 3번. 33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빠르게 옷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소비 양식인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해줄 수 있지만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을 동의합니다. 물론 패스트 패션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환경을 생각하면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래요. 뭐가 아닌지 봅시다. 패스트 패션 기업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제품의 생산까지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자, 이제쯤이면 이제 그 핵심 쟁점을 미리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되게 많이 본 형식이잖아요, 우리. 그쵸? 자, 을 보면요. 패스트 패션 소비자 욕구 충족해주기는 해. 근데 환경에 너무 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제품 생산을 금지하자. 극단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갑. 그래, 물론 환경에 문제를 주지. 근데 그냥 환경 부담금 정도로 규제 가능해. 이 제품 생산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야. 그래서 제품 생산은 허용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을까지 봅시다.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밑줄 쳐볼게요. 선택권이 침해되는 거 인정. 환경 부담금 부과해야 되는 거 인정. 그런데 제품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인정. 극단적인 입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핵심 쟁점을 볼때 갑을 해놓고 OX로 표시할 수가 있었거든요. 갑의 입장 어땠어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아니야. 왜? 과도한 규제야. 이 얘기하고 있었고요. 을의 입장은 뭐였냐면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돼. 규제도 해야 되지만 금지까지도 해야 돼라는 입장이어서 1번이 핵심 쟁점이 되겠네요. 2번. 패스트 패션은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갑.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을. 동의한대요. 환경을 생각한대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갑도 동의, 을도 동의. 3번. 패스트 패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갑. 과도한 규제이지만 어떤 규제를 해야 돼요? 어떤 규제?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규제는 해야 돼요. 갑 인정. 을. 규제, 환경 부담금 부과하는 것 플러스 제품 생산 자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까지의 규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둘다 동의. 4번. 패스트 패션은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해 줄수 있다고 했어요. 갑, 동의, 을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긴 합니다. 했기 때문에 동의. 5번.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가? 그렇죠. 갑.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 을.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동의. 했을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XO. 인 1번만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알수 있겠네요. 34번 볼게요. 가나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불자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지혜롭게 숙고하며 공양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몸을 존속하며 청정한 수행으로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자, 불교의 음식 관련한 윤리인데요. 불교에서는 선생님이 템플스테이를 학생들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불교에서는 밥을 먹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다라고 했어요. 적당량을 받고,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먹으면서 내 마음을 수행하는 거. 이것까지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숙고하면서 공양을 받는다라는 얘기, 지금 불교 입장인 거알수 있겠고요. 나. 군자는 배불리 먹기를 구하지 말아야 되고 밥을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 인을 정말 강조하는 학파가 있었죠. 어디? 유교. 그래서 불교와 유교의 입장이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기역. 가. 음식에 대한 성찰적 태도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성찰적인 태도까지 갖는 것이 하나의 수행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마음의 안정, 청정한 어떤 불성을 통해서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나와 있었죠. 니은, 음식 섭취의 목적은 자연적 욕구 충족에 국한되어야 된다. 내가 그냥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게 전부냐? 아니에요. 불교는 하나의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한되어야 된다. 틀린 선지. 디귿, 나, 도리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 유교 입장에서, 그렇죠. 도리. 그게 어떤 도리? 요, 인, 혹은 뭐, 일륜과 같은 여러 가지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도리에 잘 알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을, 둘의 공통점으로 음식을 절제 있게 먹는 것은 수행의 일환이다. 불교 먼저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정말 막 음식을 배고프다고 막 먹어요. 그래서 너무 배불러요.
그게 수행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음식을 절제 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 불교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는 선지. 나, 음식을 절제 있게 먹는 게 수행의 일환인가? 유교?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배불리 먹기를 구하지 말아야 하고 했어요. 배부르게 먹지 말고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도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을까지. 자, 넘어가서 35번.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윤리적 육식은 가능하다. 동물 복지를 추구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동물은 자연의 먹이 사슬에 노출된 동물보다 생존의 고통에서 자유롭고 인간은 동물복지라는 가치소비에 따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육식 중에서도 윤리적 육식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래요.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때 동물도 좋고 인간도 가치소비하니까 좋고 라는 입장입니다. 1. 윤리적 육식은 불가능하대요. 인간한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동물한테도 고통을 가하는 것이 같은 이유에서 잘못이다. 그래서 고통을 줄이기에 최선의 일은 육식을 아예 하지 않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입장의 입장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보기로 넘어와 봅시다. 기역, 갑, 모든 유정적 존재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자, 유정적 존재라고 하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 그리고 동물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하라고 하면 지금 가해 입장에서는 틀린 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육식 자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갑의 입장에서는 틀린 선지. 니은, 갑. 식생활의 윤리성의 평가에서 동물 복지는 고려 요소이다. 그렇죠. 우리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시피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어쩌고저쩌고 동물은 생존의 고통에서 자유로우며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습니다. 즉, 식생활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상품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거죠. 니은 정답. 디귿을. 인간의 이익만이 음식 소비의 윤리성을 정하는 기준이다. 을의 입장에서 인간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소비. 인간한테 이익이 안 되면 나쁜 소비. 이게 아니었죠. 뭐였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고통까지도 공감하고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귿,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을 거고, 릴, 갑과 을, 고통을 가중하는 축산 방식은 윤리적이지 않다. 자, 요거, 갑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도 갑도 어쨌든 육식을 하기는 하지만 동물의 고통을 고려하는 입장이기는 했어요. 마찬가지로 을은 애초에 육식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동물의 고통, 인간의 고통 같이 고려해야 된다. 동등한 정도로 라는 입장이어서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니은, 리을 해서 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자, 36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중용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덕이다. 오랜만에 보는 학자입니다. 중용. 너무 많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너무 적게 먹고 마시는 것 모두 건강을 해친다. 자,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이 중용이라는 것은 중간인데 되게 애매한 중간이었어요. 뭐냐? 적절한 중간이었어요. 적절한 중간이 뭐지? 적절한 중간은 이런 중간이 아니에요. 1과 3 사이에 무슨 숫자 있죠? 2. 이런 중간이 아니고 1과 3 사이에 어떨 때는 1.5도 되고 어떨 때는 0.5도 되는 그런 중간을 우리가 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것은 덕인데 뭐와 뭐 사이의 덕이냐면 지나침 그리고 모자람. 얘네는 둘다 악덕이에요. 그 악덕 사이의 중간에 중용으로서의 덕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용을 어디다가 적용했냐면요. 음식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마셔요. 그러면 괴롭죠? 근데 또 너무 적게 먹고 마셔요. 그러면 또 엄청 배고파요. 둘다 건강을 해치는 악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걸 추구해야 되냐?
적당히 먹고, 적당히.

당연히 마시고 이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중용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을 수행자는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은 뒤 잠자는 즐거움에 빠지면 마음이 전념에 닿지 못한다.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을 존속하고 청정범행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봤을 때 불교라는 것알수 있고요. 그랬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와 불교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적당한 음식의 양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정말 핵심적인 개념은 대상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중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없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뭐 선생님이 먹는 양이랑 강호동 씨가 먹는 양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선지네요. 우리 틀린 선지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정답. 2번. 갑. 음식을 절제하며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요게 결국 음식과 관련한 중용이었습니다. 3번. 을. 식생활은 신체에 대한 영양 공급 이외의 의미를 지닌다. 불교에서는 식생활도 뭐다? 수행이다. 그래서 단순히 영양 공급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의 이외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 4번, 을. 먹는 즐거움에만 탐닉하는 것은 마음의 수양을 방해한다. 자, 요 탐닉이라는 단어는 과도하게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내가 너무 과도하게 탐하면 당연히 마음 수양에 방해가 되겠죠. 5번, 갑과 을. 음식을 먹는 행위는 생존에 대한 욕구와 연관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든 불교든 유교든 상관없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욕구의 일부인 거예요. 그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만 먹는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먹어야 되냐, 요거에 대한 입장 차이인 거지, 먹는 것 자체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거다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틀린 거 고르는 거여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은 건강을 해치지만 적당한 운동이나 식사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용을 지키는 사람은 칭송받을 만하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고요. 중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애매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마땅한 때, 마땅한 방식, 마땅하게 행동해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애매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중용이 뭔지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성이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만이 이 완벽하게 중용을 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칭송받을 만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문제 상황 볼게요. 학생 A는 급식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올 때는 폭식을 하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올 때는 거의 먹지 않고 버린대요. 최근 A는 자신의 건강과 올바른 생활 태도에 필요한 식습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급식에서 맛있는 거 나올 때는 더 주세요 해가지고 많이 먹고, 맛없는 거 나올 때는 심지어 저희 반 학생들은 안 먹더라고요, 아예 급식을. 그 상황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할수 있는 조언 골라봅시다. 1번. 먹는 행위와 좋은 품성의 형성은 서로 무관함을 고려하세요. 아니죠. 먹는 행위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중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좋은 품성 함양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관하지 않고요. 2번. 먹는 것은 본능이므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세요. 아니죠. 중용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먹는 것에 있어서도 중용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먹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먹든 내 스스로의 어떤 역량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스스로 잘 조절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중용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다. 3번. 먹을 때 이성이 아닌 감정의 명령에 따라야 함을 고려하세요. 아니죠. 애초에 이 감정의 명령에 듣는 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좋을 리가 없어요.

감정이라는 존재도 끊임없이 이성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이론을 알고 있으면 골라내기 쉬운 그런 선지였을 것 같습니다. 4번. 먹는 즐거움을 느낄 때에도 절제의 덕이 필요함을 고려하세요. 절제의 덕. 요것도 절제도 중용의 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그 사이의 중용, 절제. 그래서 이 즐거움을 느낄 때 절제덕이 필요하다?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가 할수 있는 이야기네요. 5번. 먹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함을 고려하세요? 아니죠. 육체의 욕망을 단순히 채우는 행위라면 먹는 행위에서 중용을 요청할 필요가 없겠죠. 뭐, 많이 먹으세요 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아니니까 5번도 역시 틀린 선지. 38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것을 없애지 말아야 된다. 사람은 소, 양, 돼지 등의 고기를 먹지만 사슴은 풀을 먹고 지내는 뱀을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다고 먹는데요. 이 넷중 어느 쪽도 음식 맛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요렇게 동물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도가 사상가는 정말 높은 확률로 장자입니다. 장자는 정말 동물을 좋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유들 보면 정말 동물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지금 이 내용들 해석해보면 일단 첫 번째에서 우리가 도가사상가라는 거알수 있어요.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거 해치지 말아라. 자연적인 것에 따라라. 무위자연. 기억나시나요? 무위자연. 인위적인 게 없고 스스로 그러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추구한 도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 뭐, 그 사슴이나 지네나 올빼미나 이런 존재들의 음식들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의 음식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만물을 또 평등하게 바라봐야 된다. 도의 관점에서. 요런 재물론 장자의 이야기인 거알수 있겠죠. 나 볼게요.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행동하지도 말아야 된다. 요 문장도 되게 유명하죠. 공자의 시청 원동을 예에 맞게 하라.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다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다 예에 맞게 하라. 군자는 음식 빛깔이 나쁜 것, 제대로 요리되지 않은 것, 제철 음식이 아닌 것은 먹지 않는데요. 또한 음식을 자른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간이 맞지 않아도 먹지 않는데요. 즉, 뭐 군자가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자는 예에 맞게 또 절제하면서 적절한 것을 잘 먹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자인 거알수 있고요. 1번. 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음식의 욕구를 제거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죽어요. 음식의 욕구를 제거하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연적인 본성 자체를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거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 입장에서는. 제거하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2번. 가.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여 인간다움과 의로움을 실현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만약에 유교 사상가에게 나왔다면 맞겠지만, 우리 장자 입장에서 의로움 같은 것들은 다 낮은 덕이에요. 그리고 이 낮은 덕은 즉 인위적인 덕이에요. 장자와 노자와 같은 도가 사상가들은 유교 사상가들을 비판하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상황이 장자가 생각했을 때, 노자가 생각했을 때는 유교 사상가들이 인위적인 덕목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강요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을 너네가 강조하니까 원래 사람은 의롭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자연 본성을 해치고 의로움이라는 거를 계속 강요한다. 그니까 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로움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장자에게 적절하지 않고요. 3번. 나. 음식의 상태를 고려하여 먹는 것은 인격 수양의 일환이다. 지금 여기서 나에서 군자가 까다롭게 표현이 됐잖아요. 뭐 음식 빛깔 나쁜 거, 요리 안된 거, 제철 음식 아닌 거, 안 먹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를 고려해서 먹는 게뭐 때문이다? 인격 수양 때문이다. 인격을 수양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나.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은 육체적 생명의 보존에 국한

된다. 그냥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요. 뭐 예의 바르게 먹든 어떻게 먹든 많이 먹든 그냥 삶을 보존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장자나 공자나 혹은 불교 같은 사상가들은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인격 수양에 일조하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 생명 보존에 국한되지는 않겠죠. 들린 선지. 5번, 둘의 공통점. 사회적 규범에 따라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야 된다. 공자는 맞아요. 공자는 이 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요런 음식들을 잘 인격 수양의 일환으로서 먹어야 된다. 하지만 장자가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사회적 규범이 틀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로움과 같은 규범적인 것들은 타 장자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덕이고 사회 혼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 될순 없다라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볼게요. 가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좋은 음식은 탐을 내고 맛없는 음식은 찡그리고 종일 먹어도 음식이 생겨난 바를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덕 있는 선비는 배불리 먹을 타령을 금해야 된다라는 선비 얘기 나왔죠? 유교의 입장입니다. 나, 음식에 들어간 공을 생각하고 자신의 덕행이 공양을 받을 만한지를 생각하라. 탐욕을 버리고 식사를 약으로 하라. 몸의 여임을 방지하라. 마지막,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는다. 불교에서는 먹는 것도 수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행을 통해서 불교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뭡니까? 바로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을 불교 용어로 해석하면 해탈, 열반의 경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수행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으로써 더 이상 이 윤회의 고리에 속박되지 않고 윤회 고리를 끊어서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겠다, 이게 불교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식을 먹는 그 방식이더라, 라는 불교 입장. 1번. 음식의 탐닉을 위해 음식이 생겨난 과정을 알아야 된다. 자, 음식이 생겨난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탐닉을 위해서는 아니죠. 내가 많이 먹기 위해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2번. 가. 몸의 건강과 마음의 다스림을 위해서는 금식이 필수적이다. 금식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절제하라, 요렇게는 얘기를 했지만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는 설명은 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 3번, 나. 음식이 지닌 윤리적 가치보다 영양적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음식이 얼만큼 나한테 영양을 주는지, 단백질은 얼마 들었는지, 탄수화물 얼마 들었는지 이런 가치들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아니죠, 불교 입장에서는. 불교 입장에서는 음식이 지니고 있는 윤리적 가치를 훨씬 더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틀린 선지. 4번, 나. 음식을 먹는 태도가 아니라 음식에 들어간 노력이 중요하다. 음식에 들어간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죠. 뭐 누가 만들어줬는지, 그 사람과의 나의 인연의 끈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불교에서도 음식을 먹는 태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 가면 말소리도 작게 내야 되고 음식도 다 먹어야 되고 내가 먹을 만큼만 받고 이런 태도들을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선지에서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5번 가와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수양을 통해 조절되어야 된다. 막 먹는 것이 아니고 수양을 통해서 절제해서 적절하게 먹는 것. 이걸 강조하는 유교와 불교의 입장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 40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건강,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우선 건강과 맛을 위해서 유기농 식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이 낮은 음식을 풍족하게 먹는 것보다 덜 먹더라도 질 좋은 재료로 만든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면 건강도 증진되고 맛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대요. 또한 환경을 생각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유기농 먹거리는 반드시 가까운 지역에서 얻어야 됩니다. 자, 요런 거다 독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잘 봐둬야 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산업화된 유기농 식품은 장거리 수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식품의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된대요. 가난한 사람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은 너무 비싸도 안 되고. 그치만 농부들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서 너무 저렴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이 유기농 먹거리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단 첫 번째, 환경을 고려해야 된대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가까운 곳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사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이거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대답 골라봅시다. 1번. 가난한 사람들도 유기농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가? 네, 방금 얘기한 거죠.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은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만 이라는 설명이 있어서 1번부터 정답이네요. 2번. 맛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 음식의 질보다 양을 중시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지문에서 끌어올 수 있는데, 여기 덜 먹더라도 질 좋은 재료로 만든 유기농 식품, 즉 양이 많지 않더라도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3번 대량 생산으로 음식 재료 가격을 낮추는 게 언제나 바람직한가? 아니에요. 가격을 무조건 낮추라고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대량 생산 같은 것들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죠. 4번. 유기농 식품의 소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배제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문장들이 있었어요. 5번. 가까운 지역의 유기농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소비인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 선생님 표시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봅시다.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가까운 데서 소비를 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을지라도 소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장 경제적인 소비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41번 보겠습니다. 가. 군자는 밥이 완성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식재료의 출처를 알아야 하고 마음을 절제해서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밥을 먹을 때도 인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유교의 입장이죠. 나.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공양을 받는다. 밥을 먹는 것은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는 것. 청정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밥 먹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다. 불교의 입장. 1번. 가. 중생의 불성에 유념하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자, 정답. 가장 적절한 거. 우리, 이건 불교의 이야기죠. 불성이라는 것, 그리고 중생이라는 요런 단어들은 불교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불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었죠. 어떤 문장으로?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 혹은 부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게 곧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죠. 중생은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어요. 수행을 끊임없이 해야지만 부처가 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될수 있는 이유는 뭐다? 중생의 마음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때의 중생은 단순히 인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도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다가 수행을 끝마치면 언젠간 부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유교가 아니라 불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1번 선지 틀렸다고 할수 있고요. 2번 가.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음식의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니죠. 유교에서는 지금 여기 마음을 절제해서 탐욕을 없애야 된대요. 그 말과 많은 양의 밥 배치되죠.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 3번. 나. 음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다. 불교에서 뭐 명예를 드높이다? 이런 강조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4번. 나. 음식을 먹는 것이 수행의 연장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포인트였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수행이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 5번, 가와 나.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며 음식을 먹어야 된다. 물론, 요 도리라는 개념 자체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리, 그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리가 다를 수는 있어요. 유교에서는 인, 아니면 일륜, 이런 도리들을 강조한다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리는
팔 정도와 같은 그 가운데를 유지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들을 도리라고 할수 있는데, 그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둘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찰함으로써 음식을 잘 살펴서 먹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둘의 공통점이 될수 있어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2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은 인간이 사는 체험 공간의 구체적인 중심이며 이제 주거 윤리로 우리 넘어왔습니다. 이런 중심을 창조해야 하는 과제는 거주함으로써 실현된다. 거주한다는 것은 특정한 자리에 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집으로 삼는다는 거래요. 특히 거주는 분리된 안전하고 편안한 영역, 즉 인간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집이라는 개인 공간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참다운 삶을 위한 거주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어 온전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 자, 볼노브입니다. 자, 우리 볼노브의 이야기를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자면, 볼노브의 입장에서는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집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내부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막 학교에서 힘들어요. 친구 비위도 맞춰야 되고, 선생님한테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학원 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던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서 딱 집에 왔어요. 아, 편안해. 이게 삶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내부 공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안락하고 편안한 내부 공간이 언제나 집일 리는 없어요. 왜냐면 이 집이 막 더럽거나 아니면 집도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집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이 집을 나의 거주함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볼노브의 입장이고요. 우리 1번부터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편안함의 영역을 필요로 한다. 편안함의 영역 어디? 집.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맞는 선지여서 우리 틀린 거 곤란해서 틀렸고요. 2번. 거주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별한 노력을 통해 이뤄진다. 그렇죠. 거주함이라는 것은 그냥 집이 있다고 끝이 아니고 그 공간을 내가 알맞게 가꾸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맞는 선지여서 틀렸고. 3번. 집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개인이 활동하는 세계의 중심이다. 그렇죠.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곧 집이죠.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이 나의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집입니다. 4번. 거주 공간의 소유는 참다운 인간 삶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려면 A면 B다, B면 A다. 즉, A는 B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세번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주 공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참다운 인간의 삶이 실현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볼노브는 내가 내 소유의 집이 있다고만 해서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그냥 내 집이 있긴 한데 그 집이 나의 안정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 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만으로는 보장될 수는 없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가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즉, 틀린 거 고르는 거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인간은 거주를 통해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지문에서 추론해서 풀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방금 봤던 볼노브 이야기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공간 책임론. 내가 내 공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나의 공간, 즉 집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녀서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있는 곳에서 집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집의 의미가 형성을 된다는 것. B. 외부 세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공간이라고 했었죠. C. 자기 존재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되는

집에 거주함으로써 여기부터 체크할게요.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내가 안락한 나의 집, 나의 내적인 평안을 보장해주는 나의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주함이 없으면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거주는 공동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진정한 집에는 가족이 필요하다. 집과 가족은 인간의 안전과 편안함을 조성하는 과제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 집 안에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내부 공간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본질이 실현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집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내용 볼노브였죠? 기억. 인간은 거주 공간에서 유대감을 형성한다. 누구랑? 누구랑 형성해요? 가족과 형성하죠. 가족과의 친밀함을 형성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억 정답. 니은. 집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 여기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니은도 정답. 디귿. 집은 외부 세계와 구분될 수 없는 열린 공간이다. 아니죠. 외부 세계랑 이 나의 내부 공간으로서의 집은 구분이 됩니다. 그쵸? 밖에서 지친 마음 달래러 집으로 들어오면 이 외부 공간과로부터 구분이 될수 있거든요. 구분될 수 없는이라고 해서 틀린 선지. 릴. 인간은 거주함으로써만 본래적 의미의 인간이 될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끌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문에. 그래서 리을까지도 정답인 선지. 44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외부 세계에서 싸움에 지쳤을 때 돌아와 긴장을 풀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인간에게서 그의 거주의 평화를 박탈해버린다면 인간의 내적인 해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바뀌더라도 거주의 질서와 집의 편안함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거주 공간에서 진정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볼노브의 이야기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우리는 밖에서 힘들 때 집에 와서 편안함을 얻는다 라는 내용 플러스 그래서 만약에 집이 없다면 내적인 해체는 불가피하대요. 마음이 둘 곳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집이 없다라는 거는 계속 나를 위협하고 있는 외부 세계에만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쉬어줘야 되잖아요. 집에 와서. 그래서 사는 곳이 바뀌더라도 바뀔 수는 있죠. 그래도 거주의 질서, 집의 편안함을 내가 그 이사한 새로운 장소에서 또 내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나의 노력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이 볼노브의 입장입니다. 자, 이어서 선지 볼게요. 1번. 인간은 삶의 체험과는 분리된 점유율인 집에서 거주한다. 자, 삶의 체험과 분리된 점유율인 집? 아니죠. 나의 삶의 체험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집이. 그래서 내 삶의 체험과 분리됐다라는 표현은 쓸수 없고요. 틀린 선지 고르는 거여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별표 한번 쳐줍시다. 거주함으로써만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표현 우리가 전 문제에서도 보고 왔어요. 즉, 거주함이 없으면 나의 본질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뉘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선지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3번. 인간은 사적인 거주 공간에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거주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공간이죠. 나만의 공간. 여기서 내가 외부 세계로부터의 어떤 구분을 통해서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 맞죠? 4번. 인간은 거주를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외부 세계가 있으면 이 외부 세계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잔소리, 숙제, 이런 것들로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그걸로부터 나를 지켜.

0: 줄수 있는 게 있다. 뭐? 집. 집. 요 집에 거주함으로써 물론 통로는 열려 있어요. 왔다 갔다는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구분 지어 줄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세계와 집은 구분은 가능하지만 단절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습니다. 단절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 밖으로 얼마든지 열고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또 볼게요. 인간은 새로운 거주 공간에서 자아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이사 갔다고 해서 내 자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사 간 곳에서도 새롭게 거주의 질서를 만들고, 집의 편안함을 거기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공간도 나의 쉼이 되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는요. 이제 의식 주율리를 넘어와서 윤리적 소비를 볼 건데요. 이 윤리적 소비,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베블론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우리 핵심 쟁점 찾듯이 독해성의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45번 볼게요. 드림의 강연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금전적 능력으로 명성을 얻으려 하지만 금전적 능력만으로는 명성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시적 소비를 한대요. 과시적 소비, 말 그대로 소비를 하긴 하는데 그 소비의 이유가 뭐냐? 과시하려고, 뽐내려고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수단은 사회 계층의 밑바닥까지 위력을 발휘합니다. 소비의 근본 동기는 차별적 비교에 따른 경쟁입니다. 그래서 각 계층은 자신의 상위 계층을 동경하고 소비 행위를 모방해서 이를 통해 같은 계층 사람들과 경쟁해서 앞서 나가려고 한대요. 심지어는 물질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는 계층까지도 이런 욕구 충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립니다. 자, 요즘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론이에요. 윤리적 소비. 과시적 소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과시적 소비라는 거는 사실 나한테 뭐 도움이 돼서 이걸 사는 게 아니고 나랑 똑같은 계층, 똑같은 경제적인 계층 사이에서도 내가 그 위에 계층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과시하기 위한 소비라는 거죠. 굉장히 도덕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소비예요. 자, 베블론 입장이고요. 1번 볼게요.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가? 그렇죠. 명성을 내가 얻고 싶은 거예요. 2번. 과시적 소비의 욕구는 사회의 최하위 계층까지도 나타내는가? 마지막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회의 최하위 계층도 마찬가지로 과시적 소비를 한다는 거죠. 왜? 그 하위 계층보다 나 조금 더 높이 있어. 라는 걸 과시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 3번. 동일 계층 내에서 경쟁심은 과시적 소비의 동기가 될수 있는가? 자, 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같은 계층 사람들과 경쟁에 앞서 나가려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선지 정답이고요. 4번. 상위 계층의 소비 행위는 하위 계층 소비 행위에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가끔 윗계층, 나보다 조금 더잘 사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들고 다니는 옷, 막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상위 계층의 소비 행위가 하위 계층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과시적 소비의 문제인 거죠. 맞고요. 5번. 명성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가 전제되어야만 하는가? 자, 명성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적 풍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도 과시적 소비를 한대요.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틀린 선지 5번으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정말 많은 문제들을 봤거든요. 우리 의식주 윤리, 그리고 윤리적 소비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베블론의 윤리적 소비 함께 볼 거고요. 이 베블론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봤을 때 독해성으로 풀수 있고, 방금 봤던 문제도 그러한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은 꼭 알아야겠죠? 자, 개념 공부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많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31번째 강의죠. 지난 시간에 31번째 강의에서 정말 많은 공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오늘 드디어 공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공업 파트 문제가 점점점 진화하는 거 느끼셨죠? 근데 오늘 풀어볼 문제들은 지금 남은 문제들이고 우리가 최근 문제들을 풀고 왔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풀어본 거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본 문제 그리고 채점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더욱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1회독 할 때는 반드시 강의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문제 67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2022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입니다. 좀 오래된 문제이죠. 자, 그래도 뭐 문제는 늘 풀던 방식대로 푸시면 됩니다. 새 제조업의 출하액 상위 5개 지역이고요. 자, 이 5개 지역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제시된 것도 있는데 제시된 지역들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업종인지 금방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을 물어봤는지 자,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1차 금속, 제철, 떠올려 주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조립, 반도체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은요. 숨겨져 있는 지역이 아산, 울산, 화성. 우리 공업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들이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에 각 주제별로 출제되는 지역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농업, 자원, 그리고 공업, 서비스업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업에서 주로 출제되는 지역들이 어디인지 지도로서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위가 이 지역을 우리가 출제를 할 때 시 단위로 나올 수도 있고요. 도 단위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요. 지난 강의 가장 마지막 문항을 할 때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놓치고 온 친구들은 그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시된 자료에서 방금 제조업 3개, 1차 금속인지 자동차인지 전자조립인지 그리고 각각 1위에서 5위에 해당하는 지금 출하액이죠. 출하액 1위에서 5위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가가 뭔지 좀 찾기 위해서 보니까 가에는 5위권 안에 광주광역시 그리고 창원 특례시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포항이 있어요. 자, 포항 하면서 우리가 너무 고마워요. 포항 그리고 한 번 더 광양 우리 경북으로 나올 때나 그리고 전남으로 나올 때도 정말 잘 찾았잖아요. 그리고 충남, 당진 이럴 때도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항이 너무 고맙게도 1차 금속이라는 것을 나가 1차 금속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구미가 있어요. 또 너무 고마워. 우리 경북 지역에 발달한 대표적인 산업이 전자조립과 1차 금속이었는데 이 전자조립에서 구미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화성, 평택, 이천, 파주 이렇게 네 지역이 경기도 지역에서 또 대표적인 방금 뭐 전자, 조립, 반도체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장들이 어마무시하게 밀집되어 있죠. 종사자 수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도 전체 제조업 출하액이 전국 1등이죠. 제조업 다 합쳤을 때 경기도가 전국 1등인데 그 안에서 전자조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정말 높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전자조립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경기도권에서 발달을 하고 있고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요게 지금 자동차. 사실 광주광역시 이야기할 때도 자동차만 강조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눈치챘던 친구들, 기억하실 거고요. 경남 지역에서 창원. 또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남아있는 지역에서 지금 선생님이 전자 이거 경기도 설명하면서 화성을 여기 적었거든요? 하지만 화성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네, 1위입니다. 1위, 화성. 자, 여기 화성이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화성이 여기는 또 들어갈 수 있죠? 자동차에서.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전자 그러면 경기도 다음에 어디였죠? 네, 충남이었습니다. 충남이었고, 어디? 아산. 지금 울산은 여기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성 아니면 아산인데, 네, 화성이 더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산.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동차는 뭐니 뭐니 해도 울산. 자, 그렇다고 무작정 뭐 1위다.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도 단위로 나왔을 때는 또 경기도 지역이 더이 전체 출하액이 많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걸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울산, 경기, 충남이 골고루 이제 자동차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도가 아니라 도시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울산이 월등하게 또 1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아산 또 충남 지역에서는 네, 자동차 공업이 발달되어 있죠. 우리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적용을 시켜볼게요. 1번. 자동차의 최종 제품은 1차 금속의 주요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죠. 그래서 울산이 발달되어 있는 공업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자석조. 자석을 줘. 누가 이야기해요? 철이 이야기해요.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이게 울산에서 발달한 네 가지 중화 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골고루 그것도 매우 높은 매출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울산입니다. 그리고 이 철은요, 조선과 자동차에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되죠. 철이 있어야 배도 만들고 철이 있어야 자동차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철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룰 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운 공장이기도 합니다. 제철 공장이. 그래서 이 제철 공업을 기간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베이직 인더스트리. 이게 있어야 뭘 만들기 시작하지. 그쵸? 자,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선지가 종종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거는 틀렸어요.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다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다. 우리 앞에서도 다뤘던 문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선지인데요. 전자조립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공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국 종사자는 전자조립.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에서도 전자조립이 1등이에요, 여러분. 전자 분야가 1등.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다는 나보다 전국 출하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매우 높죠. 네, 월등히 높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A는 영남권. 맞죠? 울산이니까 영남권. 자, B는 경기도입니다. 수도권이에요. 고쳐주세요. C는, 네, 아산은 충청권이죠. 지금 B하고 C를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4번 틀렸습니다. 5번. A는 울산입니다. 가보다 나의 출하액이 많다. 자, 울산은 일단 자석조. 그 다음에 철이 끝에 있었죠. 그래서 이 앞에 세 개가 매우 매우 매출액이 높고요. 출하액이 높고요. 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제철은 일단 재료에 약간 속하잖아요. 재료.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재료도 별도로 필요하지만 일단 철이 다른 또 공업의 원료, 재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는 원래 좀 저렴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막 배를 만들어요. 부가가치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올려 보면, 네, 출하액은, 네, 가가, 자동차가 철보다 많을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네, 추론할 때 적용시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8번. 2022학년도 3월 학평이고요. 3월이니까 좀 난이도가 쉬워 보이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 적응하면 안 되고요. 새해 저 제조업의 권역별 출하액 비율. 아, 일단 그렇구나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업종이 1차 금속 기타 운송 장비.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보시면 이 기타 운송 장비라는 기출 문제가 나온 거는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엄청 막 다루진 않아요. 이 조선을. 근데 또 모르죠. 우리 조선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뭐 미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시사적인 내용으로 뭐 지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자료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좀더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좀그 빈출 정도가 줄어들었다. 요 정도 감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타 운송 장비는 조선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네, 전자조립 늘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자, 그리고 항상 알고 있죠? 전자조립 분야는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고 그 일부가 분산해서 충청남도 권역에서도 높다. 뭐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가 가나다가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남권 상당히 높고요. 호남권도 꽤나 높습니다. 자, 나는요, 영남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네, 높아요. 자, 다는요, 드디어 수도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의 집중도가 매우 높죠. 뭘까요? 제철, 조선, 전자 중에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은 거 전자죠. 전자. 특히 경기도 권역에 특히 화성, 평택, 파주, 이천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영남권. 요거는 이제 경북이 숨어 있는 거겠죠. 경북, 구미 이런데 떠올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충청권. 아까 일부가 이전했다고 했는데요. 충청남도의 아산, 천안. 이런 게 숨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남권의 집중도가 1차 금속이 더 훨씬 더 높을까요? 조선이 높을까요? 조선, 그럼 선생님이 어디만 언급했죠? 울산이랑 경남, 거제만 언급을 했죠. 물론 이제 저기 영암도 살짝, 정말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이 영남권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거는 조선입니다. 네, 조선. 그리고 울산광역시 거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호남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영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남 영암. 네, 다른 걸로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 자, 일단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면서 영암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가를 보시면 자, 지금 영남권, 그 다음에 호남권에도 있고, 그 다음 충청권에도 있고, 네, 수도권에도 있습니다. 골고루 있는데, 이게 바로 1차 금속입니다. 1차 금속. 제철. 그럼 여기서 영남권은요, 경북 지역에 포항을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은 전남의 광양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은 충남의 당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갈게요. 가는 종합조립공업이다?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동차 혹은 여기서는 조선. 네, 조선이죠? 자, 그럼 나 배도 조립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배 같은 거 조립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거 떠올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케일이 훨씬 큰 배입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나의 최종 제품은 가의 주요 원료, 주요 재료. 자, 이건 또 나왔는데요. 뭐가 재료가 된다고요? 네, 1차 금속 처리 재료가 돼서 나, 배를 만들겠죠. 거꾸로 됐습니다. 자, 나는 다보다 최종 제품의 부피가 정말 크죠.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는요, 여러분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배예요. 선생님 친척분이 그 울산에 그 H 중공업에 근무를 하셔서 회사를 구경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버스투어를 했어요. 진짜 정말. 그리고 진짜 그때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배들을 막 건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뿌듯하면서 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산업화의 현장이구나 뭐 이러면서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훨씬 크죠. 자 그래서 맞고요. 다는 가보다 전국 출하액이 많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 출하액 그 순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전 자석이에요. 뭐가 좋아요? 철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자가 네, 1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고요. 정답은 D급과 리을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9월 모평 우리 69번으로 풀 거고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비율, 업종별 종사자 비율. 자, 우리가 항상 지금 뭐 자원 파트부터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공업까지 오면서 여러 통계 자료, 그리고 그 통계 자료의 여러 지표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문제를 잘 읽으라고 이야기했었죠. 자원에서도 그랬잖아. 생산량인지, 발전량인지, 뭐 이제 종사자 수,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공업에서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공업은요, 그나마 자원보다는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 순위에 있어서 이 제조업의 종류가 뭔지 구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수라액으로 나와도 혹은 종사자 수 비율로 나와도 큰 혼란은 없는데요. 그래도 문제는 꼼꼼히 읽는 연습,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 문제는 제조업 종별 종사자 수 비율이다라는 것. 자, 일단 가를 보니까 전자부품, 자동차, 1차 금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 그다음 나를 보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기타 운송 장비. 오, 이거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조선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다도 또 똑같아요. 전자 또 나왔어요. 그다음에 기타 기계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속 가공 제품 제조. 이거 1차 금속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차 금속이 우리에게 힌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1차 금속을 가공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이 경기, 경북, 울산입니다. 네, 공업의 특징들이 뭔가 좀 서로 다르죠? 경기, 어쨌든 전자, 그리고 자동차 발달돼 있고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경북은 1차 금속, 그리고 섬유. 이런 게 포인트였잖아요. 울산은 자석조. 누가 얘기해요? 철이 얘기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다른 데는 없는 조선이 강조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사실 답을 다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1차 금속도 함께 발달되어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네, 경북입니다. 자동차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조선이죠. 울산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네, 석유화 또 발달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출하액이 아니라요. 종사자 수입니다. 그럼 오랜만에 복습을 해볼까요? 이 석유화학 업종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에 비해서 종사자 수는 적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자, 대신 조선, 자동차 조립해야 돼. 막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많은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출액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제조업의 종류만 보더라도 울산인 건알수 있죠. 자,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분명히 석유학이 선생님 제일 매출이 높다 그랬는데 왜 이게 좀 종사자 수가 적나요? 뭐 이렇게 질문할까 봐. 당연히 다르니까. 종사자 수랑 지금 매출액, 출하액이랑 다르니까. 자, 그다음 달을 보시면 네, 이게 경기가 되겠네요. 전자부품, 뭐 기타 기계, 그다음 금속을 가공하는 제조업. 그래서 이게 한국 산업 표준 분류를 보시면 이런 각각의 키워드들을 넣으면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업종인지 나와요. 근데 선생님도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보는데 읽으면서 또 새로운 공업이 또 나와요. 자,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도 되고요. 충분히 아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잘 핵심을 찾아서 지역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울산, 경기 정답 4번입니다. 자, 70번 문제고요. 2022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자, 아직 안 끝났죠, 우리 제조업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지금 각각의 종류들이 자동차, 전자, 그다음에 석유화학이라고 선생님 추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나다 지역에 지금 시도별 출하액, 그죠? 가나다 지역의 업종별, 이게 업종이죠? 업종별 시도별 출하액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에 출하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종사자 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둘다 비율입니다. 네. 단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근데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할것 같은데요. 일단 이 가나다의 업종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울산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요. 울산이 없고요. 그쵸? 그러면 울산이 없는 거.
뭐예요? 세개 중에? 네, 전자부터.

찾아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울산이 있는데 그 짝꿍이 전남이에요. 경기가 아니라 전남이에요. 이게 뭐죠? 여수가 있는 거고요. 석유화학이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메꿔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자동차. 그래서 선생님이 무조건 막 울산이 1등이다, 뭐 이렇게 외우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던 게, 각각의 도시를 뜯어내면 울산이 1등이겠지만, 권역별로 나오면, 네, A가 조금 더 많습니다. A가 어디라고요? 경기라고요. 경기. 사실 이 경기라는 확신은 전자에서 잡을 수 있죠. 그리고 B가 충남인 것도 전자에서 잡아낼 수 있죠, 여러분? 네, 충남 아산, 천안. 여기서 충남은 뭐다? 여기서 충남은 또 아산이고요. 여기서 충남은 뭐죠? 여기서 충남은 서산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또 경기고. 그냥 적어둘게요, 경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 B, C도 찾았고요. 가나다도 다 찾았거든요? 저거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 찾으면 될것 같은데, 출하액만 한번 그 체크를 해볼게요. 오, 출하에 전자가 제일 많죠. 그쵸?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자동차구나. 그 다음에 석유화학. 이렇게. 근데 종사자당 출하액, 종사자 대비 출하액. 이렇게 했을 때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묻고 있을까요? 선지에서 묻겠죠. 선지에서. 그럼 빨리 가볼게요. 자, 1번. A는 경기, B는 충남이다. 네. 정답이 1번에서 나오죠. 그래서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도 사실 당황했었거든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자, 근데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수능장에서도요, 정답이 1번인 문항들이 있어요. 역대 수능 문항에서 좀 어려웠던 문항들의 답이 1번이었던 적도 있어요, 꽤나. 그래서 친구들 더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되게 어려운데 답이 벌써 나왔다고? 그러면서 막 고쳐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진짜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이게 다행히 6월 모평이지만 1번에서 답이 덜컥 나오면 그것도 되게 답이 단순해 보이는 선지가 답이 나오면 학생들이 그때부터 갑자기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해요. 그럼 안 돼요. 그냥 꿋꿋이 네,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히려 1번에서 확신을 가지고요. 2번에서 5번이 아님을 더 명확하게, 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가는 전자인데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적한지 지향형. 뭐, 이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원료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적한지 지향형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이라든지 제철,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화된 제조업. 이거 정확하게 석유화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나프타에서. 석유 정류를 거쳐서 나프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석유화학 제품, 우리 일상생활에 석유 제품이 아닌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많은 석유 제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4번. 다는 제품 생산에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에요.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립형 제조업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가는 달비에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가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선생님이 문제 잘 읽으라고 했는데요. 종사자 1인당 출하액. A당 B라고 했습니다. A당 B 식이 어떻게 되죠? 네, A분의 B. 근데 지금 종사자가 앞에 있죠? 종사자 수분의 그 다음에 출하액. 이게 약간 임금 수준, 월급하고도 연관이 돼요. 연봉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선생님 친구 중에 진짜 월급 많이 받는 친구 중에 하나가, 네, 석유화학 단지 회사에 다니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진짜 전남 여수에 연고도 없는데, 거기에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자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자료 분석을 하는 건데, 종사자분의 출하액이잖아요. 이거 뭐죠? Y축분의 X축입니다. 여러분들 선입견 가지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X축분의 Y축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하고 다만 비교할 건데요. 가는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2의 사람들이 16의 출하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을게요. 가는
12분의 16 이렇게 적을게요.

그다음 다른요. 5의 사람들이 10을 만들어내. 오, 딱 봐도 그쵸. 자,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석유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다에 비해가 아니라 다가 가에 비해 출하액이, 종사자당 출하액이 많습니다. 종사자당 출하액. 자, n분의 1 했을 때.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1번에서 일찌감치 나왔고요. 다른 것들이 아님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드디어, 네, 공업 파트, 제조업 파트를 끝냈고요. 우리 오늘 지금부터는 네, 71번.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111페이지입니다. 자, 111페이지 세 번째 주제. 작은 주제죠?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라고 적혀 있고요. 드디어 서비스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업 파트는, 앞에서 배웠던 자원, 농업, 그 다음에 공업과 같이 막 그렇게 복잡하게는 자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나오는 것 중심으로만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어들만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 최소 요구치, 재화에 도달범위, 이런 표현들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거부터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여러 종류의 소매업태가 나와요. 이 소매업태 말부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 도매상 많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구매 형태가 거의 없어요. 도매상한테 사들이고 이거는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사들여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를 우리가 소매업태라고 하고요. 이 사업체에서 우리가 사죠. 도매상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오셔서 진열해서 파는 것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인터넷 공간상이면 무점포 업체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고요. 백화점일 수도 있고요. 대형마트일 수도 있고요. 편의점일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소매 업태가 있는데, 자,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친근한, 곳이 바로 편의점이죠. 선생님 집 밑에 편의점 몇 개인지 세봤는데, 8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수능을 풀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분명히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늘어나요. 자, 그만큼 이제 편의점이 정말 성장을 많이 한 거거든요. 이거 문제 풀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의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품을 대체로 24시간 판매해요. 그래서 시간적 제약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네,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 네, 영화관, 식당, 스포츠 센터. 요즘에 이런 거 모여 있는 곳에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막 가더라고요. 선생님 학교 친구들도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놀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쇼핑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곳들은 조금 넓은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도시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조금 외곽 지역에, 주거 지역에 함께, 근교 지역에 함께 위치하는 편입니다. 자, 무점포 소매요. 이게 1등이죠. 예, 요즘에 뭐 가장 많은 구매를 하는 곳이 바로 무점포 소매업인데요. 방문 판매나 인터넷 쇼핑. 선생님도 진짜 여기에 거의 90% 이상의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점포 없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고 그래서 말 그대로 무점포 소매업입니다. 선생님도 차라리 학교를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뭔가 구매를 하고 있어요. 학교를 가면 구매할 틈이 없으니까 구매를 못 하는데 뭔가 계속 뭔가 생겨요. 구매할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무계획적인 소비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무점포 소매업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냥 사놓고 그냥 사는 거 자체 선생님이 약간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놓고 안 써요. 자, 그래서 잘, 그런데 이용을 하는데 선생님 같은 사람이 많은지 무점포 판매업의 종사자 수, 매출에 단연 1등이죠. 좀 이따가 데이터 볼게요. 자, 그럼 직거래 장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매장인데요. 요즘에는 진짜 트럭이 아예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요일을 달리해서 이렇게 직거래 장터도 있는데 뭐 많이 구매하는 형태는 아니긴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문제를 정말 좀 가볍게 풀면서 뒤에서 나오는 또 추가적인 자료를 볼 텐데요. 2023학년도 3월 학평. 네, 2023학년도 3월입니다, 3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네. 공업과 다르게 생겼죠. 편안하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두 소매 업태. 방금 선생님이 일부러 그래서 소매 업태를 보여준 거야. 다 보여드리진 않았고요. 거기 대형마트도 살짝 빠져 있었고 하기는 하지만, 뭐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무점포 업태, 뭐 이런 거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제시를 했습니다. 둘중 하나는 백화점이고, 둘중 하나는 편의점이다. 자, 그걸 어떻게 지금 하라고 한 거냐면, 가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찾으래요. 이런 그래프는 많이 봤죠?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꼼꼼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가가 어딘지는 품목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뭐를 할인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월요일은 저거 칩을, 화요일은 삼각김밥, 수요일은 뭐 라떼, 목요일은 라면, 저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1일 1개 아이스크림, 네, 뭐, 100원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품목이 이게 편의점일까요? 백화점일까요? 이제 누가 봐도 편의점이죠. 자, 대신 이렇게 날을 보시면 정기 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이 정말 다양한, 우리 백화점이 왜 백화점이에요? 100가지 재화를 판다고 해서 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우리 일상생활, 특히 식료품, 간단한 식료품 위주로 판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 옷도 팔고요. 뭐 스포츠 용품도 팔고요. 그다음 주방 제품도 팔고요. 정말 다양하게 팔고 있죠. 그리고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때 할인 금액이 10,000원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곳에 왔을 때 쓰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20만 원 쓰려면 뭔가 많이 사야 돼요. 그쵸? 네, 단가가 뭐 대형 할인마트에 비해서는 비쌀 수 있지만 그래도 편의점에서 20만 원 채우려면 정말 많이 사야 되는데 백화점에서는 옷한 벌만 사도 옷 하나만 사도 그쵸? 20만 원 훌쩍 넘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이 길었지만 자, 편의점 설명 들으면서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네,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항상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거를 하나하나씩 좀 뜯어가라고 했죠? 이거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럼 먼저 업체당 매출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냐, 아래냐. 그쵸? 아래면이냐, 윗면이냐, 이거예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육면체니까. 자, 그러면 업체당 매출액은 가와 비교했을 때 나가 어떻겠습니까? 하나하나의 업체당은. 선생님,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개의 편의점, 한 개의 백화점은 당연히 한 개의 백화점에서 훨씬 많겠죠? 그래서 정답이 A, B, C인데, 선생님이 왜 강조했나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편의점 매출하고요. 우리나라 전체 백화점 매출을 이제 다 더하잖아요? 편의점이 더 많아요. 이게, 십몇 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편의점 전체 매출이 많거든요? 근데 업체당이니까 백화점이 많겠죠? 자, 벌써 세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좌우로 잡을게요. 업체당 평균 거리. 선생님이 방금, 선생님 집 밑에 편의점 8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내려가면 돼요. 근데 백화점은요? 네, 좀 이제 좀 씻고, 갇혀있고, 좀 이제 차를 타고 좀 가야 돼요. 물론 걸어서 갈수 있는 백화점도 있지만, 백화점이 어쨌든 우리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업체 간 평균 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중심지 이론에서 신분책에 선생님이 항상 여기에 비유해서 중심지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 왕은 한 명이야. 그쵸? 신분책에서 왕은 한 명. 그리고 하층으로 갈수록 수가 늘어나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노비가 제일 많았어요. 그쵸? 자, 이걸 왜 설명하냐? 업체당 평균 거리는요, 밀도와 반대 개념입니다. 밀도가 높아요. 어떤 지역에 뭐가 많아요. 그러면 그 같은 업체당의 이동 거리가 어떨까요? 가깝겠죠. 편의점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근데 백화점은요, 아예 없는 도시도 있어요. 그쵸? 군 지역은 백화점이 좀 서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있어도 몇개 없어요. 왜냐? 왕은 한 명이라니까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개수가 줄어듭니다. 백화점은 서울 안에서도 뭐 꼽을 수 있게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고차 중심지가 훨씬 더 거리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저차 중심지일수록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깝겠죠. 이건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 간 평균 거리는 편의점보다 백화점이 훨씬 더 멀겠죠. B하고 C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앞뒤로 잡을게요.